0: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영민의 잡지사 7월호 20번째 페이지. 전쟁사의 숨은 진짜 이야기를 안개 걷어내듯 선명하게 보여주는 역사 제목이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1: 안녕하세요. 박광일입니다.
0: 반갑습니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한국사 3대 대첩 중 하나인 살수대첩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네. 자, 오늘은 박광일 선생님께서 임진왜란의 3대 대첩 중 하나로 꼽히는 행주대첩 이야기를 해주신다고요?
1: 네, 행주대첩 이야기를 안 했다는 사실도 놀라웠고.
0: 그러네. 네.
1: 그리고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잡지사에서 진주대첩도 얘기를 안 했다고.
0: 안 했죠. 진주대첩도 임진왜란 3대 대첩이죠?
1: 그렇죠. 보통 이제 우리가 임진왜란 3대 대첩 하면은 한산대첩, 진주대첩, 그리고 행주대첩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이 세 개의 전쟁 전투는 네.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1592년 7월, 1592년 10월, 그다음에 마지막 오늘 소개해드릴 행주대첩이 1593년 2월인데 서로 주고받는 어떤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보통 이제 행주대첩, 진주대첩 하면은 그 이름은 많이 알려져 있지만 실상 그 역사 내력에 대해서 막상 누군가 얘기를 나누다 보면은 그 전황이 어떻게 되었으며 그다음에 그것이 어떤 원인 속에서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는 잘 모르는
0: 잘
1: 경우가
0: 몰라요.
1: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도 이제 행주대첩과 관련해서는 널리 알려진 속설 또 사람들에게 약간 감동 포인트지만 과연 그걸로 감동을 해야 되는가라는 아하. 부분들이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0: 아마 앞서 말씀하신 부분이 요 얘기가 아닐까 싶은데요. 행주대첩하면 많은 분들이 행주치마 이야기를 떠올립니다. 위기 네. 상황에서 이제 일반 백성들 특히 이제 치마 앞치마를 두른 여인들이 여기다 이제 돌을 쌓아가지고 네. 투석전을 했다.
1: 그렇죠.
0: 이런 예, 얘기가 굉장히 유명하고 감동적인데.
1: 감동적이죠. 감동적이고 네. 그래서 우리는 국난 극복의 어떤 위기에 닥쳐서는 그렇죠. 군 관민이 모두 힘을 합쳤다.
0: 한국인의 긍지 뭐 이런 거죠.
1: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이제 말미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네. 이런 긍지를 갖게 하는 설정 자체가 사실은 좋지 않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무엇보다도
0: 저는 이게 사실이 아니라고 한번 슬쩍 말씀하셨던
1: 맞아요.
0: 적이 있어요.
1: 예, 왜 네. 그러냐면은 네. 훈몽자회 이미 이거보다 훨씬 행주 대첩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최선이 있었던 훈몽자회 보면은 행자 초마라고 나옵니다.
0: 행자 초마요?
1: 그러니까 행주 치마예요.
0: 훈몽자회는 시기가
1: 중종 때.
0: 중종 때.
1: 그러니까 이미 여기에 행자라는 말이 나오고 보통 우리가 부엌 이라든지 식당 같은 데 보면 행주 많이 쓰잖아요.
0: 많이 쓰죠.
1: 그러니까 행주로 쓸 수 있는 치마라는 뜻이니까 행주 더하기 치마잖아요.
0: 그런 단어가 원래 행주대첩 전부터 있었다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행주는 다행행자다 고을주자를 쓰니까 네. 우리가 알고 있는 큰 고을을 가리키는 이름일 뿐인데 네. 그런데 우연히 이게 맞아떨어졌고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연상작용을 벌이는 거예요. 행주산성과 행주치마라니 뭐 이게 연결이 될 것 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여성들이 이제 뭐 부엌에서 일을 하고 남성들도 부엌에서 일을 하고 네. 이제 앞치마처럼 손을 닦는데 네. 여기에 돌을 날랐고 무엇보다도 전근대 우리 역사에서 보면은 이 백병전이나 근접전이 벌었을 때 투석전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0: 네.
1: 그러면 이 투석전을 벌일 수 있는 걸 여성들이 뭔가 돕지 않았을까?
0: 아, 거기 이렇게 연결을 지었구나.
1: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막상 행주산성 가서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토성으로 이렇게 쭉 썼는데 네. 돌을 한가운데 미리 쌓아놓기 전까지는 그러니까 돌을 구할 데가 없어요.
0: 옮길 돌도 없다.
1: 네. 그리고 이 예. 전투는 여러 전황들을 볼 때 민간인이 성 안에 들어와 있었을 가능성이 많지 않습니다.
0: 아, 그렇습니까?
1: 네.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읍성이라고 하는 거는 이미 마을을 가지고 있는 곳을 국방을 위한 성곽을 쌓잖아요.
0: 예.
1: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뭐 진주성이라든지 나간읍성이라든지 이런 성들의 모습인데
0: 네.
1: 여기는 전술적 성곽이기 때문에 네. 평소에는 비워뒀다가 전투가 일어나면 군인들이 들어가서 뭐 목책도 쌓고 무기도 설치하고 그럼 적들이 볼 때 여기를 피하면은 위험하다 싶으니까 공격을 하는 거고
0: 네.
1: 이런 산성이니까 민간인이 들어와 있다고 하더라도
0: 정규군만 있었기 때문에
1: 네, 소수였을 겁니다. 그러면 주로 군인들 중심으로 움직였을 거고
0: 네.
1: 그 군인들과 함께 움직였던 일부 민간인들이 있었을 정도라고 본다 그러면
0: 네.
1: 거기에 대규모의 여성들이 뭔가 돌을 나를 일은 없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국어학적으로도 어떤 전술적인 상황에서도 그다음에 행주산성의 어떤 위치에서도 볼 때
0: 네.
1: 적절하지는 않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행주치마의 전설이 너무 강하니까 그것 때문에

0: 도청을 통해서 새로운 진법을 만들어서 전투를 하고 있는 이 부대가 조선에 가서
1: 안악들이 옮긴 돌 맞고 졌다.
0: 졌다. 예. 그것도 무려 7차례에 걸쳐서 최정예 부대 3만 명이 부딪혀서 졌다라고 네. 얘기를 하면은
1: 일본이 굴욕이라서 우리가 더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더 좋아하는 거 아닐까.
0: 그렇게 되면은 좋은데 예. 그럼 이제 임진왜란 전체를 설명하는데
1: 근데 그 감동적인 에피소드 때문에 실제 전투의 역사가
0: 그렇죠. 그러니까 임진왜란의 여러 전투 그다음에 전체적인 전황을 해석하는데 갑자기 난감해지는 왜 우리가 조총을 무서워했으며 돌멩이 하나면 되는데
1: 그렇죠. 그렇죠.
0: 이제 이런 상황들이 연쇄적으로 문제를 일으키니 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이 행주 대첩에 대해서 네. 그 진실이 무엇인지 알아보면은 오히려 당시 조선군과 일본군의 상황들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돌 대신 그냥 무기를 든 정도가 아니라 듣기로는 그때 최첨단 조선의 무기가 동원됐다는 얘기가 있던데요.
0: 그렇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전쟁이 시작된 지 거의 한 10개월 정도 지난 상황이었기 때문에 네. 조선군으로 볼 때도 일본군의 어떤 전체적인 상황을 알 수 있고 조선군이 네. 싸우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효과적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네. 그런 무기들을 상당수 행주산성이 갖고 왔고 또 외곽에 설치를 해놨었거든요. 이제 이와 관련된 얘기를 듣다 보면은 네. 조선군의 군사력이라고 하는 것들이 또 잘 쓰면은 만만치 않은 힘을 발휘하는구나 라는 것들을 네. 행주 대첩에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그 이야기도 오늘 들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행주 대첩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진 전투인지 임진왜란의 맥락에서 좀 풀어주시면 좋겠습니다.
0: 1593년 2월 달에 있었던 전투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전투를 조금 더 쉽게 이해하는 방법으로 직접적으로 비슷하진 않지만 약간의 인천 상륙 작전 한국전쟁 당시에, 6.25전쟁 당시에 네. 모습과 비슷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과에 있어서 인천상륙작전의 목표는 적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허리를 끊고
1: 그렇죠.
0: 가장 중요한 1차적인 성과는 서울을 수복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9월 15일 인천상륙작전, 9월 28일 서울 수복을 하나의 연결고리로 생각을 하는 것처럼
1: 네.
0: 이 행주대첩 역시 행주대첩은 한양수복을 위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차원이었고
1: 네.
0: 나중에 한 번 더 있었던 노원평 전투를 끝으로 조명연합군이 한양을 수복합니다. 그러니까 임진왜란 당시에 우리가 초기에 한양을 한 달 만에 뺏기잖아요.
1: 네.
0: 그런데 거의 9개월 만에 10개월 만에 다시 찾았는데
1: 네.
0: 그 찾는 결정적인 전투가 바로 이 행주대첩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1: 네.
0: 다만 이 부분에서 6.25 당시에 인민군하고 조금 달랐던 부분들이 있는데
1: 네.
0: 이때 일본군은 사기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좀 납득이 안 되는데 한양까지 밀려난 상황이면 좀 사기가 떨어져야 되거든요.
1: 인민군은 수세였기 때문에 사기가
0: 그렇죠.
1: 안 좋았을 텐데
0: 그러면
1: 외군은 당시 사기가
0: 외군도 어떻게 보면 한양을 뭐 뺏기느냐 안 뺏기느냐 문제면은 여러 부분의 전황이 밀렸다는 얘기잖아요.
1: 네네네.
0: 그런데도 사기가 높았던 이유는 뭐냐면 그 앞에 한 번의 큰 승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벽제관 전투.
1: 벽제관 전투요.
0: 네. 네 그러니까 이제 파주로 넘어가는 길목에 있는 고향에 있는 벽제관이라는 곳에서 전투가 벌어졌는데
1: 네.
0: 우리가 알고 있는 조명 연합군 특히 명나라군이 평양성에서 일본군을 대파를 합니다. 그러니까 일본군이 이제 어떻게 보면 밀려나서 한양성까지 일단은 떨어져 내려오게 돼요.
1: 아, 그러니까 명예 지원군이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평양성에서 외군을 대파한 거예요.
0: 그렇죠.
1: 그래서 외군이 내려오고
0: 그렇죠. 예. 보니시 부대가 완전히 깨져서 한양까지 내려오게 되니까
1: 예, 예.
0: 이제 여기에 대해서 외군들은 그럼 한양이라도 지키자라고
1: 네.
0: 하면서 여기 웅성웅성 모여 있는데 이 거를 염두에 뒀던 이 여송이 그 명나라 원군 대장이죠.
1: 네.
0: 아예 일본군을 몰아낼 생각으로 대규모로 전진을 해서 내려옵니다.
1: 한양까지요.
0: 한양까지.
1: 예,
0: 그러니까
1: 예.
0: 한양에 5만 명 정도의 일본군이 있었는데 이건 아니지 하면서 거꾸로 치고 올라가서 이 벽제관 전투에서 명나라 군을 격파를 해버려요.
1: 아, 외군이?
0: 네.
1: 수세물 했던 외군이 벽제관에서 명을
0: 네,
1: 격파했다?
0: 벽제관을. 그러니까 원래 이 계획은 뭐냐면 조금 더 조심스럽게 간다 그러면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내려오고 호남과 다른 지역에 있었던 조선군이 연합을 해서 일본군을 몰아내야 되는데
1: 위아래로.
0: 명나라군이 좀 급했던 거죠.
1: 아,
0: 한번 싸워보니까 이겼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1: 성급했네요.
0: 그러니까 일본군으로 볼 때는 이거 해볼만 한데 라고 생각하면서 한양을 중심으로 다시 한번 교두보를 이렇게 형성하고 있던 참인데
1: 네.
0: 그런데 이제 조정에서는 뭐라고 명을 내렸냐면은 저기 전라도 순찰사 관찰사 겸 순변사였던 권율한테 한양을 수복해라 라는 명을 내린 상황이었던 거예요.
1: 권율은 이동하고 있겠네요.
0: 그렇죠. 예. 권율은 당시에 몇몇 전투에서 계속해서 승리를 하고 있었는데
1: 예, 예.
0: 우리가 알고 있는 광주 목사로 있으면서

0: 파티 전투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요. 그다음에 올라오면서 오산 일대에서 네. 갓도 부대랑 싸워서 이기게 됩니다. 예. 이게 이제 오산 세마대 전설로 알려진 독산성 전투거든요. 그러니까 이 독산성 전투에서 이기게 되는데 네. 이제 독산성도 이제 또 전설과
1: 아,
0: 역사 사실이에요. 뭐 그래서 산성이라서 물이 없을 것 같은데 네. 권율 장군이 말 위에 등 위에서 쌀을 부어가지고 멀리서 보니 물이 많아서 네. 가등청정이 갓도가 볼 때 야 저기는 물이 많으니까 우리 여기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아. 못하겠다고 물러났다고 하는데
1: 아, 재밌긴 재밌어 이런 얘기가
0: 그런데 문제는 한겨울에 무슨 말을 목욕을 시키니까
1: 아, 이것도 사실과는 거리가
0: 사실과는 거리가 아. 좀 있는데 예. 아무튼 독산성에서 갓도를 물리친 건 분명하거든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한양 쪽으로 올라오고 있었던 권율에게 네. 이제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한양을 탈환할 수 있는 교두보를 확보해라 네. 이런 명이 떨어졌다고 볼 수가 있는 거죠.
1: 그럼 그 와중에 명이 성급하게 움직였다가 깨진 겁니까?
0: 그렇죠. 아~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네. 어떻게 보면은 명나라는 명나라대로 왜군은 왜군대로 일단은 좀 물러나 있지만 왜군은 한번 이겼으니까
1: 사기가 올라왔어요.
0: 뭐 뭔가 해볼 만하고 명나라는 네. 아 잠깐 네. 조금 기다려. 이런 느낌이란 말이죠. 그런데 그 사이에
1: 권율은 뭐 어쨌든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0: 네, 권율 부대는 이제 조금씩 네, 올라오고 올라와야죠. 있었던 상황에서 네. 이제 왜군이 이 권율 부대를 주시하고 있었던 거죠.
1: 아.
0: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제 한양 수복에 대한 어떤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1: 어쨌든 조정에서 권율 장군에게 내린 임무는 한양 수복이기 때문에 그걸 좀 해내야 될 텐데. 그럼 권율은 왜 행주산성을 격전지로 결정했을까요?
0: 처음에는 권율 역시 그 행주산성을 첫 전투 장소로 생각은 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1: 아.
0: 그래서 자료에 따르면은 안현, 지금의 무학재 일대 또는 아현 일대에 교두보를 설치하고 왜군과 맞설 준비를 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1: 네.
0: 문제는 여기가 소규모의 병력, 그러니까 권율이 이끌고 있었던 부대가 통칭해서 3,000,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한 2,800 정도거든요.
1: 네.
0: 이 군대가 머물러서 대규모의 일본군과 맞서 싸우는 것은 어렵다라는 판단을 부하 장수들이 했던 모양입니다.
1: 일본군은 병력이 어느 정도?
0: 한 2만에서 3만 정도.
1: 아, 차이가 많이 나네요.
0: 그러니까 예. 이 상황이니까 네. 우리는 지키는 쪽으로 가야 되는데 문제는 중요하지 않은 곳을 지키면 일본군이 볼 때는 뭐 그럼 우리는 그냥 여기서 버틴다 이렇게 되는데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되는 곳이 바로 한강의 물길을 확보할 수 있으면서 한양을 멀리서 관찰이 가능한 곳 행주산성 일대를 딱 자리를 잡으니까 일본군으로 볼 때는 저거는 약간 목에 가시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그러면서 행주산성이 일단 격전지로서 격전의 후보 장소로서 이제 결정이 되고 올라가서 보니까 뭐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토성 일부가 남아있고
1: 네.
0: 하니까 이제 목책 같은 것들을 비밀리에 조금씩 조금씩 설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 이제 권율은 소수의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수색대 같은 군대를 서울 쪽으로 보냈는데 네. 이들이 발각됩니다.
1: 왜군한테?
0: 왜군한테.
1: 예.
0: 그러니까 왜군이 아, 이거 권율 가만두면 안 되겠네?
1: 아...
0: 그러면은 대규모의 전투를
1: 감행한다.
0: 감행한다.
1: 행주산성.
0: 전군은 모여라.
1: 아, 아까 3만 명 정예병이
0: 네. 그렇게 모여서 네. 이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1: 네.
0: 다만 이제 여기서 보통 우리가 이제 행주 대첩을 얘기를 할 때 조선군 2,800, 그다음에 일본군 3만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 네.
0: 그렇지만 이것도 적절하지 않은 게 권율 부대가 쭉 올라올 때 대략 한 1만 명 정도가 올라옵니다.
1: 아까 3,000이라면서요. 2,800이라면서요.
0: 그러니까 아까 행주산성 안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네. 그 안에는 많은 병력이 못 들어가요.
1: 아.
0: 그러면은 네. 나머지 부대를
1: 나머지 7천은
0: 시흥, 네. 시흥에다 한 4천 정도.
1: 아.
0: 그다음에 여기 양천에다 한 1천 정도.
1: 아, 그래요?
0: 그다음에 또 외곽에 1, 2천 정도를 아마 더 배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1: 예.
0: 한 8천에서 1만 명 정도가
1: 예.
0: 행주산성 안과 바깥에 포진되어 있었다라고
1: 바깥에서 외군을 약간 포위하는 형태
0: 포위하는 형태거나 아니면 또 때에 따라서는 지원도 언제든지 가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1: 네.
0: 넓게 보면은 한 3만 대 한 만 정도 좁게 본다면 3만 대 3천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1: 네. 근데 아까 그 외군의 병력이 3만 명 정도인 것도 거지만 그 네로라는 외장들이 총출동했던 모양이에요?
0: 맞습니다. 네. 그 여기에서 빠진 부대는 거의 가등청정, 갓도 부대 빼놓고는 다 들어와 있어요.
1: 아, 그래요?
0: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군, 2군 할 때 갓도, 그다음에 군이시, 그다음에 뭐 이시다 미스나리, 그다음에 구로다 나가마사, 그다음에 전체 총괄 총대장이 우키다 히데이에 이런 인물인데
1: 네.
0: 여기가 1, 2, 3대 다 들어와 1, 2, 3, 4 부대 다 들어와 있습니다.
1: 아,
0: 다만 이제 일본군 같은 경우가
1: 네.
0: 조선군이나 그 중국군하고 좀 다른 점이 있었던 점이 뭐냐면
1: 예.
0: 우리는 편성을 하면은 그 뭐 중형, 좌형, 우형 이렇게 설치를 해서 합동 작전을 펼치잖아요. 네네. 근데 이들이 기본적으로 영주잖아요.
1: 아, 예.
0: 그러니까 처음 부대는 누가 들어간다? 권인시 부대 들어간다.
1: 아.
0: 두 번째는 누가 들어간다? 이시다 부대가 들어간다.
1: 아.
0: 세 번째는 누가 들어간다? 구로다 부대가 들어간다.
1: 그건 장점보다는 단점이 많을 것
0: 그러니까
1: 같은데.
0: 그 느낌으로 이 전투가 일곱 부대가 일곱 번 전투를 하게 되는 거예요.
1: 아, 일곱 부대가 자기 순서 기다렸다가.
0: 네, 그래서 먼저 권인시 부대가 한번 들어갔다가, 예. 그 다음에, 안 되네? 그럼 후퇴. 그 다음에
1: 두 번째는. 힘이 분산되는 건데.
0: 그러니까 이 전투의 느낌이 대체로 일본에서 임진왜란 당시에 벌어졌던 전투가 이런 느낌입니다.
1: 네.
0: 이제 이렇게 이제 벌어지게 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권인시, 이시다, 그 다음에 구로다, 그 다음에 우키다 히데이에까지,
1: 네.
0: 이름만 들어도 알 수 있는 최고의 일본 장수들이 맞붙었다는 점에서 이 전투의 무게가 어떠했는지
1: 예.
0: 이런 것들을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1: 좋습니다. 그러면 행주대첩 전투 어떻게 전개되나요?
0: 네. 자료에 보면은 그 오전 일찍 한 5시부터 7시 사이니까 한 6시 정도에 전투가, 첫 전투가 시작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1: 예.
0: 첫 번째 전투는 이제 고니시 부대입니다. 이 고니시 부대가 벽제간 전투에 빠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해볼 만하다. 우리는 아직 좀 힘이 있다.
1: 그렇죠.
0: 라고 했지만 이 부대가 이제 가장 많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은 좀 피해를 입었던 것으로 보이고요. 그러니까 이제 뒤에 있던 이시다가 욕을 했겠죠. 근데 고니시 저럴 줄 알았다. 네. 그러면서 우리 부대를 막 이끌고 갔는데.
1: 지금 다 자기 차례 기다리고 있어요.
0: 네. 근데 이시다는 관통상으로 또 부상을 입습니다.
1: 자살 맞아요?
0: 네, 총상.
1: 총상.
0: 그러니까 예. 여기에 대해서 이시다가 부상을 입으니까 이 부대가 또 빠져요. 그러니까 그 밑에 이제 구로다 나가마사 흑전장정이
1: 예.
0: 뭐 하는지 한번 들어왔다가 이런 식으로 해갖고
1: 예.
0: 나중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키다 히데이에가 이제 총사령관이거든요.
1: 그렇죠.
0: 나이는 어리지만 어떻게 보면은 토요토미의 양자와 같은 그런 역할을 했던 인물이기 때문에 이 우키다 히데이에가 이제 나중에 같이 들어갑니다.
1: 예.
0: 그런데 이제 이 우키다 히데이에도 나중에 부상을 입어요. 어떤 부상인지 모르지만 네. 부상을 입습니다.
1: 총사령관이. 예.
0: 그러니까 이제 그때 잠깐 쉬었다가 다시 5차, 6차, 7차까지 이제 전투가 이어지게 되는데요.
1: 네네.
0: 사실은 이제 조선군이 일본군에 대해서 그 멀리서 전투를 하는 거는 여러 면에서 유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총에 비해서도 활의 사거리가 조금 더 멀기도 하고
1: 네.
0: 여러 가지 화포류, 그다음에 총통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네. 전투에 있어서 유리하지만 이게 행주산성이라는 좁은 곳에서 있을 때는 백병전에 약하거든요.
1: 아, 예.
0: 근데 이 백병전을 능숙하게 처리하는 조선 부대가 일부 여기에 있었습니다.
1: 아, 그래요?
0: 뇌묵당 처형이 이끌고 있었던 처형이라는 스님이 이끌고 있었던 승병이에요. 그러니까 이 승병이 계속해서 그 여러 전투를 하다가 네. 약간 이 백병전에 좀 익숙해졌나 봐요.
1: 예.
0: 그러면서 이 부대가 이제 그 중요한 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에 백병전으로 어떻게 보면 일부 위기를 막아내기도 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어서 행주대첩에서 뇌묵당 처형.
1: 처형 스님. 자, 어쨌든 초반에 우리 승려 처형을 비롯해서 예, 조선군이 이제 밀리지 않고 우위를 지키는 양상인데요. 그 비결 어떻게 봐야 될까요?
0: 예를 들어서 그 고니시 부대나 이시다 부대가 들어왔을 때 처음에 이 부대가 굉장히 막 기세를 올릴 때 뭔가 떼그루를 하나가 뚝 하고 떨어집니다. 조선군 진지에서. 그게 뭔가 봤더니 비격진철래.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조선시대 화포라고 하는 것들은 포 안에다가 쇳덩어리나 돌덩어리를 넣어서 그냥 날리는 거잖아요.
1: 아, 예.
0: 터지지 않잖아요.
1: 예.
0: 근데 비격진철래는 안에 화약에 심지를 넣어서 던집니다.
1: 아, 그럼 터져요?
0: 터지면 예. 예를 들어서 그 겉 표면이 뭐 질그릇이나 이런 걸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쇠로 된 경우도 있거든요.
1: 예.
0: 그럼 그게 터지면서 파편에 의해서 사상을 자를 만들어내거든요.
1: 네네.
0: 그러니까 이게 떼구르르 굴러가니까 비격진철래. 일본에서는 본 적이 없는 그런 신무기잖아요.
1: 예.
0: 그래서 거기에 이제 큰 충격을 받았던 부분들도 있었고
1: 네.
0: 또 한편으로 뭐 화차라든지 그 다음에 네. 우리 화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일본군에 대해서 어떻게 보면은 멀리 어느 정도 거리에 오게 되면은 공격을 할 수가 있습니다.
1: 네.
0: 그런데 이제 다만 이제 문제가 있는 게
1: 문제요? 예.
0: 이 일본군이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촘촘하게 화포를 가지고 적을 공격할 수는 없잖아요. 막아낼 수는 없잖아요.
1: 네.
0: 예를 들어 개미떼처럼 몰려오면 사실은 여기서 화포를 쏜다고 하더라도 화포 장전하는 게 되게 시간이 많이 걸려요.
1: 그렇죠. 그렇죠.
0: 그러니까 결국은 빈틈이 생겨서 바로 그 토성 앞에까지 진입했을 때는
1: 네.
0: 화포가 가지고 있는 힘을 제대로 쓸 수가 없습니다.
1: 장전하는데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0: 그럴 때 갑자기 새로운 신무기가 일본군을 경악하게 만들죠.
1: 아, 조선의 신무기가? 네. 어떤 신무기요?
0: 바로 뭐냐면 네. 변희중 화차입니다.
1: 변희중 화차.
0: 변희중은 사람 이름이에요.
1: 아, 변희중.
0: 아까 양천구에 한 1000명 정도의 군대를 이끌고 예. 있었던 장군이 변희중인데 네. 원래 이분은 수송을 담당하던 분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전투에 계속 참여하다 보니까 일정하게 군사 지휘관으로서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이분이 개량한 화차가 변희중 화차입니다.
1: 변희중 화차는 보통 화차랑 어떻게 다른가요?
0: 보통 화차는 화살이 날아가죠.
1: 예.
0: 그런데 이 화차가 화살이 날아가는데 화살이 몇백 미터씩 날아가니까 네. 이게 중거리에 있는 적들을 공격하는 데는 유효하지만 근거리는 안 되고 이게 화약 날아갈 때 화약을 너무 많이 먹어요. 화약을 만들어내는 양은 한계가 있는데
1: 네네, 그렇죠.
0: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변희중 화차가 아니, 화차라고 하는 것들이 근접한 적에게는 효율적이지 못하다. 그럼 제일 좋은 건 뭐냐면 총통이에요. 총통. 그럼 총통은 뭐냐면 네. 화포를 축소시켜 놓은 그 무기를 뜻하니까 네. 근데 이거를 40개를 수레에다 박아놓습니다.
1: 아, 수레에다가
0: 네,
1: 총통 40개를 박았다?
0: 박아놨다가 장전을 해놓고 주르륵 불을 붙이면
1: 40발이 나가는 거예요?
0: 40발이 나가는데 이게 만약에 20척이, 20대다. 네. 그럼 800발이잖아요. 한 번에.
1: 네.
0: 그럼 25개다. 그럼 1000발이에요.
1: 약간 이게 기관포 느낌이네요.
0: 그렇죠. 이게 행주산성 안에 숨어 있었고 사실은 저쪽 시흥 양천에 네. 이 변희중 화차가 스탠바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행주산성에서 만약에 이 화차에 그 어떤 뭐 문제가 생기거나
1: 예, 예, 예.
0: 아니면은 뭐 거기가 그 부서지기라도 한다 그러면 다시 배로 실어가지고 행주산성에 올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1: 아, 그래요, 그래요. 아,
0: 그러니까 일본군이 예. 딱 봤을 때 바로 근접해갖고 이제 이겼다는데 그렇죠. 갑자기 뭔가 네. 수레 같은 게 쭉 나오는데 네. 갑자기 해서 파파팡 하고 조선군은 한 명도 안 보이는데 그러면서 하고 또 다시 그 수레가 물러나고 다른 수레가 들어와서 네. 40발을 쏘고 그러면 그 공포감이라는 거는
1: 무시무시하죠.
0: 무시무시했을 네. 겁니다. 결국은 이런 상황들이 이제 계속 다섯 번, 여섯 번 반복되다 보니까 이길 수 있을까? 라는 이제 문제.
1: 아, 그러니까 예, 행주대첩이 최첨단 무기가 동원된 이런 화력전인데 이게 안악내들이 돌로 이렇게 던졌다만 알고 있으니까 이건 문제가 있네.
0: 그렇죠. 그러니까 아, 이 그렇네. 무기가 등장을 했을 예. 때 이 변희중 화차는 그 전에 본 적이 없는 예. 화차예요. 왜냐면 예. 이때 이제 계속 임진왜란 중에 전술 전황 등을 염두에 두고 개량한 화차잖아요. 예. 이제 이런 상황들이 이제 만들어지게 되니까 일본군이 경악을 했다. 했을 겁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믿는 구석은 있겠죠. 우리는 수가 많고
1: 많다.
0: 저 산성 이만한데 주먹만한데 네. 그 안에서 버텨봐야 얼마나 버티겠고
1: 그렇죠. 대치가 길어지면 조선군도 그 화약이라든지 무기가 좀 부족해질 것 같아요.
0: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지금과 같이 수목이 막 무성하진 않았을 테니까 네. 멀리서 쭉 봤을 때 야 이쯤이면 저기 화살도 안 보이고 네. 아까 화차도 몇 대 있었는데 지금 그 옆에 뭔가 사람들 움직임도 좀 더뎌지고 다시 공격을 하자라고 하는 참인데 행주 나루로 배가 뭐 이렇게 두 척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1: 두 척이요?
0: 네. 네. 그게 바로 누구냐면 경기수사 이빈하고 충청수사 정걸이
1: 네.
0: 화살을 배에다 가득 싣고.
1: 아, 화살 싣고 온 배 두 척?
0: 네. 그거를 이제 그 행주산성으로 끌어올리는 거죠.
1: 예.
0: 바다 쪽, 물가 쪽, 강가 쪽에서 한강으로. 예. 그러니까. 아니
1: 급해지죠.
0: 급해지죠. 예. 아 저기 그러니까 계속해서 보급이 이루어지는 전투는 이기기가 쉽지 않잖아요.
1: 그렇죠. 예.
0: 그런 상황인데. 이제 이 장면 더하기 또 하나의 장면이 이제 만들어지는데 이게 우연인지 네. 아니면 의도한 건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는데
1: 네.
0: 전라도에서 온 조운선 3, 40척이
1: 네.
0: 행주 나루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1: 아, 조운선 3, 40척이.
0: 근데 그게 멀리서 보면 팔옥선처럼 보이잖아요.
1: 아, 그거 먹고 겁먹었다?
0: 아니,
1: 외군이?
0: 지금 외군이 제일 무서워하는 게 지금 어디예요? 저기 한산대처
1: 네네.
0: 조선 수군 판옥선이잖아요. 물론 네. 거북선도 무섭지만.
1: 그렇죠.
0: 그런데 조운선이 수십 척이 이렇게 쭉
1: 때마침
0: 오고
1: 그
0: 있어요.
1: 타이밍에.
0: 저게 그러면은 그 아까 그 화살 실어 나른 배랑 같은 배. 그 경기수사,
1: 추청수사가
0: 가지고 온 그 배인가? 라고 생각하기 너무 쉽지 않아요.
1: 대규모 병력이 왔구나.
0: 아, 그러면은 이거는
1: 승산이 없다.
0: 안 되는 전쟁이다. 안 되는 전투다. 라고 판단해서 저녁 무렵에 뭐 그러니까 7차 전투를 끝을 내고
1: 네.
0: 일본군은 퇴각하게 되고
1: 네.
0: 그리고 나서 이제 한양에 버티고 있다가 노원평 전투라는 조그만 소규모 전투를 한 번 더 겪으면서 실패하게 되면서 야 이거 한양을 지키기는 어렵겠다. 라고 하면서 퇴각을 하게 되면서 예.
1: 한양 수복을 하는
0: 데 역할을 하게 됩니다.
1: 예, 그렇구나.
0: 네.
1: 행주대첩에 이런 서사가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진짜 돌멩이만 생각했지. 예. 자, 이제 마치면서 예. 행주대첩의 승리 핵심은 행주치마가 아니었다는 거. 신기전, 또 총통화차와 같은 조선의 첨단 무기와 또 권율 장군의 전략이 빚어낸 멋진 승리였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박광일 선생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오성과 한음 이야기에서 오성 이항복의 집 감나무 열매가 담을 넘어서 이웃집 권대감네로 향하자 권대감이 그 감을 따가죠. 그러자 이항복이 권대감 집 문창호지의 주먹을 들이밀면서 이건 그럼 누구 주먹인가요? 라고 하며 감의 소유권을 되찾아왔다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여기서 권대감이 바로 훗날 이항복의 장인의 아버지가 되는 권율의 아버지죠. 권철이라고 합니다. 권율은 공적인 일을 할 때는 매우 엄격하고 진지했지만 사위 이항복과는 거의 개그 콤비 수준으로 짓궂은 농담이나 장난을 많이 주고받았다고 하는데요. 전해지는 야사들이 좀 있던데 방송에는 좀 부적합한 것 같아서 여러분이 직접 한번 찾아보셔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슴슴해
1: 하늘의 저 별들처럼
0: 소원 빌래 별 떨어진다 네 옆을 잠깐
2: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윤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분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윤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윤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3: 한국소독 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4: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3: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5: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내가 4시 반에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다 일어났잖아요. 막 안 일어나면 막 우저대는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저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 이렇게 일어나라고 난리야, 저 여자는 도대체, 어? 여러분, 이거 다 막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막 사는 거예요. 그게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사과하고 싶은 이유예요. 안녕하세요. 아, 다들 잘 지내셨어요? 아, 네. 뭐, 이렇게 한 해 동안 어떠셨어요? 힘들죠, 올해? 아유, 뭐가 이렇게 많은지 되게 힘들어요. 우리 왜 그 코로나 때 2020년 때부터 지금까지 왜 정말 스트레스가 엄청 있었을 거예요. 그 변화에 적응하느냐고. 저는 2020년 1월 22일이 마지막 강의였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냥 통장에 계속 0원. 오죽했으면 우리 직원들이 와서 월급 깎아달라고 스스로 자백할 정도로 그 정도로 되게 힘들었어요. 그래서 아, 나 어떻게 해야 되지 막 걱정하던 중 그때 제가 발견한 게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라는 엄청난 키워드를 순식간에 한 달 동안 공부해서 제가 MKYU라는 디지털 플랫폼 회사를 만들었고 직원 7명에서 딱 2년 만에 2020년, 21년, 22년 초에 몇 명이 됐는지 아세요? 100명이 넘었어요. 아, 여러분, 이거를 내가, 아니, 그니까 이제 요게 마지막 박수예요. 마지막 박수. 이후로는 울 일만 했지. 박수 칠 일은 없어요. 전 정말 사업하는 사람들을 존경하게 됐는데, 어떤 사업이 붐을 타고 2, 3년 성공하는 건 쉽다. 그러나, 그거를 계속 40년 끌어가는 건, 이건 정말 죽을 힘을 다하는 거구나를 그때 처음 느꼈어요. 정말. 코로나가 어느 정도 정리되면서 이게 매출이 뚝뚝 떨어지는데, 그냥 여러분 10% 떨어지는 게 아니라, 30%, 50% 뚝뚝. 직원들 100명 월급 어떻게 감당해요? 정말 그때, 빚어들 때 생각하면 은행에서 대출을 얻었는데 월급 한번 주려면 3억, 4억씩 모자라요. 한 달에. 그걸 막 대출을 얻고. 여러분 오늘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때 제 안에 있었던 두 가지 엔진을 내가 발견했어요. 여러분 저 좀 따라해 보세요. 인마인드. 하나 또 하나는 딥마인드. 사람은 두 가지 엔진이 있어요. 근데 우리 어렸을 때부터 쓰는 엔진이 뭔지 아세요? 인마인드 엔진이라는 걸 써요. 인마인드 엔진이 어떤 건지 아세요? 더 열심히, 더 빨리 뛰어갖고 남보다 더 성공하기. 그래야 많은 것들, 이들을 가질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개발이라고 불러요. 저 어렸을 때부터 시골 촌년이잖아요. 저 시골에 서울에 와서 결핍이 대단했거든요. 아, 나 이 자취방에서 어떻게 벗어나지? 내가 과연 뭔가 해낼 수 있을까? 그래서 저는 진짜 열심히 살았어요. 그래서 그 열심히 끝판왕이 바로 언제예요? 바로 코로나 직후 그때 내가 디지털 교육 플랫폼 회사를 할 때 정말 열심히 끝까지 살았던 것 같아요. 근데 열심히 끝까지 살았는데 이게 어때요? 나는 정말 이시시키는 일 있잖아요. 내 사업이 잘 되기 위한 것으로 엄청 열심히 했어요. 나중에 하다 보니까 뭐가 생겼는지 아세요? 내가 필요해서 회사를 만들었는데 회사가 나를 부려먹어. 여러분 아세요? 내가 회사의 노예가 돼요. 이런 일 수도 없습니다. 이 인마인드라는 건 나를 신나게 부려먹다가 안 될 때는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월감이 열등감으로 확 바뀌어요. 여러분 우월감이랑 열등감이랑 어떤지 아세요? 여기에 우월감이 있어? 그럼 왜 그런지 아세요? 열등감 안 느끼려고 우월감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못 느끼잖아요? 우월감이 안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열등감이 와서 확 바꿔요. 그러면서 너 그것밖에 못하니?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되냐 하면 아, 나는 우리 엄마가 원하는 의대도 못 갔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쓸모없어 보이는 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내가 되고 싶은 이탄테 내가 당하는 거죠. 그게 제가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너무 사과하고 싶은 이유예요. 제가 30년 내내 인마인드 키우는 것만 강의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4시 반에 일어나라 그랬잖아요. 어? 그래서 다 일어났잖아요. 막 안 일어나면 막 루저되는 것 같아갖고 그래갖고 저 싫어하는 사람 많아요. 왜 이렇게 일어나라고 난리야 저 여자는 도대체 어? 그리고 막 4시 반에 일어났다가 막 왜 일어났지 이유 몰라서 도로 잔 애들도 되게 많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냐면 제가 오늘 여러분께 얘기하려고 하는 그 실체가 열심히 살면 다 잘 되는 게 아니라 열심히 사는 것 끝에서 만나게 되는 그 인마인드의 잘못된 부정적인 요소들, 그 부작용들이 엄청 큰 거예요. 사실 요즘에 우리가 그걸 엄청 많이 겪고 있습니다. 왜냐?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경쟁력,
차별화? 그래갖고 우리는 어떻게 하고 살아요? 시작? 계속 비교하고 살아요. 쟤보다 괜찮아야지. 그래서 나중에 만나는 것이 엄청난 공허를 만나게 되고 결국은 내가 여기 왜 왔지? 나 왜 이러고 살지를 만나게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사람들이 하는 새해 계획 세 가지 얘기해 보세요. 베스트 3. 새해만 되면 반드시 이거 다 해. 해봐. 시작. 뭐 있어요? 그래, 다이어트. 다이어트. 어. 또 두 번째, 영어. 여러분 영어는 그만해. 20년 동안 못하면 20년 동안 안 하는 못하면 못한 거라고 봐. 이제 그만해도 될 것 같아, 영어는. 또 이제 다이어트, 뭐 운동하기, 영어. 그다음 또 뭐 있어요? 어, 뭐 그래, 금연, 뭐 끊기, 막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자, 한번 보세요. 이거 왜 우리가 안 이루어지는지 제가 요번에 알아냈잖아요. 자, 봐봐요. 아침에 일어났어. 뭐 이만하면 나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해. 뭐 거울 보니까 이만하면 괜찮아. 그러고 딱 나갔더니 웬일이야. 친구가 10kg를 뺐대. 갑자기 충격이 오면서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 여태까지 몸매 관리도 안 하고 아, 자기 관리 너무 안 돼 있어. 아, 쟤는 저렇게 자기 관리도 잘 돼 있는데 뭐 하는 거야 나는. 그러면서 그 친구한테 묻죠. 너 뭐 먹고 뺐니? 묻죠. 여러분 원래 살은 뭘 먹고 빼는 게 아니여. 뭘 안 먹어야 빠지는 겨. 그죠? 근데 막 뭐 먹고 뺐나 막 궁금해. 그리고 와서 집에 와서 뭐예요? 그날 어마어마하게 쇼핑을 하죠. 막 쿠팡에서 단백질 쉐이크 사고 헬스클럽 등록하고 막 투두리스트 투두리스트 알죠? 이거 하면 될 것 같은 doing 리스트입니다. doing 너 이거 해라고 명령하는 걸 엄청 적어요 우리가. 자 그리고 이제 한 또 한 한 달 있다가 뭐 어떤 친구들 만나러 나갔어. 그랬더니 어머 이게 웬일이야 집을 샀대. 충격 크죠? 갑자기 멀쩡했던 내가 지하로 훅 떨어지는 것 같죠? 봤더니 뭐야 경매로 샀대. 아씨 경매. 아 나도 경매를 했어야지 바보. 야 이렇게 직장만 다녀서 될 일이 아니야. 재테크를 해야 돼. 재테크 영리하게. 그래갖고 막 경매 그 카페 들어가갖고 가입하고 60만 원짜리 뭐 강의 결제하고 막 엄청 또 어때요? 투두리스트 또 늘어났어. 아까 살 빼는 거 플러스 막 적어. 바쁘다. 얼마나 열심히 살아. 막 적었어. 막 또 적었어.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친구 만나러 나갔어. 막 그랬더니 어머 웬일이야. 그 집 애가 의대를 갔대네. 그래 집에서 살림하면서 애 키우는 게 남는 겨. 미쳤지 직장은 왜 다녀갖고 내가. 갑자기 그렇게 자기 직장 다닌 20년이 너무 허무해 보이고 막 속이 상해갖고 집에 와갖고 결심하죠. 그래. 큰애는 덥고 이리 와봐 둘째. 엄마랑 한번 달려보자 너. 여러분 이거 다 막 사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게 아니라 막 사는 거예요. 작심삼일이라 그러죠. 한두 달 하다 말고 한두 달 하다 말고.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먼저 머리에 손 얹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머리에 손 얹으면서 스스로를 위로해. 내 잘못이 아니다. 여러분 이거 여러분이 잘못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잘못 아니고 뭐냐면 원래 인간이 다 그래요. 자 여러분에게 중요한 질문 하나 할게요. 살 빼라, 영어 해라. 이거 여러분이 시킨 거예요? 아니면 다른 사람이 시킨 거예요? 아, 여러분이 투두리스트 적었어요. 그 여러분이 시킨 거예요? 다른 사람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 이거 되게 중요해요. 내가 이걸 알았잖아요. 비밀. 이거 발견하고 나서 얼마나 기뻤는지 알아요? 내가 시킨 게 아니에요. 살 빼라고 시킨 거 누가 시킨 건지 아세요? 내 두려움이 내 부러움이 시킨 거예요. 이걸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친구 만났어. 누가 살 뺐대. 어머 나도 살 빼.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내 부러움이 시킨 거예요. 어머 그 집 아들 의대 갔대. 이리 와봐. 이거 누가 시킨 거예요? 내 두려움이 시킨 거예요. 여러분 내 감정이 시킨 거랑 내가 시킨 거랑 같아요? 틀려요? 다른 거예요. 두 번째 왜 우리가 이거를 제대로 해나가지 못하는 이유? 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정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살 빼는 거, 영어 하는 거, 이거 어때요? 난이도 높아요, 낮아요? 이게 이렇게 하도 눈에 띄어서 엄청 쉬운 줄 알죠? 여러분, 이거 난이도 엄청 높은 꿈입니다, 이거. 아무나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때? 장방울이에 넣듯이 그냥 잉잉 갖다 놔. 그리고 뭐가 안 돼 있어? 자기 파악이, 견적을 안 내는 거죠. 한번 보세요. 살 빼는 거 정도 하려면요. 엔진이 이걸 이룰 수 있는 엔진이 6000cc 정도 돼야 돼요. 한 게 1년 돌아야 10kg 뺍니다. 근데 10kg 빼기 이렇게 했는데 지 엔진은 괜시리 아침에 이불도 못 깨는 엔진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입을 개기. 이것도 안 돼. 이것도 안 돼. 그래서 60cc야. 엥? 엥? 그런데 엄청난 영어로 강의하기. 이런 꿈을 갖다 놓고 60cc 엔진이 엥? 그러다 보면 어떡해요? 두 바퀴도 못 돌려서 펑! 하고 삐그러지죠. 제가 이번에 내가 되게 쓸모가 없다라는 생각이 막 들기 시작했어요. 왜냐면, 야, 김미경 잘났다. 그렇게 100명 되는 회사, 그렇게 신난다고 읽어놓고 나서 이거 감당도 못하냐. 막 매출이 떨어지고 하면서 내가 엄청 힘들어 했거든요. 그때 내 마음에서 이 마음이 들렸어요. 사업이 잘 되기 위해서 시작한 건 나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업이 없어도, 그 사업이 잘 되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나예요. 딥마인드는 어떤 엔진이라고 보면 되냐면 계속 나를 사랑하면서 나를 사랑하는 선택을 지속적으로 하게 해주는 애가 딥마인드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가서 한 게 뭐냐면 집에 가서 제가 내 몸을 돌보기 시작했어요. 내가 그때가 몸무게가 74kg였어요. 혈압 189. 병원에 실려갔는데 죽을 뻔했어요. 살을 빼야 되겠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앉아서 한 게 뭐냐면 네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 아침에 30분씩 글을 썼어요. 별 이상한 짓을 다 했죠. 그리고 글을 썼어요. 너 우리 막내 마흔 됐을 때 네가 80이야. 네가 마흔에 낳았잖니. 그때까지도 너 건강할 수 있니? 근데 내가 살아보니까 어느 날은 글 막 울면서 썼어요. 살아보니까 50에도 아버지한테 물어볼 게 있더라. 60에도 엄마한테 격려 받을 게 있더라. 너 그거 하려면은 지금부터 건강해야 되는데 분명히 살 빼야 돼. 이러고 내가 계속 나를 다그치는 거예요. 계속 나를 설득을 했어요. 설득을. 그러잖아요. 그러면 뭐가 신기하게 뭐가 바뀌는지 아세요? 그렇게 아침에 한 10분간 나를 설득하고 나면 뭐냐 하면은 이게 투두 리스트가 아니고 두잉 리스트가 아니고 비잉 리스트가 돼요. 이게 뭔지 아세요? 존재가 바뀌어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내 머릿속에 인지돼 있어요. 내가 왜 오래 살아야 되는지, 내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가 머릿속에 확 박혀 있어갖고 어떠냐면 음식을 선택할 때 나도 모르게 좋은 음식을 선택하고 그냥 택시 탈까 걸어갈까 할 때 나도 모르게 걷는 걸 선택하고 그래서 내가 저녁 때 내 나를 쭉 적어보면서 내가 어떤 생각을 내가 바뀌었네. 여러분 그래서 진짜 다이어리는 제가 갖고 왔는데 제가 이런 다이어리를 1년 동안 10권을 썼거든요. 그거 뭐 한지 아세요? 매일같이 나 설득하는 거 한 거예요. 그걸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를 설득을 안 하면 내가 도전을 하는데 나를 비웃을 수밖에 없고 내가 못할 수밖에 없는 도전을 해놓고 나서 늘 인마인드한테 당하는 거예요. 너 그것밖에 안 돼. 여러분 봐요. 앞뒤가 하나도 안 맞죠. 첫째, 내가 진짜 원한 것도 아니야. 두 번째, 내 엔진이 50cc 조금해서 그렇게 큰 거를 다룰 수 있는 사람도 아니었어. 응? 근데 세 번째는 뭐예요? 실제로 내가 시킨 게 아니라 누가 시킨 거야? 내 부러움이 두려움이 시킨 거야. 될 리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뭐라고 그래요? 자꾸 자기가 좌절해요. 내가 잘못됐대. 내가 잘못된 사람이래. 내가 쓸모없는 사람인 것 같대. 앞뒤가 하나도 안 맞지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떤 엔진을 쓴 거예요? 비교 경쟁사회에서 빨리 이루고자 잘못된 엔진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딥마인드 엔진으로 갈아 끼우는 걸 했어요. 여러분 딥마인드 엔진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딥마인드 엔진은 원래 다 있어. 있다고 믿으면 있는 거예요. 50cc 엔진이야. 되게 처음엔 작을 겁니다. 왜냐하면 챗GPT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떠냐면 안 쓰면 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자꾸 쓰다 보면 생겨. 그래서 제가 어땠냐면 아침에 10분씩 20분씩 내가 왜 살을 빼야 되는지를 매일 썼다니까요. 매일 설득하고 그러다 보니까 정체성이 바뀌어? 정체성이 바뀌니까 다음날 쓰는 게 어때요? 50, 내가 살 빼기 엔진이 50cc가 100cc로 커 있어. 그 다음에 500cc로 커 있어. 1000cc로 써 있어. 완전히 달라졌어.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그것 자체가 정체성이 되기 시작하니까 그런 사람이 되죠. 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올해 내가 시키는 내 꿈을 한번 이뤄보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엔진부터 갈아야 돼요. 그냥 남보다 비교해서 더 잘하기 위해서 하지 마시고 그냥 내 것으로 가져오셔서 한번 꼭 해보세요. 요 얘기만 하고 정리를 할게요. 저희 엄마가 오래 돌아가셨어요. 이제 오래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돌아가시고 내가 이제 징평에 있잖아요. 집에 내려갔어요. 그랬더니 엄마가 우리 엄마가 그렇게 오랫동안 일기를 쓴 게 있더라고요.
근데 50년 전 일기를 내가 봤어요. 우리 할아버지에 대한 욕이 많이 써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우리 엄마가 계속 딸만 나니까 뭐라고 야단을 치셨대요. 그러면서 저희한테 유언으로 책 한 권씩은 남기고 가셨어요. 딸 한 명한테 책 한 권 분량의 일기장을. 너 낳았을 때 어땠는지. 우리 딸 뭐 강의 처음 했을 때 내가 어떤 느낌이었는지 다 적어놨더라고요. 우리 엄마가. 근데 맨 나중에 마지막에 우리 엄마 일기장의 맨 끝에 자식 모두에게 당부한 게 뭐라고 써있는지 아세요?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어제 일을 지워라. 그리고 아침마다 다시 써라. 다시 쓴 네가 너다. 네가 누군 줄 알고 살아라. 이걸 우리 엄마가 썼어요. 그래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 몇 년간 사업하면서 내가 진짜 원하는 사람이 뭔지 내가 누군지 잠시 헷갈렸던 것 같아요. 그냥 막 비교와 경쟁으로 열심히 살면 다 되는 줄 알고 뛰었어요. 그랬더니 막 열심히 막 살았더라고요. 매일매일 내가 누군 줄 알고 살기 시작하시면 비교해서 잘난 삶이 아니라 내가 나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타이틀만 좋은 인생이 아니라 내용까지 좋은 인생 꼭 살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김경수입니다. 비를 기다리고 있는 뉴욕의 하늘입니다. 7월 28일 화요일. 어제 오후를 기억하신다면 아직 석양이 남아있는데 소나기를 예상하던 일기예보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구름길 하늘을 올려다보고 있는 찰나에 뉴욕의 센트럴 파크 옆을 지나고 있었는데 하늘이 뚫린 듯 폭우로 변한 비구름이 차의 앞 유리창에 윈도우 와이퍼가 걷어낼 틈도 없이 비를 퍼붓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언제 그랬냐는 듯 비는 멈추고 보름달인 양 허슨강 넘어 서쪽으로 지고 있던 태양이 물에 불은 붕어빵처럼 물기를 머금고 우리를 바라보는데 강과 하늘과 비가 짙어가는 초록으로 이미 불어나버린 강물을 배경에 두고 뉴욕의 신비로운 여름날을 만들던 어제를 기억합니다. 오늘 뉴욕과 그 일대엔 다시 홍수주의보가 내려질 만큼 비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브룩스넥 브리지를 건너는 아침길에 월드컵 대회 기간을 알리던 전광판 자리가 뭔가 다른 메시지를 올리고 있습니다. 유럽이 온통 월드컵 열기로 뜨거울 때 그땐 몰랐던 산불로 인해서 30만 명 이상이 대피해야 하는 프랑스, 스페인 그리고 저 북쪽에 노르웨이까지 산불은 거침없이 타들어가고 있다. 세상의 모든 아침입니다.

산불은 이맘때면 미국이든 유럽이든 전 세계에 나무가 있는 곳에서는 불이 타들어가는 또 요즘에 소셜미디어 화면이 정말 눈길을 잡기에 너무 쉽기 때문에 불난 장면들을 많이 올려놓고 있어서 깜짝 놀라며 바라보는데 프랑스 스페인의 산불 사태가 현대 유럽에서 경험한 최악의 시즌을 맞고 있다라는 소식을 우리가 거듭해서 듣고 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 축구 잘한 나라인데 그때 6월에 굉장히 더웠고 그리고 산불이 조금씩 타들어갈 때는 우리가 월드컵 때문인지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미국에서 이 최악의 산불 시즌을 맞고 있다라는 이 나라들 특히 프랑스와 스페인의 소식을 지금 상당히 집중해서 듣고 있는데 소방대원들이 수천 명이 동원되고 군인의 자원봉사자들끼리 나서서 불을 끄는 작업에 지금 들어가 있지만 몇 주 동안 이어진 폭염으로 바짝 말라붙은 이 숲에 불길이 멈출 수가 없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듣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프랑스의 보르도 주변의 확산 속도가 밤 사이에 조금 날씨가 뭔가 이렇게 촉촉한 것이 느껴지면서 슬로우 둔화가 된 것도 같지만 이번 주 다시 위험한 정도의 폭염이 예상이 되고 또 강풍이 있을 거라고 해서 프랑스 남서부 지역의 지롱드라는 지역에서는 산불 자체가 또 너무 크기 때문에 이 자연 현상을 스스로 만들어내고 있는 그런 기이한 그런 환경의 주목격이 되고 있습니다. 화재 구름이라고 부르는 전문가들이 칭할 때 프랑스에서 이것이 관측된 것이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합니다. 이 열을 기반으로 한 폭풍은 자체적으로 바람을 만들어서 불길이 더 확 멀리 퍼지게 그렇게 만드는 것으로 그렇게 또 지금 전문가들이 분석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유럽의 프랑스와 스페인에서는 이미 30만 명 넘는 숫자의 사람들이 대피를 했고 이 프랑스의 지롱드 지역에서는 2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집을 떠나야 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스페인의 마드리드와 발렌시아 주변에서도 수만 명이 긴급 대피를 했는데 프랑스에서 발표하기는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최대 규모의 이 피스타임 그러니까 평상시 평화로운 시기에 사람들이 대피한 숫자다라고 말을 할 만큼 이 숲속에 또 들어앉아 있는 아름다운 그런 집들이 우리가 보기엔 너무 예쁘지만 프랑스의 지금 보르도 외곽에 사는 한 사람, 한 남성은 이건 진짜 재앙이다라고 말을 할 정도로 아내와 아들은 이미 대피를 시켰는데 자신은 이쪽에 또 포도 농장 많잖아요. 농장주들과 함께 집을 지키기 위해서 남아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불이 꽤 자주 나는 편입니다. 2022년의 기록이 7만 2천 헥타르, 그때도 많이 프랑스에서 산불로 인해서 탔네요. 그런데 이것보다 거의 뭐 조금 있으면 두 배가 되는 프랑스가 지금까지 산불로 인해서 타들어간 그런 지역입니다. 스페인 역시 스페인이 월드컵 우승으로 기뻐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동안에 또 최근 역사상 최대 규모의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스페인 정부가 올해 15만 3천 헥타르,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한 2만 헥타르 정도 차이가 날 뿐이고 그 정도가 불에 타서 지금 아직도 타들어가고 있는, 작년과 비교해서 6배가 더 많은 지역의 화재가 이렇게 발생한 스페인의 수치입니다. 스페인 역사상, 최근 역사상 최악의 산불 해를 맞고 있다라고 합니다. 극한의 폭염이 오기 전 그 48시간의 결정적인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더워지면서 산불이 가속화되니까 그 전에 뭔가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죠. 유럽에서는 미국과 조금 다른, 물론 촘촘히 붙어 있는 나라들 사이에 유럽이라는 대륙을 어떻게 해서 이 기후변화로부터 보호해야 하는가, 기후변화가 사실이든 혹시 사실이 아니든 지구가 몸살을 앓고 있다라는 이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만약에 사태에 대비를 해야 되는데, 스페인의 총리의 말에 의하면 이번 기후 비상사태는 과학자들이 경고해 온 기준을 넘어섰다라고, 산불 사태를 그렇게 원인을 거기에 또 상당 부분 돌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지구가 변하고 있다, 기후가, 이걸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거죠. 여행을 갈 때 관광 시즌도 유럽이 이렇게 더워지는 것이 점점 일찍 더워지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점점 앞당겨지고, 뭐 그렇다는 걸 우리가 미국에서 갈 때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유럽이 올해 기록적인 폭염을 겪었다. 이게 그냥 평범하게 들리는 것은 매년 이 기록적인 폭염이라는 것이 해마다 그런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할 만큼 기록이, 그러니까 자꾸 새로운 기록이 세워지고 있는 거죠. 기후변화, 이거 현실이라는 말을 우리가 또 심각하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산불이 날 수밖에 없는 그런 완전히 말라 들어가는 이 숲에 이런 환경이 지금 조성되고, 이걸 6th generation wildfires라고, 6세대 산불이라고 전문가들은 부르는데, 제가 자세히는 좀 더 들어가 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기후변화로 인해서 산불이 더 강해지고 자주 일어나고 있다, 이렇습니다. 이 구조적인, 그러니까 화재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또 많이 있죠. 그런데 이 강물이 말라 들어가고 있는 라인강이라든가 네덜란드에서도 국가적인 또 물 부족이 선언되고, 프랑스에는 식수 사용을 비롯해서 물을 조금씩 써라. 도나우강, 다뉴브강이 또 30년 만에 최저 수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거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그런데 이런 화재 소식이 있으면, 산불 소식이 있으면, 그리고 매년 이것이 더 잦아들고 있다라고, 잦아지고 있다, 자주 일어난다라고 하는 말을 할 때마다 여기에 회의론자들이 또 말을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 단일 사건이 한꺼번에 많은 곳에서 목격이 됐다 하더라도 이것이 기후변화에 직접 연결됐다고 말할 수는 없다,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 지중해와 서유럽은 원래 더운 지역이다. 이거 뭐 알고 있는 거 아닌가. 그리고 기후 모델, 이거 국제기구에서 발표하고 있는 전문가들, 과학자들이 내놓고 있는 기후 모델은 과장돼 있다, 이런 회의론자들의 또 주장도 있습니다. 산불은 인간의 실수, 또 관리의 부실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다. 이것도 뭐 일부는 맞지만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기후변화가 아니라 자연적인 변동성이다. 한 번씩 이렇게 타들어가야 한다. 캐나다의 산불로 인해서 미국의 특히 북동부, 그리고 또 중서부 북쪽까지 이렇게 어려움을 겪었을 때도 우리가 그랬지 않나요? 네, 이런 산불의 상황입니다. 유럽의 산불 소식과 함께 미국에서도 타들어가는 이 넓게 펼쳐진, 그리고 숲 사이로 보이는 예쁜 집들이 이제 대피를 해야 할 만한 그런 산불 소식은 가을까지 계속 이어지죠. 눈이 오기까지 이 산불은 계속 붙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이 네타냐후, 베냐민 네타냐후

0: 이스라엘 총리와 맞닥뜨리는 회담을 하는 날입니다. 네, 어제 외울 것이다 라고 우리가 들어서 알고 있지만요. 이란 전쟁이, 그러니까 미국과 이스라엘이 이란을 함께 치기 시작하니 이란 전쟁 이후에 이제는 미국만 남아있는 모습이지만 나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계속해서 미국을,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에게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전쟁을 끝내면 안 된다라는 압력이겠죠. 그래서 오늘 전쟁이 시작된 이후에 처음 이렇게 맞닥뜨리는 대면을 하는 그런 회담이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데, 중동과 우크라이나까지 들어서서, 우크라이나가 또 이거 웬일입니까? 우크라이나가 이란 선박을 또 공격을 해서 사람이 죽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이스라엘 총리 베냐민 네타냐후와 만나서 이스라엘과 미국이 시작한 이란에 대한 전쟁이 어떻게 가야 하는가. 그런데 지금, 이란과 미국, 미국과 이란이 공격을 주고받더니 한 2주 정도 전면전으로 다시 확대되는 것이 아닌가라고 불안한 상황을 우리가 예측했는데, 사흘째, 3일째 서로 간의 공격을 멈춘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중재하고 있는 나라들, 전문가들은 호르무즈 해협과 이란의 핵 프로그램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서로 동의할 수 있는 그런 협상을 지금 계속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 사흘 동안 이 윈도우를 사용하는 그런 추진을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또 듣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최근에 협상 진행 상황을 두고 good talks, 아주 좋은 대화가 이어지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외교적인 해결을 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그런, 지금 어제 우리가 들었듯이 이 옵션이 이게 여기저기 막혀 있어서 전쟁 상황에 갇혀 있다라고 그렇게 표현됐던, 이 상황에 넉넉한 모습을 보이고는 있지만, 그렇지만 협상이 실패할 경우에 언제나처럼 추가 군사 행동도 배제하지 않는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은 그렇게 나오고는 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가 이스라엘과 레바논의 제2의 전선이 구성돼서 이스라엘이 깊이 레바논 남부까지 북진을 해서 물러나지 않고 있다라는, 그걸 우리가 한동안 계속 매일 들었었는데, 아무튼 헤즈볼라를 잡기 위해 들어갔다라고 하는 자신들의 입장을 전하면서, 그래도 이스라엘과 레바논 지역의 어떤 조정을 원할 것으로 그렇게 보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미국의 중동의 또 가장 큰 동맹 국가 중에 하나다. 최고의 동맹 국가라고도 말할 수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에게 돈도 벌고 핵 프로그램을 개발할 수 있도록 미국이 익스클루시브 이렇게 기술을 주겠다라고 30년을 약속을 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하루도 안 돼서 나타냐후 총리의 압력을 받은 게 분명하죠. 이 사우디에게 이 조건을 주는 건 핵무기를 기본적으로 결국엔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주기 때문에 안 된다. 그리고 이스라엘과의 국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해라.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뒤집는 그런 말로 번복을 했습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미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 5486.
4: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5: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4: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3: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케일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6: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대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rwcap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우크라이나 대통령 볼로디미르 젤렌스키가 백악관에 이렇게 불려 들어와서 야단 맞는 학생처럼 교무실에서 대통령, 부통령이 그렇게 꼬집었던 미국에 충분히 감사하지 않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그랬던 젤렌스키 대통령이 오늘날 이상하게도 트럼프 대통령의 뉴 페이버릿이 되고 있다. 호감을 갖는 정도가 아니라 그래서 아무튼 지금 현재 워싱턴 DC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더불어서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또 미국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물론 렌지 그램 연방 상원 의원으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위스퍼 귓속말을 하면 항상 그렇게 가깝게 외교 문제 등을 토론하고 토론이라고 해야 되나요? 상의하고 했던 갑작스런 그 죽음을 맞았던 연방 상원 의원의 장례식으로 오긴 했지만 워싱턴에 도착한 젤렌스키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해서 또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할 예정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일단 이란 선박을 공격을 한 것에 크게 포인트를 얻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정보망을 통해서 러시아가 이란을 이렇게 돕는 것처럼 지금 그런 상황을 또 전달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거 굉장한 아이러니다. 왜냐하면 미국의 보수 진영, 마가 진영에서 외국의 전쟁 그리고 무조건 퍼다 주는 것 같은 우크라이나에 이 전쟁 지원을 그만해라라는 목소리가 높았고 트럼프 대통령의 뜻을 같이 했었는데 오늘날 지금 전쟁의 방향은 여전히 어떻게 예측할 수 없는 불확실한 그런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에 그 옛날에 뭐 이론으로 지금 설명되지 않는 오사마 빈 라든 이제는 죽고 없는 오사마 빈 라든이 사람들은 강한 말 strong horse와 weak horse 약한 말 두 마리를 보면 본능적으로 강한 말을 좋아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남겼다고 합니다. 놀랄만한 사실은 아니죠. 우리가 강자를 응원하고 위너를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이 진짜 현실로 되는 것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초반에 러시아가 강력한 군사력으로 금방 우크라이나를 어떻게 할 것 같았는데 이 전쟁이 이어지면서 우크라이나가 버티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 러시아군이 들어와 있는 우크라이나 동쪽의 땅을 점점 또 먹어 들어가고 있고 그 우수한 드론 무기로 지금 그러니까 강력한 말이 strong horse처럼 보여지고 있다. 최소한 이래서 마가 진영에서도 이 또 여론을 이끌고 있는 인물들이 이 우크라이나에 대해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호감을 가질 만한 그런 지금 말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크라이나의 드론이 러시아의 아마존으로 불리는 와일드 베리즈 시설을 공격을 해서 드론이 10%나 그걸 파괴를 했는데 미국의 아마존 같이 아니면 전 세계인이 사용하는 아마존 같이 지금 러시아에서 50% 이런 온라인 물건을 사고 뭐 이렇게 주문하는 그런 대단한 그런 기업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시설을 10% 파괴할 정도로 드론이 위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듣고 있는데 오늘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또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또 다녀가면 어떻게 바뀔까 궁금합니다.

그런데 이란을 생각하면 우리가 전쟁은 관심이 없어도 이제 그만쯤 이쯤에서 끝낼 수 있지 않을까. 이란이 뭘 믿고 저렇게 버티나 하는 이야기들을 한 번씩 툭툭 하기는 하잖아요. 왜 이란은 미국과의 협상의 복귀를 서두르지 않는가. 뭐 안 한다는 건 아니지만 서두르고 있지 않는다. 급하지 않다. 참 궁금합니다. 호르무즈 해협의 지렛대를 갖고 있다. 그리고 더 큰 고통을 설령 트럼프 대통령의 군사력을 통해서 그렇게 이야기할지라도 버틸 수 있다 이런 느낌이에요. 거의 2주 동안 서로 치고받고 했었는데 미국과 이란이 잠시 멈추고 있습니다. 지금 3일 동안 그랬는데 이란 정부가 그렇지만 정식 ceasefire 휴전에 합의한 적이 없다라는 말을 다시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직접 협상에 나설 의사가 없다라고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보면 사실 뭐 중재국들이 어럿이 나서 있기는 하지만 도대체 이것이 무엇일까? 이란은 지금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더 많은 고통을 견딜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리스크 분석 기관의 담당 선임 분석가 그레거리 브루의 말을 제가 좀 빌려보고자 합니다. 이란은 시간이 자신들의 편이라고 믿습니다. 시간이라는 팩터가 여기 들어가 있네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보다 지금 중간선거가 98일 남았나요? 더 큰 고통과 압박을 견딜 수 있다라고 본다. 이런 말인데 이란이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 목표는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이란이 갖고 있는 통제권 인정. 그런데 미국은 절대로 이걸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파키스탄이 또 앞에 나서서 지금 중재를 이끌고 있고 오만도 들어가 있고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부는 어제 11월에 올해 중간선거를 앞두고 우편 투표 제도를 크게 바꿀 수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시행할 수 있도록 연방대법원에 요청을 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하급법원에서 중단된 이 행정명령의 효력을 일시적으로 되살려달라라고 연방대법원에 그렇게 요청을 한 건데 법무부는 미국의 지금 반 정도 가까운 지역에서 적용될 수 있는 이 광범위한 변화가 막혀 있는 상황을 해제해달라고. 그러니까 미국의 한 23개 주라고 제가 듣고 있는데 여기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을 중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놓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우편 투표를 비판, 이게 부정 투표의 문을 연다라고 계속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11월에 이 본선거, 중간선거에서 연방 상하원이 지금 공화당의 다수당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이 그냥 쉽게 통과하다는 경우도 우리가 많이 있다는 걸 봤는데 이게 잘못되면 큰일 나는 거죠. 안 되게 되면.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은 만약에 사태에 대비해서 이 대책을 세워놓는 것이다. 만약에 이 우편 투표를 통해서 우편 투표를 막을 수 있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또 믿는 바가 있는 것도 같고요. 설령 그게 안 되더라도 이 결과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뭔가 또 이건 잘못된 것이다 라고 만약에 연방 대법원이 이것을 해주지 않는다면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뭐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0: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오늘 하루 종일 여러분께서 라디오나 또 TV 화면을 통해서 아니면 소셜미디어를 통해서 너무나 충격을 받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미시간에 살고 있던 가족, 한 가족 8명이 모두 죽는 일이 지난 금요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 이 집이 또 불길에 휩싸였다 해서 화재로 인해서 부모와 6명의 자녀가 모두 죽은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어제 미시간의 오타와 카운티가 발표한 것에 의하면 그랜드 헤이븐 타운십에 살아오던 8명의 가족, 이 집의 화재 현장에서 발견된 8명의 가족 전체가 사망한 사건은 아버지, 남편이 차례로 총으로 살해한 뒤에 스스로 목숨을 끊고 불을 지른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발표가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너무나 끔찍하다. 아이들 나이가 5살부터 15살의 나이인데 아버지가 어떤 마음으로 이런 일을 저질렀을까? 최근에 그러니까 이번 달 초에 일하고 있던 직장에서 또 잡을 잃은 것으로는 나타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질러야 했을까 이런 마음들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뉴욕시에 군데군데 보이는 전광판에서 사라진 이제 월드컵 이야기 며칠부터 며칠까지 월드컵 기간 동안에 미리 대비하시오 차가 막힐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월드컵 경기 때문에 차가 막힌 것보다는 늘 양쪽 방향에 항상 막히는 95번 크로스 브롱스를 관통하는 관통이 아니라 기다리면서 가는 그런 도로 사정도 물론 있죠. 그런데 여기 월드컵 기간 동안에 아니면 그 전으로 해서 전국적인 단속이 있었다고 합니다. 바로 위조, 가짜 월드컵 관련 상품을. 그런데 압수된 물품이 44만 5천 점이 넘는다고 합니다. 미국의 관세 국경보호청이라고 해야 하나요?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에서 발표한 여기에는 뭐 가짜 축구, 저지, 유니폼, 모자, 응원용품 등이 모두 포함이 됐는데 뭐 산업 피해 규모는 워낙 비싸기도 하지만요. 그래서 3,200만 달러 정도라고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결승전이 열린 뉴저지 MetLife 스테디움을 그 결승전 앞두고 진행된 이 Operation Final Whistle, 마지막 휘슬 작전이라는 이름이 붙은 이 단속 작전에는 불법 판매, 유통망까지도 집중적으로 겨냥을 했는데 가장 많이 압수된 Jersey 우리가 당연히 알죠. 네, 레오넬 메시 선수의 유니폼이 가장 많이 불법으로 만들어서 판매한 것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판매를 직접 했다고 하네요. 타임스퀘어 주변의 관광지에서 정가가 110달러인 아디다스 공식 이 Jersey 유니폼 대신에 30달러, 40달러의 이거 가짜 아르헨티나 유니폼이 너무나 많이 판매가 됐고 팬들은 이 메시 테닉 적힌 저가 유니폼을 기분 좋게 또 사가지고 가는 걸 볼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2018년 월드컵 때 저 기억나요. 아프가니스탄의 한 형이, 티네이저 형이 동생이 메시를 너무 좋아하니까 그때 뭐 없잖아요. 비닐봉지에다가 이렇게 매직펜으로 그려서 메시 유니폼 만들었던.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9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세상의 모든 아침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 7월 28일 화요일입니다. 잠시 후에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 한 번씩 궁금해서 아직 학교 다니는 자녀가 있는 집을 제가 기웃기웃거리는데 오늘 아주 특별한 이모와 조카 이렇게 커플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스튜디오에 나와 주셨는데요. 혹시 유튜브를 보고 계신다면 아직까지 제가 몰라 유튜브를 하는 것처럼 여러분께 자주 말씀을 드리지 않았지만 네, 유튜브로도 보실 수 있는 시간에는 또 직접 얼굴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에서 K라디오 데일리 스트리밍 이렇게 치면 되는데 우리 더 새로워진 업그레이드 된 K라디오 홈페이지로 들어가시면 네, 거기 오른쪽 상단 코너에 On Air 지금 방송되고 있는 것 이 두 단어를 클릭하시면 유튜브도 나오고 앱도 보실 수 있고 또 들으실 수도 있고 그러니까 무엇보다 라디오를 떠나도 라디오가 없어도 보실 수도 있고 들으실 수도 있는 네, 우리 지금 kradio.us 웹사이트입니다. kradio.us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여러 방법으로 라디오 없어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다이아몬드 딜러스 클럽 정식형 킴스 보석, 자체 직영 공장으로 복잡한 유통 마진 없이 최상의 다이아몬드와 보석, 그리고 첨단의 세팅을 지난 45년간 소개해온 맨하탄 다이아몬드 디스트릭트에 위치한 킴스 보석. 47스트리트 5에베뉴, 6에베뉴 사이 2층 높이의 킴스 보석 한글 간판 보입니다. 저택은 골드바, 그리고 실버 바보 킴스가 쌉니다. 이번 주 킴스 보석 세일 상품 뭐가 나왔나 보자. 우리 K라디오 홈페이지, kradio.chico.us 오셔서 세상의 모든 아침 사진 클릭하시면 세일 상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즘 탑 칼리지는 점수보다 한 학생의 이야기를 봅니다. 어떤 도전을 했고 어떤 경험을 쌓았는지가 중요합니다. The Next E College Consulting은 리서치 경시대 다양한 대회 준비반을 통해 아이만의 특별한 스토리를 만들어갑니다. 남들과 같은 길이 아닌 우리 아이만의 결과. The Next E 자녀의 다음 무대를 함께 준비합니다. 203-974-3939 오늘 저녁 뭐 해먹나? 그렇게 덥지는 않지만 어쩐지 입맛이 없다. 말이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뉴저지 한남 체인 안에 위치한 만나방입니다. 성이모랑 정혜씨가 엄마의 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만들어 우리 밥상에 금세 풍요로워집니다. 온갖 나물에 국, 잼, 떡까지 해서 반찬 걱정 끝. 잔치 음식 주문도 역시 만나방. 뉴저지 한남 체인 문이 열리면 직진하세요. 그 끝에서 만나요. 만나방.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은 24시간 365일 언제나 연결됩니다. 우리의 마음에 어두움에 잠 못 드는 밤에 공감과 위로를 주는 전화기 저편의 목소리 무료 상담 전화 기다리는 상담원이 꼭 받습니다. 정신건강 정보와 기관도 안내하는 에스더하 재단의 헬플라인 800-713-9336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우리의 일상을 더 편리하게 만듭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 준비하고 있습니다. 검색창에 쿠쿠 렌탈 이렇게 검색하시고 쿠쿠 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지는 곳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보 혜택 안내 모두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내 반려동물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 앤 뭉치가 그 마음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을 한자리 모아서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또 수제 간식, 명품 카세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 앤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아침 공동 제공입니다.

0: 여름방학을 어떻게 보내고 했나. 그런데 이 집은 자녀가 그러니까 아들 딸 해서 딸 하나밖에 없는데 그렇게 따지면 집이 조용해야 하는데 늘 북적북적 시끄럽다라고 합니다. 제가 궁금해서 베이사이드 퀸즈 플러싱 옆에 베이사이드 뉴욕에 사시는 양소희 양 조카와 이모 박선혜님을 초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0: 여름이 이제 거의 다 간 거예요? 어때요, 소희 양?
2: 좋아요.
0: 좋아요? 지금 몇 학년이에요?
2: 이제 6학년 올라가요.
0: 6학년 올라가면 중학교죠?
2: 네.
0: 네. 어디서 태어나고 자랐어요?
2: 저는 뉴욕에서 태어나서 네. 뉴욕에서 자랐어요.
0: 네. 베이사이드에서 태어난 거예요?
3: 플러싱.
0: 네. 플러싱. 네. 플러싱에서 태어나고 그러니까 플러싱 베이사이드에서 계속 지금까지 살고 있는 거예요?
2: 네.
0: 와, 어때요?
2: 좋아요.
0: 좀 다른 곳도 가보고 싶지 않아요?
2: 네.
0: 어딜 가고 싶어요?
2: 큰 집이나 아니면 큰 데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0: 뉴욕이 큰 데 아니던가요?
2: 근데 다른 시티나 아니면 네. 다른 데 가고 싶어요.
0: 한국은 한 번씩 방문하죠?
2: 네.
0: 몇 번이나 갔어요?
2: 이제 두 번째예요.
0: 두 번째로 또 가게 되는 거예요?
4: 이번 달 8월에 가요.
0: 네. 8월에.
4: 네.
0: 좋겠다.
4: 너무 신납니다.
0: 그렇죠. 네. 근데 학교에서 한국 어떤 가르치는 그 학교를 다녔다고 들었어요.
2: 네.
0: 어느 학교죠?
2: PS32.
0: 네, 베이사이드에. 그 학교 나온 학생들은 다니는 학생들이 이렇게 한국말을 다 잘하는 거예요?
2: 그럼요.
0: 생일이 몇 번째 생일이 지났어요? 지금 정확하게 나이가 몇 살이에요?
2: 지금 10살이요.
0: 10살 됐어요?
4: 아, 이제 8월 13일 날 딱 10살 돼요.
0: 그럼 아직?
4: 11살.
0: 11살. 네. 그러면 10살하고 거의 almost 11살이 되네요. 그런데 왜 양소희 양 집은 그렇게 막 복적복적? 시끄럽다? 시끌벅적? 이런 표현 알아요?
2: 왜냐하면 네. 제가 춤이나 아니면 체조를 좋아해서 은근 많이 해요.
0: 은근? 이 표현도 대단한데요? 은근 많이 한다. 은근 많이 한다. 그 어디서 배웠어요? 은근 많이 한다.
2: 한글 학교는 엄마한테 배웠어요.
0: 아, 은근히 그렇구나. 근데 뭐, it's not obvious. 그런데 진짜 은근 많이 춤도 추고 체조도 하고 악기도 한다면서요?
2: 네.
0: 네. 어떤 악기를 하세요?
2: 피아노예요.
0: 그런데 또 이모님도 한동안 같이 사셨다고 들었어요?
4: 네, 태어나기 전부터.
0: 오.
4: 예, 네, 한 6살, 뭐, 그때까지 같이 살았어요.
0: 그래요?
4: 네.
0: 그러면 엄마, 아빠, 이모, 그리고 양소희 양? 또 누가 같이 사세요?
4: 할머니.
2: 할머니.
0: 네. 외할머니?
4: 네, 외할머니.
0: 그러니까, 혼자, 이렇게, 양소희 양 혼자 어린이, 차일드인데, 어른이, 외할머니, 엄마, 아빠, 이모, 이렇게 네 분이 어른이잖아요, 그로운업들이. 그러면 소희 양한테 이뻐해주기도 하지만, 소희야, 그렇게 하면 안 되지. 이런 잔소리? Do you know what that means? 네, 그런 것도 많이 하시잖아요.
2: 네, 많아요.
0: 진짜요?
2: 엄청 많아요.
0: 엄청 많아? 그러면 이게 몇 대 몇이야? 어린이 한 명에 어른이 그렇게 많은데, 4대 1이다. 괜찮아요?
2: 그냥 괜찮습니다.
0: 어떻게 디펜드를 해요, 자신을? 방어해야지.
2: 그냥 제가 할 말을 할 말 하고
0: 네.
2: 그 어른들은 네. 나한테 할 말 하고 그러니까
0: 와.
2: 그냥 반성해야 돼요.
0: 반성도 하고요? 너무 시끄럽다라고 야단치시는 경우도 있어요?
2: 네.
0: 어떤 경우에 소리를 그렇게 많이 만드는데요?
2: 춤, 노래 아니면 노래하느라.
0: 노래도 하고 춤은 케이팝 댄스 이런 거 해요?
2: 네.
0: 아, 그렇구나.
4: 엄청 잘해요.
0: 잘해요?
4: 네.
0: 여기서 좀 해볼 수 있나? 음악이 없어서 지금 보시는 분도 계시긴 한데.
4: 네, 진짜 잘해요.
0: 네. 어떤 그 걸그룹, 보이그룹? 특별히 좋아하는 그룹 있어요? 케이팝.
2: 보이그룹은 제베원이라는 제로베이스원이고
0: 네.
2: 여자그룹은 이즈나라고
0: 네.
2: 부릅니다.
0: 아, 그래요. 뭐 따라가려면 한참 제가 공부를 더 해야겠네요. 근데 가까운 곳에 또 친할머니, 친할아버지도 사신다고 들었어요?
2: 네.
0: 그럼 자주 만나요?
2: 성당에서 만나요.
0: 아, 그렇게 보면은 어른이 여섯 그렇게 되는 건가? 어른이 six grown-ups.
4: 고모도.
0: 고모도 있어요? 네. 언니, 그러니까 언니라고 부르는 또 그러니까 사촌 언니. 그렇게 보면 함께 여행을 갈 때 보통 우리 이민 가정에서는 그렇게 많이 움직일 수가 없는데 여행 누구만 빼놓고 갈 수는 없잖아요. 다 같이 가야 되는데 여행 한번 이렇게 친할머니, 친할아버지, 외할머니, 엄마, 아빠, 고모, 이모, 또 사촌 언니 그리고 양수이 양 같이 간 적 있어요?
2: 캔쿤 갔어요.
4: 저 빼놓고.
0: 이모만 네. 빼놓고
4: 네. 네
0: 따라가기 따라가
4: 안 데려가더라고요.
0: 그런데 또 너무 다 떠나면 집도 지켜야 되고 또 하시는 조그만 비즈니스도 누군가 또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그렇다고 저는 그렇게 이해를
4: 그건 모르겠어요.
0: 난 모르겠어요. 이모만 빼놓고 갔구나. 근데 그렇게 많이 움직이니까 어때요, 소희양?
2: 엄청 컨퓨스하고 그리고 계속
0: 복잡했어요?
2: 너무 네. 복잡하고 그리고 다 같이 밥 먹을 때는 뭐 어떤 가족은 안 먹는다고 하니까 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반복만 해요.
0: 네 올라가서 빨리 모시고 와 할머니 오시라고 해 뭐 이렇게 하면 또 소희 양이 올라가서 모시러 가고 안 먹는다 그러면 그 숫자가 많으니까 왔다 갔다 네. 근데 보통은 학교에서 만나는 친구들 우리 한인 가정의 이민 immigrants family들은 집에 너무 조용해서 집에 너무 조용해서 외롭다라고 하잖아요. 그런 얘기 들어봤죠. 네. 그리고 형제들이 많지 않고 하나만 있으면 특히 그런데
2: 두 명이 있어요.
0: 두 명이요. 네. 언니가 있어요?
2: 언니랑 오빠 있어요.
0: 아 그래요? 소희양 혼자 아니에요?
2: 네 아니에요.
4: 사촌들.
0: 사촌들이거든요. 네, 네, 네. 사촌들이. 네, 그러면 네. 봐요. 집이 그렇게 막 시끄러워질 정도로 많이 뛰어다니고 이러려면 어른들이 걔도 굉장히 많이 이해를 understanding 해야 되는 거잖아요.
2: 네.
0: 네. 올여름에도 공부도 또 하고 있는 거죠? 학원 다녔어요?
2: 많이 해요.
0: 어떤 공부? 중학교
2: 영어, 네. 수학, 과학 이런 거.
0: 어떻게 다 머리에다가 집어넣었어요?
2: 그냥 워크북 가져서 그냥 문제 풀으면 네. 약간 기억으로 남게 돼요.
0: 네. 그러면 여기 퀸즈 뉴욕에서 태어나고 지금까지 자랐기 때문에 거의 11년을 자랐는데 다른 곳에 가면 사실 뭐 예를 들어서 학원이라든가 한국말을 하는 친구들이 뭐 거의 없는 곳도 많잖아요. 미국이 넓은 나라니까. 네. 그런 곳에서 사는 친구들하고 한번 대화 얘기해봤어요?
2: 네.
0: 어떻게요?
2: 한국어를 안 하는 친구여도 그래도 영어로 할 수 있으니까 영어로 하면 돼요.
0: 네, 그렇긴 한데 그 친구들이 경험하는, experience 하는 미국과 양소희 양이 경험하는 미국은 너무나 다르다, 그치요?
2: 네.
0: 네. 그러면 그런 환경이 꼭 주어지지 않았을 때 한국어를 배우는 가장 좋은 방법. 학교에서 한국어를 같이 가르쳐주지 않는 학교들이 대부분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네. 한국어를 따로 공부할 수가 있죠?
2: 엄마, 아빠 아니면 가족이 한국 분이시면
0: 네.
2: 그렇게 되면 엄마, 아빠한테 한국어를 배울 수 있도록 하게 만들어요.
0: 어떻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자녀들한테 그걸 강조해요? 강제로?
2: 네.
0: Forcefully?
2: 네.
0: 때려줘요?
2: 아니요.
0: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소희 양 같으면?
2: 제가 엄마였으면
0: 네.
2: 워크북을 사서 천천히 가르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0: 거기 하나하나 써가고 엄마가 또 체크해서 잘했다 그러면 또 상도 줘야 되잖아요.
2: 네.
0: 뭔가 스티커 갖고는 안 되겠다. 뭔가 좋은 걸 줘야 되는데 너무 모르기도 하고 엄마 아빠가 일하시느라고 바빠서 또 하루 종일 나갔다 오시면 피곤하고 그러니까 밥만 주고 자고 이러는데 집안에 외할머니도 계시고 가까이에 또 친할머니, 할아버지도 사시고 고모, 이모 이모는 6살 때까지 같이 또 사셨기 때문에 이런 환경은 참 드물지 않나요?
4: 네, 많이 드물고
0: 네.
4: 그리고 정말 이제 사랑을 많이 줬기 때문에
0: 네.
4: 제가 결혼하려고 했었을 당시에
0: 네.
4: 반대를 했습니다.
0: 누가요?
4: 소희가.
0: 소희가 이모 시집가는 걸 싫어했어요?
4: 사랑을 뺏길까 봐. 이모의 사랑을.
0: 진짜였어요? 이모의 사랑을 누가 가져갈까 봐? 이모부가?
2: 이모부요.
4: 지금도 이모부를 질투해요.
0: 어떡해요, 우리 박서원아 이모님. 소혜양 그런 일이 가끔 있다고는 들었는데 우리 이모를 뺏어갈까봐. 그렇지만 이모가 행복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소희 조카하고만 살아도 행복할 것 같았어요? 어때요? 하지만 만나면 좋잖아요.
2: 그쵸.
0: 어떤 때가 제일 이모 뺏길까봐 걱정돼요?
2: 막 계속 막 사랑을 하면서 계속
0: 좋아하는 거.
2: 둘이서 계속 집 안에 있으면 안 나오고 하면 좀 질투나요.
0: 그럼 소희양이 들어가요. 이모 나랑 놀아 그래요?
2: 네.
0: 이모랑 어렸을 때부터 같이 자랐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엄마보다 이모랑 더 결혼 안 한 이모랑 더 친했을 수도 있겠다. 시간을 많이 보냈고 그죠?
2: 네.
0: 네. 그렇지만 이모 이제 행복하게 결혼 생활 할 수 있도록 방에서 안 나와도 이모 그렇게 방해하면 안 돼요. 이모가 제일 좋아하는 게 뭐예요?
2: 이모는 엄청 웃기고 재밌고.
0: 아, 그래요?
2: 해.
0: 네. 이모가 어떻게 웃기시나 한번 보여주셔야 되는데?
4: 그러게요. 몸으로 보여줄 수도 없고.
0: 같이 춤을 추는구나.
4: 춤도 잘 추고 같이 노래도 하고.
0: 네.
4: 네. 그 나이 수준의 또래로 같이 놀아주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제가 사랑을 받는 것 같습니다.
0: 아, 이모가 어떻게 하면 사랑받는 이모가 되나? 그 네. 조건들을?
4: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노력하고 있다. 네. 지금 조카들이 몇 명이나 돼요?
4: 조카 하나예요.
0: 그러니까.
4: 네, 그래서 이 사랑을 쭉 지키려고
0: 네.
4: 네. 저 아기도 낳으면 안 됐다 그러고.
0: 와, 심하다. 그렇지만 이모가 아기를 낳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카즌이 되는 건데. 그죠?
4: 아니 저번에도 애기 낳겠다 그러니까 울었어요.
0: 울기까지? 나만 이모 나만 조카가 이모 애기도 할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너무 썩쓰시한 것 같지 않아요 혹시?
2: 아니요, 왜냐면 사랑을 더 받으면 더 좋으니까.
0: 그렇지만 이모도 애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2: 카즌 있으니까 괜찮아요.
0: 아, 약간 조카들이 많이 있으니까.
2: 네.
0: 네. 정말 그렇게 생각하세요? 이모는?
4: 제가 이 결혼을 정말 허락받은 것도 아기를 낳지 않겠다. 이 다짐을 받은 뒤에 제가 이 결혼을 허락받았거든요.
0: 아, 이모가 뭘 잘못하신 네. 거예요? 처음부터?
4: 아끼기 싫으니까.
0: 아, 일단 네. 그렇게 약속을
4: 네,
0: 했죠.
4: 네, 일단 우선 그렇게 약속을 하고.
0: 네. 이런 이야기 처음 들어보는데요. 근데 이제 중학교 가게 되잖아요, 양소희 양.
2: 맞아요.
0: 거기 가면 이모가 아기 낳아서 또 같이 이렇게 동생처럼 돌봐주는 많은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2: 맞아요.
0: 맞아요가 무슨 뜻이에요? 이 경우에는?
4: 그런 애도 있잖아.
0: 그런 애도 있잖아. 맞아. 그럼 어떻게?
4: 그냥 귀엽지, 그런 애들은.
2: 이제는 컸으니까.
0: 네.
2: 이제 결혼해도 상관없고 뭐 아기 낳아도 상관없어요.
0: 와.
2: 컸으니까.
4: 아, 근데 거짓말입니다.
0: 거짓말.
4: 불과 얼마 전에 울었습니다. 네.
0: 얼마 전에도 또. 왜 이모가 아기를 낳으면 사랑을 안 줄 것 같아요? 사랑이 분산되는 거. 디스트랙되는 거.
2: 약간 디스트랙되면서 눈이 뺏길 것 같은 느낌.
0: 눈을 뺏길 것 같아. 네. 양소희양이 언제까지 이렇게 살 수 있을까?
2: 평생.
0: 평생. 그럼 소희양도 결혼하지 말아야겠다. 눈을 뺏길 수가 있잖아요. 이모 입장에서는 그죠?
2: 네, 이모 엄청 많이 사랑하고 저. 내 하우스밴보다 더 사랑할 거니까 괜찮아요.
0: 괜찮아요. 그렇지만 양소희 양이 좋아하는 K-pop 보이 그룹의 멤버 누구 좋아해요? 한 명.
2: 제이비스 원테레 좋아합니다.
0: 네, 그러면 그 친구가 왔어요. 소희야, 우리 같이 댄스도 하고 좋은 시간 갖자. 그러면은 이모 울어요. 그러면 또 이모 잠깐만 기다려요. 그리고 가서 또 놀 수도 있고 시간 보낼 수도 있고. 결국 미래에는 좋은 사람을 만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2: 그렇죠.
0: 그렇죠. 근데 not right now. 지금은 안 되고.
2: 좀 약간 작아서.
0: 네, 아직은 어리니까.
2: 네.
0: 네. 이제 한국을 가게 되면 또 어른들 많이 만나겠네요. 소희야.
2: 많이 만날 것 같습니다. 엄마 네. 친구라서.
0: 엄마 친구들. 또 거기 외할아버지도 계시다고 들었어요.
2: 네.
0: 네. 그럼 외할머니는 소희 양 때문에 소희 돌보느라고 이렇게 와 계신 거예요? 할아버지도 놔두시고?
2: 저 돌보러 왔고
0: 네.
2: 이모랑 엄마랑 막내 이모, 엄마 아빠 기 때문에 같이 살아요.
0: 와, 정말 가족이 그 계보를 지금 대가족 중에서도 진짜 근데 한국 가면 또 계시고 네 한국 가서 제일 하고 싶은 게 뭐예요 소희 양은?
2: 키즈 카페 가는 아니면 애완동물 네. 카페 가거나 아니면 에버랜드 가는 게 약간 하고 싶어요.
0: 네 애완동물 카페 같은 거 네. 하고 싶어요? 지금 뭐 키워요?
2: 아니요.
4: 가족들이 다 그 알러지가 있어서 아. 네, 키우지는 못하고 네. 그래서 남의 집에 가면 이제 그런 애완동물 보거나 이런 걸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0: 네. 어떻게 하면 우리 이민 가정에서 좀 이렇게 여유 있고 항상 웃고 이렇게 살 수 있을까? 이모 우리 박선혜님 주변에서 보시면서 부러워 많이들 하실 텐데 어떻게 말씀해 주세요?
4: 근데 진짜 서로 조금 이해해주고 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상황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좀 여유롭게.
0: 어떻게 네. 말은 그게 되는데 네. 내가 반응할 때 가족은 반응 속도가 빠르잖아요. 조금 네. 뭐 좀 불편하고 기분 네. 나쁜 말이 나오면 네. 반사적으로 대꾸를 하잖아요.
4: 네네네네.
0: 그걸 안 하셨어요?
4: 아이고 뭐 어느 정도는 좀 하지만 뭐 이제 서로 네. 네. 네 서로 줄 건 주고 뭐 받을 건 받고 네. 조금 양보할 건 양보하고 좀 그래야 아. 네 서로 편하죠. 그리고 가족이라도 어느 정도는 좀 선이 있어야 네. 서로 좀 편한 것 같아요. 정말 그쵸? 가까운 사이라 하더라도
0: 네. 맞아요. 네. 근데 우리 양소의 조카에게는 선이 없네요. 이모 빨리 애기 낳을 수 있도록 언니 웃음소리 네 한국 두 분 잘 다녀오시고요 네 네 분 아니고 이모는 안 가신다고
4: 예 저는 또 안 데리고 갑니다
0: 아 그래요 네. 우리 오늘 헤어져야 될 시간에 가서 세상의 모든 아침 우리 베이사이드에 살아온 이 행복한 가정 양소희 양 올가을 중학교 갑니다 그리고 이모 박선혜님 네. 감사합니다
4: 네 고맙습니다
2: 감사합니다
0: 행복한 세상의 모든 아침이었습니다. 김경주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악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뉴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제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GC 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GC 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투데이 우진숙입니다. 7월의 거의 끝자락. 오늘 뉴욕의 하늘은 조금 흐립니다. 맑은 날에 멀리까지 보이던 풍경도 오늘은 구름에 살짝 가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흐린 하늘은 세상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바라보는 속도만 조금 늦춰준다는 것이죠. 햇빛이 강한 날에는 미처 보지 못했던 나무의 초록빛이 더 선명하게 보이고요. 서두르던 발걸음도 조금은 여유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사진작가들 가운데는 오히려 흐린 날을 더 좋아하는 사람들도 많다고 하네요. 빛이 부드러워져서 사물의 본래색과 표정을 더 잘 담아낼 수 있기 때문인데요. 우리의 하루도 그렇지 않을까요? 늘 맑고 화창한 날만 있다면 좋겠지만 가끔은 구름이 끼는 날이 있어야 잠시 숨을 고르고 주변을 돌아보고 나 자신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오늘의 흐림은 어쩌면 쉬어가라는 하늘의 작은 배려인지도 모르겠네요. 혹시 마음도 날씨를 닮아서 조금 흐리게 느껴지신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구름은 곧 지나가고 그 너머에는 변함없이 푸른 하늘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마음만은 맑게 투데이 시작하겠습니다.

7월 28일 화요일 투데이 돌아왔습니다. 네, 진짜 달력을 보니까 이제 7월의 마지막 주네요. 7월도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잘 정리를 하고 계신가요? 7월은 어떻게 보내셨는지요? 다가오는 8월 보통 15일 정도 되면 우리 어른들께서 옛날에 아 새벽에 이제 새바람이 난다 이런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확실히 그 초가을 그런 느낌이 난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따지면 이제 가을도 얼마 남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그 마지막으로 혹시 누군가에게 이런 질문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요즘 너 마음이 어떠니? 이런

합니다. 이번 조사는 사람들이 스스로 느끼는 그 정신 건강 상태, 뭐 우울감, 불안함, 장기적인 스트레스의 경험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평가한 것인데요. 물론 이런 조사가 자기 보고 방식이라서 어떤 문화적인 차이라든가 아니면 응답 성향에 영향을 받을 수는 있어요. 또 한국과 일본이 또 지속적으로 낮은 수준을 보인다는 점은 여러 연구에서도 사실 비슷하게 나타나는 경향인데요. 아, 그러면 왜 이렇게 우리가 마음에 지쳐 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경쟁 중심의 사회라든지 아니면 긴 노동시간, 뭐 경제적인 부담들, 그리고 무엇보다도 힘들다라고 자유롭게 말하기 어려운 그런 문화, 이런 것들을 몇 가지 이유로 꼽는데요. 한국에는 이런 말들을 많이 하잖아요. 아, 참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다. 이런 의식들이 좀 있죠. 하지만 심리학에서는 오히려 반대의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감정을 계속 억누를수록 스트레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요. 몸과 마음에 차곡차곡 쌓여서 불안과 우울과 혹은 수면 장애로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알고 계시죠? 생각해보면 우리의 삶도 크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가족 걱정 끊이질 않죠. 경제적인 부담, 뭐 언어의 장벽 등등 해서 노후의 어떤 불안 그런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이 지금 느끼고 계시는 그런 불안이나 고민들은 주로 어떤 거세요? 우리가 중년이 지나고 나면 건강 걱정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미래의 내 노후의 어떤 삶을 그려볼 때 그때도 좀 걱정이 있는 것 같고 또 자녀들, 성장한 자녀들의 결혼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 그래서 그 여러 가지 좀 마음이 점점점 아파지는데도 돌아보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우리가 이 스마트폰을 볼 때 하루에도 몇 번이나 이 배터리가 지금 몇 퍼센트 남았나 확인하잖아요. 어떤 분들은 이게 뭐 80% 이하로만 내려가도 막 불안해진다고 하는데 그렇게 우리 스마트폰은 그렇게 자주 확인하면서 정작 우리 마음의 배터리가 지금 몇 퍼센트 정도 되는지는 확인하고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뭐 만약에 배터리가 여러분 몇 정도 됐을 때 막 충전기를 찾으세요. 보통 50% 정도 되면 저도 조금 빨리 충전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은데 우리의 마음이 바닥났을 때는 그냥 아 조금만 더 버티자 하고 지나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우리 마음도 관리하지 않으면 신호를 이렇게 보냅니다. 쉽게 짜증이 나거나 잠이 안 오거나 작은 일에도 막 눈물이 내가 왜 이러지 할 정도로 나거나 아니면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거나 등등 이런 신호들을 보내거든요. 이러한 날들이 만약에 혹시 계속된다면 그것은 의지가 약해서라기보다는 잠시 쉬라는 마음의 신호겠죠. 요즘 내 주위에 혹시 조금 더 평소보다 예민해지고 한숨 소리가 좀 크게 들리는 분들 아니면 별일 아닌데 화를 내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아 뭐라고 하지 마시고 한번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마음이 어때? 이렇게요. 그리고 누군가 내게 물어준다면 아 괜찮아 대신에 솔직하게 또 내 마음도 이야기해보는 것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누군가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는 단 몇 분의 시간이 굉장히 고맙잖아요. 살면 살수록 더 느낍니다. 얘기하는 걸 좋아하지 사실 다른 사람 얘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는 것 그런 사람들 참 고맙다는 생각 말이에요. 우리가 몸이 건강해야 오래 살 수 있지만 마음이 건강하지 않으면 역시 이건 큰 문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의 마음도 조금 들여다보시고 그리고 내 주위에 있는 아주 소중한 분들의 마음도 함께 좀 들여다봐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투데이를 도와주시는 분들입니다. 플러싱 32-38 148 스트릿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태프가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오늘 점심은 뭘 드실 건가요?

0: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볼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십시오.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이죠.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본격적인 여름 시즌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은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 품목을 50%까지 할인, 여름 캐주얼은 최대 75%,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하고요.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 최대 60%까지 할인합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까지 즐길 수 있는 건강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원과 함께하세요.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4-08에 있습니다. 929-845-0958 올가닉 원.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B1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과 갈비 세트, 2열 치열, 녹두삼계탕과 들깨 녹두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무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요, 갓 지은 무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드리고 아이스 아메리카노까지 무료로 제공됩니다. 오늘 점심은 무조건 베이사이드 비원입니다. 718-224-4585. 투데이 곧 돌아오겠습니다.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유저지 한남 체인 핫썸머 쿨 세일. 그린 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센트. 백도 싱글박스 27불 99, 수박 4불 99, 가주산 한국포도 3파운드 9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4: 손님 여러분, 곧 이륙하겠습니다. 좌석 벨트를 매셨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5: 고국 그리고 아시아, 이제 모국 여행도 클래스가 달라야 합니다. 마음이 먼저 움직이는 여행, 푸른투어는 업그레이드된 호텔과 차별화된 식사, 여유로운 일정으로 당신을 모십니다. 강원에서 제주까지 이어지는 뷰티풀 코리아 골든로드 9일, 식도락의 천국 일본 완전 일주 10일, 4배의 감동을 선사할 동남아 4개국 12일, 백두산과 중국 프리미엄 일주 9일까지 푸른과 함께하면 아시아 여행도 특별한 감동이 됩니다. 201-778-4000번, 718-928-3333.
6: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7: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미노시 직구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8: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7: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8: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7: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8: 866-566-9191, 866-566-9191.
9: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10: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9-5400

악동 뮤지션이 부른 콩떡 빙수 듣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빙수 좋아하시나요? 저도 좋아해요. 좋아하고 여름 하면 사실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음식이 뭔가요? 하면 많은 분들이 이 빙수를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시원하죠. 맛있고요. 빙수에 대한 추억을 좀 생각해 보면 어릴 때 먹었던 빙수는 혼자 먹었던 기억보다 누군가와 함께 이렇게 먹었던 기억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뭐 분식집에서도 빙수를 팔았었던 것 같고 빵집, 그렇죠? 빵집이라고 부르는 우리 빵집 혹은 동네 다방 이런 데에서 큰 빙수 한 그릇에 숟가락을 하나씩 들고 그 커다란 빙수 한 그릇을 친구들하고 막 나눠 먹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아, 팥을 누가 더 많이 가져갔는지 아니면 그 소중한 몇 개의 떡, 그 떡을 누가 먼저 집었는지 뭐 서로 실랑이를 하면서도 이상하게 그 맛은 지금도 잊혀지진 않습니다. 그렇게 뭔가 많이 들어간 빙수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도요. 그 시절에 사실 그 빙수는 지금처럼 화려하지 않죠. 요즘 빙수를 시키면 너무 예쁘잖아요. 아주 그냥 여러 가지 많이 섞여서 그냥 보기만 해도 사진을 꼭 찍어야 하는 그런 비주얼인데 얼음을 예전에는 그냥 갈고 그 위에 팥 올리고 만약에 연유를 조금 뿌려주면 뭐 그날은 아주 최고죠. 콩가루나 아니면 미숫가루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 정말 특별한 빙수였던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나라의 빙수의 시작은요. 지금과 조금 달랐어요. 조선시대에도 겨울에 얼려둔 얼음을 여름까지 저장해서 꺼내 먹는 빙고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냉장고도 없던 시절인데 참 우리 조상들의 대단한 지혜였던 것 같아요. 우리가 잘 아는 팥빙수는 이 빙고 문화가 일제강점기 때 그 무렵 일본식 빙수와 만나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조금씩 자리를 잡았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1960년대, 70년대가 되면서 냉장고보다 오히려 그 빙삭기라는 게 여름 장사의 상징이었어요. 얼음을 이렇게 곱게 갈아주는 그 기계 하나가 그 가게에 있냐 없냐 그것에 따라 그 가게 인기가 좌우됐다고 하죠. 지금으로서는 사실 상상하기 어려운 그런 풍경인데요. 그리고 나서 조금 더 지나서 1980년대에 들어서면서 분식집이라든지 아니면 다방이라든지 이런 데 팥빙수가 아주 여름철에 최고 인기 메뉴로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여름에 팥빙수 안 먹고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게 가격인데요. 1970년대에는 한 그릇에 팥빙수 한 그릇에 100원 남짓이었던 그 빙수가 지금은요. 유명한 카페에서는 2만 원도 넘는데요. 대단하죠. 재료는 훨씬 좋아졌고 뭐 종류도 다양해졌지만 어쩌면 우리가 돈을 내는 것은 얼음이 아니라 사실 그 추억 때문에 먹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즘 빙수 보니까 아주 종류가 너무너무 다양하더라고요. 망고 빙수, 멜론, 애플 망고 빙수, 뭐 인절미 뭐 별개 다 있던데 그리고 또 이렇게 1인용으로 보니까 혼자 먹기에도 충분한 그런 크기도 파는 것 같아요.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예전에 우리 추억 속에 있는 빙수는 늘 가운데 이렇게 떡 놓고 여러 사람이 그냥 푹푹 숟가락을 넣고 지금 상상하고 싶지도 않으시죠. 같은 빙수에 막 숟가락을 한꺼번에 넣는다는 거 건강상으로 위생상으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렇게 한 그릇을 나누면서 이야기하고 하고 또 웃고 더위를 잊었던 그런 시간들 아주 소중한 그런 시간들로 기억이 남습니다. 올 여름에 혹시 빙수를 한 번도 안 드신 분이 계신가요? 그러면 누군가 만났을 때 한 그릇 이렇게 시켜서 또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빙수는 너무 차갑잖아요. 막 이 치아가 다 얼얼할 정도이기도 한데 함께 먹은 그 기억만큼은 참 따뜻할 거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런 추억을 떠올리면서 방금 콩떡 빙수 악동 뮤지션의 노래를 들었습니다. 네, 여러분께 또 하나의 노래를 좀 띄워드리면서 저는 또 다음을 준비할게요. 여행 스케치가 부릅니다. 산다는 건 다 그런 게 아니겠니?

0: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0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2: 정준호 변호사.
3: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험수박해당 5불99, 파 5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동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7: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6: 북유럽?
7: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6: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8: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9: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비즈니스를 만나다. 더운 여름 건강하게 잘 지내고 계신가요? 특별히 건강관리에 신경 써야 하는 요즘입니다. 더위 먹지 않고 또 미리미리 면역력을 키워놔야겠죠. 오늘은 우리의 건강 지킴이입니다. 세종바이오텍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잘 지내시나요?
1: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0: 네.
1: 우리 우진숙 씨도 네. 휴가 갔다 오셔야 되는데.
0: 그렇죠. 가야죠. 네. 요즘 시즌이잖아요.
1: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주위에도 보니까 휴가 갔다 오신 분도 계시고.
0: 그렇죠.
1: 또 휴가 중인 분도 계시고.
0: 맞아요.
1: 어떤 분은 휴가는 무슨 휴가고 할 일이 태산 같은데 막 이런 분도 계신데.
0: 네. 네.
1: 아무쪼록 건강한 여름 보내시기 바랍니다.
0: 네, 좋습니다. 지난 시간에 아주 네. 좋아하는 우리 많은 분들이 좋아하는 세종 비타민 3총사에 대해서 꼼꼼하게 맞습니다.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1: 네, 네. 맞습니다.
0: 그런데 그래도 네. 또 여전히 후코이단 후코이단 이걸 찾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1: 뭐 심지어는 뭐 우진숙 씨한테도 후코이단이 뭐 도대체 뭐길래 그래 이런 분도 계시다고
0: 네. 그랬는데 네.
1: 뭐 제가 여름철이 되니까 이런저런 여름철에 우리 이런저런 이유로 처지는 사람 많습니다.
0: 아 그렇죠.
1: 더워서도 그렇고요.
0: 네.
1: 그런 분들을 건강관리 잘하면 좋은데 자 먼저 하나 팁을 드리면요.
0: 네.
1: 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름철에는 우리가 이제 수분이 이제 땀으로 빠집니다.
0: 네.
1: 그렇죠? 더우니까.
0: 그렇죠.
1: 그렇게 되면 우리가 수분이 부족하게 되면
0: 네.
1: 우리 혈액에 혈전이 생기기가 쉽다 그럽니다.
0: 오, 그거 안 되는데요.
1: 네. 그래서 특별히 이 수분 섭취가 중요하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0: 네.
1: 여름철에 면역력이 떨어지면 골골합니다.
0: 맞습니다.
1: 제가 지난 시간에 그 얘기했다고 혼날 뻔했는데.
0: 왜요?
1: 여름철 감기는 뭣도 네. 안 걸린다고 했더니 막 어떤 분이 뭐라고 그러셔서
0: 그런 말이 있지요. 네.
1: 네, 예.
0: 네.
1: 자, 여러분들 건강하셔야 되는데 우진숙 씨 제가 후코이단 얘기할 때
0: 네.
1: 아포토시스 몇 번이고 강조했었습니다.
0: 그렇죠. 얼마나 중요하길래 항상 강조하시죠.
1: 아포토시스가 뭐라 나중에 이제 잠꼬 대하시겠어요. 아포토시스가 뭐라 그랬죠? 기억하세요?
0: 바로 나오죠. 네. 우리 네. 그 몸 안에 있는 비정상 세포들을 스스로 자멸하도록 하는 거죠.
1: 네, 맞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투병 중이신 분들이 후코이단을 찾는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0: 네.
1: 제가 다시 한번 강조했고요. 자, 오늘은요. 여름철 한 가운데서 우리의 혈관, 우리의 면역력 그리고 지난 방송 때 못 들으신 분들을 위해서 오늘은 필수 비타민 3총사에 대해서는 요거는 제가 지난번에 세일 저 못 구입하신 분들을 위해서
0: 네.
1: 방송 말미에 세일 정보만 요약을 했는데 먼저
0: 네.
1: 여름철 혈관 건강부터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0: 좋습니다. 휴가철 혈관 건강 하면 뭐 세종 송보감이 딱 떠오르는데요.
1: 네, 요즘에 라디오 CM이 바뀌어가지고
0: 네.
1: 어떤 분은 라디오 광고가 되게 좋네요 뭐 이런 분들 계시던데
0: 네.
1: 이 세종 송보감은 뭐 여러분 잘 아시기 때문에
0: 네.
1: 제가 간단하게 팩트체크만 해드리는데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0: 네.
1: 여름철에는 수분의 수분. 부족함으로 인해서
0: 네.
1: 예, 혈전이 생길 수가 있어서 혈전이 생기게 되면 혈액순환 장애가 올 수가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특별히 여름철에 온도 차이가 밖에 온도와 안에 온도가 너무 차이가 나면
0: 맞아요.
1: 그렇죠? 어려운 네. 일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0: 네.
1: 따라서 당뇨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또 중성지방, 뇌졸중, 심장병 다 혈관 건강과 관련돼 있습니다.
0: 그렇죠.
1: 그래서 세종 송보감이 아니더라도 우리의 혈관 건강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0: 네.
1: 뭐 여러 가지 좋은 제품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세종 바이오텍 우리 회사에서는 벌써 18년 됐습니다.
0: 오래됐습니다. 와.
1: 그래요, 맞아요. 네. 그리고 성분 함량도 한 번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0: 그렇죠.
1: 우리나라의 전통 솔잎 연구해서 의약품 제조 기준인 소프트 캡슐로 개발이 된 혈관 건강에 대한 한 뭐 저 스스로 자부합니다. 최고의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0: 맞습니다. 뭐 GMP 우리가 늘 새겨 듣고 있는 그 기준으로 네. 제조되고 뭐 한국 식약처에서 인정한 천연의 네. 혈관 건강 제품인데요.
1: 네.
0: 이걸 어떤 분들이 좀 복용을 하면 좋을까요?
1: 지난번에 그 말씀하기 전에 어떤 분이 문자로 저한테 질문을 했어요.
0: 네.
1: 사장님, 솔잎으로 만들어지면 그 송진 같은 거는 몸에 들어가면 안 좋다 그러던데요.
0: 아,
1: 막 이렇게 질문을 하시고.
0: 네.
1: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0: 네.
1: 솔잎을 그냥 보조식품처럼 이렇게 으깨서 만든 것이 아니고.
0: 네.
1: 제가 그때 방송 때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영어로는 pine needle distilled concentrate. 한국말로는 솔잎, 증류. 그러니까 이걸 끓이게 되면 증류수가 이렇게
0: 그렇죠.
1: 쌓이게 됩니다.
0: 증류죠.
1: 그 증류, 예, 증류수를 고농축했기 때문에 사장님 송진은요. 송진은 다 깔아왔기 때문에
0: 네.
1: 관련이 없습니다.
0: 맞습니다.
1: 무거우니까요.
0: 네.
1: 그래서 솔잎 증류 농축 캡슐로 개발이 되고
0: 네?
1: 제가 항상 강조하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우리가 이제 꼭 필요한 의약품을 제조하는 기준으로 만들었다. 인정받은 제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0: 맞습니다.
1: 여름철에 뭐 당뇨나 혈압이나 제가 이 얘기는 많이 했고
0: 네.
1: 휴가 중에 음식 조절이 무장 해제가 됩니다.
0: 맞습니다. 이제 다들 곧 어떡하죠?
1: 네. 기름진 음식.
0: 네.
1: 또 왜 이렇게 맛있는지 모르겠어요.
0: 그러니까요. 네.
1: 네. 그래서 약 드시는 분들은 뭐 물론 조심하셔야 되고요.
0: 그렇죠.
1: 그렇지 않더라도 젊은 분들도 드시면 좋은데 제가 그래도 솔잎에 대한 효능은 간단하게 요약을 해드리는 게 좋겠어요.
0: 네네. 좋습니다.
1: 우리나라의 솔잎이 왜 이렇게 좋으냐 하면 솔잎에는 네. 다양한 성분이 들어있는데 첫 번째가 루틴. 요 성분은 솔잎에 들어있는 성분 중에 모세 혈관을 튼튼하게
0: 네.
1: 혈압을 안정시켜주는 효능이 있습니다.
0: 아, 그래요?
1: 네. 두 번째, 솔잎에는 글리코키닌 성분이 들어있는 요거는 혈당 조절에 유용합니다.
0: 네.
1: 세 번째, 테르핀, 탄닌. 물포화 지방산이 풍부하기 때문에
0: 네.
1: 우리의 혈관을 깨끗하게 청소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0: 네.
1: 네 번째, 해독작용인데 제가 지난 시간에도 강조했죠. 아피에긴산이라는 성분이 솔잎에 들어있어서
0: 네.
1: 우리 몸에 쌓이는 중금속을 해독해주고
0: 그렇죠.
1: 아직도 담배 피는 사람 있습니다.
0: 네.
1: 니코틴 배출에도 큰 도움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세종 송보감은 솔잎이 원료고 99% 솔잎을 고농축한 증류 농축한 캡슐 제품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0: 네. 효능을 들어보니까 왜 세종 송보감을 혈관 청소보라고 하는지 알 것 같습니다. 해독작용 있죠. 예, 네. 디톡스 효능이 있으니까요.
1: 디톡스도.
0: 네네. 네. 그러네요.
1: 그 다음에 송보감을 드시고 나면 30분에서 1시간 정도가 있으면
0: 네.
1: 아마 제 얘기 다 동의하실 텐데 솔 향기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0: 아, 내 몸에서요? 쫙 나나요?
1: 남성분들은 소변 보실 때 그 소변의 냄새 이외에
0: 네.
1: 심한 냄새를 좀 예민하신 분들은 알아요.
0: 아, 그렇군요.
1: 사장님. 남자끼리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0: 네.
1: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것이 일종의 해독작용과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에
0: 네.
1: 그런 심한 냄새를 경험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0: 네.
1: 요거는 아침 저녁으로 하나씩 식후에 드시면 좋고요.
0: 네.
1: 3개월분 한 박스 380분이고
0: 네.
1: 조금 심하신 분들은 하루에 3번까지도 복용할 수가 있습니다.
0: 그렇군요. 자, 이렇게 오늘은 여름철의 한 가운데에서 혈관 건강을 위해서 먼저 세종 송보감에 관해서 우리 팩트체크 해주셨는데 오늘 네. 방송 듣고 계신 많은 분들 기다리고 계신데 네. 스페셜 세일 준비해 주셨죠?
1: 매주 이 시간만 기다리는 분들 계세요.
0: 아, 그럼요.
1: 오늘 어떤 제품 하시나
0: 네,
1: 제가 조금 이따 말씀을 드리고요.
0: 네.
1: 사실 캘리포니아 쪽에 가면 그 실비치라는 아주 사람이 살기 좋은 동네가 있는 것 같아요. 전 잘 모르겠는데
0: 네.
1: 거기에 그 단골 고객이 이분은 원로 목사님이신데 실비치에서
0: 네.
1: 사십니다. 그런데 전화를 이렇게 가끔 상담을 합니다. 그러면서 서 사장 너무 좋아요. 우리나라의 솔잎이 이렇게 좋은 줄 몰랐어요. 그러면서
0: 네.
1: 그 어르신은 혈당 조절 때문에 시작을 했다가 지금은 꾸준하게 복용을 하시는 분입니다.
0: 네.
1: 그래서 세종 송보감은 다양한 이유로 특히 혈관 건강에 꼭 필요한 제품이 되기 때문에
0: 네.
1: 여러분들 꼭 상담하면 좋겠고요.
0: 네.
1: 자, 두 번째는
0: 네.
1: 좀 전에 제가 아포토시스 얘기했습니다.
0: 그렇죠. 후코이단. 네.
1: 그래서 뭐 후코이단은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어요. 간단하게만 말씀을 드리면
0: 네.
1: 바닷속에 있는 갈조류에서 추출한 미역이나 다시마 갈조류에서 추출한 아주 금미량의 성분으로 개발이 된 것이 후코이단인데
0: 네.
1: 갑자기 그 질문하고 싶은데요.
0: 네. 어떤 거죠?
1: 후코이단은 일본 말이다? 아니다.
0: 아니다.
1: 아니다.
0: 그렇죠. 아니다. 네.
1: 제가 하도 그 저 8년 전에 얘기를 했었는데
0: 네, 성분 자, 이름이다. 네.
1: 그렇죠.
0: 네.
1: 그래서 이 후코이단은 최근에 개발이 많이 돼서
0: 네.
1: 항암, 면역력, 체질 개선에 큰 도움이 된다고 발표가 돼서 여름철에 떨어지기 쉬운 그 면역력.
0: 네.
1: 여러분 걱정이 되시는 분은요.
0: 네.
1: 후코이단을 꼭 복용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0: 네.
1: 혈관 건강은 세종 송보감은 3개월분이 380불.
0: 그렇죠.
1: 후코이단, 항암 면역력에 좋은 후코이단은 4개월분입니다.
0: 네.
1: 4개월분이 한 박스인데 가격은 똑같습니다.
0: 그러네요.
1: 380불로 되어 있고요.
0: 네.
1: 일반적인 세일은 우리 회사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좀 전에도 텍사스에 어떤 분이 그 송보감 2+1 이렇게 세일하고 홈페이지에 사거든요. 구입을 하셨더라고요.
0: 아,
1: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내드리는데 두 박스를 구입하면 한 박스를 더 드리는 세일을 하고 있고 후코이단은 세일 정보가 없습니다.
0: 맞습니다. 네.
1: 그래서
0: 그렇죠.
1: 방송 때 제가 가끔 세일을 하게 되면
0: 네.
1: 홈페이지에 없는데요, 사장님? 그럼
0: 없지요.
1: 네. 네, 없습니다. 그래서 몇 분에게 드리는 세일 정보가 있는데
0: 네.
1: 제가 바로 오픈을 하겠습니다.
0: 좋습니다.
1: 오늘도 제가 이 방송을 듣는 분 다섯 분에게 행운의 세일 정보를 드립니다. 세종 송보감 3개월 한 박스 오다 하시면
0: 네.
1: 한 박스입니다. 두 박스 아니고요. 한 박스 오다 하시면 특별 선물로 380불 똑같은 가격에 세종 후코이단 4개월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0: 아, 좋습니다. 네. 오늘 좋아요. 네.
1: 그리고 오늘 구입하시는 분에게 보너스도 있습니다.
0: 그래요?
1: 리포좀 비타민C 한 병도 같이 드리는데 요 세일은 다섯 분에게 드릴 거고요.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한 분 한 분 리턴콜을 하는데 사실은 지난주인가요?
0: 네.
1: 그 필라 쪽에서 사시는 분인데 뉴욕에 일보러 왔다가
0: 네네.
1: 이 방송을 들은 거예요.
0: 아, 그러셨군요.
1: 진짜 송보감사면 후코이단 주는 건 맞아요.
0: 한번 확인.
1: 네, 그래서
0: 네.
1: 그때 개인당 요 세일은 한 세트.
0: 그렇죠.
1: 리밋은 두 세트까지가 리밋이다 그랬더니
0: 네.
1: 제 이름으로 두 세트 하시고요.
0: 네.
1: 제 아내도 같이 왔으니까 아내 이름으로 두 세트 할게요.
0: 그렇죠.
1: 그러면 네, 규정 안에 들어가죠?
0: 네.
1: 들어가죠? 막 그러셨어. 막 웃었는데.
0: 네.
1: 해드렸습니다.
0: 네.
1: 자, 필요하신 분 일단 뭐 전화하세요. 상담도 하시고요.
0: 네.
1: 우리 본사입니다. 703-256-7671. 703-256-7671번으로 전화주시면 상담해드리겠습니다.
0: 네. 이 모든 제품은 미국 내에 타 지역도 다 배송해 주시고요. 물론 한국도 네. 한국 지사가 있잖아요. 지사를 통해서 배송을 도와드립니다. 저도 다시 한번 본사 번호 알려드릴게요. 703-256-7671번. 703-256-7671번입니다. 하절기 혈관 건강을 위해서 세종 송보감 오늘 한 박스 구입하시는 분들 선물로 우리 항암 면역력의 명품이죠. 세종 후코이단 한 박스를 선물로 드립니다. 그리고요. 이거 너무 좋아하시죠. 세종 리포존 비타민C 신제품 이것도 한 병 드립니다. 당연히 배송은 무료고요.
1: 네.
0: 그렇죠. 리턴콜 해주시니까 지금 혹시 통화 안 돼도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1: 그 시간이 없지만 1, 2분만 더 쓰면
0: 네.
1: 제가 지난 방송 때 왜 여름철 비타민 3총사
0: 주셨죠. 지난번에
1: 그 바캉스 3총사
0: 그렇죠.
1: 막 이렇게도 했었는데
0: 네.
1: 그 세일 정보만 좀 드릴게요.
0: 그럴까요?
1: 리포존 비타민C 신제품 요거는
0: 네.
1: 여름철 피곤하신 분들 꼭 비타민C 다들 아시니까요. 좋은
0: 네.
1: 비타민C가 나왔습니다. 2개월분 한 병이고 35불이고요.
0: 네.
1: 그 다음에 삼총사의 두 번째는 500억 유산균.
0: 그렇죠.
1: 세종 유산균이죠. 여름철에 물만 바뀌어도 장에 탈이 나는 분이 계십니다.
0: 네.
1: 그래서 세종 유산균, 요거는 한 달분이 35불이고요.
0: 그렇죠.
1: 또 당뇨인에게 좋은 세종 여주, 요거는 한 달 반을 드시는데 네. 역시 35불입니다. 그래서
0: 맞아요.
1: 요세일은 다섯 병에 한 병, 5 플러스 1만 하셔도 다 쇼핑해드립니다.
0: 그렇죠.
1: 우리 쇼핑해드리고요.
0: 네.
1: 특별 세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방송 때.
0: 맞습니다.
1: 구입 못하신 분, 10병을 구입하시면 5병을 더 드립니다.
0: 와. 10 플러스 5로 주시는 거예요?
1: 이 얘기만 하면 와, 그러세요.
0: 아, 주셨네요.
1: 가격이 똑같으니까 믹스 앤 매치가 가능합니다. 지난주에도 그저 유산균에 꽂히신 분이 많았어요.
0: 그랬어요?
1: 그래서 사장님 유산균 네. 10병 하고요. 선물로는 네. 비타민 C 5병 주세요.
0: 아.
1: 신제품이라면요. 그래서
0: 네.
1: 하는데 10 플러스 5인데 이것도 전화 주시면 되는데 뭐 무료 쇼핑 해드립니다.
0: 그렇죠.
1: 5 플러스 1, 10 플러스 5, 703-256-76 71번으로 전화 주시면 무더운 여름철에 요 비타민 3총사도 함께 세일 정보 드립니다.
0: 좋습니다. 더워지니까 무더운 여름철을 맞아서 아주 꼭 필요한 세일만을 오늘 참 꼼꼼하게 챙겨주셨습니다.
1: 네.
0: 오늘 그 주신 두 가지 세일 정보를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정리하고 마무리할까요?
1: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무더운 여름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청취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뭐 이 세일은 뭐 뭐니뭐니 해도 1등이죠.
0: 네.
1: 세종 송보감 한 박스 구입하시면 후코이단 한 박스 드리고 리포존 비타민 C 한 병 드리는데 요거는 한 세트, 리미슨 두 세트 가지고요. 다섯 분에게 드릴 겁니다.
0: 네.
1: 미국은 물론이고 한국 배송도 가능하고요. 여름철 비타민 3총사.
0: 그렇죠.
1: 리포존 비타민C, 유산균, 여주 35불인데 각각
0: 네.
1: 5병에 1병, 10병에 5병
0: 네.
1: 믹스앤매치도 가능하니까
0: 네.
1: 703, 여기 본사입니다.
0: 그렇죠.
1: 703-256-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0: 좋습니다. 네, 오늘 세종 송보감 워낙 좋아하시는데 후코이단이 따라온다니 정말 거기다가 너무너무 필요한 우리 비타민C까지 너무 좋습니다. 네,
1: 네. 네.
0: 여름을 맞아서 여름 건강 관리 하셔야 될 텐데요. 오늘도 아주 촘촘하게 좋은 구성으로 할인을 주셨는데 자 오늘도 좋은 덕담 한마디 듣고 마무리를 해야 되겠는데요.
1: 네. 제가 방송 말미에 꼭 이렇게 인사합니다. 오늘 하루 건강하게 보내시라고. 우진석 씨랑 같이 할까요?
0: 네.
1: 시작.
0: 행복과
1: 건강은
0: 돈으로
1: 렌트되지
0: 않습니다. 네, 맞는 네. 말입니다.
1: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0: 네.
1: 우진석 씨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0: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알려드릴게요. 본사 번호입니다. 703-256-7671번 703-256 767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시고요. 바로 통화 안 돼도 리턴콜 해주시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십시오. 지금까지 세종바이오텍 대표 데이비서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건강하게 다음에 또 만나봬요.
1: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0: 네, 고맙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시간 참 빠릅니다. 내일 또 금방 올 테니까요. 저는 재밌는 이야기 많이 싸들고 내일 여러분 곁으로 돌아올게요.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 보내십시오. 지금까지 투데이 우진숙이었습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 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 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0: 항상 매일 오전 11시 라디오에서 생활의 지혜를 배우세요. 라디오 생활백서 안녕하세요. 저는 김소영입니다. 우리가 흔히 안녕하세요 이런 인사를 하는데 진짜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궁금합니다. 당신의 치아도 안녕하십니까? 아, 안녕하시렵니까? 안녕하세요.
1: 안녕하세요. 크지축가에서 근무하고 있는 미셸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0: 어서 오십시오. 편안한 코지.
1: 네. 네, 그렇죠. 편안한 코지치과죠.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 청취자 여러분께 이렇게 인사드릴 수 있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저희 코지치과에 대해서도 소개해드리고요. 평소 환자분들이 치과에 오시면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들을 중심으로 해서 네.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코지치과의 미셸 실장님이시거든요. 네네. 실장님은 병원에 딱 들어가면 바로 앞에서 만날 수 있어요.
1: 아, 그렇죠. 이제 병원에 들어오시면 제일 먼저 네. 네, 보는 얼굴입니다.
0: 많은 분들이 첫인상에 먼저 반할 것 같아요.
1: 아이,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0: 자, 이쯤 되면 또 궁금하시잖아요. 뭐 첫인상에 반할 정도일까? 궁금하시면 직접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보시고 지금 바로 확인해. 이 카메라거든요.
1: 아, 네. 예, 안녕하세요. 미셸입니다.
0: 네. 코지치과의 미셸 실장님과 함께합니다. 제가 혹시 한국어 이름은 없으세요? 라고 물었거든요. 미셸? 이거 까먹을 것 같아서.
1: 네. 아, 제가 한국어 이름은 없고요. 영어 이름으로 미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네. 어떤 환자분들은 이제 저기 매니저 이름이 뭐세요? 그러면 저는 저는 미셸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미쓰리 이렇게 말씀하시는 미쓰리라고 해 주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네. 괜찮습니다.
0: 네. 미쓰리 하니까 더 오래 기억이 나요. 미쓰리 네네. 미셸이에요. 네네. 미셸이에요. 미쓰리예요. 네. 예. 네.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는 코지치과의 미셸 실장님과 오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앞서서 이제 환자분들이 오시면은 가장 많이 궁금해하시는 여러 가지 얘기들 나눠주신다 하셨는데 이건 살짝 뒤로 미루고요.
1: 네네.
0: 일단 궁금하네요. 코지치과가 언제 여기로 왔는지 언제 생겼는지.
1: 아, 코지치과는 이제 그린넥, 뉴욕 그린넥에 위치한 치과고요.
0: 네.
1: 심원장님의 개인적인 치과입니다. 선생님이 다른 데서도 치료를 많이 하시는데요. 네. 선생님 개인 오피스로 그린넥에 오픈한 지 이제 한 3년 정도 지났습니다.
0: 네. 제가 그래서 이제 또 찾아봤죠. 네. 근데 구글 리뷰가 너무 좋아가지고 400명 가까이 되는데 리뷰 점수가 4.9점 이렇게 돼.
1: 네네네. 네.
0: 자, 그래서 코지 치과에 대한 얘기들 나눠보도록 하고요. 뭐 제가 소문 듣기로는 타주로 이사를 간 사람이 찾아온다.
1: 네네. 네. 선생님이 이제 여러 지역에서 일을 많이 하셨는데요. 선생님 이제 치료하신 그런 게 너무 마음에 드시니까 네. 타주로 이사를 가셔도 비행기를 타고도 오시고 멀리서 몇 시간씩 운전을 하시고도 꼭 찾아오십니다.
0: 네. 그런 데는 다 이유가 있겠죠.
1: 그럼요. 네. 선생님이 워낙 잘하시니까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임플란트 같은 경우는 수술이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꽤 중요한 수술이니까 믿는 닥터한테 가서 네. 꼭 해야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0: 임플란트는 믿는 닥터한테 가기도 가야 되지만 사실 금액적으로 부담이 돼가지고 사람들이 네. 이렇게 쉽게 아유 임플란트 한 5개 하지 이거 엄두도 못 내지 않나요?
1: 임플란트가 가격이 좀 비싸죠.
0: 많이 내려갔다는데
1: 옛날보다는 비싸죠. 많이 가격이 내려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지역에 따라서도 조금씩 다르기도 하고 근데 이제 심원장님께서는 이제 스페셜리스트이기 때문에 네. 가격이 조금 비쌉니다. 하지만 원장님은 전문적인 선생님이시니까 가격이 당연히 비쌀 수밖에 없겠죠. 네,
0: 조금 싸다고 해다가 임플란트 잘못하면 진짜 고생인
1: 그렇죠.
0: 거죠.
1: 이게 가격의 문제도 있지만 이제 얼마나 실력 있는 선생님하고 임플란트를 하시느냐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0: 네, 그리고 임플란트는 하고 끝이 아니라 추후에 계속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가까이에서 네. 그럼요. 진짜 자주 찾아뵐 수 네네. 있는 좋은 선생님 만나서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1: 네, 어떤 분들은 가격이 비싼데 한국 가서 하고 올까요? 이제 그런 분들도 계세요. 네. 이제 비행기 값보다 여기에서 하는 게 더 비싸다. 뭐 네. 하시는 분들. 근데 팔로우업을 어떻게 하실 건가요? 만약에 그렇죠. 한국에서 문제가 생기면 그때마다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왔다 갔다 하실 수는 없잖아요. 그쵸?
0: 혹시 그 심 선생님이 네. 한국에서 하고 온 임플란트 이렇게 케어도 해주시나요?
1: 그 문제가 생기신 분들은 저희가 네. 정말 책임지고 가능하면은 예, 도와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0: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코지 치과에 미셸 실장님 모시고 오늘 얘기를 나눌 텐데 뭐 한국인들이 궁금해하는 치과 상식 뭐 이런 얘기들을 주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셸 선생님은 이 여기서 근무하신 지가 얼마나?
1: 코지 치과에서 근무한 지는 얼마 안 됐고요.
0: 네.
1: 제가 심 원장님과 오랫동안 일을 같이 했습니다. 제가 뉴저지 때부터 원장님과 같이 이제 일을 하게 됐는데요.
0: 네.
1: 선생님이 이제 여기 오픈하시면서 제가 이제 선생님을 도와드리려고 이사를 왔습니다.
0: 네. 아, 쉽지 않은 건데.
1: 네. 아, 실력 있는 선생님은 따라가야 맞는 거죠.
0: 혹시 뭐 연봉이 너무 높다든지
1: 아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 원장님 듣고 계시나요?
0: 네 진짜 좋아하는 그러니까 믿음이 가는 상사이기 때문에
1: 네.
0: 이사를 와서까지 이 오피스에 와서 함께 근무를 네네, 하고 계시다는 얘기도
1: 그렇습니다.
0: 사실 제가 깜짝 놀랐거든요. 네. 자 신 원장님 얘기부터 해가지고 각종 여러 가지 치과 상식까지 잠시 후에 하나하나 천천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전에 뭐 많이 긴장된다 하셨는데 전혀 그런 모습 안 보이시고 있고요.
1: 감사합니다.
0: 잠시 후에 올게요. 라디오 생활백서는 플러싱 32-38 148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 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사로 인정받은 장수 데이케어 718-799-0133. 더운 여름 베이사이드 비원의 런치 스페셜과 함께하세요. 살얼음 동동 띄운 냉면에 갈비 세트. 이열치열 녹두 삼계탕, 들깨 삼계탕, 매콤한 쭈꾸미 곤드레 솥밥, 장어 솥밥에 진한 대왕 갈비탕과 우거지 해장국까지. 점심에는요, 갓 지은 무 솥밥, 콩나물 솥밥, 녹두 빈대떡도 나갑니다.

0: 북부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또 하나의 번호 718-886-3353. 오늘 점심 결정하셨어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 질렸으면 누던 블러버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에 입에 착착 감기는 시원한 맛, 엄마 손맛으로 만든 반찬이 무제한 제공. 여기에 팁도 없지롱. 오늘은 명품 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사발 어떠세요? 누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 공동 제공으로 함께합니다.
1: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2: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QC 내추럴 714-870-7582.
3: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봤니 출시

0: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한국소독제공 긴급 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3: 어휴,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 있고.
2: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4: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5: 교통사고 나면 646-808-7375 샌더센 김동석 법률그룹 김동석 변호사에게 전화하세요. 646-808-7375 24시간 대표 전화 646-808-7375로 전화하시면 유용 주저지 어디든 바로 도와드리겠습니다. 646-808-7375 교통사고 해결의 또 다른 이름 김동석 변호사. 사고 나면 646-808-7375.

0: 라디오 생활백서 오늘은 코지치과에 미셸 실장님 모시고 얘기를 나눌 텐데 일단은 코지치과 내가 이름은 들어봤는데 이 치과 어떤 치과예요? 궁금해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1: 저희 코지치과는 뉴욕 그린렉에 위치한 치과입니다. 일반적인 치과 진료도 하고 있고요. 특히 저희 원장님께서는 치주과 전문이시기 때문에 잇몸 질환을 비롯해서 임플란트와 잇몸에 관련된 전문 치료를 함께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치주과 전문의는 영어로 페리오돈티스트라고 합니다. 가끔 환자분들이 네. 좀 헷갈리시는 분들이 있어요. 엔도돈티스트? 페리오돈티스트? 뭐 무슨 말이냐 이렇게.
0: 가끔 좀이 아니라 지금 저 처음 들어요. 치과가 이렇게.
1: 그렇죠.
0: 예, 교정이랑 그냥 네. 치과 두 개인 줄 알았어요.
1: 아, 좀 나눠져 있어요. 네. 이렇게 전문, 그러니까 스페셜리스트는 좀 이름이 달라요. 그래서 네. 저희 치주과 전문의라고 하시면 페리오던티스트라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페리오던티스트. 네네네. 페리오치약.
1: 그게 이제 뭐 잇몸을 관리해준다 뭐 그런 의미에서 아마 이름을 좀 붙인 것 같습니다.
0: 네. 치주질환 네. 전문.
1: 네, 그렇죠.
0: 네. 네. 네. 닥터시고요.
1: 네네. 저희 치과를 찾아오신 분들 보면은, 일반적인 검진이나, 클리닝을 위해서 오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근데, 잇몸이 자꾸 붓는다.
0: 네.
1: 잇몸에서 피가 난다.
0: 다 해당되는
1: 예, 잇몸이 내려간 것 같다.
0: 네.
1: 이가 흔들리는 것 같다. 이가 시리고 아프다.
0: 네.
1: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치과 진료부터 조금 더 전문적인, 잇몸과 임플란트 상담까지 한 곳에서 받으실 수 있다는 것이 저

0: 치과의 특징이고요.
1: 네.
0: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인 환자분들께서는 한국어로 편안하게 예약하실 수 있고 상담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0: 치과 용어가 영어로 들으면 상당히 어렵거든요.
1: 그쵸.
0: 그래서
1: 네.
0: 한국말로 충분히 설명을 듣고 질문도 하실 수 있다는 점을 많이 편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1: 사실 병원에 가면 내 아픈 그거를 구석구석 얘기를
0: 그쵸?
1: 해야 되는데
0: 네.
1: 영어로는 표현할 길이 없고
0: 네.
1: 나름 표현을 해도 알아들을 길이 없고
0: 그렇죠.
1: 네,
0: 예, 용어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1: 네. 네. 그러나 코지 치과에서는 한국어로 편하게 상담하실 수 있으니까
0: 네. 한국어 선생님이 계시고
1: 네.
0: 제가 또 한국어로 상담을 해드립니다.
1: 네. 여기 네. 구석구석 구석탱이에 미리 앉은 겨 이래도 알아들으신다.
0: 그렇죠. 예.
1: 네, 그렇습니다. 자, 코지 치과에 이제 앞서서 심 원장님이라는 언급은 좀 나왔었는데 우리 선생님들 네. 소개를 좀 해주시죠.
0: 저희 코지 치과에는 심 원장님과 최 선생님이 진료를 하고 계시는데요.
1: 네.
0: 심 원장님은 20년 이상의 임상 경험을 가지신 치주과 전문이십니다. 치주과 전문이라고 하면 조금 생소하실 수도 있는데요. 쉽게 말씀을 드리면 치아 자체뿐 아니라 치아를 잡아주는 잇몸과 주변 조직을 전문적으로 치료하는 분야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심 원장님께서는 잇몸 질환을 비롯해서 임플란트, 자가열 뼈이식, 그리고 상악동과 같은 그런 전문적인 진료를 담당하고 계시고요. 최 선생님께서는 일반 치과 진료를 담당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환자분이 처음 오시면 현재 어떤 치료가 가장 필요한지 확인하시고 그에 맞는 치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네. 일단 앞서 이제 잇몸 이쪽에 이제 전문이세요 이런 얘기를
0: 네.
1: 해주시니까
0: 네.
1: 잇몸에 무슨 문제 있을 때만 코지 치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0: 그건 아니에요.
1: 일반 치과 치료 기본적으로 가능하시고
0: 그렇죠. 네네네. 네.
1: 전문의는 이제 전문은
0: 그렇죠.
1: 네, 관련
0: 예.
1: 전문의가 있다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가서 주로 이제 많은 분들이 받으시는 치료 어떤 치료들을 받으실까요?
0: 보통 일반적인 치과 검진과 클리닝 그리고 충치 치료, 신경 치료 그리고 틀니 같은 다양한 일반 치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고요.
1: 다 하네요.
0: 네, 그럼요. 일반 네. 치과 진료를 다 하죠. 그리고
1: 네.
0: 근데도 이제 저희가 가장 많이 상담하는 분야는 잇몸 질환과 임플란트인데요. 왜냐하면 심 원장님 전문이 임플란트, 잇몸 질환 그런 관련돼 있는 치료니까요.
1: 네. 네.
0: 그래서 레이저를 이용한 잇몸 관련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자가열 뼈이식 그리고 상악동 수술 같은 그런 전문적인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톡스 시술도 함께 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1: 이가 움직일 때 보톡스로 멈추게 하는 겁니까?
0: 그런 건 아니고요.
1: 네.
0: 이제 이 이빨을 가시거나 이렇게 꽉 무시거나
1: 이제 그런 날 많죠.
0: 예, 이제 스트레스가 많으신 분들은 이제 그런 분이 많으면 이제 이 턱 쪽에
1: 네.
0: 이런데 이제 근육이 이제 딱딱하게 뭉치는 경우가
1: 약간 사각턱대고
0: 그렇죠.
1: 그렇죠?
0: 예. 예, 그런 분들은 이제 통증도 있으세요. 그러니까 이제 보톡스로 거기 이제 근육을 좀 이제 이완해주고
1: 네.
0: 그런 역할을 이제 하는 거죠. 치료 목적이죠.
1: 네.
0: 네.
1: 아, 선생님 저기 여기 이마에 주름이 깊어서 이거는 아니에요.
0: 아, 해드립니다.
1: 네, 어쨌든 보톡스 치료도
0: 네.
1: 하고 계시다는 말씀해 주셨고요. 임플란트 얘기가 나와서 잠시 후에 또 임플란트를 자세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많고 비용이라든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그 부분 제가 싹싹 긁어드릴게요. 자, 일단은 치과. 일반적으로 많은 분들이 이가 아파야 치과에 가잖아요.
0: 네네.
1: 아플 때만 가면 되나요?
0: 아니죠. 잇몸, 그러니까 치아가 아플 때만 오시면 안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질문은 정말
1: 안 아픈데 그렇게 가서 돈을 써야
0: 되나? 예예. 그래도 잇몸 보통은 이제 입안이 진통이 없는데도
1: 네.
0: 왜 치과를 가야 하나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1: 네.
0: 저는 하나도 안 아픈데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특히 잇몸 문제는 초기에는 큰 통증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아프지 않다고 해서 항상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1: 네.
0: 잇몸이 붓거나 양치할 때 피가 나는 증상은 잇몸 염증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계속 반복되면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1: 네.
0: 치과는 아파야 가는 곳이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치과는 아프기 전에 확인하러 가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1: 그럼 일반적으로 얼마 만에 한 번씩 가야 되나요?
0: 보통은 일반 검진은 6개월에 한 번씩 검진을 이제 하는 걸로 이제 권하고 있습니다.
1: 네. 귀가 아프지 않으면 1년에 한 번 갈까 말까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하는데 뭐 나중에 진짜 이가 너무 아프고 일을 못 쓰게 돼서 임플란트 하면 치과를 갔는데 아니면 교정을 해야 되는 이런 큰 문제가 있을 때 치과를 주로 찾는데 사실은 이제 정기적인 검진이 그렇죠. 필요하다는 말씀을
0: 네네 자동차도 아무 문제 없을 때 정기 검진을 받잖아요.
1: 그렇죠.
0: 치아도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습니다.
1: 네 지금 말씀드리는 순간 김명숙님께서 안녕하세요 뉴저지에도 있나요 이렇게
0: 뉴저지에는 코지치과가 없습니다.
1: 네. 근데 뉴저지에서 코지치과 찾아 이쪽으로 그레인데까지 오시는 분들 많으시죠?
0: 네네네. 그러세요. 네. 네.
1: 선생님 치료를 받아보신 분들이 찾아오시는
0: 그럼요. 네. 선생님이 예전 이제 뭐 뉴저지에서도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시기
1: 어디,
0: 때문에
1: 어디 어디서 했다 이런 얘기는 하면 안 돼요.
0: 아, 예. 그거는 좀 아니고요. 네. 이제 그때 이제 치료를 받으셨던 분들이 이제 선생님을 찾아서 네. 멀리서도 오시고 예. 계속 오십니다.
1: 네. 혹시 치료를 받으신 분 중에서 너무 불만이야 하신 분들도 있었을까요?
0: 불만이요? 너무 잘해주셔서 불만이실까요?
1: 아, 진짜 센스 있으시네요. 미셸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고, 우리 미셸 실장님은 의사는 아닙니다. 네, 네. 오해 없으셔야 돼요.
0: 네네. 네. 저는 의사가 아니고요. 상담해드리고, 네. 그리고 이제 환자분들의 이제, 그런 어떤 정보 같은 거를 이제 도와드리는 실장입니다.
1: 네. 사실은 병원에 딱 들어갔을 때 제일 처음에 만나시는 분이시고, 그분의 인상에 따라서 그 병원의 인상이 달라지는데, 미셸 선생님, 미쓰리? 선생님 만나시고 나면 아, 왜 코지 치과를 이름을 지었는지 알겠다 하실 것 같아요.
0: 아,
1: 저는
0: 감사합니다.
1: 오늘 처음 뵀는데 너무 편한 거예요.
0: 아, 감사합니다. 네. 아, 그래도 최대한 환자분들이 편안함을 느끼시게 제가 노력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부족한 점도 많습니다.
1: 네. 아, 이렇게 겸손함까지 코지 치과 미셸 선생님입니다. 아, 우리 그 치실 있잖아요.
0: 네네.
1: 이거 되게 귀찮은데 하면 네. 좀 시원한 것 같긴 하고요.
0: 네.
1: 또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꼼꼼하게 치실하면 이 사이가 벌어지는 것 같고 근데 치실은 원래 써야 되는 거예요?
0: 그럼요. 예. 물론이죠.
1: 네.
0: 근데 어떤 환자분들은 나는 하루에 두세 번씩 이도 잘 닦고 치실도 잘 하는데 왜 네. 문제가 생기는 거죠? 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1: 네.
0: 네. 근데 칫솔질만으로는 치아와 치아 사이처럼 이렇게 닦기 어려운 부분을 깨끗하게 관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치실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꼭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셔야만 아, 효과가
1: 뭐 방법이
0: 있습니다.
1: 방법이 있어요?
0: 그럼요. 왜냐면은 치실을 치아 사이에 넣었다 뺐다 넣었다 뺐다 하는 거는 물론 치아에 낀 무슨 음식이나 네. 이런 거를 이제 뺄 수는 있겠지만
1: 네.
0: 정확하게 이렇게 깨끗하게 네. 치아를 이렇게 닦아줄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1: 방법을 좀
0: 그럼요. 이제 저희가 이제 환자분들 오시면은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알려드리는데요. 가장 쉽게 생각하실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구두 닦잖아요.
1: 네.
0: 이렇게 천으로 이렇게 슥슥 그렇죠.
1: 오른쪽 왼쪽.
0: 네. 그렇죠. 옆에 부분도 살살살살 이렇게
1: 네.
0: 잘. 그런 식으로 이제 치실을 넣어서 이쪽 치아는 이렇게 살살살살, 네. 이렇게 구두 닦는 것처럼
1: 네.
0: 이렇게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닦아주시는 그런 이제, 구두를 닦는다. 라는 생각으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한번 그냥 끼웠다 빼는 게 아니고요.
0: 그럼요. 그럼요. 그러면 이제
1: 네.
0: 치아 사이에는 음식물 제거는 되겠지만
1: 네.
0: 깔끔하게 그렇게 이제 닦아주는 효과는 적죠. 그러니까 잘 꼭
1: 네.
0: 올바른 방법으로 사용하셔야만 효과가 있습니다. 그리고
1: 네.
0: 요즘 치간 칫솔과 워라픽도 많이 사용하고 계신데요.
1: 네네. 워라픽을 네. 꼭 써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아니 쓰지 말아도 있고 막 이렇더라고요.
0: 아 그거는 이제 잇몸 상태나 치아 사이의 공간이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1: 네.
0: 이제 본인한테 알맞는 방법을 선택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1: 그 처음에는 요 정도 괜찮았는데 점점 더 세게 너무 강력하게
0: 그것도 이제 조절을 하셔야 되죠. 그게 너무 이제 세면은
1: 네.
0: 그게 잇몸에 무리가 갈 수도 있죠.
1: 네.
0: 네.
1: 요런 부분들도 직접 상담을 통해서 뭐 어느 정도가 좋은 요런 얘기들도 나눠 보실 수가 있겠고요.
0: 그럼요. 네.
1: 또 이렇게 치실도 하고 워라픽도 하고 양치도 열심히 하고 근데 입냄새 왜 나요?
0: 네, 입냄새 때문에 고민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계세요. 근데 이제
1: 네.
0: 많은 분들이 입냄새가 나면은 이제 위장에 문제가 있다고
1: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0: 네네. 속이 안 좋으면
1: 속에서 올라오는
0: 네네네.
1: 거다.
0: 그렇게 네.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잇몸 상태나 여러 구강 문제와도 관련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양치를 열심히 하는데도 입냄새가 계속 나면은 이제 검진을 한번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지금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궁금했던 치과 상식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있는데요. 코지 치과의 미셸 실장님과 함께 얘기를 나눠보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어머니가 다녀가셨는데 네. 오셔서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나는 밤에 잠이 자꾸 깬대요. 네. 왜? 그랬더니 입이 말라서 잠이 네. 깬다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열심히 막 이렇게 썰칭 해봤더니 뭐 이에다 잇몸에다 붙이고 잠은 되는 그 약 같은 게 있더라고요. 사탕이라고 해야 되나?
0: 네.
1: 그거가 훨씬 덜하긴 하다는데 입이 그렇게 바짝바짝 마르는 건 왜 그런 건가요?
0: 특히 저희 어머님도 입이 마르셔서 사탕이나 이제 뭐 껌 네. 같은 거를 이제
1: 필수로.
0: 네네. 필수로 항상 이렇게 가방에 네. 이제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네. 이거는 특히 이제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 이제 많이 말씀을 하시는 부분인데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이제 왜 이렇게 입이 자꾸 마르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입이 마른 그런 자체는 단순히 이제 정상적인 노화 현상으로만 보기는 어렵고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이제 네. 일부 고혈압 약이나 이제 우울증 관련된 약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약물들이 침 분비를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침은 입안을 촉촉하게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치아를 보호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침이 줄어들면 충치나 치아 민감성 같은 증상이 생길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네. 평소에 입이 너무 마르신다면 치과를 방문하실 때 이제 드시고 있는 약이 있으시면 함께 말씀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1: 네. 치과에 왔으면 빨리빨리 비싼 진료나 받지 뭐 이렇게 궁금한 게 많아요. 이런 거는 아니죠.
0: 아니죠.
1: 네. 네. 사실은 몇 마디 나눠보기가 힘들다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0: 네네.
1: 근데 굉장히 다양한 얘기들을 언제 여쭤봐도 친절하게 응대해 주실 것 같아요.
0: 당연하죠. 네. 언제든지 연락 주시면 제가 아는 범위 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1: 네. 저는 오늘 뵙자마자 또 놀랐던 게 이렇게 사람과 사람이 얘기할 때 눈을 마주 보잖아요. 근데 눈을 보면서 방글방글 웃어요. 내가 손님이어도 이 치과 또 오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0: 사람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하면 이제 눈을 보고 얘기를 해야지. 이렇게 의사가 잘 소통되지 않을까요?
1: 네. 일단 친절함이 그냥 몸에 장착된 것 같아요.
0: 감사합니다.
1: 이게 뭐 저를 위해서 친절함이 장착된 게 아니라 아마 모르긴 해도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친절하셔서 미스리를 찾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0: 감사합니다.
1: 환자분들이 뭐 너무 친절하셔가지고 칭찬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해주실 것 같아요.
0: 칭찬도 많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리뷰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네. 예, 너무 감사드립니다.
1: 네.
0: 예, 저희가 뭐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예, 부족함이 많습니다.
1: 이쯤 되면 전화 한번 해보고 싶죠? 나의 치아상의 여러 가지 문제들 상담 한번 나눠보실 수 있도록 병원 번호 알려드릴게요. 코지치과 516-304-5486 맞죠?
0: 네, 맞습니다. 네.
1: 486 이게 사랑해. 삐삐 세대들이 쓰던.
0: 많이 사랑해 주십시오.
1: 사랑해. 5486입니다.
0: 네네.
1: 516-304-5486번으로 상담 전화하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 통해서 만나보신 미셸 실장님 만나보시고 싶으시면 미쓰리 실장님. 미셸 실장님 다 괜찮습니다. 전화 받으실 수 있고 지금은 못 받습니다.
0: 네네니까요.
1: 자, 우리가 이제 그 치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일반적인 얘기들 나눠보고 있는데 또 당뇨가 이게 너무 흔한 병이다 보니까 당뇨 갖고 계신 분들은 또 이거 잇몸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하신단 말이죠.
0: 네, 저희 치과에도 당뇨가 있으신 분들이 많이 오십니다. 당뇨가 있으신 분들은 치아와 잇몸 건강에 좀 더 네. 관심을 가지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미국 국립 당뇨병 소화기 신장질환연구소에서도 당뇨가 있으신 사람들에게는 잇몸 질환이나 기타 치과 문제가 더 중요한 건강 이슈가 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과를 처음 방문하실 때 당뇨를 포함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질환이나 드시고 있는 약을 정확히 알려주시는 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1: 네. 당뇨가 있나 수치가 있는데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는 만약에 약을 드시면
0: 네네.
1: 들고 오시고.
0: 그렇죠.
1: 네. 네네. 각종. 술, 담배도 안 좋죠.
0: 당연히 안 좋죠.
1: 걔들은 뭐 어디 좋은 데가 없어요.
0: 맞아요. 여기저기 네. 다 안 좋지만 특히 물론 뭐 술도 그렇지만 담배. 흡연은 잇몸 건강과 관련된 중요한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네. 흡연을 하시는 분이라면 치과 검진 때 꼭 말씀을 해주시는 것도 좋고요.
1: 네.
0: 특히 잇몸 문제가 있거나 임플란트 관련 상담을 하실 때는 흡연 여부를 정확히 알려주셔야 합니다.
1: 네. 그 아까 그 치석 얘기도 살짝 나눴었는데요. 치석은 치료하고 나면 막 피나고 네. 이게 또 다 떨어져 나가니까 그 자리가 텅 비니까 이렇게 혀로 대보면 느낌이 참 싫었거든요.
0: 네네. 아 그거 때문에 연락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으세요. 이렇게 내가 다른 치과에서 클리닝을 했는데 네. 이제 이를 이가 부서진 것 같다.
1: 아니면 이게 텅비었으니까.
0: 네네 비어 있으니까요. 그런데 네. 이제 보통은 이제 거기 치석이 이제 치아에 많이 끼잖아요. 네. 근데 환자분들이 보통 잘 인식을 못 하세요.
1: 그렇죠.
0: 예. 근데 이제 그 치석을 이제 깨끗하게 치료를 하고 이제 리무브 하면 그 공간이 남잖아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생각을 못 하시고 이제 그렇게 이제 오해를 하시는 환자분들이 꽤 계세요.
1: 혹시 실제로 치석을 이렇게 긁어내다가 이가 깨지기도 합니까?
0: 아니 그런 일은 없습니다.
1: 왜냐하면 그게 기계가 아니라 손으로 일일이 이렇게 긁어내잖아요.
0: 기계로도 하고 예 손으로도 네. 하지만 치아를 깨뜨리거나 이렇게 치아를 뭐 상태가 안 좋게 하는 그러지는 않습니다. 네. 치석을 제거할 뿐이지 치아를 상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1: 요게 이제 믿음이 있으면 네. 아유 이 선생님은 잘해 이러면은 이게 아무 일도 아닌데 잘할까? 어디 한번 볼까? 이러면 이제 이게 뭔가 이상하게 느껴지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네. 우리 미셸 실장님한테 얘기하시면 상세하게 설명을 또 해주시니까.
0: 네. 네. 그 치석이 엑스레이상으로도 보이지만 네. 엑스레이상으로도 안 나타날 때는 저희가 인트라오럴 카메라를 사용을 해서 네. 이제 입안을 이제 카메라로 이제 찍을 수 있어요. 이제 그러면은 이제 환자분들 상태를 이제 정확히 이제 볼 수가 있잖아요.
1: 네.
0: 저희가 그런 치료를 하기 전에 그렇게 카메라로 이미지를 찍어서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미리 보여드리고 그리고 진료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1: 네. 장비 얘기 나왔거든요.
0: 네.
1: 자, 잠시 후에 구체적으로 어떤 장비들 또 있는지 한번 궁금한 거 그냥 막 물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코지 치과의 미셸 실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2: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델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임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주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illaw.com 전화하세요. 201-346-3800.
4: 요즘 부쩍 오른 물가에 외식하기 망설여지셨죠? 지난 17년 동안 한결같은 맛과 최고급 재료로 여러분과 함께해온 노던 194가 갈비마을이 푸짐한 오리고기, 돼지갈비를 29불 99 할인 가격으로 드립니다. 가족들과 부담 없이 행복하게 식사하세요. 노던 블러바드 194가 갈비마을 917-704-9400 917-704-9400
5: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 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0: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생활백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아까 이제 광고 나가는 동안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한 걸 하나 물어봤어요. 화이트닝이라고 한때 그게 한국에서 굉장히 유행을 해서 받은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 이후에 굉장히 이도 좀 시리고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요. 조금 하얘진 것 같고. 근데 화이트닝 이거 해도 되는 건지.
1: 화이트닝은 뭐 하시면 좋죠. 이제 입이 이렇게 웃으실 때 이렇게 환하게 밝게 이렇게 하시는데 이제 저희 치아가 이제 아주 미세한 구멍이 이제 있잖아요.
0: 몰라요.
1: 이제, 예, 이렇게 범람.
0: 치아가 이렇게 뼈인데 구멍이 있어요?
1: 치아 아주 미세한 구멍이 있습니다. 그래서 와인이나 뭐 아니면 커피나 뭐 차나 이렇게 색깔이 있는 그런 음료를 마시거나 그런 음식을 드시면 이렇게 착색이 된다 그러죠.
0: 깜짝 놀랐어요.
1: 네네 그렇게 누렇게 되거나 이제 와인 드시면 이제 색깔 변하지. 그렇죠.
0: 이 안쪽으로 이렇게 착색이 됐더라고요. 근데 저는 진짜 무슨 담배 핀 사람들이 그런 거 봤는데 내가 그래서 진짜 너무 놀랐던 게
1: 담배 피시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착색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많은 분들이 미용 효과를 위해서 그렇게 화이트닝을 많이 하세요. 하지만 일단은 선생님하고 이제 잇몸이 괜찮은지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신 후에 화이트닝을 할지 안 할지를 결정하셔야지 되지. 그냥 뭐 무턱대고 이빨만 하얗게 해야겠다. 그래서 이제 뭐 아마존에서 뭐 그런 거 오더하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그냥 개인적으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건 정말 위험합니다.
0: 저는 일단 한번 그때 치과에서 받았지만 되게 안 좋았던 기억이 있어서 쳐다도 안 보는데 혹시라도 관심을 가지셨던 분들은 잘 상담한 후에
1: 그럼요. 선생님을 화이트닝. 꼭 만나신 후에 화이트닝을 해도 될지 안 될지 결정하시고 하시는 게 바람직합니다.
0: 네. 혹시 뭐 선생님이 임플란트 환자도 많은데 뭐 그런 것까지 내가 이렇게 하시지는 않으시죠?
1: 저희 화이트닝도 합니다. 치과에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제가 이제 농담 삼아 중간중간에 이렇게 여쭤보는 이유가 워낙 이제 친절하시기 때문에 사실은 제 기억으로는 미국 와서 이렇게 친절하고 막 기분이 너무 좋아 병원 같은 이런 병원을 그렇게 많이 만나보지는 못했거든요.
1: 그러세요?
0: 치과는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1: 열심히 환자분들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0: 네, 그러나 환자분들 중에서 이렇게 막 되려 막 화를 내거나 아닌 얘기 막 우기거나 이런 경우도 있죠?
1: 간혹 있으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그런데요. 환자분들이 이제 조금, 그러니까 온라인이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들은 정보로.
0: GPT?
1: 그쵸. 이제 그렇다더라. 그런데, 나는 이렇게 알고 있는데, 선생님은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틀립니까? 이렇게 이제 오시는 분들이 좀 계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환자분들은 선생님을 믿으셔야 합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시는 게 맞죠. 그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그런 정보를 해가지고 믿으시는 것보다 선생님한테 정확하게 상담을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0: 괜히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니까요.
1: 그럼요.
0: 자, 이제 궁금했던 임플란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게 금액적인 문제도 있고 이거를 막 해도 되는 건지 이가 물론 빠지고 없으니까 자리에 이제 임플란트를 하게 되는데 많이들 하는 건지 괜찮은지 하면 얼마나 쓰는지 얼마인지 너무너무너무 궁금한 얘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 임플란트를 꼭 해야 하나 이렇게 물어보시는 환자분들이 많은데요. 꼭 그렇게 단순하게만은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이제 사람들마다 현재 남아있는 치아 상태도 다르고 잇몸과 뼈 상태도 다르기 때문에 치아가 없다 그래서 꼭 무조건 같은 방법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먼저 검진을 하시고 치아 상태나 잇몸 상태가 어떤지 어떤 선택지가 있는지 원장님과 상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일단 그러면은 비용 문제로 한번 넘어가.
1: 가격이 제일 중요하죠. 그렇죠?
0: 그게 제일 무서운 거라.
1: 그런데 가격도 가격이지만 이거는 굉장히 큰 수술이잖아요.
0: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죠.
1: 그렇죠. 시간도 오래 걸리지만 이제 회복하면서도 선생님들이 잘 관리를 해 주셔야 되니까 정말 수술을 잘 하시는 분한테 아셔야 되는 게 맞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격도 중요하지만 그래서 저희가 지금 가격을 물어보셨으니까 제가 몰라요 하고 이렇게 그냥 넘어갈 수는 없고요.
0: 그럼 안 되죠.
1: 그래서 저희가 지금 원래는 좀 가격이 비쌉니다. 근데 저희가 썸머 프로모션 네.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예. 그래서 지금 한 개당 2,600 정도 하고 있는데요. 네. 그래도 너무 비싸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 계세요. 근데 전혀 비싸지 않습니다. 저희 심원장님은 스페셜리스트입니다. 네. 당연히 비싸야겠죠.
0: 2,600불 말씀하셨는데 뭐 네네. 혹시 한 세 개를 해야 되는데 이런 좀 네. 디스카운트가
1: 그건 저랑 상담하시면 됩니다.
0: 아, 네. 네. 미쓰리
1: 미쓰리 불러주시면 네. 예, 상담 가능하십니다.
0: 미셸 실장님하고 상담을 해보시고 뭐 이게 가능하다면 조금 해주실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아닐까 싶네요. 네.
1: 네, 알려주십시오.
0: 네. 아니 근데 임플란트가 이제 2,600불 금액만 딱 놓고 보면은 당장은 너무 큰 부담이지만 한 번 하면 얼마나 쓰나요?
1: 그거는 이제 환자분들 상태에 따라서 이제 다릅니다. 임플란트는 보통은 한 번 하면은 뭐 평생 죽을 때까지 쓸 수 있는 거 아닌가요?
0: 그렇죠.
1: 예,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 네. 그거는 좀 잘못된 생각이십니다. 오래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물론. 네. 정말로 오랫동안 뭐 10년 넘게 쓰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또 뭐 몇 년 안에 또 임플란트가 페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면은 이제 건강 상태가 계속 똑같지는 않잖아요. 네. 이제 건강 상태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딱 뭐 몇 년을 씁니다라고 이렇게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그래도 네. 가장 오래 이제 관리를 잘 하시면 네. 오래 쓰실 수 있죠.
0: 네. 이 올해라는 한 10년
1: 더 쓰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이렇게 따지면 사실 2,600불이 그렇게 큰 돈 아니고 그 불편한데 이제 2,600불 그게 금액이 안 되니까 비싸서 안 하시게 되면 그 이후에 찾아오는 뭐 중간에 이가 하나 없다 이러면 그 옆에 이들도 다 상태가 안 좋아지 이런 얘기도 들었거든요.
1: 그렇죠. 왜냐면은 네. 임플란트를 관리를 제대로 못 하시면 그 옆에 있는 치아, 옆에 네. 있는 임플란트도 같이 이제 상태가 안 좋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관리를 잘 하시고 클리닝도 잘 하셔야지 임플란트도 오래 쓰실 수 있습니다.
0: 네. 자, 여기서 조금 살짝 얘기를 뛰어넘어서 여기저기 제가 듣기로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다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임플란트하고 연결이 되는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1: 아, 예, 예. 그 질문이 가장 많으신데요.
0: 진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안 받습니다 하는데도 있잖아요.
1: 많죠. 네. 예. 그런데 이제 저희 코지 치과에서는 메디케이드, 메디케이드, 그리고 일반 PPO 치과 보험도 저희가 다 받고 있습니다.
0: 안 받는 게 없어요?
1: 이제 플랜에 따라서 조금 다르긴 한데요. 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어떤 보험은 받고 어떤 보험은 안 되는지 그게 이제 플랜하고 네트워크에 따라서 조금씩 다르거든요. 네. 그래서 꼭 저희한테 미리 알려주셔야지 저희가 이제 알려드릴 수 있죠.
0: 네. 일단 이제 꼼꼼하게 자세하게는 직접 전화를 하셔가지고 네네. 내가 지금 갖고 있는 보험이 이건데라고 물어보시면 확인하실 수 있고 크게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모두 받는 치과라는
1: 네네.
0: 거.
1: 네, 그렇죠.
0: 네. 저는 궁금한 게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를 안 받는 치과들은 왜 안 받는 거예요? 좀 생뚱맞지만 궁금하더라고요.
1: 그거를 이렇게 방송에서 얘기를 해도 되는지 모르겠지만
0: 가볍게만 짚어주죠. 네. 혹시나 비하가 되나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가 왔네요?
1: 아니 저한테 상담 전화가 오는 것 같습니다.
0: 아, 네네.
1: 이제 그거는 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네. 그렇고요.
0: 근데
1: 저희는 이제 보다 많은 PPO 환자분들뿐만 아니라 네. 더 많은 환자분들께 이제 혜택을 드리려고 이제 원장님이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환자분들도 이제 받고 계십니다.
0: 네. 그레잉넥에 오픈한 지 한 3년 됐고요. 코지 치과입니다. 심 원장님 계시고 미셸 실장님 계시고 아까 최 선생님도 계시다고요?
1: 네네. 네. 최 선생님은 일반 치료 담당하고 계십니다.
0: 네. 한번 방문하면 제 생각에는 그냥 나 가는 치과 코지 할 것 같아요.
1: 한번 오신 분들은 계속 오십니다.
0: 참 신기하네요. 어떻게 타주로 이사를 갔는데 비행기를 타고 여기를 또 와요. 사실 치과는 진짜 믿음이 있어야지 치료를
1: 그렇죠.
0: 받으니까.
1: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보면은 환자분들도 이렇게 느끼시나 봐요. 이 선생님이 잘 하시는지 네. 또 이제 잘 못 하시는지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것도 참 신기하긴 한데요. 이제 임플란트를 이제 많이 하신 분들은 네. 이제 여기서 임플란트도 하시고 또 저쪽에서도 임플란트 하시고 하는데 그래도 나는 심 원장님이 최고다. 이렇게 오시는 환자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0: 네. 모르긴 해도 제 주변에만 봐도 이제 제 또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나둘 하더라고요.
1: 네네.
0: 그런 식으로 되다 보니까 임플란트를 하고 싶긴 한데
1: 네.
0: 비용이 부담돼. 아이고 나 한국 가서 할게 이런 분들도 있단 말이죠.
1: 비용이 많이 드니까 한국에는 굉장히 더 저렴한가 봐요. 그래서 한국을 가서 하고 오겠다 이렇게 네. 그러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요. 이제 가격도 중요하지만 임플란트는 수술한다고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네. 그 이후에도 관리도 해야 되고 이제 상태가 어떤지도 확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때마다 비행기 타고 한국 가실 수는 없잖아요.
0: 못 가죠.
1: 네, 그러니까 네. 코지치과로 오셔서 심 원장님과 임플란트를 하시면 네, 끝까지 관리 잘 해드립니다.
0: 네, 임플란트 시술이 끝났다. 이제 뭐 쓸만하다. 그 다음부터 뭐 이렇게 전화해서 물어보면 갑자기 아 됐어요 이러시는 건 아니죠?
1: 아, 그럼요, 아닙니다.
0: 네, 자 아까 그 메디케어 얘기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메디케어가 있으면 치과가 보험이 되는 건가 어떻게 되는 건가 다 다른 건가?
1: 네. 그 메디케어나 메디케이드에 관련해서 환자분들이 많이 헷갈려하시는 부분이 있는데요. 네. 메디케어는 이제 보통 65세 이상 되시는 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런 보험이라고 알고 있고 그리고 뭐 메디케이드는 또 이제 가입하신 플랜이나 네트워크에 따라서 이제 다르긴 하지만 네. 이제 어떤 인컴에 대해서 좀 관련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에이전트하고 상담하시면 되는데요.
0: 네.
1: 이렇게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를 갖고 계신다 그래서 모든 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는 아닙니다. 어떤 치료는 보험 종류에 따라서 혜택 자체가 없는 경우도 있고요.
0: 네.
1: 어떤 치료는 보험회사의 허가와 상관없이 바로 치료를 하실 수도 있고요. 또 어떤 치료는 꼭 보험회사로부터 허가를 받아야지만 치료가 가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네. 정확한 치료 혜택을 위해서 진료를 받기 전에 허가 절차를 받으시는 게 필요합니다.
0: 네. 자,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를 받는 코지 치과라는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네. 지금 뭐, 요 얘기를 했으면 하는 게
1: 제가
0: 유리한 줄 알았죠?
1: 아, 네. 제가 이게 중요한 얘기인데요.
0: 네네, 해주십시오.
1: 이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 혜택에 대해서 네. 제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저희 코지 치과에서는 이제 환자분이 처음 치과를 방문하시면, 선생님하고 상담을 하시고,
0: 네.
1: 치료 계획이 나오면, 그 치료 계획과 엑스레이와 그런 선생님의 진단서 같은 그런 서류를 포함해서, 보험회사에 이제 프리디터미네이션이라는 걸 청구하게 됩니다. 이제
0: 네.
1: 간단하게 말하면 이 환자가 이러이러한 치료가 필요한데 보험회사에서 돈을 줄 거냐 안 줄 거냐 뭐 이런 얘기죠. 이제 보통은 이제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한 1, 2주 정도 걸리는데요. 이제 빠르면 며칠 만에도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보험에서 허가가 나는 치료만 혜택이 가능한 거라는 얘기죠. 그래서 네. 요즘은 예전보다는 허가받는 것이 많이 좀 까다로워진 것 같습니다.
0: 네.
1: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전화하실 때 이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가 나 이거 다 커버되는데 나 이거 다 혜택이 있는데 그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은 좀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0: 네. 아, 미리 이렇게 이거 치료받아도 될까요?
1: 네네.
0: 괜찮겠습니까? 막
1: 네.
0: 보세요. 그래서 그쪽에서 오케이 하면
1: 그렇죠.
0: 이제.
1: 네. 네네. 근데 오케이 안 했는데 하면은 돈이 안 나옵니다.
0: 그러면 나중에 난리 날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0: 보험 된다고 했는데.
1: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이제 미리 이렇게 정확하게 하시고 시작하신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0: 네. 코지 치과는 이런 부분 꼼꼼하게 챙겨주신다는 거죠.
1: 네. 그렇죠.
0: 네. 미셸 실장님입니다. 저는 그 얘기도 한번 드리고 싶네요. 치과가 무서워서 못 간다는 분들 있잖아요.
1: 네.
0: 코지 치과는 편안합니까? 안아프?
1: 네, 편안하고 아늑합니다.
0: 네. 네,
1: 그런 질문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0: 네.
1: 치과를 너무 오래 안 가서 창피해서 못 가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0: 네.
1: 근데 그런 분들에게 항상 말씀드립니다. 전혀 창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0: 네.
1: 치과에서는 정말 다양한 상황의 환자분들을 만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것은 5년 동안, 10년 동안, 오랫동안 못 갔다는 것이 아니라 오늘 다시 시작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0: 네.
1: 일단 현재 상태를 확인하시고요.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하나씩 상담하고 치료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 제가 그 비슷한 경험이 있네요. 아까 살짝 말씀드렸는데 와인을 한 잔씩 이제 해보자 이렇게 해서 어느 순간 했는데 뭐 양치도 네. 대충 했나 보죠.
1: 네.
0: 안쪽으로 이렇게 무슨 네. 담배 핀 사람처럼 시커멓게 돼 있어가지고 어느 날 그걸 발견하고 진짜 깜짝 놀랐거든요. 건강에 이상이 있나 아니면 내가 뭐 지나쳤나 뭐 별의별 생각을 다 하고 참 가게가 부끄럽더라고요.
1: 네.
0: 그래서 가서 부끄럽다는 얘기를 한참 얘기를 했더니 괜찮습니다. 이거보다 더 심한 환자도
1: 그럼요.
0: 네. 하시더라고요.
1: 네. 그거는 괜찮습니다.
0: 근데 그 어떤 얘기도 어떤 병원에 가면 아유 이 지경이 되도록 왜 안 왔어요 하는 병원이 있고
1: 네.
0: 아이고 괜찮아요 지금 이거 뭐 간단한 거예요 너무 걱정하지 이렇게 하시는 쪽이 있거든요.
1: 네.
0: 코지 치과는 이름처럼 편안하게 이렇게 진료해 주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1: 네 그럼요. 네. 오늘 오셨으면 환영합니다.
0: 오늘 오시는 분은 VIP.
1: 네, 네. 그렇죠.
0: 많은 분들이 이제 궁금해하시는 질문 몇 가지를 또 드려보겠습니다. 그 양치할 때요.
1: 네네.
0: 항상 피가 조금 나요. 이거는 칫솔이 찌른 겁니까? 이가 문제인 겁니까? 엔딩에 있네요. 예. 궁금합니다. 이게 약간 피가 나는데 이거 괜찮은 겁니까? 예. 조금 피가 나는데 이거 뭐 치과 가서 진료를 받아야 되는 겁니까? 궁금하시다고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1: 네. 아, 그러니까 잇몸에서 피가 나실 때.
0: 네. 이게 아까 앞서서 살짝 말씀을 해주시긴 하셨는데 이게 반복적으로 네. 뭐 계속 피가 나는데 이러면은 잇몸 질환일 수 있어서 한번 오시는 게 좋다 하셨는데 그냥 이거를 방치해도 되는지 그냥 넘어가면 되는 건지 또 며칠 지나면 괜찮은 것 같기도 하단 말이죠.
1: 네네. 이것도 정말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인데요.
0: 네.
1: 양치할 때 잇몸에서 피가 나는데 안 아픈데 그냥 둬도 되나요? 뭐 이런 질문을 하세요. 근데 네. 한두 번 일시적으로 그럴 수도 있겠지만 양치할 때마다 계속 피가 난다든가 잇몸이 붓는다거나 아니면 잇몸 색깔이
0: 네.
1: 상태가 예전과 달라진 것 같으면 그냥 오래 방치하시기보다는 한번 검진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1: 특히 잇몸 염증 같은 경우는 잇몸이 붓거나 출혈로 나타날 수도 있고 이게 진행이 될 경우에는 심각한 치주 질환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한 빨리 치과를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0: 네, 개인적으로 질문 하나 드리면은
1: 네.
0: 사실 그 이거 뭐라 그러죠? 이 씌우는 거
1: 크라운이요?
0: 네, 크라운을 네. 했는데 하고 나서 그 주변의 잇몸이 좀 네. 이렇게 까맣게 바뀌었다고 네. 해야 되나? 근데 선생님이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1: 네. 그거는 이제 그 음식을 드시면서
0: 네.
1: 좀 착색이 되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그게 충치로 이제 진행이 되지 않는 이상은 괜찮습니다.
0: 아, 나는 보기에는
1: 네.
0: 이쪽 부분에 잇몸이 죽었나.
1: 그런 거 아니에요? 이제 잇몸이 내려가면서도 약간 색깔이 변화하시기도 하더라고요.
0: 네. 요런 거 얼마나 좋습니까? 혼자 생각하기에는 아 이쪽 부분에 잇몸이 죽었나 봐 이렇게까지 생각했는데 괜찮습니다 해주시니까 마음이 한결
1: 네 참고로 저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예 참고하시고요
0: 네
1: 예, 정확한 그런 상담은 선생님과 하시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0: 네 미셸 선생님한테 우리 미셸 실장님한테는 진료 안 받습니다.
1: 네 저는 진료는 안 합니다.
0: 네 그냥 여러분의 지금 상태라든지 상담을 앞에서 같이 도와주시고 계시고요 미셸 실장님입니다. 이런 질문 하나 드려볼게요. 제가 다른 치과에서 임플란트 해야 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세컨 오피니언도 받을 수 있나요? 라는 질문.
1: 네, 그럼요.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어쩔 때는 어떤 경우는
0: 네?
1: 내가 이거를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되나? 근데 선생님은 꼭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고
0: 네.
1: 이제 그럴 경우에는 또 다른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요?
0: 네.
1: 그래서 두 분 다 꼭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 뭐 세 분 다 네.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라고 하시면 그게 가장 적절한 치료가 되지 않을까요? 생각합니다.
0: 네. 혹시 두 분은 하라 그러는데 한 분만 하지 말라.
1: 그럼 한 분 더 만나보셔야 되나요?
0: 코지 치과로 오셔서
1: 네.
0: 마지막 결정을
1: 하시면 마지막 결정은 심 원장님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0: 네. 저 궁금한 게 있는데요.
1: 네.
0: 그 아까 뭐 메디케이드, 메디케어 다 받고 각종 네. 보험도 다 받는다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보험이 없으면
1: 네.
0: 치료를 받을 수도 없나요?
1: 아니죠.
0: 받을 수 있어요. 네.
1: 보험이 없으신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그러니까 치과 자체에서 그런 멤버십 멤버십도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어느 멤버십 피를 내시면은 여러 가지 이제 치과 혜택을 치료 혜택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플랜이 있습니다.
0: 네.
1: 그래서 치과 보험이 없으시다 하더라도 꼭 연락 주시고요. 예, 저희가 잘 상담해 드릴 수 있습니다.
0: 혹시 또 멤버십 피가 10만 불
1: 모자. 그렇진 않습니다. 가장 적절한, 예, 그런 예. 피고요. 그리고 또 이제 치료에 따라서 이제 몇 프로 이제 디스카운트 되는 그런 멤버십 플랜이 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활용해 주시면, 좋은 가격으로 치료 받으실 수 있습니다.
0: 네, 바로 이런 부분들을 미셸 실장님이 잘 꼼꼼하게 챙겨주실 겁니다. 아마 진짜 환자 입장에선 제일 걱정되는 게 치과하면 비용 문제,
1: 네네.
0: 그다음에 보험이 되나 안 되나
1: 네.
0: 이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할 것 같은데 그런 상세한 상담은 우리 코지 치과를 전화해서 미셸 선생님하고 상담하시면 되겠습니다. 번호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516-304-5486번입니다. 맞죠?
1: 네, 맞습니다.
0: 네. 자, 이제 한 1분여 남아서 마지막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뭐 오늘 끝으로 꼭 하고 싶으신 이게 있을까요?
1: 아, 네. 오늘 라디오 생활백서를 통해서 치아와 잇몸에 관련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정말 즐거웠습니다.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오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치과는 꼭 아파야만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프지 않더라도 정기적으로 자신의 치아와 잇몸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요. 혹시 너무 오랫동안 치과에 가지 않아서 걱정되시는 분, 치과가 너무 무서워서 미루고 계신 분, 또는 영어 때문에 치과 방문이 부담스러우셨던 분들, 또는 보험이 되는지 몰라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편하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코지 치과는 그레인덱에 위치하고 있고요. 일반 치과 진료부터 잇몸 관련 전문 치료, 그리고 임플란트 등에 대해서 상담과 진료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히 한국어로 편안하게 예약과 상담이 가능하니까요.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모두 건강한 치아와 잇몸 잘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네. 코지치과 미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0: 선생님, 가시기 전에 여기 네. 유튜브 화면 보시고 스마일 한번 해주세요. 치아 관리는 이렇게 스마일.
1: 네, 관리 잘하세요.
0: 네, 코지치과의 미셸 실장님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 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약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GC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주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브라질 국빈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룰라 브라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올해를 한 브라질 전략적 동반자 관계 도약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핵심 광물과 공급망 협력 등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주요 내용 한판 브리핑에서 짚어보고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음에 따라 국민의힘은 고민이 깊어지고 있죠. 이번 주말 충청에서부터 전당대회 레이스가 본격화되는 더불어민주당은 후보들 간의 경쟁이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한편 조정식 국회의장은 오늘 현직 대통령의 연임은 주권자인 국민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면서 개헌도 가능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일부 배추 한판에서 주요 정치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박재홍의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이것은 시사인가 코미디인가 여론조사와 성대모사의 콜라보 배종찬 이상민의 배추 한판.
1: 네, 대한민국의 저녁을 책임지는 박종현 한판 승부 오늘도 배추 한판 시작합니다. 배용찬 인사이트 연구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3: 안녕하십니까. 파마 버디 배추 배추도사 배용찬입니다.
1: 파마 버디?
3: 네네. 왜냐하면 파마 버디 네. 장 파마.
1: 아, 장 파마.
3: 네네. 파마, 네. 파마.
1: 아, 파마.
3: 네.
1: 네 잠시 후에 그 얼굴 공개합니다.
3: 장난 아닙니다.
1: 장난 아닙니다. 네. 아, 아직 화면에 비치지 않고 있어요. 자, 이상민 크리에이터.
4: 네. 파마산 크리에이터.
5: 오, 진짜 센스.
4: 네.
1: 좋아요.
4: 뿌려야 됩니다.
1: 예, 아, 뿌려라. 예, 이상민 크리에이터.
4: 너무 억지였나요?
1: 아니요, 괜찮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하셨습니다. 엘레강스정 네. 정호김 전 의원님, 어서오세요.
6: 네, 안녕하세요.
1: 자, 오늘도 카인드 하지만 퍼머까지 한 퍼머. 장, 네. 장윤미 대변인.
7: 카인드 웨이브 장윤미입니다.
4: 오디스 메이커도 아니고.
1: 카인드 웨이브. 네. 그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 장윤미 대변인이 그 전당대회 네. 그 1차 예비경선 사회를 봤잖아.
7: 네,
1: 깜짝 놀랐어요.
7: 아, 좀 마음에 드셨어요.
1: 아, 마음에 드셨어요.
4: 전당대회 MC. 네.
1: 아, 이게 뭐 한판승부 영향력이다.
7: 아, 예. 한판승부 덕분에 제가 네. 당의 큰 행사를 네. 진행할 수 있었어요.
1: 아, 한판승부 생방송 중인데 거기를 이제 확인했어요, 저희가. 정말.
7: 네.
1: 정청래 전 대표만 나오시면 될 것 같아요.
7: 아, 저희 방송에요?
1: 예, 예, 예. 아무튼, 그, 박성태 뉴스쇼에는 또 조만간 출연한다고 하니까 일단 아. 뉴스쇼에 집중해 주시고.
7: 네.
1: 예. 자, 아무튼 오늘 방송 내용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어제 나온 윤석열 전 대통령 판결 얘기부터 해봅니다. 20대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로 이제 넘겨졌는데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을 받았습니다. 예, 재판부의 판단. 어떻게 보셨는지 일단은 우리 정호김 의원님부터 말씀 주실까요?
6: 네. 두 가지 사실을 허위로 이제 공표해 가지고 요번에 유죄 판결을 1심입니다.
1: 그렇죠.
6: 그래서 이제 2심, 3심 633. 올해 내로 아마 결론이 날 수도 있지 않을까. 조금 이제
1: 빨리 하면
6: 그렇습니다.
1: 예.
6: 그런데 하나는 뭐냐면은 그 윤대진 검사의 형인가요? 이 윤우진 네. 씨라고. 예, 예. 이분의 뇌물 사건과 관련해서 변호사를 소개했다라는 것인데 그 변호사가 아마 그 소위 매우 따끈따끈한 전관이었었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는데
1: 예.
6: 그 사실에 대해서 이제 본인이 소개한 바 없는 것처럼 이제 주장을 했었고요. 관훈 클럽 아마 토론회였던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리고 건진법사와 관련해 갖고는 이 건진법사가 무속인이 아니라 스님인 줄 알았다라는 것하고 당 관계자로부터 소개를 받았다. 근데 사실 그 부인하고는 잘 모른다는 취지로. 근데 실제로는 2010년대부터 알고 있었던 사이라는 것이 예. 재판장의 그 결론에 따르면 결국은 이런 재판은 피고인의 입장이 아닌 유권자의 입장에서 이제 그 최종적인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본다면은 징역 1년 6개월 그리고 집행유예 3년 짜리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렇게 예. 되면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선거법 위반이 나왔기 때문에 당이 397억을 지금 토해내야 되는 만약에 이것이 최종심으로 확정이 된다면 예.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1: 예. 아유. 정 의원님이 아주 정확하게 브리핑해 주셨어요. 거의 장관 같았어요. 법무부 장관같이.
3: 아니 오늘은 네. 파마는 장파마인데 네, 네. 오늘은 정법조예요.
1: 그러니까.
3: 정법조.
6: 거의 대박. 그게 예. 요새는 욕으로 들려.
1: 아니.
6: 법조 들어가면은 왠지.
1: 아, 법조가
3: 네. 아, 사장이었습니다.
6: 네, 아니에요.
1: 예. 자, 우리 때 우리 변호사 하신 우리 네. 장 변호사. 그래서 이게 이제 2심에서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측에서 아 이건 정말 판사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다 뒤집을 것이다. 무죄 2심 무죄 확신한다. 요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 측 입장인데 네. 변호사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7: 저는 일단 오세훈 시장님도 예. 간접 증거로 본인이 마치 대단히 무리한 판단을 받은 것처럼 이야기하시잖아요. 저는 예. 오히려 그 워딩에서 예. 아 이분 번복 가능성 없다고 예측하고 계시나 보다라는 생각을 해요. 법조인이잖아요.
1: 아, 예, 변호사죠. 아,
7: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 이게 예. 간접 증거만으로 구성된 판결이 아니라는 건 판결 그 요지와 설명문만 예. 봐도 알 수 있어요. 그 당시에 그 김한정 씨 돈 준 사람은 뭐 제주도 별장에 있었는지까지 증거로 나와 있어요. 예. 그렇다는 점. 그리고 저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해가 안 되는 게 본인도 법조인이잖아요. 이런 거짓말을 이게 법원이 어떻게 판단한 거냐면요. 국민 앞에서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거짓말했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숨쉴 공간이란 판시가 있어요. 저희가 선출직 공무원들이 예? 여러 직문직보다 토론에 응할 때 기억을 순간적으로 착오할 수도 있고요. 자기를 방어하려고 약간 이 과장을 할 수도 있어요.
1: 생방송 상황에서.
7: 예, 그런 것까지는 현미경을 들이대지 않겠다는 게 판시 태도란 말이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왜 변호사 선임해준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윤우준 씨는 대윤, 소윤 이래서 완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었던 윤대진 검사장의 친형이에요. 그걸 예. 무마하는데 일조했다라는 의혹이 있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경찰이 계속 영장 치는데 반려하고 검찰이. 예. 그 당시에. 그런데 변호사까지 선임해준 거예요. 증거가 어디까지 나오냐면 육성이 나왔었잖아요. 검찰총장 청문회 때. 예. 아니 내가 지금 이 변호사 소개해주는데 전화 안 받 될 수 있으니까 문자부터 넣으라고 했어. 심지어 그 문자까지 현출이 됐거든요. 그런데 그게 심지어 검찰총장 청문회 때 2019년도의 일인데 예. 2년 뒤에 대선에 나서면서 아우 나 소개해 준 적 없다. 그리고 재판 과정에는 뭐라고 항변을 하냐면 예. 이 소개가 그 소개가 아니야. 이거 선임까지 이어지지도 않았고 아유 한번 만나보라고 했는데 무슨 소개야. 그래서 내가 소개해 준 적 없다고 한 거야. 이걸 재판부가 뭐라고 생각하겠습니까? 건진 법사는 더 말할 것도 없고요.
1: 예. 배 수장님?
3: 저는 조금 다른 접근을 한번 해보면 예. 만시지탄이죠. 2024년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을 할 때 예. 이럴 줄 몰랐을까?
6: 몰랐지.
3: 저는 그랬다면 정말 무책임한
6: 거예요. 알았으면 이런 일을 벌이겠다.
3: 왜 그러냐면
1: 정연님 팀 생각 정말 매력적이에요. 몰랐지.

0: 97억 원은 고스란히 소속 정당이었던 이게 확정이 되면
1: 예.
0: 대법원에서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에서 감당해야 될 몫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또 다시 질문을 처음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가 없어요. 비상계엄이라는 걸 할 것 같았으면 정말 이 정도를 다 생각했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엄청난 수모와 고통과 고난을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국가에게 그리고 당에게 줄 수밖에 없겠구나 그걸 생각 못했을까?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정법조 정옥임 전 의원께서 몰랐지. 아 정말 통탄스럽습니다. 통탄스러워.
1: 통탄스럽다. 아, 예. 자 그래서 지금 기자들이 가장 많이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많이 하는 질문이 그럼 이제 당사 파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한다는 거예요. 국민의힘 출입 기자들이 국민의힘 측에게. 이런 질문을 받는 국민의힘 당직자들도 굉장히 좀 괴롭겠네요.
2: 괴롭죠.
1: 네.
2: 괴롭고 충격도 있고 네. 이거 이렇게 되면은 당이 어떻게 되는 거지?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을 거예요. 그 네. 안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으로서는. 근데 재산이 그래도 뭐 한 1100 몇
1: 억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자산이.
2: 많아요.
1: 예, 예.
2: 그런데다가 뭐 현금으로 지금 당장 유동성이 있는 그런 예. 재산이 110 몇억 원이 예, 있다고 예. 그러면서 아, 당사는 안 팔 것처럼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 참 모르겠어요. 과거에는 과거에도 한번 그 당사를 팔아서 천막 당사에 가서 네, 네. 그 결연한 의지를
1: 시절.
2: 보여주기도 하고 그런 적이 있었는데 이제 이것 때문에 당혹스러우면서도 네. 한편으로는 그래 우리는 지금 당하지만 네. 대통령 임기 끝나봐라.
1: 아, 민주당도?
2: 어, 대법원에서 지금 파기환송,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된 네. 그 선거법 위반, 허위사실 공표. 거기는 400몇십억. 그러니까 서로가 거울 효과처럼 서로를 보면서 이게 시간차는 있을 망정 이러면서 약간의 위로를 받는 건가?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이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차제에 완전히 다시 싹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어. 뭐 이런 이야기도 하는데 그거는 아마 지금 돌아가는 정치판에 대한 갑갑함을 그렇게 표출하는 게 아닌가 생각하는데요.
1: 예.
2: 이게 지금 이제 1심이니까
1: 그렇죠.
2: 이제 최종 법원 결정이 어떻게 나오는지 보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이런 일을 계기로 물론 이제 그 윤석열 대통령이 탈당은 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아직도 절연을 했느냐에 대해서 묻는다면
1: 예.
2: 여전히 고개를 갸우뚱하시는 국민들이 많다라는 점을 감안할 때 차제에 정말 혁신과 개혁의 방향이 혁신이라는 말이 너무 자주 그 그렇죠. 오남용돼가지고
1: 예,
2: 완전히
1: 예,
2: 상투적이고 예. 혁신이라고 해도 혁신할 거라고 믿는 사람도 없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타이밍에서는 진짜 뭔가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으면 저는 물론 새로운 모습을 보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이 전국이 계속된다라는 게 안타깝죠. 개탄스러워요.
1: 이런 건 예.
3: 좀 말씀을 곰곰이 듣다가 예. 이렇게 끝은 보통은 기승전결해서 희망으로 끝나잖아요.
1: 예.
3: 그래서 아, 저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래서 귀를 쫑긋한데 아닐 거라고 해서 제가 좀 이렇게 소음을 제가 당황하는
2: 구렁텅이에 몰아.
1: 예. 이런 건 오늘 또 뉴스 나온 게 있는데 윤 전 대통령이 지난 이제 구속된 1년 동안 영치금으로 17억 원을 챙겼다라는 사실이 확인됐고 511번이 인출됐다라고 해요. 이제 대통령이 이제 연봉이 2억 7천만 원 되는데 한 6배가 넘는 액수다. 김건희 씨도 1억 7천만 원 수준의 영치금을 받았다라는 건데 사실 이게 영치금이 계좌가 있는데 한도가 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그게 딱 차면 예. 더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게 빼야 돼요. 빈 계좌를 만들면 또 이게 채워지면
3: 맞아요,
1: 또 빼고.
3: 맞아요. 개인 계좌.
1: 그래서 511번 인출된 게 17억을 그러니까 계속 511번 인출하고 17억 계속 스톡 쌓일 수 있도록 뺐기 때문에 그게
3: 그렇군요.
1: 511번 인출된 게 아니었나.
3: 예, 예. 그런 왜냐하면 이게 네. 한도가 300만 원인가로
1: 예.
3: 딱 정해져 있어요.
1: 예.
3: 그래서 이게 넘치게 들어올 수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가족이 줄 수도 있고 뭐 친인척이 넣어줄 수도 있고 그러면 개인 계좌로 송금이 이루어져서 그
1: 예.
3: 인출이 511번이라면 굉장히 많은 금액이 지속적으로 들어왔다는 소리네요.
1: 그러니까 350보니까 거의 얼추 맞네요.
3: 그러면
1: 예, 예. 300만 원에 500 하면 15억이잖아요.
3: 아.
1: 예, 예, 예.
3: 어휴 수학에 능하시네요.
4: 가버립니다.
0: 저희 구글 한번 하면 다 되는데.

0: 이번 서울에 주시냐? 아,
1: 잠깐만 장타마 78,
2: 56.
0: 자, 고정하시고요. 자, 아무튼 영치금 17억인데 사실은 그러면 이게 이렇게 잘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국민 여러분 보내지 마십시오. 네, 저는 이 국민들에게 이제 사죄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사법 방어를 하겠습니다라고 이렇게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견이 있거든요. 정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이거는 계속 보내라는 의미, 이거 계속 받겠다는 거잖아.
3: 사실
4: 보수 정당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예. 그런 워딩이 한 번쯤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아쉬움이 있는데 예. 본인은 이거 구국의 결단이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0: 맞아요.
4: 그 예. 비슷하게 얘기했던 것 같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는 이렇게 이제 영치금으로 뭔가 들어온다라는 거, 특히 대통령 연봉보다 6배가 넘는 이 영치금이 들어온다는 거를 아직도 본인을 지지하는 국민들이 밖에서 나를 성원하고 있다로 치환해서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예, 그래서, 예. 상당히 그, 어쨌든, 뭐 인출해가지고 다른 통장에 이렇게 이제 트랜스퍼를 하는 모양이죠. 예. 예. 제가 그 이상 무슨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0: 네. 자, 윤 전 대통령 만나볼게요. 자, 윤 전 대통령님.
5: 안녕하십니까?
0: 예, 예.
5: 네. 질문이 뭡니까?
0: 아, 그 영치금 액수가 상당한데요?
5: 부럽죠?
0: 뭐, 부럽다기보다는.
5: 노력의 예, 예. 결과입니다. 다 예. 노력의 결과. 예. 노력들 좀 하세요. 예. 제가 뭐, 부활절에도 편지 쓰고 여러모로 노력해서 예. 많은 분들이, 그 초등학교 학생도 감동해가지고 그냥 편지 적고 싶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0: 그리고 또 그 국민의힘이 그, 선거법 위반 혐의로 그 397억을 반환해야 될지도 모릅니다.
5: 뭐 저는 그 300 뭐 그거는 뭐 본 적도 없고 그들 뭐 제가 쓰셨습니까? 어?
0: 선거비.
5: 아, 뭐 제가 쓴 것도 아니고.
0: 후보 시절에.
5: 뭐, 아니 뭐 우리 당 뭐 건물 많으니까 뭐 그쪽에다 여쭤보시고요.
0: 예, 예.
5: 어? 뭐 한마디만 더 하면 뭐 우리 쪽만 내겠습니까? 저쪽도 뭐 400 얼마 내야 된다는데 참 같지 않습니다. 정말. 아유 정말.
0: 근데 영치금 계속 그 이제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메시지 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5: 아, 그 술도 못 마시는데 그 뭐 여기 커피나 뭐 부식 좀 먹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0: 예.
5: 아, 그리고 이거 카메라 나오죠 이거.
0: 예.
5: 여보. 여보도 좀 노력 좀 해. 그 1억이 뭐야. 어? 영부인 출신인데. 아, 노력 좀 하라고 노력 좀 편지도 쓰고. 부활절에. 어?
0: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5: 여기까지입니다.
0: 예. 자, 아무튼 국민의 상황이었고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홍준표 전 대구시장도 이게 지금 SNS에 글을 올려서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윤석열 한동훈을 데려와서 당을 망친 이들이 책임을 져라. 근데 어제 또 권영세 의원이 저희 방송에 나와가지고 당사를 파서라도 이제 환수금은 내야겠지만 사실은 그것은 아직 확정되어 안 된 것이기 때문에 상상하기도 싫다 이런 말씀이었어요. 홍준표 시장 속이 터지신다면서요?
5: 홍준표입니다. 윤석열을 데려온 자들, 예. 특히 한모 씨, 당을 아주 망쳐놨습니다. 제발 좀 정신 좀 차려라. 니들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모양이 꼴이다. 내 거래 봅니다.
0: 근데 시장님 오늘 또 그... 왜 이렇게 한동훈 같이 언급하셨고 왜 이렇게 화가 많이 나신 거예요?
5: 저는 아직도 검사입니다. 내랑은 빙탕 불상용이다. 댓글에 봅니다. 불과 얼음은 섞이지 않는 법입니다.
0: 요즘 거의 그 현안 관련 말씀 많이 하셨고 오늘은 몇 시간 전에 그
5: 걔는 우리 당을 개멸시켰어요.
0: 알겠어요.
5: 그런 질문하면 다시는 안 나옵니다.
0: 아 예. 방송
5: 나간다. 댓글에
0: 방송 열심히 보셨구나. 예. 근데 조정식 국회의장 관련해서도 말씀하셨던데
5: 정무특보가 국회의장 간 거 불타가 난센스죠. 헌법을 모르고 하는 소리죠.
0: 예예. 예.
5: 참.
0: 그러니까 국회의장의 그 현 대통령의
5: 독재 방지 조항입니다.
0: 연임 가능.
5: 사회자 그것도 몰라요.
0: 예, 공부하겠습니다.
5: 공부하세요. 하바드 나와서도 공부해야죠. 깜깜 공부는 저 끝까지 하는 겁니다.
0: 제가 원래 학부 교육이 더 좋았기 때문에
1: 하바드가 아니고 허바드 아닐까요?
5: 하바든지 아무튼
0: 거기까지
5: 방자하다 내 끌어봅니다.
0: 알겠습니다. 잠깐 여기 나 얘기 말인데 그 조정식 국회의장의 그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에 대한 언급 논란이 일파만파되자 국회의장실에서 또 입장이 나왔는데 이게 연임 가능성 의미한 건 아니다 하면서 또 이제 국회의장실에서 장현주 공보소통수석비서관이 이제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권 합의를 바탕으로 진행돼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이었을 뿐 현직 대통령 연임 가능성 열어졌다는 보도는 발언 취지와는 전혀 다르다라고 이렇게 또 다시 이제 입장이 나오게 했습니다. 정 의원님 살짝 말씀 주실까요?
4: 아니 연임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는
0: 예.
4: 헌법의 그 자체 128조 몇 항이라는
0: 예.
4: 거기 다 나와 있는데
0: 2항.
4: 국민적 예.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 얘기를 왜 하느냐고요. 그거는 우원식 전임자인 우원식 전 의장이 이런 질문이 나왔을 때 네. 거의 정답을 얘기했는데 예. 조정식 의장 같은 경우는 제가 들으면서 저도 제 귀를 의심했어요. 왜냐하면은 당장 홍준표 대구시장 그 얘기 하잖아요. 예.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재명 대통령의 정무특보였기 때문에 딱 정무특보 같은 소리를 한다 그러는데 확실히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예. 자기하고 관련 없는 것에 대한 이 얘기는 촌철살이냐 아주 정확히
5: 예. 말씀을 왜 그래요? 내가 뭐가 됩니까? 그러면
2: 방자하다.
5: 정의민도 참 방자하다.
4: 아니 저 방자하다는 말 대놓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저 정도는 젠틀한 거예요. 저 그보다 더한 얘기 하는 것도 들었어요.
0: 또 기사까지 공개할 네. 뻔했는데.
4: 아 거기까지는 안 하겠고요.
0: 예, 조정식 기자 문제 있다.
4: 그래서 예. 지금 그 답변하는 거 보면은 거기서도 국민적 공감대와 정치적 합의 뭐 얘기 정치권의 합의를 얘기하는데 네, 네. 만약에 개헌을 하는데 네. 그 권력구조 개편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연임에 대해서 한다 그러면은 이재명 대통령 빼고 그 다음부터 얘기가 그렇죠. 되는 건데 여기 네. 무슨 국민적 공감대 정치적 합의 같은 걸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다가 지금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그럼요. 민주당의 경우에 그럼요. 경선이 이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이 얘기 딱 들으면은 많은 사람들이 아 유시민 작가의 말이 맞나 보다.
0: 유시민 소환.
4: 그렇죠. 왜냐하면 연임 얘기도 좀 했어요.
0: 그랬나요?
4: 그리고 뭐 저기 뭐야 그 권력구조 개편과 관련해서 예, 정계개편.
0: 예 맞아요.
4: 그다음에
0: 예.
4: 뭐야 재건축. 예. 그러면서 반드시 실패할 거다 이랬잖아요. 예. 근데 지금 계속 발동이 걸리면서 김민석 후보가 왠지 지금 조급한 것 같다라는 외연적인 느낌 그런 게 있었는데 딱 조정식 국회의장이 이거는 거의 제가 볼 때는 축구를 치면 자살골에 가까운 거예요. 네, 이거 들어갔어. 골 들어갔어.
2: 왜 제 이야기는 안 합니까?
0: 누구죠?
2: 제가
0: 아, 장도영 당대표. 아,
2: 제가 보안수사권 폐지, 네. 공소, 취소, 시도 네. 모두가 다 임기를 연임하려고 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했습니까?
4: 네. 아, 말도 하기 싫어.
2: 아니 근데 이게 유시민 작가도 이 이야기를 했고 네. 장도영 대표도 이 이야기를 했는데 저는 지금 시기가 안 좋아요. 왜냐하면 최근에 여론조사 97을 말씀 안 드립니다만 예? 안 좋거든요.
0: 맞아요.
2: 근데 이럴 때 굳이 이야기를 해버리면 우리가 왜 그게 기억이 나잖아요. 김민석 전 총리가 비상기업 이야기를 했을 때 에이 설마 그랬잖아요.
4: 네, 맞아요.
2: 근데 실제 일이 벌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안 좋은 시기에 대통령 지지율이 높고 또 이러면 뭐 검토해볼 수 있다 뭐 토론해볼 수 있다 권력 구조를 이야기한다 차원이면 모르겠는데 좀 너무 뜬금없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가뜩이나 상황적으로 대통령 지지율이 안 좋은데 더군다나 전당대 티격태격 하는 것도 있는데 저는 시기를 잘못 선택했다. 했어도 안 될 말일 수도 있겠지만 예. 시기 자체도 매우 안 좋다.
0: 예. 그러니까 이제 유 작가 얘기는 정기개편을 통해 법률권을 200석 이상으로 만들면 이제 개헌도 가능한 수치니까 이를 통해서 이제 연임 개헌이나 공소 취소를 추진하려고 하려는 해석이 우려를 깔려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다는 건데 진지하게 이제 의장이 말한 건 아닌 것 같으나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어떠한 속마음이 어떤 대화중간에 나올 수도 있다는 그 취지로 활성을 하면 정말 이런 생각도 있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이 있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3: 그러니까 조정식 의장이 저는 네. 기자간담회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해서 육성과 녹취는 없는 줄 알았는데 이게 네. 있더라고요.
0: 아,
3: 그래서
0: 예?
3: 그 이게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어요.
0: 아,
3: 그러니까
0: 예.
3: 먼저 개헌 어떤 역대 국회의장도 다 개헌에 대한 의지를 드러냈으니까 그러면서 아 그런데 개헌에 대해서 국민의힘은 지금 뭐 권력 연장 개헌이라고 하면서 비토를 놓는데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떤 생각이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권력구조 이런 거는 국민들과 이 대통령 연임 문제 이런 거는 이 주권자 국민 여론 선택의 문제이다라고 제가 들었을 때는 그러니까 좀 원론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이 해석의 여지가 연임 뭐 이렇게까지 나오다 보니까 국회의장실에서도 이제 백브리핑 그 해명한 걸 들어봤더니
0: 예.
3: 우리가 헌법 조문을 몰라서 이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걸 굉장히 방점을 찍어서 설명을 내놨더라고요.
0: 예, 예, 예, 예.
3: 아까 말씀 주신 그 헌법 조문은 저희가 권력구조 개편을 하고 임기 연장을 하더라도 그 대상의 현직 대통령은 열애인 거예요. 그건 흔들리지 않는 해석입니다. 민주당 입장 계속 그렇게 나왔었고
0: 예.
3: 그렇기 때문에 조정식 의장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 그래 권력 개편 뭐 이런 부분과 관련한 개헌은 시기상조란 표현을 쓰거든요. 예. 이러면서 더 논의가 숙성돼야 된다라는 것에 좀 방점을 찍은 답변이었다고 이해가 됩니다.
4: 그분이 연합뉴스 기자였나 그런데.
0: 예.
4: 그 질문에 대해서 그렇게 답변을 국회의장이 하시면 아, 저 양반은 그 128조 2항을 모르나? 라고 오해할 수 있는 딱 그 답변을 한 데다가 지금 국민의힘이 바로 그것 때문에 우리는 개헌에 찬성하나 그것이 어떤 연임의 구실이 될 것 같아서 굉장히 주저하고 있는 거잖아요.
0: 예, 예.
4: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설이거나 굉장히 거부감을 표출하는 게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마저 드는 상황이 돼버렸거든요.
0: 예.
4: 원래는 개헌할 때 뭐 전문을 바꾸고 지방 균형 발전과 관련해서 뭘 집어넣고 그런다 그랬는데 실제로 내년에 개헌해야 돼요. 뭘 해야 되느냐? 선관위 그 원포인트를 해야 돼요. 일단 그거 하고 개헌이 성공적으로 예. 된 다음에 권력 구조와 관련해서 여야 합의를 추구하면서 해야 되는데 딱 연임부터 나오면 연임, 공소 취소 그다음에 보안수사권 이거는 거의 지금 도식화되어 있습니다.
0: 예.
4: 이건 대통령에게 결국 불리해요. 유리하지 않아요.
0: 그래요. 자 아무튼 뭐 국회의장실은 이제 진화하는 모습이니까 이게 또 일파만큼 어디까지 번질지. 자 이런 가운데 민주당 오는 30일에 보안수사권 전면 폐지를 담은 형소법 개정안 처리할 예정인데 당내에서 반대 여론도 있었는데 이대로 일단 갑니까?
3: 저희는 이번 달 안에 이거는 네. 그 본회의에 올린다는 계획이고요.
0: 이번 달 안에 내일 모레까지입니다.
3: 예, 저희 30일 날.
0: 네. 네.
3: 그리고 10월 2일 날 이제 검찰청은 없어지고 중수청 예. 공수청이 발족하기 때문에 물리적 시간이 없고 지금까지 예. 충분히 논의했다는 입장입니다.
0: 그렇군요. 여기 이제 한동훈 의원이 민주당 소속 161명 모두에게 제대로 된 공론에서 토론하자 친전까지 보냈다고 하는데 민주당이 응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2: 안 응합니다. 이거는 네. 이제 전략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한동훈 의원의 최근에 이제 뭐 주가 올리기 전략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보안수사권을 자신의 이 이슈로 가져오는 거죠.
0: 네.
2: 그래서 민주당 내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보안수사권이 관련해서 우리가 계속 일종의 부각시키게 되면은 한동훈 유리하게 된다. 근데 실제로 좀 그런 성격이 있어요.
0: 네.
2: 그래서 그런 어떤 전략적 차원도 분명히 있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내면 누가 응할까요? 응하지 못할 겁니다, 아마.
0: 그래서 필리버스터까지 본인 하겠다고 하는데 국민의힘도 지금 하려고 네. 하거든요. 근데 필리버스터가 개인이 하고 싶다고 하는 게 아니라 3분의 1 이상의 제적 3분의 1 이상의 어떤 요청이 있어야 되는데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국민의힘에 함께 만약에 필리버스터 하면 한동훈 의원 차례도 끼워줘야 되는 거잖아요.
4: 네.
0: 해줄까요?
4: 그걸 보면
0: 예.
4: 국민의힘 내부 분위기가 특히 원내 분위기가 어떤지 우리가 파악할 수 있는 예. 하나의 그 요인이 될 수 예. 있을 것 같고요.
0: 예.
4: 그 필리버스터 하면은 24시간은 하겠네요. 그렇죠?
0: 네, 그렇죠.
4: 24시간은 해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네. 그 한동훈 의원이
0: 네.
4: 이 보안수사권과 관련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해갖고 설득과 호소를 열심히 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데 자꾸 이제 토론하자 그러잖아요.
0: 네.
4: 물론 지금 몇 명 그 의원들이 토론하겠다. 이건태 의원도 그렇고
0: 전용기.
4: 네. 결국 못 하잖아요.
0: 아, 못했죠.
4: 근데 네. 이미 한동훈이 토론하자 그러면은 못 할 거라고 거의 모든 사람들이 지금 생각하는 분위기에서 또 자꾸 토론하자 그러면은 본인이 토론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거의 지금 토론 호소인처럼 이렇게 토론하자고 하나 이렇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결국은 본인에 대해서 그 국민들이 어느 정도의 쓸모로 생각하는지도 있고 그래서 좀 이렇게 뭐라 할까? 아 그냥 뭐 외람된 얘기도 있지만 정치를 좀 대범하게 좋겠다.
0: 한동훈 의원 잠깐 나와주세요.
6: 쫄았습니까? 쫄았습니까? 누가 그렇게 쫄아서 저랑 토론을 못하는 건지 정말 궁금하고요.
0: 예.
6: 쫄면 안 됩니다. 네, 보안수사 반드시 지켜야 됩니다.
0: 정성호 장관 이것 때문에 이제 그만둔다고 하시는데
6: 건강을 핑계대시는데 누구는 법무장관 안 해봤습니까? 건강 핑계대시려면요. 의원직을 그만두시고 그냥 푹 쉬는 게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4: 예. 아유. 아 오늘따라 아주 찰져요. 찰져요.
0: 괜찮아요.
6: 근데 한날 저보고 토론 호소 저거 하지 않았습니까?
0: 토론 호소인.
4: 토론
6: 예. 너무하지 않습니까?
3: 또 방자하다 네. 그러시네요.
4: 방자하다.
6: 방자하지 않고요. 좀 너무하다 말씀드리겠습니다.
0: 자, 장미 대변인.
3: 네.
0: 그 민주당 지금 오늘부터 투표가 시작되는데
3: 맞습니다.
0: 분위기 어떻습니까?
3: 뜨겁습니다. 아시다시피.
0: 아, 네. 아, 그 만약에 본선 결과 발표도 본인의 사회 봅니까?
3: 아, 그렇진 않고 저희가 전국 순회를 해가지고
0: 서울 경선할 때.
3: 아 서울 경선할 때 저는 네. 그때 출장을 갈 예정 중이어서. 아,
0: 브라질?
3: 예, 제가 뭐 미국에 갈 일이 생겼습니다.
2: 아, 이게 장파마.
3: 장파마.
0: 예, 파마장. 알겠습니다. 일단 배천파 여기까지. 우리 배 수장님 이상민 크리에이터 고맙습니다.
7: 감사합니다.
2: 고맙습니다. K 라디오.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오늘 저녁 뭘 드실 건가요? 기름지고 무거운 음식에 지치셨다면 노던블러바드 160가 국수집으로 오세요. 직접 뽑은 건강한 생면으로 입안에 착착 감기는 맛. 엄마 손맛으로 직접 만든 반찬이 무제한 무료에 팁도 없습니다. 오늘 명품면으로 만든 시원한 냉면 한 그릇 어떠세요? 노던 160가 국수집 718-799-0885번 718-799-0885.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 명가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삼계탕과 들깨녹두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급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 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없는 수박회당 5불99, 파 5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팩당 8불99, 양념 목동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0: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네, 박정희 한판 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김수인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2: 네, 반갑습니다.
1: 자, 코스피 얘기부터 합니다. 오늘 코스닥과 코스피가 동반 폭락했는데 중국 메모리 업체발 충격이 컸네요.
2: 네, 어제 6,755.75포인트에서 마감했던 코스피가 오늘 장 시작과 함께 355포인트가량 내려간 6,400.27포인트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1: 예.
2: 오후 3시 10분쯤 5,992.91포인트를 찍었다가 6,023.66포인트에서 마감을 했고요.
1: 예.
2: 6월 19일에 도달했던 최고점 9,355포인트에서 35%가량 빠져서 지난 4월 중순과 비슷한 수치입니다. 한편 코스닥은 어제 764.86에서 742.13으로 오늘 빠진 채 출발을 했고요.
1: 예.
2: 697.45로 찍었다가 705.85로 마감을 했습니다. 4월 27일 1229.42에서 57%쯤 빠졌고요. 지난해 4월 중순과 비슷한 위치입니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에는 매도 사이드카에 이어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고요. 간밤 미국 증시의 기술주 약세, 중국 메모리 업체의 심자회선 노광 장비 생산 소식이 투자 심리를 뒤흔들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1: 예, 무엇보다 또 최근 우리 증시 변동성이 커진 이유 중 하나, 단일 종목 레버리지, 어떤 반도체 중심의 레버리지, 이게 어떤 종목 단위 레버리지 때문에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만. 금융위원장이 추가 조치도 검토하겠다는 거죠?
2: 네, 정부는 지난 7월 16일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기본 예탁금을 1천만 원에서 3천만 원으로 상향하는 등의 방안을 발표를 했습니다.
1: 예.
2: 2억 원 금융위원장은 오늘 주요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과의 관담회에서 이 방안을 7월 31일 조기에 시행하고 다른 조치들도 시행 시점을 앞당기기로 했다고 말했습니다.
1: 예.
2: 또 관련 수요가 충분히 진정되지 않으면 개인별 투자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추가 조치를 미리 검토하겠다고 밝혔고요. 이것은 가령 개인의 금융투자상품 총투자금액에서 단일 종목 레버리지 비중을 20% 이내로 제한한다와 같은 그런 조치입니다. 금융투자업계에 대해서 당부도 했는데요. 단일 종목 레버리지의 리밸런싱 시점을 장 종료 직전에 집중하지 말고 분산해달라고 요구를 했고요. 유동성도 스스로 적절히 조절해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1: 예, 이게 또 전 분야 용어가 또 많이 나오고 해가지고 좀 이해가 어려운 측면도 있긴 한데 일단 정부가 뭔가 규제를 통해서 증시 안정을 노력하겠다 이런 메시지는 분명히 보이긴 합니다. 9,355까지 갔다가 이게 만을 뚫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다가 지금 6,100까지 내려온 상황이긴 합니다. 증시 상황 어떻게 보시니 정 의원님도 말씀해 주시죠.
3: 이게요.
1: 예.
3: 처음에 그 이재명 정부 출범할 때 2천 몇백 대였던가?
1: 야, 아니, 나 처음에. 출범할 때.
3: 예. 예. 그러다가 막 5,6천까지 올라갔잖아요. 예. 그때 느끼는 환희하고 막 지금 말씀하셨듯이 9,300대까지 올라가다 지금 6,100으로 푹 롤러코스터가 그냥 푹 내려오듯이.
1: 예.
3: 이 충격과 공포는 비교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지금 왜 이렇게 주가가 지금 폭락을 해갖고 뭐 사이드카는 말할 것도 없고 서킷 브레이커까지 지금 이제 그 발동이 됐다 그러는데 세 가지가 겹쳐서 그런 것 같아요. 일단 미국 기술주가 지금 떨어지고 있고
1: 예.
3: 거기다 우리는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이 후폭풍이 여전히 예. 거센데다가 왜냐하면 예. 이게 레버리지니까
1: 예.
3: 그러니까는 지금 그 영끌해서 투자한 사람들이 지금 거의 대혼란
1: 팬이죠.
3: 거의 패닉 상태에 네. 빠져 있는 것 같고요.
1: 예.
3: 또 하나는 그 중국의 그 뭐 메모리 업체
1: 예.
3: 심자회선 노광 장비 생산 소식. 전 무슨 소리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거야.
1: 기술이 발전하고 있다.
3: 그러니까 과거에 왜 2차 전지 뭐 화학해서 치고 예. 올라와서 우리가 완전히 선진국과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가 됐다 그러는데 이거 반도체까지 이런 상황이 되면 우리 정말 이거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거든요.
1: 예.
3: 그런 게 심리적으로 영향을 주는데 막상 정부는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하라고 해놓고 뒷수습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 지금 예탁금을 천만 원에서 3천만 원 상향한다 그러고 지금 자기들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니까 뭐 뜯어 말렸어야 되는데 못 말리고 이런 소리만 하잖아요 지금.
1: 예.
3: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지금 이 예탁금 문제도 사후 약방문과 같은 것이고 실효성? 완전히 엑시스를 못하잖아. 이미 투자한 사람들은.
1: 묶였죠.
3: 그렇죠. 그걸 뭐라 그러더라? 묶였다고 안 그러고 뭐라 그러지?
2: 물렸다.
3: 물렸다.
1: 아, 예, 저 물렸다라고 머릿속에 생각하고 입으로 묶였다고 봤어요. 실제 안 물려서 그런 것 같아요. 아무튼 주식 용어인데. 김수진 평론가.
2: 네.
1: 주식 하세요? 표정이 어두우신 거 보니까.
2: 어제 조금 매수를 했는데
1: 아, 그래요?
2: 오늘 다
3: 오늘 떨어졌잖아. 떨어졌다.
2: 이게 어제 사실 장에서 좀 많이 하락했다가 감아 올리는 현상이 있었거든요. 예, 예. 이런 경우에는 좀 살아난다라고들 예. 판단을 하기 때문에 아마 많은 분들이 매수를 하셨을 것 같은데 간밤에 미국 증시 상황 거치고 또 중국 쪽 반도체까지 거치면서 빠르게 이제 투심이 더 위축이 되면서 굉장히 이제 금매도를 이미 프리마켓에서부터 많이 하는 현상이 예. 벌어졌고 예. 이게 이제 다들 뭐 반도체 업황은 좋다라고들 얘기를 하잖아요.
1: 3년을 간다.
2: 네. 근데 이미 가파르게 많이 오른 게 있고 그다음에 계속 변동성을 거치고 흔들리고 하락을 하면서 그러니까 투자 심리가 일단 위축이 된 것이 큰 것 예, 같습니다. 예, 지금 예. 그 증권 잔고에 들어가 있는 예탁금 규모부터가 줄고 있고 그렇다. 은행 예금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털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졌고 아. 예, 어지간하면 만약에 내일 반등이 나온다고 해도 예. 아마 많은 분들이 안 속는다라고 안 들어갈 상황이 됐거든요. 그리고 지금 121일선이라고 이제 이동평균선이 예. 또 무너졌기 때문에 이거는 약세장을 넘어서 하락장이라고 많은 분들이 인식을 할 것 같고
1: 장기화될 수도 있다.
2: 예, 당분간에 이제 투심이 회복되는 데는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1: 장 변호사님 지금 이제 네. 어두운 얼굴을 쳐다보지고 아, 계시는데
4: 저도 예. 그러니까
1: 물렸어요?
4: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문외한인데 네. 뭐 ETF니 뭐니 네. 뭐 이렇게 우량주니 하는 것에 대해서 아 그럼 나도 한번 해볼까 네, 이런 생각을 해서 예. 그럴 때는 이제 이 기사를 보면 낙폭이 크다 이러면 저의 이제 마음의 낙폭도 이제 커지고 상황이 이제 돼서 경제 기사를 읽어도 아 이거 아. 내 이야기처럼 읽을 아. 수 있는
1: 글로미예요.
4: 아. 그래서 글로미 하지만 네. 어쨌든 말씀들을 쭉 들으니까 아 심리라는 게 왜냐하면 외국인들이 엄청나게 팔아왔는데 네. 또 한국 국내 이 시장 참여자들 엄청 또 사들였다고 네.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도 같은 입장 아 떨어졌을 때 그래도 좀 믿고 좀 사볼까 뭐 이런 네. 생각도 하니까 네. 이게 심리적인 거 그리고 외부 변수 탓이 워낙에 크다고. 하니까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그냥 투자자의 한 사람으로서는 좀 지켜보겠다 말씀드립니다.
1: 장기 투자의 관점으로 밸류 네. 인베스트먼트.
4: 아, 예.
1: 근데 이제 아까 김무생 표현 하락장에 많이 들어갔으니까 장 마칠 때 하락장에 들어가면 요즘 하도 등락폭이 그렇지. 많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 시작할 때 상승 국면을 예상하고 이제 하락장에 이제 마감할 때 들어가면 이제 올라올 것이 이게 네. 하는 이제 그 기대마저도 이제 없어지는 상황이 된다는 말씀이잖아요.
2: 그렇죠. 그리고 변동성이 심할 때 네. 많이 스트레스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게 네. 어떤 분들은 변동성이 심할 때 돈을 많이 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이제 예를 들면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이렇게 했을 때 근데 네. 보통 사람들은 팔고 사고 팔고 사고 거꾸로 가게가 싶거든요.
1: 네. 그래서 개미가 망하는 거군요.
2: 그러니까 떨어질 때는 겁이 나서 팔 수도 있는데 네. 또 올라갈 때는 불이 나게 포모 심리로 잡았는데 또 떨어지고
1: 네,
2: 이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네. 아마 지난 한두 달 동안 변동성 많은 장에서 많은 분들이 좀 벌었던 수익도 많이 이제 개원에는
1: 네, 개원에는 그런 아, 슬픕니다.
2: 네, 경험들을 예. 하셨을 겁니다. 그걸 이제 거듭해서 하다 보니까 네. 결국에는 투자 심리가 굉장히 위축이 되고 있는 거죠.
1: 의원님도 주식 좀 하세요?
3: 네, 오. 저는 뭐 그 조금 큰 손? 해요. 큰 손 아니에요. 네. 큰 손 아닌데 네. 저도 이제 그 뭐 근데 오래됐어요.
1: 오. 네.
3: 그래가지고선 좋구나. 저는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하면. 네. 그 제가 해줄 수 있는 조언은 묻어두고 좀 참고 네. 이 귀가 팔랑거리면 안 돼.
1: 아.
3: 그러니까 일단은 그냥 이렇게 아까 밸류 인베스먼트 네. 얘기하셨잖아요. 네. 그리고 SK 하이닉스 회장도 그 재판의 와중에 한마디 했잖아. 네, 우상향 할 곳이니까 놔두라고. 놔두라고 한마디 했잖아. 그리고 뭐 하이닉스 실적 발표가
1: 내일 이제 자산유 뭐 관련해서 발언이 네. 있으면 좋겠다 네. 뭐 이런 기대도 있긴 한데.
3: 아무튼간에 그 약간 중국에서 지금 들어오는 그 여러 가지 소식이 조금 불길하긴 해요. 왜냐하면 지금 네. 한국에 도전을 하는 거잖아요.
1: 네.
3: 그런데 제가 볼 때 3년에서 5년 기술의 갭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1: 예, 예.
3: 아무튼 이 레버리지 ETF 이거는 정부가 잘못한 거예요.
1: 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이제 지금도 막 뭐 후회를 굉장히 많이 한다. 뭐 이런 차원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전문가들 얘기는 저희도 이제 방송에 다뤘는데 이게 정부가 이제 레버리지 기본 예탁금을 그래서 이제 이거를 좀 통제하려고
3: 네,
1: 한도를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을 올렸는데 이 올린 것도 이게 너무 그 효과가 없다. 1,000만 원에서 3,000만 원은 큰 차이가 아니다. 그러니까. 올리려면
3: 아예 1억
1: 2억대로 억대로 했어야 됐다.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4: 저 지난주에 그 이대호 기자가 와서 거기 여러 진단을 하는 걸 들었어요.
1: 예, 애청자시구나.
4: 예, 애청자입니다. 예. 출연자기도 하고
1: 예, 그러니까.
4: 그래서
1: 예.
4: 단일 종목 레버리지에 대해서 제가 경제평론가 분들도 네. 이게 너무 좀 급했다라는 진단을 많이 내놓으시고 네. 여러 이런 중론이 모아질 때는 그러니까 좀 재빠르게 잘못된 부분을 수습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3천으로 그 선을 상향 조정한다는 게 실효성이 없다라는 진단이 나오면 이게 어떤 방책이란 걸 여러 번 가동할 수는 없잖아요. 한 그러니까 번에 유효하게 해야 되니까 이런 입장까지도 전 수용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1: 김수진 평론가.
2: 네, 일단 시간을 되돌릴 수 있으면 이걸 도입을 안 하는 쪽으로.
3: 그러니까.
2: 네, 왜냐하면 야. 사실 이게 많은 분들이 미국에서는 많이 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미국에서는 여러 종목에 걸쳐가지고 레버리지가 있거든요. 네. 근데 우리나라엔 이제 두 종목, 뭐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만 도입이 됐기 때문에 네. 안 그래도 쏠림 현상이 더 심했었는데
1: 더 가속화시켰죠.
2: 네, 더 그렇죠. 가속화시킨 것 같고 그리고 사실 이게 그 처음에 레버리지를 하기 위해서는 네. 금융협회 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1: 맞아요.
2: 근데 교육 동영상을 잘 보시면 네. 저는 다 봤거든요. 그래서 안 하는 게 낫겠다.
3: 근데 했어요?
2: 안 했어요. 그래서. 그래서 근데 아마도 많은 분들이 그냥 이렇게. 네. 휴대전화에 음량 꺼놓고 영상만 재생시켜놓고
1: 교육 받았다
2: 안 이렇게. 들으셨을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예비군 동영상 또 그런 식으로 많이 그 민방위 동영상 같은 경우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1: 펀드 투자 판매의 그 뭡니까 어떤 교육 그 판매 부실 판매 논란이 많으니까 교육을 제대로 했다는 것을 명확하게 위해서 이번에 그 ETF 관련해서 굉장히 그 교육 영상도 엄청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네. 몇 시간 교육 받아요.
2: 근데 잘 만든 영상인데 네. 아마 이거를 그냥 대충 재생시켜놓고 안 들으신 분들도 많았을 것 같고.
3: 그렇죠. 네.
2: 그래서 이미 이렇게 시작이 돼버렸는데 일단 시작된 걸 또 상장 폐지하는 것은 또 불가능하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유입을 좀 줄이는 쪽으로 일단 이어공 금융위원장 얘기한 것이 대체적인 방향은 얘기를 한 것이긴 한데 네. 좀 투자자분들도 이걸 좀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다.
3: 아니,
2: 이렇게
3: 근데
2: 보입니다.
3: 참 제가 이 정부가 여기서 얻어야 될 교훈이 있어요. 네. 도발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시장을 못 이겨요. 정부가. 그렇죠. 이게 주식시장이 됐든 부동산시장이 됐든 네. 상상치 못한 일들 예상치 못한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1: 그럼요.
3: 자연현상이라는 게 뭐 우리가 예상한 대로 돼요?
1: 네.
3: 똑같아요. 그리고 교육자료를 잘 만들었다고 그러는데 교육자료 만들었다고 보는 국민이 몇 명이나 돼요? 아 ETF? 떼돈 레버리지로 하면 떼돈 벌 수 있어. 여기만 생각을 하지.
1: 네.
3: 그러니까 그리고 자료가 두꺼워요? 혹시? 교육자료가.
2: 아, 자료가
1: 그냥 동영상이죠.
3: 동영상자료.
4: 동영상 한 몇 시간.
2: 근데 동영상이 또 잘 만든 게 단위로 끊어서 해놨어요. 그래서 그냥 막 재생시키는 건 안 되는데.
1: 아, 앞으로 네. 버튼 앞으로 밖에 네. 앞으로 갈 수 없게 하는 그런.
2: 조금 거죠? 빨리 감기는 됩니다.
1: 아,
2: 빨리 감기는 되는데. 근데 그것도 이제 대충 고비고비마다 다음 화면으로 넘기는 것만 하고 안 듣고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3: 당연하지.
1: 네. 네. 아유, 세상에. 아무튼 걱정이 많습니다. 저 레버리지. 레버리지가 안 되고 있어요.
3: 지금. 탁상 정책을 하면 안 된다고요.
1: 예. 자, 주식 얘기해봤고요. 자, 이런 가운데 대통령은 지금 브라질에 가서 이제 룰라 대통령을 만나서 지금 열심히 또 뭔가를 정상회담을 해서 또 성과를 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습니까?
2: 네, 이재명 대통령과 브라질 룰라 대통령은 브라질리아의 아우보라다 궁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공동 언론 발표를 통해 함 메르코수르 무역협정 협상 재개를 위한 실무 그룹을 설치한다고 알렸습니다.
1: 예.
2: 메르코수르는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가 참여하는 남미판 EU라고도 불리우는데요.
1: 예.
2: 한국은 이들 국가와 2018년부터 무역협정 협상을 시작했고
1: 예.
2: 2021년 9월까지 7차 협상을 진행했지만
1: 예.
2: 이후에는 논의의 진전이 없는 상태입니다. 양측에서 실무그룹을 만들어서 그 대표는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과 브라질의 제랄도 알키민 부통령이 맡기로 했고요. 정부는 무역협정에 따른 국내 농축산물 시장 개방 준비를 위해 내년에 브라질에 실사단을 보내 가축 도축장 등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1: 예. 자, 지금 이제 7권의 양해역사가 체결되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2: 네, 양국 정상의 참가 속에서 한국 브라질 MOU 체결식 행사가 열렸는데요. 행사에서는 우주, 체육, 교육, 에너지, 산업기술 등 5개 분야에 대한 신규 MOU와 영화, 사이버 보안 등의 2개 MOU가 별도 서명식을 통해 체결이 됐습니다.
1: 예.
2: 산업기술 분야에서는 인공지능, 바이오 경제 등에서 기술 협력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협력에 제도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내용이고요. 에너지 전환 가속화, 우주 분야에서의 발사 규제 조화 및 간소화 등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축구, 배구 등의 스포츠 종목에서 인적 교류를 확대하고 영화 분야에서는 공동 제작 행사, 상대국 영화 상영 증가 등을 협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1: 예. 자, 이런 건데 이제 두 대통령, 두 정상 이제 소년공 출신이라는 공통점이 있기 때문에 정상회담 때 만날 때마다 두 분이 굉장히 좀 친밀감을 표현하죠.
2: 네, 지난 2월 룰라 대통령 방한, 지난달 프랑스 G7 정상회의에 이어서 두 정상 다시 만났습니다. 정상회담에 앞서 진행된 공식 환영식에서 양 정상은 포옹으로 인사를 나눴고요. 예. 이동 중에 룰라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팔짱을 끼면서 친근함을 표하는 장면도 나왔습니다.
1: 예.
2: 룰라 대통령은 이 대통령과 저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고 극단적 세력의 공격을 이겨냈다면서 공통점이 있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이 대통령도 룰라 대통령의 왼쪽 손가락이 하나 없는 것처럼 저도 어린 시절 공장에서 일하다 왼손을 다쳤다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1: 예.
2: 양국 정상은 공동언론 발표 이후 진행된 기념 촬영을 마치고 다시 사진을 찍기도 했는데요. 룰라 대통령이 이 대통령을 불러세우면서 손하트를 하자 이 대통령도 활짝 웃으며 같은 포즈를 취했습니다.
1: 예, 브라질은 인구가 2억 1천만 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전 세계 7위이고 땅 면적은 전 세계 5위예요. 굉장히 큰 나라입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남미에서도 굉장히 경제 교육 부분, 우리나라 자동차 시장에도 굉장히 또 영향을 미치는데. 일단 오늘 정상회담 결과 어떻게 보시는지 정 의원님부터 말씀 주시죠.
3: 네. 이제 글로벌 시대인데 예. 우리나라 외교가 주로 이제 4강에 상당히 집중돼 있어요. 맞아요. 안보도 그렇고. 예. 그래서 이렇게 중남미로 그 지평을 넓혀가는 거는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1: 예.
3: 또 그동안에 이제 상당히 많은 그러한 그 시도들이 있었죠. 예. 역대 정부에서. 그 문화적으로는 이미 우리의 그 팝 그 스타들을 그 청소년들이 다 중남미 저 벽지에 가도 예. 뭐 BTS. 블랙핑크 BTS 하면서 알 정도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룰라 대통령이 가지는 또 상징적인 맞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1: 네.
3: 그래서 저는 특히 이 광물 자원에 대한 교류라든지 방산업 쪽이 현실적으로는 굉장히 중요한 그 시장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을 하거든요.
1: 예.
3: 그런데 이제 MOU를 맺었으니까 그 다음에는 좀 더 구체적인 예. 그런 이제 정책적 합의가 있어야 되겠죠.
1: MOU는 양의 각서이기 때문에 저도 강제적 있는 조항도 아니기 그렇죠. 때문에 이제 신뢰 강연성에서 물론 만들어진 네. 내용이긴 합니다. 장 변호사님.
4: 말씀에 너무 공감이 되고요. 브라질이라고 하면 대단히 좀 낯선 나라예요.
1: 네.
4: 그러니까 지금 성과가 브라질 같은 경우에는 특히 히토류 공급망 그래서 언론에서도 공급망 다변화를 위한 이제 교두보를 놨다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고무적이다. 그러니까 몇 개의 국가에 대단히 의존하는 그런 이제 양태에서 좀 벗어나서 이런 공급망을 다변화할 필요가 있고 메르코스로 전 대단히 낯설다고 생각했는데 브라질,
1: 예.
4: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이런 남미판 EU 여기가 또 리튬, 니켈이 엄청 나온다는 거예요.
1: 예.
4: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수입을 많이 해야 되는 광물이 나오지 않는 국가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의 이런 순방 외교, 세일즈 외교가 좀 빛을 발하는 것 같습니다.
1: 예, 김수현 평론가도 말씀해 주실까요?
2: 네, 일단 뭐 브라질이 자원대국이기 때문에
1: 예.
2: 한국의 제조업 기술하고 그쪽에 자원 이것이 만나면 시너지 효과가 있다 이런 얘기들은 이제 기초적으로 나오는 얘기가 되겠고
1: 예?
2: 그리고 브라질의 특징이 이제 브릭스라고 하는 그런 블록도 만들었다시피 세계적으로 다자 외교를 지향하는 대표적인 국가거든요. 그러니까 한국하고의 그런 외교적 노선에서 겹치는 부분이 또 많이 있을 것이다라는 점. 또 브라질이 일본이나 중국하고도 굉장히 돈독한 관계입니다.
1: 예.
2: 이걸 통해서 또 얻을 수 있는 그런 뭐 다자 외교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주목해 볼만 하겠습니다.
1: 예, 마지막으로 재원표 기정을 하겠습니다. 이제 55일이 흘렀는데 63 지방선거. 지금 44표 차이로 결정났던 통영시장 선거. 결과는 어떻게 나왔습니까?
2: 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재검표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강석주 시장이 국민의힘 천영기 전 시장을 38표 차로 앞선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당초 44표의 표차가 났던 것보다 조금 줄어든 표차고요.
1: 예.
2: 재검표 결과 강 시장은 33,626표, 천 전 시장은 33,588표를 기록을 했습니다. 무효표가 1,024표인데 무효표 예전에 나왔던 무효표 중에서 6표가
1: 예.
2: 천 전 시장의 유효표로 인정이 됐습니다. 다만 당락은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재검표 결과를 토대로 경남 선관위는 당선 무효 소청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릴 것으로 전망되고요. 재검표 비용은 소청을 제기한 천 전 시장 측이 부담을 하기로 했습니다.
1: 예.
2: 재검표 과정은 또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천 전 시장 측이 투표용지 보관 박스에 봉인이 제대로 돼 있지 않다면서 이의를 제기하면서 재검표가 예정된 시각보다 1시간 25분쯤 지나서 시작되기도 했고요. 천 전 시장 측 참관인에는 유튜버 이영돈 전한길 씨도 나타났습니다.
1: 예.
2: 전한길 씨는 사람이 찍은 건 투표지 뒷면에 인주 자국이 있지만 뒤에 인주 자국이 없으면 인쇄된 것이다라는 주장을 현장에서 하기도 했습니다.
1: 지금 사진도 좀 나오고 있는데 저분이 가서 현장 가서 또 저렇게 열심히 활동하고 있네요. 자, 일단은 무효표가 또 1024표나 있었던 것도 좀 놀랍기도 하고. 근데 또 44표 차이에서 38표 차이로 다시 또 수정된 것도 정말 이것도 이게 또 어찌된 일인가 싶기도 한데. 자, 일단은 이번 어떻게 보십니까? 선관위 수사 진행하고 있습니다만.
3: 네, 일단은 선관위의 그 총체적 부실이 물론 표 차이 6표가 이제 그 유효표가 되기는 했지만
1: 무효표에서? 네.
3: 정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1: 그러니까요.
3: 그래서 참 그런 점이 안타깝고 빨리 송파에 있는 저 네. 투표함도 네. 재검표가 이루어지고 특검이라든지 그다음에 선관위 개혁에 네. 속도가 붙어야 된다라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이 있고요. 이게 아마 5천만 원인가? 다시 재검표할 때?
1: 예.
3: 그러니까는 이 천연기 전 시장 같은 경우는 한 표당 830만 원이라고 해야 되나? 왜냐하면 6표가 더 맞아요. 나왔으니까. 네. 그다음에 여기 보면 사람이 찍은 거는 투표지 뒷면에 인주자국이 있지만 뒤에 인주자국이 없으면 인쇄된 것이라는 부정선거론자들의
1: 주장.
3: 주장이 있잖아요. 근데 정말 부정선거라면은 이런 무효표가 있겠어요? 딱 들어맞아.
1: 그렇죠. 네. 그러니까요. 여러 가지로 관리가 아쉬운 선관이고요. 아무튼 관련 논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네. 자, 여기까지 하죠. 김수민 평론가, 정호김 전 의원님 그리고 장윤 변호사 세 분 고맙습니다. 예, 평택 미군기지에 백린이 누출이 신고가 돼서 안전한 곳으로 근처에 계시면 대피하시라라는 또 속보가 떠 있군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본방 마무리하고요. 한판 승.
5: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조부들이 찾는 곳 한남 체인. 뉴저지 한남 체인 핫서머 쿨 세일. 그린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센트, 백도 싱글박스 27불 99, 수박 4불 99, 가주산 한국포도 3파운드 9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2: 본 방송은 K-Radio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네, 케이레디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7월 28일 화요일, 네, 나른한 오후 1시의 피로를 싹 가셔드릴 여러분의 에너지 충전소 1시의 음악다방 이성훈입니다.

오늘 날씨가 굉장히 껄쩍지근하죠? 오늘 또 비소식이 있어요. 오후와 저녁 뉴욕과 뉴저지 지역에 따라서는 시간당 3인치까지 3인치니까 곱하기 2.5 하면 750mm 정도 내리는 건데 굉장히 75mm요. 죄송합니다. 많이 내리는 거죠. 군데군데 나뭇잎 혹은 또 배수관을 막아서 또 역류되면서 플러드가 될 수도 있다고 하니까 오늘 특별히 오후에 운전하시는 분들은 안전운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에어컨을 틀고 달리는 차 안에 있든 혹은 정말 식당이나 세탁소 또 더운 데서 일하시는 우리 자동차 고치시는 분들이나 또 매장 안에 계셔도 후덥지근하고 땀방울이 맺히는 한여름의 한복판인데요. 오늘 음력으로는 6월 보름, 6월 15일 음력으로는 한국 전통 명절인 유두절이라는 오늘 날입니다. 유두라는 말이 좀 생소하시죠? 흐를 유에 머리 두. 옛날 우리 선조님들께서 이날이 되면 동쪽으로 흐르는 시냇물을 찾아가서 머리를 감고 몸을 씻었다고 하셨는데요. 동유수 두 목욕, 요걸 이제 줄인 말이라고 합니다. 왜 동쪽일까? 동쪽에서 불어오는 기운이 가장 맑고 청량해서 나쁜 애군도 씻어내고 여름 더위도 안 탄다고 그렇게 믿으셨다고 하네요. 자, 그런다고 지금 조조 시던 브릿지 건너시다가 허드슨강에 다짜고짜 머리를 담글 수는 없잖아요. 바로 폴리스가 오겠죠. What are you doing? 하면 뭐, 유두절인데, 뭐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 현대판 유두절은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지친 차 안에서, 일터에서, 시원한 얼음 동동 떠있는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딱 들고, K라디오 켜고, 예, 이성훈이 들려드리는 옛 추억 이야기와 젊은 시절 우리 애청자님들께서 들었던 올드 팝들로 스트레스와 더위를 싹 씻어내는 거. 이게 바로 진짜 2026년도판 유두절이 아닐까요? 제가 샴푸도 개인적으로 굉장히 단연간 매장에서 일을 해본 경험이 있어서 샴푸도 잘 해드릴 수 있는데. 자,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화요일은 올드팝과 오늘 함께 하시겠습니다. Breaking up is hard to do. 닐 세다카의 음성.

연하시의 음악다방 화요일 올드팝 특집 오늘 Breaking Up It's Hard To Do 닐 세다카 음성으로 한시의 음악다방 시작해 봤습니다. 저희 음악다방 매일매일 찾아주시는 단골 손님들이십니다. 자, 우리 한인들의 방앗간 H마트.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에스터하 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무료 상담 전화고요. 네, 정신건강 정보 그리고 기간도 안내해드립니다. 아, 전문가들이 24시간 언제든 여러분의 우울한 마음 또 어려운 이야기들 그 속마음의 이야기들을 들어드립니다. 에스터하 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번입니다.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죠.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비데도 좋고요,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휴대폰에 있는 검색창에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자연을 연구하고 가치를 증명합니다. 프리미엄 브랜드 야엘. 이스라엘 장미줄기세포의 생명력 야엘 발효 화장품. 144시간 발효와 생녹용의 깊은 효능. 야엘 사양공진단과 녹용 경옥고. 최상위 1% 청정에너지 야엘 4개부 올리브오일과 캐나다 영양제까지. 시간은 되돌릴 수 없어도요, 젊음과 건강은 다시 찾을 수 있습니다. 야엘 제품 문의 전화는 718-500-3350번입니다.

네. 어제 읽어드리지를 못했네요. 네, 강동원 지금 듣고 계신가요? 자, 두 주 동안 또 주간베스트 1위를 연속해서 하셔서 이번 주까지 하시면 그랜드슬램 3주가 되시는데 예, 이번 주 그 주간베스트 주제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매 주마다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은 주간베스트 주제를 월요일날 발표해드리고 목요일 2시까지 여러분께 사연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연 저희가 잘 각색해서 금요일날 주간베스트 특집 때 재미나게 방송에서 읽어드리기도 하고요. 그중에 주간베스트 장원이 되신 분께는 우리 한인들의 영원한 방앗간 우리 H마트 상품권을 또 댁으로 우송해 드립니다. 라디오 사연 안 보내보셨던 분들은 평생을 안 보내보시는 분들도 좀 계신데요. 이게 제법 내 이야기, 내 이름이 방송에서 이렇게 나오는 게 참 기분이 거시기 합니다. 한번 도전해 보세요. 자, 이번 주 주간베스트 주제, 이 주간베스트에 드리는 주제에 대해서 뭐 긴 글 아니어도 됩니다. 그냥 여러분의 아이디어를 재미나게 보내주시면 저희가 잘 각색해서 주간베스트 특집으로 컬트쇼처럼 이렇게 저희가 금요일날 읽어드려요. 자, 이번 주 주제는 만약 여러분이 아무도 없는 무인도에 갇히게 된다면 딱 세 가지만 가져갈 수 있습니다. 과연 뭘 가져가실 건가요? 단 조건이 있습니다. 자, 무인도에 갇히게 돼서 딱 세 가지 가져가실 수 있는데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 일반 와이파이나 이런 걸로 연결이 안 되는 지역이에요. 그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화기를 가져가셔도 전화기 안에 있는 거는 쓰실 수 있지만 검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자, 둘째, 다행히 여러분 호주머니에 맥가이버 칼, 라이터는 기본 옵션으로 장착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굳이 안 가져가셔도 돼요. 그냥 서비스입니다. 자, 세 번째, 사람이 됐든 유명한 사람이 됐든 반려동물이 됐든 낙타가 됐든 기린이 됐든 여러분이 원하시는 존재는 뭐든지 데려갈 수가 있습니다. 와이파이가 안 되는 무인도기 때문에 핸드폰을 들고 가봤자 뭐 거울용으로 쓰신다든지 아니면 라면 끓일 때 냄비 받침 정도밖에 안 된다는 뜻입니다. 뭐 유명한 연예인이나 뭐 누구든지 데려갈 수 있어요? 데려가실 수 있어요. 예. 단 세 명을 넘지는 못해요. 어떤 거든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그게 세 가지. 여러분은 무인도에 계시다면 어떤 거를 가져가실래요? 와이파이가 안 돼도 평생 들을 수 있는 라디오와 건전지를 나는 챙겨가겠다. 와, 이런 분도 계실 수 있잖아요. 음악파, K라디오 찐팬들. H마트 수상 확률이 높습니다. 이런 사연들은. 한시의 음악다방을 어쨌든지 저는 들을 거예요. 라디오를 가져가고 건전지를 많이 가져가서 저는 이성훈, 성룡아의 한시의 음악다방을 들을 거예요. 이런 분들은 H마트 상품권의 주인공 되실 확률이 높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어차피 일을 안 해도 되니까 그냥 소설책을 세 권을 가져가겠다. 이런 문화파도 계실 수 있고요. 아유, 저는 그냥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그냥 우리 집사람만 있으면 돼요. 이런 사랑꾼도 계실 수 있고요. 근데 무인도에 가셔서 언제 나오실지 모르는데 아내분의 의사도 물어봐야 되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자, 아무튼 여러분의 이번 주 기발하고 유쾌한 마음껏 펼치시는 상상력 기대해 보겠습니다. 참여 방법은 간단합니다. 저희 K라디오 카톡, K라디오 US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아직 친구 추가가 안 되어 계신 분들은 친구 추가하셔서 여러분 이 사연들 한시의 음악다방 앞으로 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 이번 주 음악다방 예고해드린 대로 올드팝으로 함께 꾸며보는 화요일 순서입니다. 이번엔 클리프 리차드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The Young Ones.

0: 네, 70년대 아주 그 앳된 얼굴로 수많은 전 세계 여성 팬들을 매혹시켰던 그런 가수죠. 클리프 리차드의 The Young Ones로 하실 막다방 네, 마감하겠습니다.
1: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2: 모기지는?
1: 홈모기지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2: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1: 재융자도 뱅크오퍼 홈모기지.
3: 뱅크오퍼 홈모기지.
4: 뱅크오퍼 홈모기지는 이퀄 하우징 랜드.
5: 미국 여행 아직도 망설이십니까? 미 동부부터 서부, 중남부까지 직접 행사하는 미 전역 1등 관광회사 푸른투어가 있습니다. 업계 최초 미국 50개주 전상품 미국 어디까지 가방이 출시.

0: 전화가 하면 확실히 다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미국 여행의 기준.
1: 여행은 역시 푸른 투어.
2: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3: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4: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3: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4: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아시의 음악도방 이성우가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요즘 정말 세상이 참 좋아졌죠. 아, 정말 좋은 세상이야 이런 말이 절로 나오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편리한 것들이 참 많지만 청소기도 예전에는 뭐 빨고 쓸고 그랬어야 했었는데 얼마 전에 이제 청소기에 자동으로 이렇게 전기로 청소하는 기계가 나오더니 요즘에는 또 와이어리스라고 해서 아예 전기를 꼽지 않아도 되는 청소기가 나와서 와 했었는데 그게 또 끝이 아니죠. 버튼 하나 누르면 갑자기 구석에서 보이지 않던 바닥에 있던 조그만한 동그란 청소기가 나와서 온 집안을 돌아다니면서 청소를 하죠. 정말 귀염을 토한 건 뭐냐면 이 로봇 청소기가 청소가 끝나면 맞아요. 턱을 못 넘어가는 것들도 있어요, 아직. 아, 그렇긴 하지만 요즘엔 또 많이 좋아져서 잘 넘어댕겨요, 턱도. 네, 제가 제일 깜짝 놀란 건 버튼을 누르면 그 집으로 다시 충전하는 대로 돌아가는 거. 와, 제가 그거 보고 정말 깜짝 놀랐었어요. 또 집을 나서서 요즘 최신 냉장고들은 집 밖에서 냉장고 안의 온도를 휴대폰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대단한 시대죠. 그런데 가끔은 이렇게 편리해진 지금 이런 시대보다 모든 게 불편했던 옛 시절이 이상하게도 그립고 따뜻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오늘 화요일 여러분과 함께하는 추억의 박물관 시간. 지금은 없어졌거나 예전 물건이 되어버린 골동품이 되어버린 이런 풍경들, 물건들 한번 오늘 하나씩 한번 꺼내볼까 합니다.

아, 여름 소리를 한번 준비해봤는데요. 이 매미 울고 새들이 지저귀고 또 개울가에 살짝 물이 흐르는 이런 소리. 우리의 소리를 찾아서 여러분의 귀를 고막을 정화해드리는 그런 시간이죠. 자, 오늘 가장 먼저 추억의 물건. 지금은 모르겠습니다. 확실하지는 않습니다. 아직도 이걸 쓰는 집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바로 빨래판입니다. 이렇게 오톨도톨 줄이가 있던 거, 거기에 빨래를 넣고, 보통 비누, 그 예전에 그 다이아몬드 그려져 있는 비누 있었는데, 그 빨래 비누라는 게 따로 있었죠. 그때는 그 시절에. 거기다가 놓고 막 이렇게 비볐던 그 빨래판. 여기서 예전에 럭키 금성이라고 하던 그 회사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대박이 났죠. 세탁기를 만들어서요. 바로 이 빨래를 잘 빨게 했던, 때가 잘 빠졌던 이 빨래판. 예전엔 집집마다 없는 집이 없었죠. 그리고 재밌는 건 옛날에는 그 집집마다 수도시설이 되어 있는 집들도 있었지만 안 그런 집들도 있었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아, 있었어요. 실제로. 예. 특히 우리 지방에서 어린 시절을 보내셨던 분들은 무슨 말인지 금방 아실 거예요. 그래서 아침 일찍 빨래감들을 가지고 동네 어머님들이 해가 밝고 아침이 좀 지나서 아침 먹고 나면 양동이에 빨래를 하나씩 넣어가지고 공동수도라고 하죠. 이 개울가로 모입니다. 그러면 이제 막 김씨댁, 이씨댁, 최씨댁 막 모여서 벌써 막 그 방망이 가지고 막 두드리면서요. 개울가에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 그 빨래를 다 하고 나면 또 이 빨래터가 요즘으로 치면 미용실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온 동네의 소문과 소위 말하면 지라시가 다 돌던 곳이 바로 이 빨래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의 커뮤니티 카페라고 할까요? 좀 멋진 말로 표현을 하자면. 그래서 김씨 댁의 그 둘째 며느리의 막 그런 방황과 막 이런 얘기들이 아주머니들 사이에 걱정이 되니까요. 그 집이 정말 잘 됐으면 해서 그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들이 왜 그렇게 방황을 하게 됐는지 그 시어머니 얘기와 이런 얘기들 빨래를 막 두드리면서 하는 거죠. 아마 지금도 이런 거를 쓰시는 집들이 있으신가요? 제가 고국을 방문한 지도 하도 오래됐고 또 한국에서도 시골을 가본 지는 정말 이제 거의 25년이 되어가네요. 요즘에도 이렇게 빨래판을 쓰시는 집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엔 바비 빈튼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My Melody of Love.

0: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들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1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1: 네, 바비 빈튼의 The Melody of Love를 함께 들었습니다. 네, 저희 하시의 음악다방에 매일 와주시는 단골 손님들이십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Mart, the best of Asia since 1982. 본격적인 여름 시즌이죠. 국보가 무더위를 날려드릴 시원한 특별 세일을 시작했습니다. 베이사이드 국보 남성복 새롭게 단장한 2층 양복 매장 오픈 기념으로 양복 전품목 지금 50% 할인해드리고 있고요. 여름 캐주얼은 75%까지 할인해드립니다. 플러싱 유니온 여성복은 최대 75% 할인해드리고 국보 이불 유니온점과 노던점에서는 여름 침구류도 최대 60% 할인해드리고 있습니다. 올여름 가장 시원한 쇼핑이네요.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문의전화는 718-886-3344번입니다. 우리 반려동물들에게 가장 좋은 것만 주고 싶은 여러분들의 그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이에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뉴저지 클러스터에만 있습니다. 식품이 아닌 건강을 드리는 유기농원. 900여 가지 대한민국산 유기농 농수특산물과 엄선된 건강식품 유기농원이 플러싱에 새롭게 문을 열었습니다. 생후 6개월 아기부터 온 가족까지 믿고 건강하게 즐기실 수 있는 먹거리, 품격 있는 건강한 식탁 유기농원과 함께 하세요. 플러싱 노던 블루바드 154-08 929-845-0958 올게닉 1. 네, 지금 듣고 계시는 저희 한시의 음악다방을 포함해서 K라디오의 하루 종일 전 방송 프로그램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러분 K라디오 라이브 유튜브에 검색하셔서 유튜브로 들어오셔서 지난 방송들 그 하루만큼은 오전 7시부터 저녁 7시까지 여러분들 편한 시간대에 들어오셔서 다시 듣기로 보이는 라디오로 언제든지 좋은 음질로 여러분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K라디오 US 혹은 여러분들 편하게 검색하시는 검색창에 K라디오 AM1660 편하게 검색하셔서 저희 홈페이지에 와주시면 각 진행자들의 사진 또 그 각 방송에서 가장 재밌었던 그 클립들을 또 여러분께 또 올려놨으니까요. 여러분 클립들 들어주시고 응원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또 방송 준비하는데 큰 힘이 되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추억의 박물관, 예전 지금은 사라진 물건들, 추억의 물건들 하나씩 알아보고 있는데요. 이제 빨래판 얘기를 좀 여러분과 함께 해봤고요. 나는 아직도 요즘에는 없지 싶은데 지금 뉴욕 뉴저지에서 빨래판을 아직도 갖고 계신 분이 계시는가 갑자기 궁금해지네요. 자, 이제 이렇게 동네에서 공동 개울가에서 빨래들을 끝나면 김씨댁, 이씨댁, 최씨댁, 허씨댁 이런 분들이 이제 집으로 흩어져서 이 빨래를 말려야 되잖아요. 지금이야 드라이어에 넣어서 시간만 딱 정하면 알아서 말려주는데 예전엔 그렇지 않았죠. 그래서 그 집들마다 한옥집들에는 꼭 이 옥상이나 마당에 빨랫줄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빨래와 빨랫줄을 이렇게 양쪽에 연결하면 가운데가 빨래를 걸면 이렇게 너무 땅바닥에 닿을 것처럼 늘어지니까 그 중간에 대나무로 만든 긴 장대를 만들어가지고 이 장대로 중간을 툭 올려 세우면은 그 위에 이제 편안하게 옷들 또 혼니불들 이렇게 걸었었죠. 햇살이 이렇게 드는 이런 여름날이나 이럴 때 그 입을 다 널고 어머님이 이렇게 허리에다가 손을 얹고 이렇게 손을 탁탁탁탁 말리시던 그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참 아날로그하고 좋긴 한데 가끔씩 바람이 부는 날 이 장대가 이제 쓰러져가지고 아, 이 어렵게 개울가에서 한 빨래가 망가지고 또 흙이 묻어가지고 다시 요걸 또 빨아야 되는 집에서 그런 일들이 가끔 있었죠. 네. 혹은 예전에 전화기가 있던 시절에 부모님들이 출근하시면 집에 아이들이 이제 공부하고 있거나 집에 귀가하면 비가 올 때가 있잖아요. 오늘처럼 이렇게 갑자기 비가 쏟아지면 빨래를 걷어야 되니까. 네, 그럴 경우에 집에 전화하셔가지고, 서훈아! 그 빨래 걷어라! 비 온다! 이런 전화들도 받았었던 그런 기억들이 또 나네요. 와, 이 옛 추억 이야기의 물건을 굉장히 제가 많이 준비해가지고 왔는데, 이제 두 개밖에 못했는데. 자, 또 노래를 한 곡도 듣고, 또 그 다음 물건들 한번 추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 이런 이야기 들으면서 어떤 물건들이 좀 생각이 나시는지도 궁금하네요. 자, 이번엔 도리스 데이의 Que será, será?

0: 네, 한시의 음악다방 함께하고 계십니다.
1: 미미와 함께하는 이민법 로펌 변호사 밀러 앤 최. 영주권 문제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이민 전문 변호사들이 여러분 가까운 곳에서 무료로 상담해 드립니다. 사무장 양미미와 김수잔을 찾아주세요. 변호사 밀러 앤 최 합동 법률 사무소 맨해튼 플러싱 뉴저지에 있습니다. 대표 전화 201-674-1456.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함께한 25년, 함께할 25년 우민호씨 직후 후코이단 창사 25주년 기념 특별 이벤트
2: 구매 시 최대 1260불 할인, 최고 350불 상당의 특별 선물 증정
1: 무료 샘플도 함께 받아보세요.
2: 면역 건강, 간과 신장, 위와 장까지 기력 보완은 물론 삶의 질 향상까지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1: 지금 바로 경험해보세요. 본 이벤트는 5월 15일까지 진행됩니다.
2: 866-566-9191 866-566-9191
3: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

임플란트와 레이저 잇몸 수술 고민이신가요? 20년 경력 잇몸 질환 전문의 닥터 심과 풍부한 임상 경험을 갖춘 닥터 최가 함께하는 그레인넷 코지 치과를 만나보세요. 자가열 뼈 이식부터 까다로운 임플란트, 상악동 수술까지 거의 모든 PPO 보험과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로 치료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프지 않고 편안한 치과, 코지 치과로 지금 문의하세요. 516-304-5486

한시의 음악다방 오늘은 추억의 박물관 우리 지난 기억 속에 지금은 많이 쓰지 않는 옛 물건 함께 추억해보고 있습니다. 또 예전 그 시절에는 이 집집마다 냉장고가 있는 집들이 또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저 어린 시절만 해도 집에서 수박 또 여름에 여러 가지 뭐 미숫가루를 타 먹는다든지 이런 거 할 때 냉장고에 얼음으로 안 돼가지고 얼음집에를 자주 심부름을 다녔었어요. 얼음집이 동네마다 이렇게 얼음 이렇게 있었습니다. 참 재밌는데 뭐 이렇게 맞춤법이 막 틀린 집들도 간혹 있고요. 얼음이죠. 얼음. 이 얼음집들이 있어서 여기 가면 와, 얼음이 정말 어마어마하게 큰 사각형의 이 직사각형으로 된 얼음들이 있어서 그거를 어떻게 써셨는지 기억나시지요? 그거를 또 새까만 그 녹슨 톱으로 톱으로 쓱싹쓱싹쓱싹 이렇게 막 썰어서 얼음을 주셨었어요. 뭐 500원어치, 1000원어치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가격에 맞춰서 2,000원어치 주세요. 그럼 2,000원만큼에 되는데 가서 이렇게 써시는 거죠. 거기서. 그리고 꼭 새끼줄에 제가 그 심부름하던 그 시절에는 그 새끼 가만히 꼬은 그 새끼줄에다가 얼음을 이렇게 매달아 주시면 그거 여름에 이 무더위에 녹잖아요. 그러니까 그 효심이 충만하던 그 시절 우리 부모님들을 위해서 이 피땀 버려서 버신 이 돈으로 산 얼음 녹으면 안 되니까 정말 열심히 그 얼음 들고 뛰다가 꽤 자빠지는 녀석들 많았습니다. 동네에서. 이 얼음 쓱싹쓱싹 썰면은 그 하얗게 막 이렇게 얼음이 나오는 게 그거를 또 굉장히 침을 꿀떡꿀떡 삼키면서 그 먹고 싶어가지고 곁에 서서 그랬던 또 기억도 나고 가끔씩 이제 얼굴들을 서로 다 아는 사이가 되다 보니까 아저씨들이 얼음 조금 이렇게 파편 나온 거 그런 것도 집어주시면 야 그거 입에다 물고 오면 정말 시원했던 그런 여름의 기억들이 또 있네요. 그리고 그거 가마니 같은 데다가 이렇게 덮어두고 이랬었는데 참 위생적으로 이게 괜찮았었던가 싶기도 하고요. 물론 집에 가지고 오면 어머니들께서 이렇게 물을 끼얹어서 좀 닦으시고 그렇게 깨끗하게 하시기는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아마 이거 안 할 거예요. 예전에는 한 달에 한 번 쥐약 놓는 날이 있었어요. 대체로 한 23일, 24일 정도 될까요? 그러니까 그 매달마다 그 쥐약 놓는 날이 있어서 저녁 뉴스나 아니면 정오 뉴스 같은 데 예고하고요. 오늘은 이제 쥐 잡는 날이니까 전부 다 일시에 이제 쥐약을 놓는 걸로 그렇게 해서 쥐 잡기 운동을 벌이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아, 지금 생각하면 정말 믿기지 않는 이야기죠. 네. 나중에 이 얘기 한번 또 할 건데 반상회 기억나세요? 반상회가 또 한 달에 한 번씩 꼭 있었어요. 동네마다. 네. 그 반상회는 또 어린 시절에 가면 아우 그 어머님들 사이에 껴가지고 맛있는 거 얻어먹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네, 굉장히 진지하게 막 그 마을과 그 반이라 그러죠. 몇 통 몇 반. 그 반의 발전을 위해서 반장님들이 막 침 튀기시면서 막 열변을 토하셨던 그런 기억들이 또 납니다. 언제 한번 반상회 특집을 한번 또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대체 이 반상회에서는 무슨 얘기들을 했나. 그래서 이렇게 쥐 잡는 날에 공문이 내려오면 온 동네가 이제 그날에 다 쥐를 잡는 날이고요. 학교에서건 막 나눠줬었던 것 같아요. 집에 가져가라고 이렇게. 그래서 쥐약을 뿌려놓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정말 뭐 네,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이거는 방송에서 좀 얘기하기가 좀 그러네요. 하여튼 길바닥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그런데 어떤 데에서는 학교에서 쥐꼬리를 몇 개씩 이렇게 제출하라 그래서 쥐꼬리를 뭐 매매했다 이런 기록들이 제가 조사를 하다 보니까 있던데
실제로 이렇게 쥐꼬리를 학교에 가져가셨던 그런 분들이 계실까요? 혹시 그런 일들이 있으셨으면 카톡으로 좀 알려주시면 제가 와 그랬군요 하고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절에는 쥐꼬리를 가져간 기억은 저는 없네요. 학교에. 우리 뭐 체변을 검사하기 위해서 그런 거는 있었지만 쥐꼬리를 가져갔었던 그런 기억은 아직은 저는 없어요. 제 기억에는. 자, 우리 박물관 이야기 재밌게 예전에 지금은 없어진 그런 물건들 여러분과 함께 추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많이 좋아하는 가수기도 한데 우리 잔덴버의 노래 Some Days Are Diamond 함께 듣겠습니다. 어떤 날은 다이아몬드 같고 Some Days Are Stone, 어떤 날은 돌 같고 이런 가사가 있는데 얼마나 이렇게 마음에 팍 오는지 모르겠어요. 함께 듣겠습니다.

자, 라자의 음악도방 유두절 이야기로 시작해서 추억의 옛 물건들을 또 하나씩 만나보는 오늘 박물관 여행까지 어떠셨나요? 잠시나마 피곤한 일상 속에서 한번 이렇게 입가에 웃음을 한번 띄워보는 그런 시간이 되셨기를 진심으로 바라봅니다. 자, 또 주간 베스트 잊지 마시고요. 무인도에 가져갈 세 가지 생각났다 하시는 분들 주저없이 저희 K라디오 US 저희 카톡으로 검색하셔서 많이 많이 유쾌한 사연들 목요일 2시까지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비 소식이 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역에 따라 시간당 3인치까지 굉장히 많은 비가 올 예정이기 때문에 특별히 오늘 안전운전하시고요.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좋은 음악들과 옛 추억의 이야기들 잔뜩 가지고 한시의 음악다방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시간 함께 해주신 모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롤드파크와 함께 해본 한 시간 오늘 마지막 곡은 올리비아 뉴튼 존의 Blue Eyes Crying in the Rain을 보내드리면서 이성원은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K라디오와 함께 남은 시간들 행복한 시간 되시고요. 안전하게 건강하게 지내시는 저녁 되시길 바랍니다. 내일 다시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아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의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 숲,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 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올여름 당신이 꿈꾸던 유럽이 펼쳐집니다. 동부관광이 자신있게 추천하는 여름 초초강추 유럽 여행 2선을 소개합니다. 첫 번째, 동반인 50% 파격 세일로 떠나는 이탈리아 역사체험 7박 8일, 피사, 베네치아, 로마까지 이어지는 예술과 미식의 일정과 베네치아 곤돌라를 타며 가장 낭만적인 시간을 보내는 최고의 가성비 여행, 오는 8월 17일 단 1회 출발합니다. 두 번째, 남프랑스와 알프스 돌로미티 8박 9일, 니스와 모나코의 눈부신 해변을 지나 신이 빚은 알프스 돌로미티의 웅장한 대자연까지 오직 이 시기에만 허락된 완벽한 8월의 여정을 8월 24일에 단 1회 출발합니다. 놓칠 수 없는 특별한 기회 놓치지 마세요. 여행은 역시 동부관광입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8-939-1000번 718-939-1000번. 1973년 설립된 KCS는 지난 53년 동안 한인 이민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으로 공공보건, 교육, 이민법률, 시니어 복지 등 다양한 필수 서비스를 제공해왔습니다. 무료 시민권 상담, 메디케이드 가입자를 위한 획기적인 복지제도인 소셜 케어 네트워크, 정신건강 클리닉, 홈바운드 밀과 소셜 어덜트 데이 케어, 그리고 뉴저지에서 킨더부터 5학년까지 참여할 수 있는 여름방학 캠프 등 남녀노소 모두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새롭게 문을 연 KCS 웨체스터 커뮤니티 센터에서는 매주 수요일 AI와 스마트폰 교육, 서예, 키보드 교실을 무료 점심과 함께 운영하고 있습니다. 도움이 필요하실 때 언제나 KCS가 함께합니다. 문의 전화 718-939-6137, 718-939-6137이며 kcsny.org를 방문해주세요.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본 방송은 K-라디오 재방송임을 알려드립니다. 2시의 비타민 김전입니다. 와, 어제 저녁 6시에서 7시쯤 뉴욕이랑 뉴저지 지역 계셨던 분들 진짜 깜짝 놀라셨죠? 저도 조다리 건너면서 아주 깜짝 놀랐어요. 진짜 하늘에 구멍이 난 것처럼 비가 억수같이 쏟아붓는데 앞이 안 보이더라고요, 진짜. 퇴근길 운전대 잡고 가슴 졸이신 분들 정말 많으셨을 텐데 다들 무사히 귀가하셨죠? 자, 오늘도 이 시간 하늘이 스멀스멀 흐려지는 게 비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까지 눅눅해져서는 안 되겠죠. 이렇게 비가 오락가락하는 날에는 괜히 뜨끈하고 매콤한 음식 생각도 간절해지는데요. 그런데 요즘 이건 미국이랑 유럽의 Z세대 사이에서는 아주 유별나고 재밌는 식탁 풍경이 유행이라고 해요. 그게 뭐냐? 일명 BYO 소스 열풍인데요. 오, 실제로 식당 같은 데 갔을 때 소스를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 실제 조사 기관에서 확인해 보니까 젊은 세대 4명 중 1명은요. 진짜로 자기 마음에 쏙 드는 소스를 가방에 넣고 다닌다고 하네요. 단 한 끼를 먹더라도 내 몸에 들어가는 성분만큼은 내가 깐깐하게 챙기겠다. 내 입맛은 내가 챙기겠다. 아주 건강하고 유쾌한 고집인 거죠. 입맛도 취향대로 개성있게 소스까지 챙겨다니는 세대라니 엄청 뭔지 모르게 트렌디하게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자, BYO 소스는 아니더라도 이 시간 내 몸을 위한 건강한 수다와 기분 좋은 노래들로 에너지를 꽉꽉 채워볼게요. 도시의 비타민 시작합니다.

얼마 전에 비가 또 엄청 많이 온 적 있잖아요. 저지시티에 우리 청취자분께서 또 마켓에 물이 엄청 많이 들어와가지고 지붕까지 폭삭 내려앉는 그런 영상을 보내주셔가지고 제가 괜찮으시냐고 어제 비 피해 없으셨냐고 그랬더니 어제는 괜찮았고 지금은 천둥 준비 중이라고 하늘이 천둥 준비 중이라고 보내주셨네요. 아, 딸내미 집에서 손녀들 보고 계신다고. 좋아요. 오늘도 비타민 함께 해주시고요.

이를 마음을 주파수를 2시에 고정. 여기는 뉴욕과 뉴저지의 오후 2시를 신나는 음악과 재밌는 스타로 가득 채워드리는 인간비타민 김지연의 2시의 비타민 생방송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오늘도 비타민 새롭게 입장하실 분을 기대하며 K-Radio 비타민 친구 맺어보실게요. 휴대폰을 꺼내시고요. 카카오톡 메인 페이지를 키세요. 자, 맨 위에 통통한 사람 보이시잖아요. 사람 모양 플러스 버튼을 클릭. 자, 그랬더니 세 번째쯤에 아이디로 추가 보이시죠? 거기를 클릭하시고요. 험벅험벅하는 커서 옆에다가 저희 K-Radio 생방송 카카오톡 아이디죠. K-Radio US를 치시고 검색하시는 거예요. K-R-A-D-I-O-U-S. 자, 그랬더니 K-Radio 카카오톡 생방송 창이 짠 하고 뜨죠. 친구 추가 꼭 눌러주시고요. 거기다가 신청곡도 보내주시고 사연도 보내주시고 인사도 남겨주세요. 자, 본인 라디오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K-Radio Live, K-Radio Live라고 검색하시면 또 함께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꾸물꾸물 언제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꾸물꾸물한 하늘을 보이고 있는 화요일 2시 비타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혹시 가방 안에 늘 챙겨 다니는 물건들, 뭐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립밤, 뭐 텀블러도 요즘에 많이들 들고 다니시잖아요. 뭐 손소독제도 요즘에는 기본인 것 같고, 또 요즘 여기에 나만의 소스까지 추가가 된다고 하니 참 재밌습니다. 이제는 식당에서 나오는 소스가 아니라 내 입맛에 딱 맞는 소스를 직접 가져가는 BYOS.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다니는 소스를 말하는 거예요. 이 문화가 미국에서부터 퍼지고 있다고 하네요. 젊은 층을 시작으로 해서요. 뭐 핫소스부터 스테이크 소스까지 이게 있어야 진짜 맛이 난다 하면서 자기만의 최애 소스를 챙겨 다니는 거죠. 뭐 생각해보면 진짜 어떤 음식을 먹든지 요 소스만 맛있어도 제법 맛있게 먹잖아요. 소스가 그만큼 중요하긴 한 것 같아요. 내 스타일도 중요하잖아요. 내 입맛도 중요하고 커피도 내 취향대로. 뭐 운동화도 그렇고 뭐 음악 알고리즘도 그렇고 옷 입는 스타일도 그렇고 이제는 음식도 내 입맛대로 완성하는 시대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어떠세요? 이 식당에서 주는 소스 충분히 만족을 하시는가요? 뭐 마트라든지 가시면은 케첩은 이 브랜드다, 뭐 핫소스는 꼭 이거 아니면 안 된다는 나만의 어떤 그런 개성 강한 소스에 대한 고집이 있으실까요? 있으실 수도 있죠. 그런 분들도 가끔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자, 오늘의 입맛에도 개성이 있으니까요. 그러고 보니까요, 저도 사실 요 가방 안에 항상 짜서 먹는 작은 꿀이 하나 있거든요. 뭐 목을 많이 쓰다 보니까 따끈한 차로도 먹고 또 올가닉 제품이라 좀 피곤하다 싶을 때는 그냥 입 안에서 이렇게 조금 짜서 그냥 삼켜 먹기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 기사를 보니까 뭔가 지세대의 BYO 소스 열풍 이야기에 뭔지 모르게 이렇게 다리 하나 걸쳐진 느낌? 뭔지 모르게 Z세대 트렌드에 합류된 느낌적인 느낌이랄까요?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0: 할게요. 여기 초코초코크림.
1: 올리브 피클 할라피뇨 빼주시고요.
2: 체레드치즈에다가 허니어트로 해주시고요. 그냥 다섯 명 다 치킨 말이 나눠주세요. 우리 이제 얘기 좀 하자.

0: 내일도 만나요.
1: 아, 너무 재밌죠. 티키틱에 뭐 먹을지 고민될 때 듣는 노래였습니다. 재밌네요. 7월의 마지막 주 화요일, 오늘도 변함없이 2시의 비타민 동행해 주시는 분들입니다.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전문가와 변호사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에스터 화재단의 헬프라인은 24시간 365일 여러분들의 심리, 정서적 어려움에 공감하고 위로해드립니다. 정신건강정보 및 기관을 안내하는 무료 상담 전화번호 에스터 화재단 헬프라인 전화 800-713-9336, 800-713-9336번으로 연락주세요. 쿠쿠와 함께하는 삶, Living with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플러싱 32-38 148 스트리트에 위치한 장수데이케어. 건강한 아침, 점심 식사와 다양한 수업, 계절별 여행까지 활기찬 노후를 책임집니다. 복잡한 소셜 문제 상담부터 노인과 저소득층 아파트 신청과 정부 혜택 안내까지 경험이 많은 스텝이 책임집니다. 뉴욕주 뉴욕시 정부 및 메디케이드 감독기관과 모든 보험회사로부터 인정받은 장수데이케어. 718-799-0133 718-799-0133. 독립기념일을 맞아 국보가 파격적인 할인 혜택을 준비했죠. 베이사이드 남성복 매장 양복 전 품목 최초 50% 할인, 여름 캐주얼 최대 75% 할인, 유니온 여성복 최대 75% 할인, 그리고 유니온점과 노던점 국보 이불에서는요, 여름 신구류를 최대 60% 할인하고 있습니다. 올여름 최고의 쇼핑 기회 국보에서 만나보세요. 718-886-3344 718-886-3353. 내 반려동물들에게 좋은 것만 주고 싶은 마음, 제니의 뭉치가 그 마음을 그대로 담았습니다. 한국에서 가장 핫한 프리미엄 반려동물 용품이 한자리에, 무더운 여름을 날려줄 쿨링 매트와 여름 의류부터 건강을 챙겨줄 영양제, 수제 간식, 명품 카시트까지 정성껏 준비했습니다. 반려동물과 보호자 모두가 행복해지는 특별한 공간. 기억하세요. 제니의 뭉치는 오직 클로스터에만 있습니다. H마트는 여러분의 안전한 쇼핑 환경을 위해 언제나 최선을 다하며 안전하고 신선한 식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건강을 위한 특별한 선택 야엘. 240시간 저온 발효 공법으로 완성한 야엘 사양 동충하초 공진단. 프리미엄 동충하초와 100% 순도 사양으로 당신의 건강을 다시 설계합니다. 이제 야엘로 건강을 리셋하세요. 718-500-3350, 201-500-3350. 자, 올여름 기력 보충은 전통 바베큐면과 베이사이드 B1이 책임집니다. 주문 즉시 잡은 싱싱한 자연산 장어를 소금, 고추장, 데리야끼 소스로 정성껏 구워드리며 녹두 삼계탕과 들깨 녹두 삼계탕을 새롭게 선보입니다. 트러플 소금과 생와사비로 품격을 높인 최고의 프라임 갈비. 씹는 맛이 일품인 멍석갈비까지 넓은 단체석과 편리한 주차장, 각종 모임에도 완벽합니다. 여름 보양식과 정통 바베큐는 베이사이드 B1입니다. 718-224-4585, 718-224-4585.
2: 에이치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3: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험루 수박해당 5불99, 파 5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동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2: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 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5: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 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 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4: 북유럽?
5: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4: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0: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그 세대별로 일컫는 이름들이 있었잖아요. 오렌지족, 깡깡족 이런 것 들이 또 있었고 뭐 X세대, G세대 뭐 그런 말들이 있었는데 뭐 베이비붐 세대부터 시작해서 X세대, 밀레니얼 세대, 또 Z세대, 알파세대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베타세대, 베타세대는 정말 진짜 완전 신인류잖아요. 2025년생 이후. 그리고 요즘 자주 쓰는 재밌는 표현들도 있더라고요. MZ세대 다 아시잖아요. 이 밀레니얼과 Z세대를 묶어서 부르는 말. 그러니까 뭔가 이제 그 낀 세대라고 해야 될까요? 낀 세대라고도 있는데 이 X세대와 밀레니얼 사이 또는 이 밀레니얼과 Z 사이처럼 두 세대의 특징을 모두 가진, 모두 가졌다기보다는 모두 거친 거죠. 그 모든 세대를 다 거치신 분들, 낀 세대. 우리 세대가 아닐까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그렇잖아요? 아, 70년대 후, 70년대 후부터, 뭐 중반부터 80년대 중반까지. 그쯤 될 거예요, 아마. 아날로그와 디지털을 모두 경험한 세대죠. 뭐 삐삐, 공중전화, PC통신도 기억하지만 스마트폰과 SNS도 자연스럽게 사용을 하고, 직장에서는 기성세대와 MZ세대를 모두 이해해야 하는 경우가 많아서 샌드위치 세대라고도 불리죠. 국민학교에서 초등학교로 건너가는 이런 거 뭐 여러 가지 다 이제 거치는 세대인 거죠. 쉽게 말하면 낀 세대는 출생연도로 딱 정해진 공식 세대가 아니라 요 시대가 바뀌는 경계에 태어나서 두 문화를 모두 경험한 사람들을 가리키는 말이죠. 삐삐도 써봤고 스마트폰도 능숙하다면 바로 낀 세대입니다. 저 낀 세대입니다. 아날로그 감성과 디지털 감성을 모두 아는 두 시대를 연결하는 다리 같은 아주 섬세하고 중요한 세대라는 생각도 들어요. 삐삐를 알면 X세대, 싸이월드를 알면 밀레니얼, 틱톡에 익숙하면 Z세대, 태어날 때부터 AI와 함께 크면 알파, 베타 세대라고 불린다고 하네요. 재밌네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부에서는요, 건강한 프리미엄 라이프의 시작, 900여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난 공간, 올가닉 원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를 준비하고 있는데, 어머나 이게 생방이다 보니까 차가 많이 막히는 관계로 조금 늦으신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야꼬. 아무튼 우리 먹거리 참 중요하잖아요. 뭐 하나를 먹더라도 이게 중요한 게 다이어트를 하거나 건강한 몸을 만들 때 뭐 운동을 하고 하는 것도 다 중요하지만 좋지 않은 거를 안 먹고 좋은 거 먹는 거 여기서부터 시작인 것 같더라고요. 조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박진영 씨의 날 떠나지 마. 이게 나온 지가 정말 몇십 년 됐어요, 여러분. 아세요? 정말 센세이션을 일으켰던 박진영 씨였잖아요. 망사 옷. 누구냐? 저 사람은 누구냐? 대단했죠, 박진영 씨. 그 박진영 씨가 여전히 JYP라는 사단을 이끌고 그 후배 가수들을 육성하면서 정말 엔터테인먼트의 어떤 그 정말 큰 획을 긋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참 대단한 거는 박진영 씨는 나이가 이제 내일 모레면은 환갑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도 늘 후배 가수와의 그 무대 퍼포먼스를 위해서 항상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그냥 되느냐? 안 되잖아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어떠한 순간에 어떠한 무대에서 나를 찾을지 모르기 때문에 늘 준비를 하고 있다는 그 말 정말 와닿더라고요. 젊게 살고 싶은 마음은 뭐 모두의 로망이죠. 하지만 쉽게 되는 건 아니죠. 그 박진영 씨를 보면요, 정말 그 루틴이 하루 루틴이 굉장하더라고요. 보통 지칠 만도 한데 그만의 공복 루틴. 얼마 전에 방송에 나와서도 저는 이렇게 식단 관리를 하고 공복에 정말로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는, 나와도 타협하지 않는, 절대적으로 지키는 그런 루틴이 있습니다라는 얘기를 또 방송에서 했어요. 그래서 제가 추려서 와봤는데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일단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유 한 스푼을 마신다고 합니다. 요 정도는 우리들도 모두 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반갑더라고요. 이렇게 공복에 올리브유 한 스푼을 마시고, 그리고 면역력에 좋은 꿀에 절인 마늘과 무, 그리고 고단백 그릭 요거트, 그리고 신선한 제철 과일과 당근 주스로 아침을 시작한다고 해요. 이 정도는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도 들죠. 맞아요. 그리고 또 우리 청취자분들 요 비슷한 식단을 하시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특별하게 우리가 뭐 이런 재료들을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으니까요. 어려운 루틴이 아니죠. 꼬박꼬박 지킨다는 그게 그 말 그대로 루틴인 거잖아요. 이 루틴은 매일매일 거르지 않는다는 거. 이게 핵심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박진영 씨는요, 심지어 화장품, 샴푸, 치약까지 싹 다 유기농만 고집한다고 하는데, 이유를 물으니 딱 한마디 하더라고요. 60살에 무대 위에서 춤을 가장 잘 추기 위해서라고 합니다. 오직 음악과 무대, 그리고 자기 관리에만 시간을 쏟으려고 옷도 계절마다 딱 두 벌씩만 쟁겨두고 입는데요. 나름 멋진데요? 정말 무서운 집념이잖아요. 자신이 키워낸 아이돌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최고의 선배이자 언제든 무대를 뒤집어 놓을 준비가 되어 있는 영원한 현역 댄서 박진영. 당장 우리도 18시간 굶는 건 힘들겠지만 간헐적 무대 위에 박진영 씨처럼 언제나 그 반짝반짝 빛날 내 인생의 무대를 위해서 오늘 가벼운 스트레칭이나 건강한 아침 식사 루틴 하나쯤은 꼭 만들어서 도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고요, 그 열정을 온몸으로 느껴보시라고 이번에 박진영 씨의 신곡이 나왔어요. 박진영 씨가 직접 작사, 작곡하고 체지방률까지 한자릿수로 감량하면서 준비했다는 아주 핫한 라틴 팝 댄스 신곡 박진영의 웻 들어보실게요. 자, 우리 앤드류 윤 올가닉 원 대표님이 빨리 오셔야 될 텐데요. 아유, 걱정이네요.

0: 스튜디오에 도착해 주셨습니다. 자, 미국에 살면서요, 믿고 먹을 수 있는 한국 식품을 찾고 계신 분들이 정말 많죠. 오늘은요, 건강한 먹거리와 한국의 전통 식문화를 미국에 소개하고 계신 분인데요. 뉴저지 페리스테이지 팍 본점에 이어서 뉴욕 플러싱까지 새롭게 오픈한 올가닉 원 유기농 대표님, 앤드류 대표님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자, 오늘요, 시간이 많이 줄었잖아요, 대표님. 일단은 올가닉 원 유기농원 대표님으로서 어떤 회사다,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소개 말씀 부탁드릴게요.
1: 저희 유기농원은 지금 거의 한 1,300가지 정도를 팔고 있는데요.
0: 네.
1: 그중에 900가지 정도가 한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 정도고,
0: 네.
1: 그다음에 건강식품도 전부 다 유기농이 갖고 있고,
0: 네.
1: 특히 지금 미국에서 유일하게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생후 6개월부터 3, 4살까지의 유아, 베비 이후 식종부터 가자 스닉 한 360가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따는 분들이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유통 네. 기간이 대략 3개월, 4개월이에요.
0: 아.
1: 특히 이유식 같은 건 3개월이고.
0: 네.
1: 그래서 이거를 따는 분들은 유통 기간이 짧아서 그 거래를 안 하고 있는데 처음엔 유일하게 지금 이거를 지금 10년째, 그러니까 한국 농수산물을 시작한 지는 25년 됐는데.
0: 네.
1: 애기 유기농 시작한 지가 7년째인데.
0: 네.
1: 그래도 저희는 지금 그거를 360가지를 꾸준하게 하고 있습니다.
0: 와, 360가지나.
1: 네, 그리고 네. 이제 저희가 그 어떤 코너를 가지고 있냐면 손님들이 자기 고향.
0: 네.
1: 그 강원도든 제주든 자기 고향에서 먹고 싶던 거가 또 먹었던 거.
0: 네, 그렇죠.
1: 그런 제품을 저한테 오시면 전화번호하고 그 아이템을 적어드리면
0: 네.
1: 제가 한 달 만에 갖다 드리는 그 프로그램을 지금 15년째 하고 있어요.
0: 네.
1: 그래서 중요한 거는 지금 저희가 갖고 있는 건 100% 국산에다가 오게닉 제품, 그리고 수산물은 올가닉이 아니니까 친환경 제품. 그래서
0: 네.
1: 저희 거는 뭐 흔한 얘기로 라면이든 과자 같은 것도 저희는 유통기간이 6개월입니다.
0: 아, 네.
1: 그러니까 이제 그게 우리 밀로 만든 거기 때문에
0: 네.
1: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장사를 어떤 상품을 판다는 것보다는 건강을 판다고 생각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네. 보면 이제 대표님이 한국에도 굉장히 자주 나가시고
1: 네네.
0: 또 좋은 물건들도 픽해야 되시니까 예. 선별 기준은 어떤 걸로 가장 높게 잡으시나요? 어떤 거를 우리 여기 올가닉 원에
1: 네.
0: 넣어야 되겠다. 어떠한 기준을 가장 중요하게
1: 저희가
0: 생각하시나요?
1: 저희가 지금 그 부산 기장에 저희 지사하고 공장이 있기 때문에
0: 기장요? 네.
1: 물건을 우리가 1년에 한 달 반에 한 번씩 한국 나가서
0: 네.
1: 물건을 매달 모는 컨테이너가 들어옵니다.
0: 네.
1: 들어와서 물건을 하고 있는데 항상 새로운 물건을 많이 하기 때문에 팔도에 있는 모든 식품 행사라든가 박람회는 다 참석해서 새로운 아이템을 찾고 있고
0: 네.
1: 그래서 새로운 거를 많이 갖다 드리고 있고 특히 이제 저희가 파는 그 젓갈이나 밑반찬 같은 것도 그냥 일반 마트에 파는 젓갈 밑반찬이 아니라 제가 젓갈을 22가지를 가지고 있고 밑반찬을 19가지를 가지고 있는데
0: 네.
1: 마트에 없는 것들이 저희들이 거의 80%예요.
0: 네.
1: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칼치속젓을 먹는다 그러면
0: 칼치속젓.
1: 예, 그거는 예를 들어서 경상도 사람들은 좀 알이 큰 걸 먹어요.
0: 네.
1: 전라도는 큰 걸 먹고 뭐 토화젓 같은 것도 마찬가지 새우젓도 그렇고
0: 네.
1: 또 해삼젓이 쌀이 있습니다. 그런 식은 남들이 안 하던 거.
0: 네.
1: 식혜도 가자미 식혜가 아니라 명태식혜도 가져오고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0: 네.
1: 지금 한국에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3대에 걸쳐서 식당을 하신 분들.
0: 3대에 걸쳐서.
1: 예, 그걸 백년 손님이라 그러는데
0: 네.
1: 이천공항에 가면 백년 손님 식당을 지금 문 열어놨어요. 정부에서 해가지고 6개 식당이 들어가 있는데 그중에 3개의 식당 물건을 우리가 팔고 있어요.
0: 네.
1: 다른 분들은 못하는 거고. 그런데 그거는 많이 나가는 것보다는 우리는 이익을 보다는 하여튼 새로운 걸 알리기 위해서.
0: 네.
1: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린 그런 것들. 위주로 저희가 갖고 오고 있습니다.
0: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900여 가지 대한민국 유기농 농수 특산물과 건강식품을 만나는 공간 올가닉 웍 대표님과 함께 인터뷰하고 계시고요. 장소가요. 154 플러싱 154-08 노던블로바드예요. 전화번호도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929-845-0958 929-845-0958번입니다. 주차도 가능해요. 분말 제품도 있고 뭐 없는 게 없더라고요.
1: 분말 제품이라면 그냥 흔한 분말을 갖고 있는 게 아니고요.
0: 네네.
1: 분말이라 그러면 종류가 너무 많습니다.
0: 그렇죠.
1: 그러니까 남들이 없는 분말인데, 그러니까 분말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것도 있는데 분말 종류라 그러면
0: 뭐 검은 콩서부터 시작해서 뭐 네. 맥주 효모, 뭐 어성초 가루 이렇게 몸에 좋은 그런 유기농 가루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1: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장정류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가지고
0: 네.
1: 그냥 일반 고추장 단장이 아니라 저희 고추장 전장 같은 경우는 밖에 두 달 놔두면 곰팡이 같습니다.
0: 아,
1: 발효되는 거예요, 된장같이.
0: 네, 네.
1: 그래서 명인이 만든 거, 특히 이제 청국장 같은 것도 냄새 안 나는 청국장이라는 건 뭐냐면
0: 네.
1: 아파트에서 또 집에서 주위에 외국분들이 있으면 냄새 나니까 끓일 땐 냄새 안 나고 먹을 때 냄새 나는 거.
0: 아.
1: 그리고 이제 흔히 이제 요새 그 서분해시라고 서일농원이라고 그래가지고
0: 네.
1: 그 하신 분이 있어요.
0: 네.
1: 청국장하고 그거.
0: 네.
1: 그 집에서 저희가 미국에서 가지고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가게는 조그마하고 몇 개는 없지만 그래도 한국에서 없는 그 저희가 총판을 가지고 있는 게 매실 같은 것도 매실 종류는
0: 네.
1: 저희가 그 강장에 있는 회사 거를 통판을 갖고 있고 유기농 매실이라고 있어요.
0: 네.
1: 그다음에 아까 청일농원도 마찬가지고 그다음에 초피라 그래가지고 명인들 하는 것들을 많이 갖고 있는 편이에요.
0: 네. 지금 카톡에 펠팍 오가닉 원 자주 들르는 1인입니다. 특히 양배추즙 정말 속이 편하고 좋더라고요. 대표님도 처음 뵀는데 정말 신뢰가 가는 외모세요. 지금 유튜브 보고 계시나 봐요. 앞으로도 좋은 제품 많이 부탁드립니다. 저희가 또 퀴즈로 또 이제 양파즙 또 양배추즙을 선물로 드렸는데 드시는 분들이 드셔보신 분들이 또 기분 좋게 맛있게 잘 먹고 있다고 말씀들 하시더라고요. 자, 시간이 조금 별로 없는데 일단 그 세일을 하신다고 들었어요. 8월에.
1: 저희가 8월 1일부터 한 네, 달간.
0: 한 달간.
1: 20%에서 60% 세일 들어갑니다.
0: 네.
1: 이게 오픈 세일입니다. 그러니까.
0: 네.
1: 그래서 거기 세일 들어가는 게 종류가 한 400가지 돼요.
0: 400가지.
1: 네, 거기다. 우리 작곡 같은 것도 우리 그 일반 다량이 다는 게 우리 작곡은
0: 네.
1: 마트에서 없는 작곡이 굉장히 많이 갖고 있어요.
0: 네.
1: 이제 그 나이 든 분이 많이 갖고 있는 뭐 수수차조, 그 종류뿐만 아니라 작곡재를 너무나 많이 갖고 있으니 그 작곡부터 시작해서 또 젓갈 밑반찬도 마찬가지겠지만 우리가 말하는 게 그 가사 같은 거나 스낵 종류 같은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그 외에 액젓이라는 게
0: 네.
1: 지금 마트에 없는 액젓이 저희가 13가지를 더 가지고 있습니다.
0: 액젓 종류가 그렇게 많아요?
1: 예, 많아요. 와. 그게 액젓이 뭐 우리 흔히 아는 까나리, 멸치 이 종류가 아니라
0: 네.
1: 한치부터 함치부터 시작해서 초피부터 시작해서 각 도마다 자기 전통식품이 있습니다.
0: 저 액젓 참 좋아하거든요.
1: 예, 그런 것도 가수가 있고 또 그 다음에 네.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생선류만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제주도 생갈치 같은 거는 한국에서도 10만 원 가는 거 큰 거.
0: 네, 은갈치.
1: 옥돈도 마찬가지고.
0: 옥돈.
1: 영광금리 같은 것도 지금 흔히 우리 주부들이 영광금리를 마트에 사오면 물에 씻혀가지고 이렇게 후라이팬에 구워 먹는데.
0: 네.
1: 저희 거는 물에 씻으면 안 되고. 후라이팬에 구우면 안 됩니다.
0: 네.
1: 그대로 얼은 상태에서 오븐에서 양쪽에 10분, 15분씩 갖다 놓으면 노랗게 뜯어 먹을 수가 있어요.
0: 네.
1: 그런 굴리를 팔고. 특히 보리굽이도 마찬가지고.
0: 네.
1: 그래서 의외에 저희가 선물 세트를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0: 네.
1: 뭐 그런 거는 상관없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저희가 갖고 있는 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애들 애기 이유식이라는 게 너무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처럼 지금 세계적으로 한국처럼 애기 유기농이 많은 제품은 한국밖에 없습니다.
0: 출산율은 낮은데 네. 엄청 몰빵하잖아요. 애기들한테.
1: 거기다가 한국은 네. 그 매일 아침 새벽에 배달이 되기 때문에
0: 그렇죠.
1: 이유식을 어머니들이 아침 새벽에 받아요.
0: 네.
1: 그러니까 이웃시 제품이라면 대만 몇 달 여기 가져와도 유통기간이 몇 달 안 있어요. 그래서
0: 그렇죠.
1: 저희 오면 물건 유통기간이 한두 달짜리가 많은데 그게
0: 네?
1: 사실은 유통기간이 한두 달이 아니라 토탈 저 3개월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오는 우리 당고사님들은 유통기간 짧은 걸 아시죠.
0: 네.
1: 왜냐면 저기 뭐야 인터넷 들어가면 나오니까 쿠팡이나.
0: 네.
1: 그래서 아기가 한 25개 이웃식이 있고 그다음에 아기 주스나 아기 즙이나 아기 텃밥 이런 것도 한 80가지가 있고 애기들 그 치즈라든가 요거트라든가 애들 그 유기농 스낵 종류가
0: 네.
1: 한 140가지가 됩니다.
0: 아, 엄마들은 참 좋겠네요.
1: 그리고
0: 네.
1: 애들이 처음 먹으면 차라 그래가지고 유기농 차들 애기 거.
0: 그렇죠.
1: 그것도 한 열 몇 가지가 되고. 그다음에 애기들이 요새는 생후 태어나서 처음 그 이유식할 때 걔들이 먹는 소금.
0: 네.
1: 그다음에 참기름, 들기름.
0: 네.
1: 그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소스 같은 거. 이런 것 전부 다 유기농으로 나옵니다. 애기 기미도 마찬가지고.
0: 네.
1: 그래서 애기 키울 때 생후 아까 말하는 6개월부터 4살까지는 많고 특히 어머니들이 모르고 계시는데 우리가 일반 쌀은 어른들은 좋은데
0: 네.
1: 애기 36개월까지는 일반 쌀을 먹이면 안 돼요. 유기농 백미를 먹여야 돼요.
0: 아, 그렇죠. 제일 좋은 것만 먹이는 거죠.
1: 저희가 유기농 백미를 유기농 쌀을 1개월짜리가 들어오는 게
0: 네.
1: 저희가 1년에 한 2 컨테이너도 팔고 있었기 때문에
0: 네.
1: 그거는 저희가 또 온라인을 하니까 온라인으로 나가는 게 제일 많이 나가는 게 유기농 쌀입니다.
0: 네. 지금 시간이 한 3분여 정도 남았는데요.
1: 네.
0: 지금 킹사운드 옆에 1호점, 올가닉원 1호점 있고,
1: 네.
0: 플러싱이 이제 154-08 큰 네. 매장에 새롭게 오픈을 했습니다.
1: 네네.
0: 준비하신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차별화됐다. 꼭 올가닉원에서 제품을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우리 대표님이 또 좋은 말씀 좀 부탁드릴게요.
1: 저희는 아까 앵커도 말씀했듯이 저희는 그냥 식품 파는 거로 시작한 게 아니었고
0: 네.
1: 처음부터 시작할 때 우리가 한국 전통 식품을 갖다가 후레싱에서 초록마을 가게로 처음에 15년, 20년 시작해가지고 그때는 전통 식품만 팔았는데
0: 네.
1: 유기농을 시작한 지가 지금 10년 됐습니다. 그러니까 유기농을 선대고 나서는 가능하면 손님들이 이게 먹을 때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들.
0: 그렇죠.
1: 그러니까 저희가
0: 가장 중요하죠.
1: 제주도부터 강원도까지
0: 네.
1: 그 거래하는 데가 한 200, 300군데가 넘는데
0: 네.
1: 거기 들어오는 게 전부 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건강식품이 많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저희는 저희 식탁을 건강을 생각하는 음식을 만들고 싶어서
0: 네.
1: 그런 제품을 가지고 있고 또 앞으로도 그럴 생각이고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먹거리를 갖다가 당신이 그냥 저희가 마트에 사는 그런 먹거리를 취급하는 게 아니라
0: 네.
1: 요새 사실은 우리가 약을 많이 먹는데 나이 들면서 또 매운 거 짠 거 먹지 말라 그러시고 근데 사실 병을 약으로 고치는 것보다는 요새는 식품으로 고치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먹는 걸로
0: 네,
1: 비타민
0: 네.
1: C든 비타민 D든 그게 그냥 예를 들어서 비타민 C D나 무슨 뭐 건강약을 먹는 것보다는
0: 네. 식품으로
1: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식품을 먹으면 좋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뭐 당류가 많다 그러면 여주를 먹는다든가 돼지금자를
0: 그렇죠.
1: 먹는다든가
0: 네.
1: 그걸 음식으로 만든 게 있고
0: 네.
1: 또 그걸 환으로 만든 게 있고 또 그걸 파우더로 만든 게 있고
0: 네.
1: 또 차로 만든 게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굳이 건강식품을 먹고 약을 먹는 것보다
0: 네.
1: 아까 말한 우리가 실생활 먹는 식품
0: 네.
1: 식품으로 먹으면 좋은 것들이 많은데
0: 맞아요.
1: 저희는 그런 걸 위주로 지금 한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0: 네.
1: 그래서 모든 식품이 특히 젓갈 밑반찬 같은 거 저희는 100% 국산을 갖고 오기 때문에
0: 네.
1: 저희가 제품질은 잡숴보시면
0: 네.
1: 알 수 있을 거고
0: 네.
1: 또 전부 와서 시식을 시키니까
0: 네.
1: 시식 해보시고
0: 네.
1: 그래서 그렇게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0: 네.
1: 이번에 세일 기간에도 200불 이상 사시면 200불 이상 사실 경우는
0: 네, 200불 이상 뭐
1: 추어탕이라든가 장어탕이라든가
0: 오, 추어탕 장어탕을
1: 네, 그리고 이제
0: 선물 주시고
1: 아까 말한 우리 저기 미역 냉국이라고 있습니다.
0: 미역 냉국이요.
1: 예, 그게 2인분이에요.
0: 네. 아 팩에 것, 들어있나요? 바로 뜯어
1: 예, 예,
0: 먹을 수 있는
1: 그런 것들이고 앞으로는 저도 많이 여기다 방송국에도 그런 걸 많이 제공할 생각입니다.
0: 네. 지금 온라인 스토어 온라인 organiconestore.com 온라인
1: 네.
0: 사이트도
1: 예,
0: 있죠.
1: 예.
0: 거기서도 바로 주문을 하실 수 있고 바로 한 달간 진행되는 세일도 많이 오셔가지고 여러 제품들이 있으니까 우리 건강을 드리는 organicone
1: 거기다가,
0: 예,
1: 거기다가 온라인에서 우리가 100불까지 지금 LA부터 5개까지 다 나가니까
0: 어떡하죠. 시간이 다 됐어요. 다시 한번 모셔야 될 것 같습니다. 대표님.
1: 알겠습니다.
0: 감사합니다. K라디오

0: K-Radio 게시판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변함없는 목소리, 감성 발라드의 주인공 이현우가 올여름 뉴욕을 다시 찾아옵니다. 꿈, 헤어진 다음날 등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명곡들을 이현우 밴드의 풀 라이브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무대. 여기에 데디쿨 밴드의 오프닝 공연까지 함께합니다. 8월 14일 금요일 오후 8시 뉴욕 플러싱 타운홀. 티켓 문의는 K스토리 201-401-7006, 201-401-7006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단 한 번뿐인 감동의 무대 2026 드림 어게인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매달 1일 실시하는 한양의 원 플러스 원 행사가 8월 한여름 맞이 특별 이벤트로 돌아왔습니다. 미국 내 인플레이션으로 물건값이 계속 올라가고 있지만 불황에 시달리는 고객분들을 위하여 이번에도 원 플러스 원 행사는 예전 가격으로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리는 행사로 실시합니다. 저렴하게 한 달 장을 하루에 볼 수 있는 이번 행사는 한국 최고의 제품인 정관장, 각종 라면, 만두, CJ, 청정원, 샘표 등 한국 최고의 브랜드 제품들과 어린 돼지갈비, 돼지 목살 스테이크, 맛이 일품인 차돌박이, 삼겹살, 선인장 꿀가루, 후지사과, 두부, 계란, 고추장, 된장, 쌀, 현미, 각종 과자 등 총 700여가지 품목을 하나 사시면 하나 더 드립니다. 행사는 먼 곳에서 오시는 고객분들을 위해 전날인 31일 금요일 아침부터 8월 1일 토요일 마감 시간까지 실시하며 행사 때는 OTC 카드를 받지 않으니 참고 바랍니다. 헬스앤뉴스 한양마트.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세실을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여름밤 캄캄한 하늘에 조명 하나가 켜지면 수많은 벌레들이 모여듭니다. 얼핏 눈살을 찌푸리게 되지만 벌레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불빛이 얼마나 신세계이겠어요. 여기가 클럽이고 여기가 핫플레이스이지 않을까요? 마찬가지로 지금 멀리서 바라본다면 우주에서 지구를 말이죠.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 역시 비슷해 보이지 않을까 합니다. 짧아서 더 눈부신 여름밤의 낭만. 저마다의 불빛을 향해 오늘도 부지런히 날갯짓을 해봅니다.

0: 어느덧 7월의 마지막 주를 맞이하게 됐는데 와 정말 정말 시간 빠르죠. 혹시 7월에 세웠던 계획이 있었는데 미처 다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너무 아쉬워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 완벽한 마무리가 아니라 어쩌면 마무리하는 과정이 더 소중했을 수 있고요. 또다시 시작할 수 있는 마음이 중요한 게 아닌가 합니다. 남은 며칠 동안 작은 목표 하나만 이루어도 7월은 의미 있는 한 달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저는 한 달간 기다렸던 일이 안타깝게 마무리가 안 됐지만 그 일로 인해 다소 찝찝했던 일을 그만두고 깨끗하게 다소 손해는 조금 봤지만 그래도 깨끗한 마음으로 홀가분한 마음으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돼서 너무 좋던데요. 안 된 일을 생각하면 억울하고 속상하고 하지만 그 일을 하면서 좀 찝찝했던 마음 털어버릴 수 있어서 또 반대로 생각하니까 되레 감사하기까지 하더라고요. 못한 것에 대한 또 놓친 것에 대한 것만큼 분명 새로운 것을 얻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도 그것이 물건이든 사람이든 일이든 분명 있을 거예요. 그것에 초점을 맞추시고 뒤돌아보지 마시고 새로운 마음으로 무엇이든지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026년 7월 27일 새로운 한 주의 출발선이자 7월을 아름답게 마무리할 수 있는 소중한 월요일 오후입니다. 기분 좋은 음악과 도움이 되는 이야기로 여러분의 오후를 함께 채워나가겠습니다. 오늘도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 계시죠?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 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는 옴니화재 보험.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2: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1: 703-354-1950 703-354-1950
3: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4: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구만의 자파 인증
4: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4: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지점까지 번졌다고 하는데요. 보로도가 있는 광역 자치권 당국자들은 지난 밤 사이 5개 마을에서 5만 5천 명을 추가로 대피시켰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대피자 수는 22만 명으로 늘었고 완전히 파괴된 주택은 240채이며 부분적으로 파손이 된 주택은 그보다 훨씬 많다고 합니다. 프랑스 내무장관 역시 극히 강렬하고 예측 불가한 상황이라고 말했는데 올여름 잇단 폭염으로 수풀이 극히 건조해진 데다가 강풍이 불어 불길이 걷잡을 수 없이 확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보르도 시장은 도시 외곽으로부터는 약 15km, 도심으로부터는 약 25에서 30km 앞까지 불길이 닥쳤다고 말하면서 철로와 고속도로 일부 구간도 폐쇄됐으며 보르도 외곽에서는 대대적인 대피령이 내려진 틈을 타 한 남성이 빈 주택에서 고급 와인 44병을 훔친 혐의로 경찰에 체포되는 어처구니 없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현재 프랑스 전역에서 소방관 2,500명과 소방항공기 18대, 군 수송기까지 동원됐으며 보안인력 일부가 산불 현장에 재배치되는가 하면 이와 관련해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불길이 우리나라를 심각한 시험대에 올린 이 시간 프랑스는 단결을 보여주고 있다며 재건하고 복구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습니다. 특히 독일과 포르투갈, 스웨덴, 크로아티아 등 지원해준 국가들의 감사를 표시하면서 역시 최악의 산불을 겪고 있는 스페인과 그리스, 이탈리아에도 위로를 전했는데요. 스페인에서도 산불로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가 돼 마드리드와 아빌라, 발렌시아 지역에 군인 1,200명과 차량 400대가 진화작업에 투입이 됐고요. 마드리드와 아빌라, 톨레도, 또 카스테온 등에 인접한 도로 최소 37개 구간이 폐쇄됐다고 합니다. 마드리드 지역에서 진화작업에 진전이 있어 산불 확산 속도는 둔화했으나 완전히 통제된 것은 아니라고 당국자들이 밝혔으며 특히 펠리세 6세 구강은 마드리드 외곽에 마련이 된 이재민 대피소를 방문을 해 지지와 연대를 표시하고자 왔다며 정말 힘든 시간을 겪은 이들, 집에 나흘이나 못 들어가고 있는 이들, 많은 걸 잃은 이들이 있다고 말하면서 우리 모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자유유산을 잃었고 아직도 큰 위험이 남아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마드리드 지역에서는 약 6만 명이 대피했고요. 아빌라에서는 3만 명, 카스테온에서는 1만 5천 명이 대피한 와중에 발렌시아 마니세스에서는 한 차량에서 고령 남성 한 명이 숨진 채 발견이 되는 안타까움도 더했습니다. 현재 아빌라를 방문 중인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어려운 시간이 남아있지만 여기서 업데이트된 정보를 보면 밤사이 진화작업은 긍정적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레오 14세 교황 또한 여름 별장인 카스텔 간돌포에서 주일 3종 기도를 하면서 프랑스와 스페인의 여러 지역을 휩쓴 산불과 관련을 해 연대를 표시하며 모두에게 피해를 입은 이들, 구조대원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청한다고 말했습니다. 유럽에서의 무더위와 산불 소식과는 달리 기록적인 폭우로 도시 곳곳이 침수되는 지역도 있는데요. 먼저 매사추세츠와 노스캐롤라이나는 내일부터 폭우와 뇌우 그리고 잠재적 피해 바람에 대해 경계 태세를 선포했습니다. 예보관들에 의하면 느리게 이동하는 습기가 풍부한 폭풍으로 인해 뉴잉글랜드, 남부 플로리다, 앨버커키 일부 지역에서 홍수 가능성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폭풍 위험이 주중 중반까지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되며 여행, 야외 계획에 영향을 미치고 안전 문제도 증가할 것이라고 예보하고 있습니다. 매사추세츠 같은 경우는 내일 화요일과 수요일 임팩트 웨더 데이로 지정을 하며 높은 습도, 폭우 그리고 국지적인 홍수 가능성을 예보했고요. 남부 플로리다는 많은 강우와 도시 홍수를 유발할 수 있는 느리게 움직이는 뇌우에 직면해 있으며 앨버커키는 시간당 2인치 이상의 비를 내릴 수 있는 폭풍으로 홍수 주의 조치를 받고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활발한 폭풍 패턴이 예상되는 가운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플로리다는 이번 주 대부분 동안 오후와 또 저녁에 폭풍 위험이 높아지고요. 때때로 광범위한 폭풍도 보이고 있습니다. 미시간 상부 지역은 산발적인 뇌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보되며 일요일 늦은 밤부터 월요일까지 심각한

호박과 바람이 동반될 수도 있습니다. 따뜻하고 습한 공기와 다가오는 기상 시스템이 결합되어 이 활성패런을 유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특히 이번 주 폭풍을 부추기는 기상패런으로는 올란도 지역으로 골프여행이나 가족들과 여행 가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 요즘엔 여행 가실 때도 반드시 날씨 체크부터 하셔야겠습니다. 여러 지역에서 강한 강우 위협은 느리게 움직이는 저기압이 깊은 수분을 끌어들이고 전형적인 한여름의 더위와 습도가 결합되어 있는데 이 구조는 반복적인 뇌우를 지원해 폭풍이 오래 지속되는 곳에서는 홍수 위험도 높이고 있습니다. 지역 예보에 따르면 해안과 내륙 지역 모두 주중 중반까지 불안정한 기상 기간이 지속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요. 이번엔 좀 훈훈한 소식이긴 합니다. 어제죠. 중국에서는 태풍 노을이 26일 어제부터 광둥성과 홍콩을 강풍과 함께 휩쓸고 지나간 후 향후 이틀 동안 중국 남부 지역 전반에 걸쳐 폭우 또는 매우 심한 폭우가 계속해서 내리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예정이 된 수술을 위해 허리 높이까지 차오른 물속을 걸어 병원으로 향한 중국 의사의 사연이 온라인에서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선양에서 하루 동안 230mm의 폭우가 쏟아졌는데 당국은 1951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많은 비가 내렸다고 합니다. 도로 상당수가 물에 잠기고 대중교통 운행도 사실상 중단이 됐고 시민들에게 출근과 등교를 자제할 것을 권고했지만 이 남성은 허리까지 차오른 빗물을 헤치며 자전거를 밀고 이동을 한 것인데요. 한 행인이 촬영한 영상이 SNS를 통해 퍼지자 많은 이들은 위험을 무릅쓰고 길을 나선 이후에 관심을 보였다고 합니다. 영상 속 주인공은 중국 동북부 대표 의료기관인 산부인과 의사였는데요. 그는 당시 임산부 2명의 수술이 예정돼 있어 병원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병원에 도착해 수술을 해야 했다며 의사의 가장 중요한 책임은 환자의 안전을 지키는 것이다. 의료진이 자리를 비우면 환자들이 위험에 처할 수 있다고 말한 의사는 평소 자전거로 출퇴근도 한다고 하는데 그는 물이 예상보다 훨씬 깊어 자전거를 탈 수 없었다며 나뿐 아니라 동료들 역시 모두 병원으로 출근했다고 전했습니다. 자신의 안전보다 생명을 우선시하는 행동이 너무 감동적이며 진정한 의사의 모습이 아닌가 하네요. 한 달의 마지막 주이며 아울러 새로운 한 달의 시작이 함께 있는 이번 주 DMV 지역 요일별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월요일 오늘 워싱턴 DC 지역은 계절에 맞는 덥고 습한 날씨 계속되고 있고요. 오후에는 산발적인 소나기와 천둥, 번개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강한 돌풍을 동반한 폭우가 발생할 수 있고요. 특히 돌풍이 주요 위협 요인이 되고 있는데 기상예측센터는 워싱턴 DC 지역 대부분을 악천후 위험 등급인 약간 위험 1단계로 분류했습니다. 현재 기온은 86도, 섭씨 30도, 바람은 남서풍으로 가볍게 불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대체로 흐리고 곳곳에 소나기와 뇌우가 예상이 되며 최저 기온은 68도에서 75도로 찌는 듯한 무더운 여름밤은 당분간 지속되지 않을 전망입니다. 내일 화요일은 워싱턴 DC 지역을 통과하는 강한 한랭 전선으로 인해 소나기와 뇌우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겠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강풍과 폭우를 동반한 심한 폭풍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국립기상청은 밝히고 있습니다. 특히 기상캐스터는 인터뷰를 통해 해당 지역이 오늘보다 한 단계 높은 약간의 위험인 2단계 경보가 발령될 것이라고 전하고 있고요. 수요일과 목요일에는 선선하고 습도가 낮으며 바람도 부는 날씨가 다시 찾아올 것으로 특히 수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바람이 다소 불겠습니다. 워싱턴 DC 남쪽과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소나기나 뇌우가 예상되고 있는데요. 수요일 낮 최고 기온은 81도에서 86도, 바람은 북서풍으로 5에서 15마일 불겠고요. 20에서 25마일의 돌풍도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목요일 또한 비나 뇌우는 예상되고 있지 않지만 대체로 맑은 가운데 바람이 약간 불겠습니다. 최고 기온은 81도에서 86도이고요. 밤 최저 기온은 66도, 섭씨 16도로 역시 오늘 저녁과 비슷한 기온 보이겠습니다.
이번 주는 바람이 많이 부는 주가 되겠고요. 다음 주는 8월의 시작과 함께 무더운 여름 날씨 다시 돌아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해 뜨는 시각은 오후 8시 25분이고요. 내일 해 뜨는 시각은 오전 6시 7분이 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바람 불고 비가 오는 와중에도 자외선 지수는 매우 높으니까 흐리다고 해서 비가 온다고 해서 자외선 차단제 무시하지 마시고요. 여름 내내 자외선 차단제는 꼭 바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DMB 지역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 요일별 날씨였습니다.

0: 나의 우아한 인생을 위해 건강과 생활 습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건강 뉴스. 오늘 첫 번째 건강 뉴스. 단백질을 많이 먹고 식이섬유를 늘리거나 간헐적 단식을 하는 등 건강을 위해 특정 습관을 극단적으로 실천하는 것이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경고가 나왔습니다. 유명 영양학자이자 장건강 전문가는 박사의 인터뷰를 인용해 최근 SNS를 중심으로 확산하고 있는 맥싱 문화가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맥싱은 특정 목표를 위해 한 가지 요소를 극대화하는 것을 뜻하는 신조어입니다. 최근에는 단백질과 식이섬유 섭취를 늘리고 영양제, 간헐적 단식, 수면 관리 등을 동시에 실천하는 건강 트렌드가 확산이 되고 있는데, 하지만 건강의 기본을 갖추지 않은 채 여러 습관을 무리하게 실천하는 것은 오히려 몸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조금 좋으면 많이 할수록 더 좋다고 생각을 하지만 우리 몸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는다고 하네요. 건강의 목표는 모든 것을 극대화하는 것이 아니라 몸이 정상적으로 기능하는 데 필요한 만큼을 채워주는 것이라고 전문의들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건강 습관을 한꺼번에 실천하려다 보면 오히려 스트레스가 커질 수 있으며 단기간의 스트레스는 신체 적응력을 높이는데도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몸은 생존을 우선하는 투쟁, 도피 상태에 머물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상태에서는 위와 장으로 가는 혈류가 줄어서 음식 소화와 영양소 흡수, 회복 능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배가 고픈데도 억지로 단식을 하거나 스마트워치 목표치를 채우지 못했다는 이유로 죄책감을 느낀다면 몸의 신호를 거스르는 행동이라며 건강을 위한 노력은 스트레스를 줄여야지 더 늘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다만 채소 섭취를 늘리는 그린 맥싱만큼은 추천할 만한 습관이라고 하는데요. 채소는 미네랄과 항산화 성분, 비타민, 식이섬유 등 다양한 영양소를 공급하는 가장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식품이라고 합니다. 결론은 극단적인 건강법보다 균형 잡힌 생활 습관이 결국은 더 건강한 몸을 만들며 여러 건강 트렌드를 한꺼번에 따라하기보다 몸에 도움이 되는 한 가지 좋은 습관부터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진정한 건강으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건강뉴스 두 번째 소식은요. 도로교통소음에 장기간 노출될수록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높아질 수 있다는 대규모 연구 결과가 나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덴마크 연구진이 40세 이상 310만 명의 건강과 환경 데이터를 활용해 18년간 추적 관찰한 결과 이 같은 연관성을 확인했다고 하는데요. 그야말로 이 시간을 통해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요새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라고. 그래도 암은 약이라도 있지만 치매는 예방 말고는 딱히 치료제가 아직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이번 연구는 도로교통 소음과 파킨슨병의 관계를 분석한 연구 가운데 가장 큰 규모로 알려졌는데 파킨슨병은 시간이 지나면서 뇌의 일부가 손상되는 진행성 신경계 질환으로 움직임과 균형 감각에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기존 연구에서는 소음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스트레스 반응이 증가하고 수면이 방해받으면서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3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파킨슨병 위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생물학적 경로가 제시돼 왔는데 연구진은 참관자들이 거주하는 주택에서 도로와 가까워 소음에 가장 많이 노출이 되는 외벽과 상대적으로 소음이 적은 외벽의 소음 수준 차이를 분석했는데 그 결과 소음 노출이 가장 큰 외벽을 기준으로 소음도가 높아질 때마다 파킨슨병 발병 위험이 3%씩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집안에 조용한 공간이 있다면 도로교통 소음과 파킨슨병 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일부 줄일 수 있는 것으로도 나타났는데, 연구진은 소음이 집 전체에 균일하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에 주목을 하며 소음이 심한 공간을 피해 다른 방으로 이동하는 것만으로도 노출을 줄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연구진은 대기오염의 영향도 고려했지만 참가자들의 생활습관과 관한 정보는 아직까지 충분히 확보하지 못했고, 다만 교육 수준과 소득에 관계없이 소음과 파킨슨병 사이의 연관성이 일관되게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환경소음이 파킨슨병 위험 요인 연구에서 아직 새로운 분야라며, 이번 연구만으로 소음이 파킨슨병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다만 소음이 특정 질환을 일으키는 요인이라기보다 전반적인 스트레스 요인일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에 살아서 편하고 좋은 면도 있지만 은퇴하고 나서는 조용한 지방으로 내려가 편안한 삶을 영위하는 것에 대해서도 심각하게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

0: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호수에서 지인들을 구해주는 길몽을 꾼 뒤 복권을 구매한 당사자가 연금 복권 1등과 2등에 동시에 당첨이 되는 행운을 안았다는 본국의 소식입니다. 1등 1매와 2등 4매 동시에 당첨이 된 주인공은 인터뷰를 통해 꿈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최근 꿈에 큰 호수가 나왔고 그곳에 빠진 지인들을 구해주는 꿈을 꿨다고 합니다. 예전에도 물과 관련된 꿈을 꾸면 일이 잘 풀린 적이 많아 좋은 예감이 들었다며 다음날 바로 로또와 연금 복권을 구매했다고 하는데요. 며칠 뒤 저녁 혼자 드라마를 보는데 복권 이야기가 나오는 장면을 보고 문득 그때 산 복권이 생각났다며 로또 먼저 확인해봤으나 낙첨이었고 이어서 연금 복권을 확인하는데 1등에 당첨이 됐다고 합니다. 당시 심경에 대해선 너무 놀라 말문이 막혔고 잘못 본 것은 아닐까 싶어 여러 번 다시 확인했다며 놀란 마음이 쉽게 가라앉지 않아 그날 밤에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할 정도로 설레이고 얼떨떨했다고 합니다. 지금도 여전히 믿기지가 않고 꿈을 꾸는 것만 같다고 털어놓은 그는 평소 로또와 연금 복권을 매주 꾸준히 구매했다고 하는데 이번에 당첨된 돈으로 주식 등 재테크에 활용하고 생활에 보태 쓸 계획이라고 하네요. 아이 주식은 뭔 주식이요. 어설프게 주식어다 다 날려먹지 말고 그냥 조용히 가족끼리 참나게 살면 되지. 안 그래요? 변비로 여겼던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영국의 30대 여성이 장에서 8cm 크기의 희귀암을 발견한 뒤 치료를 받았지만 암이 재발이 돼 완치가 어려운 상태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영국 머지사이드에 거주하는 33살의 첼시 갤리모어라는 여성은 2024년 초 어느 날 아침 극심한 복통과 복부 팽만으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상태에서 잠에서 깬 후 약 6시간 동안 통증을 견디다 결국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합니다. 그녀는 그전까지 복통과 야간 발한, 피로감이 이어졌지만 이미 변비약을 처방받아 복용하고 있었던 만큼 내가 과민반응을 하는 것이 아닌가 하고 증상의 원인을 변비로 생각했다고 합니다. 구급차를 부르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을 망설였다고 하는데요. 병원 검사에서는 장에서 8cm 크기의 종양이 발견이 됐으며 이어진 조직 검사 결과 위장 관 기질 종양으로 확인이 됐다고 합니다. 위장 관 벽에 칼 간질 세포에서 발생하는 희귀 종양으로 영국에서는 매년 약 900명이 진단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주로 55세에서 65세에서 발생을 해 이처럼 30대 초반에 진단되는 사례는 매우 드문 편이라고 합니다. 갑작스러운 진단에 그녀는 내 이야기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삶을 지켜보는 기분이었다며 이런 일은 뉴스에서만 보는 줄 알았는데 나에게 일어날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다며 당시 심정을 토로했습니다. 결국 그녀는 2024년 종양 절제 수술을 받은 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표적 치료제 치료를 시작했으며 병세는 안정적인 것으로 확인되던 차에 지난해 연말 응급 CT 검사를 받은 뒤 암이 재발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합니다. 암은 이미 다른 부위로 전이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의료진은 수술로 제거하거나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렵다고 설명을 했는데요. 한편 11살 아들을 남자친구와 키우고 있는 그녀는 앞으로의 삶에 대해 상의한 끝에 가족과 지인들이 함께할 수 있도록 오는 11월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다고 합니다. 아울러 그녀는 SNS를 통해 투병 과정을 공개하면서 몸에 이상 신호를 절대 가볍게 넘기지 말 것을 당부했다고 하네요. 암보다 더 무서운 것이 치매라고 하는데 역시 암은
1: 암이네요, 어머니. 아니, 그나저나 암이 온몸에 전이됐다고 하는데, 아, 11월이면 앞으로 3개월 정도밖에 안 남았는데, 짧다면 짧은 시간인데, 아이, 우치게 그때까진 괜찮을라나 모르겠네. 이, 아니, 남자네 저 부모 심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 우치게 치그들만 생각을요. 까까.

0: 대만의 한 고급 사립 유치원에서 교사들이 원아들을 폭행하고 개처럼 기어다니게 하는 등 상습적으로 학대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이 유치원 CCTV 영상을 직접 확인하면서 교사들의 부적절한 행위가 잇따라 포착이 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타이베이시의 한 사립 유치원은 설립된 지 약 2년 된 곳으로 여러 교육기관을 운영하는 유아교육그룹에 소속이 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과정 영어 수업과 낮은 교사 대 아동 비율 등을 내세우며 높은 학비에도 불구하고 학부모들의 선호를 받아온 것으로 전해졌는데, 사건은 지난달 한 학부모가 등원하던 중 교실 문틈으로 한 여교사가 원아의 팔을 잡아 끌고 교실로 데려가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드러났습니다. 해당 교사는 아이를 바닥에 거칠게 내던진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후 피해 아동의 부모가 CCTV 영상을 확인한 결과 아이가 같은 교사에게 두 차례 강제로 끌려가 바닥에 내동댕이 쳐지는 모습이 포착이 됐습니다. 교사가 아이의 식사 그릇을 뒤집고 밥을 먹지 못하게 하는 장면도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는데, 더 큰 논란은 다른 교사와 보유 교사들이 이 같은 상황을 목격하고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점입니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는 아이가 학대를 당하며 크게 울고 있는데도 다른 교사와 보육 교사들이 여러 차례 지나가면서 모른 척했다며 마치 이런 일이 익숙한 것처럼 보여 받아들일 수 없다고 호소를 한 것인데요. 학부모들의 문제 제기가 이어지자 유치원 측은 자체 조사에 착수했는데, 그 결과 해당 교사의 부적절한 행위 12건, 다른 교사의 행위는 2건 확인됐으며 피해 원한은 5명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유치원 측은 해당 교사에게 즉시 휴가를 명령하고 관할 교육 당국에 사건을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그러나 이후 학부모들이 CCTV를 추가로 확인하면서 유치원 측이 파악한 것보다 피해 규모가 더 클 수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는 과정에, 학부모들은 원아들이 교사에게 뺨을 맞거나 끌려가는 것은 물론 개처럼 기어다니도록 강요받는 등 총 76건의 학대 정황이 확인됐으며 피해 아동도 13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아이들이 학대당하는 영상을 직접 보는 것은 가슴이 찢어지는 고통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네요. 아니, 이런 배란 먹을 종자들 같으니라고 말이오. 이 한두 푼이요. 이 한두 푼이냐고. 피 같은 돈 들여 보내놨더니 애도를 패? 이 군교? 이런 것들은 그냥 똑같이 해주면 돼야. 애들 있으면 걔 애들도 하루 종일 굶기고 바다 기어다니게 하고 말이오. 아이고, 엄니들 속이 속이겠냐고. 천벌을 받아도 현찰은 잡년들 잡스러운 요자들 같으니라고 말이오. 욕도 아깝네, 라인. 성인 영화 배우로 활동하던 이력이 있는 여성이 콜롬비아 상원의원에 오르며 현지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그녀는 성산업 종사자와 여성, 청년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겠다며 정치권에서 사회적 변화를 이끌겠다는 뜻을 밝혔다고 하는데, 예전에 성인 영화 업계에서 활동했으며 현재는 사회활동가와 언론인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성인 콘텐츠 산업 종사자들이 기업이나 중개업체로부터 부당한 대우 를 받지 않도록 법적 보호 장치를 마련하고 다른 노동자들과 마찬가지로 사회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선거운동 과정에서는 잘못된 정보와 편견, 이중잣대 때문에 국가가 이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며 성인 콘텐츠 산업도 제도권 안에서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전직 성인 배우의 정치 참여를 둘러싼 비판에는 왜 성인 콘텐츠 업계에서 일했던 여성은 국민이 선출하는 공직에 도전할 수 없느냐고 반문하며, 사회는 성인 콘텐츠를 소비하면서도 그 업계의 종사자가 정치에 참여하는 것은 받아들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고 하네요. 아니, 아닌 말로 멀쩡하게 정치를 해도 본이 안 되는 시상인데, 아니 무엇이 본이 되겠냐는 말씀이시지만은 놀돌 물이 그래서 그런가 생각하는 것도 참 그 시기이시네요. 아니 근데
1: 벌거벗고 재미 보는 것도 노동인가? 아니 무슨 노동권을 보장받아야 한다고 하시는지 참 뚫린 입이라고 말씀은 잘 하시네. 예.
0: 중국인 두 명이 미국 토종 거북이 500마리 이상을 홍콩으로 불법 수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미국 법무부는 뉴욕 스테이트 아일랜드에 거주하는 중국인 호킹컨과 그의 또 다른 일행은 필요한 허가와 신고 없이 미국 토종 거북이를 홍콩으로 보낸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두 사람은 동부 상자거북, 서부 상자거북, 세발가락 상자거북 등 미국 토종 거북이 여러 종을 불법 수출한 것으로 파악됐는데 지난 2024년 6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내용물을 허위로 표시한 소포 여러 개를 발송했는데 또 다른 일행은 2021년 5월부터 2023년 5월까지 거북이를 불법 수출했다고 합니다. 미 법무부는 거북이 578마리가 담긴 소포 약 99개를 발송했다며 소포 내용물을 수정이나 돌이라고 허위로 표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들 거북이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185개 정부가 가입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에 보호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두 사람은 필요한 수출 허가와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소포 내용물까지 허위로 표시한 것인데요. 두 사람에게 적용이 된 혐의는 레이시법을 위반한 중범죄로 레이시법은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야생동물 밀매금지법으로 국제 또는 주간 거래를 통해 운송이 되는 야생동물의 포장에 허위 정보를 표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두 사람에게는 각각 최대 징역 5년과 25만 달러 또는 범죄로 얻은 경제적 이익이나 발생시킨 손실의 두 배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 법무부는 이들 거북이는 국제 반려동물 시장, 특히 중국에서 높은 가치를 인정받는다고 합니다. 중국에서는 희귀 반려동물 수집과 전통 의약품 사용, 고급 장식 등을 목적으로 외국산 거북이를 찾는 수요가 높은 것으로 알려졌는데 전박이 거북이 같은 경우는 홍콩과 중국 광저우 암시장에서 한 마리에 1,000불에서 3,000달러를 받을 수 있다고 하네요. 아이고. 팔다 걸려서 5년 징역에 벌금 내고도 남는 장사인데 아이 이것을 들갔다가 나와도 또 얻었는디? 이? 요 정도 갖고는 안 되겠소. 예. 청대 석조 사자상을 중국에 기증하기로 한 데 대해 중국이 환영의 뜻을 표했다는 소식입니다. 한국의 석자사상 기증과 관련해 일본에 약탈당한 청대 석자자상을 한국이 기증하는 것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중국과 한국은 역사적으로 일본 군국주의의 침략을 받았고 문화재 유실의 아픔을 모두 겪었다며 한국이 중국의 청대 석자자 유물을 기증하는 것은 중한 양국이 역사를 기억하고 협력하려는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준다고 평가했는데요. 앞서 국립중앙박물관과 간송미술관은 서울 간송미술관에서 청대 석자자상 기증식을 열고 이를 중국에 기증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해당 석자자상은 고 간송 전영필 선생이 일본 경매에서 구입해 보관해온 것으로 청대 왕부 저택 앞 유물로 확인이 됐는데 일부 전역에 흩어진 조선 석조 유물들을 찾던 전영필 선생이 조선 유물들과 함께 입수한 이후 1938년 한국 최초 사립박물관이자 강송미술관의 전신인 보화각 겁니 때부터 보화각 앞을 지켜왔다고 하네요. 아이고 무슨 발음이 이렇게 어려워. 아니 그리고 말이요 기껏 일본한테 빼앗긴 거 간신히 찾아와 놓고 아니 그걸 중국한테 주는 것도 무슨 개 같은 경우래요. 조공 바치던 습관이 아직도 남아서 그런가. 지역에서 거위, 오리 등 물새 깃털이 부족해지면서 일본 배드민턴 셔틀콕 가격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미즈노, 요넥스 등 주요 스포츠용품 브랜드들은 셔틀콕 가격을 인상했는데 요넥스는 약 30%, 미즈노도 지난해 여름 물새 깃털로 만든 셔틀콕 가격을 약 25% 인상했으며 고센 역시 올해까지 가격 인상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업체들은 핵심 재료인 물새 깃털 가격 상승을 주요 원인으로 꼽았는데 셔틀콕 한 개에는 16개의 깃털이 들어가는데 이 깃털은 주로 중국에서 식육용으로 가공되는 거위나 오리에게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나 최근 세계 각국에서 조류 인플루엔자가 유행을 하며 원자재인 깃털 수급이 어려워지면서 방역 비용이 늘어나는 등 중국 사육 농가들의 부담이 커졌고 경영 상황이 악화됐기 때문입니다. 중국 내 육류 소비 성향의 변화도 깃털 부족에 영향을 미쳤다고 하는데 경제 성장과 함께 돼지고기와 소고기 소비는 늘었지만 오리고기 수요는 상대적으로 부진했으며 이에 따라 물새 사육과 유통 물량이 줄면서 깃털 조달 비용도 계속 오르고 있는 실정입니다. 가격 인상이 원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해 이익을 확보하기 어려운 상황인 반면 셔틀콕 수요는 배드민턴 인구 증가와 함께 꾸준히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일본 배드민턴 협회에 따르면 등록 회원은 29만 9,493명으로 25년 전보다 약 2배 증가했으며 이렇듯 천연 깃털을 구하기 어려워지자 제조업체들은 나일론 등 인공 소재로 만든 합성 셔틀콕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하네요.
1: 아니 깃털이 오리털만 있는 것도 아닌데 아닌 말로 골프장 가면 오리가 그냥 천지 빛깔이로 많더만. 아니 근데 어째 닭털로 맹근 거는 배드민턴이 안 되시나? 이?
0: 그룹 블랙핑크 멤버 리사가 2026 세계축구연맹 북중미 월드컵을 통해 170억 원이 넘는 수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외신 보도가 현재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는 이번 월드컵 관련 이벤트에 참여한 가수 중 샤키라와 저스틴 비버 또 티머시 샬라메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기록이라고 하는데요. 글로벌 브랜드들은 전 세계 수십억 명의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기 위해 유명인사 섭외에 수천만 달러를 아끼지 않는다며 월드컵 캠페인 참여는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블록버스터 영화 주연을 맡거나 메가 히트 앨범을 발매하는 것 이상의 엄청난 파급력을 지닌다고 합니다. 특히 리사와 그녀의 그룹 블랙핑크는 세계에서 가장 견고한 팬텀을 주요 스포츠 토너먼트에 직접 유입시켰다며 이번 월드컵은 리사의 세계적 위상을 더욱 증폭시켰으며 스포츠 팬들에게 그녀를 알리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서 리사는 미국 로스앤젤레스 소피 스타디움에서 열린 미국 개막식에서 브라질 가수 아니타, 나이지리아 가수 레마와 함께 월드컵 공식 앨범 수록곡인 Goals를 부르며 공연을 펼쳤는데 K-POP 가수가 월드컵 개막식 무대에서 라이브 퍼포먼스를 펼친 것은 BTS 정국에 이어 리사가 두 번째이며 걸그룹 멤버가 무대에 올라 라이브 퍼포먼스를 선보인 것은 리사가 최초라고 하네요.
1: 아니 근데 리사야 태국에 아니오? 아 이왕이면 우리나라 애를 좀 시켜주던가 하지. 아 기껏 태국에 켜줘봤자니 너네 나라에 아니냐고 말이오. 비즈니스는 또 무엇인가 다른가. 어쨌든 말이오. 어떤 노래인지 좀 다시 들어봐야겠네. 예, 리사입니다. 골스.

아이, 들어본 게 가사는 별 의미가 없는 것 같고 노래도 무신, 예? 아이고, 저는 뭐 그닥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 취향은 아닌데도네요. 자, 노래 끝나고 저는 2부에서 바로 인사드리겠습니다.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라라랜드 퀴즈 정답자 발표와 함께 새로운 퀴즈 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봬요.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1: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오늘은 2026년 7월 27일 월요일입니다. 라라랜드 2부 순서 바로 인사드리고 있는데요. 이 시간 엘리코세리는 물론 앤앤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 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 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2부 첫 곡은 우리 앤디님께서 요새 전화가 좀 뜸하신데요. 예, 오늘도 일찌감치 전화를 주셨어요. 가능하면 2부 첫 곡으로 들려달라고 하셨는데, 요새 이재성의 그 집앞이 다시 역주행을 하고 있어서 그때 당시는 잘 몰랐는데 요새 들어보니까 이 곡이 참 좋은 곡이었더라고요 하시면서 신청을 해주셨어요. 자, 오늘 2부 첫 곡은 그 집앞 이재성 오리지널 곡으로 들려드리겠습니다.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 월요일 좋은 글귀와 시 모든 분들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보내주셨어요. 시작이 반이다. 오늘 하루도 가벼운 마음으로 나아가자. 모든 큰 성취는 작은 시작으로부터 출발한다. 월요일은 새로운 기회와 가능성이 열리는 멋진 날이다. 새로운 한 주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어제의 걱정보다 오늘의 한 걸음을 믿어보세요. 그러면서 짤막한 글 또 보내주셨는데요. 희망을 만드는 사람이 되라. 정호승의 글입니다. 살아있는 것은 모두 희망이다. 오늘 힘들더라도 내일을 믿는 마음 하나로 우리는 다시 길을 떠난다. 희망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한 걸음을 내딛는 우리 마음속에 있다.

친구는 사랑의 끈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는지라. 잠언 17장 17절 말씀 보내주신 복별님의 사연인데요. 삶의 평강과 평안이 충만하시기를 감사 기도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친구는 사랑의 끈이지 아니하고 형제는 위급한 때까지 위하여 낳느니라. 아, 조금 해석을 어떻게 해야 되나. 예, 잠깐 고민을 했는데요. 아유, 뭘 고민을 해요. 찾아보면 되지. 요새는 구글이나 챗GPT가 다 가르쳐주더라고요. 새 번역을 보니까 사랑이 언제나 끊어지지 않는 것이 친구이고요. 고난을 함께 나누도록 태어난 것이 혈옥이라고 합니다. 항상 사랑하는 것이 친구고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이 형제이다. 뭐 이런 말인데 글쎄요. 요새 친구가 제가 요즘에 와서 느끼는 건데 이 expire date이라고 그러죠. 유통기한. 이 유통기한이 꼭 음식에만 약에만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인간관계에서도 유통기한 있습니다. 아유, 잊고 말고요. 천년 만년 갈 것처럼 서로에게 그렇게 잘 하다가도 사소한 이익 또 눈앞에 보이는 자그마한 어떤 자기만의 이익 있잖아요. 그리고 또 사소한 오해 이걸로 인해서 정말 지옥까지도 함께 갈 것만 같았던 친구 사이가 왼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이 뭔지 말이죠. 그리고 다 자기들 입장에서 이야기를 하는데 누가 옳다고 얘기할 수는 없을 것 같네요. 또 형제는 어려울 때 도움이 되려고 태어난 것이 형제라고 하지만 오히려 형제 때문에 상처받고 아예 등 돌리고 안 보고 사시는 분들도 의외로 많으세요. 작은아버지 믿고 왔는데 누나 믿고 왔는데 또 오빠가 초청해서 왔는데 언니 때문에 왔는데 지금은 서로 왼수가 돼서 안 보고 사시는 분들 말씀들을 안 해서 그렇지 많더라고요. 꼭 누가 잘못했다라기보다는 결국은 다 자기의 이익 때문이 아닌가 싶어요. 생각했던 대로 안 해주면 서운하고 기대했던 만큼 안 오면 또 삐지고 조금씩 양보한다는 것이 예 쉽지 않더라고요. 살면서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 여러분들은 조금씩 좀 손해보면서 이해하면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충족함은 끝이 없으니 내가 나의 삶의 평강을 만들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갖추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의 평안이 가득할 때는 무엇이든지 긍정이 되고 마음의 불안이 있을 때는 무엇이든지 부정이 되기도 하죠. 예, 맞아요, 맞아요. 아침에 눈을 뜨고 가족과 이웃과 세상을 위해 기도를 드립니다. 위선이 아닌 진솔한 마음의 기도를 매일 쉬지 않고 올립니다.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오늘도 평온한 평강이 가득 되었기를 기원합니다. 사랑합니다. 끝까지 사랑해요. 네, 끝까지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복별님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듣고 싶은 곡은요, 코모돌스의 곡 신청해 주셨어요. Brick House. 죄송하다고 말씀하시면서 가요는 다른 분들이 좋은 곡을 많이 추천해 주시니까 저는 주로 올드팝송을 선택하겠습니다 하셨는데요. 아유 죄송해요. 하나 없습니다. 우리 청취자분들 올드팝송 좋아하시는 분들 많아요. 와 모처럼 만에 우리 또 복별님 덕분에 코모돌스의 곡 듣게 됐네요. 제목은 브릭하우스입니다.

0: 워싱턴 대표 중식당 애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애난데일 장원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반점입니다.
1: 사장하는 역시 장원반점, 짬뽕하는 역시 장원반점. 매생이 누룽지 탕도
0: 703-354-1950, 703-354-1950.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부 후코이단.
2: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3: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2: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3: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2: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5: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6: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7: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8: 한 모금 아니잖아.
7: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8: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7: 마지막 딱 한 모금만.
9: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다섯 명의 가수가 부르는 노래를 들으신 후 공통점을 찾아주시는 랄랄라 퀴즈. 자, 드디어 오늘 정답자 발표를 해드려야 되는데요. 이번에는 2주가 걸렸던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에 내드렸던 퀴즈 사연 어떤 퀴즈였는지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듀스의 여름 안에서 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 퀴즈의 정답은 바로 노래 제목에 공통적으로 여름이 들어가는 거인데요. 정답은 여름이었습니다. 굉장히 쉬울 줄 알았거든요.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보내주시질 않았어요. 그래도 항상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큰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받으면 기분 좋죠. 정성을 해서 보내주신 팀에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분 지난번에 한번 제가 정답자로 드렸던 것 같은데 첫 번째 DJ 덕의 여름 이야기 쿨의 이 여름 세 번째 징검다리 여름 인디고 여름아 부탁해 다섯 번째 듀스 여름 안에서라고 이렇게 친절하게 보내주셨어요. 팀에게 이번 주 정답자로 발표해 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정답자에게는 H마트에서 마음껏 샤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 있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요리 드실 수 있는 곳이죠.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네, 정답 보내주신 팀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아울러서 이번 주 또 새로운 퀴즈 내드려야 하는데요. 퀴즈 내주시는 분들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으니까 방송 들으시면서 나도 퀴즈 한번 참여해볼까? 좋은 아이디어 있으시면 언제든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한 궤도도 여름에 관한 노래를 불렀더라고요. 제목은 여름 이야기. 요곡 듣고 이번 주 새로운 퀴즈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원 궤도의 여름 이야기 듣고 계시는 지금 시각이 4시 38분 넘어섰네요. 여기는 DMV지요. 워싱턴 DC와 메릴랜드 북버지니아를 아우르는 1310K라디오이고요. 저는 송은경이고요. 라라랜드 2부 순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계속해서 이번 주 퀴즈 들려드릴 텐데요. 다섯 곡 잘 들어보시고 공통점 무엇인지 생각해보세요. 네,

마지막 다섯 번째 곡은 싹쓰리의 곡입니다. 이렇게 해서 다섯 곡 모두 들려드렸는데요. 이번 주도 예, 어떻게 보면 너무 쉬워요. 지난주하고 조금 비슷합니다. 가수보다는 노래에 좀 신경을 써주시고요. 정답 아시는 분들은 카톡을 통해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분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정통 중화요리 하오에서 드리는 20분 상당의 식사권 또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용필 씨가 리바이벌해서 불렀는데요. 새롭더라고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조용필이 부릅니다. 바닷가의 추억.

K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e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구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우리는 자주 행복을 미룹니다. 이 일만 끝나면, 이번 달만 지나면, 조금만 더 참으면. 그런데 참 이상하죠? 막상 기다리던 날이 오면 행복은 생각보다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기뻐할 틈도 없이 또 다른 일이 우리 앞에 놓이니까요. 그래서 어쩌면 행복은 도착하는 것이 아니라 잠깐 알아보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아침에 마신 따뜻한 커피 한 잔, 길가에 피어난 작은 꽃, 퇴근길에 우연히 마주친 저녁 하늘, 별것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 순간만큼은 분명 우리 곁에 와 있던 것들입니다. 행복은 늘 큰 모습으로 오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주 작아서 우리가 마음을 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 오늘의 행복을 내일로 미루지 마세요. 오늘 하루도 참 수고 많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좋아하는 작은 것 하나를 스스로에게 선물해 주세요. 행복은 어쩌면 이미 와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2026년 7월 27일 월요일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라랜드는 엘레코세리는 물론 에란데일 센터별 세 군데 오피스에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세이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보험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여러분

0: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0: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으로 역사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듯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은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켰습니다. 어디에 사랑이 필요한지 알고 계시는 주님, 지금 우리를 만나 주소서. 우리도 주님을 따라 온전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김영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오늘 함께 하실 첫 찬양은 15장 찬송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서울 모태탑 창단의 곡으로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너 주의 사람아 윤종일의 찬양으로 듣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얽매일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께서 소망의 이유가 되셨습니다.

찬송가 39장 주 은혜를 받으려 글로리 남성 사중창의 찬양 보내드립니다.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203장을 박상희의 찬양으로 준비했고요. 예수가 함께 계시니 CBS 합창단의 곡 이어집니다.

0: 시온 성과 같은 교회 만나 워십과 신명철의 찬양을 보내드렸습니다. 먼저 들으신 곡 자비로 그 몸 찢기시고 트리니티 싱어즈의 찬양이었고요.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이요한의 찬양으로 함께했습니다.
1: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는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방송되는데요. CBS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를 다운로드 받으시면 음악 FM과 24시간 크리스천 음악 방송인 CBS 조이포유 채널 어느 채널에서도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저녁 8시부터 10시까지는 CBS 조이포유 채널을 통해 내가 매일 기쁘게를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작은자님 기도문으로 함께 해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제가 한낱 피조물임을 고백합니다. 위대하신 창조주를 경외하며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겸손한 자로 살기 원합니다. 받은 복이 도리어 교만의 도구가 되지 않도록 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것들에 늘 감사함으로 화답하게 하소서. 받은 복이 교만이 되지 않도록. 참 중요한 말씀이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휴대전화 뒷번호 2861번. 주님 너무 힘이 듭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지사 치유하여 주옵소서 기도하고 계시는데요. 너무 힘이 들다고 하셔서 걱정이네요. 2861번님, 주님께서 새 힘 주시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루아흐 엘로힘 보혜사님께서는 어머님이 넘어지셨군요. 병원에서 치료받고 얼른 낫기를 기도하고 계시고요. 공주마마님께서는 회사에서 일하다 실핏줄이 터져서 눈이 빨갛게 되어 많이 불편한데 빨리 낫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할게요. 그리고 0514번. 저는 매일매일 2시에 일어나 하루를 시작합니다. 새벽 2시에 일어나시는 거예요. 방송 들으면서 많은 힘을 얻고는 합니다. 참고로요, 저는 김밥집 합니다. 감사합니다.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일찍 일어나시는군요. 준비할 게 많으니까. 0514번님 덕분에 또 많은 분들은 아침을 맛있게 드실 텐데요. 아, 이렇게 새벽 일찍 일어나시니 그래도 내가 매일 기쁘게 함께 하시면서 날마다 새 힘 얻으시는 거죠? 일찍 주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이포요 저녁제 방송으로 들어오셨어요. 무지개님, 찬양의 은혜로 염려가 사라지니 감사해요. 이렇게 보내주셨고요. 유리정은님께서는 시편 139편 5배의 찬양을 청해주셨습니다. 보내드릴게요. 이어서 뉴뉴 엄마님 신청하신 힐링남녀의 찬양, 복음으로 살리라 이어집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를 듣고 계십니다.
1: 은혜로운 찬양과 함께하는 내가 매일 기쁘게 이 시간 듣고 싶은 찬양, 나누고 싶은 이야기 인터넷 라디오 레인보우 게시판 이용하시면 됩니다. CBS 인터넷 라디오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또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샵 9390, 우물정 9390번으로 문자 보내주셔도 됩니다.

207장 귀하신 주님 계신 곳 송수영의 찬양으로 전해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창문님, 늘 기도로 그리스도의 사람의 본이 되어주신 이선희 권사님 보고 싶습니다 하시면서 보아라 즐거운 우리 집 청해 주셨습니다. 나비워십의 곡으로 청하셔서 이명희의 내가 매일 기쁘게 1부의 끝곡으로 보내드릴게요. 잠시 후 내가 매일 기쁘게 2부에 다시 뵙겠습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0: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 18억 5천만의 어린이 복음화를 통해 세계 선교가 마무리되는 그날까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은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으로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우리 사진 한 장 좀 띄워주실까요? 현대 기독교 지성을 대표하던 뉴욕 리디머 철치의 팀 켈러 목사님이시죠. 우리 1세 우리 성도님들도 이분을 보통 책을 통해서 많이 알고 계셔요. 그런데 여러분의 자녀들, 영어를 사용하는 2세 자녀들은 이분의 설교를 아마 안 들은 젊은이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70세가 되던 2020년 췌장암 4기 판정을 받습니다. 설상가상으로 2020년 뭐 떠오르는 거 없습니까? 팬데믹까지 덮쳤습니다. 암이라고 하는 질병은 저 목사님을 그 육체를 병원 침대에 아주 냉정하게 묶어놓았습니다. 거기서 그는 온갖 항암치료, 소위 키모의 고통을 견뎌야만 했습니다. 강단에 서서 더 이상 설교를 할 수 없으니까 젊은 제자들에게 강단을 다 넘겨주고 한동안 모습을 나타내지 않자 그를 따르던 수많은 성도들은 생각했습니다. 이제 저분의 왕성한 사역도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그러나 팀 켈러 목사님은 그 육체적인 매임 속에서 날마다 자신에게 다가오는 죽음의 그림자를 바라보면서 글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 고통을 회피하지 않으면서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투병 기간 동안에 두 권의 책을 내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죽음에 관하여 On Death라고 하는 책이고 또 하나는 부활을 입다라는 우리말로 번역이 된 책인데 원래 제목은 Hope in Times of Fear, 두려운 날에 우리가 갖게 되는 희망, 이제 이런 주제가 되겠는데 그 내용은 부활의 소망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저 두 권의 책은요, 우리말로도 저렇게 번역이 되어 있는데 역설적이게도 그분이 건강할 때 외쳤던 수많은 설교와 메시지보다도 훨씬 더 강력하게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평소에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냉소적이고 그리고 비판적이던 그 무신론자들 혹은 회의론자들이 저 책을 읽으면서 죽음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한 기독 지성인의 그 평안한 마음과 그리고 부활의 죽음 너머에 있는 그 부활의 확신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은 것입니다. 결국 그분은 3년 뒤인 2023년 73세를 일기로 이제 하나님의 품에 안기시게 되죠. 그런데 그 3년 동안 비록 몸은 병상에 묶여 있었고 매여 있었지만 거기서 전한 메시지들은 전 세계, 뉴욕은 말할 것도 없고 수백만 명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가장 강력한 선교의 도구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그분의 육체적인 이 매임은 복음의 퇴보를 가져왔습니까?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복음의 진보를 가져왔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의 상황이 이와 똑같았습니다.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어느 감옥일까요? 빌립보 감옥이 아니고 지금은 로마의 감옥입니다. 손과 발에는 쇠사슬이 묶여 있었고 또 자유롭게 움직일 수 없는 철저한 매임의 상태에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은 절망에 빠졌습니다. 아이고, 이제 우리의 위대한 사도 바울 선생님도 이제는 사역이 이렇게 저물어 가는구나. 이렇게 끝나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그 어둡고 차가운 감옥 속에서 이 바울이 보내온 편지의 내용은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내용들이었기 때문인데 우리 1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2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감옥 안에 있는 사람이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쓴 편지예요. 매여 있는 사람이 자유로운 사람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한 번 더 시작.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빌립보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저 말은 무슨 말입니까? 바울은 자신이 지금 매여있는, 이 묶여있는, 감옥에 갇혀있는 이 상황이 결코 실패도 아니고 중단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은 복음의 진전이다. 다시 말해서 선교의 놀라운 열매로 이어지는 기회라고 바울은 지금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바울은 이미 이전에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탄생되었는지 기억하실 수 있나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원래 복음을 전했잖아요. 지금의 터키, 튀르키예 지역에서. 그러다가 하나님이 길을 막으시고 어느 날 밤에 꿈속에서 유럽 사람을 보게 하시고 그 다음날 이제 배 한 척에 몸을 싣고 유럽의 첫 성,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배 초소가 뚜렷한 게 없으니까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곳에 가서 복음 전하다가 어느 귀신 들린 여자를 만나서 불쌍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 주었더니 그 여자, 귀신 들린 여자를 통해서 점을 쳐주고 그 다음에 돈을 받는 그 주인이 영업방해죄로 바울을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아주 매를 엄청 맞고 그리고 깊은 감옥에 갇히게 되지 않았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아니 복음 전하고 있는데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을 하고 있는데 도대체 이게 뭡니까? 몸은 지금 멍들어 잠을 이룰 수가 없고 내가 왜 이렇게 여기에 갇혀 있어야만 합니까? 하나님은 도대체 이런 상황을 알기나 하시는 것입니까? 저 같으면 막 그렇게 따지고 싶었을 텐데 바울과 실라는 그렇게 하지 않았네요. 밤중쯤 되어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내용이니까 To make a long story short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할 때 옥토가 흔들리고 아마 이번에 베네수엘라에서 큰 지진이 연거푸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사망자가 얼만큼인지도 아직 확인이 되지 않은 정말 비참한 상태인데 우리 베네수엘라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2012년도에 북쪽에 그 마라카이보, 카라카스부터 시작해서 저 남쪽에 산크리스토발까지 7개 도시를 우리가 축구 선교를 통해서 수십만 명의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을 만나고 복음의 광채를 비추었던 그런 땅인데, 자, 지금 지진 얘기하다가는 또 시간 다 가니까, 빌립보 감옥에 지진이 났습니다. 얼마나 큰 지진이 났는지 그 쇠로 된 창고가 다 부러지고 육중한 감옥 문의 열쇠가 다 부러질 정도로, 그때 다른 죄수들은 때는 이때다, 이게 웬 떡이냐 하고 다 도망갔지만 바울과 실라는 도망가지 않았어요. 그대로 감옥 안에 머물러 있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들이 밤중에 기도하고 찬송한 이유가 주여 우리를 이곳에서 빨리 해방시켜 주옵소서, 그게 아니었거든요. 겨우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바울이 아니었거든요. 결과적으로 그 간수가 감동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바울과 실라가 도망갔더라면 자기의 목숨이 이제 대신 치러져야 되는데, 바울과 실라 덕분에 자기가 서바이브 할 수 있게 되었으니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자기 집으로 모시고 가서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온 가족이 세례를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 유명한 말씀이 바로 그 간수의 집에서 터져나왔던 것입니다. 바울은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옥에 갇혔지만 그게 결코 실패도 아니고 복음이 중단되거나 막히는 게 아니고, 오히려 그 당시 로마의 군인들과 또

검사를 한번 했는데 그때 우리 닥터 석창호 집사님께서 수고를 해주셨죠. 그런데 연락이 왔어요. 검사 결과가 나왔는데 아주 안 좋다는 거예요. 어떻게 안 좋습니까? 그랬더니 수치가 너무 높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 달 동안 침대에서 내려오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부목사로 정신없이 일하고 있던 때인데 오늘도 할 일이 이만큼 많이 쌓여 있는데 그래서 저는 안 된다고 저는 뭐 피곤하지도 않고 아무렇지도 않다고 혹시 피가 남의 피랑 바뀐 거 아닌가요? 그래서 이틀 후에 다시 가서 검사를 했다니까요. 그런데 비슷하게 나왔어요. 내 피였어요. 그래도 저는 피곤하지도 않고 괜찮아요. 저는 일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닥터 석 집사님이 당시 담임이셨던 김남수 목사님한테 전화를 하셨네. 그래가지고 제가 강제로 한 달을 쉬어야만 했어요. 교회에 나와야 있어야 할 사람이 백팩 하나 메고 평소에 읽고 싶었지만 시간이 없어서 읽지 못하던 책을 몇 권 넣고 그 당시에는 동네에 여기저기 반세노블 서점이 좀 있었어요. 거기 가서 스타벅스 커피 한잔 시켜놓고 그리고 이제 뭐 책을 보면서 시간을 보내는데 너무 어색하고 너무 이상한 거예요. 내가 왜 여기 있지? 왜 여기 있어야 되지? 나 지금 교회 가서 일해야 되는데. 이야, 일종의 저에게는 그게 한 달 동안의 매임이었어요. 묶임이었어요. 내가 원해서도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지만 원치 않은 가운데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한 달의 그 경험을 통해서 내가 한번 이렇게 매여보니까 그 묶여있는, 매여있는 그게 육체적인 문제든 정신적인 문제든 아니면 환경적인 그런 요인이든 간에 그 묶여있는 사람의 그 어색함, 황당함, 그 답답함을 조금이라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 왜 저에게만 오겠습니까? 여러분은 어쩌면 더 크고 더 심각한 그런 상황을 아마 이민 생활 초기부터 오늘까지 오시면서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아마 많은 일들이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일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때 보통 사람들은 아주 의심과 그리고 그 혼란에 사로잡힙니다. 왜 나를 이 광야에 홀로 두시는지요. 그런 요즘 많은 분들이 사랑하고 많이 부르는 그 크리스찬 노래의 노랫말처럼 하나님 왜 나를 이 좁은 곳에 이렇게 처박아 두십니까? 왜 나를 이 양로원이나 요양원에 왜 또 재활센터에 내가 왜 이렇게 오래 있어야 합니까? 왜 물질적인 어려움 때문에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못하고 이렇게 방구석에 묶여 있어야만 합니까? 원망과 그리고 회의와 의심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그 자리에 방치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일까요? 그곳에서만 만날 수 있는, 그곳에서만 건질 수 있는 묻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을 전략적으로 그곳에 배치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말은 한번 들어가지고는 잘 이해하기 어려워요. 공감하기 어렵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바로 그런 순간이 여러분에게 다가왔을 때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결코 방치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에 방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깔려 두는 거죠. 아무런 계획 없이 그냥 여러분을 그곳에 그냥 뒹굴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지 모르시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그렇게 일하시는 분이 아니시며 뭔가 고차원적인 히든 커리큘럼, 우리가 당장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갖고 계시는 그런 완벽한 설계도에 따라서 여러분들을 그곳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셨다는 사실을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내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은 평상시에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이에요. 내가 건강하고 자유롭고 막 정신없이 막 여기저기 회짓고 다니고 그럴 때는 만나기 어려운 사람들. 그런데 내가 약해진 그 자리, 내가 매여있는 그 병상, 내가 묶여있는 그 고난의 현장, 나중에 알고 보니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 영혼에게 드러낼 수 있는 가장 영광스러운 선교지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대하시고 기억하시고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를 하나 드는 게 좋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우리 교회에 오셔서 선교적 교회에 대한 귀한 말씀을 증거해 주신 우리 필그림 선교교회 양충길 목사님. 설교 중에 어느 한인 세탁소 주인의 이야기를 들려주셨어요. 그때 못 들으신 분들 많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마음으로 소개합니다. 우리 중에도 우리 세탁소 운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손님이 오면 일상적으로 How are you? How is everything? 하면서 이제 서로 인사를 나누고 또 물건 맡기면 또 잘 이렇게 기록을 하고 다 이제 그런 비즈니스를 끝낸 다음에 이분은 그 다음 대화를 이렇게 한대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가게를 더 이렇게 이용해 주셔서 늘 감사합니다. 저는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인데 제가 이 감사한 마음을 손님에게 어떻게 좀 표현하면 좋을까 기도하는 중에 혹시 괜찮으시면 기도 제목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제가 우리 손님을 위해서 기억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의 100% 그 사람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 타종교를 믿는 사람일 수도 있을 텐데 그 손님들은 대부분 기도해 주겠다고 하는데 거절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간단하게라도 자기 기도 제목을 얘기하는데 예, 실은 요즘 제 아내가 아파요. 저희 집은 자녀가 나이를 꽤 먹었는데도 아직 짝을 못 찾았어요. 기도해 주세요. 또 어떤 손님은 우리 애는 결혼을 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아직 애가 없네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이 손님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을 한답니다. 예. 오셨으니까 제가 지금 잠깐 기도해 드려도 되겠죠? 그런데 제가 미국에 오래 살기는 했습니다만은 세탁소 영어는 잘하는데 기도 영어는 좀 그래서 우리말로 제가 한국어로 기도해 드릴게요. 근데 기도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성령님은 제가 한국말로 기도해도 또 우리 손님의 마음속에 얼마든지 또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양해해 주시면 제가 우리말로 기도하겠습니다. 괜찮은가요? 그러면 no problem. 그러면 이제 이분은 그 손님의 손을 잡고 간절히 기도하는데 우리말로 기도하는 거죠. 그 유창한 우리말로. 그런데요, 그분은 짧게 자기의 기도 제목을 나누었지만 우리 부모들은 알잖아요. 그 짧은 말 뒤에 어떤 삶의 내용이 다 이렇게 들어있는지, 아내가 아파요 하는 그 짧은 말 속에 그 가정의 그 어려움과 아픔과 온 식구들이 겪는 그런 긴장과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자기도 모르게 하다 보면 눈물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은 그 말, 한국말이 무슨 뜻인지도 알지는 못하지만 또 성령의 감동으로 또 이게 마음에 뭐가 공감이 되는지 이분도 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순간이 많다는 거죠. 여러분, 선교적 인생, 선교적 삶은 꼭 비행기 타고 멀리 가서만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Here and now. 여러분의 삶의 현장. 그렇다고 거기서만 또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시작은 먼 데부터가 아니고 바로 여러분이 날마다 마주하게 되는 그 삶의 현장, 거기서부터 시작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먼데 가서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혹 우리에게도 이런저런 매임과 갇힘과 답답함과 꼼짝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처해진다 할지라도 첫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지금 실수하시는 게 아님을 여러분이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1장 6절 기억하시나요?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이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우리가 그런 원치 않는 상황에 처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방치, 방기, abandon, neglect 하시는 게 아니고 우리가 당장 깨달을 수 없는 아주 차원 높은 섭리 가운데 누군가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그 자리에 전략적으로 배치하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아울러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결과는 복음의 진보요, 그 다음에 기쁨이라고 25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우리를 묶고 있는 환경 속에서 여전히 일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바울처럼 이런 고백을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바울이 이런 고백을 남겼습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도다.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도다. 아, 여기서 제일 아주 이렇게 감칠맛 나는 표현이 이 중간에 나오는 도리어라는 표현인 것 같아요. 도리어. 역전을 의미하는 거죠. 한 번 더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리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프라미스 교회 허연행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프라미스 교회는 130의 30, 31 에비뉴 플러싱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저지 레오니아의 지역 성전을 두고 4살부터 14살까지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일꾼으로 양육하는 414 윈도우 선교 비전으로 지역과 세계를 섬기고 있습니다. 예배 시간과 교회 소식에 관한 궁금한 내용은 전화번호 718-321-7800, 718-321-7800이나 웹사이트 www.promise414.com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프라미스 교회의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6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 치유하고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지금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담임이신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시겠습니다.
1: 하나님의 축복과 소망과 위로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주 앞에서 자랐으니 그에게는 풍채나 위엄이 없고 우리의 시선을 끌만한 매력이나 아름다움도 없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와 천대를 받고 슬픔과 고통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으니 사람들이 그를 외면하고 우리도 그를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은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영감된 말씀임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여러분은 복된 사람, 행복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롭다고 자부하는 많은 이들이 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경의 예언을 읽을 때에 그 예언이 구약의 예언이 신약에서 성취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이렇게 이렇게 예언했는데 이렇게 이렇게 예언되었다는 걸 어떻게 믿을 수 있는가? 대개 이 예언은 나중에 이 사건에 맞추어서 수정되거나 첨가된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게 여기는 대표적인 구약의 장 성경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이사야서는 기원전 8세기경, 아무리 짧게 잡아도 6세기경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한 700년에서 500년 전 사이에 이미 기록된 책이라는 말이죠. 그런데 53장에 등장하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의 예언을 보면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눈앞에서 보면서 기록한 것처럼 생생하게 아주 구체적으로 예언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지 못하는 것이죠. 18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발전하면서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이사야서 53장은 기독교 시대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은 후에 사람들에게 믿음을 갖게 하려고 후대의 사람들이 수정하거나 첨가한 내용일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십자가 사건과 이 이사야서 53장이 마치 보고 쓴 듯이 딱딱 맞아 들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들이 이렇게 이사야서 53장의 역사성과 영감됨을 인정하지 못할 때에 극적인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1940년대에 사해 근처 동굴에서 발견된 소위 사해 사본에 구약 성경 전체가 에스더서를 제외하고 모두가 필사된 두루마리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학자들이 탄소 연대 측정법과 유물간 비교, 고문서학 등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 필사본의 연대를 측정해 보니 아무리 짧게 잡아도 기원전 2세기경 이전 것으로 공통되게 결론이 났습니다. 즉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150년 전에 이미 있던 어느 사본을 보고 베껴 쓴 필사본이 이 사해사본인데 사해사본 이사야 분량의 이 53장의 내용이 지금 우리가 읽는 성경과 똑같이 그대로 들어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 사건이 일어난 후 첨가한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오실 메시아에 대해 기록해둔 예언의 말씀이 맞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 신약 내에 있는 증거로도 증명됩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면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하면서 이 이사야서 53장 4절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지요. 그는 우리의 연약함을 몸소 당하시고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셨다. 이사야서의 예언이라고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사람들이 이미 그 이사야서를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읽는 그대로.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디오피아의 관리가 읽은 성경도 바로 이 이사야서 53장이었습니다. 7절과 8절이 그대로 인용되죠. 그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양처럼 끌려갔고 털 깎는 사람 앞에 잠잠한 어린 양처럼 그의 입을 열지 않았다. 그가 굴욕을 당하고 억울한 판결을 받아 세상에서 그의 생명을 빼앗겼으니 누가 그 세대의 악함을 말로 다 표현할 수 있겠는가. 이 구절을 관리가 읽고는 빌립 집사에게 묻기를 이 말이 이 글을 기록한 이사야 자신을 가리켜 쓴 말입니까? 아니면 다른 누구를 가리켜 쓴 말입니까? 몰라서 묻는 거예요. 빌립이 그에 대해 설명하자 그가 깨닫고 예수를 그 오실 메시아인 줄로 고백하며 세례를 받는 것으로 이 사건이 이어집니다. 이미 이 시점에도 이사야서가 우리가 읽는 그대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베드로 사도 역시 베드로전서에서 오늘 이 장의 5절과 6절을 인용합니다. 그분이 매맞고 상처를 입으심으로 여러분이 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전에는 양처럼 길을 잃고 방황했으나 지금은 영혼의 목자와 감독자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이 역시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기록되어 있어서 당시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었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그럼 이 이사야서 53장의 예언이 구체적으로 예고하는 바는 무엇이며 그 예언은 어떻게 성취되었을까요? 지금부터 몇 주간 저와 여러분이 이 이사야서 53장을 함께 묵상하며 그 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 과정은 우리가 구원의 신비를 이해하는데 큰 유익을 줄 것입니다. 오늘은 1절에서 3절의 말씀만 볼 텐데요. 먼저 이사야의 탄식이 1절에 이렇게 등장합니다.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으며 여호와의 능력이 누구에게 나타났는가? 그는 왜 탄식합니까? 자신이 전하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 같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자신이 전하는 메시아에 관한 묘사가 사람들의 기대와 너무나 달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의 모습과 너무나 달랐기 때문이에요. 어떤 점에서 달랐습니까? 이사야 당시에는 사람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저 끝없이 우리를 괴롭히는 아수르로부터 우리를 보호해 줄 그 어떤 메시아. 예수님 당시에는 팔레스타인을 식민지로 삼고 착취하고 있는 저 로마 제국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그 어떤 정치적 군사적 메시아, 강력한 메시아. 모두가 그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다윗의 왕국과 같은 찬란한 영광의 시대를 다시 열어줄 그런 왕 같은 메시아를 그들은 기대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사야의 예언은 그와 완전히 반대되었습니다. 2절에서 그 메시아가 어떤 분인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는 연한 순처럼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처럼 연한 순 아이라도 손으로 꺾어버릴 수가 있겠죠. 마른 땅에서 나온 줄기, 물이 풍부하지 않으니 단단하게 뿌리 내리지 못했을 테고 누구라도 쉽게 뽑아버릴 수 있을 만큼 연약하겠지요. 그렇게 연약한 모습으로 성장했고 그에게는 사람들을 압도할 만한 풍채나 위엄도 없고 사람들의 부러움을 살 만한 매력적이거나 아름다운 모습도 없도다. 한마디로 너무 평범하거나 어쩌면 심지어 초라하기까지 한 모습으로 메시아가 오실 거라는 믿기 힘든 이야기인 겁니다. 아이돌처럼 멋있게 생겼거나 예쁘게 생겨서 사람들의 시선을 확 끌만한 그런 매력을 가진 것도 아니요. 사람들을 압도하는 멋진 큰 키나 떡 벌어진 어깨나 풍채가 좋은 것도 아니요. 그의 성장하는 모습은 너무나 보잘것없고 평범하기 그지없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이 땅에 어떤 모습으로 오셨습니까? 그분은 왕족이나 귀족이나 부잣집의 아들로 나지 않으시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죠. 그가 고향에 가서 가르칠 때에 사람들의 반응이 이를 잘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였습니다. 멸시하였습니다. 목수의 아들이라는 것이 왜 무시당할 이유가 됩니까? 성화를 보면 종종 예수님의 어린 시절을 목공소 같은 데서 아버지 곁에서 이렇게 대패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묘사하곤 하는데 이는 아주 큰 당시 상황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오해입니다. 오늘날의 목수를 생각하니까 자신의 목공소에서 뭘 나무나 뭘 상을 테이블을 만들고 나무로 뭘 깎고 이런 목수인 줄로 생각하는데 당시에는 일단 목공소라는 개념이 없었을 뿐더러 목수와 같은 직업은 자신의 땅이 없는 가난한 노동자들이 택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수들은 뭐 목공소라는 게 뭐 있을 리가 당연히 그 시대는 없으려니와 그들이 일하는 작업장은 왕이나 귀족들, 부자들이 버려놓은 그런 큰 공사에 불려가서 일당을 받으면서 나무를 나르거나 못질하거나 깎는 그 땡볕 아래서 하루 종일 고생해서 겨우 입에 풀칠할 그날의 임금을 받아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예수님이 자라실 때에 갈릴리를 통치하던 헤롯 안티파스는 오늘날 티베리우스라고 알려진 디베랴라는 갈릴리 호수 해변가 도시와 세포리스라는 두 개의 도시를 황제에게 잘 보이기 위해 건축합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틀림없이 아버지 요셉과 함께 그 공사 현장에 가서 목재를 나르고 깎고 못질하고 하는 고된 노동을 하셨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런 목수는 결코 사람들에게 인정받거나 삶을 풍요하게 보장해주는 그런 직업이 아니었습니다. 당연히 예수님의 집에는 땅이 없는 자기 소유의 땅이 없는 그런 집이었고 가장 그 사회에서 하층민 중에 하나였을 것입니다. 이는 예수님께서 목수 생활을 하셨다는 사실을 다른 13장에서도 마가복음 6장에서도 보여줍니다. 저 사람은 마리아의 아들 목수가 아니냐. 아버지만 목수였던 게 아니라 예수님도 목수 생활하며 자랐다는 거예요. 서른이 될 때까지. 게다가 예수님을 부르는 호칭은 더욱더 큰 경멸이 담겨 있습니다.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을 부르며 배척하지요. 그 당시 문화에서는 아들을 엄마의 아들로 호칭하는 법이 없습니다. 항상 가부장적인 고대 근동사회에서는 아버지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서는 왜 엄마 마리아의 아들입니까? 아마도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사생아가 아니냐는 그 의심과 경멸의 눈초리가 담긴 표현일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신 지역 역시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실 때 바리새인들은 그의 출신을 가리켜서 갈릴리에서 선지자가 어떻게 나겠느냐.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형성된 이 바리새인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사는 그 갈릴리 지역 사람들을 경멸했습니다. 가장 경멸한 것이 사마리아인들이요. 그보다 좀 낫지만 역시 무시와 경멸을 받았던 이들이 갈릴리 사람이요. 이 유대 사람들하고는 수준이 안 맞는 그런 비천한 대상이었던 것이죠. 갈릴리에서도 그의 고향 나사렛은 더욱더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나다나엘이 한 말 중에서도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그 깡촌에서 그 아무것도 없는 산골에서 제대로 된 율법을 알고 가르치고 하는 스승도 하나 없는 그런 동네에서 어떻게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느냐. 요즘 말로 하자면 예수님은 흙수저 중에 흙수저로 세상에 오셔서 자라셨고 고된 노동으로 겨우 입에 풀칠을 하는 하층민의 삶을 사셨던 것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외모도 무척 평범하거나 초라했을 것으로 짐작해 해주는 대목이 여럿 나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BBC 다큐멘터리의 법의학자 리처드 니브 박사가 1세기 유대인들의 무덤에서 발굴된 두개골 3개를 가지고 평균적인 1세기 당시 성인 남성의 모습을 재현해낸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얼굴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 시대의 유대인 남자들이 다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와 유사하게 생기셨을 거라는 말이죠. 여러분이 성화에서 보는 키가 우뚝 크고 어깨가 떡 벌어지고 하얀 피부에 콧대가 뾰족한 할리우드 배우 같은 눈매에 머리가 금발로 치렁치렁 이렇게 벌어진 그런 예수님의 모습은 서구인들의 편견이 반영된 일종의 판타지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그런 매력적이거나 우람하거나 두드러진 모습이 아니었다고 성경은 힌트를 줍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히실 때 유다는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누군지를 자기가 암호로 알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다가 예수님이 누군지를 군병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제자들 틈에 섞인 예수님 중에 누가 예수인지를 군병들이 알아보지 못할 만큼 예수님의 모습이 그리 두드러지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잘생기거나 우람하거나 뭔가 멋있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었다는 말이죠.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의 나이를 이렇게 추정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당신이 아직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단 말입니까? 공생애 사역하시던 중 예수님의 나이가 어느 정도 되었나요? 30 초반 대략 30에서 33세 사이로 봅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에는 어떻게 보였다는 거예요? 50대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뭘 말해줄까요? 그 당시 50은 요즘으로 치자면 한 7, 80 이 정도로 봐야 됩니다. 워낙 평균 수명이 짧은 시대니까요. 예수님이 왜 30대인데 50대처럼 보였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떼학볕 아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힘겨운 노동을, 육체 노동을 서른이 될 때까지 계속하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빨리 노화될 수 있습니다. 학자들은 그런 이유일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먹기를 즐기고 포도주를 탐하는 자라고 바리새인들에게 비난을 들었습니다만 그건 예수님께서 오늘날 우리 시대처럼 미식가였다는 뜻이 아닙니다. 좀 직설적인 이야기로 하자면 있을 때 먹어둬야 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예수님은 제자들과 다니면서 공중에 새도 누일 것이 있고 들의 여우도 숨을 굴이 있는데 나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신 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동네마다 누군가가 섬겨주면 그 집에 들어가 자는 것이요. 아니면 제자들과 함께 노숙을 하거나 유다가 맡은 돈주머니에 뭐가 남아있으면 혹은 사람들이 초대해서 먹여주면 먹는 것이요. 그런 때를 놓치면 누가 뭐 대기하고 삼시세끼 예수님 우리 제자들만 대접하려고 줄 서 기다렸겠습니까? 마을을 옮기다가 요즘처럼 무슨 식당이 있어서 편의점에 들러서 뭘 먹을 수 있는 시대도 아니고 그냥 때를 놓치면 굶는 거예요.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그러다 보면 초대받아가서 먹을 게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이 먹어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먹기를 탐한다는 비난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렇게 굶기를 밥 먹듯이 하고 노숙하기를 밥 먹듯이 하고 힘겨운 노동을 견디는 삶은 30대 초반도 마치 50대가 된 것처럼 보이게 만들 수 있었다는 말이죠. 예수님의 이 지극히 평범함 그리고 더 나아가 초라하기까지 함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소망과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고대 모든 신은 강자의 신이었기 때문입니다. 고대 어느 왕국의 신이든 왕은 자신이 그 신의 아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제사장들은 자신이 신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귀족과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와 권력이 신께서 자신들을 축복해 주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가난하고 억압받고 힘없는 백성과 노예는 자신들이 당하는 착취와 억압을 신의 뜻으로 여기며 그 질서에 복종해야만 했습니다. 왜입니까? 신께서는 강한 왕에게 복 주시는 분이요. 저 권력자에게 부를 주시는 분이요. 저 고귀한 신분의 사람 귀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이렇게 고생하고 빼앗기고 눈물 흘리는 것은 자신들의 죄와 어리석음 때문에 신으로부터 받는 벌이니 저항할 수 없다는 운명론을 받아들이며 살았던 것이죠. 이 믿음은 현대의 능력주의 세계관으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부와 성공은 개인의 재능과 노력에 대한 정당한 대가란 믿음이요. 실패와 가난은 그 자신의 게으름과 재능 없음에 대한 징벌이나 다름없다는 믿음이지요. 이 고대의 운명론과 현대의 능력주의에 징검다리를 놓은 세계관이 여러분도 들어서 아실 만한 막스 베버의 프로테스탄티즘과 자본주의 윤리란 책입니다. 이 책이 자본주의 발전에 큰 기여를 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성공과 부는 하나님의 축복이요 실패와 가난은 저주라는 그릇된 인식을 낳은 부작용도 만들어내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고대의 운명론이 현대의 능력주의로 옷을 갈아입도록 성공적으로 다리를 놓아준 것입니다. 이런 세상에서 결함이 있는 출생, 보잘것없는 출신, 재능 없는 삶, 가난과 실패는 수치심과 죄책감을 느껴야 마땅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계시하신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고난받고 억압받고 상처받고 실패하고 눈물 흘리는 자의 하나님이심을 당신이 직접 멸시받는 메시아로 오심으로 웅변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과 부자와 귀족의 집에 아들로 태어나지 않으시고 이토록 가난한 목수의 집에 비천한 모습으로 나셔서 고단한 삶을 사신 이유는 그것이 보여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강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상처받은 자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눈물 흘리는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실패한 자의 하나님이다. 나는 고통받고 빼앗기고 속임당하고 이용당한 이들의 하나님이다. 나는 결함 있다고 멸시받고 나는 무시당하고 세상에서 소외당하는 자들의 하나님이다 라고 당신을 외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 주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아픔과 슬픔과 상처와 비참함을 겪는 이들의 곁에 계시는 하나님이요 기꺼이 당신을 그들의 하나님으로 선언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은혜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분이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구약은 시종일관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버림받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무시당하는 과부의 재판장이시다. 고아를 돌보시는 아버지시요. 과부를 위해 싸우시는 재판장이시라는 말이죠. 예수님은 당신이 누구와 같은 분이신지 누구 곁에 계시는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있는 형제 중 지극히 작은 굶주리고 목마르고 나그네 되고 헐벗고 병들고 옥에 갇힌 자 하나에게 베푼 작은 친절이라도 그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이 말씀은 내가 왕과 귀족과 성공한 사람과 재벌과 인기 있는 스타들과 세상의 유명한 자들과 세상에서 부러움을 받는 자들의 가운데 있지 않고 그 세상에서 소외되고 그늘 속에 버려지고 아무도 눈길 주지 않고 사람들로부터 무시와 멸시를 당하는 그들 곁에 실패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상처받아 눈물을 흘리는 그들 곁에 내가 있으며 그들 안에 내가 있으며 그들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시와 차별로 서러운 분이 계시다면 주님이 여러분에게 오시려고 더한 멸시와 천대를 받으셨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그 누구보다 멸시받는 고통이 무엇인지, 상처받는 서러움이 무엇인지, 무시당하는 아픔이 무엇인지를 아시는 분이십니다. 교회는 주님처럼 멸시받는 이들의 곁으로 내려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 눈물을 닦아주는 공동체여야 마땅합니다. 주님이 당한 멸시로 우리가 존중을 받았습니다. 주님이 당하신 천대로 우리가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존귀케 하시기 위하여 기꺼이 멸시와 천대를 받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0: 지금까지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 김도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청취하셨습니다.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는 뉴저지 레오니아 하이스쿨에서 1부 9시 30분에 2부 11시에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교육부와 EM 예배 시간은 11시입니다. 주소는 650 윌로우 트릴로드 레오니아 뉴저지 07605입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뉴저지 새로운 개혁교회의 시간을 마칩니다.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 관련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이 백신 접종 축소와 백신 정책 변화를 요구한 가운데 보건부 내부에서는 장관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협상 국면 속에서 이어지던 무력 충돌의 소강 상태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을 역대 최고 수준의 만남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안보 현안을 놓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가자 지구 재건과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치러질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국계 후보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공약을 앞세운 홍 후보의 약진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공항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영주권 신청자 또 취업비자 연장 심사 대기자 등 과거에는 단속 우선 대상이 아니었던 외국인들까지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정책을 유지해온 뉴욕에서도 이민세관 단속구 ICE의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 이민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5명 가운데 1명은 멕시코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의 22%를 차지하며 불법 체류 이민자 규모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잉이 차세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과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신형 전용기 인도도 당초 계획보다 4년 늦어진 2028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조란만단이 뉴욕시장의 세컨하우스 과세 정책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이름과 주소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남미 해상에서 마약 밀매 선박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내 코카인 공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마약 조직들이 밀수 경로를 빠르게 바꾸면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며 군사작전만으로는 공급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29일 수요일 모닝뉴스 이하예입니다. 모닝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28일 이란군이 중동 미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동부시간 기준 28일 오후 5시 45분 이슬람 혁명수비대 부대가 이란에서 중동의 미군기지를 기습 공격하려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 미사일은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됐다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중동의 어느 국가에 있는 미군기지가 공격을 받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요르단 기지가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란의 공격으로 이날까지 닷새간 이어진 대화의 무게를 둔 무력 공방 소강 국면은 위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미군은 13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해 공습을 이어가다가 지난 24일부터 중단했으며 이후 이란 역시 중동 미군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무력 공방을 멈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며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이란을 상대로 더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이란군이 미군기지를 표적삼아 공습을 가한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부사령부는 또 다른 소셜미디어 X글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7월 28일 이라크에서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사우디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도록 지시한 이란 계열 테러리스트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사우디 전투기들은 지난 72시간 동안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지시한 30건 이상의 드론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처로 이라크 동부에 걸쳐 있는 여러 테러 조직 병참 및 무기 기지를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이란의 미군 기지를 향한 탄도미사일 공습 시점과 미군과 사우디군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정밀 타격 시점의 선후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 관련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이 백신 접종 축소와 백신 정책 변화를 요구해온 가운데 보건부 내부에서는 장관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백신 접종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하며 장관을 질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버지니아 골프장 오천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과 자폐증 연관성 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장관에게 운동선수들이 실패의 두려움으로 근육이 경직되거나 불안함을 겪는 현상인 입스가 온 것 같다면서 백신 관련 정책에 성과가 없던 점을 노골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이어 6월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장관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1년 반 동안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과 자폐 스펙트럼이 연관이 없다는 과학자들의 결론에 오랜 의구심을 품어온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2000년대부터 자폐증과 백신의 연관성을 주장해온 비영리단체에 기부해왔고 2014년에는 SNS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일회성 대량 주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폐증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 자녀가 백신 접종 후에 자폐증에 걸렸다고 보고 있으며 백신 부작용을 겪은 사람 3명을 알고 있다면서 이 주제에 가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자폐증은 신경발달 장애로 현재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부모 연령대 상승 또 진단 시스템 향상 등이 발병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동 백신 백신 접종 권고량을 줄이고 MMR 백신을 분리 접종하는 방안을 지지해왔습니다. 올해 1월 케네디 장관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아동 백신 접종 권장 질환을 17개에서 11개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만 백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연방법원의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 장관 교체설에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메흐메트 오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국장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으며 복지부 안팎 해서 오즈 국장이 추후 케네디 장관을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을 역대 최고 수준의 만남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안보 현안을 놓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가자지구 재건과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추도식에 참석하기 전에 촬영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회담을 마쳤다며 오늘의 만남은 역대 최고의 회담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란 전쟁 발발 후 첫 대면 접촉이었던 이번 회담에서 전적인 협력과 상호 지지가 이루어졌다면서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비롯해 여러 사안에 대해 이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최고의 대화 중 하나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와 미래에 대한 중대한 사안들을 조율할 기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미 방문을 동행한 치피 호토벨리 이스라엘 국가공공외교국장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대상으로 거론 이란의 비밀 핵시설 곡괭이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호토벨리 국장은 우리가 이번 회담에 어떤 정보를 가져왔다는 식의 발상은 가짜 뉴스라며 우리는 자체 채널을 통해서 미 정보 당국과 협력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곡괭이산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가 내게 말해줄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이스라엘의 최고 우방이라고 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최고 우방은 나라면서 린지는 2인자였다고 정정하는 일도 있었다고 호토벨리 국장은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재건을 서두르거나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려는 압박도 없었다고 호토벨리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이날 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합류할 가능성은 언급된 반면에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진 유대인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 사태는 눈이 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앞세워 지난 2월 28일 대이란 전쟁을 시작했고 양국이 합동 작전을 전개하며 공조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이란과의 종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협화음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레바논 내 휴전을 종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두 정상 간의 불화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치러질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국계 후보 프란체스카 홍 주하원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공약을 앞세운 홍 후보의 약진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키리디오 AI 기사로 전합니다.
2: 미국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국계이세인 프란체스카 홍주 하원 의원이 주요 후보로 부상하면서 전국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홍 후보는 지난 2020년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폐지와 범죄자의 투표권 복원, 경찰과 교정시설의 역할 축소 등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경선은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가 전통적인 진보 지역을 넘어 대표적인 경합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홍 후보의 강한 진보 성향이 오는 11월 본선에서 중도층 표심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원로와 전략가들은 예비선거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본선에서는 공화당 후보와의 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홍 후보를 민주당의 진보 노선을 부각할 수 있는 상대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후보는 자신이 노동자이자 한국계 이민자 가정 출신, 싱글맘, 세입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자와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고소득층 증세와 기업 세제, 혜택 축소 등을 제시하며 재정의 문제보다 예산 배분 방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스콘신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는 향후 민주당의 노선과 전략은 물론 오는 본선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Radio입니다.

0: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2: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3: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2: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3: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4: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윽하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펌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 유 캔 잇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젝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주요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비자 연장 대기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단속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최소 15개 공항에서 사복차림의 ICE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했습니다. 과거 공항에서 ICE의 단속은 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체포 대상에는 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 취업 비자 연장을 기다리고 있는 엔지니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단속 확대는 교통안전청과 ICE 간의 정보 공유 협력의 범위가 넓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ICE는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진 이민자를 찾기 위해 항공사 정보를 TSA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항 단속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체류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비자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을 넘겨서 체류 중인 이민자와 방문객들은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는 비자는 만료됐지만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면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에 있는 이들은 과거에는 범죄 이력이 없는 한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구금되는 사례도 드물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초과 체류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업 허가 연장을 기다리던 중 구금된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를 변호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는 38년간 이민법을 다뤘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민자들은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이동도 조심스러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이민 전문 변호사 세넌 세퍼드는 전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내 여행은 할 수 있다고 말했었지만 지금은 신분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여행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온 뉴욕에서도 ICE의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트로픽의 최고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가 인터넷 표준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엔트로픽은 28일 연구 목적으로 미토스 프리뷰 버전이 고급 암호화 표준 열화 버전을 공격하도록 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해킹 취약점을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급 암호화 퓨즌은 실제 인터넷 뱅킹과 금융거래, 메신저 보안, 국가 기밀 보호 등 여러 영역에서 해킹을 막는 안전 퓨즌입니다. 고급 암호화 퓨즌 열화 버전은 실험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급 암호화 퓨즌의 보안 강도를 낮춘 모의 버전입니다. 실제로 고급 암호화 퓨즌이 즉각적인 해킹 위험에 노출된 건 아닙니다. 엔트로픽은 이번 결과가 인터넷 서비스 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28일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2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인명피해를 포함해 건물 붕괴, 화재, 도로 파손 등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구조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경찰과 소방 당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밀히 힘을 합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력을 구하기 위한 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진 피해 지역에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프라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4시 27분께 규모 7.1의 구마모토 강진 발생 이후 불과 1분 만에 총리 관저에 대책실을 설치 가동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29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지진 발생 1분 뒤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대책실을 설치하고 전 부처에 피해 상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지진 발생 37분 만인 오후 5시 4분 총리 관저에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판 공실 주임이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왕이 부장 방한 일정과 관련한 조율을 이어왔으며 최근 이와 같은 1박 2일 일정 방안에 공담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방한 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자관계 현안 및 북한과 중국 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을 계기로 왕이 부장의 청와대 방문과 이재명 대통령 예방,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월 국빈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급이 한국을 찾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주현 장관은 중국과 올 1분기 중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1월에 밝힌 바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으며 왕이 부장은 대신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28일 요르단 미군 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혁명 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여러 발의 탄도 미사일로 요르단에 주둔한 미 공군 기지와 중앙 지휘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 수비대는 미 당국자들의 위협과 우리 국민에 대한 불법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며 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저항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혁명 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적인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군이 중동의 미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미 동부 시간 기준 오후 5시 45분께 이슬람 혁명수비대 부대가 이란에서 중동의 미군 기지를 기습 공격하려고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미사일은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됐다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 날씨입니다. 29일 수요일 오늘 뉴욕 일원 오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지만 차차 비가 멈추면서 오후 들며 날이 개겠습니다. 오후 3시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나타내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실제 날씨와 비슷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48로 좋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외선 지수는 낮겠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4m로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DC 날씨입니다. DC 일원 오늘 최고 기온 84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0도 나타내겠습니다. 강수확률 0%로 화창하고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워싱턴 DC 일원 대기질 지수는 55로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0으로 낮겠습니다. 대기질 지수와 자외선 지수가 모두 낮아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 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7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2: 뉴욕에서 단 90분 리조트 월드 캐스킬스에서 무한한 즐거움의 세계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카지노를 처음 접하신 분도 베테랑 플레이어도 모두 환영합니다. 1600여 대의 최신 슬롯 머신과 함께 블랙잭, 바카라, 룰렛 등 다양한 라이브 테이블 게임의 짜릿함을 직접 경험해보세요. 하루의 끝은 올 스윗 호텔에서 고급 타이밍과 라이브 공연까지 즐기며 완벽하게 마무리하세요. 지금 바로 iwcatskills.com에서 예약하세요. 문제성 도박이 우려된다면 8778 HOPE-NY 또는 문자 HOPE-NY 467-369로 연락하세요. 이용은 만 21세 이상부터 가능합니다.
3: 교통사고 상해보상 전문 이재은 변호사. 한인 변호사 최초로 상해보상 부문 최고 변호사 선정. 승소율이 말해지는 재판 전문 프로페셔널 이재은 변호사. 각 분야 최고 전문가들이 모여 여러분의 승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이재은 변호사. www.jaylealer.com
4: 전화하세요. 201-346-3800.
5: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6: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5: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 브레인 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7: 아이고 여보, 이번 여름에 부모님이 오시는데 나이아가라까지 직접 운전할 생각하니 벌써 무릎이 쑤시네.
8: 당신이 왜 운전을 해?
9: 지금 프론투어에서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 중인데.
7: 진짜? 푸른투어라면 미동부랑 서부 다 하는 곳이지?
9: 그럼 나야가라 캐나다는 물론 서부 4대 캐년까지 다 있어. 호텔, 식사, 관광 완벽 포함이라 우린 몸만 가면 돼.
7: 이번 미국 여행은 제대로 하겠네.
9: 준비는 푸른투어가 다 하니까 여행만 즐기자고. 6, 7, 8월 미동부 서부 여행 초특가 세일을 놓치지 마세요. 가족과 친지 방문 여행도 역시 푸른투어. 지금 바로 문의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10: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1: 그동안 픽스노바 무료 점검 이벤트에 보내주신 따뜻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예배의 감동은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픽스노바는 은혜로운 예배, 감동의 예배, 최선의 예배를 위하여 늘 여러분들 곁에 있습니다. 한 줄기 빛, 작은 소리 하나에도 회중의 마음을 여는 정성이 담겨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 교회의 미디어 환경은 예배를 온전히 돕고 있습니까? 그곳에 담긴 여러분의 간절함이 세상 끝까지 잘 전달되고 있는지 픽스노바가 함께 고민하겠습니다. 픽스노바에게 연락주세요. 30년 한결같은 마음으로 교회를 섬겨온 픽스노바. 시스템 진단부터 24시간 동행까지 우리는 미디어를 넘어 은혜의 통로를 세웁니다. 예배의 환경을 만드는 새로운 기준, 픽스노바입니다. 더 깊은 은혜를 위한 준비, 지금 픽스노바와 상담하십시오. 347-925-0549.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N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N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4: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미국 내 이민자 5명 가운데 1명은 멕시코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의 22%를 차지하며 불법 체류 이민자 규모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미국에서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5명 중에 1명꼴로 단일 국가 출신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입니다. 또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 규모는 550만 명으로 미 전체 불법 체류자의 40%를 차지해 최대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8일 멕시코 일간 라오르나다가 미 이민정책연구소의 인구 통계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현지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는 1,11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미 전체 이민자의 2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내 멕시코 출신 이민자 수는 1980년 이후 5배 이상 급증했지만 1,170만 명을 넘었던 2007년 정점을 기록한 뒤에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드레스 아얄라 연구원은 이런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의 정착 기간은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전체의 60% 이상이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자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 경제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타국 출신 이민자들보다 영어 구사 능력이 낮고 미 시민권을 취득한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소득 수준 역시 대체로 낮았습니다. 2024년 기준 멕시코 이민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68,700로 미국 내 전체 이민자 가구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직종별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 건설업, 정비, 유지보수, 자원개발 등 저임금, 육체 노동 분야에 종사했습니다. 거주지별로는 멕시코 출생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 집중됐으며 일리노이주,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의 최대 출신국이라는 꼬리표도 유지했습니다. MPI가 추산한 2023년 기준 미국 내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 이민자 수는 약 550만 명으로 단일 국가 기준 압도적인 1위입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4: 두란만단이 뉴욕시장의 세컨하우스 과세 정책, 삐다테르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이름과 주소를 담은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K-Radio AI 기사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6: 뉴욕시 재정국이 이른바 삐다테르 택스, 즉 500만 달러 이상 세컨하우스에 부과되는 신설 세금과 관련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애초 8월 30일까지 발송할 계획이었지만 여름 휴가철 이전에 서둘러 발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시 재정국 측은 주법에 따라 매년 공개해온 재산세 명부와 같은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름과 주소가 한 곳에 정리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공개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데이터베이스가 부유층 주택 소유주들을 괴롭힘이나 범죄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적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위험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명단에는 배우 신시아 닉슨, 패션지 편집장 안나 윈투어를 비롯해 테일러 스위프트의 트라이베카 자택, 영화감독 대런 아로노프스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부인, 명의의 부동산 등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단에 오른 이들 중에는 뉴욕시의회 의원 2명도 포함됐는데 이 중 한 의원은 자신의 자택이 사실상 주거주지임에도 명단에 잘못 올랐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맘다니 시장은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 켄 그리핀의 센트럴파크, 사우스 펜트하우스 앞에서 이번 증세안을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리핀 측은 이 영상이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과세 통지서도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대상은 500만 달러 이상 단독 다세대 주택과 100만 달러 이상 콘도 코합이며 소유주들에게는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실은 이번 세금으로 약만 3,500채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당초 예상의 두 배인 10억 달러의 세수가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세 방식이 사실상 컴퓨터 모델링에 기반한 새로운 평가 체계라는 점에서 코업 소유주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뉴욕시가 부유층과 기업들에게 계속 매력적인 도시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피 에다테르 텍스, 세컨하우스 과세 정책은 지난 5월 맘다니 시장이 뉴욕시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행정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과세 대상은 뉴욕시의 본거 주지가 아닌 세컨하우스를 보유한 소유주로 500만 달러 이상 단독 다세대, 주택과 100만 달러 이상 콘도 코합에 최대 6.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K-Radio입니다.
4: 뉴욕시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이민 단속 작전이 퀸즈를 시작으로 뉴욕주 내 대도시권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 등 이민자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5: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뉴욕시에서 새로운 이민 단속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지난 27일 퀸즈 지역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뉴욕과 뉴저지 등 뉴욕 대도시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지역 ICE 인력이 대규모로 추가 투입된 상황은 아니지만 기존 뉴욕 현장 사무소에 배치돼 있던 연방 요원들이 단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지역 교정시설에서 석방된 이민자들 가운데 ICE가 구금 요청을 했지만 해당 기관이 협조하지 않았던 사례들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민 단속 과정에서는 당초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불법 체류 이민자가 함께 체포되는 이른바 부수적 체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원해온 톰 홈원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는 그동안 우선 단속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법 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자료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는 ICE 이민 체포 건수가 전국에서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전문 분석 기관이 ICE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2023년 9월부터 25년 10월까지 뉴욕주에서 발생한 이민 관련 체포 건수는 약 13,900건으로 전국 4위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체포가 이루어진 지역은 텍사스였으며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뉴저지는 같은 기간 9,400건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 규모와 단속 건수를 함께 반영한 위험 분석에서는 뉴저지가 뉴욕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저지는 불법 체류 이민자 규모와 체포 현황을 종합한 지표에서 전국 7위를, 뉴욕은 8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의 불법 체류 이민자는 대략 83만 6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주민 10만 명당 약 4,270명 수준입니다. 뉴저지의 불법 체류 이민자는 47만 6천 명으로 전체 규모는 뉴욕보다 적지만 주민 10만 명당 비율은 뉴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최근 단속 강화 분위기 속에서 이민자들이 자신의 체류 신분과 법적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ICE 요원이 방문하거나 접촉할 경우에 당황해서 서류를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변호사 상담 권리, 영장 확인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서도 단속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이민 관련 상담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스의 이번 뉴욕 지역 단속 확대 움직임으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4: 한국전쟁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연방 하원에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결의안이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정전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장병들까지 함께 기리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K-Radio AI 기사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6: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미국 연방하원에서 한국전 참전 용사들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로이스 프랭클 의원과 공화당의 거스 빌리라키스 의원은 지난 27일 한국전 참전 용사와 정전 이후 한반도에서 복무하다 희생된 장병들을 함께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이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잊혀진 전쟁이 되어버렸고 참전 장병들이 앞선 세계대전 참전 용사들만큼의 환대를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3만 6천여 명,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참전 용사뿐 아니라 정전협정 이후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장병들도 한국 방위 참전 용사로 규정해 함께 예우한 점이 눈에 띕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한반도는 정전협정 이후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이며 현재도 약 2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정전체제를 지키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조시 고트하이머, 수지리, 그레이스 맹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SNS를 통해 잊혀진 전쟁에 뛰어든 180만 명의 미국인을 기린다며 혹독한 추위와 끊임없는 포화 속에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용기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팀 스콧 상원 의원과 신디 하이드 스미스 상원 의원도 각각 SNS를 통해 참전 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K-Radio입니다.

0: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이슈를 생생한 영어와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 기사는 오피니언 칼럼으로 다소 파격적인데요. If you're over 40, you're ready to use AI. 40세가 넘었다면 이제 AI를 쓸 준비가 되었다입니다. 유대교의 신비주의 학문인 카발라는 내면의 성숙함과 중심이 잡히는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공부를 금지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뉴욕의 한 대학 교수는 이 전통을 AI 기술에 비유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쓰며 고민해 본 적 없는 젊은 학생들이 너무 일찍 AI에 의존하면서 생각하는 능력과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The widesprea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mong students is eliminating the necessary struggles of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which are essential for developing a genuine voice. 학생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쓰기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반드시 거쳐야 할 배움의 과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정이야말로 자신만의 진정한 목소리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Widespread use, 광범위한, 널리 확산된 사용이라는 의미이고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evelop a genuine voice, 진정한 목소리를 개발하다. 즉,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자신만의 진정한 주관, 소신, 어조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보고서 써줘 라고 명령하면 매끄러운 글은 나오지만 그 안에 나의 진심이나 고민은 담길 수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내가 고민하고 골머리를 앓으며 다듬어낸 진짜 내 생각을 genuine voice 라고 부릅니다. Relying on large language models acts like a drug that removes the discomfort of confusion, preventing young minds from staying inside difficulty long enough to achieve true wisdom. 대규모 언어 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마치 혼란에서 오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젊은 세대는 어려움을 충분히 견디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잃게 되고 결국 진정한 지혜에 이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t like a drug, 직역하면 약처럼 작용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즉각적인 편안함을 주거나 힘든 과정을 건너뛰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AI를 사용하면 마치 중독성 있는 약처럼 순간적인 불편함을 없애주죠. 그리고 stay inside difficulty, 어려움이나 난관 속에 머물다, 즉 고민과 막힘의 시간을 기꺼이 견뎌내다 라는 표현인데요. 기사에서는 글이 안 써지거나 답답할 때 바로 AI를 켜서 답을 찾아버리면 편하지만 그 고민의 시간, stay inside difficulty를 견뎌내야만 진짜 내 실력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While mature individuals can use AI as a tool without losing their identity, unformed thinkers risk bypassing the essential process of discovering who they are through language. 사고와 가치관이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은 AI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해가는 중요한 과정을 건너뛸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Mature individuals, 성숙한 사람들, 즉 사고와 가치관이 어느 정도 확립된 상태를 말하고요. 반면에 unformed thinkers,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 아직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Bypass, 도로에서는 우회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건너뛰다, 꼼수를 써서 피하다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지옥철이나 차가 막히는 길을 우회해서 갈 때 bypass traffic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나 성장의 과정까지 bypass, 건너뛰어버리면 내실이 없어지겠죠. Just as driving requires age and maturity, powerful technological tools demand inner ballast and judgment that cannot simply be downloaded.
1: 자동차 운전에는 일정한 나이와 성숙함이 필요하듯 강력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내면의 중심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질은 단순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0: Inner ballast. Ballast는 원래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평형추를 말하는데요. Inner ballast이니까 내면의 평형추, 즉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균형감, 중심추 또는 정신적 기틀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철학이나 중심을 inner ballas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쓸려가지 않으려면 이 내면의 무게중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기사의 제목은 40세 미만 AI 금지였지만 사실 실제로 나이 제한 정책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운전면허나 수술용 메스처럼 강력한 도구를 다루기 전에는 먼저 스스로 고민하고 백지와 씨름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AI가 초안을 1초 만에 써주는 시대일수록 나의 일상의 답답함과 혼란을 견디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비춰내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뉴였습니다.

빌미듀 모닝뉴스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모닝뉴스 2부가 이어집니다. 계속해서 많은 청취 바랍니다.

0: 라디오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오르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오르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오르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오르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오르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0: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 관련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이 백신 접종 축소와 백신 정책 변화를 요구해온 가운데 보건부 내부에서는 장관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협상 국면 속에서 이어지던 무력 충돌의 소강 상태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을 역대 최고 수준의 만남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안보 현안을 놓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가자지구 재건과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치러질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국계 후보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공약을 앞세운 홍 후보의 약진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공항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영주권 신청자 또 취업비자 연장 심사 대기자 등 과거에는 단속 우선 대상이 아니었던 외국인들까지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정책을 유지해온 뉴욕에서도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 이민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5명 가운데 1명은 멕시코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의 22%를 차지하며 불법 체류 이민자 규모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잉이 차세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과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신형 전용기 인도도 당초 계획보다 4년 늦어진 2028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조란맘단이 뉴욕시장의 세컨하우스 과세 정책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이름과 주소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남미 해상에서 마약 밀매 선박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내 코카인 공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 단속국은 마약 조직들이 밀수 경로를 빠르게 바꾸면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며 군사작전만으로는 공급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모닝뉴스 2부 청취하고 계십니다. 2부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28일 이란군이 중동 미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동부시간 기준 28일 오후 5시 45분 이슬람 혁명수비대 부대가 이란에서 중동의 미군기지를 기습 공격하려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 미사일은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됐다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중동의 어느 국가에 있는 미군기지가 공격을 받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요르단 기지가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란의 공격으로 이날까지 닷새간 이어진 대화의 무게를 둔 무력 공방 소강 국면은 위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미군은 13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해 공습을 이어가다가 지난 24일부터 중단했으며 이후 이란 역시 중동 미군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무력 공방을 멈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며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이란을 상대로 더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이란군이 미군 기지를 표적삼아 공습을 가한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부사령부는 또 다른 소셜미디어 X글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7월 28일 이라크에서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미군의 사우디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도록 지시한 이란 계열 테러리스트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사우디 전투기들은 지난 72시간 동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지시한 30건 이상의 드론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처로 이라크 동부에 걸쳐 있는 여러 테러 조직 병참 및 무기 기지를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이란의 미군 기지를 향한 탄도미사일 공습 시점과 미군과 사우디군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정밀 타격 시점의 선후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연방거래위원회가 중국 패스트패션 전자상거래업체인 쉬인에 대해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로이터통신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1: FTC 대변인은 이날 FTC가 쉬인을 대상으로 소비자 관련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쉬인은 홍콩 기업 공개를 앞두고 자사가 FTC 조사에 협조하고 있으며 이번 조사는 미국 내 사업 운영과 관련된 것이라고 지난 26일 홍콩 증권거래소가 공개한 서류를 통해 밝혔는데 미 당국도 이를 확인한 것입니다. 쉬인은 조사 결과 합의 여부와 상관없이 당사는 상당한 액수의 금전적 지급을 해야 할 수 있으며 이는 재무 상태와 경영 실적에 중대한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중국판 유니클로로 불리는 쉬인은 2012년 설립 후 10달러짜리 청바지 등 저가 전략을 내세워 세계 최대 패션 브랜드 중 하나로 성장했습니다. 2021년 본사를 중국에서 싱가포르로 옮긴 쉬인은 2022년 투자금 모집 당시 기업 가치를 1천억 달러로 평가받았습니다. 쉬인은 뉴욕 증시와 영국 런던 증시 상장을 차례로 추진했으나 공급망 리스크 주요 걸림돌로 떠오르면서 홍콩 상장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이는 중국 규제 당국이 위구르족 강제노동을 공급망 위험 요인으로 언급하는 내용의 공시를 수용할 수 없었기 때문이라고 사안에 정통한 소식통이 전했습니다. 그동안 미국 등 국제사회에서는 쉬인이 비윤리적인 노동 관행을 유지하고 안정성이 검증되지 않은 소비자 제품을 판매해왔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쉬인은 전날 공개한 예비 투자 설명서에서 올해 1분기 9,900만 달러의 순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같은 기간 3억 9,500만 달러의 순이익을 냈던 것과 비교해 적자 전환한 것입니다. 쉬인은 최대 시장인 미국이 그동안 800달러 미만 수입품에 적용하던 소액 면세 제도가 작년 5월 폐지되면서 미국 매출과 전체 성장세가 타격을 입었다고 설명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교입니다.
0: 뉴욕시의 소음 문제가 심각한 생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시립대 법대 연구진들이 3.11 민원 전화를 분석한 결과 최근 1년 7개월 동안 100만 건이 넘는 소음 신고가 접수됐고 특히 퀸즈 지역이 소음 민원 다발 지역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2: 뉴욕 시민들이 가장 자주 제기하는 생활 민원 가운데 하나가 소음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립대 법대 다니엘 로어 교수 연구팀이 뉴욕시 3.11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뉴욕시 소음 민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는 총 112만 1,3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석 결과 소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들은 퀸즈 지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전체 뉴욕시 소음 민원 다발 장소 상위 12곳 가운데 6곳이 퀸즈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곳은 퀸즈 플러싱 지역의 한 종교시설로 1,493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신고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뿐 아니라 공사 장비, 차량, 주거지 생활 소음 등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포함됐습니다. 퀸즈에서는 이 밖에도 자메이카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 퀸즈 하스피털 센터 주변, 월렛스 포인트 일대 시설 등이 소음 민원이 많은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쿠니 법대 분석에 따르면 전체 전체 소음 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지 소음으로 약 49%였습니다. 층간소음, 음악과 파티 소리, TV 소음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거리와 보도에서 발생하는 확성기 소리, 차량 소음도 주요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다니엘 로어 교수는 소음 문제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건강과 관련된 공공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소음에 노출될 경우에는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어 교수는 뉴욕시가 개인의 소음 위반을 단속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항공기와 헬리콥터 소음, 공사 장비, 교통 소음 등 주요 발생 원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도시 차원의 전문적인 소음 관리를 담당할 별도 조직, 이른바 소음관리국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환경보호국을 통해서 소음 규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311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음 피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에서 개발과 생활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소음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Radio 김소영입니다.
0: 미국의 대통령 전용기인 에어포스원 사업이 보잉의 돈 먹는 하마로 전락했다고 CNN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이 회사의 분기 실적 발표 공시를 보면 신형 에어포스원 사업의 생산 감수 자원 투입이 늘어나면서 올 2분기에만 2억 8천만 달러, 한화 4천억 원의 추가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이로써 이 사업의 추가 비용은 총 31억 달러, 한화 4조 3천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보잉은 이 비용을 전액 부담기로 합의했었습니다. 켈리 오토버그 보잉 추구 경영자는 이날 사내 이메일을 통해 대대적인 개조를 거친 B747-8 기종을 2028년까지 인도하기 위해 상당한 지원을 투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애초 대통령 전용기 두 대 중 첫 번째 기체의 인도 시점은 2024년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였던 2018년 데이브 칼훈 당시 보잉 CEO를 설득해 신형 에어포스원 사업을 39억 달러로 제한하는 고정가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후 예비 부품 등 항공이 추가되면서 계약 규모가 45억 달러로 수정됐습니다. 하지만 추가 비용은 지난 6년간 매년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습니다. 보잉은 배선 및 기타 구조적인 필요와 관련해 엔지니어링 설계 변경, 일정 지연, 주요 공급업체의 이행 부실, 팬데믹 등의 비용이 추가되는 원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카룬 전 CEO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전용기 계약이 독특한 사례였다며 매우 위험한 계약이어서 서명하지 말았어야 했다고 인정했습니다. CNN은 보잉이 현재 다른 심각한 재정적인 악재들을 겪는 와중에 에어포스원 사업의 막대한 손실까지 떠안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주요 하이퍼스케일러, 즉 거대한 데이터 센터 운영사의 자본 지출 부담이 커지고 있다는 관측 속에 지난주 실적 발표 후 주가가 급락한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에 이어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도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CNBC가 28일 보도했습니다. 자세한 내용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1: 보도에 따르면 알파벳은 앞서 지난 22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하고서 하루 뒤인 지난 23일 주가가 7% 급락했습니다. 알파벳은

1분기 동안 투자자들은 자본 지출 확대를 견조한 수요와 성숙해가는 사업 매출의 증거로 해석하며 환영해왔다면서 하지만 지난주 실적 발표가 하나의 가이드라인이 된다면 구글은 더 이상 이 같은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주 실적 발표를 앞둔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도 자본 투자 계획을 상향 조정할 경우 주가가 알파벳과 유사한 전철을 밟을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에버코어 ISI의 마크 마하니 애널리스트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알파벳의 자본 지출 확대는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비슷한 행보가 나올 가능성을 높인다고 경고했습니다. 앞서 아마존, 메타, 알파벳, 마이크로소프트 등 4대 하이퍼스케일러는 1분기 실적 발표 기준으로 올해 한 해에만 최대 7,250억 달러를 인공지능 인프라 설비 투자에 쏟아부을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하이퍼스케일러들이 데이터 센터 외에도 다른 설비 투자를 늘리고 있는 데다 메모리 가격 급등 영향으로 올해 및 내년 자본 지출 상향 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내다봅니다. 메타와 마이크로소프트는 오는 29일, 아마존은 30일 뉴욕 증시 마감 후 2분기 실적을 공개합니다. 2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4대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계획 집계치가 더욱 늘어날 것이라는 게 월가의 전망입니다. 한편 하이퍼스케일러의 자본 지출 확대를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필요는 없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금융투자회사 웨드부시는 지난주 보고서에서 알파벳의 실적에 대해 견조한 수요 앞에서 여전히 데이터 센터 용량이 제약된 상태임을 시사한다며 이는 기꺼이 지출하겠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아마존의 잠재적 자본 투자 확대 전망에 대해서도 아마존 웹서비스의 성장 가속과 아마존의 플랫폼 우위를 고려할 때 이 같은 자본 지출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고 본다고 평가했습니다. 알파벳,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자산운용사 콜럼비아 스탠리들의 티파니 웨이드 펀드 매니저는 CNBC에 중장기적으로는 이들 기업이 결국 AI 승자가 될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종목들에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라디오 모닝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뱅커포프 제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소중한 기억 끝까지 지켜드리고 싶습니다. 기억력과 인지능력 개선의 핵심 PNS 아론 사포닌. 무려 3123번의 까다로운 임상을 거쳐 그 효과를 당당히 입증했습니다. 잃어버리기 전에 미리 채워주세요. 기억의 안심 파트너 GC 내추럴.

0: 사고상해 전문 정준호 변호사가 한인들의 더 큰 보상을 위해 초대형 로펌과 함께합니다. 작은 상해에서 대형 사고까지 책임지고 다루겠습니다. 교통사고, 건설 현장 사고, 의료과실 사고 등 사고상해 변호는 정준호 변호사와 직접 상담하세요. 917-300-0060 917-300-0060
1: 정준호 변호사.
2: 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 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 뉴욕 총영사관이 국토안보부 DHS의 유학생 체류 규정 변경에 따른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7일 총영사관 회의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는 뉴욕과 뉴저지 지역의 유학생과 어학원생을 대상으로 온 오프라인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DHS가 지난 17일 발표한 새 체류 규정에 따라 마련됐습니다. 새 규정은 학업 신분 유지 기간 제도를 폐지하고 정해진 기간만 체류를 허용하는 고정 체류 기간 제도를 도입한다는 내용입니다. 간담회에서는 총영사관 자문 변호사가 변경된 체류 규정의 주요 내용과 신분 연장 신청 절차,

0: 유의사항을 설명하고 참석 학생들의 질의에 답했습니다. 또 최근 미 이민당국의 단속과 법 집행 동향을 소개하며 경찰이나 이민당국을 접할 경우 유학생들이 알아야 할 대응 요령을 안내했습니다. 김상호 주 뉴욕 총영사는 이번 간담회는 현재 발표된 내용을 바탕으로 관련 제도를 안내하는 자리라며 앞으로 미 정부의 추가 지침이 나오는 대로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요양원 수준의 돌봄이 필요하지만 집에서 생활하기를 원하는 고령자와 가족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소식입니다. 뉴저지주는 페이스, 즉 고령자 종합 돌봄 프로그램을 주 전역으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는 만 55세 이상으로 요양원 수준의 돌봄이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일반 진료와 치과 진료, 처방약, 방문 돌봄, 성인 주간 보호, 병원 이동 지원 등 의료와 복지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이를 통해서 시설 입소 대신 자택에서 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페이스 센터는 등록 신청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센터도 앞으로 18개월에서 24개월 안에 순차적으로 문을 열 예정입니다. 이용 자격과 신청 가능 여부는 거주 지역 페이스 기관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워싱턴 한국문화원은 8월 5일 수요일 오후 7시 워싱턴 DC의 대표적인 공연 예술 기관인 울림에머드 극장에서 온스테이지 코리아 2026 마리아 킴 공연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연은 문화원의 대표 공연 예술 프로그램인 온스테이지 코리아 시리즈의 일환으로 한국을 대표하는 재즈 피아니스트이자 보컬리스트인 마리아 킴과 뉴욕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정상급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한국 재즈의 뛰어난 음악성과 독창적인 예술성을 미 현지 관객에게 소개하고 한국 공연 예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높이고자 준비됐습니다. 세계적인 재즈 스탠더드와 한국 민요를 아우르는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선보이는 이번 무대는 섬세한 편곡과 풍부한 감성의 연주를 통해 재즈가 지니는 다양한 표현력 또 한국 재즈 연주자만의 독창적인 해석을 현지 관광객들에게 전할 예정입니다. 공연 관람은 무료이며 사전 예약을 통해 참여할 수 있습니다. 공연 일정 및 예약 관련 세부 사항은 워싱턴 한국문화원 홈페이지 또 소셜미디어 채널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정보 톡톡이었습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모닝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미국이 중남미 해상에서 마약 밀매 선박을 겨냥한 격침 작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으로 유입되는 코카인 공급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마약 단속국은 최근 내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코카인 공급량과 가격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급이 줄지 않은 것은 마약 카르텔이 단속에 맞춰 밀수 방식을 신속하게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존에는 고속정을 이용해 공해상을 통과했지만 최근에는 대형 상선을 이용하거나 중남미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는 방식으로 미군의 공습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의 비밀 활주로에서 수리남 등 인접국으로 향하는 항공 운송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단속국 관계자는 풍선을 한쪽에서 누르면 다른 쪽으로 부풀어오르는 것과 같다며 카르텔은 항상 취약한 지점을 찾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도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해상 공습 이후 입수한 코카인의 순도를 분석한 결과 공급 감소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코카인의 순도가 높게 유지된다는 건 공급 부족으로 마약을 희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 선박 공습으로 바다를 통한 밀반입의 98% 가까이가 감소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중남미 대형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군사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작년 9월 이후 미군은 최소 67척의 선박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221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악관은 군사작전은 카르텔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전황이 호전되면서 최근 몇 주 사이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가 호의적으로 바뀌었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28일 보도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 취재에 응한 익명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승자를 좋아하며 그가 판단하기에는 젤렌스키가 점점 승자처럼 보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대화를 나눈 소식통 등에 따르면 그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 영토 깊숙한 곳까지 타격을 가하는 것을 보고 젤렌스키의 강인함에 깊은 인상을 받은 것으로 전해집니다. 트럼프는 또 우크라이나의 드론 산업에 대해서도 높은 평가를 내리게 됐으며 이란제 샤헤드 드론을 개조한 러시아군 드론의 공격을 막아내는 우크라이나의 능력에도 감탄했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이러한 능력은 이란의 드론 공격을 막아내려는 미국과 중국 동맹국들에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2022년 2월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 뒤 4년 반 가까이 전쟁을 치르면서 우크라이나는 군사용 드론 강국으로 변모했습니다. 한때 미디어의 미래라고 불렸던 온라인 매체 버즈피드가 인력의 3분의 1을 줄이는 대규모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됐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28일 일간 뉴욕타임스와 LA타임스 등에 따르면 버즈피드는 전체 인력의 35%를 줄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버즈피드는 물론 자매사인 허프포스트, 테이스티 등의 직원 180명이 일자리를 잃게 됩니다. 버즈피드 경영진은 사내 메모를 통해 우리는 가능한 많은 일자리를 지키면서도 비용을 통제하려고 해왔다며 불행히도 특정 직무 폐지는 여전히 필요한 상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번 대형 구조조정은 코미디언 출신 미디어 기업가 바이런 앨런이 버즈피드를 인수한 지 약 두 달 만에 이루어졌습니다. 버즈피드는 2006년 창립돼 미디어의 미래라고 꼽히던 인터넷 매체입니다. 2013년 당시 가치가 고공행진하면서 6억 5천만 달러에 인수하겠다던 디즈니의 제안도 거절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후 동영상 스트리밍 형식이 인기를 끌면서 버즈피드의 가치는 하락했습니다. 버즈피드는 부채가 5,840만 달러까지 늘어나면서 경영에 어려움을 겪어왔고 주가는 0.73달러까지 떨어져 상장 폐지 경고까지 나왔습니다. 이 가운데 지난 5월 앨런이 이끄는 앨런 패밀리 디지털이 1억 2천만 달러의 비즈퍼드 지분 52%를 인수하겠다는 계약을 맺으면서 사업은 유지하게 됐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이란의 공격을 대체로 인내해왔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란을 간접적으로 겨냥한 군사 행동을 공개하면서 전쟁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29일 새벽 소셜미디어 X를 통해 사우디군과 이란과 연계된 테러 분자들에 대응해 이라크를 정밀 공습했다며 이들은 이란 이슬람 혁명수비대의 지시로 미군과 사우디의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날씨입니다. 29일 수요일 오늘 뉴욕 일원 오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지만 차차 비가 멈추면서 오후 들며 날이 개겠습니다. 오후 3시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나타내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실제 날씨와 비슷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48로 좋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외선 지수는 낮겠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4m로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DC 날씨입니다. DC 일원 오늘 최고 기온 84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0도 나타내겠습니다. 강수 확률 0%로 화창하고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워싱턴 DC 일원 대기질 지수는 55로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0으로 낮겠습니다. 대기질 지수와 자외선 지수가 모두 낮아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3: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8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4: 한국소독제공 긴급뉴스를 알려드립니다. 요즘 가정집에 터마이트가 기승을 부린다고 합니다.
5: 아유, 어떤 집엔 수백 마리가 죽어있고.
4: 대안책은 있으십니까? 한국소독팀이 바로 해결해드리겠습니다. 터마이트는 문제 발생 전 방역작업이 필수입니다. 최고의 소독회사 한국소독 718-463-1234 718-463-1234 한국소독.
6: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2: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6: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2: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페이스북 운영사 메타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과 함께 140억 달러, 한화 20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 AI 데이터 센터를 구축합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규 기자가 전합니다.
2: 메타는 블랙록과 함께 합작법인을 설립해 텍사스주 엘패소에 데이터 센터를 건설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합작법인의 지분은 블랙록이 관리하는 펀드가 80%, 메타가 20%를 각각 보유하게 됩니다. 양사는 데이터센터 개발과 인프라 구축 등에 드는 총 비용 약 140억 달러를 지분 비율에 따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메타는 약 23억 달러 가치의 토지와 건설 중인 자산을 현물로 출자하고 블랙록은 부채 등을 일으켜 현금을 출자합니다. 합작법인의 80대 20 지분율을 맞추기 위해 메타는 분배금 약 10억 달러를 일회성으로 돌려받습니다. 메타는 향후 완공된 데이터센터 전체를 임차해 사용하는 계약을 체결할 예정이며 임차기간은 4년 단위로 연장해 최장 20년까지 가능합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는 초지능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은 이 기술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분배되도록 하는 데 핵심적이라며 블랙록과의 파트너십을 통해 우리는 세계적 수준의 데이터 센터를 설계하고 운영하는 우리의 전문성과 세계 최고의 인프라 투자자 중 한 곳을 결합해 더 빠르게 더 큰 규모로 나아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산 용량이 1기가와트인 엘펜소 데이터 센터는 2028년부터 본격적으로 가동을 시작합니다. 메타가 데이터 센터를 직접 보유하지 않고 블랙록 자본을 끌어들이는 합작회사 방식을 택한 것은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부담 때문으로 풀이됩니다. 거대 기술 기업들은 천문학적인 수준의 투자금을 충당하고자 수백억 달러 규모의 채권을 발행하고 외부 자본을 들여오고 있습니다. 영국 증권사 하그리브스 랜스다운의 맷 브리츠먼 수석 분석가는 이번 데이터센터 투자와 관련해 메타가 현재 외부 고객에게 여유 용량을 판매하는 대규모 클라우드 사업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며 현금 흐름, 향후 운영 비용, 투자 수익률 측면에서 이러한 규모의 투자에는 여전히 의문이 제기된다고 로이터 통신에 지적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 뉴욕시의 소음 문제가 심각한 생활 환경 문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뉴욕 시립대 법대 연구진의 3.11 민원 분석 결과 최근 1년 7개월 동안 100만 건이 넘는 소음 신고가 접수됐으며 특히 퀸즈 지역이 소음 민원 다발 지역의 절반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0: 뉴욕 시민들이 가장 자주 제기하는 생활 민원 가운데 하나가 소음 문제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 시립대 법대 다니엘 로어 교수 연구팀이 뉴욕시 3.11 민원 데이터를 분석한 뉴욕시 소음 민원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 1월부터 2026년 7월까지 접수된 소음 관련 신고는 총 112만 1,391건으로 집계됐습니다. 분석 결과 소음 민원이 가장 많이 발생한 장소들은 퀸즈 지역에 집중돼 있었습니다. 전체 뉴욕시 소음 민원 다발 장소 상위 12곳 가운데 6곳이 퀸즈에 위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가장 많은 신고가 접수된 곳은 퀸즈 플러싱 지역의 한 종교시설로 1,493건의 민원이 제기됐습니다. 신고 유형은 다양했습니다. 집회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뿐 아니라 공사 장비, 차량, 주거지 생활 소음 등이 주요 불만 사항으로 포함됐습니다. 퀸즈에서는 이 밖에도 자메이카 지역의 아파트와 주택, 퀸즈 하스피털 센터 주변, 월렛스 포인트 일대 시설 등이 소음 민원이 많은 곳으로 조사됐습니다. 쿠니 법대 분석에 따르면 전체 소음 민원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주거지 소음으로 약 49%였습니다. 층간소음, 음악과 파티 소리, TV 소음 등이 대표적인 사례였으며 거리와 보도에서 발생하는 확성기 소리, 차량 소음도 주요 신고 대상이었습니다. 연구를 진행한 다니엘 로어 교수는 소음 문제가 단순한 불편을 넘어서 건강과 관련된 공공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장기간 소음에 노출될 경우에는 수면 장애와 스트레스 증가, 심혈관 질환 위험과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다는 설명입니다. 로어 교수는 뉴욕시가 개인의 소음 위반을 단속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항공기와 헬리콥터 소음, 공사 장비, 교통 소음 등 주요 발생 원인을 관리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또 도시 차원의 전문적인 소음 관리를 담당할 별도 조직, 이른바 소음관리국 설치 필요성도 제기했습니다. 현재 뉴욕시는 환경보호국을 통해서 소음 규정을 관리하고 있으며 주민들은 3.11 신고 시스템을 이용해서 소음 피해를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인구 밀도가 높은 뉴욕에서 개발과 생활환경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보다 체계적인 소음 관리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국이 중남미 해상에서 마약 밀매 선박을 겨냥한 격침 작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미국으로 유입되는 코카인 공급은 줄어들지 않은 것으로 평가됐습니다. 28일 워싱턴포스트에 따르면 마약단속국은 최근 내부 보고서를 통해 미국 내 코카인 공급량과 가격에 눈에 띄는 변화가 없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공급이 줄지 않은 것은 마약 카르텔이 단속에 맞춰 밀수 방식을 신속하게 변경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존에는 고속정을 이용해 공해상을 통과했지만 최근에는 대형 상선을 이용하거나 중남미 해안선을 따라 항해하는 방식으로 미군의 공습을 피하고 있다는 겁니다. 또 콜롬비아나 베네수엘라 국경 지역의 비밀 활주로에서 수리남 등 인접국으로 향하는 항공 운송도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마약 단속국 관계자는 풍선을 한쪽에서 누르면 다른 쪽으로 부풀어오르는 것과 같다며 카르텔은 항상 취약한 지점을 찾아낸다고 말했습니다. 국방부도 지난달 상원 군사위원회 비공개 브리핑에서 해상 공습 이후 입수한 코카인의 순도를 분석한 결과 공급 감소 징후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보고했습니다. 코카인의 순도가 높게 유지된다는 건 공급 부족으로 마약을 희석할 필요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이 같은 평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배치된다는 것이 워싱턴포스트의 지적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마약 밀매 선박 공습으로 바다를 통한 밀반입의 98% 가까이가 감소했다고 반복적으로 주장해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해부터 중남미 대형 마약 카르텔을 테러단체로 규정하고 군사력을 동원한 대대적인 단속을 벌여왔습니다. 작년 9월 이후 미군은 최소 67척의 선박을 공격했고 이 과정에서 221명 이상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백악관은 군사작전은 카르텔에 강력한 경고를 보내는 효과를 거두고 있다며 정책의 정당성을 강조했습니다. 글로벌 경제시장의 변화 속에 미국의 최대 카드 네트워크 기업 중 하나인 비자가 대규모 구조조정에 나섭니다. 비자는 전체 직원의 약 7%인 2,600명을 감원키로 했는데 인공지능과 새로운 결제 기술이 확산하면서 기존 결제 산업이 큰 전환점을 맞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겁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7: 글로벌 결제망 업체 비자가 급변하는 업계 환경에 적응하기 위해서 전체 인력의 약 7%에 해당하는 2,600명을 감원키로 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28일 보도했습니다. 라이언 맥키너니 비자 최고 경영자는 직원들에게 보낸 사내 메모에서 앞으로의 기회를 포착하고 비자가 전환을 주도할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서기 위해서 우리가 일하는 방식을 계속 진화시켜야 한다며 감원 소식을 알렸습니다. 맥키너니 CEO는 이번 감원이 조직 전체에 걸쳐 이루어지지만 기술 및 제품 부문에 영향이 집중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결제 시장 기술 변화에 대해서 세계에서 돈이 이동하는 방식을 바꾸며 결제 산업에서 일생에 한 번 있을 변곡점을 만들어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맥키너니 CEO는 인공지능이 이런 진화를 가속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면서 비자에서 업무가 이루어지는 방식을 새롭게 형성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비자는 마스터카드와 함께 그간 글로벌 결제 인프라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스테이블 코인의 부상으로 기존 결제 체계가 뒤흔들릴 수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는 등 기술 변화에 따른 결제 시장의 지각 변동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앞서 마스터카드도 올해 초 전체 직원의 4%를 감축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비자는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한 결제 정산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발표했으며 마스터카드도 스테이블 코인 인프라 기업 VVNK 인수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1: 미국이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외국산 첨단 로봇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원과 배터리를 전력망, 데이터 센터 장비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FCC는 로봇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첨단 로봇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격으로 로봇을 탈취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결형 전력 인버터도 외국 기업이 전력망 데이터 센터에 연결된 인버터를 임의로 꺼버리거나 데이터를 수집, 유출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 관련 이유 외에도 미국 내 AI 산업의 공급망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에 따라 FCC는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FCC는 국가 안보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CC의 수입 금지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되지만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플랫폼 최고 경영자는 미국 정부가 AI 경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중국의 AI 모델을 차단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저커버그는 28일 보도된 파이낸셜 타임스와의 인터뷰를 통해 미국 정부가 지식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중국 기업들을 겨냥해 규제를 강화하는 것은 효과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금지 조치에 반대하면서 양국이 국가 안보와 번영에 매우 중요하다고 여기는 AI 경쟁에서 중국과 더 잘 경쟁하기 위해서는 미국 기업들이 병목 현상과 장애물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그는 AI가 소수의 강력한 집단에 집중화될 위험성을 강조했습니다. 저커버그는 연방정부가 새로운 모델의 출시를 어떻게 규제할 수 있을지와 관련해 공정기업 평가나 심사가 사려 깊은 사람들에 의해 제대로 수행된다면 AI 업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주요 AI 기업들이 지나친 영향력을 가져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이해관계를 가진 기업들이 동종기업 평가를 수행하면 규제 포획, 즉 규제기관이 장악당할 수 있다는 문제가 항상 제기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엇갈린 신호들이 있어 왔다고 전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저크버그의 이러한 발언이 현재 폐쇄형 AI 모델로 챗봇 시장을 장악한 엔트로픽과 오픈 AI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고 해석했습니다. 저커버그는 가장 강력한 도구를 제안하는 것은 사이버 보안 문제에 대한 올바른 해결책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그런 도구들이 기업들이 취약점을 발견하고 보완하는 방법을 찾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지난주 OpenAI 모델의 제멋대로 해킹 사건과 관련해서도 대형 모델에서 발생한 몇몇 해킹 사고를 보면 해킹을 당한 기업은 접근이 제한된 폐쇄형 첨단 모델에 접근할 수 없었기 때문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픈소스 모델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고 설명했습니다.
8: 그날 저는 처음으로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0: K-Radio 모닝뉴스. 이 시간은 벤코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벤코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벤코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모닝뉴스는 벤코포프 제공입니다.
1: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라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P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P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PK 치과.
5: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모닝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주요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비자 연장 대기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도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단속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최소 15개 공항에서 사복차림의 ICE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했습니다. 과거 공항에서 ICE의 단속은 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체포 대상에는 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 취업 비자 연장을 기다리고 있는 엔지니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단속 확대는 교통안전청과 ICE 간의 정보 공유 협력의 범위가 넓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ICE는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진 이민자를 찾기 위해 항공사 정보를 TSA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항 단속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체류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비자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을 넘겨서 체류 중인 이민자와 방문객들은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는 비자는 만료됐지만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면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에 있는 이들은 과거에는 범죄 이력이 없는 한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구금되는 사례도 드물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초과 체류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업 허가 연장을 기다리던 중 구금된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를 변호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는 38년간 이민법을 다뤘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민자들은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이동도 조심스러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6: 처방약만으로는 회복이 어려운 만성질환을 양 한방 통합치료로 극복하며 그 임상적 성과를 인정받은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입니다. 샌디 추이 박사는 미주 한인 최초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LA 시장 캐런 베스로부터 통합의학 선구자상 Pioneer of Integrative Medicine Award를 수여받았습니다.
7: 안녕하세요.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입니다. 오늘은 퇴행성 관절염의 통증 관리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증을 줄이고 싶지만 환자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우려하는 부분은 관절 통증 약을 계속 복용해도 괜찮은가 하는 점입니다. 진통제와 소염제는 통증을 빠르게 줄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하지만 장기간 복용하게 되면 위장장애, 신장기능 부담, 심혈관 부담 등에 대한 우려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아프기는 아픈데 약을 계속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통증 관리를 한 가지 방법으로만 보지 않는 것입니다. 과학 한약은 관절에서 통증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염증을 조절하고 혈류를 개선하며 관절 순환을 촉진하여 연골 손상을 완화하고 윤활 환경을 도와 관절이 더 오래 버틸 수 있는 상태를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단순한 진통이 아니라 관절의 기능과 환경을 함께 관리하는 접근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통증은 과학 한약으로 관리하면 좋습니다. 과학 한약은 심한 통증을 즉각적으로 잡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위장과 전신에 대한 부담이 상대적으로 적고 간과 신장 대사를 도와 뼈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고 관절 순환을 도와 장기적 관절 관리에 좋습니다. 특히 퇴행성 관절염은 평생 관리가 필요한 질환입니다. 그래서 접근이 달라져야 합니다. 통증이 심할 때는 처방약으로 조절하고 일반적인 만성통증은 과학한약으로 관리하는 것, 이렇게 나누어 접근하는 것이 현실적이고 지속가능한 방법입니다. 최근에는 인공지능 기반 포뮬레이팅 기술이 발전으로 과학한약도 빠르게 발전하고 있으며 위장 부담을 줄인 관절 포뮬러도 개발되어 장기적인 관리의 선택지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통증을 효과적으로 조절하면서도 위장과 전신의 부담을 최소화하고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관리 전략입니다. 이것이 퇴행성 관절염 관리의 핵심입니다.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최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
8: 지금까지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 샌디 추이 박사의 건강 칼럼이었습니다. 본 내용은 관절 건강 관리에 관한 의학 정보이며 GC 내추럴이 함께합니다.

0: 7월 29일 수요일 K-Radio 모닝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이하예였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1: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웨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루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 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2: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3: (목소리) 세상을 움직이는 통찰과 경험, 그리고 따뜻한 인생 이야기와 함께하는 좋은 아침,

0: 어떤 인형처럼, 어떤 유령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쿵쿵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두려움이에요. 근데 이 쿵쿵이가 커졌다, 작아졌다를 막 반복하는데 언제 다시 작아지냐면 내가 내 두려움을 인정하고 직시했을 때.
1: 네, 안녕하세요. 세바시 나머지 45분의 구범준 PD. 그리고 이번에 첫 책,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 라는 책으로 다시 돌아온 우리 문지혜 전 아나운서, 방송인, ETV 진행자, 지금은 작가 문지혜 씨를 소개해드립니다.
0: 네, 안녕하세요. 문지혜입니다. 아, 제가 세바시 스튜디오에 온 지 벌써 세 번째인데요.
1: 맞아요. 네,
0: 이번에는 그동안 그 15분 강연을 통해서 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또 아쉬웠던 이야기들 많이 나눌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1: 첫 책을 낸 소감은 어떠십니까?
0: 제가 방송인이지만 제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없었다가 책을 통해서 비로소 저의 이야기들을 좀 정리해 나갈 수 있는 것 같고 뭐 어디선가 이렇게 작가님 이렇게 불리는 게 아직은 조금 어색하고 또 감개무량하고
1: 어색하지만 멋있잖아요.
0: 그렇습니다.
1: 그렇습니다. 방송을 직업인으로서 나오면서 그림책 선생님이 되셨잖아요.
0: 네.
1: 그래서 저는 제일 궁금한 게 그림책이 성인들한테도 진짜 좋습니까?
0: 좋더라고요. 제가 지금까지 세바시에 등장을 하면서 다 그림책과 관련된 이야기를 했거든요.
1: 맞습니다.
0: 저한테 그림책은 어떤 좀 뭐랄까요? 너무 거창하지만 성찰과 위로를 주는 그 가치가 있었던 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그림책은 애들이 보는 책이라는 편견이 굉장히 강한데 여기서만 벗어나도 어른이 즐길 수 있는 독서의 세계가 훨씬 더 넓어지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출산을 경험하고 나서 도대체 모르겠는 내 복잡한 마음 이게 뭔가 누구한테 이야기할 수도 없고 나조차도 모르겠는 마음을 애들이나 본다고 생각했던 그 그림책 한 권에서 제 마음을 직시하게 됐고
1: 맞아요. 저 그게 첫 강연에도 나오고
0: 맞아요.
1: 이 책의 첫 장에도 나오는데 민들레는 민들레다.
0: 맞습니다. 예.
1: 그거 한번 얘기해 주세요.
0: 그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책이 83년생 문지혜라는 주제로 이제 가장 첫 장에 제가 글을 적어놨어요. 제가 그림책과 인연을 맺게 된 첫 번째 이유, 그 계기가 되어줬던 책입니다. 이제 출산 후에 다들 마찬가지시겠지만 한 돌 무렵까지는 엄마가 깊은 잠을 잔다는 게 사실 불가능하잖아요. 밤에. 아이 깨고 먹이고 그리고 재우고 이런 과정들이 2시간에 한 번씩 반복되니까. 근데 저도 그날 뭐 똑같았어요. 아이를 재우고 밤잠을 설치면서 이제 새벽에 어슬렁 어슬렁 하면서 잠을 다시 못 이루고 이제 집안을 걸어 돌아다니다가 제가 한 권씩 사모았던 책 중에 그 민들레는 민들레라는 책을 딱 펼쳤는데 막 눈물이 이제 쏟아지면서 그동안 나도 몰랐던 이 복잡했던 마음, 그러니까 엄마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충실하게 살아가야 된다는 부담과 또 체력적인 한계와 이 여러 가지 부담들이 어떤 마음에서 내가 힘들었는지를 이 책을 통해서 제가 알게 됐었고 늘 부시시하고 늘 내가 아닌 것처럼 살았던 그 시간들이 그래도 괜찮다. 네가 어떤 자리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도 너는 너다라는 이야기를 성찰과 위로를 이 그림책을 통해서 얻게 됐죠. 저하고 가장 그림책과의 인연을 이어주게 되었던 아주 의미 있는 책이어서 맞아요. 첫 번째에 넣기도 했습니다.
1: 이게 뭐 비단 아이를 기르는 우리 엄마들의 어떤 이게 위로가 되는 그것뿐만 아니라
0: 네.
1: 저는 모든 이에게
0: 맞아요.
1: 위로가 짧고 사실은 뭐 심플한 그림이지만
0: 네.
1: 그림책이지만 위로가 될 거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0: 아이 키우는 엄마가 아니어도 살면서 맞아요. 자기 스스로 내 자신의 모습이 되게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책이 아닐까 싶어요.
1: 맞아요. 그림책에서 네. 좀 어른들이 받을 수 있는 제일 좋은 첫 번째 가치는 위로인
0: 네.
1: 것 같아요.
0: 네.
1: 민들레는 민들레다가 네. 주는 것처럼.
0: 네.
1: 그런데 이 책의 첫 챕터가
0: 네.
1: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 어른들을 위로해주는 책. 그래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요. 그래서
0: 네.
1: 어려움이 많잖아요. 우리 어른들이, 성인들이.
0: 어려워요. 매번 네. 시험의 반복인 것
1: 맞아요.
0: 같아요.
1: 먹고 사는 게 힘들잖아요. 간단한 말로 표현이 되는데 그런 사람들에게 그림책을 딱 추천해주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0: 네.
1: 불안과 두려움.
0: 불안과 두려움.
1: 네. 우리 미래에 대한 불안, 선택에 대한 두려움,
0: 네.
1: 선택하고 나서의 후회, 뭐 지혜 씨도 사실 이런 상황이 있었을 것 같아요.
0: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네. 성향의 차이가 굉장히 클 텐데 저는 굳이 따지자면 안정적이고 편안한 거를 추구하는 사람이에요. 새로운 거, 도전적인 거, 약간의 위험 부담이 있는 거는 저는 거들떠도 보지 않는 그렇죠. 성향의 그랬는데. 사람이거든요. 뭐 심지어 저는 뭐 메뉴를 고르거나 만나는 사람이나 식당 같은 데도 늘 가던 데만 가는 그런 사람인데 살다 보니까 지금의 이 어떤 그 시도와 두려움을 극복해야만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그 과정이 있더라고요.
1: 그렇겠죠. 예.
0: 반드시 해야만 하는 어떤 단계.
1: 단계.
0: 그 단계에서 저한테 힘을 줬던 책이 이 안에도 나와 있는 쿵쿵이와 나.
1: 쿵쿵이와 나.
0: 쿵쿵이와 나. 라는 책이거든요.
1: 어떤 책인가요?
0: 이제 내 안에 어떤 인형처럼, 어떤 유령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쿵쿵이라는 존재가 있어요. 이게 말하자면 두려움이에요. 아, 내가 느끼는 나의 두려움.
1: 아, 이름은 귀엽지만.
0: 귀엽지만.
1: 두려움과 불안 이런 것이죠.
0: 그렇죠. 예. 근데 이 쿵쿵이가 언제 다시 커졌다 작아졌다를 막 반복하는데 언제 다시 작아지냐면 내가 내 두려움을 인정하고 직시했을 때. 그때 이제 이 두려움이 다시 작아져요. 그리고 비로소 보이는 거죠. 아, 사람들도 누구나 다 쿵쿵이가 있는데 아, 어느 때는 이 쿵쿵이가 좀 커졌다가 작아졌다가 우리는 얘하고 늘 친구처럼 함께 살아가는 거구나. 근데 저 역시도 이제 뭐 회사를 퇴사하고 뭐 유튜브를 시작하고 뭐 그림책 학교를 시작하고 뭐 새로운 일들을 계속 해나가면서 이 쿵쿵이들을 늘 거대해지는 쿵쿵이들을 만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가 작아지는 순간은 내가 두려움을 만나고 한 발 더 그냥 나갔을 때 그때 비로소 이 쿵쿵이의 크기가 조금 줄어드는 게 아닌가 그런 걸 제가 경험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책을 그렇군요. 책 안에 넣었습니다.
1: 이게 개념이 그냥 뭐 한 게 아니네요. 대부분 심리학자들이나 정신건강 의사들이 말하는 게 우리는 불안, 뭐 두려움 이걸 없애려고 하잖아요.
0: 그렇죠.
1: 근데 함께 지내라고 해라 맞아요. 라고 말씀을 자주 하시더라고요.
0: 네, 아, 그래요.
1: 쿵쿵이라는 존재 개념이 그런 것 같아요.
0: 걔를 없애려고 할수록 얘는 더 커지더라고요.
1: 아, 이 책에서.
0: 책에서는. 예. 네. 그래서 제가 이 책을 통해서 제 불안과 두려움을 컨트롤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익힐 수 있었던 게 아닌가. 저한테는 아주 의미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두려워하고 뭔가를 시작하기에 좀 불안해 하시는 분들께 어른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은 책 중에 한 권이에요. 네.
1: 이게 사실은 그림책이 좋은 게 뭐 쿵쿵이가 두려움이고 뭐 이건 뭐 이렇게 막 이러저러한 설명을 곁들이진 않잖아요.
0: 맞아요. 예.
1: 그러니까 이건 내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와 가능성을 주는 네, 거니까 네. 그게 더 사실은 내가 깨닫게 하는 더 좋은 과정인 것 같아요.
0: 그렇더라고요. 그림책의 그 매력이 사실은 대부분의 그림과 조금의 글로 구성되어 그렇죠. 있잖아요. 때로는 뭐 아예 글이 없는 그림책도 있고 그래서 작가가 내가 무엇을 느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무조건 독자가 다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게 열어두는 것. 그래서 어떤 책을 보느냐에 따라 사람마다 자기의 경험과 감정을 대입시킬 그렇겠죠. 수밖에 없어서 모두에게 다 새로운 책이 될 수밖에 없는.
1: 그리고 또 이 불안과 두려움이 사실 큰 이유는 나다움에 대한 욕구가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진짜 나는 누굴까? 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은 내가 좋아하는 일일까? 원하는 일일까? 네. 뭐 이런 고민 많잖아요. 그래서 이게 나다움이라고 하는 단어로 그래서 굉장히 많이 회자되고 이야기되는데 이것에 대한 고민도 지혜 씨가 제일 컸을 것 같아요.
0: 너무 원래 많이 했죠.
1: 인기 많은 뭐 방송인, 아나운서로서 이제 직업적 생활을 하시다가 갑자기 그만두고 나서 그런 고민 많으셨을 텐데
0: 정말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이제 그 회사를 퇴사하고 나서 저의 어떤 그 방황이 굉장히 심하게 시작이 됐었었는데 사실은 그 이제 방송사의 아나운서들이 하는 이제 역할이라는 게 아주 예상밖의 일은 없거든요. 뉴스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교양 프로그램, 뭐 조직 내에서의 크고 작은 행사 그리고 뭐 숙직 정도. 그러니까 이 숙직. 안에서 숙직.
1: 아침 방송을 해야 되니까.
0: 숙직 정도로 이 안에서 이제 예상 가능한 일들을 이제 해오다가 제가 이제는 이 일이 나한테 익숙해 하고 회사를 퇴사하고 이제 딱 나왔는데 그것을 싹 제외한 나머지 일들만 저에게 주어지는 거예요.
1: 모르는 일들.
0: 모르는 일들. 예를 들면 뭐 저에게는 낯선 예능이라든지 뭐 새로운 포맷의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 모르는데 잘하고 싶고 하니까 자꾸 내가 아닌 모습이 막 아, 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1: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0: 더 잘하고 싶으니까 과장되게 표현하고 뭐 오버하고 그러면서 또 고민에 빠지는 거예요. 아, 이게 지금 내가 잘하고 있는 건가? 나다움을 지키고 있는 건가에 대한 고민을 정말 많이 했었었는데 제가 프리랜서 9년 차거든요, 벌써. 이제는 아, 조금 알 것 같아요. 이제는 제가 나다움을 버리지 않고 나를 지켜가면서 일을 한다는 게 어떤 건지 그리고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큰 문제 없이 계속 잘 굴러갈 수 있을 거라는 믿음 같은 거 그런 게 저한테는 9년 차가 되니까 이제야 생기는 것 같고 그건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저한테도 나다움의 주제는 아주 중요한 이슈였던 것 같아요.
1: 그래서 우리가 네. 나다움에 관한 고민을 하는 우리 청취자, 네. 세발 시청자들 굉장히 많을 텐데
0: 네, 많으시죠.
1: 이분들에게는 어떤 그림책을 좀 소개해 주면 좋을까요?
0: 마음샘이라는 책이 있어요. 마음샘. 이게 어떤 책이냐면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습을 인정하는 데서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주제를 담고 있거든요.
1: 인정하고 싶지 않은 나의 모든 문제를?
0: 그렇죠. 모습을 아. 바라보면서 그걸 인정하고부터 이제 나의 모든 문제들이 해결된다.
1: 아, 그렇군요.
0: 그래서 늑대가 물을 먹으러 이제 샘물을 딱 왔는데 자기 모습이 아니라 그 물에 토끼가 보이는 거예요.
1: 아, 물에 비친 모습이, 토끼. 네. 늑대랑 토끼는 되게 상반되는
0: 완전 상반되잖아요. 늑대가 깜짝 놀라면서 그것보다 더 강하게 얘를 지배했던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이거 남들이 나의 진짜 모습을 알아채면 어떡하지?
1: 아, 내가 토끼같이 뭐한
0: 겁이
1: 뭐한,
0: 많은, 두려움이 많은, 소심한 이러이러한 나의 모습이 실제 나라는 거를 다른 동물들이 알아채면 어떡하지? 여기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계속 고민을 하고 숨고 도망다니고 아닌 척하고 했던 늑대가 뭘 깨닫냐면 그래 나는 토끼지만 꽤 괜찮은 토끼야를 인정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보이냐. 아, 남들에게도 보여지는 것 외에 감추고 싶지만 그 사람의 진짜 모습들이 다 하나씩이 있구나. 예를 들면 몸은 토끼인데 뭐 얼굴은 거북이라든지 뭐 이런 식의 모습들이 그림책 안에 쭉 나오면서 진짜 나다움을 찾는 것이 그리 바보 같은 것도 아니고 들키는 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담겨 있죠. 그래서 제가 아는 그 한 남자분께서는 이제 40대 미혼 남성분이신데 그 제 책을 읽고 딱 한 권의 그림책을 주문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고 했더니 나다움에 관한 이 책이 가장 자기에게 필요한 책이라고 마음샘이? 생각을 해서 마음샘을 주문을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 못지않게 굉장히 많은 분들에게 이 주제가 아주 중요하게 다가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1: 나다움은 결국 우리는 우리 안에 멋진 거를 찾는 것이라기보다도 우리 안에 있고 어쩌면 부끄러워할지도 모르는 거를 인정하는 거군요.
0: 그렇죠.
1: 거기서 시작되는 거.
0: 네. 그래서 이거는 정말 많은 성인들에게 꼭 한번 읽어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1: 이런 책을 이렇게 책은 사실 좀 읽으면 효용가치가 떨어지긴 하는데 네. 그림책이 좋은 건 이거는 갖고 있다가 또 보고 할 수 있어서 좋을 것 같아요.
0: 그게 있고요. 내가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느냐, 어떤 경험을 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같은 책인데 펼쳤을 때마다 전혀 다르게 다가오는.
1: 그림책이 그래서 어른들한테 좋은 거군요.
0: 그렇죠.
1: 회사를, 방송국을 나와서 뭐 할 일이 없어진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요새 말로 하면 부캐죠, 부캐.
0: 네.
1: 그죠? 그런 것들이 생겼어요. 뭐 그림책 전문가, 뭐 유튜버, 그리고 사업자.
0: 네.
1: 최근에 이제 그림책 학교도 운영하시고 네. 그림책

0: 아이들 집으로 배송해 주는 서비스인 건 거죠. 그래서 책을 좋아하는 아이는 저희가 선정하는 다양한 그 종류의 그림책을 만날 수 있어서 좋고, 책을 좋아하지 않는 아이들에게는 책보다는 활동에 방점을 찍는
1: 거기에 뭐 재료들로
0: 재료들을 넣으니까 그래서 좀 즐길 수 있고, 그래서 멀리 계신 분들도 집에서 그림책 수업, 그림책 프로그램을 집으로 배송을 받아서 이거를 받으실 수 있게 하는 걸 시작해 보자.
1: 좋네 이거. 그래도 이게 지금 아직 뭐 큰 회사는 아니니까.
0: 아니에요.
1: 직접 막 박스 포장도 하시고
0: 스티커 붙이고 비닐에 이렇게 싸고 박스 포장해서 보내드리는 것까지 뭐. 어쩔 수 없어요. 상황이 다 직접 할 수밖에 없는. 네.
2: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차 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원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 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원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4: 한 모금 아니잖아.
3: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로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6: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 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7: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2: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7: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1: 우리 이 방송을 듣고 계신 분들 중에도 뭔가를 막 시작해야 되긴 하는데 이걸 주저하고 있고 왜 두려워서 어려워서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0: 네네.
1: 또 이런 분들한테 또 어울릴만한 그림책이 뭘까요?
0: 하나 둘 셋 지금이라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어요. 판형이 아주 이렇게 작아요. 가로로 긴. 그리고 이렇게 넘기는.
1: 이렇게 넘기는.
0: 네, 이렇게 넘기는 그림책인데, 줄넘기가 휘휘 하고 돌아가요.
1: 아, 줄넘기?
0: 네. 양쪽에서 잡는 줄넘기.
1: 이렇게, 네. 같이
0: 네. 이게 이렇게 휘휘 돌아가는데, 하나, 둘, 셋, 지금! 하고 탁 들어가야 이 줄넘기가 성공을 하잖아요.
1: 뭔지 알겠어요?
0: 네. 근데 이게 어렵단 말이죠.
1: 그쵸, 이렇게. 네. 이렇게 하다가
0: 주춤 들어갈까 말까? 지금인가 아닌가? 이거를 계속 망설이는데, 이거 한 번에 성공을 하려면 줄에 맞고 넘어져 보고 들어갔다가 다시 포기해 보고, 이 실패와 좌절의 과정이 계속 있어야만 한 번의 성공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저한테도 이 그림책은 계속 실패하고 좌절하고 또 쓰러져 보니까 이게 경험이 되고 결국은 이게 나중에는 지혜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용기를 저한테 준 거죠. 그래서 아, 이게 계속 망설이다만 보니까 또 실패만 하다 보니까 아이고, 오기가 생기는데 실패를 해도 뭐 다시 한번 해봐도 될 것 같은데 또 실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계속 심어주다 이 줄넘기가 바닥을 탁 치는 순간에 들어가야 된다는 타이밍이 이제 딱
1: 그렇지.
0: 들어오는 거죠. 네. 그 타이밍이 당신에게도 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이 그림책이 전해주고 있을
1: 그렇군요.
0: 것 같아요.
1: 이 줄넘기 그렇죠. 이걸로 이걸 설명할 줄이야.
0: 그러니까요. 이게

0: 이렇게 나한테 읽힐
1: 그러네.
0: 줄이야.
1: 그림책에 다 있네. 우리 세바 씨가 뭐 맨날 하는 이야기들, 무슨 뭐, 이런 성공한 사람들이, 뭐, 이렇게
0: 네.
1: 자기개발 이야기들,
0: 깨달음, 뭐,
1: 다
0: 이런
1: 여기
0: 게
1: 있네요. 그림책에.
0: 그렇더라고요.
1: 또 하나가 있어요.
0: 네.
1: 이런 거, 강박도 되게 어려움 중에 하나예요. 뭐, 이걸 강박으로 표현하는 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지만,
0: 네.
1: 우리가 막 일하다 보면, 우리를 얽매는 거 있잖아요. 막 풀어야 할 문제도 있고,
0: 네.
1: 막 답해야 할 질문도 있고,
0: 네.
1: 해결해야 할 일도 많은데,
0: 네.
1: 이런 숙제들, 막, 그런 것으로 오는 힘든 감정들 때문에 막 삶이 더 어려워요.
0: 네.
1: 잠시라도, 잠시라도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런 걸 상상하지만 결국 못해요.
0: 네.
1: 이런 분들에게 용기를 줄 수 있는.
0: 저는 그냥 그렇게 질문을 받으면 딱 떠오르는 작가 한 분이 있거든요. 아마 많이들 아실 거예요. 요시타케 신스케라는.
1: 아, 이분 일본 작가.
0: 일본 작가님이신데, 아주 개성이 강하고요. 그리고 유쾌해요. 그리고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처럼 인생을 그렇게 무겁게 바라보질 않아요. 아주 단순하고 쉽고 심플하게 바라보거든요. 그러니까 책을 통해서나마 아니 이렇게 쉽게 살아도 돼? 싶지만 아 그래 이렇게 살아도 뭐 큰 문제는 없겠구나.
1: 우리 강박 갖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0: 네, 한테는.
1: 되게 도움이 되는.
0: 네. 여기서 이제 제가 소개했던 책 중에 하나가 더우면 벗으면 되지라는 책인데 문답 형식이에요. 이제 뭐 예를 들자면 아, 나 오늘 너무 지치고 아무것도 하고 싶지가 않은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때 우리의 생각은 아, 그래도 힘을 내서 이렇게 해야 뭐 이렇게 가잖아요. 근데 이 책을 보면 누가 딱 답변을 해요. 그럼 양치도 안 하고 그냥 누워서 자면 되지. 뭐 이런 식의 방식들인 거죠.
1: 약간 근데 허무하지만.
0: 허무하지만. 근데 이런 페이지를 여러 장 넘기다 보면 아주 가벼운 데서 오는 통쾌함 같은 거.
1: 그치.
0: 네, 지금 내가 너무 심각했구나.
1: 그러네,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
0: 그러네, 그러면 되지. 그래서 어른의 자리가 지금 좀 버겁고 내 머리가 지금 너무 복잡하다 생각하시는 분들께는 저는 꼭 이 책이 아니더라도 요시타케 신스케의 책들을 한번 읽어보시면 아, 그래? 나 좀 지나치게 무거웠다. 이런 깨달음을 얻으실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1: 요시타케
0: 되게 스트레스가
1: 신스케.
0: 풀려요.
1: 그러네요. 네. 이 책이 저한테 좀 필요하네요.
0: 아, 지금. 그래요. 네. 한번 선물하고 싶네요, 제가.
1: 뭐, 이 시간에는 우리 어머님들도 많이 생방송으로 들으실 텐데요.
0: 네.
1: 가장 힘든 사람이 사실 엄마이기도 하고, 또 그림책이 아이들하고도, 육아와도 이제 밀접하니까,
0: 네.
1: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0: 네.
1: 워킹맘이든 뭐, 전업맘이든 막 코로나 때문에 더 힘들어. 원래도 힘들었는데, 요즘은.
0: 너무 힘들죠.
1: 엄마들이 제일 힘든 이유는 뭘까요?
0: 해야 될 일이 너무 많고요. 거기에 비해서 내 체력은 한계가 있고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일과 해야 되는 일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게 당연한데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것 자체가 미안하고 죄스러운 그 복합적인 건 것 같아요. 근데 이런 뭐 심리적인 것들도 굉장히 정신적인 것도 힘들지만 저는 엄마들이 가장 힘든 게 뭐냐 하나를 꼽으라 그러면 체력인 것 같아요. 사실 체력만 회복이 돼도 아이들한테 가는 말이 좀 한 번 더 고와지고 그 내가 해볼까 하는 일들도 의지도 조금 더 생기고 하는데 사실은 주변에서 이렇게 나누는 사람 없이 혼자서 오롯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한다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체력이 다 소진이 돼버리죠. 그게 가장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1: 그래도 이거 뭔 체력의 문제라기보다는 오히려 주변에
0: 네.
1: 뭐 같이 하는 사람
0: 그렇죠.
1: 이런 게 사실은
0: 네.
1: 필요할 것이고
0: 맞아요.
1: 그 저는 이 책에 보면
0: 네.
1: 그 지금 방금 말씀하신 거를 잘 대변하는 문장이
0: 네.
1: 날마다 많은 일을 하지만 때때로는 아무 일을 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0: 네.
1: 라는 문장이 이제 눈에 들어오기도 했고
0: 네.
1: 여기 보면 그 한 문단을 제가 잠깐 읽어 볼 건데 한
0: 네.
1: 어머니의 사례가 진짜 사례가 여기 쓰여 있어서 새 아이의 엄마를 설명하는 챕터 중 하나인데 그분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여기다 적었어요.
0: 네.
1: 문지혜 작가께서. 아이가 셋이라 하면 다들 이렇게 말해요. 아이가 셋인가 봐요. 이 어머니는.
0: 네.
1: 대단하다. 힘들겠다. 이상하게 저는 그런 말을 들으면 더 지치더라고요. 그런 건가? 그렇게 내가 힘들게 살고 있나? 그래서 더 나를 꾸미고 웃고 힘들지 않은 척 살려 애썼어요. 그런데 얼마 전 누군가 이런 말을 건네더군요. 아, 참 행복하겠어요. 앞으로는 더 좋을 거예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났어요. 아, 맞다. 나 참 열심히 살았어. 앞으로 더 행복할 거야. 왜인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그 말이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0: 네.
1: 저도 이거 딱 듣고 네. 약간 울컥하더라고요. 네. 갱년기라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0: 저는 이 어머니의 모습이 이제 한참이 지났는데도 또렷이 기억이 나요. 이제 엄마 책 학교라는 이름으로 엄마들을 가가 모여서 하는 클래스였는데.
1: 아, 그렇군요. 실제로 네. 오프라인.
0: 오프라인. 네. 네. 근데 너무 이제 어머 학생처럼 너무 그 이렇게 소녀 같은 엄마가 딱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맞나 사실 생각은 했는데 아 저는 자기 소개를 하는데 아이가 셋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만 해도 그 첫 반응이 아
1: 힘들겠어요.
0: 힘드시겠다. 너무 대단하세요. 이렇게 했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아차 싶은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어머니의 마음을 공감할 수 있었던 경험 중에 하나가 제 나름대로 이제 그림책 학교라는 아주 작은 공간을 꾸려나가지만 뭐 예를 들자면 화장실 청소에 먼지 터는 거 하나까지 다 저의 일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 그거 꼭 해야 되니? 너 정말 그 일을 하는 게 좋아? 그게 너 좋아? 너무 힘들어 보여. 이런 이야기를 하면 힘이 쫙 빠지면서 아, 내가 지금 남들이 보기에 그래 보이는 길을 걷고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오늘 제가 이렇게 와서 누군가가 저한테 아유 뭐 대단해요. 아유 그 어려운 걸 어떻게 대단해요. 그럼 거기에 그냥 또 이렇게 막
2: 그렇죠.
0: 힘이 솟고 다시 의지가 막 생기는 거거든요. 사실은 별것 아닌 것 같지만 나의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주변으로 받는 그 위로의 방식이 저의 컨디션과 제 삶을 꾸려나가는데 굉장히 큰 영향을 준다는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그때 그 어머니와 그 그룹이 모여 있었던 날의 그 광경이 저한테는 아주 강하게 인상적으로 남아있어요.
1: 이게 뭐 그 상황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네. 우리가 보통 힘든 분들한테는 그 힘듦을 공감해주는 게 사실은 우리가 배운
0: 위로라고
1: 세바시를 통해서 네. 배운 이야기인데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오히려 이런 경우는 이게 더 멋진 말 같아요.
0: 그런
1: 너무
0: 같아요.
1: 좋으시겠어요.
0: 아, 너무 좋겠어요.
1: 앞으로 더 행복하시겠어요. 이 말이 저는 그쵸? 너무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힘들면 공감해주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인정해주고 앞으로 좀 좋은 날이 올 거야라는 네. 희망을
0: 맞아요.
1: 이렇게 말해주는 게 네. 되게 좋은 위로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0: 저한테도 새롭게 배운 위로의 방식이 됐었던 것 같아요. 그날 그 엄마를 통해서.
1: 또 사실은 응원받고 위로받고 해야 되니까 또 아이들에게 그림책을 읽어주는 거 말고 자기를 온전히 자신을 위한 그림책이 있다면 어떤 그림책을 좀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0: 아, 이 책도 사실은 제가 정말 그 좋아하는 그림책인데요. 사실 육아를 수월하고 쉽게 하는 엄마는 아마 없을 거예요.
1: 그렇죠.
0: 모두 다 어렵고 힘들고 또 모두에게 공감받을 수밖에 없는 어려움을 겪고 계실 텐데 그런 엄마들께 추천하고 싶은 책이 엄마 셋 도시락 셋 이라는
1: 아,
0: 책이거든요.
1: 셋, 도시락 셋.
0: 이게 저뿐만이 아니라 정말 많은 엄마들에게 위로가 될 수밖에 없다는 확신이 들었던 게 아까 말씀드렸던 그 엄마 책 학교라는 수업에서였어요. 이 그림책에 나오는 그 장면의 마지막 한 대목을 제가 중간에 읽어드렸는데 그게 뭐였냐면 날마다 많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때로는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은 그렇죠. 느낌이 든다. 이 얘기를 제가 딱 하고 읽고 엄마들이 이렇게 딱 봤는데
1: 쳐다보니까.
0: 여섯 분이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끄덕끄덕 하시는 거예요. 그 모습이 저한테 너무 인상적이어서 결국은 그게 제목이 됐어요.
1: 아, 이게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 그러네요. 아, 저도 이 책을 읽었는데 그 문장이 제목이 된 걸 몰랐네요.
0: 그래서 이게 제목이 되어버릴 만큼 저한테도 엄마들한테도 특별한 책, 위로가 되어주는 책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1: 엄마 셋, 도시락 셋.
0: 도시락 셋. 새엄마의 이야기가 나와요. 상황은 다르나 다 어렵고 똑같다.
1: 꼭 읽어봐야겠네요. 진짜.
0: 너무너무 추천하고 싶어요.
1: 이 지금 소개하는 그 그림책에 관한 정보들이 사실은 이 책에 나와 있어요. 그죠?
0: 맞아요.
1: 그 책의 내용에 대한 소개 있지만 그 책 전문을 뭐 그림을 실은 건 아니고
0: 그럴 순 없어서
1: 여기에 그 정보들이 있어서 굉장히 그게 소중한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엄마뿐만 아니라 육아를 함께하는 아빠가 읽어도
0: 그럼요.
1: 너무 좋을 이야기 같아요.
0: 왜냐하면 저희는 이제 아빠하고 아이가 함께하는 수업 같은 것도 진행을 하는데 맞아요. 그 반응 끌어내기 어렵고 무덤덤한 30, 40대 아빠들도
1: 아빠들이 여기 오는군요.
0: 모르고 와요. 아내가 가라 그래서 왔다고. 뭐 하는데.
1: 아, 속아서. 네.
0: 뭐 하는데요? 이제 이러고 오시는데 책을 같이 딱 읽고 나면 아 하고 이제 탄성을 딱 지르실 때가 있어요. 그때 이제 어떤 그 느껴진 쾌감 같은 게 있죠. 네.
1: 그렇죠.
0: 엄마들뿐만이 아닌 것
1: 함께
0: 같아요.
1: 함께 있는. 네. 이게 사실은 뭐 엄마 셋 도시락 셋이 아니라 부모 셋 도시락 셋이
0: 그렇죠.
1: 더 맞는 느낌인 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네. 이제 후반부를 보면 또 제 머리를 탁 때리는 그럼 그림책을 어떻게 읽게 할까 어떤 걸 읽게 이런 많은 이제 팁들이 있는데 네. 아이에게 읽혀주는 그림책을 정말 좋은 그림책으로 만드는 역할이 그 그림책 작가도 있겠지만 그걸 함께 읽는 부모의 역할도 네. 크다.
0: 어릴 때는.
1: 네. 네. 어릴 때는. 네. 그걸 느꼈어요. 네. 그 중에 하나가 질문을 좋은 질문을 준비해야 된다.
0: 네.
1: 이게 이건 뭐 궁극의 비법이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0: 보통은 이제 그림책이라고 하면 엄마들이 미리 읽어보는 작업 같은 거는 안 하시죠. 이제 애기 책이니까.
1: 그렇죠. 그냥 네. 뭐
0: 그냥 뭐 그냥 그림 이제 읽어주는
1: 보여주면서.
0: 거죠. 예. 네. 근데 이 그림책도 아이하고 함께 읽기 전에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게 먼저 한번 읽어보시고 아이한테 아이의 수준에 어려운 책인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 아이가 읽어줬을 때 이해가 못할 단어를 좀 바꿀 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필요하다면 내가 작가가 된 것처럼 리라이팅을 할 수 있는 정도의 이제 준비가 돼서 아이하고 함께 읽는다면 더 좋다. 근데 꼭 그런 게 아니더라도 아주 쉬운 방법 중에 하나는 적절한 질문을 던져주는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1: 이렇게 다 같이 읽고 나서
0: 네.
1: 뭐 어땠니?
0: 어땠니?
1: 뭐,
0: 하고 이제 묻는
1: 뭐라고
0: 거죠. 예, 예, 묻는 건데 그 적절한 질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근데 생각해보면 굉장히 쉬워요. 이제 아이가 책 읽기에 대한 몰입을 떨어뜨리지 않고 방해하지 않을 정도의 질문이라고 그냥 쉽게는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질문을 할 때 엄마들이 가장 많이 하는 게 제대로 읽었나 안 읽었나 확인하는 작업 같은 것이잖아요.
1: 시험 같은 거.
0: 시험 같은 거죠. 거. 얘 이름이 뭐였어?
1: 10페이지에 나오는 동물 이름이 뭐야?
0: 그래서 얘가 어떻게 됐지? 뭐 이런 것들 마치 체크당하고 확인하고 답이 있는 것 같은 질문을 할 때
1: 그거는
0: 아니라는 거죠.
1: 나쁜 질문이다.
0: 네, 나쁜 질문이다. 그래서 이때는 그냥 뭐 아주 쉬워요. 표지 하나 보여주면서 야 우리 이 책 같이 읽었는데 너가 작가라면 이 책 제목 뭐라고 지어보고 싶어?
1: 아, 다시.
0: 네. 뭐 그리고 너의 경험하고 한번 이제 연결시켜보도록 너는 이 주인공처럼 가슴이 막 따끔따끔 해봤던 경험이 있어? 너 언제 그랬는데? 하고 아이의 그 마음 상태도 한번 체크를 해보고 제일 중요한 거는 아이가 내가 어떤 헛소리를 해도 엄마한테 나의 답변이 늘 환영받을 것이다 라는 확신만 주면 그런 분위기만 만들어주면 저는 뭐 다 한 거라고 생각해요. 아주 쉽다고 생각해요. 저뿐만 아니라 모두가 다 할 수 있는 그
1: 저는
0: 질문.
1: 예, 이 과정이 네. 되게 중요하, 그림책만큼이나 중요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건 부모와 아이 사이뿐만 아니라
0: 네.
1: 사실은 그림책을 읽는 성인들조차도 네. 만약에 이걸 가지고 우리가 토론한다면 북토크, 그러니까 뭐 독서 토론처럼 되게 많은 풍부한 이야기들이 나올 것 같아요.
0: 네.
1: 질문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0: 맞아요.
1: 따라서.
0: 네.
1: 방송을 위대한 방송으로 만드는 것도 역시 좋은 질문이 하는 역할입니다. 카카오 음과 클럽하우스에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 좋은 질문을 직접 하실 수 있는 기회이고요. 우리 유튜브에서도 함께 하시는 분들은 질문을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또 저희 스태프들이 저희가 볼 수 있게 질문을 보여주실 겁니다.
2: 제 고민은 모든 그림책을 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문제 작가님께서는 집에 보관할 소장할 책과 빌려줄 책 이런 기준을 어떻게 나뉘면서 정하시는지 이런 게 좀 궁금해요.
1: 아 이것도 아주 실용적인 질문.
0: 네, 사실 그 그림책은 모든 그림책이 다 소장할 가치가 있지만 아시겠지만 이제 서점에 가서 새 책을 사려고 하면 그림책들은 이제 다 비닐에 쌓여져 있어서
1: 네네네.
0: 안을 볼 수가 없어요. 대부분은 그냥 표지만 보고 고르는 방식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엄마들에게 표지만 보고 그거를 사는 것들이 한두 권이야 괜찮겠지만 굉장히 부담이 되는 일이죠. 저한테도 마찬가지였고 그래서 요즘은 그 제가 이 책 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림책 정보가 아주 잘 정리가 되어 있는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출판사별로, 주제별로, 작가별로, 해외 작가, 국내 작가별로 쫙 정리가 되어 있는 그 사이트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초창기에 그런 사이트들에 들어가서 그림책과 관련된 정보를 쭉 얻었고요. 그리고도 바로 사지는 않고 이제 그 중고책방에 가서 제가 관심 있었던 책들의 본문을 쭉 다 살펴봅니다. 그래서 이게 그림이 우리 아이가 좋아할지 내가 좋아할 만한 책인지 소장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여부를 그냥 자기의 취향인 거죠. 판단을 하고 그래도 새 책으로 꼭 갖고 싶을 경우에는 저는 새 책을 하나 구매를 하는 방식으로 그림책을 사 모았었는데 지금이야 이제 제가 이게 직업이 또 다른 직업이 되었으니까 이제 책들을 막 사드리는 게 저의 일이기도 한데 그때는 그런 방식으로 했었었고요. 사실은 그 출판사별로 어린이 출판사들이 있잖아요. 출판사별로 소식을 좀 팔로우하는 것도 그림책을 선택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출판사에서는 가장 이 책의 좋은 점과 어필하고 싶은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잘 정리가 되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거를 좀 토대로 생각을 하셔도 좋을 것 같고 결국 중요한 거는 많은 그림책을 접해봐야 그림책을 고르는 안목과 이게 내가 소장해야 되는 가치가 있는 책인가 그냥 봐도 되는 책인가 빌려봐도 되는 책인가에 대한 구분이 지어질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부담이 없는 과정 하에서 자꾸 책을 만나보고 읽어보고 뭐 결정해보고 하는 과정들을 거치시기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3: 그림책을 어른들이 볼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지 혹시 생각해 보셨는지 궁금합니다.
0: 보통의 성인들이 갑작스럽게 그림책의 세계에 뛰어드는 거는 많이 있지는 않은 일이죠. 저는 바라는 바이지만 그래서 요즘은 그림책 그 독서 클럽 같은 것들이 있군요. 굉장히 많이 운영이 돼요. 이게 어디서 가장 쉽게 부담 없이 접하실 수 있냐면 도서관에서도 꼭 아이 엄마만이 아니라 청년들, 성인들을 위한 그 그림책 수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 프로그램이 대충 만들어진 프로그램들이 아니라 정말 그림책의 유명한 작가, 그리고 그림책 전문가, 그리고 심리 상담사 이런 분들께서 그림책을 토대로 한 온라인 북클럽 같은 것들을 이제 수업들을 진행을 하시죠. 부담이 없는 선안에서 그림책의 세계에 한번 이렇게 발을 들여놓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아닐까 싶어요.
1: 그러네요. 네. 자, 이제 마지막 질문 하나 남겨뒀는데 네. 이런 그림책에 관한 정보나 이런 네. 것들 일상적으로 받기가 어렵더라고요. 네. 그런데 그런 역할을 지금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책이, 책도 그렇고 유튜브로도 그렇고 네. 또 그림책 학교를 실제로 운영하기도 하고 이런 건 어떻게 좀 뭐랄까요? 함께할 수 있습니까? 그런 거 잠깐 소개해 주시면.
0: 사실은 그림책 학교 같은 경우에는 그 대부분이 오프라인 수업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수업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주로 오지만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낮 시간대 이제 성인들 위한 수업, 그 청년이기도 하고 엄마라는 타이틀로 묻기도 하고 그리고 아이와 엄마가 함께하거나 아이가 아빠가 함께하는 수업 또는 가족 단위의 수업도 그 가족만 모셔서 수업을 하는 거죠. 그런 식의 그 과정들을 미술치료사, 뭐 아동심리상담사 전문가 선생님들께서 함께 투입이 되셔서 그림책을 바탕으로 클래스를 이어가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요. 너무 먼 거리여서 서울까지 해서 함께하지 못하신 분들께서는 멀리서 뭐 유튜브라든지 아니면은 뭐 애톰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도 그림책 프로그램을 한번 경험해보고 싶다 하신다면 함께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 그게 무슨 홈페이지가 있나요?
0: 인별그램을 통해서 계정이 있습니다. 그 계정을 통해서 뭐 수업에 대한 안내라든지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에 대한 소식들을 받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1: 인스타그램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0: 맞습니다.
1: 인스타그램에서 문지에 이렇게 치거나 그림책
0: 학교.
1: 앞으로는 어떤 좀 일을 계약하고 계신가요?
0: 지금은 이제 책 활동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고 싶고요. 사실은 계획이랄 게 거창하지가 않아가지고요. 제가 그냥 해왔던 뭐 구독자 수는 적지만 그림책을 소개하는 뭐 유튜브 채널도 지속적으로 운영해 나가고 그림책 학교도 조금씩 클래스를 이제 늘려나가면서 더 많은 분들이 좀 함께 하실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마련하는 게 제 내년의 목표입니다.
1: 코로나가 어떻게 조금 완화되거나 좀 다 정리되거나 그랬으면 좋겠네요.
0: 걱정이 많네요.
1: 알겠습니다. 자, 오늘 세바씨 나머지 45분 고개를 끄덕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되니까의 저자 문지혜씨와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굉장히 재미있었고 도움이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0: 고맙습니다.
1: 여러분 감사합니다.
4: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5: 한 모금 아니잖아.
4: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5: 마지막 딱 한 모금만.
6: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라디오 워싱턴 초대.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라디오 워싱턴 초대 강연합니다. 네, 7월의 마지막 수요일. 여러분은 오늘 어떤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기쁘고 행복하고 편안한 마음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혹시 마음이 불편하시거나 바라고 원했던 일이 안 되거나 또 그런 나의 모습이 아니어서 마음이 어려우신 분이 혹시 계신가요? 그렇다면 제가 전해드릴 고구마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미소 한 방울을 더해주는 오늘 아침이 되면 좋겠습니다. 바로 행복한 고구마 이야기라고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네, 인삼밭 한가운데 홀로 자란 고구마가 하나 있었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 인삼이어서 자신도 인삼인 줄 알고 행복하게 살아갑니다. 아, 나는 행복한 인삼이야. 나는 행복한 인삼이야. 그렇게 아주 행복하게 밝게 살아가고 있었죠. 그런데 이 고구마가 스스로를 인삼이라고 생각하면서 너무 행복한 모습을 본 인삼이 좀 억울했습니다. 그래서 인삼에게 넌 인삼이 아니야. 넌 고구마야. 라고 이렇게 진실을 알려주게 되죠. 순간 고구마 너무나도 깜짝 놀랐죠. 아니, 내가 인삼이 아니었던 거야? 하지만 이내 환하게 웃으면서 다시 노래를 합니다. 와, 나는 행복한 고구마야. 나는 행복한 고구마야. 이렇게 고구마는 또 다시 행복한 고구마를 외치면서 행복하게 살아간다는 이 만화예요. 저는 우연히 이 만화를 보면서 아, 참 너무 좋은 이야기라서 가끔 생각을 하는데요. 이 인삼밭에서 홀로 자란 고구마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모두의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지요. 남과 비교하는 삶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나를 받아들이는 삶. 진정한 행복은 남보다 뛰어난 사람이 되는 데 있는 게 아니지요. 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기쁘게 받아들이는 데 있다는 사실을 이 짧은 이야기가 전해주는 것 같습니다. 이 만화를 그린 작가가 도대체 작가라는 분인데요. 실제로 직장에서 혼자만 비정규직이었던 시절 자신이 마치 인삼밭에 홀로 심어진 고구마 같다는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이야기를 유쾌한 만화로 풀어냈고 많은 사람들이 또 공감을 얻는 것 같죠. 생각해보면은 인삼은 인삼대로 귀하고 고구마는 고구마대로 소중합니다. 인삼은 약이 되고 고구마는 많은 사람들의 식탁을 따뜻하게 채워주면서 아주 여러 곳에서 유용하게 우리의 몸의 건강을 채워주고 있지요. 서로의 쓰임이 다를 뿐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다고 감히 말할 수 있을까요?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남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답게 살아가고자 하는 마음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인정하고 나만의 자리에서 오늘도 최선을 다하며 사는 것, 그것이 행복의 시작인지도 모르겠습니다. 네, 7월 29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모두가 행복한 고구마처럼 자신만의 빛깔로 행복한 하루를
만들어 가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첫 번째로 들려드릴 거군요. 이 당당하고 유쾌한 고백처럼 오늘 하루도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나의 삶을 축하해 보면 어떨까 하는 의미에서 삶의 기쁨을 잔에 담아서 가득 함께 부르는 노래입니다. 베르디의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가운데 가장 또 널리 알려져 있고 사랑받는 노래지요. 축배의 노래. 니비아무 네리에티 칼리치. 네, 이 곡을 클래식 음악계의 전설 세 분이시죠. 세 사람의 목소리로 정말 함께 공연하는 아마 이것이 유일한 공연이 아닐까 싶은데요. 네, 아주 오래전 1994년에 함께 공연한 제가 그 무대를 여러분께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의 루치아노 파바로티, 하늘이 내린 목소리라는 찬사를 받은 벨칸토의 거장이었죠. 그리고 스페인의 플라시도 도밍고, 폭넓은 레파토리와 깊은 표현력으로 오페라 역사에 한 획을 그은 예술가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스페인의 테너, 호세 카레라스. 이분은 특별히 또 백혈병을 이겨낸 인간 승리의 상징이자 따뜻하고 서정적인 음색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지요. 이세 사람이 이탈리아 월드컵을 계기로 해서 한 무대에서 처음 함께 노래한 이후에 이 클래식을 전 세계 대중에게 한층 더 가까이 알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서로 다른 음색과 개성은 경쟁하지 않았고 오히려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이 전설의 무대를 이루었죠.

각자의 모습 그대로 각자의 목소리로 함께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뤄낸 축배의 노래 함께 들으시겠습니다.

네, 베르디 오페라 라트라비아타 중에서 축배의 노래. 이 세 사람의 아주 정말 전설적인 테너 세 분의 노래로 들었는데요. 여러분은 누가 어떤 분이 어떤 목소리였는지 구분을 하셨습니까? 네, 루치아노 파바로티가 처음으로 부르고 그 다음에 호세 카레라스 그리고 플라시도 도밍고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함께 불렀던 아주 멋진 무대였고요. 네, 그 무대와 또 함께하는 관중들의 박수 소리도 들렸습니다. 네, 인삼이어도 좋고 고구마여도 좋습니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을 축하하면서 베르디의 축배의 노래 함께 들려드렸습니다.

네, 오늘도 미국과 한국 그리고 세계의 주요 뉴스들을 전해드리면서 그 뉴스가 왜 중요한지, 우리 생활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함께 또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미국 정치권을 대표했던 한 거물이 역사 속으로 떠났습니다. 네, 워싱턴 DC 국립대성당에서는 어제였죠. 공화당의 대표적인 외교 안보 전문가였던 린지 그레엄 전 상원 의원의 장례식이 엄수가 되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분들 정말 미국 정치계 또 세계에서 또 많은 분들이 함께 오시기도 했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제이디 벤스 부통령,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을 비롯한 트럼프 행정부 핵심 인사들은 또 굉장히 많이 참석을 했고, 민주당 지도부도 함께해서 정파를 초월한 이 추모의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또 정말 함께 또 눈길을 끈 것은 이스라엘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우크라이나의 볼로드미르 젤렌스키 대통령이 나란히 참석을 했죠. 이 두 사람이 장례식장에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이 린지 그레엄이라는 정치인이 미국 국내 정치뿐 아니라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얼마나 큰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장면이었죠. 트럼프 대통령과 그레엄 의원의 관계, 이 두 사람 처음부터 원래 가까운 사이는 아니었죠. 2016년 공화당 대선 경선 당시에 그레엄 의원이

좋아하지 않았던 전쟁은 하나도 없었다라면서 그를 특유의 표현으로 회고하기도 했는데요. 농담처럼 들릴 수도 있지만 사실 미국 정치에서 매파였던 그레이엄 의원의 성향을 가장 또 잘 보여주는 말이었던 것 같기도 합니다. 그레이엄 의원은 미국의 강력한 군사력과 적극적인 해외 개입을 일관되게 주장을 했지요. 이스라엘 지원에도 누구보다도 적극적이었고 또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에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군사 지원을 가장 강하게 요구한 의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젤렌스키 당연히 이 장례식에 함께 해야겠지요. 최근에도 우크라이나를 직접 방문을 해서 젤렌스키 대통령을 만나고 돌아온 직후에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는 정말 안타까운 일이 벌어진 거죠. 하지만 그를 이 단순한 강경보수 정치인으로만 평가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또 여러 법안을 공동 발의하면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 장례식 이후에 발표된 것이 있는데요. 미 공군은 그의 군 복무와 국가에 대한 공헌을 길여서 사우스 캐롤라이나주의 찰스턴 공군기지 명칭을 그레이엄 합동기지, 그레이엄 조인트 베이스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그가 로스쿨을 졸업한 뒤 공군 법무장교로 복무를 했고 이후에도 예비군 장교로 오랫동안 군생활을 이어갔던 인물이기도 하지요. 정치인이면서 동시에 군인이었던 그의 삶을 함께 기리는 그런 상징적인 의미를 가진 이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뉴욕타임즈에서 이번 장례식을 보도하면서 이런 질문을 던진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날처럼 극단적으로 분열된 미국 정치에서 과연 여야 모두가 함께 애도할 수 있는 정치인이 앞으로도 또 나올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했는데요. 정말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렌지 그레이엄 전 상원의원의 정치적 노선에는 찬반이 분명히 존재하죠. 그러나 적어도 정치적 신념을 위해서 평생을 일했고 반대편과도 대화할 줄 알았던 의회주의자였다는 점에는 많은 이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미국 정치가 현재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이런 신념과 협치의 균형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미군이 또 이란이 중동 지역에 배치된 비군 병력을 향해서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지요. 미군은 방공체계가 이를 요격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한 3일 정도 굉장히 또 휴전처럼 전쟁의 총성이 멈춘 시간들이 있었는데, 근데 밤사이에 또 이런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이번 공격으로 미군 사망자나 대규모 피해는 즉시 보고되지는 않았지만, 잠시 주춤했던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충돌이 다시 격화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군 내부에서는 장기간 이어지는 요격 작전으로 방공 미사일 재고가 빠르게 소진될 가능성도 중요한 문제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만나서 이란의 미사일과 핵 프로그램, 중동 지역 안보 문제를 논의를 했는데, 또 같은 시기에 볼로드미르 젤란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워싱턴을 방문해서 미국의 군사 지원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굉장히 또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으로 이어지는 것 같죠. 유럽에서는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미사일과 드론 공격을 막기 위해서 더 많은 방공 무기를 요구를 하고 있고, 그런데 또 중동에서는 미군 기지와 동맹국을 보호하기 위해서 같은 종류의 요격 미사일이 지금 필요한 상황입니다. 미국이 충분한 생산 능력과 군수품을

확보하지 못하면 어느 지역을 먼저 지원할 것인지 선택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는 거죠. 네, 이 강력한 군사 대응, 이란과의 전쟁에 있어서 이 강력한 군사 대응이 전쟁을 막을 수 있을까요? 강경 대응을 주장하는 쪽에서는 이란이 미군을 직접 공격했는데도 미국이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면 오히려 더 큰 공격을 부를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고요. 마침 지금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또 젤렌스키가 지금 여기 미국의 워싱턴에 있는 가운데 이런 협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이란이 우선 먼저 공격을 한 거죠. 그러다 보니 이란을 공격하면 반드시 큰 대가를 치르게 된다는 사실을 보여줘야 이란뿐 아니라 다른 적대국도 미국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한다는 그런 논리를 지금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고 또 반면에 군사적 보복에 신중해야 한다는 쪽에서는 보복과 재보복이 반복이 되면서 미국이 이 출구 없는 장기전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의 공습을 강화하면 이란도 미군기지와 유조선, 걸프 지역의 에너지 시설을 공격할 가능성이 있지요. 이란의 지원을 받는 무장 세력들, 이라크와 시리아, 레바논, 홍해 지역에서 동시에 움직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결국 한 번의 보복이 전쟁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보복의 명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의회에서도 이 대통령의 전쟁 권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입법적으로 권한을 놓고 지금 논쟁이 되어 있기도 했죠. 미국 헌법상으로는 사실 전쟁을 공식적으로 선포할 권한은 의회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은 군 통수권자지요. 미국에서는 미군과 미국인을 보호하기 위한 긴급 군사행동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문제가 긴급한 방어와 장기적인 전쟁의 경계가 어디냐는 것이죠. 지난 6월에는 공화당이 다수인 하원에서도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민주당과 함께 대통령의 이란 전쟁 권한을 제한하는 결의안에 찬성을 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전쟁 수행 방식에 대해서 공화당 내부에서도 우려가 존재한다는 의미겠지요. 지금 이런 전쟁 상황이 계속 이어지면서 경제에도 굉장히 영향을 지금 미치고 있습니다. 우리 일상과도 직접 연결이 되면서 체감하고 있죠. 중동에서 전쟁이 확대되면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는 원유와 천연가스 수송이 영향을 받게 되고 당장 지난밤의 여러 공격들로 인해서 국제 유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이 또 빌어지기도 했지요. 국제 유가가 오르면 당연히 미국의 휘발유 가격과 항공료, 배송비, 플라스틱과 화학 제품 가격도 함께 오를 수 있습니다. 최근에 잠시 며칠 동안 공격이 잠시 줄어들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00달러 아래로 내려왔지만 다시 지금 또 100달러 수준으로 올라간다는 소식도 지금 나오고 있지요. 여러분은 이런 상황에서 미국이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미군을 공격한 이란에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을 수는 없겠지요. 국가가 자국 군인을 보호하지 못한다면 동맹국도 미국의 안보 약속을 신뢰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군사 대응에는 또 분명한 목표가 있어야겠죠. 이란의 미사일 발사 능력을 제한하려는 것인지,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을 확보하려는 것인지, 핵 프로그램을 중단시키려는 것인지, 아니면 이란 정권 자체를 교체하려는 것인지, 어디에다 더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들이 트럼프의 머릿속에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목표가 그런데 계속 이제 바뀌다 보면 전쟁은 길어지고 승리의 기준도 또 달라질 수도 있겠지요. 네. 이란과 미국 또 전쟁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의 새 관세 체계를 도입하면서 한국도 사실상 네, 12.5%포인트 추가 부담을 하게 되었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상호 관세를 대신할 새로운 관세 체계를 꺼내들면서 한국에도 사실상 12.5%의 관세가 추가로 적용이 되었습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해 타결된 한미 관세 합의와의 정합성을 또 예의주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해 한미가 어렵게 타결한 협상에서는 자동차와 의약품 관세를 15%로 묶고 반도체도 대만보다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받기로 하면서 약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죠. 그런데 이번에 새로운 관세 체계가 얹어지면서 애써 지켜낸 협상의 틀 자체가 흔들리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산업계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또 일본 역시 비슷한 처지에 놓여 있어서 한일 두 나라가 사실상 함께 새로운 관세 부담을 떠안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는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트럼프 행정부의 통상 정책 자체가 협상 타결 이후에도 계속 진행형이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기업들에도 장기 투자 계획 수립을 한층 더 어렵게 만들 수도 있지요. 앞으로 연내 예정된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는 비관세 장벽 이행 계획이 합의가 되면 제네릭 의약품이나 일부 천연자원 같은 전략 품목에 대해서는 관세 면제가 적용될 예정이어서 그 협상 결과에 따라서 실제 부담의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보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은 이런 관세의 불확실성이 반복되는 근본 원인은 한미 FTA라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 협정보다는 정치적 합의에 가까운 패키지 딜에 좀 의존을 해서 그런 협상 방식을 해야 한다는 그런 의견들이 지금 나오고 있죠. 네, 한국 정부 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여러 가지 한미 관계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함께 한미 동맹을 굳건히 해서 이 경제와 또 군사력을 계속 확장시켜 나가야 된다는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고 또 중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또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예, 앞으로 정부가 관세율 자체뿐 아니라 협정의 법적 안정성까지 함께 확보하려는 노력을 좀 더 기울여야겠다는 목소리가 더 커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일본 강진 소식을 좀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일본 큐슈 지역에서 규모 7.1의 강진이 발생을 하면서 일본 전역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 상황이죠. 진앙은 구마모토현 인근으로 일본 기상청은 지진 직후에 쓰나미 주의보를 발령을 했다가 이후 지금은 해제가 된 상황이고요. 그런데 현재도 여진이 100회 이상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에게 계속해서 높은 경계가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죠. 현재까지 확인된 사망자는 최소 18명이고 수십 명이 다쳤고 또 여러 명이 아직 실종 상태입니다. 구조대 무너진 건물과 쇼핑몰 잔해 속에서 생존자를 찾기 위해서 구조 작업을 지금 계속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특히 붕괴된 쇼핑몰에서는 가스 폭발까지 발생해서 구조 작업에 더욱 어려움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번 지진으로도 전기와 수도 공급이 끊긴 가구가 수만 세대에 이르고 신칸센 일부 노선 운행이 중단된 상태이며 공장들도 생산을 일시 멈추었습니다. 다행히 정말 또 많은 분들이 걱정하는 거가 가장 큰 것이 원전이죠. 그래도 다행히 현재까지 원전에서는 이상 징후가 보고가 되지 않고 있다고 하니까 그나마 다행입니다. 일본 정부 자위대 수천 명을 투입해서 구조와 복구를 지금 지원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대피소에서 수천 명에서 수만 명의 주민들이 머물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이번 지진을 보면서 참 일본이 얼마나 지진의 위험에 노출이 되어 있고 또 철저하게 지진에 대비하는 나라라는 것도 함께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이 세계 지진의 약 10% 이상이 발생하는 이 불의 고리라고 하죠. Ring of Fire의 위치에 있는 상황이어서 빈번하게 지진이 이어지고 있고 그래서 학교에서는 어릴 때부터 정기적인 지진 대피 훈련을 실시하고 건물들이 굉장히 강한 내진 설계로 의무화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에서는 지진 조기 경보가 자동으로 전송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규모 7이 넘는 강진 앞에서는 피해를 완전히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자연의 힘이 얼마나 거대한지를 다시 한번 또 보여주는 사례이고요. 얼마 전에 지금 아직도 그 베네수엘라에서 지진의 그 후유증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소식이 지금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또 일본의 지진이 또 마음을 참 안타깝고 아프게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인사회도 또 이런 일들을 남의 일만으로는 볼 수가 없겠지요. 미국 동부에서도 지진이 드물지만 버지니아에서는 2011년 규모 약 5.8의 지진이 발생해서 워싱턴 DC의 내셔널 대성당과 또 워싱턴 기념탑까지 피해를 입은 적이 있습니다. 자연재해라는 것이 언제든 예상치 못한 순간에 찾아올 수 있기 때문에 가족들과 비상 연락망도 점검을 하고 손전 등과 생수, 비상약 등을 미리 준비를 좀 언제나 해두시면 좋겠지요. 재난은 예방할 수 없는 경우도 있지만 대비는 언제나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일본 강진으로 피해를 입은 모든 분들의 안전과 또 빠른 복구를 함께 기원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해외에서 한국을 바라보는 시선이 눈에 띄게 달라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예전에는 한국을 이야기하면 전쟁과 분단, 경제성장을 먼저 떠올렸지요. 그러나 이제는 K-POP과 K-드라마, 반도체와 인공지능, 그리고 한국의 역사와 언어, 문화까지 세계가 배우고 연구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최근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한국학센터가 공식 출범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이 이러한 변화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요. 세계 최고의 대학 가운데 하나인 옥스퍼드가 한국을 독립적인 학문 분야로 연구하기 위해서 전용센터를 세운다는 것은 단순한 학교 하나의 변화가 아니지요. 이제 한국이 세계의 학문과 연구의 중요한 주제가 되었다는 선언과도 같은 것 같습니다. 한국학이라고 하면은 흔히 역사나 전통문화를 연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하기가 쉽지요. 그러나 오늘날의 한국학은 훨씬 넓은 영역을 다루고 있습니다. 한국의 정치와 경제, 외교는 물론이고 첨단 기술과 인공지능, 문화산업, 언어, 그리고 한국 사회의 변화까지 모두 연구 대상이죠. 다시 말해 한국학은 과거를 연구하는 학문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함께 연구하는 학문으로 이제 세계 속에서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세계는 지금 한국을 연구하려고 할까요? 첫 번째는 문화의 힘이죠. BTS와 블랙핑크, 드라마 오징어 게임, 영화 기생충이 세계인들에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리는 계기가 되기도 했죠. 하지만 문화가 이 단순한 즐길거리에 머물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은 드라마를 보면서 한국의 가족 문화와 사회를 이해하려고 또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하고 있죠. 한국인의 사고방식에도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기술 경쟁력을 꼽을 수 있겠지요. 오늘날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핵심 산업인 반도체와 배터리, 인공지능 분야에서 한국 기업들은 세계적인 영향력을 갖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세계 대학과 연구기관들도 한국의 산업과 교육, 정책을 연구하기 시작했지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가 보여준 변화, 이 변화입니다. 불과 한 세기가 되기도 전에 식민지와 전쟁을 겪었던 이 나라가 민주주의를 발전시키고 세계 10위권이라는 이 경제대국으로 성장한 과정은 세계 여러 나라가 주목하는 연구 주제가 되고 있지요. 정말 그 한강의 기적이라는 말을 우리가 학교 다닐 때부터 듣고 자랐는데 정말 이렇게 한국이 발전할 수 있었던 것에 대해서 세계가 연구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런 흐름 가운데서 한국어의 위상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영어 단어가 한국어 속으로 들어오는 일이 많았다면은 이제는 달고나 대박, 오빠, 해녀 같은 이런 한국어 단어들이 세계에서 가장 권위 있는 영어 사전인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등재가 되었습니다. 한국어가 이제 세계인의 언어 속으로 자연스럽게 들어가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또 K종이 접기와 같은 우리 전통 문화도 국제적으로 하나의 고유한 문화용어로 인정받기 위한 작업이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또 주목해야 할 것은요. 한국학이 남북한 언어와 문화까지 함께 연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북한말과 남한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분단 이후 문화와 생활 양식이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세계적으로 기록하는 연구도 현재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이는 언어를 넘어서 한반도의 역사와 미래를 함께 준비하는 중요한 작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처럼 이제 이 한국학은 더 이상 한국인만의 학문이 아닙니다. 세계가 한국을 이해하기 위해 연구하고 또 정책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하고 미래 산업을 준비하기 위해서 연구하는 그런 국제 학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의 현장에서 활약하는 대표적인 학자가 바로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의 조지연 교수인데요. 이분은 옥스퍼드 한국학센터 건립을 주도를 하고 또 옥스퍼드 영어사전의 한국어 컨설턴트로 활동을 하면서
한국어와 한국 문화를 세계에 알리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조 교수 역시 한류가 오래 지속되기 위해서는 언어와 역사, 문화에 대한 깊이 있는 한국학 연구가 반드시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라고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개인이 아니라 한국학이라는 학문 자체의 성장이라는 뜻이지요. 네, 특히 해외에 살고 있는 우리 한인들에게는 이 변화가 정말 또 더 의미를 갖게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배우는 이 한국어는 더 이상 집에서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지요. 세계 대학에서 가르치면서 연구하고 또 국제사회가 배우고 싶어하는 우리의 언어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역사와 문화도 더 이상 작은 나라의 문화가 아니라 세계가 함께 연구하는 인류의 문화유산이 되어가고 있는 거죠. 유행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학문은 세대를 이어가지요. 한국학이 세계 대학에서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것은 한국에 대한 관심이 일시적인 한류 열풍을 넘어서 지속 가능한 학문과 문화의 자산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제 한국은 세계가 단순히 소비하는 나라가 아니라 세계가 배우고 또 연구하고 함께 미래를 고민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 변화 지금도 계속되고 있으며 앞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더 큰 기회와 자부심이 될 것을 정말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김구 선생이 그렇게 바라고 외쳤던 문화 강국. 그 바람이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올 것이라고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이번에는 워싱턴 DC를 대표하는 문화 명소 케네디 센터에서 누구나 무료로 즐길 수 있는 공연을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예, 많은 분들이 케네디 센터는 오페라나 뮤지컬, 발레처럼 비싼 공연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누구나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공연 프로그램인 밀레니엄 스테이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연은 보통 매일 오후 6시에 열리고 음악, 재즈, 클래식, 댄스, 뮤지컬, 세계 전통 공연 등 다양한 장르를 만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하는 특별 프로그램 Our Nation on the Millennium Stage가 진행이 되고 있고요. 2026년 말까지 미국 50개 주와 워싱턴 DC 그리고 미국령에서 활동하는 음악가와 무용단, 연극단체, 영화인, 작가들이 차례로 무대에 올라서 미국 문화의 다양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공연 관람 방법도 어렵지 않습니다. 대부분 무료이고 또 선착순으로 입장할 수도 있고요. 또 일부 인기 공연은 온라인 예약도 받기도 합니다. 방문 전에 케네디 센터 홈페이지에서 당일 공연 일정과 입장 방법을 확인하면 더욱 편리하겠지요. 그리고 교통도 편리합니다. 지하철 포기바텀 GWU역에서 케네디 센터까지 무료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고 걸어서도 약 10분 정도면 도착을 하실 수 있습니다. 포토맥강이 내려다 보이는 테라스에서는 아름다운 석양도 감상할 수 있어서 공연 전으로 산책을 즐기기에 아주 좋지요. 예, 케네디 센터는 단순한 공연장이 아니라 문화는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이 철학을 실천하는 그런 공간이기도 합니다. 비싼 티켓이 없어도 수준 높은 공연을 경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워싱턴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그런 센터지요. 그리고 또 이 케네디 센터뿐만 아니라 워싱턴 DC의 무료 문화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여름철에 워싱턴 DC는 도시 전체가 거대한 문화 공연장이 되죠. 비싼 공연 티켓 없이도 가족과 친구, 연인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무료 행사들이 곳곳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더 와프. 예, 더 와프에서는 선셋 시네마가 메모리얼 데이부터 예, 벌써 시작이 되어서요. 노동절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열립니다. 포토맥 강변에 트랜지피어 대형 스크린이 설치가 되고 또 누구나 돗자리나 접이식 의자를 가져와서 영화를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영화가 보통 오후 7시 30분경부터 강바람을 맞으면서 즐기는 이 야외 영화는 워싱턴의 또 대표적인 여름 풍경으로 자리 잡았지요. 그리고 시내 여러 공원에서도 무료 야외 영화 상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니온 마켓, 그리고 아담스 몰간, 마운트 버넌 트라이앵글에서는 가족 영화와 고전 명작을 무료로 상영을 하고 있고 대부분은 해가 진 뒤 이제 시작이 됩니다. 행사장에는 푸드트럭이 함께 운영이 되는 곳도 있어서 저녁 나들이 코스로도 인기가 굉장히 높지요. 또 음악을 좋아하신다면 락크릭 파크의 무료 여름 음악 행사도 추천드립니다. 네, 이처럼 워싱턴 DC 여름이면은 문화예술을 특정 계층만이 아닌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다양한 무료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뭐 문화라는 것이 돈이 있어서 즐기는 것만은 아니죠. 누구에게나 열려 있어야 한다는 이 도시의 철학이 담겨있는 워싱턴 DC입니다. 네, 외출 전에 행사 일정, 날씨 꼭 확인하시고요. 또 대부분 또 야외 행사가 많은 만큼 비가 오거나 기상 상황이 좋지 않으면 일정이 변경된다는 것 또 기억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 가족과 함께 무료 영화, 또 케네디 센터의 공연, 야외 음악, 공연 함께 즐겨보시면 어떨까요? 가까운 공원에서 특별한 추억을 만드는 그런 여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어서 오늘 워싱턴 DMV 지역의 날씨를 좀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DMV 지역, 어제는 좀 곳곳에 따라서 비가 오는 곳도 있었고 천둥, 번개가 지나갔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지나간 뒤 한결 상쾌한 하루가 오늘 시작된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아침에는 오늘 날씨가 조금 선선하게 시작이 된것 같아요. 최저 기온이 화씨 68도, 그리고 섭씨 20도 정도, 20도 안팎으로 출발을 해서 비교적 선선한 편이었는데요. 낮 최고 기온은 오늘 84도까지 올라가고요. 그러니까 섭씨로는 30도대 정도까지 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이 페어팩스 이 지역에서는 온도가 77도입니다. 네, 강수 확률은 5% 정도밖에 안 되고요. 그래서 우산 걱정은 조금 오늘은 접어두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하늘은 가끔 구름은 지나가겠지만 대체로 맑은 날씨가 이어져서 야외 활동하시기에도 좋은 하루가 되겠습니다. 하지만 또 최근 비가 많이 내린 지역은 지반이 약해져 있을 수 있으니 산책이나 운전 시에는 도로 상태를 한번더 확인하시는 것이 좋겠지요. 오늘 습도 어제보다는 좀 낮아져서 체감 온도 훨씬 쾌적하게 이어질 것 같고요. 창문을 열어서 환기하시기에도 좋고, 또 공원 산책이나 골프 운동을 계획하신 분들에게도 아주 반가운 날씨입니다. 이번 주 중에서 오늘이 아마 가장 좋은 날씨가 될것 같고요. 하지만 한여름 햇살 여전히 강합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 사이에 자외선이 굉장히 강하니까요. 모자와 선크림, 충분한 수분 섭취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 후반까지는 비교적 쾌적한 날씨가 이어지겠지만 주말부터는 다시 소나기와 천둥, 번개의 가능성이 높아질 전망입니다. 외출 계획이 있으시다면 금요일까지 미리 준비를 해 주시는 게 좋겠지요.

네, 이어서 이번 순서에서는 샌디초의 양 한방 통합의학 박사와 함께 여러분 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네, 세상의 소식들을 들으면요, 어쩔 때는 굉장히 또 고민도 많이 되고, 하지만 우리가 이 살아가는 세상은 평범한 우리들이 매일매일을 정말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이는 것 같습니다. 네, 마음속에 근심이 있으시다면 잠시 내려놓으시고 또 오늘 평안한 그런 날이 계속 이어지길 바랍니다. 네, 2부에서 다시 여러분 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1: 참 신기해요. 딱히 뭘 한 것도 아닌데 피로가 한결 덜하고 입맛도 살아났어요. 어딘지 모르게 몸이 가벼워진 느낌?
2: 먹어보신 분들 대부분 이렇게 느끼셨습니다. 이걸 먹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확실히 컨디션이 달라졌다고.
1: 내 몸이 먼저 느끼는 변화.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2: 지금 바로 체험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주쿠 후코이단.
3: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네, 라디오 워싱턴 초대 2부 순서로 돌아왔습니다. 네, 이 시간은 샌디치의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는데요. 네, 어르신들이 가장 걱정하시는 질환이 뭘까요? 바로 치매입니다. 네, 이런 말씀하시는 분도 계시지요. 차라리 암에 걸려도 치매에는 걸리고 싶지 않다. 왜냐하면 이 치매에는 기억만 잃어버리는 나 혼자만의 병이 아니라 가족 모두에게 큰 아픔을 주는 그런 병으로 또 알려져 있기도 하지요. 네, 양한방 통합의학 샌디 주의 박사님을 모시고 먼저 치매는 예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치매를 예방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원 치료를 받고 처방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만성질환으로 고생하시고 또한 합병증 때문에 걱정이 되신다면 꼭 이 시간 저희와 함께 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양한방 통합의학 샌디추이 박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사님.
1: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0: 네, 반갑습니다.
1: 초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0: 네, 박사님 건강하게 잘 지내셨죠?
1: 네, 잘 지내셨죠?
0: 네.
1: 네. 네, 날씨도 덥고 여기는 지금 너무너무 덥고요.
0: 네.
1: 네, 뭐 산불에 지진에 아주 지금 이 지구 자체가 많이 아프죠.
0: 네, 맞습니다.
1: 네. 네.
0: 세상이 네네. 너무나도 참 아픈 소식들이 많이 들려오는 것 같아요.
1: 네, 맞아요.
0: 네. 네, 마음이 그래서 아픈 분들도 많으신데요. 이럴 때 우리가 건강을 더 많이 또 챙겨야 하는 그런 날이죠. 오늘 박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치매 예방과 또 건강에 관한 이야기들 함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1: 네, 네. 감사합니다. 아, 임상에서 환자를 오랫동안 제가 이렇게 보다 보니까
0: 네.
1: 처방약으로만은 잘 낫지 않는 만성 질환 때문에 고생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0: 네.
1: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뭐 위장장애라든가 뭐 허리, 무릎, 관절 같은 경우 또 만성기침, 가래 때문에 어지럼증 때문에 알러지 때문에 수면장애 때문에 당뇨, 합병증 때문에 너무 많아요. 그래서 그 오랫동안 임상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우리 시니어분들 위해서
0: 네.
1: 처방약으로만은 잘 낫지 않는 만성질환 환자들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이것이 GC 내추럴의 비전이고 저희 사명이 되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오늘 우선 지금 많은 분들이 가장 걱정하고 염려하는 부분 치매
0: 네.
1: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고 그리고 그 뒤에 만성질환에 대해서 관리하는 방법을 시간 되는 대로 좀 설명드리고 싶은데요.
0: 네.
1: 저는 난치병 전문의로 많이 알려져 있고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로 오랫동안 임상에서 환자를 돕고 있습니다. 지금도 꾸준하게 연구하고 있는데 뇌신경 뇌졸중 치료 전문 통합의학 그 전문의로 제가 지금도 환자를 돌보고 있는데
0: 네.
1: 많은 환자들을 이렇게 만나면서 가슴 아픈 사연들 참 많아요.
0: 네.
1: 정말 이렇게 웃지도 못하고 울지도 못한 이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되고요. 그 중에서도 제가 좀 인상이 좀 깊었던 거 하나 말씀드리자면 80 넘으신 아주 신사분이세요. 그런데 이제 그 와이프가 이제 치매에 지금 걸려서 힘든 이런 삶을 보내고 있는데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와이프가 나를 알아만 봐도 너무 좋겠다고.
0: 네.
1: 네네.
0: 아, 그렇군요. 참 그런 말씀 들으면 굉장히 마음이 무거워지죠. 사실 많은 시니어분들의 가장 큰 바람이 치매 없이 또렷한 정신으로 가족들과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정말 마지막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 좀 정신이라도 네, 몸은 어차피 쇠약해지겠지만 지키고 싶다는 바람이 아주 큰데요.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1: 맞아요. 지금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한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고
0: 네.
1: 배우자, 온 가족들이 삶을 통째로 바꾸는 이런 그 환경까지 만들어지다 보니까 치매 예방은 정말 중요한데 단순히 기억력만 지키는 일이 아니라는 거 우리가 네. 알아야 되겠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0: 네.
1: 그리고 지금은 80세, 90세를 넘어서 100세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오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억력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 자존감이 있는 네. 그런 삶을 살고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 모든 분들이 큰 바람이 아닌 건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0: 네, 그렇죠. 100세 시대에 생명만 오래 산다고 해서 그게 얼마나 좋을까 싶고요. 그것보다는 정말 그 나이를 떠나서 마지막까지 기억력을 잃지 않는다는 게 중요한데요. 그러면 이 치매가 사실 예방이 가능할까요? 사실 누구도 모르게 누구나에게도 찾아올 수 있는 게 또 치매지 않습니까? 예방이 가능할까요?
1: 맞습니다. 네, 네 가능합니다.
0: 네.
1: 점점 치매 원인이 밝혀지고 또 그에 대한 연구가 계속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아주 고무적이고 기쁜 소식들을 많이 우리가 듣고 하는데 최근에는 치매 유전자를 가신 분들이라도 여기 그 실리콘밸리에 보면은 4, 50대 굉장히 그 높은 관리 층에 있는 그 과학자분들도 계시거든요.
0: 네.
1: 근데 이런 분들이 본인이 유전자 있는 걸 알고 계속 팔로우업 했는데 증상이 조금 시작했을 때 아주 적절한 예방 프로그램을 통해 가지고 생활 습관 관리를 통해 가지고 3개월, 6개월 지난 다음에 원래는 그 직장에서 그만두기까지 했거든요.
0: 네.
1: 그런데 다시 복귀하는 이런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고요. 그래서
0: 네.
1: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적절한 예방 조치를 실천하면 치매 발병을 늦추거나 예방하는 가능성이 있다는 이런 결과가 굉장히 많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래서 저도 역시 이렇게 통합 이학 바탕으로 치매 발병을 늦추고 뇌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를 하고 있는데 임상 경험을 계속 쌓고 있습니다.
0: 네. 예방이 지금 가능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실제로 네네. 치매를 예방하고 건강한 뇌를 지키기 위해서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려주십시오.
1: 네, 좋습니다. 치매 하면 많은 분들이 기억력 이렇게 생각하니까 우선 우리 두 뇌의 건강을 지켜야 되겠죠.
0: 네.
1: 그래서 기억력을 지키려면 뇌세포를 보호해야 하는데 이 뇌세포를 보호하려면은 반드시 뇌세포를 먹여 살리는 뇌의 미세 혈관을 건강하게 해야 되는 게 중요합니다.
0: 네.
1: 네, 뇌에 수많은 그 미세 혈관들이 있는데 그 혈관이 그 무슨 일을 하냐? 뇌세포에 한 순간도 혈액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소를 끊기면 안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영양분과 산소를 공급해 주는 이런 일을 하고 있거든요.
0: 네.
1: 네. 그래서 정상적으로 일할 수 있게 뇌세포에게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해주는 그 미세혈관을 잘 보호해야 바로 우리 뇌를 건강하게 오랫동안 유지할 수 있는 핵심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0: 네, 뇌세포를 보호를 하려면 뇌 미세혈관이 건강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러면 이 뇌 미세혈관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지 건강하게 지킬 수 있을까요?
1: 네, 아주 좋은 질문이고요. 우리 뇌에는 아주 머리카락보다 훨씬 가는 많은 이런 뇌세포들이 있는데 이 작은 혈관들이 건강해야 뇌세포에 산소 영양분을 원활하게 보내준다. 그러면은 막연하게 우리가 혈관 청소한다, 혈관 확장한다, 그 뇌 혈관 건강에 대해서 많은 관심 갖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뇌의 미세순환을 원활하게 유지하는 핵심 포인트가 있는데
0: 네.
1: 그거를 제가 집중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0: 네. 박사님, 뇌 미세혈관을 보호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가 무엇입니까? 또한 뇌 미세혈관을 건강하게 유지하고 미세순환을 개선하기 위해서 우리가 일상에서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십시오.
1: 네, 중요한 요소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도 최근에 많은 연구를 통해서 주목받고 있는 천연 성분이 있습니다.
0: 네.
1: PNS 사포닌인데요. 요 PNS 사포닌은 굉장히 중요한데 첫 번째는 뇌 미세 혈관 내피세포를 보호한다. 이런 연구 결과가 있는데 아, 뇌세포를 보호하면 되지 뇌피세포는 또 뭐야? 이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요. 뇌의 미세혈관 안에 보시면 혈관 안쪽으로 덮고 있는 내피세포가 있습니다. 꼭 우리 옷 입을 때 옷 안감, 옷 안사이드, 인사이드 그쪽에 있는 것처럼 그런 조직인데 얘는 혈관을 이완시키고 수축시키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하고 혈압 조절하고 이런 역할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고혈압이나 당뇨, 고지혈증, 또 비만, 담배를 많이 피우는 사람들, 운동 부족하는 분들은 이 내피세포가 다 손상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스트레스 많이 받다 보니까 그 산화 스트레스 염증이 많이 생겨서 내피세포를 또 손상시킵니다. 그런데 이 PNS 사포닌이가 이런 스트레스와 염증으로 인해서 보호해준다는 연구 결과가 있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 또 하나 있는데 뇌에는 그 장벽이 있어요. 혈액이 무조건 너나 나나 다 뇌 속으로 들어가면 안 되겠죠.
0: 네.
1: 걸러서 뇌 속으로 들어와서 되는 물질이 있고 들어오면 안 되는 물질들이기 때문에 검문소 같은 말하자면 나라와 나라 사이에 장벽이 있듯이 뇌에도 이런 장벽이 있는데 요거를 저희가 혈액 뇌 장벽이라고 하는데 영어로는 blood brain barrier라고 합니다. 이 장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입증이 돼 있고 그리고 우리 많이 알고 있는 뇌졸중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0: 네.
1: 뇌경색 최근에 특히 금년에 들어서서 병모연 말년하고도 연관이 있겠지만 뇌경색 환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저도 지금 최근에 몇 명 지금 뇌경색 환자를 지금 치료하고 도와주고 있는데
0: 네.
1: 이런 뇌경색이 생기면 그걸로 막힘으로 해서 그 위탄계에 있는 뇌에서는 그 혈액을 공급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허혈성 뇌손상이라고 하는데
0: 네.
1: 이런 허혈성 뇌손상 환자들한테 PNS 사포닌이가 회복하게 도와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 또 새로운 혈관이 생기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운전하고 가다가 길이 막히면 얼른 옆으로 빠져서 다른 샛길로 빠져서 다시 우리 목적지로 가게 돼 있잖아요.
0: 네.
1: 네, 그거를 신생 혈관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이 PNS 사포닌이가 혈관이 막혔을 때 바로 측순환이라는 이런 환경을 만들어서 샛길로 빠져서 정상적으로 또 목적지로 갈 수 있는 이런 혈관을 만들어주더라 이런 연구 결과가 있고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그런데 좀 이런 거를 이해해 주셔야 아, 뇌혈관이 좋다는 거는 뇌미세혈관을 보호해 준다는 거는 그냥 막연하게 좋다는 것보다 이런 과학적인 연구 결과 있고 입증된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말씀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어려운 말씀을 드리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거는 신경혈관단위라는 게 있습니다. Neurovascular Unit라고 뭐하고 연관이 있냐면 우리 뇌에서 인지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데 인지기능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이렇게 지금 다섯 가지 크게 보면 테스트 임상에서 나온 거 결과 있어서 제가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습니다.
0: 네, 그렇군요. 방금 말씀하신 성분이 바로 PNS 사포닌이고 이 사포닌이 뇌 미세혈관 내피세포도 보호하고 혈액 뇌 장벽도 보호하고 뇌의 미세순환도 개선하고 신생 미세혈관 생성을 촉진하고 그리고 신경 혈관 단위를 보호한다는 그런 역할을 한다는 거죠.
1: 맞습니다.
0: 네.
1: 네.
0: 네. 이렇게 지금 중요한 PNS 사포닌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러면 이 치매를 예방을 하려면 결국은 뇌 미세혈관을 보호해야 한다고 그 말씀을 지금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1: 네. 10년 전까지만 해도 치매를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연구를 집중했다면
0: 네.
1: 지금은 건강한 뇌, 젊은 뇌를 어떻게 더 오래 유지할 것인가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0: 네.
1: 네. 그렇죠. 다시 말해서 네. 네. 뇌의 미세혈관을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

0: 중요한 겁니다.
1: 네.
0: 예, 바로 그 천연 성분 중에 PNSR1이라는 사포닌이 있는데요. 그 토탈 사포닌은 한 30개 넘는 사포닌 안에 들어 있는데 그 중에 그 R1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작위 대조 임상 시험을 우리가 RCT 테스트라고 하는데 최고 단위의 메디코에서 Evidence of Medicine 연구할 때 쓰는 임상 연구입니다. 거기에서 뇌혈관 건강, 그리고 신경세포 보호, 인지 기능 유지와 관련된 이미 있는 결과들이 발표되면서 많은 관심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1: 네. 그렇다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박사님께서 개발에 직접 참여하신 게 Young Brain Body라고 알고 있어요. 이 YBB. 이 Young Brain Body도 박사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이런 연구들을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그런 제품입니까?
0: 맞습니다. 오랜 시간 뇌신경 분야에서 임상 경험과 그리고 국제신경학과의 연구자들 함께 연구해서 그 바탕으로 해서 직접 포뮬레이팅한 제품이 바로 Young Brain Body인데요.
1: 네.
0: 약자로 YBB라고 합니다. GC 내추럴에서 2023년 12월에 출시했는데 지금까지 2년 반 좀 넘었는데 감사하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사랑과 그 호응을 받고 있고요. 그에 대한 사례들도 많습니다.
1: 네. 아, 그렇군요. 많은 분들이 사실 2023년에 출시가 되셨으면 그렇게 오래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도 많은 분들이 찾고 있다는 것은 효과를 많이 보셨기 때문인 것 같은데요. Young Brain Body, YBB 효과에 대한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0: 네. 지난번에 제가 뭐 김 여사, 박 여사, 네. 최 목사 이런 사연들을 말씀드렸는데
1: 네.
0: 그렇게 사연 드리자면 제가 2시간, 3시간 말씀드려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1: 네.
0: 그래서 그거를 제가 요약해서 보니까 크게 3가지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는데
1: 네.
0: 건망증은 많은 분들이 나이 들면서 건망증은 가히 다 있습니다.
1: 아, 그렇죠.
0: 예.
1: 네.
0: 네. 근데 건망증이 있다 해서 꼭 치매는 아니지만 건망증 개선 사례도 엄청 많습니다.
1: 아, 그래요?
0: 기억력이 좋아졌다는 거죠. 뭐 예를 들자면 이름이 갑자기 생각나지 않는다든가 물건을 어디다 뒀는지 찾지를 못한다든가
1: 네.
0: 뭐 약을 먹는 시간을 깜빡하고 뭐 이런 일들이 있잖아요.
1: 네.
0: 네, 이런 참 일들이 많았는데 난 지금 오기 너무 많이 좋아졌습니다. 라는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거기에 한 단계 조금 더 안 좋아지는 분들이 있거든요. 기억력 저하라고 하는 단계인데
1: 네.
0: 기억력 쇠퇴된 이런 분들의 사례들도 있는데 예를 들자면은 좀 같은 질문을 반복적으로 합니다.
1: 아, 네.
0: 그리고 했던 말을 또 하고요.
1: 네. 근데 보통 이제 어르신들이 이런 경우가 좀 많긴 해요. 하셨던 말씀을 계속 또 하시기도 하시는데. 이게 어르신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에게도 이 기억력이 저하될 수 있다는 거잖아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
0: 그렇습니다.
1: 네.
0: 네. 네. 뭐, 최근에 있었던 일을 잘 기억하지 못한다든가, 그 약속을 자주 잊는다든가, 중요한 자리에 안 나타난 거죠.
1: 네.
0: 뭐, 이런 경우. 예, 그러다 보니까, 특히 좀 사회적으로 이렇게 활동 많이 하시고 봉사 많이 하시는 분들은 그거를 막기 위해서는 메모지에다가 적어가면서 메모지 이존하는 이런 일이 많아졌다든가
1: 네.
0: 물론 그 좋은 습관이기도 합니다만은 근데 이제 그런 실수를 겪다 보니까 그랬는데 요즘에는 정말 내가 이거를 잘 하고 있다 이런 분들도 계시고 좀 더 안타까운 거는 이렇게 기억력 저하에 더 진행되면은 집중력도 떨어지고 판단력도 떨어지면서 언어 능력까지 떨어집니다.
1: 네.
0: 단어를 어떤 거를 네. 이렇게 잘 떠오르지 않다 보니까 대화를 이어가지 못하는 이런 일들이 생기게 되고요. 계산을 잘 못해요.
1: 네.
0: 그리고 오늘도 제가 사례를 하나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길을 찾아가는 게 어려워졌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인지 기능 장애가 생긴다는 것은 이거는 정말 치매 문턱을 밟는 셈이다. 이렇게 제가 우리가 청취자분들한테 꼭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1: 네.
0: 실제로 여기 지금 오레건이라는 주에서 사시는 어르신인데 1938년생이에요. 한국

0: 나이로 88세라고 하시더라고요, 어머님이. 제가 네. 통화해서 상담하고 했는데, 이 어머니가 작년 10월에 본인이 한 이 말씀 그래요. 말도 더 어눌해졌고, 행동도 더 느려졌고, 더 내가 놀라고 식은땀이 나고 쩔쩔맸던 거는 날마다 다니던 길인데, 운전하고 가던 길인데, 갑자기 어디에서 내가 라이튼 해야 되는지, 어느 길에서 내가 틀어야 되는, 이게 생각이 안 나고, 처음 가는 길 같아서 너무 낯설어가지고 당황했다.
1: 네.
0: 이런 사연이었어요.
1: 네.
0: 그런데 이분이 처음에는 그냥 믿지를 않았대요. YBB가 그냥 좋다니까, 그냥 지푸르기 잡는 심정으로 내가 한번 먹어보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상담을 하고 아 어머니가 지금 이게 초기 단계에 이미 들어섰구나라고 판단하고 복용량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영브레인 바디 YBB 관리 차원에는 하나씩 아침마다 드셔도 되고 조금 이제 고혈압 당뇨 있으시고 하면 뇌혈관 손상이 이미 진행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에 두 알 드시면 좋습니다. 그런데 이 어머니 같은 경우는 이미 증상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좀 심하게 나타난 경우인데 그래서 저희가 아침에 두 알, 점심에 식사하시고 두 알 드십시오. 이렇게 했어요. 11월 달에 어머니 전화 주셨거든요.
1: 네.
0: 그 내가 맨날 가던 길을 처음 가는 길같이 낯설게 느껴졌던 그 증상이 싹 없어졌대요.
1: 아, 네. 아, 이분이 또 이런 경험을 하시면서 또 그 사례들을 말씀해 주셨군요. 네.
0: 네네.
1: 보람이 있으셨을 것 같아요.
0: 맞아요.
1: 네. 네.
0: 그래서 이런 사연은 최근일 거라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렇게 비슷한 사연들도 또 많이 있습니다.
1: 네. 좀 이런 사례들이 있을 경우에 상담을 좀 의뢰할 수도 있을까요?
0: 그렇죠. 네, 저희한테 꼭 전화 주셔서 상담해 주시면 상담 전화번호 한번 드릴까요?
1: 네, 전화번호 주십시오.
0: 예, 714-870-7582번입니다.
1: 네,
0: 714-870-7582.
1: 네, 아, 치료빨리군요. 네, 아, 714-870-7582. 7582. 714-870-7582입니다. 네, 아무래도 좀 약간 증세가 느껴질 때 건강을 미리 챙길 수 있다면 훨씬 미리 좀 방지를 많이 할 수 있겠지요. 나이 드신 분들 지금 88세 어머님 말씀을 하셨는데 젊은 분들도 요즘은 기억력이 깜빡깜빡 하신다는 분들이 종종 계시더라고요. 네.
0: 맞습니다.
1: 네. 나이를 떠나서 한번 이렇게 또 잘 점검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외에도 샌디추이 박사님께서는 만성질환으로 병원 치료를 받고 처방약을 드시고 계시지만 몸이 계속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 다양한 과학 한방 퓨뮬러를 또 개발을 하셨다고 들었습니다. 많은 한인분들이 함께 복용을 하면서 증상 개선에 도움을 받았다고 말씀을 하시던데요. 미주 한인사에서 큰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요. 네, 좀 소개를 해주실까요?
0: 네, 우리 그 시니어분들이 가장 많이 불편해하는 그 증상들을 제가 꾸준히 연구하고 있는데요.
1: 네.
0: 첫 번째는 위장장애입니다. 우리가 위장장애, 허리, 관절, 만성 기침가래, 어지럼증, 두통, 귀에서 소리 나는 거 이면이라고 네. 하는데 코 알러지, 수면장애, 뭐 합병증 이런 만성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서 과학 포뮬러를 제가 개발했는데 정말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우선 위장부터 가면 좋겠죠.
1: 네.
0: 네.
1: 그렇죠.
0: 네네.
1: 네. 그러면은 그 여러 가지 이런 증상 개선을 위한 제품들을 또 개발을 하셨다고 하셨는데요. 그 제품들 중에서 위장에 좋다고 하는 에보디아부터 소개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0: 네. 에보디아는요. 속이 쓰리고 아플 때, 더부룩 할 때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해집니다.
1: 네.
0: 말 그대로예요. 위 내시경에서 위를 검사를 했더니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분은 위가 헐었다, 안에 염증이 있다, 위 궤양이 있다 이렇게 진단받는 분도 계시고요. 또 어떤 분은 위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1: 네.
0: 신경성입니다. 이렇게 진단받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보는 거는 위장만 들여다본 겁니다.
1: 네.
0: 그러다 보니 위산이 많으면 위 억제제를 주고, 좀 이게 입맛이 없으면은 소화 잘 안 됩니다 하면 위장이 힘이 없어서 위를 좀 힘이 있게끔 율동을 해주는 약들 주고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런데 약을 먹을 때는 또 괜찮다고 하세요.
1: 네.
0: 그러다가 약을 끊으면 또 이게 반복이 되고 해서 너무너무 고생을 많이 해요. 그리고 약을 또 오래 먹다 보니까 또 이게 양을 더 늘린대요.
1: 네.
0: 그래서 너무너무 고생하고 마지막에는 입맛도 없는데 또 어떤 분은 신물이 올라올 뿐만 아니라 그 쓴물까지 올라온다고 해요.
1: 네.
0: 그 단즙이 역류한 현상이거든요. 그거를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게 단즙이 역류한 것, 이거는 발암물질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거는 위장만 봐서 되는 것이 아니라 위도 봐야 되지만 소화를 이루라면은 소화를 도와주는 췌장과 간과 단즙 흐름 등등 이거 조화를 잘 이뤄야 소화라는 거, 음식을 들어온 거를 이거를 부숴서 흡수하게 하고 배출까지 이거 도와주는 게 전체 우리 소화 시스템인데, 에보디아는 바로 이런 거를 충분히 보고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1: 네.
0: 그래서 거의 복용 즉시 위가 편안한데 어떤 분은 이렇게 점심을 안 먹고 저녁에 먹고 갑자기 위가 뒤틀려가지고 화장실에 가서 변기통을 잡고 온갖 힘을 다해가지고 토하려니 토해지지도 않고 그랬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서 에보리아를 그냥 따뜻한 물에 타서 딱 털어놨더니 5분만 되니까 진정하고 땀도 거두면서 아이고 살았다 이런 사례들도 많고요.
1: 네.
0: 그래서 저녁에 잠자기 전에 공복에 한 포만 드시면 편안한 밤잠을 자고 그 산 때문에 불편한 일은 없어요.
1: 네.
0: 그런데 그게 다 치료된 건 아니고 상담하시면 저희가 또 복용하는 방법과 주의 상황 어떻게 하면 그런 고생을 안 하고 반복되지 않게 오래오래 위장 건강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설명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사실 이 에보니아는 제가 저희 지인도 이걸 먹었거든요. 먹고는 속이 평소 때 굉장히 좀 불편해하고 위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이신데 드시고 나서 정말 속이 편해졌다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네, 바로 좋아졌다고 하시던데 이제 이런 경우는 금방 드셔보시면은 아실 수 있으니까요. 정말 좋은지 아닌지 효과가 있는지 바로 또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이 또 에보디아인 것 같습니다. 네,
0: 맞습니다.
1: 그 속이 쓰리거나 아프고 또 위산이 많거나 위궤양이나 헬리코박터로 불편하신 분들 네, 처방약을 오래 드셔서 속이 더부룩하신 이런 분들에게도 효과가 나타나는 거죠?
0: 맞습니다. 사실은 에보디아는 위궤양 헬리코박터로 인해서 또 약을 많이 드시면 약 중에서도 피를 묽게 하는 약을 드시는 분, 아스피린 드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1: 네.
0: 이런 분들이 속이 쓰리고 약에 취해서 소화 안 되는 경우가 있고 심지어 위출혈까지 오는 분들도 계십니다.
1: 네.
0: 그 에보디아 약초는 그 동남아 지역에서 아열대에서 나온 약초인데 원래도 위출혈, 그리고 장출혈, 장용종 이런 데 치료하는 그 황달성 간염 이런 데 치료하는 약초였어요. 민간에서는 그렇게 사용해 왔는데 과학이 발달하면서 잘 요거를 숙성 발효해서 요거를 지금 우리가 얼브티 모양으로 다방커피 모양으로 생겨서
1: 네.
0: 맛도 좋아요. 정말 타서 드시면요. 아니 무슨 약이야. 나 물도 못 먹겠어. 도려내듯이 아프고 쓰리고 꼬이고 죽겠어. 이런 분들도 딱 타서 드시면요. 정말 3분, 5분이면 이게 뭐야? 이러거든요.
1: 네, 네.
0: 바로 편안해집니다.
1: 네.
0: 이게 바로 에보디아입니다.
1: 네. 바로 편안해지는 그 에보디아를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신비의 약초라고 하죠.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신비의 약초. 홍화, 페루라는 또 어르신들의 가장 큰 사랑을 받는 제품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요. 홍화, 페루라를 모르면은 간첩이라고 지금 할 정도로 소문난 제품이라고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빈속에 먹어도 속에 쓰리지 않는 부작용이 없는 관절 영양제라고 하는데 이 홍화 페로라 어떤 제품입니까?
0: 네, 정말 어르신들이요. 아이고 나 이 홍화 페루라가 없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살았을까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1: 아, 네.
0: 지금 70, 80대도 왕성하게 일하신 분들도 엄청 많잖아요. 운전을 오래 하시고 막 해서 캐시어를 오래 때문에 서 있고 또 봉제 하시는 일은 하시는 세탁소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또 오래 앉아 있거나 오래 서 있고 이런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또 계단을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게 너무 힘들잖아요. 그런데
1: 네.
0: 정말 말이 필요 없어요. 거의 드시고 나서 하루 이틀면은 안 아프기 시작해요.
1: 네.
0: 거의 일주일 정도 드시고 나면은 아이고 나는 움직이기도 힘들어 산책도 힘들어 이런 분들은 골프로 나가세요. 등산도 나가시고
1: 네.
0: 그런데 장점은 뭐냐면 관절에 좋다는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 알고 있는 뭐 글루코사민,
1: 네,
0: 뭐
1: 그렇죠.
0: MGM,
1: 네.
0: 뭐 이렇게 칼슘도 관절에 좋다고 이렇게 알고 있는데 급할 때는 우리도 소염 진통제를 드십니다. 처방약을. 급할 때는 처방약이 훨씬 더 빠르죠. 근데 그거는 그냥 증상 그 완화해주는 거고
1: 네.
0: 치료 그렇죠. 치료제가 아닙니다. 또 어떤 면이 있냐면 급성 당뇨가 생길 수가 있고 특히 고혈압 당뇨 있으셔서 콩팥 기능이 안 좋으신 분들은 그런 소염 진통제를 오래 드시게 되면 안 되고요. 제가 지금 어제 상담한 분인데 76세 남성분인데 이분도 일을 하세요. 근데 무릎이 계속 안 좋으셔가지고 계속 그 소염 진통제를 몇 년 드셨대요.
1: 네.
0: 근데 결국 수술까지 하셨는데 문제는 나아진 게 아니고 콩팥 기능 수치가 40으로 떨어졌어요. 이게 60을 넘어야 되는데
1: 아, 네.
0: 40으로 떨어져가지고 남성분인데 정말 눈물을 걸썽하시면서 오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충분히 상담해드리고 아, 그 약물로 온 거는 급성 온 거니까 제가 요렇게 요렇게 하시면 충분히 그 수치가 또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시고 홍화 페로라를 갖고 가서 드셨는데 하루 딱 드셨대요. 저녁에
1: 네, 네.
0: 두 알 드시고 주무세요. 그랬더니 아침에 일찍이 전화 왔어요. 너무 편안하게 잤다고. 아프면서
1: 아,
0: 치득거리는
1: 네.
0: 일이 없고 진통제를 먹어서 안 아픈 거와 홍화 페로라 먹고 내가 안 아프 편한 거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속이 너무 편안합니다. 이런 거예요. 속이
1: 네.
0: 쓰리지 않고.
1: 아 정말 네. 신기하네요. 네.
0: 네. 그래서 이런 관절 때문에 여기저기 뭐 무릎 관절, 허리 관절, 뭐 디스크, 어깨, 팔꿈치, 뭐 손가락 이렇게 많이 많이 불편하신 분들 계시다면 꼭 상담하시고 그 고생하지 마십시오. 네.
1: 네, 상담 말씀하셨는데요. 전화번호 제가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릴게요. 714-870-7582 714-870-7582 네. 지금 소개해 주신 홍화 페루라도 그냥 드셔보시면 효과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0: 그렇습니다.
1: 네 실제로 상담도 받아보시고 드셔보셔서 효과를 실제로 체험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이 있죠. 많은 분들이 뭐 약을 드신다고 하지만 낫지 않아서 또 힘들어하시고 가래도 이어진다고 하는데요. 이런 분들에게는 시몰이라고 이 제품이 또 굉장히 좋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정말 그렇게 좋은지요?
0: 네. 사실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래는 시몰이가 좋습니다.
1: 네.
0: 시몰이가 사랑몰입니다. 이거는 어떤 우리 환자분이 해준 얘기예요. 이분이 감기 걸리고 났는데 독감
1: 네.
0: 걸리고 났는데 감기는 났는데 3개월 지나도 계속 기침 가래를 해서요. 약국에 가서 약사님한테 호소하셨대요. 나 감기는 났는데 이 기침 가래 때문에 잠도 못 잤고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약사님이 다른 걸 뭘 해주셨어요. 가래 싹는 거.
1: 네.
0: 약국에 가시면 다 있어요. 그런 비처방약인데 그거를 거의 트렁크다 싣고 다닐 정도로 몇 박스씩 사놓고 다니셨는데 안 난 거예요. 그래서 다시 약국에 가셨어요. 아니 약사님 이게 안 났습니다. 그랬더니 약사님이 그러면은 짜잔 하고 시머리를 한 병을 권해주시면
1: 네.
0: 아 이게 한 병이 130불인데 내가 조금 싸게 해주실 테니까 요거 한번 드셔보실래요? 그랬대요. 그래서 아니 무슨 이게 130불이나 이러냐 그랬더니 그래 한번 드셔보시면 어떻습니까? 아니 낫다면은 뭐 제가
1: 네.
0: 130불에 먹겠습니다 했대요. 잠도 못 자고 혈압도 다시 막 올라가고 너무 힘들다고. 그런데 전화 주셨어요. 저희한테 상담을 하느라고. 그래서 저희가 저녁에 지금 보니까 이게 기관시 여물을 가고 있고 천식기까지 있는 상태로 지금 발작성으로 기침을 한번 시작하면 이게 끊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20알 드시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20알씩 일단 드십시오. 그러는데 그분도 그러는 거예요. 20알 드시고 그날 저녁에는 잤대요. 몇 번씩 네, 깼는데. 네. 그러고 한 3일 드시고 나서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이분이 전화 주셔서 이걸 좀 광고를 하라고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려는 심오리가 좋다. 이걸 왜 광고를 안 합니까? 그래서 이게 사실 저희 광고 멘트가 된 거예요.
1: 아, 네. 약을 네.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과 가래에는 심오리가 좋습니다. 이게 멘트가 된 거군요.
0: 예, 네. 맞습니다. 아, 네. 네. 증상에 따라서 그 복용 양이 다르고요. 중요한데 그냥 관리 차원에서 11시 아침 저녁으로 두 번 드셔도 되고 그런데 과민성 체질이 있는 분들은 이게 코 알러지나 이런 분들은 꼭 나중에 나이 들면서 감기 후유증으로 남는 것이 천식입니다.
1: 네.
0: 그리고 계속 기침하다 보면은 폐기종 만성기관지염으로 앓다 보니 꼭 담배를 피워서 아니라 호흡 곤란이 증상이 나타나면서 진단받게 되는 것은 폐쇄성 폐질환이라는 COPD라는 질환으로 가게 됩니다. 이것이 나중에는 노년에 대해서 정말 힘든 질환이기 때문에 감기 예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제철에 꼭 독감 예방 접종하는 게 중요하고 또 산덕철에는 에어컨이 많이 틀어있고 일교차가 심할 때는 요 심오리를 갖고 기관지 바이타민이다 생각하시고 챙겨 드시면 그렇게 심한 증상까지 갈 일은 없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1: 네, 잘 알겠습니다. 우리 지금 대표님께서 굉장히 좋은 제품들을 많이 개발을 하셨어요. 네, 박사님께서 에보디아, 그리고 홍합베로라, 시모리까지도 이제 소개를 해 주셨는데요. 좋은 제품을 많이 개발하셔서 우리 한인들의 건강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시니어와 대학생들의 수면을 위해서 꿀잠 보약, 나이트 에이드를 개발하셔서 굉장히 또 사랑을 받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요즘 정말 우리 어르신들뿐만 아니라 젊은 분들도 수면을 잘 잠을 자지 못해서 굉장히 힘들어하시는 분들도 많으시거든요. 네, 어떻게 도움을 주고 있습니까?
0: 네, 수면제를 무조건 거부하는 분들 계세요. 근데 어쩌다 한 번, 두 번 필요합니다. 그런데 나이트에이드는 수면제하고 전혀 다른 것이 솔직히 저는 수면제를 몇 년 드셨다면은 저는 나이트에이드를 권하지 않아요.
1: 아, 네.
0: 그런데 아, 나 자기는 자는데 깊은 잠을 못 자요. 이런 분들. 그리고 잠이 잘 오지 않아요.
1: 네.
0: 그리고 잠들기까지 오래 걸립니다. 그 자다가 자주 깹니다. 그리고 새벽에 깨면은 다시 잠들기 어려워요. 이런 분들이라면은 그리고 멜라토닌 먹었는데도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런 분들한테는 정말 고맙다고 하거든요.
1: 네.
0: 네.
1: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정말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가장 좋을까요?
0: 일단 나이트에이드는 과학 한방 포뮬러로 돼 있어서 100% 순수 약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내성이 없어요.
1: 아, 이게
0: 수면제를 네. 그게 중요하죠.
1: 네,
0: 그죠?
1: 그게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순수 약초라는 게. 네.
0: 네. 그 부작용이 전혀 없고요. 내성이 없어서 보통 수면제를 보면 하나를 드시다 두 알 드시고 그리고 또 같은 거를 오래 드시면 안 되니까 또
1: 네.
0: 바꿔서 드시고
1: 그렇죠.
0: 이런 편화가 네. 있어요. 그리고 저녁에 자도 아침에 온 낮 시간에도 계속 멍하니 거기 좀 힘들다 이런데 처음부터 얘가 조금 깊은 잠을 못 자고 좀 잠드는 게 좀 시원치 않아요. 그렇다면은 꼭 나이트에이드를 한번 해보시면 좋은 게 습관성이 없고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하면서 자연스럽게 깊은 잠을 잘 수 있도록 그런 도와주는 제품이고요.
1: 네.
0: 다음 날에 개운하다. 이게 또 공동점이에요.
1: 네, 그렇군요.
0: 네.
1: 이 꿀잠 보약이라고 말씀할 수 있겠네요.
0: 네. 맞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시녀분들이 그런 거예요. 아이고 보약보다 더 좋은 게 꿀잠이라 했는데 나이트에이드를 먹어보니까 얘가 꿀잠 보약이네.
1: 네.
0: 이렇게 방문하신 권사님이 그 말씀해 주시더라고. 네. 이거를 꿀잠 보약이라고 하세요.
1: 네.
0: 나는 이거 먹고 푹 자서 눈 뜨니까 아침이야. 이런 거예요.
1: 네.
0: 네. 아. 그래서 너무너무 좋아하고 젊은 친구들은 또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고 또 이렇게 너무 일을 강하게 하고 하다 보니까 뇌가 너무 하이퍼돼가지고 잠을 못 자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수면을 못 자는 원인이 다양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부정님에게 있어도 잠을 잘 못 자고 스트레스 많아도 잠을 못 자고 여기저기 아파도 잠을 못 자고 속이 불편해도 잠을 못 자요. 근데 이 나이트에이드가 그 모든 거를 다 막론하고 얘가 몸이 편안해서 잠을 잘 수 있던 그런 컨디션을 만들어주기 때문에 깊은 수면 자고 자는 동안에 몸에 우리가 미세순환이라든가 면역력이라든가 뇌 건강이라든가 다시 이거를 필터링해서 다시 건강하게 해주는 이런 모드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꿀잠 보약이다라는 제품이 나이트에이드입니다.
1: 네. GC 내추럴의 여러 이제 건강 제품들을 드셔보신 분들이 이렇게 이름을 정해서 알려주시네요. 네. 그만큼 이제 좀 만족스러운 효과를 느끼셨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을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특히 멜라토닌을 드셔도 만족스러운 효과를 느끼지 못하셨던 분들께도 도움이 되었다는 후기도 또 전해 듣고 있습니다. 수면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GC 내추럴 나이트 에이드. 정말 기대가 되는 제품인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좀 인상 깊었던 말씀은 GC 내추럴 제품의 확실한 효과가 바로 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습니다. 실제로 드시고 좋아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말씀 또 청취자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네, 특별히 이 청취 오늘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모션이 있을까요? 네.
0: 네. 저희가 좀 이렇게 프로모션을 해 드리고 싶은데요.
1: 네.
0: 네. 그 지금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영 브레인 바디. 사실 이게 영 브레인 바디 이거를 그게 어떻게 좋을까 하면은 눈에도 좋아요. 뇌에 좋은 거는 눈에도 좋습니다.
1: 네.
0: 왜냐하면 눈은 뇌에 밖에 나와 있는 유일한 조직입니다.
1: 아, 네.
0: 예, 눈은 밝게 하고요. 특히 망막증에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눈을 밝게 하고 머리를 똑똑하고 그리고 몸은 젊게 해주는 그런 차원에서 이름을 단 건데 치매 예방에 좋은 영브레인 바디 있고요. 2 플러스 1으로 본사로 전화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고 또 오랫동안 내가 좀 관리를 하고 싶다 하는 분들을 위해서는 3 플러스 2 이런 프로모션을 해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꿀잠 보약 있잖아요. 나이트에이드.
1: 네.
0: 또 건강한 혈액 혈관 영양제 CSV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십니다. 요거는 제가 따로 시간 내서 이 제품을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고요.
1: 네.
0: 그리고 뼈 부러진 사슴이 뜯어먹고 다시 뛰었다는 관절 영양제 홍화 페로라. 약을 먹어도 잘 낫지 않는 만성 기침 가래 심어리. 또 어지럽고 두통 있고 귀에서 소리 날 때 BP 헬스라는 제품이 있어요. 오늘 시간 관계상
1: 네.
0: 우리가 다 소개할 수가 없었는데 이 모든 제품들은 우리 본사에 전화 주시면 제가 2 플러스 1으로 오늘 이렇게 해드릴 수가 있고 에보리아이티스는 좀 달라요. 요거를 좀 가격을 좀 더 잘
1: 네.
0: 해드리기 위해서 3박스 사시면 한 박스 더 드리는 걸로 이렇게 제가 해드릴 수가 있습니다.
1: 네. 그러니까 보통 제품들을 두 병을 구입을 하시면 한 병을 더 주신다는 거죠?
0: 네. 맞습니다.
1: 방송 네. 듣고 계신 분들, 특별히 또 이제 에보디아 위가 불편하신 분들을 위해서는 세 박스를 사시면 한 박스를 더 드린다고 하고요. 네, 직접 상담을 좀 전화를 하셔서 몸의 상태도 얘기하시고 그리고 어떤 것을 어떻게 드시는지도 자세하게 알려주실 겁니다. 전화번호를 제가 한번 다시 알려드리겠습니다. 714-870-7582 714-870-7582 네, 그리고 카카오톡 아이디로도 요즘은 카카오톡으로 굉장히 또 서로 연락을 많이 하시니까요. 아이디를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GC Natural입니다. GCNATURAL. 네, GCNATURAL로 이렇게 카카오톡 아이디를 하시면요. 직접, 네, GC Natural과 소통을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웹사이트도 있습니다. gcnatural.net. gcnatural.net로 들어가 보시면 지금 방금 오늘 말씀하신 제품 외에도 다양한 제품들을 한꺼번에 상세히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네. 아, 오늘 우리 박사님께서 좀 여러 개 건강한 제품들에 대해서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많이 말씀해 주셔서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네. 그리고 또 이 웹사이트 카카오톡도 말씀을 드렸는데, 이 버지니아 지역에서도 따로 또 구매를 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요?
0: 네. GC 내추럴의 전 제품은 미 전 지역의 한인 약국에 다 있는데요.
1: 네.
0: 플러싱, 뉴욕, 버지니아, 메릴랜드, 한인 약국과 그리고 건강 마을 있잖아요.
1: 네, 버지니아,
0: 그런 데서도
1: 네.
0: 구매하실 수가 있고 또 약국에 가시면 약사님들 잘 바쁘시고 해서
1: 네.
0: 설명을 잘 들으실 수가 없을 수 있습니다.
1: 네.
0: 그래서 상담은 저희한테 주시면 저희가 전문가들이 다 상담을 해드리고 그리고 내가 그냥 한 병 그냥 이렇게 사서 한번 취해볼래. 그러면 약국에 가셔도 좋고요.
1: 네.
0: 그리고 또 오늘 워싱턴 초대해서 방송 듣고 전화 주셨어요 하면은 지금 아까 제가 프로모션 해드렸던
1: 네.
0: 특별 그런 프로모션으로 여러분을 제가 모실 수가 있습니다.
1: 아, 네. 네, 특별히 오늘도 정말 귀한 시간 함께 하셨는데 이 방송 들으시고 바로 전화 주시면은 또 카톡으로 연결하시면은 정말 특별한 프로모션으로 네,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들을 네, 특별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네, 전화번호 714-870-7582. 714-870-7582. 전화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신 신디 초이 박사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에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부탁드릴까요?
0: 네, 병원 치료를 받고 처방약을 드시고 계시더라도 몸이 계속 불편하시다면 꼭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처방약으로만 잘 낫지 않는 분들이 약을 적게 먹어도 덜 아프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것. 그것이 저희 GC 내추럴의 비전이고 사명입니다. 저희가 성심껏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귀한 시간 함께 하신 우리 신디 추이 양한방 통합의학 박사님이십니다. 박사님께서 직접 개발하시고 연구에 참여하신 여러 좋은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특별히 우리 오늘 라디오 워싱턴 초대에 함께 하신 분들에게 특별한 프로모션으로 제공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화번호 714-870-7582. 714-870-7582로 연락하셔서 네, 혜택 받으시면 좋겠고요. 저희 방송국으로 전화 주셔도 직접 또 연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함께해 주신 신디 추이 박사님 감사합니다.
0: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라디오 워싱턴 초대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네, 여러분들의 마음에 좀 건강과 또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루에도 수많은 걱정들을 안고 살아가는 것 같죠? 건강에 대한 걱정도 하고 가족에 대한 걱정, 경제적인 부담, 그리고 내일에 대한 불안까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머릿속을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걱정만 한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죠. 오히려 마음의 평안만 잃어버리게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이제 곧 정오가 되죠. 12시가 되면은 오전에 분주함 잠시 내려놓으시고 따뜻한 점심 함께 드시면서 마음의 쉼을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오전보다 오후에 더 좋은 일이 여러분에게 생기기를 바랍니다. 난 행복한 고구마야라고 한번 외쳐보시면 어떨까요? 제가 방송 시작하시면서 행복한 고구마 이야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어느 곳에서 어떤 모습으로 계시든지 지금의 내 모습이 가장 귀하고 좋은 그런 나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저도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네, 이 노래 제가 참 좋아하는데요.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 우리 악뮤가 부르는 이 노래를 들려드리면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내일 여러분 곁으로 또 따뜻한 이야기와 초대 손님과 함께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1: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2: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오래된 동네에 허름한 집을 구입해서 근사하게 내가 꿈꾸던 집을 지어봅니다. 또는 넓은 뒷마당을 활용해서 선룸과 패밀리룸을 넓히고 더하여서 투카 거라지까지 이어붙여보니 집 크기가 단번에 거의 두 배가 되어 있습니다. 이만하면 내 집이 이 근방 서너 블락 안에서는 가장 멋지고 큰 집이 되어 있어서 어깨에 힘을 줄만도 하겠죠. 그렇게 만족을 하시고 새로 지은 집을 충분히 인조이 하시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무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몇 년 후에 부득이 집을 팔려고 보니까 예기치 않은 결과를 접하게 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오래되고 작은 집들이 모여있는 한 복판에 새로 지은 성 같은 집은 그 가치를 충분히 보상받을 수 있을까요? 굳이 집을 지어보고 싶으시다면 어떤 동네를 골라서 지어야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주택가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첫째로 마켓입니다. Supply and Demand, 수요와 공급의 법칙에 따르는 마켓이 1차적인 요소이고 그 다음에는 주변의 시세가 집값을 좌지우지합니다. 즉, 내 집을 판단할 때 오로지 내 집만을 놓고 가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주변의 집들을 반드시 비교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이 온통 50년, 60년 넘은 올드하우스이고 1500, 2000 정도의 크기를 가졌는데 3년 전에 허물고 새롭게 4000 스퀘어 이상의 집을 지어 놓았다면 그 집은 그만한 시장 가치를 인정받을까요? 또 다른 질문은 그런 동네에 나만 홀로 우뚝 서 있는 성 같은 집에서 사는 것을 선호하는 바이어가 얼마나 있을까요? 공인된 감정사도 주택에 대한 감정가를 판단할 때는 주변의 시세를 가장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집을 새로 고치고 짓고 하는 데 들어가는 건축 비용을 중심으로 감정가를 판단하는 방법도 있기는 합니다. 코스트 어프로치라고 하는데 그것은 주택시장의 매매에 활용되는 방법은 아닙니다. 주택시장에서는 마켓 어프로치를 기본으로 하기 때문에 주변에 비슷한 수준의 주택이 없다면 종종 감정가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동네에 땅이나 허름한 집을 사서 내가 꿈에 그리던 집을 짓고 살아야 할까요? 여기저기 다니시다 보면 골목골목에 집을 부수고 새로 짓는 집들이나 집을 지어주겠다고 간판이 붙어있는 동네가 있습니다. 한두 채만 우뚝 서 있는 것이 아니고 동네의 분위기가 이미 새롭게 변화가 시작되어 있는 곳입니다. 그런 지역은 부동산 전문인과 한번 같이 둘러보시고 지역에 팔린 기록을 잘 살펴서 판단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기존의 집을 수리하거나 늘려야 할 계획이 있으시다면 가능한 부동산 전문인에게 문의하셔서 당장은 아니더라도 차후에 집을 팔아야 하니 어떤 리모델링, 익스텐션을 하는 것이 동네 분위기나 시세를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인지 조언을 구하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00.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 관련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이 백신 접종 축소와 백신 정책 변화를 요구해온 가운데 보건부 내부에서는 장관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란이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미국과 이란의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군은 모든 미사일을 요격했다고 밝혔지만 최근 협상 국면 속에서 이어지던 무력 충돌의 소강 상태가 흔들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을 역대 최고 수준의 만남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안보 현안을 놓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가자 지구 재건과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치러질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국계 후보 프란체스카 홍 주 하원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며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공약을 앞세운 홍 후보의 약진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공항까지 대폭 확대하면서 영주권 신청자 또 취업비자 연장 심사 대기자 등 과거에는 단속 우선 대상이 아니었던 외국인들까지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정책을 유지해온 뉴욕에서도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 이민사회가 크게 긴장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5명 가운데 1명은 멕시코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의 22%를 차지하며 불법 체류 이민자 규모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잉이 차세대 대통령 전용기 에어포스원 개발 사업에서 막대한 손실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사업 지연과 설계 변경 등으로 추가적인 비용이 4조 원을 넘어선 가운데 신형 전용기 인도도 당초 계획보다 4년 늦어진 2028년으로 미뤄질 전망입니다. 조란만단이 뉴욕시장의 세컨하우스 과세 정책을 둘러싸고 새로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이름과 주소를 담은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미국이 중남미 해상에서 마약 밀매 선박을 겨냥한 군사작전을 확대하고 있지만 미국 내 코카인 공급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마약단속국은 마약 조직들이 밀수 경로를 빠르게 바꾸면서 단속을 피해가고 있다며 군사작전만으로는 공급 차단에 한계가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주요 뉴스였습니다.

0: 정오 뉴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28일 이란군이 중동 미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동부시간 기준 28일 오후 5시 45분 이슬람 혁명수비대 부대가 이란에서 중동의 미군기지를 기습 공격하려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 미사일은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됐다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중동의 어느 국가에 있는 미군기지가 공격을 받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요르단 기지가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란의 공격으로 이날까지 닷새간 이어진 대화의 무게를 둔 무력 공방 소강 국면은 위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미군은 13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해 공습을 이어가다가 지난 24일부터 중단했으며 이후 이란 역시 중동 미군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무력 공방을 멈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며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이란을 상대로 더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이란군이 미군기지를 표적삼아 공습을 가한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부사령부는 또 다른 소셜미디어 X글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7월 28일 이라크에서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사우디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도록 지시한 이란 계열 테러리스트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사우디 전투기들은 지난 72시간 동안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지시한 30건 이상의 드론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처로 이라크 동부에 걸쳐 있는 여러 테러 조직 병참 및 무기 기지를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날 이란의 미군 기지를 향한 탄도미사일 공습 시점과 미군과 사우디군의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 정밀 타격 시점의 선후 관계가 정확히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 관련 정책 추진이 미흡하다며 불만을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린이 백신 접종 축소와 백신 정책 변화를 요구해온 가운데 보건부 내부에서는 장관 교체 가능성까지 거론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1: 트럼프 대통령이 보건복지부가 어린이 백신 접종을 줄이는 데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압박하며 장관을 질책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습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28일 소식통을 인용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월 버지니아 골프장 오천에서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백신과 자폐증 연관성 조사를 최우선 과제로 삼을 것을 요청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케네디 장관에게 운동선수들이 실패의 두려움으로 근육이 경직되거나 불안함을 겪는 현상인 입스가 온 것 같다면서 백신 관련 정책에 성과가 없던 점을 노골적으로 지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뒤이어 6월에도 백악관 집무실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장관에게 충분한 시간을 줬다며 1년 반 동안 더 많은 성과를 내지 못한 것이 실망스럽다고 분통을 터뜨렸다고 관계자들은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과 자폐 스펙트럼이 연관이 없다는 과학자들의 결론에 오랜 의구심을 품어온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또 2000년대부터 자폐증과 백신의 연관성을 주장해온 비영리단체에 기부해왔고 2014년에는 SNS에 내가 대통령이라면 어린이가 감당할 수 없는 일회성 대량 주사는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며 자폐증이란 글을 올리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구 자녀가 백신 접종 후에 자폐증에 걸렸다고 보고 있으며 백신 부작용을 겪은 사람 3명을 알고 있다면서 이 주제에 가끔 감정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설명했습니다. 자폐증은 신경발달 장애로 현재 정확한 원인은 확인되지 않았지만 유전적 요인과 부모 연령대 상승 또 진단 시스템 향상 등이 발병수 증가의 원인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은 아동 백신 접종 권고량을 줄이고 MMR 백신을 분리 접종하는 방안을 지지해왔습니다. 올해 1월 케네디 장관은 복지부 가이드라인에서 아동 백신 접종 권장 질환을 17개에서 11개로 축소하겠다는 계획을 내놨습니다. 다만 백신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 때문에 연방법원의 제동이 걸린 상태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네디 장관을 질책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복지 장관 교체설에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 메흐메트 우즈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서비스 센터 국장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으며 복지부 안팎에서 우즈 국장이 추후 케네디 장관을 대체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고 월스트리트 저널이 전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백악관 회담을 역대 최고 수준의 만남 중 하나라고 평가했습니다. 양국 정상은 이란 핵 문제와 중동 안보 현안을 놓고 협력 의지를 확인했지만 가자지구 재건과 이스라엘군 철수 문제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서는 뚜렷한 합의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김소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1: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28일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이 아주 좋았다고 평가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백악관에서 열린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마치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의 추도식에 참석하기 전에 촬영된 영상 메시지를 통해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훌륭한 회담을 마쳤다며 오늘의 만남은 역대 최고의 회담 중 하나였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이란 전쟁 발발 후 첫 대면 접촉이었던 이번 회담에서 전적인 협력과 상호 지지가 이루어졌다면서 이란의 핵무장을 저지하겠다는 공동의 목표를 비롯해 여러 사안에 대해 이해를 같이 했다고 밝혔습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서 트럼프 대통령과 나눈 최고의 대화 중 하나였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면서 의견을 교환하고 이스라엘의 안보와 미래에 대한 중대한 사안들을 조율할 기회였다고 강조했습니다. 네타냐후 총리의 미 방문을 동행한 치피 호토벨리 이스라엘 국가공공외교국장은 이날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공습 대상으로 거론 이란의 비밀 핵시설 곡괭이산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습니다. 호토벨리 국장은 우리가 이번 회담에 어떤 정보를 가져왔다는 식의 발상은 가짜뉴스라며 우리는 자체 채널을 통해서 미 정보당국과 협력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 전 폭스뉴스 인터뷰에서 곡괭이산에 대해 네타냐후 총리가 내게 말해줄 필요는 없다고 언급하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고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을 이스라엘의 최고 우방이라고 칭하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의 최고 우방은 나라면서 린지는 2인자였다고 정정하는 일도 있었다고 호토벨리 국장은 전했습니다. 가자지구 재건을 서두르거나 시리아와 레바논에서 이스라엘군을 철수하라는 압박도 없었다고 호토벨리 국장이 덧붙였습니다. 그 밖에 이날 회담에서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합류할 가능성은 언급된 반면에 요르단강 서안에서 벌어진 유대인 정착민들의 팔레스타인에 대한 폭력 사태는 눈이 뜨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는 이란 정권 교체라는 목표를 앞세워 지난 2월 28일 대이란 전쟁을 시작했고 양국이 합동 작전을 전개하며 공조를 자랑했습니다. 하지만 양국 정상은 이란과의 종전 논의 과정에서 여러 차례 불협화음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이란이 레바논 내 휴전을 종전 조건으로 제시한 가운데 이스라엘이 이에 비협조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두 정상 간의 불화설이 불거지기도 했습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0: 미국의 대표적인 경합주인 위스콘신에서 치러질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국계 후보 프란체스카 홍 주하원 의원이 선두권을 형성하면서 전국적인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진보 성향의 공약을 앞세운 홍 후보의 약진을 두고 민주당 내부에서는 기대감과 우려감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K라디오 AI 기사로 전합니다.
2: 미국 위스콘신주 민주당 주지사 예비선거를 앞두고 한국계이세인 프란체스카 홍주 하원 의원이 주요 후보로 부상하면서 전국 정치권의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프란체스카 홍 후보는 지난 2020년 위스콘신주 역사상 첫 아시아계주 하원의원으로 당선됐으며 민주사회주의 성향 정치인으로 활동해왔습니다. 최근 공개된 여론조사에서는 홍 후보가 26%의 지지율로 선두를 기록했지만 아직 상당수 유권자가 지지 후보를 결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향후 판세는 유동적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홍 후보는 무상 보육 확대와 공공식료품점 운영, 대학 학자금 대출 부담 완화, 주 단위 의료보험 확대, 주설은 2시간 근무제, 주립개발은행 설립 등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또한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폐지와 범죄자의 투표권 복원, 경찰과 교정시설의 역할 축소 등에 대해서도 지지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번 경선은 민주사회주의 성향 후보가 전통적인 진보 지역을 넘어 대표적인 경합주에서도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지를 가늠하는 시험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다만 민주당 일각에서는 홍 후보의 강한 진보 성향이 오는 11월 본선에서 중도층 표심 확보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일부 민주당 원로와 전략가들은 예비선거에서는 경쟁력이 있을 수 있지만 본선에서는 공화당 후보와의 대결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반면 공화당은 홍 후보를 민주당의 진보 노선을 부각할 수 있는 상대로 판단하고 관련 광고와 공세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 후보는 자신이 노동자이자 한국계 이민자 가정 출신, 싱글맘, 세입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노동자와 중산층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정책을 유권자들이 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공약 실현을 위한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고소득층 증세와 기업 세제, 혜택 축소 등을 제시하며 재정의 문제보다 예산 배분 방식의 변화가 중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위스콘신 민주당 예비선거 결과는 향후 민주당의 노선과 전략은 물론 오는 본선 경쟁 구도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K-Radio입니다.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포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포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포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2: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0: 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1: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채피터슨 앤 어소시에이시 함께합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주요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비자 연장 대기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도 이민세관단속국의 단속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단속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최소 15개 공항에서 사복차림의 ICE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했습니다. 과거 공항에서 ICE의 단속은 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체포 대상에는 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 취업 비자 연장을 기다리고 있는 엔지니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단속 확대는 교통안전청과 ICE 간의 정보 공유 협력의 범위가 넓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ICE는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진 이민자를 찾기 위해 항공사 정보를 TSA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항 단속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체류 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비자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을 넘겨서 체류 중인 이민자와 방문객들은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는 비자는 만료됐지만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면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에 있는 이들은 과거에는 범죄 이력이 없는 한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구금되는 사례도 드물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초과 체류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업 허가 연장을 기다리던 중 구금된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를 변호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는 38년간 이민법을 다뤘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민자들은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이동도 조심스러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이민 전문 변호사 세넌 세퍼드는 전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내 여행은 할 수 있다고 말했었지만 지금은 신분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여행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온 뉴욕에서도 ICE의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엔트로픽의 최고 인공지능 모델 미토스가 인터넷 표준 암호 체계를 무력화할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엔트로픽은 28일 연구 목적으로 미토스 프리뷰 버전이 고급 암호와 표준 열화 버전을 공격하도록 한 실험을 진행한 결과 해킹 취약점을 찾아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고급 암호와 퓨즌은 실제 인터넷 뱅킹과 금융거래, 메신저 보안, 국가 기밀 보호 등 여러 영역에서 해킹을 막는 안전 퓨즌입니다. 고급 암호와 퓨즌 열화 버전은 실험을 위해 의도적으로 고급 암호와 퓨즌의 보안 강도를 낮춘 모의 버전입니다. 실제로 고급 암호와 퓨즌이 즉각적인 해킹 위험에 노출된 건 아닙니다. 엔트로픽은 이번 결과가 인터넷 서비스 운용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세계 곳곳의 소식을 전해드리는 세계는 지금입니다. 다카이치 산하의 일본 총리가 28일 규슈 서부 구마모토현 우키시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29일 오전 8시 30분 기준 13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다카이치 총리는 이날 오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피해 상황을 파악 중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인명피해를 포함해 건물 붕괴, 화재, 도로 파손 등 강진으로 인한 대규모 피해가 확인됐다고 전했습니다. 다카이시 총리는 사망자에게 애도를 표하면서 유족과

부상자 등에게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구조를 기다리고 있는 이들이 있으며 구조작업은 시간과의 싸움이 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지역 경찰과 소방 당국을 중심으로 정부가 긴밀히 힘을 합쳐 한 명이라도 더 많은 인력을 구하기 위한 활동에 온 힘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강진 피해 지역에 대규모 정전과 단수가 발생하고 있다며 인프라 복구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정부는 지난 28일 오후 4시 27분께 규모 7.1의 구마모토 강진 발생 이후 불과 1분 만에 총리 관저에 대책실을 설치 가동하는 등 발빠르게 대응했다고 언론들은 평가했습니다. 29일 NHK에 따르면 다카이치 사나이 총리는 지진 발생 1분 뒤 관저 위기관리센터에 관저 대책실을 설치하고 전 부처에 피해 상황 파악을 지시했습니다. 이어 지진 발생 37분 만인 오후 5시 4분 총리 관저에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왕이 중국 공산당 중앙 외사판 공실 주임이 다음 달 19일부터 20일까지 한국을 방문할 것으로 보입니다. 29일 외교 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양국은 왕이 부장 방한 일정과 관련한 조율을 이어왔으며 최근 이와 같은 1박 2일 일정 방안에 공감대를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왕이 부장은 방한 시 조현 외교부 장관과 한중 외교장관 회담을 통해 양자관계 현안 및 북한과 중국 관계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한을 계기로 왕이 부장의 청와대 방문과 이재명 대통령 예방, 정동영 통일부 장관과의 면담 등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왕이 부장의 방한은 이재명 대통령의 지난 1월 국빈 방중과 시진핑 중국 국가수석과의 한중 정상회담 이후 중국 외교 안보 분야 최고위급이 한국을 찾는 첫 번째 사례입니다. 조현 장관은 중국과 올 1분기 중 외교장관 회담을 추진 중이라고 1월에 밝힌 바 있지만 성사되지 않았으며 왕이 부장은 대신 지난 4월 북한을 방문한 바 있습니다. 이란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28일 요르단 미군기지를 공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 반관영 타스님 통신에 따르면 혁명수비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미군의 공격적인 행동에 대응해 여러 발의 탄도미사일로 요르단에 주둔한 미 공군기지와 중앙지휘소를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혁명수비대는 미 당국자들의 위협과 우리 국에 대한 불법 개입은 중단돼야 한다며 위협이 계속되는 한 우리의 저항도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혁명수비대는 미군의 공격적인 행동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는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이날 이란군이 중동의 미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에 미 동부시간 기준 오후 5시 45분께 이슬람 혁명수비대 부대가 이란에서 중동의 미군기지를 기습 공격하려고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의 미사일은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됐다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0: 미국이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외국산 첨단 로봇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원과 배터리를 전력망, 데이터센터 장비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FCC는 로봇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첨단 로봇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격으로 로봇을 탈취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결형 전력 인버터도 외국 기업이 전력망 데이터센터에 연결된 인버터를 임의로 꺼버리거나 데이터를 수집, 유출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 관련 이유 외에도 미국 내 AI 산업의 공급망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에 따라 FCC는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FCC는 국가 안보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CC의 수입 금지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되지만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날씨입니다. 29일 수요일 오늘 뉴욕 일원 오전까지 비 소식이 이어지겠지만 차차 비가 멈추면서 오후 들며 날이 개겠습니다. 오후 3시 최고 기온은 83도, 섭씨 28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21도 나타내겠습니다. 체감 온도는 실제 날씨와 비슷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대기질 지수는 48로 좋음을 나타내고 있으며 자외선 지수는 낮겠습니다. 바람은 북서풍이 초당 4m로 선선하게 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DC 날씨입니다. DC 일원 오늘 최고 기온 84도, 섭씨 28도, 최저 기온은 69도, 섭씨 20도 나타내겠습니다. 강수확률 0%로 화창하고 맑은 날이 이어지겠습니다. 워싱턴 DC 일원 대기질 지수는 55로 보통 수준 나타내겠습니다. 자외선 지수는 0으로 낮겠습니다. 대기질 지수와 자외선 지수가 모두 낮아 야외 활동하기에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날씨였습니다.
1: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12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뱅커호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커호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커호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 뉴스는 뱅커호프 제공입니다. 최대로폼 최대보상 사고상의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주거용, 상업용, 신축이나 증축이나 개축, 보수, 건설 설계나 용도 변경에 이르기까지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리 엔지니어링이 확실히 책임집니다.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건축에 관한 걱정 이젠 마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문의하세요. 상담번호 718-429-0181 718-429-0181 K-Radio 정오 뉴스 이 시간은 당신과 PCB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 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 뱅크 제공입니다.
1: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센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센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올유 캐니스를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2: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미국 내 이민자 5명 가운데 1명은 멕시코 출신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정책연구소 보고서에 따르면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전체 이민자의 22%를 차지하며 불법 체류 이민자 규모에서도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미국에 거주하는 멕시코 출신 이민자 수가 전체 이민자의 22%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내 이민자 5명 중에 1명꼴로 단일 국가 출신으로서는 가장 큰 비중입니다. 또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자 규모는 550만 명으로 미 전체 불법 체류자의 40%를 차지해 최대 비중을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28일 멕시코 일간 라오르나다가 미 이민정책연구소의 인구 통계 분석 보고서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멕시코 현지에서 태어나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자는 1,110만 명에 달합니다. 이는 미 전체 이민자의 22%에 해당하는 규모입니다. 미국 내 멕시코 출신 이민자 수는 1980년 이후 5배 이상 급증했지만 1,170만 명을 넘었던 2007년 정점을 기록한 뒤에 소폭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작성한 안드레스 아얄라 연구원은 이런 감소세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미국 내 멕시코 이민자의 정착 기간은 길어지는 추세입니다. 전체의 60% 이상이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장기 체류자로 집계됐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사회 경제적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멕시코 출신 이민자는 타국 출신 이민자들보다 영어 구사 능력이 낮고 미 시민권을 취득한 비율도 떨어졌습니다. 소득 수준 역시 대체로 낮았습니다. 2024년 기준 멕시코 이민자 가구의 평균 소득은 $68,700로 미국 내 전체 이민자 가구 평균을 밑돌았습니다. 직종별로는 전체의 절반 이상이 서비스업, 건설업, 정비, 유지보수, 자원개발 등 저임금, 육체노동 분야에 종사했습니다. 거주지별로는 멕시코 출생 이민자의 절반 이상이 캘리포니아주와 텍사스주에 집중됐으며 일리노이주, 애리조나주, 플로리다주가 뒤를 이었습니다. 멕시코는 미국 내 불법 체류 이민자의 최대 출신국이라는 꼬리표도 유지했습니다. MPI가 추산한 2023년 기준 미국 내 멕시코 출신 불법 체류 이민자 수는 약 550만 명으로 단일 국가 기준 압도적인 1위입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주란만단이 뉴욕시장에 세컨하우스 과세 정책, 삐다테르 정책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뉴욕시가 과세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주들의 이름과 주소를 담은 검색 가능한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하면서 사생활 침해와 안전 문제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K-라디오 AI 기사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4: 뉴욕시 재정국이 이른바 빌애터 택스, 즉 500만 달러 이상 세컨하우스에 부과되는 신설 세금과 관련해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 소유주 명단을 온라인에 공개했습니다. 애초 8월 30일까지 발송할 계획이었지만 여름 휴가철 이전에 서둘러 발송에 나선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뉴욕시 재정국 측은 주법에 따라 매년 공개해온 재산세 명부와 같은 절차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이번에는 이름과 주소가 한 곳에 정리돼 누구나 쉽게 검색할 수 있게 되면서 기존 공개 방식과는 다른 차원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비판론자들은 이번 데이터베이스가 부유층 주택 소유주들을 괴롭힘이나 범죄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정치적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계층 간 갈등을 부추기는 것은 위험한 처사라는 비판도 나왔습니다. 뉴욕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이번 명단에는 배우 신시아 닉슨, 패션지 편집장 안나 윈투어를 비롯해 테일러 스위프트의 트라이베카 자택, 영화감독 대런 아로노프스키, 마틴 스코세이지, 감독 부인, 명의의 부동산 등 유명 인사들의 이름이 대거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명단에 오른 이들 중에는 뉴욕시의회 의원 2명도 포함됐는데 이 중 한 의원은 자신의 자택이 사실상 주거주지임에도 명단에 잘못 올랐다며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앞서 맘다니 시장은 헤지펀드 시타델의 창업자 켄 그리핀의 센트럴파크, 사우스 펜트하우스 앞에서 이번 증세안을 홍보하는 영상을 촬영해 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그리핀 측은 이 영상이 자신을 위험에 노출시켰다며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실제 과세 통지서도 발송되기 시작했습니다. 1단계 대상은 500만 달러 이상 단독 다세대 주택과 100만 달러 이상 콘도 코합이며 소유주들에게는 30일 안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이 주어졌습니다. 뉴욕시 감사원장실은 이번 세금으로 약만 3,500채의 부동산이 영향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으며 당초 예상의 2배인 10억 달러의 세수가 거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번 과세 방식이 사실상 컴퓨터 모델링에 기반한 새로운 평가 체계라는 점에서 코업 소유주들 사이의 형평성 문제 등 앞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도 적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논란이 향후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으며 뉴욕시가 부유층과 기업들에게 계속 매력적인 도시로 남을 수 있을지에 대한 논쟁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피 에다테르 텍스 세컨하우스 과세 정책은 지난 5월 맘다니 시장이 뉴욕시 예산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 발표한 행정 예산안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졌으며 과세 대상은 뉴욕시의 본거주지가 아닌 세컨하우스를 보유한 소유주로 500만 달러 이상 단독 다세대, 주택과 100만 달러 이상 콘도 코합에 최대 6.5%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K-Radio입니다.
2: 뉴욕시에서 연방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이민 단속 작전이 퀸즈를 시작으로 뉴욕주 내 대도시권 전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한인 등 이민자 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소영 기자입니다.
3: 이민 세관 단속국 ICE가 뉴욕시에서 새로운 이민 단속 작전에 들어갔습니다.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 작전은 지난 27일 퀸즈 지역에서 시작됐으며 이후 뉴욕과 뉴저지 등 뉴욕 대도시권 다른 지역으로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재까지 다른 지역 ICE 인력이 대규모로 추가 투입된 상황은 아니지만 기존 뉴욕 현장 사무소에 배치돼 있던 연방 요원들이 단속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단속의 주요 대상은 지역 교정시설에서 석방된 이민자들 가운데 ICE가 구금 요청을 했지만 해당 기관이 협조하지 않았던 사례들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이민 단속 과정에서는 당초 조사 대상이 아니었던 다른 불법 체류 이민자가 함께 체포되는 이른바 부수적 체포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정책을 지원해온 톰 홈원 백악관 국경 담당 차르는 그동안 우선 단속 대상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더라도 미국 내 불법 체류자는 법집행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편 최근 자료에 따르면 뉴욕과 뉴저지는 아이스 이민 체포 건수가 전국에서 높은 지역 가운데 하나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전문 분석기관이 아이스 자료를 토대로 집계한 결과 2023년 9월부터 25년 10월까지 뉴욕주에서 발생한 이민 관련 체포 건수는 약 13,900건으로 전국 4위 수준이었습니다. 가장 많은 체포가 이루어진 지역은 텍사스였으며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가 뒤를 이었습니다. 뉴저지는 같은 기간 9,400건으로 전국 6위를 기록했습니다. 불법 체류 이민자 규모와 단속 건수를 함께 반영한 위험 분석에서는 뉴저지가 뉴욕보다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뉴저지는 불법 체류 이민자 규모와 체포 현황을 종합한 지표에서 전국 7위를, 뉴욕은 8위를 차지했습니다. 뉴욕주의 불법 체류 이민자는 대략 83만 6천 명으로 추산됐습니다. 주민 10만 명당 약 4,270명 수준입니다. 뉴저지의 불법 체류 이민자는 47만 6천 명으로 전체 규모는 뉴욕보다 적지만 주민 10만 명당 비율은 뉴욕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민 전문가들은 최근 단속 강화 분위기 속에서 이민자들이 자신의 체류 신분과 법적 권리를 정확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아이스 요원이 방문하거나 접촉할 경우에 당황해서 서류를 바로 제시하기보다는 변호사 상담 권리, 영장 확인 등 기본적인 법적 절차를 숙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에서도 단속 확대 가능성에 대비해 이민 관련 상담 문의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아이스의 이번 뉴욕 지역 단속 확대 움직임으로 이민자 사회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체류 신분과 관계없이 모든 이민자들이 자신의 법적 권리를 알고 대응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K-라디오 김소영입니다.
2: 한국전쟁 정전협정 73주년을 맞아 연방 하원에서 참전 용사들의 희생을 기리는 결의안이 여야 의원 공동으로 발의됐습니다. 정전 이후에도 한반도에서 임무를 수행하다가 목숨을 잃은 장병들까지 함께 기리는 내용이 담겼는데요. 자세한 내용 K-Radio AI 기사를 통해 전해드립니다.
4: 정전협정 체결 73주년을 맞아 미국 연방하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들의 공헌을 기리는 결의안이 초당적으로 발의됐습니다. 민주당의 로이스 프랭클 의원과 공화당의 거스 빌리라키스 의원은 지난 27일 한국전 참전용사와 정전 이후 한반도에서 복무하다 희생된 장병들을 함께 기리는 내용의 결의안을 내놓았습니다. 결의안은 한국전쟁이 많은 미국인들 사이에서 잊혀진 전쟁이 되어버렸고 참전 장병들이 앞선 세계대전 참전용사들만큼의 환대를 받지 못한 채 귀국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미군 전사자는 3만 6천여 명, 부상자는 10만 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이번 결의안은 참전용사뿐 아니라 정전협정 이후 정전체제를 유지하는 과정에서 순직한 장병들도 한국 방위 참전용사로 규정해 함께 예우한 점이 눈에 띕니다. 결의안에 따르면 한반도는 정전협정 이후에도 법적으로는 여전히 전쟁 상태이며 현재도 약 2만 5천 명의 미군이 주둔하며 정전체제를 지키는 과정에서 수백 명의 장병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번 결의안에는 브라이언 피츠패트릭, 조시 고트하이머, 수지리, 그레이스 맹 의원 등도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하원 공화당은 SNS를 통해 잊혀진 전쟁에 뛰어든 180만 명의 미국인을 기린다며 혹독한 추위와 끊임없는 포화 속에서도 자유를 지키기 위해 싸운 이들의 용기는 세대를 넘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팀 스콧 상원의원과 신디 하이드 스미스 상원의원도 각각 SNS를 통해 참전용사들의 용기와 희생을 기리는 메시지를 남겼습니다. K-Radio입니다.
1: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는 알짜 주부들이 찾는 곳 한남 최애
5: 뉴저지 한남체인 핫썸머 쿨세일. 그린그레이 호박 2파운드 99센트, 백도 싱글박스 27불 99, 수박 4불 99, 가주산 한국포도 3파운드 9불 99. 우리 가족 밥상을 더 맛있게 CJ 알뜰 모음전 혜택을 한남체인에서 만나보세요.
0: 라디오 정오뉴스. 이 시간은 뱅크오프 주택용자 사전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오프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오프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K-Radio 정오뉴스는 뱅크오프 제공입니다.

0: 여러분께서는 지금 K-Radio 정오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안녕하세요. 유익한 정치, 경제, 사회와 문화 이슈를 생생한 영어와 함께 전해드리는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뉴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뉴욕타임스 기사는 오피니언 칼럼으로 다소 파격적인데요. If you're over 40, you're ready to use AI. 40세가 넘었다면 이제 AI를 쓸 준비가 되었다입니다. 유대교의 신비주의 학문인 카발라는 내면의 성숙함과 중심이 잡히는 40세가 되기 전까지는 공부를 금지하는 전통이 있다고 합니다. 뉴욕의 한 대학 교수는 이 전통을 AI 기술에 비유하며 스스로 생각하고 글을 쓰며 고민해 본 적 없는 젊은 학생들이 너무 일찍 AI에 의존하면서 생각하는 능력과 자신만의 목소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경고했다고 하네요. 자세한 내용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The widespread use of artificial intelligence among students is eliminating the necessary struggles of writing and critical thinking, which are essential for developing a genuine voice. 학생들 사이에서 인공지능 사용이 급속히 확산되면서 글쓰기와 비판적 사고를 통해 반드시 거쳐야 할 배움의 과정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과정이야말로 자신만의 진정한 목소리를 키우는데 꼭 필요한 요소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Widespread use, 광범위한, 널리 확산된 사용이라는 의미이고 eliminate, 없애다, 제거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develop a genuine voice, 진정한 목소리를 개발하다. 즉, 단순한 목소리가 아니라 남의 것을 베끼지 않은 자신만의 진정한 주관, 소신, 어조를 뜻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에게 보고서 써줘 라고 명령하면 매끄러운 글은 나오지만 그 안에 나의 진심이나 고민은 담길 수 없겠죠.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 아닌 내가 고민하고 골머리를 앓으며 다듬어낸 진짜 내 생각을 genuine voice라고 부릅니다. Relying on large language models acts like a drug that removes the discomfort of confusion, preventing young minds from staying inside difficulty long enough to achieve true wisdom. 대규모 언어 모델에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은 마치 혼란에서 오는 불편함을 없애주는 약과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젊은 세대는 어려움을 충분히 견디며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잃게 되고 결국 진정한 지혜에 이르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Act like a drug, 직역하면 약처럼 작용하다 라는 뜻인데요. 여기서는 즉각적인 편안함을 주거나 힘든 과정을 건너뛰게 만들어준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AI를 사용하면 마치 중독성 있는 약처럼 순간적인 불편함을 없애주죠. 그리고 stay inside difficulty, 어려움이나 난관 속에 머물다, 즉 고민과 막힘의 시간을 기꺼이 견뎌내다 라는 표현인데요. 기사에서는 글이 안 써지거나 답답할 때 바로 AI를 켜서 답을 찾아버리면 편하지만 그 고민의 시간, stay inside difficulty를 견뎌내야만 진짜 내 실력이 된다고 조언합니다. While mature individuals can use AI as a tool without losing their identity, unformed thinkers risk bypassing the essential process of discovering who they are through language. 사고와 가치관이 이미 자리 잡은 사람들은 AI를 하나의 도구로 활용해도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생각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는 사람들은 언어를 통해 나는 누구인가를 발견해가는 중요한 과정을 건너뛸 위험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Mature individuals, 성숙한 사람들, 즉 사고와 가치관이 어느 정도 확립된 상태를 말하고요. 반면에 unformed thinkers, 아직 형성되지 않은 사고를 가진 사람들, 아직 가치관이 자리 잡지 못한 상태를 말합니다. Bypass, 도로에서는 우회로라는 뜻도 있지만 어떤 과정이나 단계를 건너뛰다, 꼼수를 써서 피하다 라는 의미로도 쓰입니다. 예를 들어 지옥철이나 차가 막히는 길을 우회해서 갈 때 bypass traffic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공부나 성장의 과정까지 bypass, 건너뛰어버리면 내실이 없어지겠죠. Just as driving requires age and maturity, powerful technological tools demand inner ballast and judgment that cannot simply be downloaded.
2: 자동차 운전에는 일정한 나이와 성숙함이 필요하듯 강력한 기술을 제대로 활용하기 위해서도 내면의 중심과 올바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런 자질은 단순히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Inner ballast. Ballast는 원래 배를 흔들리지 않게 하는 평형추를 말하는데요. Inner ballast이니까 내면의 평형추, 즉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균형감, 중심축 또는 정신적 기틀을 뜻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빠르게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자기만의 철학이나 중심을 inner ballast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AI라는 거대한 파도에 쓸려가지 않으려면 이 내면의 무게중심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전해드린 뉴욕타임스 오피니언 기사의 제목은 40세 미만 AI 금지였지만 사실 실제로 나이 제한 정책을 만들자는 뜻이 아니라 운전면허나 수술용 메스처럼 강력한 도구를 다루기 전에는 먼저 스스로 고민하고 백지와 씨름하며 생각하는 힘을 키우는 준비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경종을 울린 것입니다. AI가 초안을 1초 만에 써주는 시대일수록 나의 일상의 답답함과 혼란을 견디며 자신만의 목소리를 만들어가는 인간 고유의 가치를 비춰내고 있는가 한번 자문해봤으면 좋겠네요.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영일 뉴였습니다.

미국이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외국산 첨단 로봇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원과 배터리를 전력망, 데이터 센터 장비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FCC는 로봇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첨단 로봇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격으로 로봇을 탈취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결형 전력 인버터도 외국 기업이 전력망 데이터 센터에 연결된 인버터를 임의로 꺼버리거나 데이터를 수집, 유출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 관련 이유 외에도 미국 내 AI 산업의 공급망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에 따라 FCC는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FCC는 국가 안보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CC의 수입 금지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되지만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4월 29일 수요일 K라디오 정오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제작의 K라디오 보도국, 진행의 이하예였습니다. 끝까지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0: you dress me.
1: K-Radio 게시판입니다. 한 달에 200대 정도의 중고차를 사는 뉴욕 뉴저지 중고차 전문업체. 세상에서 제일 쉽고 간편하게 시간 낭비 없이 정확한 가격 받고 중고차를 팔 수 있습니다. 페이먼트 남은 차, 리스차도 직접 페이오프하며 타이틀이 있는 경우 당일 현찰 또는 체크 드리고 바로 픽업합니다. 뉴욕, 뉴저지, 웰체스터, 스태튼 아일랜드, 에디슨 지역 모두 픽업 가능합니다. 이제 뉴욕, 뉴저지 모든 중고차 문의는 배준범 대표에게 전화주세요. 문의전화 201-881-9952 201-881-9952 이제 뉴욕 플러싱에서도 올가닉 원을 만나보세요. 고향의 정성과 건강한 맛을 전해드리는 올가닉 원이 플러싱 노던 154번가 버스정류장 바로 앞에 오픈하였습니다. 900여가지 대한민국 농수특산물과 유기농 건강식품 그리고 350여가지 생후 6개월 이상 아이를 위한 유기농 제품까지 한자리에서 편리하게 만나보세요. 일반 마트에서는 쉽게 찾기 힘든 진짜 한국의 맛과 따뜻한 마음을 올가닉 원이 정성껏 담았습니다. 뉴저지 펠리세이즈 팍 매장은 물론 새롭게 오픈한 플러싱점과 온라인 스토어 organicstore.com에서도 함께하세요. 건강한 밥상, 따뜻한 마음, 올가닉 원, 당신의 식탁이 더 건강해집니다. 플러싱 154-08 노던 블러바드 전화번호 929-845-0958 929-845-0958 올가닉 원 매장에서 함께 즐겁게 일할 직원도 모집 중에 있습니다.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2: WWRU Jersey City, New York, 1660 AM, WWRU.
3: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4: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5: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쌀 한 대라고 하면 밥맛이 뚝 떨어지고 쌀 1.8039리터라고 하면 밥맛이 확 살아나는 남자죠. 숭실쌀부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6: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5: 이거는 솔직히 대가 더 편하지 않습니까?
6: 무슨 말도 안 되는 말씀을 하십니까?
5: 쌀 한 대 주세요. 한 말 주세요.
6: 쌀 한 대가 몇 그램쯤 되는지 아세요? 쌀 한 대가 그램. 마트에 쌀 사러 가면
5: 400g?
6: 쌀 마트에 사러 가면 킬로그램 단위로 포장돼 있죠. 네. 그럼 몇 대나 되는지 감 있으십니까?
5: 없죠.
6: 그러니까 다 이게 미터밥 쓰는 겁니다. 그냥 다 이건 억지스럽게 굳이 이걸 만들어서 약간 저를 뭔가 이렇게 도발해 보시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네. 이 정도는 일상생활에 이미 그래도... 정치자분 쌀 이런 거 요즘 다 무슨 레시피 이런 거 보세요. 다 무슨 뭐 몇 그램을 넣어라 이렇게 다 돼 있지. 뭐 쌀을 뭐 집에 돼 있어요 혹시?
5: 없어요.
6: 요즘 돼 없는 집이 대부분이에요 요즘에.
5: 돼 없죠, 돼 없죠.
6: 옛날에는 집에 돼가 진짜 있었죠.
5: 오줌 싸게들 그거 들고
6: 돼가 하나가 있었죠, 그죠? 예, 그래서 그렇죠. 약간 좀 깐깐하게 예. 살림하시는 분들은 장에 가가지고 자기 돼를 들고 다니시는 분이 과거에는 있었어요.
5: 있습니다.
6: 그잖아요. 그런 불행한 시대가 있었다고.
5: 사과드립니다.
6: 네. 예.
5: 자, 표준 단위를 사용합시다. 자, 한국인은 여러분 밥심이라고들 하죠. 쌀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쌀 한 톨에 담긴 역사와 과학 이야기를 함께 나눠볼 텐데. 자, 우선 궁금한 게 말이죠. 한반도에서는 우리가 언제부터 쌀을 재배했으며 언제부터 이 밥을 주식으로 먹었는지 궁금하거든요.
6: 아, 이건 정말 재밌는 이야기입니다. 이거. 아,
5: 예. 네, 이거. 재밌겠다.
6: 일단 주식으로 먹은 거는 조금 많이 늦춰봐야 됩니다. 비교적 요즘이라고 봐야 됩니다.
5: 아, 그래요?
6: 예를 들면 조금 많이 땡긴다 그러면 한 고려시대까지. 예. 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예를 들어 쌀 농사 잘 되는 네. 우리나라 남부지방 뭐 예를 들어서 전라남북도 경상남도 이런 지역에서는 아마도 삼국시대쯤에도 쌀을 주식으로 먹는 문화가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봤을 때 쌀이 밥의 기본이다라고 누구나 우리가 야 밥값 해야지 야 밥 먹었냐 이렇게 얘기하면 다들 이렇게 쌀밥을 자동으로 떠올리는 그 그림이 된 거는 상당히 좀 시대가 비교적 가까울 시대라고 봐야 됩니다.
5: 예를 들어 고려 초기에 뭐 개성에 가면은 밥을 주식으로 안 먹었을 수 있다.
6: 개성 정도면 그래도 좀 보급이 잘 되니까 그래도 쌀 좀 퍼져 있겠으면 좋은 예 들어주셨는데 그래서 고려 초기에 평양 정도에 갔다. 그러면 밥 먹었냐라고 하면 이제 사람들이 쌀밥보다는 어떻게 보면 어떤 사람은 뭐 콩밥을 떠올리고 어떤 사람 딴 잡곡밥 떠올리는 그런 시기가 좀 있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의외로 고대에는 그런 문화가 좀 없었을 수 있어요.
5: 네네.
6: 쌀 농사가 하나 확실하게 이야기해 볼 수 있는 거는 이 쌀이라는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수수께끼가 굉장히 많은 식물이고 우리나라에서 아주 오래 전부터 재배했던
5: 그렇죠.
6: 만큼
5: 이건 확실하죠.
6: 예, 여러 가지 문화가 많이 융합되어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청동기 시대 때부터 좋게 재배가 시작되었지만
5: 그렇죠. 예.
6: 기술의 발전으로 점점 퍼져나 그 수천 년을 두고 점점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예, 지금과 같이 우리 한국인의 기본 음식, 기본 곡식으로 예. 자리 잡게 된 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 예. 요 질문부터 드려보겠습니다.
6: 네네.
5: 궁금해하는 에디터들이 많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벼농사의 난방 전례설이라든지,
6: 네네.
5: 혹은 뭐 이렇게 인도까지 갔다 온 분들이 들여왔다든지 이랬을 경우에는 그쪽은 쌀 품종이 좀 다르잖아요. 농사법도 다르고, 뭐 2모작, 3모작 그런 것도 다르잖아요, 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우리한테 정착될 수가 있을지. 이런 다른 쌀 품종에 관한 재미난 이야기거리가 있을까요?
6: 이거 진짜 뭐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나 해드릴까요?
5: 아, 무시무시해요?
6: 아 이거 진짜
5: 기적이 차고야?
6: 아 이거 놀라운 이야기예요. 무시무시하다.
5: 아 놀랍다.
6: 예. 일단은 품종 이야기 좀 들어가기 앞서서 예. 좀 기본적인 이야기를 하나 해보도록 합시다. 예. 쌀 품종이 여러 개가 있다라는 건 상식이죠, 그죠? 전 세계적으로 보면 뭐 수천 종 단위로 쌀 품종을 이야기합니다.
5: 예.
6: 쌀 품종이 정말 다양하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마 뭐 이런 거 정도는 오다가 들어볼 고시히카리 뭐 이런 거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5: 들어온
6: 네, 뭐 그런 거 들어보신 적이 쌀 품종 이름이거든요. 일본에서 개발된 거죠, 당연히. 월광이라고 합니다, 한자로는. 우리나라에서 가끔 월광이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뭐 월광, 소라타, 뭐 달 이런 거하고 다르고요. 일본에 있는 월이라는 지역이 있어요.
5: 예.
6: 거기서 나는 이렇게 윤기가 빛나듯이 나는 그런 쌀이라고 해가지고 월광이라는 품종명을 일본 사람들이 지었는데 일본에서는 지금 엄청나게 일본에서 많이 재배되는 일본의 초인기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5: 네.
6: 우리나라에도 들여와가지고 꽤나 많이 퍼져있는 품종이 이 월광 일본식으로 발음하면 고시히카리입니다.
5: 네.
6: 그럼 일본의 대표 품종 그런 거예요.
5: 네.
6: 우리나라에 쌀농사 많이 짓잖아요. 지금도 벼농사 많이 짓잖아요.
5: 예.
6: 쌀밥 최근에 언제 드셨습니까?
5: 어제도 먹었죠.
6: 어제도 먹었죠. 예. 뭐 어떤 품종이었는지 혹시 아세요?
5: 아, 모르죠.
6: 우리나라에서 제일 많이 재배되는 쌀 품종 뭘까요?
5: 품종?
6: 네.
5: 아, 뭐 통일벼 이런 거는 품종이 아닌가?
6: 그런 것도 품종이에요.
5: 아, 그래요?
6: 예. 근데 요즘에 통일벼 제로에 가깝습니다.
5: 아, 그래요?
6: 네. 통일벼 90년대 초에 우리나라에서 아예 없애버렸어요, 그냥. 네, 통일벼라는 거를 정부에서 정책적으로 거의 없애버렸어요.
5: 아.
6: 통일벼 국내에서 찾아보기란 거의 0에 가깝습니다.
5: 만생종.
6: 그러니까 그런 거 좀 더 넓은 분류예요.
5: 얼마 전에 쌀 관련 뉴스에서 기억났던 단어.
6: 그러니까 조생종이 있고 만생종이 있고 그게 품종을 더 넓게 좀 포괄하는 말이에요.
5: 예. 예. 뭐 우리나라에서 뭐가 1등인가요?
6: 그러니까 이게 참 묘한 일단 답부터 말씀드리면 절대 강자가 지금 좀 없습니다.
5: 아.
6: 절대 강자가 없는데 많이 재배되는 품종 중에서 동진계 품종이 좀 유력한 편입니다.
5: 처음 들어본다.
6: 동진, 신동진, 참동진 이런 계통의 품종이 좀 양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편입니다.
5: 예, 예.
6: 그러니까 이게 동진이란 이름 어디서 왔을까요? 내 친구 동진이, 내 친구 신동진이 있는데 신동진이 개발해서 이름이 신동진인가?
5: 저기 총수 한 분도 계시고. 예.
6: 동진. 동진강이라는 강이 전라북도 그쪽에 있죠.
5: 아, 있어요?
6: 네. 그래서 그쪽 지역에 평야가 넓게 펼쳐져 있습니다.
5: 그렇죠.
6: 김제, 익산까지 평야가 넓게 펼쳐져가지고 옛날부터 쌀농사 정말 많이 하는 지역인데.
5: 이름 좋네. 네.
6: 그 지역에서 익산에서 개발된 품종, 입산에 있던 연구소에서 개발된 품종입니다. 그래서 동진으로 출발돼가지고 그게 한번 개량돼서 동진 1호가 됐다가 신동진으로 아마 이름이 한번 바뀌었을 거예요. 요즘 통상 신동진이라고 부르는데.
5: 신동진.
6: 신동진이라는 품종이 양쪽으로 보면 1위 할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5: 그래요. 예.
6: 이게 이제 워낙 그 어떻게 보면 신동진의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전라북도 지역에서 농사를 엄청 짓는데 거기에서 워낙 양쪽으로 농사를 많이 짓기 때문에 전국 평균을 내보면 신동진이 1위 할 때가 생기는 거예요. 경기도 이런 데서는 신동진 그렇게 많이 심지는 않습니다.
0: 아, 지역별로 또 달라요.
6: 네, 지역별로 좀 달라요. 근데 이제 전라북도 이런 데서 워낙에 많이 하니까 신동진의 개량 버전인 참동진으로 요즘 신동진을 대체하자 뭐 이런 게 좀 있습니다.
0: 참동진.
6: 하여튼 품종으로 보자면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삼광이라든가 참드림이라든가 이런 품종도 우리나라에 많이 재배되는 품종 중에 하나입니다.
0: 그렇구나. 이게 쌀포대에 적혀있는 이름이에요, 그게?
6: 그거는 좀 달라요. 아. 예를 들어서 무슨 임금님 뭐 이런 식으로.
0: 아, 맞다.
6: 그런 거 있죠. 그건 이제 브랜드예요.
0: 아, 이해했습니다.
6: 근데 그러고 나서 이렇게 잘 포장지를 보다 보면 품종명을 써놓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이런 것도 너무 재밌는데, 우리나라에서 한때는 절대 강자였고, 지금은 진짜 절대 2인자로 통하는 품종이 추청이라는 품종이에요, 추청.
0: 추청?
6: 네, 추청. 이거는 일본에서 건너온 품종인데, 이거 아키바레라고 하는 품종인데요. 이거 우리나라에서 되게 많이 심던 품종이기 때문에, 요즘도 농가에서 아키바레, 혹은 뭐 약간 발음이 변해서 아키바리라고 하는 데도 많이 있습니다.
0: 그래요?
6: 아키바리가 맛있지. 막 이런 데 많이, 아키바리가 잘 돼. 뭐 이런 데 많이 있습니다. 이게 한때는 우리나라 절대 강자였고요. 지금은 국산 품종이, 우리나라에서 개발된 품종이 더 우세해졌기 때문에, 지금은 1위를 못할 때도 많은데, 2위 정도는 꽤나 차지합니다. 추청. 지금까지도. 추청. 일본에 아이치현에서 탄생된 50년대인가에 탄생된 품종이에요. 일본에서 되게 옛날에.
0: 50년대.
6: 그래서 60년대 일본에서 좀 보급을 하려고 했어요. 근데 그다지 실패했어요, 일본에서는.
0: 왜요?
6: 그러니까 어느 정도 좀 되는 듯 많은 했는데 이 아키바레가 잘 걸리는 병이 막 돌고 이래 가지고 일본에서는 추청이 한때 좀이 나오나 마나 했다가 뭐 그냥 끝났습니다.
0: 근데 우리에서 잘 됐네.
6: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아, 이거 좋아 보이는데 우리나라 도입을 해가지고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게 일본에서 50년대 개발돼서 60년대 퍼졌으면 지금 60년의 세월이 지났잖아요, 그죠?
0: 아직도.
6: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많이 퍼지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그 일본의 약간 농학자나 아니면 일본의 그런 농업 관계된 기관에서 좀 높은 분이 이렇게 오시잖아요. 근데 그분의 좀 기분 좋게 해드리고 싶잖아요. 그럼 그 아키바레 농사 짓는 대로 이렇게 데려가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막
0: 일본에서
6: 그러면 막 같이 막 사진 찍고 막 이래요.
0: 아키바레랑 그분이랑.
6: 아키바레스. 그분이 있잖아요. 이번에 그 일본의 자민당 총재 후보로 나오셨던 분 중에
0: 후보.
6: 후보 중에 그분
0: 여자.
6: 아 그분 말고
0: 아, 남자.
6: 더 유명하셨던 분.
0: 아 남자.
6: 웃긴 걸로 유명하셨던 분.
0: 아 그 무슨 사마.
6: 고이즈미 신지로. 고이즈미 신지로 그분이 이 농업 쪽 부서에서의 높은 분이셨잖아요.
0: 아, 그렇죠. 네, 네 그렇죠.
6: 그래가지고 이분이 우리나라에 한번 오셔가지고 사진 한번 찍고 가셨는데 사진 뭘 찍으셨겠어요?
0: 아, 아키바레.
6: 이분도 사진 찍은 거 보면 파주인가 어딘가 사진 찍었어.
0: 파주에서.
6: 아, 아키바레 이렇게 들고.
0: 파주에서 아키바레.
6: 그렇죠. 자랑스럽게 아키바레 이렇게 들고 사진 이렇게 찍으셨어.
0: 뭐 그럴 수 있죠.
6: 우리나라. 일본에서는 이게 사라진 지 거의 사실상 사라진 지 60년이에요. 희한하게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딱 정착을 해가지고 한동안 한국인의 국민쌀이었어요. 일본에서 넘어왔지만 뭔가 약간 뭐랄까요? 에? 뭔가 트와이스 멤버처럼 뭐 이상한 비유긴 한데
0: 약간, 아, 저 그분 좋아요.
6: 예, 하여튼 일본에서 건너왔지만 한국에서 흥한 그런 품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거 좀 더 관심 가셨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무슨 와인 같은 거는 무슨 뭐 품종 뭐 빈티지 뭐 이런 거 엄청 따지잖아요. 뭐가 무슨 맛이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엄청 따지는데 정작 한국인이 맨날 먹는 밥 같은 경우에
0: 동진게 부끄럽지만 처음 들어봤어요.
6: 무슨 쌀이 어디서 나는지 뭐 어떤 특징이 있는지 뭐 관심 있는 사람 별로 뭐 농사 지으시는 분들은 완전 상식인데 다 아시는데
0: 그렇겠죠.
6: 도시에서 우리 현대 대한민국에서 도시에 사는 인구가 훨씬 많지 않습니까? 도시에 사는 사람들 대체로 와인 품종이나 빈티지는 엄청 따지지만 쌀 품종은 뭐가 있는지 뭐 국산이 많은지 뭐 일본산이 많은지 관심도 없는 경우 많이 있죠.
0: 그렇죠.
6: 우리나라 농업의 근간이고 그렇죠.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그렇죠. 생명과학 기술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게 이런 농업의 품종, 종자를 만드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런 건 좀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모든 품종들은 다들 어떤 거냐면 흔히 말하는 단립종, 자포니카 품종입니다.
0: 아, 자포니카 들어봤죠.
6: 예, 크기가 좀, 길이가 좀 짧고, 그 다음에 찰지다.
0: 아, 동진, 추청, 지금 말씀하신 게 다 자포니카.
6: 다 찐득찐득한 그런, 달라붙는,
0: 찰기 있는
6: 밥풀이 잘 생기는, 그런 자포니카, 자포니카 품종이라는 말이 누가 붙였겠습니까?
0: 예, 일본 아, 일본이네.
6: 그 일본에서 자포니카라고 해요. 근데 사실은 이게 라틴어이기 때문에 야포니카라고 해야 됩니다.
0: 그렇죠, 발음.
6: 야포니카라고 해야 됩니다.
0: 야포니카.
6: 일본 학자가 현대에 이거를 개에 늑대가 있고 사람 키우는 개가 있는 것처럼 크게 보면 단립종, 자포니카하고 장립종, 인디카로 나뉜다. 인디카의 인디는 뭐겠습니까? 인도죠. 그래서 인도 계열,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하는.
0: 뭐 안남미 이런 거.
6: 예, 그런 네. 찰기 없는 그 살 있죠.
0: 흐트러지는
6: 거. 예, 뭐 베트남 음식이나 동남아 음식 같은 거 먹으러 가면 일부러 그걸로 해서 주잖아요.
0: 네, 그렇죠? 네, 네.
6: 그래서 그거는, 그거 나름대로 어떤 또 독특한 맛이 있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래서 그거는 별도의 아종이라는 말 사용합니다. 별도의 아종으로. 개와 늑대가 구분되듯이. 네. 개 사이에서의 품종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0: 그렇죠.
6: 뭐 시추도 있고, 뭐 요크셔 테리어도 있고,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거하고 늑대하고는 조금 더 높은 단계에서 또 구분이 되듯이, 크게 보면 여러 가지 이렇게 품종들이 있지만, 크게 보면 다 묶어서 단립종, 자포니카종이라는 그 품종 무대기가 있고,
0: 네.
6: 그거하고는 한결 다른 인디카라는, 인디카 품종도 품종 많습니다.
0: 예, 예.
6: 인디카에 다양한 여러 가지 품종들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0: 예.
6: 그래서 아마도 이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이게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중국 사람들은 뭐라고 주장하겠어요? 이게 바로 이 동남아시아, 인도 이런 쪽에서 건너온 그 쌀을 중국, 고대 중국의 농부들이, 선사시대 중국의 농부들이 양자강 지역에서 치열하게 이거를 심어서 개량해가지고 이런 게 탄생한 거다. 이런 식으로 중국 농부들은 막, 중국 학자들은 막 주장합니다.
0: 그렇게 또 끼워 마실 수 있네요.
6: 그럴 가능성도
0: 그럴
6: 상당해요.
0: 수도 있죠. 그럴,
6: 네, 그럴 가능성도 상당합니다.
0: 네.
6: 그런데 여기까지가 이제 품종에 대한 기본적인 이제 설명이에요.
0: 네.
6: 아, 좀.
0: 제 얘기, 표정 때문에 많이 조급해지죠.
6: 얘기하겠어요.
0: 저도 조급해요.
6: 요 이야기 해야 돼요.
0: 이미 분량은 다 찼고.
6: 벌써요?
0: 예, 예, 예.
6: 벌써요?
0: 아, 일단, 일단 이어가시죠.
6: 이야기 진짜 안 할 수 없어요.
0: 지금 빌드업을 하고 계시니까.
6: 아, 이야기 해야 돼요.
0: 네, 좋습니다.
6: 우리가 지금 현재 쌀이 부족한 나라라는 느낌은 아니잖아요.
0: 그렇죠.
6: 그렇죠. 우리나라 네. 뭐 음식물 쓰레기가 너무 많다 이런 걸 고민하는 나라잖아요.
0: 맞습니다.
6: 어느새. 그죠. 실제로 전국의 쌀 소비량 대비 쌀 생산량 이렇게 해보면 쌀이 남아 돌게 된 지 벌써 수십 년이잖아요. 그죠. 뭐
0: 쌀값과 무관하게 쌀은 남아 있다고.
6: 네. 그게 네. 그렇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생각을 해보면 지난 수천 년 동안
0: 네.
6: 쌀이 청동기 시대 이럴 때는 쌀이 주류 작물도 심지어 아니었고 조선 시대 이럴 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쌀이 부족하고 굶주림에 시달리는 사람들이 많고. 쌀이 모자라서 걱정이고 흉년 때문에 고생하고 이런 시대가 수백 년 동안 이어졌죠.
0: 아, 그렇죠. 예.
6: 그런데 현대 문명이 들어서면서
0: 예.
6: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을 하면서 그걸로 세상이 뒤집어지면서 쌀이 남아 도는 세상, 음식물 쓰레기가 문제가 되는 세상으로 세상이 바뀌는 거거든요.
0: 그 계기가 있나?
6: 그 계기가 단 하나의 계기는 아닌데
0: 아, 예.
6: 그 계기를 상징하는 사건으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게 아까 쌀 품종에 대해서 뭐 거의 모르신다는 우리
0: 저요.
6: 편집장님께서도 예. 이름을 한번 들어보셨다는 그 통일벼의 개발입니다.
0: 아, 그렇군요. 예.
6: 통일벼라는 품종이
0: 예, 네.
6: 농사를 지어가지고 쌀 소출량이 많아지게 하기 위한 그런 품종 개량 기술의 결과로 탄생한 이 과학기술의 결과물이거든요.
0: 네.
6: 그래서 이거 개발하는데 노력한 사람으로 제일 많이 언급되시는 분이 허문회 박사님이란 분입니다.
0: 아, 허문회 박사님.
6: 1960년대에 이 쌀 품종을 좋은 걸 만들겠다라고 결심하시고 정말 열심히 연구를 하셔가지고 70년대 초에 이 통일벼 개발에 성공하신 분이죠.
0: 야.
6: 근데 이분이 이제 제일 유명하시긴 해요. 이분 네. 뭐 과학기술인 명예 전담 뭐 이런 데 헌액도 되어 있고 막 제일 유명하신 분이긴 해요. 그렇지만은 이 통일벼가 개발되고 통일벼가 통일벼라는 단 하나의 품종만 있는 게 아닙니다. 물론 그런 품종도 있는데
0: 네.
6: 실제로 우리가 통일벼다라고 하면서 사람 통일벼가 70년대 초부터 한 80년대 중반까지 짧게 봐도 80년대 초반까지 한 10년 정도 많이 심었거든요. 그러다가 80년대 중반 이후로 좀 퇴출시켰어요. 그래서 인위적으로 90년대 초에 없애버렸는데 왜냐하면 아, 이 정도로 양쪽으로 충실한 제품을 더 이상 만들 필요 없겠다.
0: 지뢰에서
6: 세상에 그게 바뀌어서 그런데 그 10년 동안 유행한 그 시대 때 우리가 통일벼라면서 심었던 품종이 개량 버전이 많이 있습니다.
0: 아, 그렇군요.
6: 그래서 통일벼가 하나의 품종도 아니거니와
0: 네네.
6: 이 통일벼 개발하는데 공을 세운 사람이 허문회 박사님 말고도 여러 분 계세요. 다른 많은 네.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0: 예.
6: 여러분이 많이 노력을 하셨는데
0: 네.
6: 제일 대표적인 인물이 허문회 박사님이기 때문에 그분 위주로 좀 설명을 드립니다.
0: 네.
6: 참고로 허문회 박사님 그 따님 중에 허성기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
0: 네.
6: 그분도 이런 농업 작물 이런 거 연구
0: 그래요?
6: 연구 요즘도 하고 계십니다.
0: 네,
6: 그래서 완전 이런 농업 과학 연구하시는 집안이 되어버렸죠.
0: 예. 큰 기여를 하셨네.
6: 허문회 박사님이 이런 벼 품종을 개발해가지고 훨씬 더 쌀이 많이 열리는 그런 벼를 개발해가지고 한민족의 이런 거 좀 거창하게 얘기해야지 좀 멋있을까요? 아, 그러니까 60년대 감성으로 좀 얘기하지. 민족을 이 굶주림의 구렁텅이에서 구하겠다. 60년대 감성이죠, 이런 거 약간. 네, 그런 결심을 하시고 연구를 열심히 하시다가 어디로 가셔서 결정적인 돌파구를 얻었는지 아십니까?
0: 어디로 가서?
6: 어디로
0: 해외로 갔어요? 가셨나요?
6: 해외 맞아요.
0: 해외로.
6: 예. 네, 어느 나라로
0: 인도로?
6: 갔을까요? 인도로 안 갔어요. 좀 특이한 나라로 갔습니다. 이거 아시는 분들 다 아시는데 특이한 나라로 갔습니다.
0: 갔어요?
6: 네, 네. 특이한 나라로 갔습니다.
0: 카자흐스탄.
6: 이 나라에 네. 아, 진짜 이런 건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미국의 석유로 재벌된 가문으로 유명한 가문 혹시 생각나는 사람 있습니까? 록펠러 가문 유명하잖아요.
0: 록펠러.
6: 예. 네. 미국의 자동차로 재벌된 가문 하면 생각나는 사람 있죠. 포드. 네. 포드 가문하고 록펠러 가문이 자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 네. 그래서 미국의 동맹국들에게 돈을 이렇게 많이 내어주는 그런 자선 사업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석유 재벌 가문하고 자동차 재벌 가문이 돈을 많이 퍼부

0: 연구를 하고 최신 지식을 많이 얻게 됩니다. 네. 여기에 미국의 학자들이 많이 참여를 했겠죠. 미국에서 돈도 많이 됐으니까. 당연히 이제 필리핀 사람들도 엄청나게 노력을 했겠죠.
1: 그렇죠.
0: 그죠? 네. 그래서 그런 와중에서 여기에서 IR8, IRAID이라고 하는, IR이라는 국제미작연구소의 약자를 딴 거고, 네. IRAID이라고 하는 품종이 개발됐었어요. 이 품종을 당시에 기적의 쌀이라고 불렀습니다. 기적의 벼라고 불렀어요.
1: 왜죠?
0: 왜냐면, 예. 이 품종이, 일단 제일 좀, 어떻게 보면 좀 별로 어이없는 특성일 수도 있는데, 간단한 특성일 수도 있는데, 키가 작게 자라요, 키가.
1: 아, 키가 작게 자라요?
0: 예. 네. 그 별것 아닌 특성 같죠.
1: 그게 좋은 건가?
0: 예. 네. 네. 그 요즘 이게 농, 이런 이 60년대, 70년대 옛날 농사에 관심이 없으신 분들은 키가, 키가 작은 게 뭐가, 뭐, 키가 왜
1: 작으면
0: 그게.
1: 그 나달도 더 적은 거 아니야?
0: 그게 왜?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예, 예. 이게, 아, 이게, 이 60년대, 70년대 이때, 50년대에서 한 70년대 사이에 전 세계의 이 학자들이 눈에 불을 켜고 무슨 작물이든지 하여튼 키 작은 것만 찾으려고 온 힘을 다해서 애를 쓰는
1: 키
0: 시기였어요.
1: 키 작은 뭐가 좋아요?
0: 왜냐하면 네. 이때 1950년대 이후에 전 세계의 화학공업이 발달하면서 네. 비료를 무한정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 그런 정도의 공업적 기술력에 도달하게 됩니다.
1: 네, 네, 네.
0: 예를 들어서 뭐 질소 비료, 우리 흔히 얘기하는 그런 거 있죠. 우리나라에도 비료 공장 50년대 건립돼가지고 60년대부터 가동됐었으니까 네. 비료라는 게 무한정으로 생산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돌입하게 됩니다.
1: 네.
0: 비료를 막 퍼부어주면 식물이 쑥쑥 자라거든요.
1: 네.
0: 그러면 식물이 자라면 식물이 그렇게 비료가 풍부한 곳에서 자라나 본 적이 없잖아요.
1: 그렇죠.
0: 그래서 식물을 그렇게 자라게 하면 당연히 식물이 전체적으로 거대화됩니다. 그래서 물론 쌀도 많이 맺혀요. 전체적으로 커지니까. 좋잖아요.
1: 여기까지
0: 그렇죠. 좀 들으면 좋을 것 같죠.
1: 예.
0: 그런데 이렇게 폭풍 성장을 하다 보면 어떻게 네. 됩니까? 아무리 벼가 자라난다고 해도 벼가 자라나다가 벼가 무슨 통나무로 재질이 바뀌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1: 그렇죠. 예.
0: 그럼 벼가 이렇게 지나치게 커지면 나중에 결국은 꺾여버립니다.
1: 아.
0: 너무 키가 커져가지고.
1: 어, 그렇구나.
0: 그래서 결국은 열매 맺을 때쯤이 되면 다 꺾여서 죽어버리거나 아니면 열매를 제대로 못 맺고 그냥 휘청이다가 그냥 그걸로 그냥 끝나는.
1: 주유소 풍선 인형처럼 이렇게 꺾여버려.
0: 그런 벼들이 대량으로 생겨버려요.
1: 그럼 비료의 시대에선 키가 작은 게.
0: 그렇죠. 그래서 키가 작으면 애초부터 키가 작다 보니까 네. 비료를 좀 많이 먹고 키가 자라도 애지간히 별로 안 큰단 말이에요. 안 꺾여요.
1: 아, 이게 좋은 거네.
0: 그러다 보면 그 상태에서 열매를 잘 맺어가지고, 씨를 잘 맺어가지고, 네. 쌀알이 풍성하게 생기는 그런 게 생기거든요.
1: IRAC.
0: 네, 그래서 이게 세계적으로 보면 밀과 관련해가지고 이 얘기를 더 많이 하는데, 그건 나중에 이제 밀 얘기할 때가 되면 언제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그것도 이야기, 재밌는 이야기 있습니다.
1: 예.
0: 근데 IRAC라고 하는 쌀도 그 비슷하게 개발이 돼요. 당시에 필리핀에서, 필리핀 과학자들이 이거 엄청 좋아했습니다.
1: 기적의 병.
0: 허문의 선생이 이때 뭐 미국에서 비첼 이런 학자들이 참여해가지고 요거 개발됐거든요. 그거의 그 영향과 성과를 생생하게 보고 있었어요.
1: 아...
0: 그래서 이런 거를 어떻게 해가지고 나도 하면
1: 구국 가능하다.
0: 민족의 굶주림을 없애 별을 만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1: 예, 예, 예.
0: 그래서 이분이 그러면 나는 어떤 식으로 품종을 개발해 볼까라고 생각을 했냐면 이런 좀 키가 덜 자라는 품종 중에서 선택을 하되. 새로운 품종을 개발하려면 좀 특이한 것들 사이에 잡종을 만들어야지 새로운 품종이 생길
1: 그렇죠.
0: 거다라고
1: 네,
0: 생각을
1: 그렇죠.
0: 하고 네. 과감하게 네. 전통적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하던 이 단잎종, 자포니카 계통의 품종하고
1: 예.
0: 장잎종, 인디카 계통의 품종을 잡종을 만들어보는 이런 시도에 도전을 합니다. 이 시도에 도전해본 사람들이 없던 게 아니었어요. 우리나라보다 과학기술이 훨씬 더 먼저 빨리 발전했었던 일본 학자들이 이거를 옛날부터 많이 했었습니다.
1: 네.
0: 다 실패했어요.
1: 근데 어떻게.
0: 다 실패했어요.
1: 대단하시네.
0: 그리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에 있던 아까 뭐 이런 뭐 추청, 아키바레,
1: 네.
0: 그 다음에 뭐 고시히카리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는 쌀 품종은 쌀은 일본에서도 많이 하고 자, 일본이 쌀 농사 잘 되는 편입니다.
1: 네.
0: 지금도.
1: 네.
0: 그렇다 보니까 아유, 쌀은 일본 사람들이 개발해가지고 들여오는 게 뭐 최고다. 이런
1: 당시만
0: 해도 그런 게 있었거든요.
1: 예.
0: 그런 게 있었거든요.
1: 예.
0: 그래서 그런 흐름 속에서 아, 일본에서 이거 다 실패했다라고 했는데 이거는 택도 없지라는 그런 생각도 할 법 했는데 허문회 박사님은 IRAID 이런 게 국제 미작 연구소에서 막 필리핀 사람들하고 미국 사람들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나이스 막 하면서 개발되는 나이스 라이스 막 이렇게 하면서 개발되는 그걸 보고 도전해 볼 만하다는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1: 네네네.
0: 그래서 도전했어요.
1: 네.
0: 좀 실패했어 사실은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이분이 뭘 생각을 하셨냐면. 그러니까 잡종이 원래 잡종을 만드는 것까지는 되는데 예. 그 잡종이 후손이 잘 안 생기거든요.
1: 그렇죠.
0: 예, 그리고
1: 노새처럼.
0: 당나귀하고 말하고 이렇게 보면 노새는 생기는데 그렇죠. 이 노새가 새끼를 못 치잖아요.
1: 예.
0: 그런 현상이 많이 이제 발생을 하거든요. 비슷한 현상이 발생을 해가지고 이런 인디

0: 아프리카하고 자포니카에 잡종을 만든다라는 것까지는 했는데 그 잡종을 다시 길러가지고 거기서 씨앗을 계속 얻어내지를 못하게 된 거예요. 일본 사람들 이래서 접었지.
1: 그렇죠.
0: 근데 이분이 뭘 생각하셨냐면
1: 그걸 극복하셨을 거 아니에요. 네.
0: 뭘 생각하셨냐면 여기서 멈추지 말고 하나를 더 갖다 대보자.
1: 아, 세 개를?
0: 그러니까 인디카 품종 하나하고 자포니카 품종 하나하고 잡종이 생겼죠.
1: 생겼죠.
0: 이 잡종들끼리 간에 후손을 보려고 하니까 실패를 했는데 네. 여기다가 네. 이 잡종하고 잡종들끼리만 후손을 보게 하지 말고 네. 이 잡종하고 제3의 또 다른 품종하고의 잡잡종을 만들어보자.
1: 잡잡종은 또 번식이 된다고?
0: 예, 그럴 예. 수 있지 않겠느냐 도전을 한 거예요. 예, 예, 예. 참고로 일본 학자들도 이거를 시도를 안 한 게 아니었습니다. 일본 학자들이 현대 과학을 받아들인 다음부터 이때가 60년대인데 생각해보면 몇십 년이 지났는데 이걸 시도를 안 해봤겠습니까? 예, 예, 예. 안 해본 게 아니었어요.
1: 실패한 거예요.
0: 그런데 일본 학자들은 이 일본에서 한국에서 중국에서 옛날부터 기르던 이 자포니카 품종을 비슷한 걸 개발해야 된다는 걸 생각을 해가지고 인디카하고 자포니카 품종을 만든 다음에 그 잡종하고 또 다른 자포니카 품종의 잡잡종을 만들 생각을 했거든요.
1: 어, 예, 예, 예.
0: 그래야지 우리에게 친숙한 뭔가가 나올 거라는 그렇죠. 생각으로. 그런데
1: 인디카를 또
0: 허문에 이분은 네. 인디카 거기가 더 원조일 수도 있는데 그렇지. 우리나라 뭐 전설이긴 합니다만
1: 동남아 유학 파시기로
0: 우리나라 네. 뭐 전설 중에는 뭐 인도의 뭐 허황옥이 뭐 김해 평양에 또. 찾아와서 뭐 눌러 살고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네. 까지 거라고 해가지고
1: 아, 예.
0: 자포니카 인디카 품종의 잡종을 만든 다음에 인디카 품종 네. 하나를 더 해가지고 잡잡종을 또 만드는 걸 한 거예요.
1: 예.
0: 그랬더니 튼튼하고 계속해서 후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잡종 뼈 씨가 탄생이 된 거죠.
1: 그게 통일벼예요?
0: 그게 이어져서 통일벼가 된 겁니다. 그거를 한국으로 들고 와가지고 이걸 심으면
1: 예.
0: 이 인디카 품종의 특성과 자포니카 품종의 특성을 중에 좋은 것만 갖고 있어가지고 잘 자라나면서 정말 씨앗이 많이 생기는 쌀이 많이 열리는 그런 벼가 탄생을 하고
1: 예.
0: 밥맛도 애지간히 우리가 먹던 거하고 비슷하다. 라고 해가지고 탄생된 게 이 통일벼 대통의 품종입니다. 야. 여기에 되게 허문회 박사님을 비롯한 수많은 한국 과학기술인들의 어떤, 땀과 눈물, 열정이 여기에
1: 그러네요,
0: 들어있는 거고요.
1: 예.
0: 한편으로는 이거 조금 간과하기 쉬운데 필리핀 과학자들과 필리핀인들의 도움도 없다고 볼 수 없어요.
1: 아, 그분들께도 당연히.
0: 네. 예, 그래서 이게 참 예. 이게 참 세상생 역사라는 게 좀 묘하죠. 한국인이 배고픔에서 벗어났다라는 게 얼마나 큰 우리나라 역사의 전환입니까, 그죠?
1: 그럼요.
0: 거기에 희한하게 이렇게 중간에 필리핀 과학자들이 한번 이렇게 쓱 한번 개입됐다가 빠집니다, 이렇게. 예, 미국의 이 뭐 석유 재벌, 자동차 재벌 이런 사람들하고 한 별 상관도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한번 네. 왔다가 빠지는 이런
1: 일이 역기능이
0: 발생을 합니다.
1: 알겠습니다. 쌀에 담긴 과학과 역사 얘기 나눠봤습니다. 밥 잘 챙겨 드시고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3: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1: 자, 여러분 얼굴에 화색이 돌게 해줄 척척동물 박사님이시죠? 안주현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4: 안녕하세요. 안주현입니다.
1: 예. 화색이 돕네요. 첫 비주얼에 화색이 돕니다. 오늘 저희가 동물의 무늬와 색 이야기할 예정인데 응답을 여러분이 많이 안 해주시면 저와 에디터의 얼굴빛이 흑색이 됩니다. 참고하시고 좀 도와주십시오. 자, 혹시 여러분은 얼룩말의 줄무늬를 이제 보고 궁금했던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얼룩말 줄무늬가 과학계 최대 수수께끼 중 하나라고 하는데요. 그 무늬를 두고 벌어진 논쟁이 100년 넘게 이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동물의 무늬와 색에 대한 이야기를 안주현 선생님과 해볼 텐데 자, 일단 선생님, 동물의 독특한 무늬는 왜 생기는 겁니까?
4: 아, 어떤 동물들은 굉장히 독특한 무늬들이 있죠. 이를테면 뭐 말씀하신 얼룩말, 네. 우리 그 저번에 봤던 뭐 표범, 치타 이런 그렇죠. 동물들 네. 보면 강렬한 무늬들이 있잖아요. 있으면 좋을까요?
1: 좋으니까 있겠죠.
4: 그렇죠.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네. 사실 동물 얘기할 때, 뭐 생물 마찬가지지만 얘기할 때 항상 유전하고 진화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는 네.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무늬가 왜 있냐라고 한다면 결국 지금까지 그걸 가지고 살아남은 녀석들이잖아요. 그럼 살아남는 데 있어서 그게 불리하지 않았구나라는 걸 짐작을 해볼 수 있고요. 왜냐하면 살아남는 데 뭔가 어려움이 있었다면 진화적으로 지금까지 있기는 어려웠을 테니까요. 근데 이제 야생에서 강렬하게 무늬를 가지고 살아가는 동물들을 보면 언뜻 해도 꽤 많은 종들이 떠오르죠. 그런 거 보면 무늬가 갖는 독특한 기능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아무래도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은데요.
4: 네, 그렇죠? 맞습니다. 네, 유전과 환경 영향을 같이 봤는데요. 네. 희한하게 생물을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옛날에는 이거는 유전이지, 이건 환경이지라고 단순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점점 더 복잡해져서 어느 것도 단일한 것에 영향을 받진 않는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생각해보면 그렇잖아요. 네. 뭔가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지고 있어야 꺼낼 수 있으니까. 뭐 그렇죠. 카드게임 같은 거 할 때 생각해보면 내가 가지고 있는 패가 분명히 내 손안에 있어야 내가 이용을 할 수 있죠.
1: 무기가 있어야죠.
4: 그렇죠. 네. 하지만 내가 온갖 패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 순간에 어떤 패를 낼지는
1: 선택이죠.
4: 그렇죠. 네. 나의 선택인데 내가 그때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주변 정보들이 필요하잖아요. 그쵸. 그게 결국 환경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1: 아, 그 환경에 맞게 전략적으로.
4: 맞습니다. 그래서 색소를 만들 수 있는 유전자를 일단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근데 가지고 있다라고 해서 무조건 이걸 100% 항상 색소를 막 온몸에 다 이제 발현시킬 필요는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적절한 부위에 적절하게 가지고 있는 게 아마 살아남는 데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지금 남아있지 않을까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 유전적 요소와 환경적 요소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다. 그럼 성체가 갖고 있는 그 고유한 무늬는 태어나자마자 그게 보이나요?
4: 아, 네. 그것도 되게 재밌는 부분이죠. 네. 보통
1: 푸바오는 조금 보였던 것 같은데, 희미하게.
4: 역시 푸바오 좋아하시는. 그 포유류들, 우리가 아는 무늬 있는 대부분의 동물들 포유류들 많이 보시니까 생각해보면 태어나자마자 그 무늬를 갖고 있는 경우들이 있죠. 얼룩말도 마찬가지인데 엄마 얼룩말에서 출산을 하자마자 그 직후에 새끼 얼룩말을 봐도 무늬가 그대로 있거든요. 네. 그 얘기는 이제 태아 상태에서 그러니까 배아 태아를 거치면서 이미 무늬가 형성되어 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네. 재밌는 건 이제 우리가 보통 뭐 이렇게 수정을 해서 수정란으로부터 어떤 온전한 개체가 되어서 밖으로 이제 태어나잖아요. 포유 같은 경우는. 네. 그러면은 어느 순간에 그러면 그 무늬가 갖추어졌을 텐데 그게 대체 어느 시기인가 사실 이것도 되게 궁금한 부분이죠.
1: 궁금해요. 예.
4: 이를테면 뭐 사람으로 치면 뭐 열 달 있다라고 하는데 물론 사람은 무늬는 없지만 만약에 뭐 얼룩말이 열 달 있다 치면 열 달 중에 어느 정도 시기에 이 무늬가 그럼 생기는 걸까? 이게 궁금할 수 있죠.
1: 예, 답이 있나요?
4: 생각해 보면. 네, 털이 있으니까 털 위에 무늬가 있는 거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면 털이 나는 시점에 아마 그 무늬가 결정이 되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죠.
1: 해볼 수 있죠.
4: 그래서 다양한 동물들에 대해서 그런 걸 조사를 해봤더니 의외로 털이 나기 훨씬 이전 시기부터 무늬 패턴이 결정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1: 일단 태어는 낫고요.
4: 태어나기 전에.
1: 아, 태어나기 전에. 네. 아.
4: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열 달 중에 뭐 다섯 달째 털이 나기 시작한다면 그럼 그때 무늬가 결정되는 게 아니라 이 털이 나기 이전 그러니까 한 뭐 세 달쯤 지났을 때 이미 무늬 패턴은 결정이 돼 있고 시간이 더 지났을 때 그 패턴에 맞게 이제 털이 자라나는 거죠.
1: 생각보다 엄청 이른 시기네요.
4: 네 맞습니다.
1: 이건 뭡니까? 이러한 동물의 무늬를 수학 공식으로 설명하려고 한 수학자가 있습니까?
4: 앨런 튜링 박사님이라고.
1: 아, 튜링. 오, 예. 이미테이션 네. 게임.
4: 맞습니다.
1: 예, 튜링 좋아요.
4: 그 튜링 박사예요. 네. 굉장히 유명한 분이시기도 하고요. 네. 사실 이제 생물학자로 알려져 있지는 않죠. 이제 컴퓨터 쪽이나 수학 쪽에서 크게 이제 업적을 많이 남기셔서 아마 그런 쪽으로 알고 계시는데 튜링 박사님이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동물들을 보다 보니까 몸에 화려한 무늬들이 있고 어떤 특정한 형태들을 보이는데 뭐 줄무늬도 있고 점무늬도 있고 뭐 물결 무늬도 있고 되게 다양하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무늬 자체는 되게 다양한 것 같지만 막상 가만히 보니까 일정한 규칙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1: 모든 무늬를 관통하는?
4: 네. 왜냐하면 네. 예를 들어 뭐 표범, 치타, 얼룩말 이런 것들 보면 물론 각자가 가진 무늬는 다르지만 네. 온몸에 그게 일정한 뭐 간격을 두고 퍼져서 패턴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한 발 떨어져서 멀리서 보면 이게 되게 다르고 다양한 것 같지만 이걸 관통하는 뭔가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든 거죠.
1: 이거 엄청난 법칙을 발견하는 거 아닌가요?
4: 네. 예. 그래서 그거를 내가 수학적으로 좀 풀어볼 수 있지 않을까.
1: 아, 진짜.
4: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습니다.
1: 그래서 풀었나요?
4: 네. 놀랍게도 네. 제안을 하셨는데요. 네. 어떤 식이냐면 일단 몸에서 그러니까 아까 이제 굉장히 어린 뭐 배아 시기에 엄마 뱃속에 있을 때 그 결정이 된다라고 말씀드렸는데 그 수정란에서부터 세포 분열이 마구 일어나서 어느 시점이 되면은 굉장히 많은 수의 세포들을 갖게 되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나중에 피부 세포가 될 거고요. 그리고 그 중에 어떤 것들은 색소 세포가 될 거예요. 즉 그게 온몸에 여기저기에 색소가 되든 뭐가 되든 형태를 형성할 수 있는 인자들이 여기저기 막 뿌려져 있는 거죠.
1: 네.
4: 그런 상황에서 네. 약간 그 어렸을 때 운동회 기억나시죠?
1: 예, 기억나죠.
4: 청군 백군처럼 네. 예를 들어 뭐 청군은 네. 두 팀이 있어요. 청군은 이 색소를 활성화시키는 이거를 확 계속 응원을 해요. 그럼 얘가 있는 부분에서는 색소 관련된 것들이 막 이렇게 뿜뿜뿜 하는 거예요.
1: 네.
4: 근데 반대로 백군은 네. 청군이 제대로 일을 못하게 방해해요.
1: 치열하네.
4: 네. 예.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 전체적으로 각종 인자들이 막 뿌려져 있는 상황에서 네. 이 위에다 청군 백군을 역시 무작위로 확 뿌렸어요.
1: 네.
4: 그러면 어느 부위에서 그러니까 청군이 많이 있는 부위에서는 그 색깔이 막 드러나겠죠.
1: 표범의 점 같은 거.
4: 네. 근데 백군이 많은 부분에서는 걔네가 청군이 일을 못하게 방해해요.
1: 점이 없는 부분.
4: 네. 그러면은 그 부분은 색소가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겠죠.
1: 그런 원리예요.
4: 네. 그런 식으로 전체의 어떤 동물의 몸을 하나의 어떤 면이라고 본다면 가정해 본다면 네. 그 면 여기저기에서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날 텐데 네. 그 일들이 놀랍게도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고 물론 무작위적으로 일어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네. 그게 결과적으로 그 일정 발생 시기가 지나고 보면 독특한 무늬 패턴으로 나타난다는 걸 이제 수학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그때는 이제 튜닝 박사님은 생물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뭐 네. 그거를 뭐 실험적으로 증명을 하거나 뭐 생물에서 그게 진짜 맞는지 확인하시는 못했어요.
1: 네.
4: 그냥 이제 왠지 수학적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리고 방정식도 만드시고 이제 발표를 하신 거죠.
1: 원고에 보니까 그 수학 공식이 써 있는데 너무 어려워서 제가 이걸 읽을 수도 없는 네. 복잡한 공식이 있거든요.
4: 네.
1: 그럼 이 공식을 나중에 튜링 사후에라도 검증해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4: 맞습니다. 네. 이 공식이 사실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 제가 이제 말로 풀어서 말씀드린 네. 청군을 해당하는 기호가 있고요. 뭐 네. 백군에 해당하는 기호가 있고 막 이런 식이거든요.
1: 색소를 응원하는 것과 방해하는 것.
4: 네, 맞습니다. 예. 색소를 응원하는 것과 색소 응원하는 애를 방해하는 것.
1: 그렇죠. 예.
4: 그런 식으로 막 이제 뭐 계산을 해보면 뭐 이제 어떤 이제 결과가 나오는데 이제 네. 그거는 이제 제한 했지만 그 당시에는 딱히 주목을 받지 못했다고 해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생물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생물학계에서 이거를 이제 순순히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게다가 그 당시에는 사실은 1952년이었거든요. 그때는 이제 DNA 구조가 발견되기 이전이었어요. 굉장히 또 이른 시기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이거를 생물학적으로 뭔가 이제 검증하기에도 어려웠고요. 그래서 한동안 그냥 그런 발표가 있었지 하고 지나가다가 네. 1995년.
1: 95년엔 되겠지 이게.
4: 드디어 시간이 흘렀습니다.
1: 예, 예, 예. 검증을 하나요?
4: 네. 그 일본의 연구진들이 네. 튜링 박사님의 그 방정식을 가지고 이제 생물학적에 적용을 했을 때 실제로 이게 맞아 떨어지는지를 검증을 했는데 실제로.
1: 네. 맞아요?
4: 맞다라는.
1: 와, 천재네.
4: 네, 설명할 수 있는 결과가 나왔고요.
1: 대박이다.
4: 실제로 자연계에 존재하는 뭐 동물의 무늬뿐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뭐 식물의 어떤 규칙적인 패턴이랄지 이런 것에도 적용이 네. 가능하고 심지어 뭐도 있었냐면 되게 재밌는 게 이제 다들 혓바닥으로 입천장을 한번 네. 쓸어보시면 네. 마냥 매끈하진 않고 뭔가 울퉁불퉁한 무늬가 좀 있죠.
1: 아, 무늬요?
4: 한번 이렇게 해보시면 울퉁불퉁한 게 뭐 느껴지지 않으세요? 막 그냥 유리처럼 쓱 가는 게 아니라?
1: 아, 예, 좀 질감이 있어요.
4: 네, 그리고 네. 약간 앞뒤로 움직여보시고 양옆으로 움직이면 뭔가의 어떤 울퉁불퉁한 굴곡이 느껴지시는데 네. 사람의 그 입천장 패턴도
1: 이건 튜링도 몰랐겠지.
4: 그것도 이제 튜링 그 방정식으로 해석이 가능하다라는 게 2012년에 밝혀졌고요. 어떤 튜링 방정식에 적용을 받는 네. 이런 어떤 모양이라고 할까 형태들이 우리 몸에도 존재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최근에 밝혀지고 있습니다.
1: 그럼 그에 반해서 무늬가 없는 동물도 있죠.
4: 그런
1: 뭐 코끼리라든지 뭐 일부 고래 같은 경우도 해당될 것 같고 이런 친구들은 왜 단색을 선택했을까요? 무늬가 그렇게 좋은 점이 많은데.
4: 그렇죠. 네. 이게 살아가는 또 환경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1: 네.
4: 일단 코끼리 같은 경우를 보면 덩치가 굉장히 크고 코끼리는 몸에 털이 거의 없는 편이거든요. 그냥 우리가 이제 뭐 사진으로 보거나 동물원에 가서 이제 멀리서 봐도 털이 없어 보이긴 하는데 가까이에서 봐도 이제 거의 몸에 털이
1: 약간 솜털 같은 것만 좀
4: 듬성듬성 네. 그렇죠. 성긴 털들만 있죠.
1: 네.
4: 왜 그런가 생각해 보면 이제 그런 털을 가진 개체가 사람한테 왜 유리했을까를 생각해 봐야죠, 결국.
1: 아, 그렇죠. 사람도 그렇죠. 예.
4: 코끼리는 햇볕이 내릴 때는 열대 지역에
1: 그렇죠.
4: 사바나 이런 데서 살잖아요. 그리고 몸이 커요.
1: 그죠.
4: 몸이 큰데 굴곡도 별로 없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흔히 설명할 때 표면적 채, 그러니까 부피 대 표면적의 얘기를 하는데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그 비율이 정말 안 좋은 편이에요. 아. 그러니까 굴곡이 별로 없고 네. 그다음 몸에 조밀조밀한 부분이 별로 없는데 부피는 굉장히 크죠.
1: 그렇죠.
4: 그러니까 열을 발산할 수 있는 효율이 굉장히 떨어지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부피에 대비 표면적이 굉장히 작은 편이라서.
1: 작은 편인 거죠. 네. 예.
4: 그렇기 때문에 얘는 열을 발산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발산하기가 좀 어렵고 근데 만약에 몸이 털로 덮여있다고 생각하면
1: 더 어렵죠.
4: 생각해도 너무 힘들지 않아요? 아, 땀이 뻘뻘 흘려서 코끼리 맨날 땀에 절어있는 모습을 네. 상상할 수도
1: 아,
4: 없을 텐데
1: 그렇구나.
4: 그렇기 때문에 코끼리는 차라리 털을 잃어가는 게 네,
1: 무늬도
4: 그렇죠? 네, 털을 잃어가는 게 진화적으로 더 효과적이었을 것 같다 얘기를 하고요. 아, 네. 그거는 사실은 이제 기후변화와도 관련이 있는데 코끼리 조상종들을 생각해보면 네. 그때는 이제 지구가 여러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빙하기였던 시기도 있고 네. 빙하기 이후에 뭐 간빙기라고 해서 좀 더 따뜻해졌던 시기도 있고 다시 또 이제 소빙하기가 오기도 하고 이렇게 추웠다 더웠다를 반복했는데 네. 코끼리의 조상 흔히 생각해보면 이제 뭐 매머드라고 불리우는 그런 이제 개체들 생각해보시면 되거든요.
1: 예, 예. 네.
4: 몸이 굉장히 크고 그다음에 털이 굉장히 많잖아요.
1: 걔는 털복숭이죠. 예,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이제 자손들이 점점 갈라져 나오면서 어느 시점에는 털이 있는 게 오히려 이제 불리하고 살기 힘들었던
1: 거예요. 더운 데로 내려오니까.
4: 네. 일단 덥고 더운 지방을 생각해보면 털이 막 엉겨붙으면 거기 이제 막 기생충 같은 거 살기 그렇지, 좋고 그렇지. 감염되면 또 사망할 확률도 높았던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개체들은 점점 사라지고 네. 털이 없는 이제 개체들만 살아남아서 지금의 코끼리가 되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1: 아 그렇군요. 무늬가 뭐 짝짓기나 번식에도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전에 저희 공작을 이정모 관장님한테 배웠는데 공작도 이제 수컷 공작이 좀 화려함으로 좀 어필도 하고 네. 예, 그런다고 들었거든요.
4: 네. 예. 그 외에 네. 다른 생물들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수컷 개체들이 의외로 되게 크고 화려한 근데 별로 실용적이진 않아 보이는 그런 예. 구조들을 많이 가지고
1: 저렇게까지?
4: 있단 말이에요.
1: 예.
4: 그렇죠.
1: 예.
4: 사실 이제 생물들은 항상 본인이 선택하는 건 아니지만 네. 오랜 기간을 놓고 보면 결국 선택의 기로에 항상 놓이는 것 같아요. 번식을 할 거냐 살아남을 거냐.
1: 아, 둘 다 가질 수는 없나요?
4: 둘 다 가질 수는 없죠. 왜냐하면 그렇게 화려한 깃털을 가지고 있다면 그치. 포식자 눈에 띄기도 쉽고 도망가기도 어렵죠. 네. 사슴뿔 같은 것도요. 수컷뿔 이만큼 크면 네. 나뭇가지 다 걸리고 그렇죠. 오히려 적당한 크기면 뭐 싸울 때 뭐 힘이라도 받지 너무 크면 네. 오히려 이제 부러지기도 쉽고요.
1: 사람만 해도 그 사슴뿔 탐내는 사람도 있잖아요.
4: 네.
1: 예. 크면은 뿔이. 예.
4: 그렇죠. 사냥의 대상이 네. 되기도 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무엇을 더 이제
1: 그러네.
4: 강조할 것이냐에 항상 그 선택의 기로에 있고 근데 종마다 어떤 종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작처럼 크고 화려한 걸 유지하고 있는 걸 보면 어떤 이거를 진화적 절충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1: 네.
4: 어떤 게 무조건 좋기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각자 사는 환경도 다르고 성 선택을 받음으로 해서 얻는 이득도 분명히 있으니까요. 자손을 남길 수 있는 것도 있고요.
1: 그렇죠.
4: 거기에 적절한 이제 타협점을 찾는 건데 그게 이제 생물마다 다르기
1: 네.
4: 때문에 어떤 종은 유난히 그렇게 화려한 무늬를 갖고 살아남았고 어떤 종들은 암수 크게 차이 나지 않게 그냥 이제 수수하게 살아남은 종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1: 진화적 절충.
4: 네. 네.
1: 다시 얼룩말 이야기를 좀 더 자세히 해보겠습니다. 얼룩말 무늬를 두고 한 100년 넘게 과학계에서 논쟁이 오갔다고 하는데
4: 네.
1: 뭐 어떤 내용의 논쟁인가요?
4: 일단 얼룩말이 줄무늬가 굉장히 독특하잖아요.
1: 그렇죠. 네.
4: 하여튼 퀴즈를 하나 내볼까요?
1: 어떤...
4: 얼룩말이 이제 흰 무늬와 이제 까만 무늬가 교대로 등장을 하는데
1: 그렇죠.
4: 흰 바탕에 까만 줄이기요, 까만 바탕에 흰 줄이기.
1: 아, 전 사실 거의 인생의 대부분을 흰 바탕 검정 줄무늬로 알고 있었는데 몇 년 전에 아니라고 어디서 본 것 같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검정 몸이에 흰 줄무늬가 맞다면서요?
4: 네.
1: 아, 그러니까 그 엄청 충격적이에요. 얼룩말이 원래 몸은 검정이래요. 예, 흰색이 아니라.
4: 이게 이제 예. 가만 보면 얼룩말들이 이제 보통 한 세 가지 크게 세 종류 있다고 하거든요. 네. 각자 이제 줄무늬가 다 있는데 사람들이 보면 다 그게 그거 같지만 네. 자기들끼리 좀 패턴이 달라요. 어떤 네. 종은 이제 조금 더 촘촘하고 좁고 이제 가느다란 무늬가 있고 어떤 종들은 좀 널찍널찍한 줄무늬가 있고
1: 네.
4: 뭐 이런 식인데 그 중에 한 종을 보면 이제 배에는 줄무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셋 중에 둘은 배까지 줄무늬가 나와 있는데 그래비 얼룩말이라고 걔네는 네. 이제 배는 하얀색이거든요.
1: 배가 본체겠죠 그러면.
4: 그 그러니까 이제 보통은 바탕색. 생각하는 게 배 하얀색이잖아. 그러면은 하얀색이
1: 그러네.
4: 바탕이고
1: 흰색 바탕이네.
4: 거기에 이제 뭐지 까만 줄이 이렇게 있는 거지.
1: 맞죠. 예.
4: 그렇죠.
1: 예.
4: 그래서 이제 함정에 빠지는 거예요.
1: 아니 배가 어떻게 하얀색이 아닐 하얀색일 수가 있어요? 검정 몸인데.
4: 아 이게 네. 하얀 털이 있지만 털을 다 밀어보면 피부는
1: 아, 검정이에요.
4: 검정이라고.
1: 얼룩말 털 밀어보면 검정이다.
4: 검정이라고. 다윈부터가 사실 궁금했어요. 다윈 시절부터. 아니 쟤네는 저런 무늬를 갖고 있으면 사는데 유리한가? 너무 불리해 보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윈 선생님은 진화에 대해서 자연 선택, 적자 생존 이런 거 말씀하셨잖아요.
1: 그렇죠.
4: 그런 걸 한참 설명하고 얼룩말을 보는데 절대 안 유리해 보이는데 살아남았거든요.
1: 왜냐면 색깔이 너무 눈에 띄잖아요.
4: 그렇죠.
1: 기린 같은 줄 무늬는 약간 그 걔네가 사는 데랑 좀 네. 배경색이랑 좀 맞거든요.
4: 맞아요.
1: 얼룩말은 너무 눈에 띄는데.
4: 너무 눈에 네. 띄죠. 게다가 네. 큰 뭐 나무들이 많은 숲에 사는 것도 아니고 네. 초원에 살잖아요.
1: 그렇죠.
4: 몸이 드러나기 너무 쉽죠.
1: 네.
4: 그럼에도 불구하고 쟤네가 살아남다니 이게 정말 큰 미스터리다. 아. 라고 이제 다윈 선생님 생전에 네. 말씀을 하셨고요.
1: 네.
4: 그 이후로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1: 네.
4: 진짜 수많은 생물학자들이 얼룩말은 왜 저런 무늬를 갖고 있는 것일까에 대해서 수도 없이 연구하고 싸우고 논쟁하고 그치. 연구하고 발표하고 뭐하고 했지만
1: 이유가 있을 텐데
4: 아직까지 정답을 찾지 못했습니다.
1: 이유가 사람 골탕 먹이기 위한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정도 하나쯤은 있어요.
4: 그럴 수도 있어요.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리면
1: 예.
4: 일단 가장 유력 가장 처음에 등장했던 건 이제 위장설.
1: 무슨 뭐, 위장?
4: 예. 위장하기 좋을 거야. 포식자들의 눈에 잘 안 띌 거야. 포토님 무슨 소리야? 잘 띄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1: 예.
4: 요거를 이제 뒷받침하는 근거들이 발생해요.
1: 그렇죠.
4: 왜냐하면 사람의 눈으로 보면 너무 잘 띄는 건 맞는데 쟤의 포식자들은 그렇지 않을 수 있어.
1: 사자 눈엔 다른가요?
4: 사자나 이런 고양이과 맹수들의 눈에는 그게 우리 사람처럼 보이진 않아. 그리고 뭐가 있냐면 걔네가 세로줄 무늬잖아요. 그러면 초원이긴 하지만 덤불 같은 것들도 있단 말이에요.
1: 예.
4: 그러면은 어린이나 이제 아기 얼룩말들이 걔네 그 덤불 사이에 숨어 있으면 그 덤불에 새로 길쭉길쭉한 그 나무와 풀떼기들과
1: 얼추 일치한다.
4: 그 다음에 그 줄무늬들이 같이 이제 혼동이 되면 걔네를 딱 하나의 얼룩말로 골라내기 어려울 수 있겠다.
1: 그들의 눈에는
4: 네.
1: 가로무늬였으면 이게 약간 격자무늬처럼해서 눈에 더 띄었을 텐데.
4: 그럴 수도 예. 있죠. 그래서 이제 그런 가설이 1870년대부터 주장이 됐었어요.
1: 그럴싸하네.
4: 하지만 예. 이제 반박의 여지는 너무 많긴 하죠. 근데 어른은 줄무늬 있는데 어른은 덤 덤불보다도 키도 큰데 쟤네 살아남았잖아.
1: 그쵸.
4: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1: 네.
4: 그럼 왜냐하면 그 논리라면 새끼 때만 줄무늬가 있고 어른이 될 때는 줄무늬가 사라지는 게 더 유리한 거 아니냐라고 반박할 수 있잖아요.
1: 있죠.
4: 그렇죠. 네. 그래서 이거 아닌 것 같아. 가만 있어봐. 우리는 다른 걸로 할게.
1: 네.
4: 이제 이런 식으로 또 다른 게 있죠. 그 다음으로 등장을 한 게 이제 자기네들끼리 식별하기 위한 거다. 그래서 사회적 신호설. 그러니까 아까 이제 초반에 말씀드렸지만 종마다도 이제 개체마다 종 내에서도 무늬가 다르냐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 푸바와
1: 네.
4: 말씀하신 것처럼 네. 얼룩말도 서로 줄 무늬가 다른 거예요. 뭐 얼굴과 몸에. 그래서 그걸 가지고 서로 식별한다. 왜냐하면 얼룩말은 무리 생활하거든요.
1: 네.
4: 그러니까 식별하는 게 중요한 거죠. 얘가 우리 무리의 아이인지 다른 무리의 친구인지 그걸 알아야 되는
1: 그렇죠.
4: 거예요. 그죠? 그런 걸 유지를 하는데 필요하다는 이제 가설이 등장을 했는데 이것도 역시 반박은 돼요. 왜냐하면 그게 지금 포식자한테 먹히는 것보다 더 중요할까?
1: 아, 그게 뭐가 중요해? 그리고 무늬 없이도 서로 잘 구분하는 애들도 있잖아요.
4: 그렇죠. 다른 네. 방식을 할 수 있잖아요. 뭐
1: 그렇죠.
4: 냄새로 구분할 수도 네. 있고 뭐 다른 여러 가지 신호를 주고받을 수도 있는데 네. 그것만 가지고 설명하기엔 좀 빈약하지 않냐.
1: 또 다른
4: 그리고 얘기하면. 나서 이제 등장을 한 건 다시 이제 무늬의 어떤 무늬를 계속 이제 바라보다가 뭐랑 연관을 지었냐면 편광 효과라고 해서
1: 이거 뭐죠? 편광 효과.
4: 편광 효과라고 해서 우리가 이제 새로 줄 무늬가 계속 교차로 오니까 네. 그게 이제 결국 시각적으로 포식자에게 혼란을 준다는 얘긴데요.
1: 네.
4: 아까 등장했던 위장설 같은 경우에는 뭐 주변과 비슷해서 잘 못 찾는다 정도였다면 이거는 그 어떤 그 흑백 대비가 강한 것들이 포식자의 눈에는 시각적인 혼란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무늬 자체가 주는 혼란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는 뭘 커버할 수 있냐면 성체에도 질문이 있는데 이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1: 그렇죠.
4: 거죠.
1: 그렇죠. 예, 말이 되죠.
4: 근데 또 역시 그것만으로는 또 아니 뭐 100번 양보해서 그럴 수 있다 쳐도
1: 네네.
4: 그래도 무조건 얘네를 그럼 잡아먹지 않을까? 그것만으로는 또 약한 것 같아.
1: 네, 좀 약한 것 같아요, 제가 봐도.
4: 그리고 나서 등장을 한 게 이제 2000년대 가까이 왔어요, 드디어. 1900년대 후반에서 네. 2000년대 초반입니다.
1: 네.
4: 체온 조절에 유리할 것이다. 라는 설이 등장했습니다. 이 연구자들은 정말 재밌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실은 얼룩말 무늬에 관심이 많아가지고 한 2년 전부터 계속 추적을 하고 있는데
1: 얼룩말을요?
4: 얼룩말 무늬 연구하신 분들의
1: 예, 예.
4: 논문을요.
1: 네,
4: 제가
1: 네.
4: 한 30편을 봤거든요. 아직 답은 안 나왔어요.
1: 네.
4: 근데 진짜 실험 설계들이 정말 다양해요. 근데 저는 제일 재밌었던 게 지금 이건데 그분들은 뭘 했냐면 얼룩말을 이렇게 놓고 하얀 부분과 까만 부분의 위에 열이 얼마나 발산되는지 그걸 다 측정을 했어요.
1: 재봤어요. 예.
4: 네. 근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기본으로 알고 계시지만
1: 뭐 까만색이 더 높겠죠.
4: 빛이 내리쬐면 네. 까만 부분은 더 열을 잘 흡수하고 네. 하얀 부분은 반사하니까 차이가 생기잖아요.
1: 그렇죠.
4: 그러니까 이분들은 뭘 주장했냐면 하얀 까만 하얀 까만 하얀 까만이 교대로 등장하니까 네. 이 부분에선 열이 잘 흡수되고 이 부분에선 열이 발산되지 않냐. 네. 그럼 그 옆에서 여긴 발산 흡수 발산 흡수 발산 흡수가 되면 이게 네. 미세하게 대류가 계속 발생한다. 몸 표면에.
1: 네.
4: 왜냐하면 이제 공기 흐름이 생기니까요.
1: 예, 예, 예.
4: 흐름이 생기면 뭐가 좋냐면 네. 체온을 빨리빨리 낮출 수 있는 거예요. 열을 빨리빨리 내보낼 수 있는 거예요.
1: 네.
4: 그러니까 걔네도 열대에 살고 털이 있으니까 더운 건 싫잖아요.
1: 이게 제일 좀 간다.
4: 그렇죠. 체온을 유지하려면 열을 계속 발산을 해야 되는데
1: 네.
4: 이게 계속 이제 공기에 별로 흐름도 없고 바람 안 부는 끄끄한 날 생각해 보세요. 너무 답답하잖아요.
1: 그렇죠, 그렇죠.
4: 근데 이 털 색깔 차이 때문에 이 표면에 미세 대류가 계속 발생을 해주니까 네. 열이 나왔다 하면 다 사라지고 열이 나왔다 하면 다 쓸려고 하고 이런다는 거예요. 괜찮나요?
1: 이게 가장 많이 가고 또 있나요? 또 다른 주장.
4: 또 다른 거 있죠.
1: 또 다른 주장.
4: 그래서 이제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하고 뭐 예. 했는데
1: 예.
4: 이게 근데 이제 약간 뭔가 실험적인 한계가 계속 지적이 됩니다.
1: 예.
4: 그리고 나서 드디어 등장을 한 게 가장 유력하게 많은 표를 받았던
1: 아 그래요?
4: 기생충 회피설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대표적인 기생충은 채채파리라고.
1: 채채파리.
4: 네. 네.
1: 그 파리파리라던데. 채채가 파리라고.
4: 맞아요, 맞아요. 네. 그쪽 말로 네. 그렇죠. 그러니까 그 동물들의 피를 빨아먹는 네. 흡혈하는 파리들인데
1: 네.
4: 동물들은 사실 파리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파리들이 몸에 와서 붙어도 얘네가 파리를 쫓는 방법이
1: 없죠,
4: 되게 한계가 네. 있어요.
1: 꼬리 정도죠.
4: 네. 제가 이제 올여름에 양떼목장 갔었는데 거기 커다란 소가 있었거든요.
1: 네.
4: 소 옆면에 파리가 진짜 수백 마리가 달라붙어 있는데
1: 그렇죠.
4: 소가 할 수 있는 거는 가끔 고개 흔들고 꼬리로 이렇게 이제 휘적휘적하고 네. 이거밖에 할 수가 없더라고요.
1: 맞죠.
4: 이런 상황에서 이제 속수무책으로 이제 흡혈을 당하면 네. 결국은 죽을 수도 있잖아요.
1: 그렇지요.
4: 그렇죠. 네. 그런 상황에서 얘네가 파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잘 봤더니
1: 네.
4: 얼룩말에 앉아야 되잖아요. 피를 빨려면.
1: 네.
4: 근데 흑백 대비가 강하니까 약간 그 착륙 지점을 잘 못 잡는 걸 알아냈어요.
1: 아, 그래요?
4: 네.
1: 오.
4: 그러니까 파리의 시각에서는 이 얼룩말에 흑백 대비 강한 이 교대로 나타나는 이 무늬가
1: 네.
4: 너무 이제 제대로 이렇게 보기가 어려운 무늬인 거예요. 그래서
1: 신기하다.
4: 내가 착륙 지점을 예를 들어 여기로 찍었는데 거기로 제대로 한 번에 앉지 못하고
1: 네.
4: 이제 여리저리 비틀대다가 잘못 꽂는 일이 많이 발생하더라. 이럴 바에는 파리 입장에는 힘들게 야, 얼룩말 피 빠는 것보다 야, 다른
1: 그렇지,
4: 애들 피 빠는 게 훨씬 더 편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1: 네.
4: 그래서 이걸로 수많은 테스트들이 또 이루어집니다. 어떤 분들은 아프리카에 가서 실험하고요. 어떤 분은 모형을 만들어서 실험하고요. 어떤 분은 일본 연구팀인데 소에다가
1: 네.
4: 검은 소에다가 네. 하얀색 줄을 페인트로 그어요. 물감으로.
1: 얼룩말이네. 예, 네. 검정 소의 하얀 줄이면. 예.
4: 그다음에 그렇게 파리들이 잘 달라붙는지 안 달라붙는지 본 거예요.
1: 일본 연구진이.
4: 네.
1: 어떻게 됐나요?
4: 그랬더니 효과가 있더라.
1: 아, 파리가 안 꼬이더라.
4: 파리가 덜 꼬이더라, 확실히. 그냥 까만 소와 그 흰 줄무늬를 칠한 소를 놓고 봤을 때 확실히 다르더라. 이거는 의미가 있다. 이렇게 이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1: 연구로 뒷받침이 또 된 부분이 있으니까
4: 네.
1: 이것도 마음이 가네.
4: 그렇죠. 그래서 이제 나왔지만 그것도 사실은 이제 반박이 있기는 있어요.
1: 아, 그래요?
4: 왜냐하면 그렇다고 해서 안 가는 건 아니지 않냐.
1: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할 말 없네.
4: 좀 삐끗하긴 하지만 네. 그 정도로 만약에 너무 이게 이제 그 정도로 효과가 있는 거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는 정말 확연하게 파리들이 쟤를 거들떠보지도 않아야 되는데
1: 네, 그렇죠.
4: 그렇진 않은 것 같다.
1: 그렇지도 않은데 굳이 저렇게 또 위험한 거를 왜 감수하냐.
4: 그렇습니다.
1: 그래서 아직도 이제 미궁이다.
4: 미궁이고요. 그나마 이제 가장 최근에 합의를 본 거는
1: 네.
4: 들으면 좀 다들 뭐야 당연하잖아라고 하실 수 있는데
1: 합의 듣고 마치겠습니다. 예.
4: 한 가지 이유는 아닌 것 같아.
1: 복합적인
4: 그쵸, 이유인
1: 그쵸, 그건
4: 것 같아.
1: 충분히 예.
4: 그렇죠. 이렇게
1: 체온 효과, 뭐 파리 쪽 기효과 등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
4: 네. 그리고
1: 됐습니다.
4: 마지막 그 일본 팀 연구가 최근에 올해 2025년 이그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1: 소의 색칠한 그 팀이요?
4: 네 맞습니다.
1: 축하드립니다. 오메데또 고자이마스.
4: 일본어까지.
1: 야, 우리 얼룩말 무늬의 비밀을 풀기 위한 정말 과학계의 꾸준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 후속 연구가 나오면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1: 또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 동물의 색에 대한 여러 가지 재미난 이야기도 다음 기회에 또 해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동물의 무늬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 나왔습니다. 안주현 선생님 말씀 고맙습니다.
4: 감사합니다.
1: 아, 먹는 음식 때문에 색이 바뀌는 동물도 있습니다. 바로 선홍빛의 고운 색을 띠고 있는 홍학인데요. 홍학이 주로 먹는 갑각류에 있는 특정 색소가 홍학 깃털 조직에 쌓이면서 태어날 땐 흰색에 가까운 홍학이 분홍빛을 띠게 된다는데요. 그래서 동물원에서는 일부러 홍학이 먹는 사료에 그 색소를 넣어서 준다고 합니다. 아, 저도 홍학이랑 신체 구조가 같았다면 몸이 제육볶음 색깔이 될 뻔했는데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까지 편집장 이강민이었습니다. 좋은 밤 보내시고요. 잡지사 이만 셔터 내립니다.

0: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0: 진영을 넘어 공감으로 박재홍의 한판 승부.
1: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판 승부 박재홍입니다. 조정식 국회의장이 어제 언론과 인터뷰에서 밝힌 현직 대통령도 연임 가능 발언이 큰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청와대 강원식 비서실장은 오늘 이재명 대통령도 연임이 불가능하다는 뜻이 확고하다고 재차 밝히면서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 헌법 체계가 허용하지 않고 국민도 용인하지 않을 것이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 장도혁 대표 등 야당의 공세와 비판 수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요 장면으로 짚어보고요. SK하이닉스의 상반기 매출 처음 100조 원을 돌파했지만 코스피 하락세가 역대급 폭락으로 이어지면서 주식 스트레스 심각한 상황입니다. 관련 전문가 연결해서 증시 패닉 시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돌봐야 할지 일부 한판 브리핑에서 준비합니다. 이어지는 노컷던에서는 주요 정치 현안 토론 준비합니다. 박정희 한판 승부 잠시 후에 시작합니다.
2: 오늘 저녁 놓치면 안 될 뉴스 한판 브리핑.
1: 예, 박종현 판승부 한판 브리핑 시간 오마이뉴스의 곽우신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3: 네, 안녕하세요. 네,
1: 오늘도 장성철 소장님과 김유정 전 의원님 두 분도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4: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1: 자, 일단은 일본에 또 지진이 크게 났군요. 구마모토 지진 사상자가 계속 늘고 있는 상황인데 13명의 사망자가 나왔군요.
3: 네, 지금 구마모토현에서 발생한 규모 7.1 강진으로 오늘 오전 8시 30분 기준으로 13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1: 예.
3: 다카이치 사나이 일본 총리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구조 작업이 시간과의 싸움이라고 밝혔고요. 쇼핑몰 폭발 그리고 제지공장 굴뚝 붕괴 등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아직 연락이 닿지 않는 사람도 있어서 사망자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1: 예.
3: 건물 붕괴와 화재, 도로 파손뿐만 아니라 정전과 단수도 이어지고 있어서 구조와 피해 복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1: 예, 지진. 이게 또 대자연의 힘 앞에 참 무력할 수밖에 없는데 지금 밤새 100차례 여전히 이어졌는데 그 일주일 내에 또 대형 지진이 추가로 있을 수도 있다라는 얘기죠?
3: 네, 그러니까 규모 7.1이 본진이었고요. 이후에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여진이 밤새 100차례가 넘어갔는데 오늘 낮 기준으로는 130차례 이상이었다고 합니다.
1: 예.
3: 일본 기상청은 앞으로 일주일 동안 최대 진도 7 수준의 강한 지진이 다시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해달라 이렇게 당부를 했는데요.
1: 예.
3: 특히 큰 지진은 본진 발생 뒤 2, 3일 안에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요청을 했는데요. 실제로 2016년 구마모토 지진 당시에도 첫 강진 이틀 뒤에 더 큰 지진이 발생을 했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 당국이 이 추가 강진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1: 예, 일본 국민들, 일본 당국에서 추가 피해 없도록 잘 대비하시면 좋겠고 현재는 우리 국민들도 피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주식 얘기해 보겠습니다. SK하이닉스 상반기 매출 처음 100조를 돌파하면서 오늘 주식시장 전망이 좀 좋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었었는데 코스피가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군요.
3: 네, 그러니까 좀 이반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SK하이닉스는 2분기 매출을 79조 3,187억, 영업이익만 60조 5,426억 원을 기록했습니다.
1: 예.
3: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분기 기준 사상 최대였고요. 영업이익률만 76%에 달했습니다.
1: 예.
3: 1분기 실적을 합친 상반기 누적 매출 약 131조 9천억 원으로 처음으로 100조 원을 넘어섰는데요.
1: 예.
3: HBM과 AI 서버용 D램, 또 기업용 SSD 등 고부가 가치 제품 판매가 실적을 끌어올렸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정작 증시는 이틀째 급락했습니다. 코스피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5.98% 떨어진 5,663.24로 마감을 했고요.
1: 예.
3: 코스닥도 하락을 하면서 두 시장 모두 이틀 연속 매도 사이드카와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이 됐습니다.
1: 사실 9,000포인트까지 넘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5,600대가 오늘 마감을 한 것인데, 굉장히 걱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용범 정책실장, 증시 급락은 레버리지 ETF 때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이 분석이 참 어렵긴 합니다만.
3: 네, 김용범 실장은 이제 브라질, 상파울루에서 기자들과 만났는데요.
1: 예.
3: 레버리지 ETF로 변동성이 더 도드라져 보일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문제를 그것 하나로 귀결하는 것은 꼭 그렇지 않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1: 예.
3: 그러니까 하락장에서 이 레버리지 ETF가 매도를 증폭시킨 측면 있지만 최근 급락에는 더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설명이었는데요. 빅테크의 대규모 AI 투자가 실제 이익으로 이어질지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중국 메모리 업체의 기술 추격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고요. 개인 투자자 비중이 높은 국내 증시 특성 때문에 해외 충격이 더 크게 증폭됐다 이렇게도 덧붙였습니다.
1: 예, 사실은 정부 당국자들이 이러한 주시장 변동에 대해서 언급을 할 때는 좀 조심할 필요도 있는데 아무튼 이게 한마디 한마디 매우 어려운 상황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자, 일단 주식, 우리 장성철 소장님 주식 하시잖아요. 아까부터 표정이 안 좋으셔서
5: 진난이 한숨이요 흘리나니 눈물입니다.
1: 아 정말. 그래요. 굉장히 좀 안 좋아요. 네.
5: 굉장히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 많이 안 좋아서
1: 많이 안 좋아요.
5: 그냥 안 보는 게 정신 건강에 좋은 것 같다. 그냥 제가 다행인 것은 빚으로 투자는 안 했거든요.
1: 아, 빚으로는 아니었지만 네. 너무 힘들다.
5: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받다가 이렇게 네. 내려가니까 네. 전 종목이 다 마이너스라서 참 힘들긴 한데 그냥 어떻게요? 그냥 뭐 오를 때까지 기다려야죠.
1: 예, 우리 김정 의원님도 주식을 좀 하십니까?
6: 아니 이 주식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최근에 시작을 했는데
5: 최근에요?
1: 포모 포모 예.
6: 아, 예, 예. 알아가는 과정에서 뭐 방송에서 얘기도 해야 되니까 예, 예. 그런데 망해가고 있죠.
1: 그렇죠. 야, 자 우리. 과거 신기자도 침묵 속에 아무 말씀 안 하시고.
7: 아, 근데 저는 원래 어퍼마스터, 네, 직접 투자는 안 하고, 아. 퇴직연금을 이제 연계로 굴리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예, 예. 장이 한창 좋을 때는 저도 이제 저희 노후가 든든해졌는데, 예, 예. 확보된 폭이 좀 줄긴 했습니다.
1: 아. 사실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이제 브라질에서 발언을 하긴 했었습니다. 이분이 또 이제 개인 투자자의 어떠한 그 잘못을 돌린 듯한 그런 말씀을 해가지고, 굉장히 지금 비판을 또 많이 받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김희정 의원님.
6: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여야 할 것 없이 질타를 안 할 수가 없었다는 거잖아요.
1: SNS 좀 많이 하시고 사실 말씀 좀 줄이시는 게 어떻겠냐는 지적도 있긴 합니다만.
6: 네. 브라질 가서 조금 자제하시는 게 나을 뻔했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예. 그러니까 여당은 여당대로 대책을 이렇게 늦게 세워서 되겠느냐라고 질타하고 야당에서는 예. 졸속으로 도입하더니 이게 뭐냐라고 비판하고 뭐 비판 받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이 레버리지 ETF 특히 56조 개미들 예. 손실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정말 멘붕이라고 패닉 상태가 아닐까 지금 생각하는데
1: 예.
6: 정책실장이 이렇게 얘기하면 마치 책임을 전가하는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쉽고 좀 부적절했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1: 장 소장님.
5: 잘못했죠. 그러니까 최근 급락은 구조적인 원인이 있다라는 설명이잖아요.
1: 예.
5: 구조적인 원인으로 하락하지 않도록 정책을 촘촘하게 잘 짜야 할 책임이
1: 정부에 있다.
5: 정책실장에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네. 그걸 이렇게 남일 얘기하듯이 하는 것 자체가 무책임한 거 아닌가. 이런 분들 말 때문에 예. 주식 투자자분들이 분노가 더 높아지고 허탈감이 더 커지고
1: 예.
5: 힘들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정신건강을 회복할 수 있도록 박재홍 앵커님이 특단의 조치를 취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예, 제가 해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저희가 투자자들의 마음을 정말 잘 아는 분이세요. 아, 주식 중독을 또 치료하는 정신의학과 전문이십니다. 저희 한판승부에서 얼마 전에 연결을 해서 또 저희가 인터뷰도 진행했었고 유퀴즈에도 나오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본인의 그 투자 경험을 바탕으로 또 환자를 돕는 분이세요. 박종석 전문의를 연결하겠습니다. 스님 나와 계시죠?
8: 네, 안녕하세요.
1: 예, 오랜만에 뵙습니다, 스님.
8: 네, 오랜만에 뵙습니다.
1: 자,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주식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하락을 한 상황인데 그래서 우리 선생님 병원에도 그 주식으로 인한 환자들이 많이 찾아오셨죠?
8: 예, 이게 그 특히 7월부터 많이 늘기는 했는데요.
1: 아, 그래요?
8: 네, 특히 이번 주에 지난주보다 그 방문하시는 분들도 2배 이상 늘었고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평균 손실액도 3배 이상 늘었습니다.
1: 이게 선생님한테 이렇게 손실액도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시나 봅니다.
8: 네, 가족분들이 같이 오시니까요, 보통은.
1: 가족분들이 같이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러면?
8: 이 뭐 주식 손실로 인한 어떤 예. 계좌나 이런 걸 보면서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중독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너무 크게 우울증이나 공황을 뭐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1: 예.
8: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가족이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여쭤보곤 하십니다.
1: 그렇군요. 저희가 지난번에 모셨을 때는 약간 상승장 흐름에서 모셨었기 때문에 좀 우울한 얘기는 덜 했었었는데 이번에 네. 좀 굉장히 하락장, 폭락장 상황이어서 저 마음이 상하신 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습니다. 아까 이제 공황 상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게 주식으로 인한 마음의 아픈 상태가 구체적으로 또 생활 속에서 어떻게 드러납니까?
8: 사실 말씀하신 대로 그 최근에 상승장에서 주식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1: 예.
8: 그 이런 분들은 폭락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1: 예.
8: 이런 면역력 자체가 없으시고 그러니까 다른 분들보다 더 심한 우울과 공황 증상을 보이곤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업에 집중력을 잃으시고 하루 종일 주식창을 쳐다보면서 굉장히 우울해하시고 예. 무기력해지시는 모습을 많이들 보이세요.
1: 예. 그러니까 이게 초심자의 행운으로 그 수익을 처음에는 이게 주식이 이게 좀 생각보다 어렵지 않구나 하면서 좀 좋아하시다가 갑자기 또 이렇게 네. 하락상에 폭락하는 거 보니까 이건 또 뭐지? 이런 상황이 좀 더 패닉에 빠지는 상황이 더 많다는 말씀이네요.
8: 굉장한 감정 기복과 충격을 얻게 되는 거죠.
1: 그래서 이제 원장님이 얼마 전에 주변에서 주식으로 2억 벌었다는 소리 들으면 뇌는 전치 4주의 고통을 느낀다. 이런 인터뷰가 화제가 됐었었는데 이게 정말 실제로 우리 뇌가 주식으로 인해서 이렇게 좀 아픔을 겪거나 진짜 실제로 이렇게 좀 어떤 병리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는 건가요?
8: 네, 실제로 그 칼에 찔리거나
1: 예.
8: 그 불에 데였을 때 그 통증을 느끼는 부위가
1: 예.
8: 뇌의 그 배측 전방 대상 피질이라는 부위인데
1: 예.
8: 이게 포모 증후군을 느끼는 부위랑 정확히 일치합니다.
1: 포모 증후군이라 하면 자세히 풀어주시면?
8: 그 다른 사람이 주식으로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나 혼자 박탈감을 느끼거나
1: 예.
8: 나 혼자 뭐 벼락거지가 될 것 같다 이런 어떤 초조함을 느끼는 소외 증후군을 말하는 것인데요.
1: 예.
8: 사실 어제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 우리 뇌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1: 예.
8: 지진에 비견될 만한 맞먹는 재난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1: 지진과 같은 충격파다?
8: 네. 이 정도 폭락과 손실이 3일 이상 누적이 된다면
1: 예?
8: 사실 정신의학적으로 PTSD, 그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에 해당하는 그 절망감, 우울 이런 걸 느낀다고 보거든요.
1: 예.
8: 사실 이걸 좀 과장, 지진이라는 말에 좀 과장이라고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1: 예?
8: 사실 몇억 원 혹은 몇천만 원의 돈을 갑자기 잃게 되면 삶의 기반이 완전히 무너져버린다는 점에서 저는 이게 어제 일본 쿠시현에서 일어난 그 진도 7.1짜리 지진이 있잖아요.
1: 예, 맞습니다.
8: 거의 맞먹는 심리적 고통을 지금 폭락장에서 그 특히 초보 투자자분들과 그 가족분들이 이런 고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 그렇군요. 그러면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투자자분들, 또 우울하신 분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이 폭락장 네. 혹은 하락장에서 그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뭐 긴급 처방이라 할까요? 어떻게 좀 해야 될까요?
8: 우선은 지금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을 하지 마시고,
1: 예.
8: 주식 앱을 지우시고,
1: 주식 앱을 지워버려라?
8: 우선은 지금 바로 지우셔야 돼요. 그 손실액이 굉장히 크신 분들은 특히 주식 앱을 바로 지우시고 최소 2주 동안은 모든 뉴스나 SNS로부터 격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매에 대한 모든 결정을 본인이 혼자 결정할 게 아니라
1: 예.
8: 반드시 주변 가족들과 함께 상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1: 아니 또 2주를 못 기다리 그 사이에 또 올라가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다시 또 보게 되고 막 이렇게 되지 않아요? 요즘 또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워낙 변동이 심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2주간 끊어버려라.
8: 그 변동성에 휘둘리게 되면
1: 예.
8: 그 충동성과 감정 기복으로 집중력과 판단력이 다시 떨어져서 성인 ADHD 같은 실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3차 지진에도 여진이 있잖아요. 그런 2차, 3차 실수를 계속하게 되죠.
1: 여진 있는 것처럼 주식으로 인한 중독도 계속 여진처럼 뭔가 추가적으로 발생할 수 있다는 건데.
8: 네.
1: 예, 원장님 지금 저 방송을 그 우리 장성철 소장님과 김유정 의원님도 같이 듣고 계시거든요. 두 분이 또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장 소장님 굉장히 우울해하십니다, 지금.
5: 주식 계좌를 안 보는 것만으로도 도움이 될까요? 근데 자꾸 걱정이 돼가지고.
1: 열어보게 되잖아요.
5: 예, 열어보고 확인하게 되거든요.
8: 사람이 그 불안 호르몬이 너무 과도해지면 그 편도체의 과다활성 때문에
1: 예.
8: 안 볼 수가 없습니다.
5: 네.
8: 근데 보게 되면 그게 또 반복적으로 나를 불안하게 하고 2차적인 실수, ADHD적인 충동 행동을 유발하거든요. 그러니까 최소 24시간 혹은 길게 제가 2주라고 말씀드렸는데요.
1: 예.
8: 최소 2, 3일만 그 주식 계좌를 안 보게 되더라도 원래 집중력과 판단력이 20%에서 30% 정도는 다시 회복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조금은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어렵겠지만
1: 예.
8: 지금 주식 계좌를 계속 보게 되면 충동적인 물타기나 패닉셀을 반드시 하게 됩니다.
5: 맞아요.
1: 패닉 셀.
8: 예. 예. 그래서 이런 행동에 대해서 또 자책을 하고 또 후회를 하다 보면 그 행동과 자기 실수를 보상하려고 또 엉뚱하게 비투를 하거나 가족한테 돈을 빌린다거나 예. 무리하게 돈을 끌어와서 또 2차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는 아주 간단하지만 강력한 이 원칙인 주식 앱을 지우고 한동안은 이 주식창을 보지 않는다. 이 대원칙부터 실행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1: 우리 김정희님은 주식 초보자신데 하실 말씀 있으시면 예 질문 예.
6: 예 이렇게 앱을 지우고 실제로 이제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처방 말고 조금 더 네네네. 깊이 깊은 우울감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런 상담해서 처방하는 요법의 약물 치료도 병행해주고 계신가요?
8: 사실 반복되는 실수나 어떤 우울증 때문에 이미 어떤 인간관계나 대인관계, 회사에서 문제가 생겼을 경우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약물치료나 전문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1: 예.
8: 그리고 물론 그런 분들이 또 본인이 아니시더라도 주변에서 이미 어느 정도 우울증이 확진되고 평소 본인의 이성과 원만한 대인관계가 무너졌다라고 가족분들이 판단하신다면
1: 예.
8: 그분들을 잘 설득하셔서 가족의 힘으로 같이 병원으로 상담받으러 오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1: 우리 원장님이 오늘 SNS 글도 올리셨던데 그 타인의 불행을 조롱하는 글 당분간 올리지 말아달라 이런 호소글도 올리셨어요. 어떤 종류의 글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8: 사실 이런 폭락장애는 예. 사실 역토모 증후군이나 조모 증후군이라고 해서
1: 예.
8: 나는 주식을 안 사서 오히려 더 이익을 봤다, 승리했다 이런
1: 예.
8: 식으로 주식 그 상승장에서 그 사람들을 좀 부러워하는 심리를 담아두었다가 지금 그 열등감을 해소하려고 남을 뭐 공격한다거나 조롱한다거나 이런 글들이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1: 예.
8: 그리고 항상 이런 장에서는 좀 음모론적인 어떤 이상한 루머가 생기기도 하고요.
1: 예.
8: 이런 불안이 그 만연하고 전염된다면 더더욱 경제시장의 위축이나 다른 사람을 서로 비난하는 문화 그리고 우울증이 그 계속 2차, 3차 퍼져나가게 전염병처럼 퍼져 나가게 되는 그런 트렌드를 낳습니다.
1: 예.
8: 그래서 오늘 하루만큼은 상대방의 어떤 이런 고통에 좀 공감하시고 이런 비난이나 조롱, 상대방을 뭐 비웃는다거나 이런 어떤 글들을 댓글 이런 것들을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좋은 마음겠다는 생각입니다.
1: 예. 일단 오늘 선생님 여기까지 말씀을 듣고 다음에 또 인터뷰를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8: 감사합니다.
1: 예, 주식 중독을 전문으로 치료하시는 분이세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인 박종석 선생님과 말씀 나눠봤습니다. 아무튼 그 주식

0: 국민의힘은 사실 장기간 수기를 요구를 했지만 민주당은 이번 주 본회의 처리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형사사법 체계를 바꾸는 중대한 법안이기 때문에 이거를 전당대 일정에 맞춰 졸속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 그래서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고요.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법사위로 항의 방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1: 예.
0: 이런 가운데 한동훈 무소속 의원도 필리버스터 참여 의사를 밝혔는데요. 국회법상 재적 의원 3분의 1 이상이 서명한 토론 여구서가 먼저 제출이 되어야만 합니다.
1: 예.
0: 국민의힘이 요구서를 제출을 해서 필리버스터가 시작이 된다면 정당과 관계없이 현역 의원인 한동훈 의원도 발언을 신청할 수는 있는데
1: 예.
0: 순번이 어떻게 될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1: 만약에 신청하였으면 그 순번 누가 정합니까?
2: 국회의장이,
1: 네. 국회의장이
2: 필리버스터를 신청한 정당과 협의를 해서 하는데
1: 예.
2: 보통 그 신청한 정당이 순서를 매겨요. 그걸 자동적으로 그냥 받아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하는 거죠.
1: 그러면 국민의힘이
2: 넣어주죠.
1: 그 전 대표였는데.
2: 근데 이게 24시간이잖아요. 네. 근데 필리버스터 경쟁이 붙어가지고.
1: 기록 세우는 경쟁.
2: 한두 시간은 안 해요. 최소 뭐 6시간, 10시간만 이렇게 하기 때문에 많이 해봤자 뭐 두세 명일 거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후보에게 뭐 돌아갈 순번은 없을 것 같고 일부러라도 배정을 안 해줄 것 같아요. 이 공을 다 한동훈 후보가 다 의원이 가져간다고 생각할 거기 때문에 안 할 것 같습니다. 못할 것 같아요.
1: 예, 경력이 높아 보이긴 합니다만. 자, 여기서는 구자영 검찰총장 직무대행도 깊은 우려를 표현했는데 어떤 내용으로 말했습니까?
0: 오늘 입장문이 나왔습니다. 형소법 개정 논의의 내용과 방향성에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요.
1: 예.
0: 1차 수사기관의 수사 내용에 대한 검사의 실효적인 점검, 보완, 시정 기능이 사라지면 진실은 은폐되고 대한민국 형사사법 체계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특히 이번 폐지에 따른 피해는 국가의 보호가 필요한 국민이 떠안게 될 것이다 라고 했는데요. 검찰 수뇌부가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입장을 밝힌 거라 파장일 것으로 보입니다.
1: 예, 자 이제 보안수사권도 폐지, 이것도 거의 다 온 상황이 아닌가. 이제 본회의 통과를 앞두고 있는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떻게 보시니까 이변 없이 통과가 될 것 같죠?
3: 예, 통과는 무리 없이 될 것 같은데 이게 과연 당에서 얘기하고 있는 대로 정말 보안사건 폐지에 대한 100% 대책이 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여전히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1: 예.
3: 일단 두 가지 법안이거든요. 형사소송법 개정안하고 국회법 개정안. 그 패스트트랙을 좀 줄이는 거, 날짜 줄이는 거. 그 관련해서니까 각각 하나씩 필리버스터 24시간 하고 나서 이번 주 안으로 통과는 될 것 같습니다.
1: 예.
3: 이제 그 다음 순서가 문제일 것 같아요.
1: 조동식
3: 의장이 이걸 언제 정부로 보낼 것인가의 시점도 중요하고
1: 예.
3: 대화와 중재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1: 예.
3: 그러니까 어제 그 문제적 기자회견에서 그렇기 때문에 이후에 이걸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조금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2: 조동식 국회의장이 사고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를
1: 보안수사권 문제를
2: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고
1: 예.
2: 좀 여야가 좀 더 논의해라 라고 좀 얘기를 해서 전당대 이후에 처리할 수 있도록 좀 결단을 내려줬으면 좋겠다. 이번에 연임 발언 때문에
1: 예.
2: 크게 점수 잃었는데
1: 그렇죠.
2: 이걸 갖고 국민들에게 좀 점수를 따실 기회가 생겼다. 이것도 그냥 민주당이 원하는 대로 하게 되면은 나중에 부작용됐을 때 이거를 바로 상정한 국회의장의 책임도 가볍지 않다고 보여집니다.
1: 예.
2: 그래서 용기를 내서 사고 한번 치시라. 조정식 의장의 결단을 응원합니다.
1: 이미 사고를 어제 많이 치셔가지고. 그렇죠.
2: 한번 더 치시라.
1: 사고는 사고로.
2: 네. 이슈는 이슈로 덮고 사고는 사고로 덮어라.
1: 과거신 기자.
0: 아니 이제 어쨌든 10월에 중수청 공수청 출범하는 것 때문에
1: 예.
0: 시간이 별로 없는 거는 사실이거든요.
1: 예.
0: 그리고 어쨌든 당론으로 정한 것으로 통과가 되는 건데 어제 법안 소위 거치면서 좀 보완이 많이 된 것 같기는 합니다. 이것저것.
1: 예.
0: 그러나 여전히 당론이 이걸 해서 정해지는 거라고 한다면은 그 피해에 대한 책임도 결국 여당이 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1: 예.
0: 국민들이 많이 우려하고 있는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했을 때 그걸 보완할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차분하게 후속 논의가 잘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 예. 지금 방송을 유튜브로 보신 분들이 제 얼굴을 어둡다고 박앤콕식 주식해서 얼굴을 보는데 하시는데 저는 이제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많은 시청자 여러분, 국민 여러분께서 또 정말 아파하시는 것 같아서 저도 웃을 수 없는 상황이어서 웃지 않고 있다 이 정도로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한파 보시기 여기까지 박우신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4: 이상의 약속 되려는 거절한다.

0: 여의도 고수의 숨막히는 정치토론 노컷 대련.
1: 네, 10회 서청의 한판승부 매주 수요일 여야 두 분 모시고 한 노컷 대련 시간입니다. 자, 먼저 맥소장님, 서영주 전 더불어민주당 상근부 대변인 어서오세요.
2: 네, 안녕하십니까. 맥소장 서영주입니다.
1: 예, 자, 김정일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3: 안녕하십니까.
1: 예. 두 분 괜찮으신 것 같습니다. 투자 결과.
2: 뭐 또 안 괜찮으면 어떡할 거예요. 예. 오늘 살아야죠.
1: 예, 오늘의 일상이 계속되기 때문에.
2: 오늘은 살아야 내일 있죠.
1: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일상은 계속되니까 힘내시고.
2: 네.
1: 자, 현안으로 바로 가보겠습니다. 조정식 국회의장. 어제 쏘아올린 국민들이 뭐 공감대가 있다면 현직 대통령의 연임도 가능한 원론적인 입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발언 파문이 커지고 있죠. 청와대를 물론 당권 주자들도 진화에 나서는데 일단 관련 영상을 어떻게 얘기했는지 한번 보고 말씀 나눕니다.
4: 권력구조 개편 관계에서 이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개헌 문제 이런 등등은 그건 결국 주권자인 국민 여론과 국민의 선택의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여러 정치적 당사자들이 그에 대해서 어떻게 합의하느냐 달린 문제겠죠.
5: 조정식 의장이 기자들에게 낚인 것 같습니다.
6: 아니, 의장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뭘, 제가 또
5: 원론적인 얘기를 한 건데, 예. 그렇게 이제 제목을 뽑고, 예. 언론이 장사하기 좋게 좀 저는 말려들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 같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요. 그것은 헌법 128조상 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깔끔하게 정리됐을 텐데, 조정식 국회의장이, 예,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1: 예, 자, 일단 문제가 발언이 있었던 장면을 보여드렸고 오늘 아침에 또 박성태 뉴스쇼의 정청래 전 대표가 이제 출연을 해서 관련 이슈에 대한 입장을 밝힌 겁니다. 네. 원래 이게 기자회견 예상 질문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2: 뭐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요.
1: 예.
2: 그게 또 답변은 써준 적은 없다.
6: 답변 썼으니까 자꾸 이렇게 보고 얘기를 하죠.
2: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취지에 대한 뼈대글은 썼는데 개조식으로 썼는데 그걸 다 보고 읽은 풀 텍스트는 아니라고 제가 예, 확인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써준 걸 읽은 건 아니고요. 사실 이제 발언은 부적절했고 그다음에 지금 일파만파 이게 허상의 먹잇감을 던져줬다.
1: 허상의?
2: 허상이에요. 현직 대통령이 연임을 할 수 있는 그 가능성은 제로입니다. 헌법상에도
1: 예.
2: 안 되게 돼 있고 그다음에 의석수로도 200석 개헌을 넘어서야만 개헌의 내용이 만에 하나 뭐 현직 대통령의 뭐 연임을 허용한다라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109석인데 그중에 40석을 꽂을 리가 만무하지 않습니까?
1: 예.
2: 안 돼요. 그리고 만약에 총선, 다음 총선에서 200석을 민주당이 얻는다. 그것도 예.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얘기들이
1: 예.
2: 정치적 소재거리로 이렇게 나온 게 굉장히 조금 저도 안타깝고요. 조정식 국회장께서 내가 왜 이랬을까 생각하실 거는 같아요.
1: 그래서 저는
2: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상 조금 단박하게 조금 그쪽 다른 진영에서의 공격을
1: 예.
2: 뭐 맷집으로 뭐 맞고 가야지 어떻게 하겠습니까?
1: 자, 맷집 들어갑니다. 네. 자,
3: 아니 국회의장이 써준 대로, 써준 거 아니면 저렇게 말, 엉뚱한,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해도 되는 겁니까?
7: K라디오.

0: 야, 국회의장 뭘 못해요? 써준 대로만 읽어야 되는데 그 써준 대로 아닌 거 얘기하다 보면 저런 헛소리를 할 수 있는 게 국회의장입니까? 저분 육설 아니에요? 아니 무슨 말 같은 얘기를 해야죠. 아니 의석의 문제입니까 이게? 이건 헌법 정신의 문제예요. 아니 그렇게 5.18 계속 헌법 전문에 넣자고 얘기했잖아요. 5.18 정신이 그 개헌을 해서 전직 대통령 임기 연장해 주는 게 5.18 정신입니까? 이건 5.18 정신에 대한 모독 아닙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의 헌법의 역사는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그러니까 장기 집권하려는 사람들을 막으려고 사람들이 길거리에서 피를 흘리면서 만들어 온 그 역사 아닙니까?
1: 예.
0: 1954년에 4.45입 개헌, 그거, 그 다음에 1972년에 유신헌법, 5050 전두환 1980년대 헌법, 이거 다 겸하고 나서 1980년도에, 87년도에 6050 헌법 만들면서, 야, 정말 지긋지긋하다. 더 이상 이제, 이거 임기 연장하는 거 못하게 하자. 라고 해서.
1: 독재 방지조항이죠?
0: 네. 헌법 부칙조항까지 만들어 놓은 거예요.
1: 네.
0: 근데 그거를 국회의장이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 국민이 원하면 그거 뭐, 연임, 현직 대통령 연임도 할 수 있지.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다고요. 근데 이게 국회의장만 이런 거 아니잖아. 이분 정무특보 하신 분 아니에요? 이재명 그때 대표 당시 정무특보 아닙니까?
1: 대통령의 정무특보였어요.
0: 대통령의 정무특보였지. 네. 그러니까 그러다가 국회의장 되시니까 한상 말아 올리신 겁니까? 거기다가 총리했던 분은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 5년은 너무 짧다라는 이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또 대장동 변호사였던 법제처장은 똑같은 얘기. 아, 국민이 원하면 뭐 연장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주변 사람들이 다 그러고 있어요. 이거 누구 생각입니까? 이거 이재명 대통령 생각 아닙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면서 그거 그렇게 얘기했다가는 공격받을 테니까 자기 주변 있는 사람들한테 이런 얘기 하도록 슬쩍슬쩍 흘리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거는요, 국회의장 그만두셔야 돼요. 국회의장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무슨 국회의장 자격이 있습니까? 저는 국회의장 자격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거 헌법에 대한 모독이에요.
1: 예.
0: 그거 그대로 하시면 정말 이거는 구태타입니다. 이거 비상계엄보다 더 나쁜 거예요. 불법 비상계엄보다. 그러니까 저는 이거 책임지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1: SNS로 지난번 입장을 내긴 했습니다만 조정식 국회의장이. 그 정도에서 멈춰져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지적이 많은 상황인데요. 김유정 의원님도 말씀 주시죠.
2: 그러니까 박지원 의원이 국회의장 하셨으면 좋았잖아요. 잘했을 겁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도 말씀드렸잖아요.
1: 이 자리에서 말씀하셨죠. 예.
2: 일단 저처럼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어제와 같은 답변을 했어도 정신 나갔냐라고 많은 비판을 받았을 겁니다.
1: 예.
2: 근데 국회의장이 그런 얘기 했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라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거든요.
1: 예.
2: 그 뉴스가 딱 나왔을 때. 그래서 국회의장이 반명인가? 왜냐면 이게 이 얘기가 이재명 대통령에게 무슨 도움이 됩니까?
1: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발언이죠. 사실.
2: 전혀 도움이 안 되고 말이 예. 안 되는 이야기 아닙니까?
1: 예.
2: 그리고 대통령도 그거는 몇 번씩 이건 말이 안 된다라고 부인했던 바가 있었던 것이고.
1: 불가능한 일이다.
2: 예. 그리고 강훈식 비서실장도 입장됐습니다만 헌법적으로, 정서적으로, 실질적으로 이건 불가능한 얘기라고 대통령이 늘상 얘기해왔던 부분이다.
1: 예.
2: 이렇게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육선의 국회의장이 이거는 뭐 답을 써줬건 안 써줬건 개조식이건 뭐 풀 센텐스건 간에 헌법, 이거 불가능이다. 이렇게 그냥 한 줄 얘기하면 끝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본인의 어떤 말 한마디의 무게감이 이렇게 일파만파 퍼질 걸 몰랐다면 그게 더 문제고요.
1: 예.
2: 정청래 후보가 아침에 박성태
1: 뉴스죠?
2: 나와가지고 앞으로 제가 잘하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는 이거 얼마나 모욕적인 이야기입니까.
1: 그러니까 그죠. 그러니까.
2: 나이로도 형이에요. 국회의장이.
0: 나이 선수 국회의장.
2: 나이로 선수. 그다음에 의전 서열로 봐도 이런 얘기를 이렇게 한다는 것도 정말 저는 국회의장이 어제 사고를 쳤습니다마는
1: 네.
2: 정청래 후보의 이 말도 너무나 부적절한 얘기라고 맞아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SNS 그다음에 국회의장 공보수석 입장으로만은
1: 네. 네.
2: 이거 불이 안 꺼진다. 그래서 의장이 다시 한번 얘기를 해야 되고
1: 예.
2: 그다음에 청와대 비서실장이 얘기했습니다마는 여전히 그러니까 건 수 없나? 이렇게 지금 지켜보고 있는 국민의힘에게 왜 인공호흡기를 달아줍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이 다음 주 월요일날 귀국하시면 쐐기를 한번 박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0: 저희한테 뭐라고 그러지 말고요. 입장을 바꿔놓고
1: 네.
0: 윤석열 전 대통령이 네. 만약에 저런 얘기를 했다고 한번 해보세요. 아, 이거 뭐 개헌할 수도 있죠. 개헌해서 내가 임기 늘릴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하면 민주당 가만히 있을 겁니까?
2: 그러니까 그런 윤석열과 전륜 네. 먼저 하시고 그리고 얘기하시고.
0: 아, 저한테
1: 전륜하신 분이잖아요.
2: 박사 전륜하신 분이 국민의힘 얘기 연장선상에.
3: 예. 요즘 보면 제가 개인적으로 민주당이 뭔가 조금 당의 그 기강까지는 좀 그렇고요. 정신 어디 놓고 있는 것 같아요. 정신줄 놓고 있는 것 같아요. 뭔가 이런 중심이 네. 없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과연 무엇 때문인가 고민을 했어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자기의 정치적인 어떤 이득 때문일까?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한 과한 충성일까? 과공비례란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과하게 이렇게 뭐 공손하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이게 과충비충이에요. 과한 충성은요, 충성이 아니에요. 지금 이게 전형적인 부분이고 앞서 예의를 들었던 더 나가면 공소취소 모임까지.
1: 네.
3: 그러니까 중요한 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 건지를 늘 경계하고 가야 되는데
1: 예.
3: 이게 저는 과충비충이 된 거예요.
1: 민주당이 망하는 길로도 갈 수 있는.
3: 근데 저는 네. 이제 여기에서 망하는 길이라기보다는 이걸 네. 바로잡고 네. 수습하는 과정이 이제는 필요한데 이게 네. 이제 이번 전당대회에서 새로운 지도부의 역할이 그만큼 막중하다. 그러니까 저는 지난 지도부에서 이 지금 연임을 도전하는 그 후보,
1: 네.
3: 정청래 후보,
1: 네.
3: 그리고 그걸 막겠다는 어떤 진영 간의 갈등, 이게 결국에는 당을 혼란스럽게 하다 보니까
1: 예.
3: 중심이 안 잡혀요. 저는 좀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다만 이제 조정식 그 국회의장의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뭐 다칠자 얘기하지만 실언이라서 더 뭐 어떻게 얘기할 건 없지만
4: 실언이 아닙니다.
3: 저는 아 잠시만요.
4: 그러니까 얘기 많이 했잖아요 지금. 시각극이 작전하고 있어요.
3: 실언이 아니고
4: 준비된 발언이에요.
3: 실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1: 예. 아무리
3: 다만 이제 이재명 대통령을 불가능한 현직 대통령 연임을 통해서 악마하려는 작업들은 이제 그만 적당히 향후 좀 빠졌으면 좋겠다 생각해요.
4: 그럼 조정식 국회의장의 진솔한 어떤 본인 반성의 멘트가 좀 아남싱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1: 들어요. 본인의 입술을 통해 육성으로.
4: 실수 아니에요. 원고 보면서 얘기했잖아요. 준비된 발언이라니까요. 그것이 더 큰 문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1: 예.
4: 화가 나는 게 있어요.
1: 예, 어떤 부분이 화가 나세요?
4: 장동혁 대표에게 또 비타민을 엄청 센 고용량 비타민 챙겨줬어요.
1: 그치.
4: 근데 이게 제일 화가 나요.
2: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공호흡기를 왜 달아주냐고요.
1: 수액이에요, 수액.
4: 수액? 수액에 비타민 고용량으로 세게 좀 넣어가지고 지금 존재감을 잃어가고 이상한 짓을 한다라고 평가를 받는 장동혁 대표의
1: 예.
4: 이 과거의 발언들. 이재명 대통령, 연임 안 하겠다. 본인 입으로 얘기해라. 이 얘기 주구장창인지 하고 다닐 거 아니겠습니까?
1: 실제로 이렇게 얘기했어요. 연임 개헌을 시도하면 그날이 정권의 마지막 날이 될 것이다. 이 대통령의 연임은 없다. 다섯 글자만 말하면 논란 끝난다.
4: 그러니까요. 이런 얘기를 해서 장동혁의 또 존재감을 살려주는 것. 그것 때문에 전 더 많이 화가 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1: 예.
4: 어쨌든 대통령께서 정리하셔야 될 거는 같아요. 이 부분은. 그러니까 비서실장, 정무수석의 참모들의 발언만 갖고는 정리가 안 될 것 같고
1: 예?
4: 이 부분 야당이 계속 끈질기게 물고 늘어질 거기 때문에 개헌은 정말 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해야 될 부분들이 분명히 있잖아요.
1: 예?
4: 이것 때문에 개헌을 못하게 된다면 조정식 국회의장은 역사와 국민 앞에 큰 죄를 짓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잘 정리하고 정말 개헌 논의가 좀 진정성 있게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이 있습니다.
1: 근데 이제 조정식 국회의장도 잘못했는데 명백하죠. 근데 정청래 후보 전 대표가 오늘 이제 박성태 뉴스에서 했던 말을 좀 보면 기자들의 질문에 말려들었다. 그리고 이제 국회의장이 디테일이 좀 약하다. 이거 자체가 약간 앞으로 잘하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게 뭐 선의로 말씀했을 수도 있겠는데
3: 이분 듣기가 남 탓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지난번에 이 지방선거 평가에 있어서 합당해서 만졌다는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
1: 예, 예, 예.
3: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본인 안에서 스스로 그 좀 이 원인을 찾는 게 아니라 뭔가 외부에서 원인을 찾는 것 같고
1: 예.
3: 기자는 질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날카롭게 질문하는 거고
1: 예.
3: 말하자면 제목 뽑으려고 하는 거고 근데 뭘 낚여요. 기자가 취재하는 게 뭐 기자가 낚시꾼입니까? 낚시를 하게?
1: 그러니까 일종의 언론 탓이죠 사실은.
3: 그게 언론 탓을 왜 해요? 그건 아닌 거예요. 본질은
1: 언론 탓이야.
3: 본질은 조정식 국회의장께서 실수하신 예. 것이고 예. 두 번째는 저는 좀 우리 민주당의 그래도 전직 당대표가 그 이 국민들의 보였을 때 품격을 대표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도 국회의장한테 제가 잘 달리겠다는 식으로 얘기하면 어떡해요. 그래서 저는 아이고 참
1: 디테일이 약하다.
3: 다 펼쳐놓고 보면 그러니까 다 펼쳐놓고 보면 요즘에 민주당 왜 이러나 싶어요 진짜.
1: 이게 뭐 이게 박앤커 참 디테일이 약해. 질문 디테일이 약해. 이거 되는 거다. 저 기분 나쁠 것 같은데. 아니, 김정익 최고.
0: 아니, 저도 언론 출신이잖아요. 언론인이 장사하기 좋게 말려들었다. 아니, 그 질문 자체에 무슨 장사의 냄새가 1이라도 납니까? 당연히 물어볼 거 물어본 거잖아요. 예. 개헌 얘기하시니까. 그럼 그 개헌은 좋은데요. 그 야당에서는 그 연임 개헌 한다고 그런 우려 때문에 그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랬더니 본인이 얘기한 거 아닙니까? 네. 아니 당연히 질문해야 될 걸 질문을 했는데 그게 무슨 장사하기 위해서 언론이 뭐 그 말려 그러니까 쉽게 하면 사람을 이렇게 그쪽으로 몰아갔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 뭐 아까 지금 서영주 소장이 얘기한 대로 아 자기가 못나서 못했으면 자기가 다 반성을 해야지 왜 남 탓을 그렇게 해요.
3: 그렇죠.
0: 그 정치인들 진짜 나쁜 습성 중에 하나가 걸핏하면 언론이었다. 그러다가 자기 좀 좋게 써주잖아요. 네. 이게 쫙 찢어져갖고 또 아. 그러거든요.
3: 아.
0: 아주 비겁하고 치사한 행동들이에요. 그 당대표 나온 분이 지금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아. 그 참 참 그 뭐 국회의장도 그렇고 그다음에 당대표 후보도 그렇고 참 대단하네.
4: 근데 제가 예, 이거는 예. 의도된 발언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실수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또 하나가 이제 이 기자회견 10시에 했거든요. 오전에 끝났어요.
3: 그렇죠.
4: 근데 국회의장실의 공보 속에 공식적인 해명 발언은 오후 5시에 나왔어요. 근데 저 발언이 알려지고 나서 각종 시사 프로그램에서 이거 비판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아니요. 그러면 바로 어떤 수습하는 발언이 나와야 되거든요. 원론적인 네. 발언이었어요. 아, 이거 의도 없었어요. 이래야 네. 되는데 대단히 긴 시간 동안, 대여섯 시간 동안
1: 감는 거 아니냐?
4: 에, 그러니까 내가 뭘 잘못했지? 나는 이거 누구의 뜻과 의지를 읽고 내가 얘기한 건데 내가 뭐 이렇게 욕먹을 일인가? 그렇게 생각한 것이 아닌가. 잘못을 안 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2: 그랬으면 더 문제예요. 그건 진짜 심각한 아니, 늦게까지, 문제죠.
4: 늦게, 이렇게 늦게 나오는 게 맞아요? 대본을 해보셨으니까 아시잖아요.
2: 그러니까 당황했나 보죠.
4: 당황을 해도 12시에 끝났다고 생각을 해봐요. 1시, 2시, 3시, 4시, 5시. 5시간 동안 이걸 그냥 꼭 참고 어떻게 해명을 할까? 이게 맞냐고요. 이런 대형사고 더
2: 그러니까.
4: 참았고.
2: 그러고 나서 나온 얘기가 원론적인 이야기였다라는 것도 네. 저는 조금 마땅치는 않았습니다.
4: 그러니까 저건 바로 그냥 기자회견 끝나고 나서 바로 수습했어야 되는데.
2: 현장에서 수습했어야 돼요. 그쵸. 가장 좋았던 거.
4: 그러니까.
2: 아이고 내가 이거 무슨 말을 했지?
4: 그러니까 본인은 잘못했다고 네. 생각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이게 왜 실수라고 그러지 사람들이.
1: 본능적으로 바로 이거 얼가입니다라고 이제 뭐. 돕는 그렇죠. 사람이라든가 그렇죠. 의장의 비서관이라든가
2: 아니 공부석에 바로 와서 얘기를 했었어요.
1: 메모라도 좀 주면서 귀속말이라도 아 이건 좀 수습하셔야 된다라고 네. 바로 그렇죠. 본능적으로 얘기했어요.
4: 그러니까 실수가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맹수 소장님이 무슨 허상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3: 아니, 그 허상이 그 실수에 대한 허상이 아니고 제가 얘기하는 거는 현직 대통령이 네. 연임을 할 수 있는 것은 허상이다. 그렇게 주장을 계속 하잖아요. 할 거라고. 안 된다니까.
2: 그 어차피 불가능한 이야기라고 얘기할 거고.
3: 어차피 불가능한 얘기를 가지고 계속 이재명 대통령의 이미지만 안 좋게 만들려고 지금 공격하는 거다라고 제가 보는 거지.
1: 정말. 이 상황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그 순방 중에 야, 한국 가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3: 자다가 봉창이죠.
2: 진짜 얼마나
1: 지금 이제 전당대 레이스 상황도 굉장히 지금 후보들끼리 막 싸우고 난리가 났고
0: 주식.
1: 주식도 지금 완전 이제 5천 선으로 좀 내려앉았고 9천에서 5천까지 내려갔고 지금 국회의장도 지금 이러고 이런 아, 상황이니까
4: 이번
1: 대통령은 정말 연기할까?
3: 심지어 7박 11일이에요.
1: 네.
3: 7박 11일.
1: 7박 11일.
3: 공중에서 자.
4: 아. 남극에 가셔가지고 또 격려도 좀 하시고 조금 이따 오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1: 야, 그래도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 사의를 표명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최측근 중에 한 분인 정성호 장관도 아, 나 이거 본부장 못하겠다. 이렇게 말한 상황 아니야?
3: 이 예. 모든 게 예. 이 민주당이 집권여당으로서 안정화가 안 돼서 그런 거라고 난 생각해요.
1: 1년 됐는데 왜 안정화가 안
3: 돼? 아, 1년 동안 아무것도 안정한 일이 없으니까 그렇죠. 안정화도 안 시키고.
1: 누가 안정화 시키고.
3: 안에서 지금 싸움 박진을 하고 있고. 네. 그런 거예요. 정성호 장관께서 네. 왜 그만두려고 했겠어요.
1: 당대표의 잘못입니까? 전직?
3: 전직 당대표의 책임이 크죠.
1: 반청입니까? 왜 그렇게 말만 하세요?
3: 반청이 아니라 네. 팩트예요. 아, 팩트? 정성호 장관이요. 일이 힘들어서 그만둘 뿐이 아니에요. 오죽하면 법사에 나와서 그 보안수사권 울썩없어했는데 네. 동료 의원들이 야박하게 그냥 막
1: 여당 간사나 여당 법사위원들이
3: 그럼요. 그런 지금 집권여당의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들 딴 생각을 하지 집중력이 좀 이렇게 좀 많이 떨어지신 것 같아요.
1: 자, 우리 김재혁 최고 표정 안 좋으신데 말씀해 주세요.
0: 아니, 그게 아니고요. 예. 그, 저기, 이재명 대통령은 뭐 이미 준비된 대통령이라면서요. 많이 준비됐다고 했었잖아요. 그 정치를 얼마나 오래 하셨어요. 뭐 윤석열 전 대통령처럼 하루아침에 문재인 대통령에 의해서 로또 맞은 사람 아니잖아요. 그리고 거기 있다가 싸우고서 이쪽으로 돌아와서 이쪽에서 뭐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끌어다가 그냥
1: 용병 아니잖아요.
0: 용병처럼 만들어줬고 네. 네. 그다음에 거기서 그때 당시에 문재인 정권이 너무 싫으니까 그냥 와르르 해서 몰려가서 그 사람 대통령 만들어준 사람 아니잖아요.
1: 예.
0: 평생 정치한 사람 아닙니까? 그 경기도지사도 하고 성남시장도 하고 당대표도 하고 할 거 다 했어요. 그러니까 무슨 뭐 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 결국 1년 지난 다음에 이재명 정권이 만들어놓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뭡니까? 자기 당내에서는 자기들끼리 무슨 뭐 충성 경쟁하면서 박 터지게 싸우고 앉았고 부동산 가격은 천정부지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냐 알 수 없게 만들어졌고 주식시장 지 팔아서 주식 사라고 그랬는데 정말로 사람들 집 팔아갖고 거의 그 알거지 되게 만든 이런 사람들 속출하고 앉았고 분명히 주식시장이 그 9천까지 올라갈 때 이거 저 정상이 아닙니다. 이거 너무 너무 과열됐습니다라고 네. 많은 사람이 얘기했어요. 그리고 그거 거기다가 정권으로서는 이거 좀 조심해야 되는데라고 나갔어야 돼요. 근데 국민연금 동원해서 그 18.5%밖에 안 되는 거를 28.5%로 투자 더 할 수 있게 하고 거기서부터 그것도 더 올려놓고 그 수백조를 거기다 뭐 수십조 수백조를 갖다가 그 돈을 거기다 쏟아붓게 만들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아주 준비된 대통령이 만들어놓은 지금 대한민국의 모습이 왜 그렇습니까? 한동안에 굉장히 착각 그러니까 윤석열보다는 낫지 그래도 그런 것들 때문에 지금 상당히 특수를 누리신 거 아니에요? 그리고 야당 보기 지지율이 좋아서 진짜 너무 좋아서 야 아무리 니들이 못해도 저당보단 낫다. 이런 소리 들어서 지지도 높으신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결과로 보면 2년 차에 들어서 가고 있는데 나오고 있는 거 보면 도대체 뭘 한 거냐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어요.
1: 약간 숙인해졌는데.
3: 맞는데.
1: 예, 김정현님. 예.
2: 아니, 그렇다 하더라도 뭐 윤석열과 비교하는 거는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자, 부동산 대책은 뭐 수기 과정을 토론 과정을 통해서 이제 발표되면 또 한번 지켜보시고 논의하시면 될 것 같고요.
1: 예.
2: 주식시장의 문제도 뭐 모두가 지금 사실 패닉 상태이긴 합니다만
1: 예.
2: 5천을 조기 달성하는 바람에 그게 오히려 독이 됐나 뭐 이런 예.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만
1: 예.
2: 이 문제도 대책을 세워야겠죠. 그래서 오늘 정무위에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야 모두 질타를 했던 것이고
1: 예.
2: 정신 차려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하나하나 지금 상황들이 뭐 우도한 이런 그 정책 실패 이런 건 아니잖아요.
1: 예.
2: 그러니까 조금 지켜보시고 뭐 윤석열 때에 비하겠습니까? 저희는 딱 두 글자 경로밖에 들은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노력하고 계시니까 다녀와서도 또 성과를 들으면서 향후 이런 문제에 대한 대책도 좀 같이 논의하시고 그렇게 가야죠.
1: 예. 혹시 너무 숙연해지는데? 장수장님 바꿔주세요 분위기를. 예.
4: 바꾸라고요?
1: 아니
4: 저도 뭐라고 해야 될 것 같아요.
1: 예예 예. 해주세요.
4: 이게 결국에는 연임 문제도 사고친 게 이재명 대통령이 픽한 이 조정식 국회의장이 큰 사고를 친 것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밖에 없고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 가 계시면
1: 예.
4: 중심을 잡아야 할 게 국무총리인데
1: 예.
4: 국무총리가 진짜 보이질 않는다. 그러니까 그분에 대한 능력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우호심을 표했잖아요. 이런 위기 상황에서 국무총리가 어떠한 중심적인 역할을 못한다라는 것. 그것도 이재명 대통령께서 인사를 잘못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 주가 문제와 관련해서도 국민을 화내게 하는 기자간담회에서 김영범 정책실장이 국민 탓하는 국민들이 투자한 것 국민들이 뭐 투자하고 뭐 ETF 투자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이런 식의 얘기를 해서 국민들에게 탓을 돌리는 김영복 정책실장을 임명한 것도 이재명 대통령이고 인사가 만사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1: 예.
4: 좀 다녀오시면 또 전당대회 끝나면 전반적으로 좀 인사 문제와 관련해서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이잖아요.
1: 맞아요.
4: 그걸 좀 전반적으로 살펴보시는 게 어떨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2: 네. 개각과 청와대 참모진 교체가 네. 조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3: 양쪽 제시는 필요한 시점은 됐어요. 근데 저도 비슷한 생각인 게 결국에는 이제 대통령께서 진보보수를 가리지 않고 구조적 다수라는 국정 철학에 맞게끔 일 중심으로 사람을 쓰긴 썼어요.
1: 예.
3: 근데 제가 개인적으로 봐서는 정적 판단하는 사람들이 국정에 크게 없어요.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고 전문가의 그룹은 많은데 정치적으로나 또 판단을 하거나 이런 결단을 내릴 사람들이 적다.
1: 아.
3: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을 좀 등용해서 이 집권 2년 차에는 조금 더 어떤 그 노련한 모습을 보여주면 좋겠고 두 분한테도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건
1: 두 분이라면 김재혁 최고와 장성철
3: 최고 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비판할 때는 정말 그 뜨겁게 비판해 주시면 좋겠고
1: 예.
3: 뭐 비판을 좀 받아야죠. 주식, 부동산 현재 상황에 있어서 이거는 뭐 잘 됐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1: 예.
3: 다만 이거를 회복하고 잘할 때는 또 칭찬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 드립니다.
1: 예, 장 소장님 칭찬 많이 하셨죠?
4: 저는 뉴 이재명이라고까지 지금 선언하면서
1: 그래?
4: 욕 먹으면서까지 지금.
1: 자, 했는데. 이제 오늘 저녁 9시에 그 전당대 레이스 표층 세 분의 당대표 후보자들 토론이 예정되어 있긴 하잖아요.
4: 근데 웃겨요. 저 정말 이거는 민주당 전당대 준비위원회가
1: 네.
4: 국민과 권리당원들을 농락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1: 왜?
4: 왜냐면요. 선후가 바뀌었어요. 토론회를 보고 그거를 판단하고 투표를 해야죠.
1: 아.
4: 어제 오늘 충청권 분들 다 투표를 합니다.
1: 아.
4: 그러고 나서 오늘 이거 TV 토론을 해요.
1: 예.
4: 이게 맞아요? TV 토론회 보고 누가 맞는 건지 그렇게 골라야 될 거 아니에요?
1: 예, 예.
4: 합동연설에도 마찬가지입니다.
1: 예.
4: 투표 다 하고 나서 합동연설해야 합니다. 이게 맞습니까? 김정 대변인님? 이런 전당대회 이게 말이 되는 전당대회입니까? 서영주 소장님?
2: 대변인
4: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 대변인 아니고요.
4: 의원님.
2: 저는 의원도 아닙니다. 저는 이 토론회를 포함해서 예. 전당대회 그러니까 당에서 조금 너무 이걸 홍보를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1: 하는지 몰라.
2: 하는지 몰라요, 사람들이. 오늘 100분 토론 특집으로 지금 이걸 준비하고 있다는 걸 당권 주자 첫 토론회를
1: 예, 예.
2: 지금 당원이 얼마나 알고 있을까? 그런 생각도 들고요.
1: 예.
2: 그다음에 어제 첫 투표하는데도 또 오류가 난 것도 문제고 그게 오류 나서 1시간 투표 시간 연장한 걸로 이게 끝날 문제가 아니거든요. 아, 원인을 찾고 지금 10%밖에 안 되는데 충청권은 근데 충북에서 지금 이게 오류가 나면 다른 네. 지역에 권리당원 숫자 많은데
1: 마무리
2: 호남이나 이런 데 어떻게 할 거예요?
1: 네, 여기까지 말씀하겠습니다. 세 분, 네 분 고맙습니다.
3: 감사합니다.
2: 감사합니다.
1: 네,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하루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 한판 승부.

0: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1: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2: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1: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2: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1: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3: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1: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2: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4: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변화하는 시장, 복잡한 절차, 태평양 부동산 대표 키윤이 함께합니다. 20년 경력의 브로커, 버지니아 주정부 공인 부동산 라이센스 인스트럭터, 주택매매, 관리와 커머셜까지 키윤에게 무엇이든 문의하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할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703-989-8877.
5: 케이라디오 워싱턴 AM1310에서 광고 영업과 마케팅에 관심 있거나 관련 경력을 가지신 분, 소통 능력과 열정이 있는 인재를 찾습니다. 광고 및 마케팅 경력자, 다양한 네트워크를 보유한 분을 우대하며 신입도 지원 가능합니다. 이력서는 info@bc1310.com. 문의는 703-273-4000, 703-273-4000으로 해주시길 바랍니다. 미동부 최고의 한인 라디오 방송 K라디오 워싱턴과 함께 여러분의 꿈을 키워보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라라랜드의 송은경입니다. 바닷가에 가면 꼭 하는 놀이 있죠? 바로 모래성 게임입니다. 가운데 작대기 하나 꽂아놓고 모래를 모아 모아서 쌓아놓습니다. 그렇게 잘 쌓아놓은 모래를 서로가 한 줌씩 한 줌씩 아주 조심스레 모래를 빼는데요. 다들 해봐서 아시죠? 처음엔 왕창씩 빼내다가 나중에는 가운데 꽂아준 그 작대기 쓰러질까봐 아주 조금씩 조금씩 모래를 빼는데요. 불안불안하지만 은근히 잘 버티고요. 아, 요 정도 괜찮을까 하는 순간 폭삭 주저앉게 됩니다. 하루도 그런 것 같아요. 아침 일찍 일어나면 긴 하루가 시작된 것 같아 여유를 좀 부리다가 오후가 되면서 어휴 벌써 이렇게 됐나? 하면서 막 서두르게 되고 시간 정말 손살같이 갑니다. 매일매일을 모래성 게임의 날로 생각해 볼 때 지금 이 시간 여러분은 몇 줌의 모래가 빠져나갔나요?

0: 일주일의 중간 수요일 험프데이. 오늘은 2026년 7월 29일입니다. 이제 7월도 이틀 남았네요. 2026년 시작을 알렸던 것이 진짜 엊그제 같은데 벌써 여름도 막바지로 접어들면서 말복도 딱 보름 남겨놓고 있는데 아유 이러다 가을인가 봐요. 이제 겨울로 확실히 접어들었네요. 라는 멘트를 하게 되겠죠. 가는 세월 잡을 수 없다지만 오늘 같은 날은 좀 잡아두고 싶네요. 7월 말에 요즘 같은 날씨 흔하지 않은데 작년까지만 해도 엄청 더웠잖아요. 올여름은 특히 더위가 일찍 찾아와서 그런가 이러다 일찍 갈려나 할 정도로 비도 적당히 와주고 더위도 뭐 그런대로 참을만 하고요. 하지만 다른 나라들, 특히 유럽 쪽 날씨는 좋지 않아서 매일매일 더위와의 싸움 또는 폭우와 관련된 사건 소식들이 들려오는데 오늘도 무사히라는 말이 새삼스럽게 가슴에 와 닿습니다. 오늘도 무사히 잘 지내고 계시죠? 저는 지금부터 5시까지 풍성한 음악과 함께 무사히 라라랜드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같이요. 잠시 후 광고 들으시고요. 날씨 이야기에 이어서 세상의 모든 음악 준비되어 있고요. 2부에서는 청취자분들의 신청곡과 함께 라라라 퀴즈 그리고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남진 제2편이 이어지겠습니다. 많이 많이 기대해 주세요. 자, 라라랜드 도와주시는 분들은요. 엘리코 세리는 물론 에난데일 센터빌 세 군데 오피스가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신경. 보험처리에 필요한 서류 작성은 물론 실력 있는 변호사 선임까지 도와드리는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치료병원 멀시 척추신경.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이고요.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기업 옴니화재. 41년간 축적된 독보적인 경험과 전문 에이전트들과 함께 여러분의 삶과 자산을 보호해드리고 있습니다. 옴니화재 보험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워싱턴 대표 중식당 에난데일 장원반점에서 감칠맛 한가득 추억의 그 맛 짜장. 불맛 나는 해산물 가득 얼큰 짬뽕, 바삭한 사천 탕수육, 여기에 정성껏 볶아낸 볶음밥 한 그릇까지. 워싱턴 지역 최고의 맛집 에난데일 장원 반점. 단체 모임도 역시 장원 반점입니다.
2: 사장하면 역시 장원 반점, 장보하면 역시 장원 반점. 내 생이 누룽지 탕도 703-354-1950 703-354-1950.
3: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파인애플 개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금토일 한정 판매 3불 99, 유기농 딸기 팩당 3불 49, 유기농 캐나다산 팽이버섯 팩당 3불 49, 진가 사골곰탕 박스당 스마트카드 고객 할인가 9불 99, 통통배 우나기 카바야키 개당 7불 99, 헤어룸 막국수 소면 개당 5불 99, 버지니아 메릴랜드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4: 후코이단 아무거나 고르지 마세요. 정품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5: 하루하루 쌓이는 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 지치고 약해진 몸. 전신 면역 관리는 물론 간과 신장 건강까지 생각했습니다.
4: 차이는 단 하나. 우미노 시즈쿠만의 자파 인증.
5: 몸이 먼저 느끼는 제대로 만든 후코이단.
4: 지금 상담해보세요. 866-566-9191. 866-566-9191. 무료 체험 샘플도 보내드립니다.
5: 희망의 또 다른 이름. 우미노 시즈쿠 후코이단.
6: 32년 동안 한인 커뮤니티와 함께해온 챗 피터슨. 버지니아에서 지속적으로 탑 변호사로 인정받고 있는 로펌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3: 상업소송 상해, 비즈니스 채무, 노동법 재산권 보호, 그리고 항소까지 탄탄한 경험과 전문성으로 끝까지 책임집니다. 한국어로 처음부터 편안하게 상담하세요. 571-459-2506 571-459-2506.
6: 여러분의 자산과 명예를 지키는 든든한 선택. 챗 피터슨 앤 어소시에이트 함께합니다.

날씨 이야기. 파키스탄에서 지난 한 달간 발생한 몬순, 폭우와 홍수로 인한 사망자 수가 100명을 넘어섰으며 기상예보관들은 이번 주 후반 전국적으로 더 많은 폭우가 예상되고 있다고 합니다. 파키스탄 국가재난관리청은 지난달 26일 이후 전국적으로 109명이 사망을 했다고 밝혔는데 사망자의 상당수는 주택과 지붕 붕괴로 인한 것이며 특히 아프가니스탄 국경과 접한 북서부에서 절반 가까이가 발생했습니다. 파키스탄의 문화 수도인 라호르를 비롯한 여러 지역에 지난주 폭우가 쏟아져 곳곳이 침수돼 재난당국 관계자들은 강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홍수 피해가 발생하기 전에 안전한 곳으로 대피하거나 또는 대피할 수 있도록 시기적절한 경고를 발령하는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소셜미디어에는 주민들이 물속을 헤쳐나가는 모습이 담긴 사진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 주민들은 정부의 기상 악화 대비 및 대응 미흡을 비판하고 있는데 당국은 2022년 파키스탄을 휩쓴 파괴적인 홍수와 같은 극심한 기상 현상이 재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당시 재해로 국토의 3분의 1이 침수가 돼 1,737명이 사망하고 수백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모르고 당할 때는 속수무책이라고 하지만 이미 경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처하지 못한 것은 어쨌든 당국의 안일함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하지만 워낙 열악한 환경이라면 누구의 책임을 묻기 전에 당국에서 최소한의 피해만을 보기 위해 대비하고 대응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어제 강한 폭풍우가 몰아치고 난 후 오늘 수요일은 습도가 낮아지고요. 정오 무렵에는 시원한 북서풍까지 불면서 제법 안정된 날씨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기온은 84도이고요. 섭씨 29도, 해와 구름이 적절히 섞이면서 7월 하순에 야외 활동하기에는 딱 좋은 날씨입니다. 다만 국립기상청은 블루리치 산맥 동쪽 지역에 소나기나 뇌우가 내릴 가능성이 있지만 그래도 대부분 지역은 건조한 날씨를 보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밤도 매우 쾌적한 날씨 보이겠는데요. 구름도 드문드문 끼면서 밤 최저 기온은 교외 지역은 60도대, 도심 지역은 70도 안팎으로 따뜻하겠으며 보름달이 밝게 빛나서 밤하늘을 더욱 환하게 비출 예정입니다. 월출 시간은 오늘 밤 8시 40분이고요. 목요일, 그러니까 내일 오전 6시 27분에 월몰하겠습니다. 내일 목요일은 막다가 부분적으로 흐리겠고요. 저기압이 뉴 잉글랜드 상공을 지나면서 계속해서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7월 말치고는 습도가 비교적 낮고요. 시원한 바람이 불어 쾌적한 날씨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낮 최고 기온 오늘과 비슷합니다. 87도, 섭씨 31도, 습도는 낮겠고 자외선 지수는 9로 매우 높습니다. 때때로 시속 20에서 25마일 이상의 돌풍도 예상이 되고 있네요. 금요일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7월의 마지막 날도 화창한 여름 날씨로 마무리되겠습니다. 대체로 맑은 하늘에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로 따뜻한 금요일이 될 텐데요. 여기에 간간이 약한 북서풍이 불겠습니다. 금요일 저녁은 기온이 68도, 섭씨 20도대까지 떨어지면서 불타는 금요일을 보내시기에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주말을 시작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다 이번 주 일요일과 월요일은요, 하루 종일 소나기 소식이 있습니다. 8월 초부터는 다시 90도에 가까운 무더위가 예상이 되고요. 아마도 막바지 무더위가 아닐까 싶은데요. 하지만 8월 중순 가까이부터는 다시 평온한 기온을 보이겠습니다. 오늘이 가장 내 생애 젊은 날이며 오늘이 가장 좋은 날이니 하루하루 즐겁고 건강하게 이 여름 나시기 바랍니다. 오늘같이 좋은 날 송가인이여라.

세상의 모든 음악. 세계적으로 유명한 곡 한 곡씩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팝송이면 팝, 샹송이면 샹송, 깐소네, 또 경음악,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세상의 모든 음악을 한 곡씩 소개해드리는 이 시간. 오늘은 빌리본 오케스트라의 Wheels, 언덕 위의 포장마차입니다. 추억의 경음악이자 예전 라디오 시그널로도 많이 사용이 되었던 곡으로, 이 곡은 원래 1960년에 미국의 5인조 락앤롤 밴드가 먼저 발표해 히트했던 곡입니다. 이듬해 1961년 당시 최고의 팝 오케스트라 리더였던 빌리본이 자신만의 스타일로 편곡을 해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난 대히트를 기록했는데요. 원래 제목이 Wheels, 바퀴들에서 연상할 수 있듯이 이 곡은 마차나 자동차의 바퀴가 굴러가듯 경쾌하고 규칙적인 리듬이 특징입니다. 우리나라에 이 곡이 도입될 때 서부 개척시대의 끝없는 지평선과 언덕을 넘어 달리는 역마차의 이미지를 연상하면서 언덕 위의 포장마차라는 다소 낭만적이고 토속적인 번역명이 붙어졌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포장마차는 흔히 술과 음식을 파는 길거리의 포장마차가 아니라 서부 영화에 나오는 천막을 친 이동용 마차를 뜻하고 있는데, 간혹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트윈 색스폰 연주와 통통 튀는 경쾌한 기타 리듬과 타악기 소리가 어우러져 마치 말을 타고 푸른 초원의 언덕을 신나게 달려가는 듯한 상쾌하고 활기찬 기분을 선사하고 있는 이 곡은 멜로디가 단순하면서도 중독성이 강해서 한번 들으면 쉽게 잊히지 않는 강한 매력이 있습니다. 60, 70년대 라디오 방송과 음악 감상실을 지배했고 프로그램의 시그널 뮤직으로도 많이 쓰였는데요. 그냥 부담 없이 가볍게 들으면 왠지 기분이 상쾌해지는 곡입니다. 탁 트인 교회로 떠날 때의 설렘을 떠올리게 하는 최고의 추억어린 연주곡, 빌리본 악단의 언덕 위의 포장마차 들어보시겠습니다.

0: 예상치 못한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1: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 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2: 반갑습니다. 메디케어 상담과 가입을 무료로 도와드리는 김남수입니다. 1961년생들과 65세가 지나서 직장에서 은퇴하시는 분들의 메디케어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703-256-0300.
1: 1961년생들의 메디케어 보험 상담은 김남수와 함께 자격증 가진 보험 에이전트에게 문의하세요. 703-256-0300, 703-256-0300.
3: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4: 그럼 딱 한 모금?
3: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4: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3: 마지막 딱 한 모금만.
5: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정일과 박민수가 부르는 인생찬가 우리 연민님께서 신청해 주신 곡입니다. 이 곡 듣고 바로 지구촌 소식 이어지겠습니다.

지구촌 소식. 오늘도 지구촌 곳곳에서는 어떠한 크고 작은 사건, 사고가 일어났는지 한번 알아볼까요? 미국이 카리브해와 서태평양 일대에서 중남미의 마약 운반선을 공격을 해 많은 사람들을 살해하고 있으나 정작 마약 범죄 조직들은 새로운 방식으로 마약을 운반하면서 미국에 유입되는 코케인은 전혀 줄지 않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마약 단속국 전문가들은 최근 평가에서 마약 운반선 공격이 미국 내 코케인의 공급이나 가격에 영향을 주는 데 실패했으며 밀매업자들이 고속 보트 대신 큰 선박을 택하고 해안선 가까이에 바싹 붙여 이동하는 방법으로 미군의 발포를 피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마약업자들이 선박 대신 항공기로 마약 운송을 늘리는 것으로도 평가되고 있는데 항공기들이 콜롬비아, 베네수엘라, 국경지대의 비밀 활주로에서 이륙을 해 동쪽에 가이나와 수리남으로 비행하는 방식으로 미군의 추적을 피한다는 것인데 미 국방부 당국자들도 지난달 비공개 의회 브리핑에서 마약 운반선 공격이 코케인의 순도를 떨어뜨리지 못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코케인 순도가 높은 것은 공급이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1년 동안 미군은 최소 67척의 선박을 공격했고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했으며 베네수엘라 범죄 조직 두목을 사살했고 에콰도르에서 콜롬비아 무장 혁명군 반체제 분파의 캠프를 공격하는 마약 단속을 대규모 군사작전으로 변화시켰는데 선박 타격으로 작년 9월 이후 최소 221명이 사망을 했으며 법률 분석가들은 이를 두고 재판 없는 처형이라고 비난해오기도 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트럼프는 마약 운반선 공격이 펜타닐 단속을 위한 것으로 설명해왔으나 그러나 펜타닐의 대부분은 바다가 아니라 육로로 반입되며 미군이 공격한 마약 운반선들은 주로 코케인을 운반했다고 합니다. 한편 미국에서 유통되는 코케인 가격이 몇 년 사이 큰 폭으로 하락했으며 유엔 마약범죄사무소는 지난달 페루, 볼리비아, 특히 콜롬비아를 중심으로 한 세계 코케인 생산이 사상 최고치에 이르렀다고 보고하기도 했는데요. 아닌 게 아니라 미 해안경비대가 적발하는 코케인 양도 크게 늘었다고 하네요. 안 돼서 괜히 요거 넘어가며 뻘짓하지 마시고 이 참 그렇게 전쟁을 코롬코롬 하고 잡으시면 아니 마약하고 총과의 전쟁을 선포하시는 것이 더 낫지 않을 거네요. 예예예예. 미국의 플로리다, 조지아, 콜로라도주 9개 학교가 총격범 대응용 드론 배치를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교사가 위협을 알리면 15초 안에 현장에 도달을 해 섬광과 사이렌을 작동시키고 자극성 젤을 분사하거나 몸체로 충돌을 해 총격범의 공격을 방해하도록 설계된 장비라고 하는데요. 이 드론은 학교 내부에 충전식 보관함에서 대기한다고 합니다. 제조사 설명으로는 플라스틱 드론이 창문을 깨고 섬광과 사이렌을 작동시키며 자극성 페퍼 젤을 분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시속 약 97km로 총격범을 들이받도록 설계됐지만 지금까지 모의 훈련만 거쳤을 뿐 실제 학교 총격 사건에 투입된 적은 없다고 합니다. 교사는 휴대전화 어플리케이션이나 교실의 비상 버튼으로 출동을 요청을 하면 전문 조종사가 드론을 원격으로 조종한다고 하는데요. 일반적인 학생 간 싸움에는 투입하진 않지만 싸움 도중 누군가 흉기를 꺼내는 등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이라면 누구나 출동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학교들이 이런 장비까지 도입하려는 배경에는 끊이지 않는 교내 총격이 있기 때문인데요. 자체 집계에 따르면 1999년 콜로라도주 컬럼바인고 총격 사건 이후 미국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무려 435건이 발생을 했으며 약 40만 명의 학생이 교내 총기 폭력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드론 도입은 플로리다에서 가장 먼저 구체화됐는데 올랜도 북쪽에 있는 학생 수 약 1,700명의 델톤하고는 지난 학년도 말에 가장 먼저 이 시스템을 설치했습니다.
플로리다주는 이 사업에 무려 55만 7천 달러를 편성했으며 조지아주 의회도 학교 5곳에서 시스템을 시험하기 위해 55만 달러를 편성했는데 시범사업 규모는 5곳으로 정했지만 구체적인 참여 학교 명단은 아직까지 확정하지 않았습니다. 시스템은 올해부터 내년 학년도에 가동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비의 출발점은 2022년 텍사스주 유벨디 롭 초등학교 총기 참사였는데 당시 어린이 19명과 교사 2명이 숨졌으며 경찰은 현장에 도착하고도 총격범이 있는 교실에 1시간 넘게 진입하지 않았었습니다. 효과에 대한 판단은 결국 시범 사업 결과에 달렸는데 플로리다주는 폭력 사건 수와 위협 대응 시간을 측정하고 학부모, 학생, 교직원을 상대로 안전 체감도를 조사할 예정이라고 하네요. 아니 그럼 효과를 보기 위해서 또 한 번의 총기 사고가 나야 한다는 거요 뭐요? 이딴 곳에 돈 쓰지 말고 총기 규제나 좀 우치게 좀 해봐요. 맨날 이 총기법만 어쩌고 저쩌고 핵 쌓지 마시고 사람 다 죽어나가야 꿈쩍도 안 할 판이

영국에서 눈사태에 휩쓸려 약 300m를 쓸려 내려갔다가 살아남은 한 남성이 약 2억 100만 년 전 것으로 추정이 되는 해양 파충류의 턱뼈 화석을 발견을 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사고 이후 다시 시작한 화석 탐사에서 거둔 뜻밖의 발견이라고 하는데요. 화석을 발견한 사람은 40대의 토목 기사이자 화석 탐사가인 매슈라는 남성인데, 그는 일행과 함께 그냥 지나쳤던 지점을 되돌아가 살피다가 화석을 찾아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우연히 얻은 놀라운 발견이라며, 턱뼈는 단단한 석회암층에 박혀 있었으며 턱 끝부분이 숟가락처럼 넓적한 독특한 형태를 띠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 화석이 초기 쥐라기 바다에 살았던 로말레오 사우루스류의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 화석이 웨일스에서 확인된 첫 사례라고 전했습니다. 이 화석은 수장용 가운데 비교적 이른 시기에 출현한 무리로, 바다용은 이들 고대 해양 파충류를 일컫는 대중적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번 발견으로 주목은 받았지만, 화석 탐사는 희귀본 표면을 찾는 취미 이상의 의미를 지닌다는 그는 2014년 눈사태 사고 뒤 되풀이되는 부정적인 생각에서 벗어나는데 화석 탐사가 도움이 됐다고 합니다. 이 남성은 북웨일스의 스노든산을 오르다 눈사태에 휩쓸려 작은 절벽 아래로 떨어진 뒤 산비탈을 따라 약 300m 쓸려 내려갔는데, 그는 20분 뒤 1m가 넘는 눈 속에서 의식을 잃은 채 거의 숨을 쉬지 못하는 상태로 발견이 됐습니다. 온몸에 심한 멍이 들고 정신적 충격도 받았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없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그는 어린 시절 영국 요크셔 해안의 휘트비에서 즐겼던 화석 탐사를 성인이 돼서 다시 시작했다고 합니다. 바닷가의 돌에서 눈에 거의 띄지 않는 화석 흔적을 찾는 데 몰두하면 다른 걱정을 잊을 수 있으며, 먼 과거의 바다 생명체를 떠올릴 때면 마음도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탐사를 계속하면서 그는 수장용의 지느러미와 거대한 공룡 발자국, 어룡의 앞 지느러미와 두개골 등 여러 희석 화석을 찾아냈다고 하는데, 그는 화석을 자연이 준 선물이라고도 표현했습니다. 수억 년 전 생명체가 화석이 되고 해변에 드러난 뒤 한 사람의 눈앞에 나타나기까지 그 모든 우연이 겹쳤다는 사실이 놀랍다고 전하고 있네요. 아니, 이니 어쩌 교회는 다니시남? 이? 만약 교회 다니면서 공룡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 말이오, 아담하고 하와를 은근히 부정하는 것인디, 그럼 우리 곤란하지. 어디서 개뼈 따귀 같은 걸 가지고 수장용이니 공룡이니 하는디, 그것을 본 사람이 없는디 무지개 장담하냐고요. 용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 상상의 동물인디, 아니 안 그래요? 그 용하고 다른가? 아니 말고. 일본 구마모토 현에서 발생한 규모 7.1의 강진으로 기업까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자동차와 반도체, 음료 공장이 잇따라 멈췄고 물류, 통신, 철도망에도 차질이 이어졌다고 하는데요. 고급차 브랜드인 렉서스를 생산하는 미야타 공장을 비롯한 3개의 공장은 지진이 발생한 어제 가동을 멈췄다가 오늘에서야 생산을 재개했으나, 그러나 안전과 물류, 부품 공급 업체의 상황을 고려해 다시 가동을 중단하기로 했으며, 8월 3일 이후 생산 재개 여부는 31일 결정한다고 합니다. 토요타는 안전 문제와 물류 상황, 부품 협력 업체들의 공급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가동을 재중단했다고 설명했는데, 그야말로 반도체 업계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소니그룹은 공장을 멈추고 건물과 제조 설비에 피해 여부를 확인했으며, 음료 생산에도 차질이 발생한 가운데 산토리 홀딩스는 건물 일부가 파손이 된 규슈 구마모토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으며, 코카콜라 보틀러스 재팬도 구마모토시 공장을 멈췄다고 합니다. 택배와 우편 서비스도 사실상 마비됐는데, 야마토 운수는
구마모토현 전역과 미야자키현 북서부로 가는 화물 접수를 전국에서 중단했으며 구마모토현 내 지파와 배송도 멈췄다고 합니다. 통신 피해도 예외는 아닙니다. 이동통신 4개사의 피해 기지국은 150곳을 넘어섰으며 소프트뱅크는 22곳의 기지국이 정전과 배럴이 소진 등으로 가동을 멈췄습니다. 철도 운행도 중단이 됐습니다. 일부 유통 외식업체는 안전이 확인된 점포부터 영업을 재개했으나 공장 생산과 물류, 통신망이 정상화되기까지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편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현재 시각 28일 오후 4시 27분경 구마모토현 구마모토 지방에 규모 7.1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일본 총리는 발생한 강진으로 모두 13명이 숨졌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통신 차단 등으로 피해 파악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 구조와 수색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인명피해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고 하는데요. 여기에 강진 직후 SNS에서 지진 예측을 빙자한 게시물과 확인되지 않은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지진 예측을 주장하는 한 계정이 일본 지도 이미지를 올리며 자신의 예측이 실제 지진 발생 위치와 일치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또한 지진이 인간 활동에 의해 발생했다는 주장을 담은 게시물도 여러 개 있으며 해당 계정의 게시물은 조회수 340만회를 넘어섰다고 합니다. 과거 대규모 재난 때마다 반복되어 온 가짜 뉴스 확산이 이번 지진에서도 재현될 조짐을 보이자 전문가들은 각별한 주의를 당부하고 있는데 실제로 지난 대규모 재난 당시에도 일본은 SNS상의 거짓 정보로 인해 큰 혼란을 빚은 바 있습니다. 2016년 4월 구마모토 지진 당시에는 동물원에서 사자가 탈출했다는 허위 소문이 퍼졌고 2024년 1월 노토반도 지진 때에도 실제 주소를 도용을 해 구조를 요청하는 가짜 정보가 확산하기도 했었습니다. 현재 SNS에는 피해 현황을 담은 영상과 사진, 가족의 생사를 확인하려는 글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한 일본 고등학생이 도둑질하기 딱 좋은 때라는 취지의 글을 올려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으로 추정이 되는 이 형자가 한 슈퍼마켓 내부 영상을 올리며 지금이라면 마음껏 훔칠 수 있어서 좋다라는 글을 적은 것입니다. 해당 글은 지진으로 혼란한 상황을 이용해 슈퍼마켓 등에서 물건을 훔칠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이 돼 일본 네티즌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데 용서할 수 없다. 이런 애들이 범죄자가 되는 것. 재난 상황에서 그런 농담을 하는 사람은 천벌을 받아야 한다. 피해자들을 생각하라 등 비판을 쏟아내고 있다고 하네요. 요 눈벌이에 딱 벼락이 쳤으면 좋겠네. 영어에 능숙한 구직자와 고학력자들이 SNS에 가짜 해외 취업 광고에 속아 아시아 각지의 온라인 사기 시설인 이른바 스캠 컴파운드 사기 단지에 갇힌 뒤 범죄를 강요받는 사례가 늘고 있다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유엔 마약 범죄 사무소는 이들 사기 단지에 갇힌 인신매매 피해 노동자가 수십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하고 있는데 사무총장 말에 의하면 최근 피해 사례가 크게 늘고 있다며 80개국 이상 출신의 사람들이 인신매매돼 사기단지로 끌려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범죄 조직이 영어에 능숙한 사람과 대학원 학위 소지자 등 교육 수준이 높은 구직자를 집중적으로 노린다고 설명하면서 사기단지는 주로 아시아에 있으며 범죄 조직은 SNS를 이용해 세계 각국의 구직자를 끌어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범죄 조직은 주로 SNS에 정상적인 일자리처럼 보이는 해외 취업 광고를 올린 뒤 피해자가 현지에 도착하면 여권과 휴대전화를 빼앗아 사기단지에 가두고 폭력을 행사하거나 협박을 하며 또 피해자에게 빚을 떠안긴 뒤 이를 빌미로 속박해 온라인 사기를 강요하고 있습니다. 작년 2025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에서 발생한 온라인 사기 피해액만도 883억 원에서 1141억 달러로 추산을 하고 있으며 오늘 원화 매매 기준일로 환산을 하면 약 129조에서 166조 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일단 사기에 동원됐다는 이유만으로 이들을 자발적 범죄자로 취급해서는 안 되며 인신매매와 강제 범죄 동원의 피해자로 다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데
구조된 피해자 가운데 일부는 강요에 못 이겨 저지른 사기 행위 때문에 처벌받을까 두려워한다고 합니다. 특히 동남아에서 강제로 범죄에 동원이 된 인신매매 피해자 또한 3,500여 명은 스스로 지원한 것으로 출신국은 39개국에 걸쳤으며 특히 인도네시아, 인도, 스리랑카, 에티오피아, 케냐, 방글라데시 출신이 많았다고 합니다. 구조된 피해자들은 귀국한 뒤에도 정신적 충격과 사회적 낙인에 시달리고 있고 채무와 신분 증명서, 분실 문제도 겪고 있는데 무엇보다 구직자들이 가짜 취업 광고를 가려낼 수 있도록 각별히 주의해야 하며 국가적으로도 예방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네요. 우리야 뭐 영어를 못 온 게 뭐 별 상관은 없지만서도 아이고 미국 살면서 또 이 영어보다는 게 이렇게 또 안심이 될 줄은 몰랐네. 학교 행사에서 귀신 분장을 한 태국의 16세 여학생이 갑작스러운 복통으로 병원에 이송이 되면서 구조대원들까지 놀란 사연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태국 야소톤주에 있는 한 학교에서 지난 24일 오전 16살 여학생이 심한 복통을 호소해 구조대가 긴급 출동했는데 당시 학교에서는 행사가 진행 중이었으며 여학생은 얼굴과 몸 전체를 검은색으로 분장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언뜻 보기에는 귀신이나 태국 드라마 속 등장 인물처럼 보였다고 하는데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조대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당시 상황을 전하며 동생이 제대로 준비했네요. 처음 환자를 보고 구조대도 깜놀. 귀신을 병원에 데려가는 줄 몰랐습니다. 라고 적어 웃음을 자아내기도 했는데요. 당시 환자는 의식이 있는 상태였고 현장에서 바로 응급처치한 뒤 구충병원이라는 곳으로 안전하게 이송했다고 합니다. 학생이 허락을 받고 사진을 올린다고 덧붙인 구조대원은 응급환자 신고 번호와 구조대 연락처도 함께 안내를 했다고 하네요. 유령도 복통할고 아프냐? 참 구조대원 하면서 욕보시네요. 네네네네.

영화로도 아마 빅 히트를 했죠. 뭐 저도 두 번이나 볼 정도였으니까요. 여름철이면 또 어김없이 방영도 되고 라디오에서 들려나오는 곡 Ghostbusters 레이 파커 주니어입니다.

초자연 현상을 연구하는 괴짜 교수들이 모여서요, 고스트를 잡는 아주 재미있는 유쾌한 그런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1부 끝곡으로 준비한 곡은요, 요새 뭐 화제가 되고 있는 드라마이지요. 해외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하는데, 바로 이스트 플레이스, 동궁의 OST 들려드리겠습니다.

Best Place 동궁의 OST 들려드렸습니다. 라라랜드 1부 순서 여기서 잠시 줄이고요. 2부에서는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의 신청곡과 또 라라라 퀴즈 그리고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5시까지 저 송은경과 함께해 주세요. 이 시간 집, 자동차, 비즈니스, 종업원, 상해보험은 물론 우리의 건강과 생명보험까지 전문성을 바탕으로 신뢰와 책임을 다하는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입니다. 옴니 화재. 엘리코세리는 물론 에난다의 센터빌 3군데 오피스 있습니다. 교통사고 통증 후유증 전문치료센터로 환자분들에게 최선을 다하며 만족을 드리고 있는 멀시 척추 신경 함께하고 계십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7월 29일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네, 제니님께서 오랜만에 또 카톡 한번 주셨네요. 수많은 즐거움이 가득한 수요일,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당신이길 바랍니다 하시면서 무리역의 평행선 신청해 주셨는데요.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저는 우리 제니님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라라랜드 청취자분들 모두 모두 행복한 수요일 오후 되시길 바라면서요. 2부 첫 곡은 문의 여기 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아무에게든지 제재를 받지 아니하리라. 고린도전서 6장 12절 말씀. 은혜가 풍성한 삶이 되시길 감사 기도합니다 하시면서 복별님께서 보내주셨는데요. 그쵸? 모든 것이 다 누구에게나 다 좋지는 않습니다. 내게 좋은 것이 어떤 사람에게는 또 안 좋을 수 있고 또 좋은 거가 아무리 많이 한다 해도 그러면 더 좋아져야 되잖아요. 아닐 때가 있더라고요. 삶의 행복이 항상 주님의 사랑으로 아름다운 은혜로 받기를 기원하며 소망합니다. 사랑해요 라라랜드 가족 여러분 하시면서 강촌 사람들의 행복의 나라로 신청해 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오랜만에 뽀들현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 사연인데요. 본능적으로 정이 가는 사람들의 특징 10가지를 보내주셨어요. 첫 번째, 처음 봤는데 눈 마주치면 살짝 웃어주는 사람. 오, 저 그래요. 저 그렇게 해요. 두 번째, 말투에 공격성이 1도 없는 사람. 패스. 세 번째, 고마워 한마디를 아끼지 않는 사람. 저 고마워 잘합니다. 네 번째, 남 얘기 함부로 안 하는 사람. 다섯 번째, 불편할까봐 먼저 배려해주는 사람. 여섯 번째, 잘난 척 안 하고 있는 그대로인 사람. 일곱 번째, 만나면 편하고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사람. 여덟 번째, 배려가 습관처럼 몸에 배인 사람. 아홉 번째, 나보다 남을 먼저 챙기는 사람. 열 번째, 모임 끝나고 조용히 정리 도와주는 사람. 아, 구구절절 정이 가죠. 정이 안 가는 게 이상하죠. 특히 모임 같은 거 하면 아우 뭐 핑계대고 빨리빨리 가는 분들도 있지만 조용히 묵묵히 뒷정리 도와주시는 분들 너무 고맙죠. 글쎄 여러분에게 이렇게 읽어드리면서 나는 몇 개나 해당할까 했는데 그래도 꽤 많이 해당이 돼요. 그러시면서 노래는 G드래곤의 삐딱하기를 신청해 주셨어요. 아울러서 퀴즈 정답도 보내주셨는데요. 사실 뽀들런더님이 퀴즈 내면 제일 먼저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0번 내드리면 거의 7, 8번은 첫 번부터 다 잘 맞추세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항상 배려를 했는데 이번 주는 우리 뽀들현도님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글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해주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들려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순리대로 흘러가기를, 작은 미소가 가득 하기를, 지나간 월요일 화요일은 잊고 남은 주중을 가볍게 채워봐요. 힘들면 잠시 쉬어가도 괜찮아요. 수요일은 숨 고르는 날. 조석진님께서 보내주신 카톡사연, 오늘은 헤르만 헤세의 가을날이라는 다소 이른 듯한 시 보내주셨는데요. 숲가에 가지들 금빛에 떠오를 때 나는 홀로 길을 갑니다. 숲가에 가지들 금빛에 타오를 때 나는 홀로 길을 갑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 몇 번이나 둘이서 걸었습니다. 이 좋은 날들에 오랫동안 마음에 지니고 있던 행복

잔디불 태우는 연기 속에서 농부의 아이들이 뛰어놉니다. 이제 나도 뛰어 여러 어린이와 같이

자리인데 보내 주셔도 되고요. 정답자는 물론이고요. 퀴즈 내 주시는 분에게도 상품 드리고 있습니다. 상품은 H마트에서 마음껏 쇼핑하실 수 있는 20불 상당의 상품권 드리고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가족과 함께 편안하게 중화 요리를 드실 수 있습니다. 센터빌 영화관 바로 옆에 자리하고 있는 전통 중화 요리 하오하오 하오에서 드리는 20불 상당의 식사권 드리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곡은 큰 별의 곡인데요. 제가 이렇게 가수 이름을 이야기할 때는 가수들은 공통점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노래에 집중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1: 보라관장님이 퀴즈 내면 제일 먼저 정답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10번 내드리면 거의 7, 8번은 첫 번부터 다 잘 맞추세요. 근데 이제 다른 분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서 제가 항상 배려를 했는데 이번 주는 우리 뽀들현도님 조금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보내주신 글 너무 감사하고요. 신청해주신 지드래곤의 삐딱하게 들려드립니다.

교통사고 누구에게 먼저 연락하시겠습니까? 40년 법정 경력 3대째 변호사 집안 마우리와스 앤 단박 변호사가 끝까지 함께합니다. 보상을 못 받으면 변호사 비용은 0원, 의료비, 임금 손실, 정신적 피해까지 정확하고 든든하게 도와드립니다. 자동차 수리, 렌트카, 병원 연결까지 모든 사고 처리 저희가 책임집니다. 703-256-8797 당신의 든든한 법률 파트너 마우리와스 앤 단박 교육.

오래 입어도 매일 새 옷처럼 LG 스타일러로 깔끔한 옷 관리 끝. 탈취, 미세먼지 제거는 기본. 분당 350회 털어내기와 스팀으로 더 뽀송하고 섬세하게 스타일링하세요. LG.com에서 만나보실 수 있는 스타일러가 4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이맘때쯤이면 틀로 산으로 때로는 한국으로 떠나는 이 여행객들이 많으신데 우리 수지씨는 우측에 패케이션 바캉스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불러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1: 네, 안녕하세요.
0: 네, 아유, 오늘은 목소리가 낭낭 18세시네. 어떻게, 뭐, 바캉스 좀 갔다 오셨어요?
1: 가자고 하는데, 딸이. 네. 안 갔어요.
0: 아니, 가자. 그러면 그냥 뭔 얘기는 척하고 가셔야지. 또 왜 안 가?
1: 야는 어떡하고 가요.
0: 아. 아휴, 참. 웬수가 따로 없어. 들으셨어?
1: 네.
0: 자, 우리가 지난주에 남진 씨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오늘은 또 어떤 그 뒷이야기를 해주실지 기대해 보겠습니다.
1: 지난주에 그 남진이 윤복희를 뭐 내쫓고 폭행을 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남진이의 그 이미지가 아주 큰 타격을 입었다고 거기까지 했었어요.
0: 네.
1: 하지만 나중에 윤복희 씨가 진실을 고백하기는 했어요. 1979년 이혼을 하고 1980년대 신군부의 등장으로 조직적으로 탄압을 받으며 미국으로 가게 돼요. 조용필 등 후진들이 치고 올라온 탓도 있다고라고 하는데 그거는 한참 나중 일이고 김대중과의 친분이 있는 자손이라는 이유로 아예 방송 출연을 금지시킨 탓이 훨씬 크다고.
0: 아유.
1: 하네요.
0: 아이고, 쫙쫙 미치니까.
1: 네, 김대중이 학창시절에 남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던 목포일보에서 네. 사장상을 받았고 그 외에도 남진 아버지 덕을 많이 봤대요.
0: 아, 워낙이 부자셨대요. 요트라고 네. 그 당시에.
1: 네, 목포에 내려가면 항상 남진의 그 부친의 집에서 묵었다고 하네요. 1980년대 이후 태어난 그 세대에겐 그 남진이 가수로만 알려져서인데 사실 오랜만에 대한민국 헌법 제1조에서 라는 영화 그게 영화 제목이에요. 정당의 욕쟁이 주임 신부 역할로 출연하자 남진이 영화에 나온다는 얘기가 돌았는데 이미 전성기이던 1970년대 히트곡이 그 이름을 딴 님과 함께 등 수십 편의 영화에 출연한 적이 있어서 가수 겸 배우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죠.
0: 네.
1: 잘생긴 얼굴과 큰 인기 덕에 영화에 나온 거고 사실 배우로서는 연기가 좋다고 할 수는 없어서 별다른 성과가 없긴 하였지만
0: 네.
1: 나훈아도 인기빨로 그 연기를 몇 번 한 적이 있었는데
0: 네, 네.
1: 이 두 사람은 어머님 생전에 그게 1973년에 나온 영화인데
0: 네, 네.
1: 그 같은 영화에 나란히 출연하기도 했어요.
0: 오, 동반 출연도 했어요. 나훈아 씨랑.
1: 네. 네. 남진은 1989년 11월 4일 밤에 조폭에게 칼로 허벅지를 찔리는 큰 부상을 입었으며 지금도 한쪽 다리가 불편하다고 해요.
0: 아유.
1: 허벅지에는 사실 큰 동맥이 지나가는 곳이라서
0: 네.
1: 아주 조금만 옆을 더 가서 찔렸으면은 그 자리에서 사망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0: 아이고, 사망 아니면 목발이지 뭐.
1: 그래도 노래할 때 다리 떨며 하는 거 보면 전혀 눈치 못 찍었죠?
0: 그거 핑계대고 흔들거렸던 것 같기도 하고.
1: 예. 시방부터 우리들이 좋아하는 까십거리가 쫓아나와요. 이제
0: 네.
1: 남진은 1976년 가수 윤복희 씨와 결혼을 하면서 센세이션을 일으켜요. 그게 조미미의 영향이 크다고 생각이 되는데
0: 네네.
1: 그런데 불과 3년 7개월 만인 1979년 3월 이혼하게 되죠.
0: 네.
1: 당시 남진이 윤복희를 내쫓고 폭행을 했다는 루머가 돌면서 남진은 이미지에 큰 타격을 입죠. 나중에 윤복희가 진실을 고백하긴 했어요.
0: 예.
1: 우리 여기서 노래 우수 들어보죠.
0: 아유, 우수 한 곡 잠깐 듣고 계속 얘기 나누도록 네. 하겠습니다.
1: 네네.

0: 첫 부분에는 저는 문주란신가 할 정도로 목소리가 조금 헷갈렸는데, 이제 한, 그다음부터 나오니까 역시 남진 씨의 이, 아유, 저음이 너무 멋있어.
1: 이게 영화 형수라는 영화의 주제가거든요. 여기에서 그 남진 씨가 주연을 맡았어요. 고은아, 남궁은 이렇게 출연이 돼 있었어요. 네. 당시 윤복희의 남편은 유주영. 그분이 그 부모라는 노래에 낙엽이 우수우수 떨어지고 그 노래 했던 네네. 분인데 그 사람하고 결혼 생활을 하다가 1975년도에 한국에 들어와서 윤복희 특집쇼를 하게 됐어요. 근데 공연이 끝나고 미국으로 돌아갔는데 남편이 신문을 들고 공항에 마중을 나와서 기다리고 있었대요. 근데 그 신문에는 한국에서 누가 윤복희를 사랑한다는 기사가 게재가 되고 있었어요. 그 주인공이 남진이었어요. 근데 윤복희는 남진의 사랑을 남편이 보라고 이용을 한 거예요.
0: 그러니까 질투를 불러일으키려고?
1: 네.
0: 권사님이 왜 그러셨을까?
1: 그때 권사가 아니었죠. 애들이었지. 그럼... 사랑한 게 아니고 이용한 거예요.
0: 글쎄, 그렇게 되네. 아니... 결론적으로. 네.
1: 고백한 사람의 순정을 무참히 밟은 거죠. 아유, 밟힌 놈이 빙신이지 뭐.
2: 그건 그래.
1: 남진에게 미안하다, 없던 일로 하자고 한 후 결혼 반지를 돌려주고 아유. 지도 다 가지라고 하면서 새벽 4시에 통행금지가 해제되자 집을 나왔대요.
0: 그러니까 유주영 씨를 진짜 사랑했었네요. 그러면.
1: 진짜 사랑했대요.
0: 아니, 근데 그렇게 잘생기셨다며, 그니까.
1: 잘생긴 데다가 서울대 나왔죠. 아주 또 머리도 기가 막히게 좋잖아요. 똑똑하잖아요.
0: 엘리트시구먼.
1: 네. 윤복희는 여전히 남편 유주영을 사랑하고 있었고 남진을 당시 완전히 이용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사실이 알려지지 않아서 남진은 사회적으로 엄청난 비난을 받았어요. 사람들은 속도 모르고 윤복희를 남진이 이용했다. 어떻게 연약한 여자를 때리냐까지 온갖 욕을 다 먹었어도 남진은 끝내 아무런 변명도 없이 자신이 모든 비난을 뒤집어 썼어요.
0: 남자요, 남자. 그 김학래하고 이성미 씨 그 둘도 그렇잖아요. 김학래가 아주 철학의 나쁜 남자가 되어갖고 그냥 해외로 돌다가 얼마 전에 들어왔는데 세상에. 얼마나 입이 고팠을 거예요.
1: 그쵸.
0: 근데 그걸 참았어.
1: 참고 그 여자가 조금 앙실방실하게 생겼잖니?
0: 아유, 뭐 넘어갑시다. 우리 선배님이니까 개인적으로다가.
1: 남진 씨 측근의 말에 의하면은 남진 씨는 워낙 남자답고 자존감이 강한 사람이라 당시 인기 스타로서 아주 리스크가 컸음에도 불구하고 남자로서 윤복희를 최대한 배려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끝까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은 거예요. 사실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그들의 결혼은 합법적인 결혼이 아닌 거예요. 여기서 빈잔.

0: 정말 남진 씨 이외의 다른 가수는 이 맛을 못 내는 것 같아.
1: 그쵸? 그 목소리가 어떻게 해야 오라.
0: 우리 너무 좋아하는 네. 것 같아.
1: 아유, 욕 먹었어. 예. 윤복희가 30년 만에 입을 열었는데 그때가 75년도 오빠 윤한기. 네네. 그니까 문제였었잖아요, 그때 당시에.
0: 그치, 맞아요, 한때.
1: 그 어린 동생이 사줬던 집도 다 팔아먹고 계속, 그런 문제로 한국에 들어온 거예요, 윤복희가. 네네. 그래서 이제 유지원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얘기를 들은 남진이 약혼을 하자며 다이아 반지를 가져왔더래요. 아이고, 딱선 여고는. 사실 그러면 안 되는데, 그 반지를 받았고, 그 자리에서 약혼을 하게 됐어요.
0: 즉석에서?
1: 응, 즉석에서. 그 윤한기네 집에서 하는 거, 그 척전업핀 주간지 썬데이 서울에서 나왔었어요. 네네네. 이 소식이 곧장 신문에 보도가 됐고, 사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결혼도 진짜가 아니었어요. 남편이랑 이혼도 안 했는데 무슨 결혼을 하겠어요. 그런 걸 중혼이라고 한대요.
0: 그렇죠. 중혼이죠. 네.
1: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해 죽을 고비를 넘기고는 느낀 게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하고 남진에게 집까지 모두 주고 딱 30만 원만 주머니에 넣고 나온 거래요.
0: 그래도 양심이 있으셨어.
1: 예. 그러니까는 교통사고가 정신 차리게 했나 봐요. 네. 전 남편 유지영과 1985년까지 결혼 관계를 유지했었기에 중간에 남진과의 결혼은 중혼으로 원천 무효가 된 셈이에요. 네. 중혼의 뜻은 이중으로 혼인하는 것을 말하는 건데 네. 사실 중혼이라는 말은 여기 외에선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머리 털라고 처음 들었어요, 그때.
0: 아, 그래요?
1: 네, 정말 충격적이죠. 예. 남진 역시 이겸 저겸 충격을 받아서 곧 미국으로 떠난 거예요, 그때.
0: 아, 그때 그래서 남진 씨가 미국 가갖고 이제 지금의 부인을 만나신 거구먼.
1: 그렇죠. 네네네. 뉴욕에서 그 맨하탄에서 네. 머리에 투어니 파마를 하고 꼴통 담배를 물고 이렇게 지나가더라고요.
0: 아유, 실제로 보셨네.
1: 그저 바라만 보고 이제죠. 1970년 후반부터 남진과 나훈아의 인기가 떨어지고 있었어요. 그때 네. 두 사람 모두 결혼과 이혼으로 이미지가 좋지 않았고 조용필 등 실력파 가수들이 대거 등장을 했고 남진의 경우 신군부로부터 핍박을 받고 있었어요. 남진은 1980년 두 번째 결혼, 사실 실질적으로는 첫 번째 결혼이죠.
0: 그렇죠. 보사법적으로는 네. 좀 뭐 그렇겠지만 법적으로는 네. 첫 번째죠. 네네.
1: 그렇죠. 하게 되죠. 네. 남진 부인 그 강정현은 재미교포였고 미국에서 살고 있었던 분이었어요. 이분은 처음엔 LA에서 살다가 하와이로 갔다가 뉴욕으로 오신 분이에요. 역시 노래를 했던 분이었어요.
0: 아, 그래요? 부인도?
1: 네. 나이트 쿠라브에서 그때 당시 뉴욕 맨하탄에 삼복이라는 나이트클럽이 있었는데
0: 아유, 그 유명한
1: 그때 그곳에 뚱뚱이와 홀쭉이
0: 네네 알죠 알죠
1: 네 최무령 등이 와 있었어요 거기에 네네. 거기에 이제 가끔 이미숙 씨도 오고 그래갖고 공연을 했는데 그때 이제 남진도 와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이 주둔해서 콘서트 아닌 콘서트를 매일 밤 한 거죠.
0: 아유, 너무 재밌었겠다.
1: 그 양석천이나 양훈 씨가 그 문간에서 네. 이렇게 서서 들어오시라고 막 이런 것도 했어요.
0: 아이고, 삐끼까지 오셨네 또.
1: 아, 나 삐끼 얘기를 하려다가 행여 못 알아들으시는 분이 있을까 봐서.
0: 아니, 다 알아듣죠.
1: 그때 미국에 공연을 가서 선배 소개로 이제 이 여자를 처음 만난 거예요. 네. 근데 이 여자를 만났다는 소리를 듣고 남진 엄마는 전라도에서 제일 유명하다는 점집 열 군데에서 점을 보고 다 좋다는 얘기를 듣고는 엄마가 직접 혼인신고를 해버렸대요. 둥지 들어볼까요?

0: 프로트로 이렇게 잘하시는데 안 하려고 그러셨대잖아. 안 하셨으면 무어치게 할 뻔했어.
1: 그러게.
0: 추억 같은 노래를 누구 목소리로 들어. 그죠?
1: 그러게요. 네. 근데 둥지를 트기 시작했죠.
0: 네.
1: 어머니는 아들이 윤복희의 그 그늘에서 빨리 벗어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남진과 강정현 부부는 계속 딸만 낳자 목포에 있는 어머니께서는 언제 또 나올 거냐고 핫타임을 줬나 봐요. 암튼 딸 셋에 막내로 아들 하나를 두게 되어서 일남삼녀가 됐어요.
0: 아유, 아들 그래도 건지셨네.
1: 잘생겼더라고요.
0: 아, 그래요?
1: 네. 미국에서 만난 교포 강정현 그녀는 모든 것을 남진에게 맡기고 무려 5년 동안 4명의 아이를 낳은 거예요. 그러나 시어머니의 사랑을 독차지한 막내 아들 형국이를 낳을 때 아직 그녀가 겪은 마음고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거예요. 남진의 아내는 3년간 집 밖을 나가질 않았대요.
0: 아니 왜요? 몸조리 하시느라 그러나?
1: 아니요. 사람들의 입방아에 오르내리지 않기 위해 바깥 출입까지 자제하고 묵묵히 내조만 하고 살았대요.
0: 아, 훌륭하신 분이시네. 훌륭하신
1: 그러면 뭐예요? 나중에 애들이 해결 문제로 새고랑 탔었잖요?
0: 그 얘기는 또 여기서 왜 나와 또? 아이고 참.
1: 우리는 그런 얘기는 또 빼지 않죠?
0: 네네네.
1: 응. 시간이 흘러 나훈아가 기성세대의 사랑을 장악하면서 남진보다 한 수 위에 중량감을 갖는 국민 가수로 가요계의 레전드로 상승을 했어요. 남진에게 판정승을 거뒀다고 할 수 있게 된 거죠. 젊은이들도 나훈아는 전설적 존재로 인식하지만 남진은 그냥 옛날 가수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고 하지만 그 당시 라이벌전의 승차는 엄연히 남진이었어요. 많은 경쟁들이 있었는데 이 모든 경쟁도 1960년대 말과 70년대 초반까지 전국을 뜨겁게 달군 남진과 나훈아의 라이벌전에는 비교가 할 수가 없죠.
0: 아, 그렇죠, 그렇죠. 네.
1: 또한 남진과 나훈아는 모든 것이 대조적이에요. 남진은 부잣집 도련님 같은 외모, 당대 영화 배우들도 부러워한 얼짱 꽃미남이었고,
0: 네.
1: 나훈아는 소도둑놈이라는 별명에 걸맞게 남성적이었고 서민풍에 믿음직한 느낌을 주었어요.
0: 아유, 그렇죠. 요새는 뭐 나훈아 씨가 더 남자답고 뭐 경상도 싸나이 아닙니까? 뭐 이러면서
1: 신비주의잖아요, 그이가.
0: 약간 그렇지요, 맞아요.
1: 네, 반드시 그렇지는 않았지만 외모의 영향인지 남진은 대체적으로 여성 팬이 많았고 나훈아는 어르신들과 남성들이 좋아했어요. 게다가 두 사람의 출신지는 공교롭게도 당시 새 정치를 표방한 야권의 젊은 기수이자 정치적 맞수인 김대중과 김영삼의 고향도 일치했어요.
0: 맞아요, 맞아요.
1: 영호남.
0: 예, 예.
1: 지역 감정도 어느 정도 작용을 했어요.
0: 많이 작용했죠.
1: 네. 네. 그만큼 두 가수는 라이벌로 대립할 수밖에 없는 운명적 조건이었어요. 라이벌은 당시 직장과 모임은 말할 것도 없이 심지어 집안 식구들마저도 남진 편, 나훈아 편으로 나뉘어져서 신경전을 벌렸죠. 우리 집도 우리 아버지는 나훈아, 나는 남진 이랬다오. 그래도 남진은 허리빠를 풀진 않았죠? 그 허리빠 사건은 나중에 얘기가 기자들의 철저히 짜여진 시나리오였대요. 안 돼요! 이거잖아요.
0: 그거 유도하려고?
1: 그랬대요. 라이벌전이 극도에 달했던 시절 MBC, KBS, TBC 방송사의 최고 인기 가수상은 모조리 남진이 수상자로 결정이 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훈아가 충격을 받아 쓰러졌다는 에피소드도 유명해요.
0: 진짜요?
1: 심지어 남진이 군에 입대해 공백기를 가질 때도 인기 조사를 하면 남진이 1위, 나훈아가 2위였었대요.
0: 아, 그때 당시. 예.
1: 네, 두 해에 걸쳐서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0: 아, 아니 네. 그러면은 또 언제 한번 또 나훈아 씨도 해야 되지 않겠어요?
1: 다시, 예, 해야 되겠죠?
0: 그렇죠, 그렇죠. 예.
1: 네.
0: 나훈아 씨 팬들은 또 서운하죠.
1: 그렇죠.
0: 내가 또 너무 또 남진 씨 편을 들었잖아.
1: 아유, 나훈아 그이도 보통이 아니죠. 노래 진짜 잘하죠.
0: 잘하고 또 얘기거리도 무궁무진이야. 근이는 한 5회 정도 해야 될 거요.
1: 맞아요. 맞아요.
0: 자, 그럼 오늘 끝곡으로는 네. 어떤 곡 준비할까요?
1: 내 영혼의 히로인.
0: 내 영혼의 히로인.
1: 네, 이 노래 자체가 그 목소리가 정말 그 남진의 그 목소리를 여실히 이렇게 표현해줬던 것 같아요.
0: 남진의 진면목을 느낄 수 있는 노래 내 영혼의 히로인 들으시면서 수지의 그때 그 시절 그 노래 다음 주 기약하면서 인사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0: 라라랜드 오늘 여기까지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한인 최대 규모 보험 전문 기업 옴니 화재, 28년 경력의 교통사고 전문 치료병원 멀시 척추 신경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진행해 저 송은경이었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여러분보다 먼저 와서 기다리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해요.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2: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
1: 안녕하세요. 태평양 부동산 키운입니다.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문의 전화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703-989-8877입니다. 키운의 부동산이 보인다를 통하여 부동산 관련 상식과 지식을 수년째 전달하다 보니까 간혹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요? 하고 문의해 보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저는 부동산 라이선스를 취득하기 위한 필수 60시간을 강의할 수 있는 Real Estate Pre-Licensing Education Instructor Certification을 가지고 라이선스를 위한 학교를 운영하기 때문에 간단히 버지니아에서 부동산 에이전트가 되는 절차를 현재의 기준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거래를 할 수 있는 라이선스는 흔히 에이전트라고 부르는 Sales Person 라이선스가 있고 다음에는 Real Estate Broker 라이선스가 있습니다. 처음 라이선스를 취득하시는 분들은 Sales Person 라이선스를 어플라이 하셔야 하는데 버지니아의 경우 공인된 라이선스 교육 학교에서 공인된 강사로부터 60시간의 수업을 들으셔야 정부에서 주관하는 시험을 보실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온라인 학교도 있고 부동산 회사에서 운영하는 여러 학교들도 있습니다만 반드시 DPOR로부터 공인된 학교인지 공인된 강사인지를 확인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적으로 60시간은 공인된 강사가 수업을 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받으신 수업이 무효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60시간 교육을 마치시면 시험을 보시게 되는데 National Portion, State Portion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 있습니다. 즉 연방정부의 시험이 있고 각 주마다 따로 요구하는 주정부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내셔널 시험은 105분 동안 80문제를 풀어서 70%를 맞춰야 하고 버지니아 스테이트 시험은 45분 동안 40문제를 풀어서 75%를 맞추어야 통과를 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하면 시험을 통과할 수 있을까요? 한국에서 오래전 학교를 다니신 분들은 암기 과목과 이해 과목으로 나누어 공부하던 기억이 있으시죠? 암기 과목은 책을 달달달 외우고 시험을 보고 이해해야 하는 과목은 컨셉을 알기 위해서 애쓰시던 기억이 있으십니다. 미국에서 부동산 라이선스 시험은 컨셉 위주의 질문들이 대부분입니다. 간혹 책을 외우다시피 공부를 하고 오시는 분들이 계신데 실제 시험 문제는 책에 나오는 문장 그대로 나오는 내용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의 문제가 컨셉을 이해하고 아셔야 풀리는 문제이고 어떤 예문을 가지고 그 안에서 몇 가지 질문이 파생되기 때문에 그 예문에 나오는 컨셉을 이해하시는 것이 시험을 쉽게 보실 수 있는 방법입니다. 시험을 통과하셨다면 다음 순서는 라이선스를 받고 브로커리지 회사, 즉 부동산 회사에 조인하시는 일입니다. 이후에는 지역의 어소시에이션에도 조인을 하셔야 그 지역에서 세일즈 활동을 하시는 데 지장이 없겠습니다. 북버지니아 기준으로 말씀드리자면 NBAR, Northern Virginia Associate of Realtor에 조인하시게 되면 Virginia Associate Realtor 그리고 National Associate of Realtor에 함께 동시 가입이 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질문 하나가 남아있죠. 라이선스를 받고 부동산 세일즈로 도전을 한다면 과연 1년 수입은 얼마나 될 수 있을까요? 저의 대답은 무한대입니다. 세일즈 직업이 한편으론 어렵지만 또 한편으로는 노력한 만큼 계속 수입을 만들 수 있다는 장점도 있으며 내 손님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보금자리를 거래한다는 큰 보람도 있습니다. 매력적인 직업이라 적극 추천하고 싶은데요. 여러분도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더 궁금하신 게 있으신가요? 부동산 관련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부동산 상담은 빠를수록 좋고 많이 하실수록 유익합니다. 703-989-8877 태평양 부동산 키윤입니다.

헤이 라디오 이브닝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과 이란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의 요르단 주둔 미군 기지 기습 공격에 대해서 강력한 보복을 예고하며 친이란 무장 세력에 대한 추가 공습 가능성도 시사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미국의 공항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비자 연장 심사 대기자 등 합법적인 신분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완화된 인플레이션 목표는 없다면서 연준의 물가상승률 목표치 2%를 강조했습니다. 한편 연준은 오늘 기준금리를 3.5에서 3.75%로 동결했습니다.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에서 올해 한국이 처음으로 해양전력지휘관 역할을 맡은 데 대해서 훈련을 총괄한 미군 장성이 리더십의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마크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미국의 대중국 인공지능 규제 강화에 반대하며 중국 AI 모델을 차단하는 방식은 기술 경쟁에서 효과적인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세계적인 K-POP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내년 2월에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격을 저질러 4명을 사망케 한 10대 소년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29일 현지 언론 AJC가 보도했습니다. 오늘 맨해튼 로어 지역에서 17세 소년 전기 자전거 운전자가 SUV와 충돌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커네티컷을 포함한 트라이스테이트 지역에 폭풍이 지나간 가운데 뉴저지 해켄색에서는 쓰러진 전신주로 인해 차량 7대가 불에 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영화 원스로 잘 알려진 아일랜드 싱어송라이터 겸 배우 글렌 헨사드가 오늘 오토바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새학기를 불과 몇 주 앞둔 가운데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가 고등학생까지 포함한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금지 정책을 추진하면서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케이라디오 이브닝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0: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을 미 공항으로까지 확대하면서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비자 연장 심사 대기자 등 합법적인 신분 변경 절차를 밟고 있는 외국인들까지 잇따라 체포되고 있습니다. 이민자 보호 정책을 유지해온 뉴욕에서도 이민세관 단속국 ICE의 단속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미국 내 이민사회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이 공항으로 확대되면서 과거에는 주요 단속 대상이 아니었던 영주권 신청자와 취업비자 연장 대기자까지 체포되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민자들의 피난처 도시인 뉴욕에서도 이민세관 단속국의 단속 작전이 시작된 것으로 알려지는 등 단속 강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28일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최근 몇 주 동안 최소 15개 공항에서 사복 차림의 ICE 요원들이 체크인 카운터와 탑승구 등에서 외국인들을 체포했습니다. 과거 공항에서 ICE의 단속은 주로 추방 명령을 받은 이민자들이 주요 대상이었지만 최근에는 비자가 만료됐더라도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들까지 대상에 포함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는 보도했습니다. 체포 대상에는 미국인과 결혼해 영주권 신청 절차를 진행 중인 사람, 취업 비자 연장을 기다리고 있는 엔지니어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단속 확대는 교통안전청과 ICE 간의 정보 공유 협력의 범위가 넓어진 결과로 풀이됩니다. ICE는 과거 추방 명령이 내려진 이민자를 찾기 위해 항공사 정보를 TSA와 공유하는 방식으로 공항 단속을 벌였지만 최근에는 체류기간을 넘겨 미국에 머물고 있는 이민자들까지 그 범위가 확대된 것으로 보인다고 뉴욕타임스는 설명했습니다. 미국에서 비자에 명시되어 있는 기간을 넘겨서 체류 중인 이민자와 방문객들은 매년 수십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 중에는 비자는 만료됐지만 비자 연장이나 영주권 심사를 기다리면서 취업 허가를 받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모호한 영역에 있는 이들은 과거에는 범죄의 이력이 없는 한 추방 우선순위가 아니었고 구금되는 사례도 드물었지만 트럼프 행정부 들어 비자 초과 체류 자체를 불법으로 보고 단속 대상으로 삼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취업 허가 연장을 기다리던 중 구금된 인도 출신의 엔지니어를 변호하고 있는 이민 전문 변호사는 38년간 이민법을 다뤘지만 이런 사례는 처음 본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이민자들은 이제 미국 내에서의 이동도 조심스러워졌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시카고의 이민 전문 변호사 세넌 세퍼드는 전에는 신분증만 있으면 국내 여행은 할 수 있다고 말했었지만 지금은 신분 변경 절차가 진행 중이라면 여행을 피하라고 조언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함께 이민자 보호 정책을 펴온 뉴욕에서도 ICE의 단속이 강화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이란군이 중동 주둔 미군 기지를 향해서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지만 미군은 모든 미사일을 성공적으로 요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협상 국면 속에서 잠잠했던 미국과 이란의 무력 공방이 다시 격화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군도 이라크 내 친이란 무장 세력을 정밀 타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중동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을 총괄하는 미군 중부사령부는 28일 이란군이 중동 미군기지를 향해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이날 소셜미디어 X를 통해 동부시간 기준 28일 오후 5시 45분 이슬람 혁명수비대 부대가 이란에서 중동의 미군기지를 기습 공격하려 다수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다고 전했습니다. 이어 이란 미사일은 모두 성공적으로 요격됐다며 미군은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으며 높은 수준의 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중부사령부는 중동의 어느 국가에 있는 미군기지가 공격을 받았는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지만 인터넷 매체 악시오스는 소셜미디어 게시글에서 미 당국자를 인용해 요르단 기지가 대상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이날 이란의 공격으로 이날까지 닷새간 이어진 대화의 무게를 둔 무력 공방 소강 국면은 위기를 맞은 모습입니다. 미군은 13일 연속으로 이란에 대해 공습을 이어가다가 지난 24일부터 중단했으며 이후 이란 역시 중동 미군 기지에 대한 보복 공격을 멈춘 상태였습니다. 무력 공방을 멈춘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 대화가 진행 중이며 협상 타결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하면서도 협상이 실패로 끝날 경우 이란을 상대로 더 강력한 공습을 가하겠다고 위협해왔습니다. 이란군이 미군 기지를 표적삼아 공습을 가한 이유는 아직까지 알려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중부사령부는 또 다른 소셜미디어 X글에서 사우디아라비아군과 함께 7월 28일 이라크에서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미군의 사우디 에너지 인프라를 공격하도록 지시한 이란 계열 테러리스트들을 정밀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과 사우디 전투기들은 지난 72시간 동안 이슬람 혁명수비대가 지시한 30건 이상의 드론 공격에 대한 강력한 대응 조처로 이라크 동부에 걸쳐 있는 여러 테러 조직 병참 및 무기 기지를 타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K-Radio 이하예입니다.
0: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이란의 요르단 미군기지 기습 공격에 대해서 강도 높게 응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중동 지역의 친이란 대리 세력에 대한 추가 공습도 시사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라크 내 친이란 민병대를 겨냥한 미군의 공습에 동참한 상황에서 미국과 이란 간의 긴장이 다시 크게 고조되는 분위기입니다. 폭스뉴스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오전 인터뷰를 통해서 우리는 두들겨 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강력하게 타격할 것이라며 이란은 얻어맞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중동 지역의 미군 기지를 겨냥해 이란이 기습 공격을 벌인 데 대해서 고강도 대응을 예고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호르무즈 해협을 열라면서 소셜미디어에 글을 올리는 등 이전에도 비속어를 동원해 이란을 압박한 바 있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이 프로그램은 뱅크 오브 홉 제공입니다.

0: 인생의 사계절을 모두 마치신 그분 곁에 중앙장의사가 있습니다. 중앙장의사 718-353-2424.
1: 아이, 고민이네. 올 여름휴가로 어디 색다른 곳 좀 없을까?
2: 아, 이 사람 그런 건 여행박사인 나한테 얘기했어야지.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이 있잖아.
1: 북유럽?
2: 그래, 덴마크, 노르웨이, 스웨덴과 핀란드 4개국인데 느림의 미학 헬싱키, 물의 나라 스톡홀름, 예술의 도시 오슬로, 동화 속 도시 코펜하겐, 그리고 빙하가 만든 게이랑에르 피오르드, 거기에 호화 유람선 실랴 라인 선상에서 북해 바람도 느껴보는 거지.
1: 이야, 벌써 북유럽이 내 마음속으로 들어온 것 같네. 동부관광 북유럽 4개국으로 결정했어.
3: 7월 15일, 8월 19일 유럽여행의 명작 북유럽으로 초대합니다. 718-939-1000 동부관광.
4: H마트 이번 주 알뜰 쇼핑 찬스.
5: 백도 도넛 복숭아 파운드당 2불99, 체리 파운드당 3불99, 시험누수 박해당 5불99, 파 다섯 번들당 1불99, 바베큐 삼겹살 파운드당 6불99, 냉동 훈제오리 팩당 8불99, 양념 목둥심 불고기 파운드당 9불99.
4: H마트는 언제나 신선한 제품으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H마트, the best of Asia since 1982.
6: 새벽 5시 반, 아직 캄캄한 예배당. 스위치를 찾아 더듬거리는 손길. 2층 음향실로 향하는 가쁜 숨소리. 은혜로운 새벽 기단을 준비하기도 전에 목사님의 몸과 마음은 이미 지쳐갑니다. 이제 강대상위 컨트롤러 단 하나로 예배를 시작하세요. 조명과 음향, 그리고 유튜브 생방송 송출까지 손가락 터치 한 번으로 온 예배당이 깨어납니다. 전문 봉사자가 없어도, 방송팀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오직 예배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픽스노바가 교회의 규모에 딱 맞춰 설계하고 완벽하게 세팅해드립니다. 교회 미디어 통합 컨트롤 시스템 픽스노바 646-283-9047 646-283-9047.

0: 도움을 요청했어요. 두렵고 막막했지만 저와 아이들에게 다시 희망이 생겼습니다. 뉴욕 가정상담소는 가정폭력, 성폭력, 아동학대, 데이트폭력 예방과 피해 지원을 위해 24시간 한라인, 상담, 법률 및 소셜 서비스, 주거 지원을 제공합니다. 또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EEP 프로그램, 호돌이 방과 후 프로그램, 청소년 리더십, YCPT와 지역사회 봉사활동까지 모두가 안전한 삶을 살아가도록 함께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당신의 회복과 새로운 시작에 뉴욕 가정상담소가 함께하겠습니다. 718-460-3800.
1: 배를 넣지 않았어도 문백꽃의 상큼하고 달달한 향이 입안 가득 그 가게. 2018년 남북정상회담 공식 만찬주이자 150년 5대째 이어온 중요 무형문화재 제86가호 문배술입니다. 첨가물 없이 깔끔한 전통의 맛을 가장 모던하게 즐기는 방법. 분위기 있게 취하고 싶은 오늘 밤 문배술과 함께하세요.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16분 지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국가안보와 핵심 공급망 보호를 이유로 외국산 첨단 로봇과 일부 전력장비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했습니다. 미 정부는 중국을 직접 언급하진 않았지만 중국산 첨단 기술을 겨냥한 조치라는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중국 정부는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한 보호주의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보도에 이하의 기자입니다.
1: 미국이 국가 안보와 핵심 인프라 보호를 위해 외국산 첨단 로봇 신규 모델 수입을 금지했습니다. 연방통신위원회는 인간형 휴머노이드 로봇과 사족 보행 로봇의 신규 모델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28일 발표했습니다. 재생에너지원과 배터리를 전력망, 데이터 센터 장비에 연결할 수 있게 해주는 인버터도 수입 금지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FCC는 로봇의 수입 금지 조치와 관련해 첨단 로봇 기기가 수집한 데이터는 악의적인 행위자가 미국인을 감시하거나 외국 정보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원격으로 로봇을 탈취하는 데 악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결형 전력 인버터도 외국 기업이 전력망 데이터 센터에 연결된 인버터를 임의로 꺼버리거나 데이터를 수집, 유출할 수 있으며 사이버 공격에도 악용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안보 관련 이유 외에도 미국 내 AI 산업의 공급망 보호를 위한 목적도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브랜던 카 FCC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지도에 따라 FCC는 미국의 핵심 공급망을 보호하기 위해 우리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이번 조치를 통해 FCC는 국가 안보 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해 그와 같은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FCC의 수입 금지는 원산지와 관계없이 모든 수입 제품에 적용되지만 로이터통신은 이 조치가 주로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K-Radio 이하입니다.
0: 조지아주 고등학교에서 총격을 저질러 4명을 사망케 한 10대 소년이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고 29일 현지 언론 AJC가 보도했습니다. 조지아주 바로 카운티 고등법원 니콜라스 프림 판사는 전날인 28일에 열린 재판에서 피고 콜트 그레이에게 자신이 저지른 범행에 대해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선고했습니다. 콜트 그레이는 2024년 9월 4일 자신이 다니던 조지아주 애틀랜타 북부 에팔레치 고등학교에서 반자동 소총을 난사해 교사 2명과 학생 2명 등 4명을 살해하고 9명을 다치게 했습니다. 총격에 사용된 반자동 소총은 그레이가 아버지에게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은 것이었습니다. 범행을 저지른 당시 14세였던 그레이는 성인 자격으로 재판받았으며 24일 공판에서 4건의 1급 살인 등 55개 혐의에 대해서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레이가 범행 당시 15세 이하였기 때문에 사형 선고는 면했습니다. 검찰은 재판에서 그레이가 평소 총기 난사범을 동경하고 있었으며 총격에 앞서 공책에 구체적인 범행 계획을 작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총격 1년 전에는 사회관계망 서비스에서 총기 난사를 암시해 연방수사국에 신문을 받기도 했습니다. 앞서 지난 3월 3일 그레이의 아버지 콜린 그레이가 자녀의 범죄를 방치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는 아들이 범행 수년 전부터 정신 이상 증세를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했으며 오히려 아들에게 총기를 선물한 혐의입니다. 케빈 워시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오늘 완화된 인플레이션 목표는 없다면서 연준의 물가 상승률 목표치 2%를 강조했습니다. 워시 의장은 이날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후 기자회견을 열고 일부 가계, 기업, 시장 전문가들에게 지난 5년간의 고물가로 연준의 암묵적인 인플레이션 목표치가 2%보다 높다는

소식은 뉴욕 지하철 이용객들의 소식통이었던 뉴스 스탠드, 가른말로 신문 가판대 이야기인데요. 맨해튼 웨스트 4th 스트리트 지하철역 한쪽에 텅 비어있던 매장이 코미디언과 예술가들의 손을 거쳐 유쾌한 팝업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소식입니다. 행운의 쥐발 열쇠고리부터 울고 싶을 때 쓰는 눈물 베일 모자, 지하철 탑승을 위해 오가는 사이 펼쳐지는 미니 인형극까지 삭막한 지하철 출퇴근길에 웃음과 위로를 건네는 신문 가판대의 변신 이야기 함께 살펴보시죠. A comedian and local artist have revitalized the vacant subway newsstand in Manhattan, transforming it into a creative hub filled with humorous transit-themed souvenirs and art. 한 코미디언과 지역 예술가들이 맨해튼에 비어있던 지하철 가판대를 새롭게 탈바꿈시켰습니다. 지금은 지하철을 주제로 한 유쾌한 기념품과 예술 작품이 가득한 창의적인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Revitalize, 되살리다, 활성화하다, 새롭게 활력을 불어넣다 라는 뜻인데요. 예를 들어 오랫동안 닫혀있던 동네 가게나 방치된 지하철 공간에 불을 밝히고 활기를 넣을 때 Revitalize a vacant space 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vacant, 비어있는, 사용하지 않는 이란 의미인데요. 요즘 공실인 빌딩이 많지요. Many buildings have remained vacant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transform A into B, A를 B로 바꾸다 라는 의미인데요. 기사에서는 subway newsstand가 creative hub, 창의적인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했다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To amuse and console daily commuters, the newsstand offers free eccentric items like lucky ratfoot keychains and hosts live puppet shows between train arrivals. 매일 지하철을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웃음과 작은 위로를 전하기 위해 이 가판대에서는 행운의 쥐발 열쇠고리 같은 독특한 기념품을 무료로 나눠주고 열차가 들어오기 전 잠깐의 시간에는 인형극 공연도 열고 있습니다. Amuse and console. Amuse는 즐겁게 하다, 웃게 하다는 뜻이고요. Console은 위로하다, 마음을 달래다 라는 뜻으로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인 것이 인상적인데요. 웃음을 주고 마음도 위로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daily commuters. commute은 집과 직장을 오가는 것을 말하고요. commuter는 출퇴근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eccentric, 별나고 엉뚱하지만 기분 좋은 기발함을 뜻하는데요. 예를 들어 남들은 생각지도 못한 엉뚱한 물건이나 행동을 볼 때 he's so eccentric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사에서는 지하철 지발 모양 열쇠고리처럼 엉뚱하지만 웃음을 자아내는 아이템이 eccentric items 라고 할 수 있겠네요. The initiative was made possible through a partnership with non-profit arts organizations and public transit authorities, which allowed the team to license the shuttered booth rent-free. 이번 프로젝트는 비영리 예술단체와 대중교통당국의 협력을 통해 가능했습니다. 이들은 사용이 중단된 지하철 가판대를 임대료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하면서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었습니다. Initiative, 프로젝트, 새로운 시도라는 뜻인데요. 기사에서는 새롭게 추진되는 의미 있는 프로젝트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Shuttered, 우리가 흔히 셔터 내리다 라는 말을 하곤 하는데요. Shuttered는 셔터를 내린, 즉 폐업한, 문을 닫은 상태를 말합니다. 경기 침체로 오랫동안 방치된 상점을 a shuttered store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Beyond simple entertainment, the newsstand serves as a unique community space where diverse New Yorkers can connect and build solidarity during their routines. 이 가판대는 단순히 즐거움을 주는 공간을 넘어 다양한 배경을 가진 뉴욕 시민들이 일상 속에서 서로 만나고 소통하며 공동체 의식을 키워가는 특별한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Serve as, 무엇무엇의 역할을 하다, 무엇으로 기능하다 라는 의미고요. Build solidarity, 사람들 사이에 연대의식이나 유대감을 다지다.

하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서로 바쁘게 지나치는 지하철역에서 같은 신문 가판대를 보며 피식 웃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동질감과 연대의식, solidarity가 생겨나게 되겠죠. 오늘 전해드린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는 프로젝트를 이끄는 R. Mullen과 그의 친구들이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직접 가판대를 지키며 승객들을 맞이할 예정이라는데요. 비록 자신의 주머니에 들어오는 수익은 전혀 없는 봉사이자 예술활동이지만 삭막한 지하철 안에서 사람들과 어울리고 이웃이 되는 것 자체가 뉴욕의 진정한 매력이라는 그의 말이 깊은 울림을 줍니다. 지친 뉴요커들에게 건네는 이 소소하지만 위대한 유쾌함이 뉴욕 전역의 지하철역으로 계속 퍼져나가길 기대해 봅니다. 지금까지 K-Radio 영어로 읽는 뉴스 01뉴였습니다.

0: K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최대 로펌 최대 보상 사고장애 전문 변호사 정준호 변호사 200명의 변호사와 전문가가 함께합니다. 정준호 변호사 당신과 PCB의 시너지, 피시빌리티, PCB뱅크와 함께 당신의 가능성을 더 큰 현실로 만드세요. PCB뱅크 제공입니다. 날씨입니다. 먼저 뉴욕일원입니다. 오늘 대체로 흐린 날씨 보였으며 몇 차례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낮 최고기온 79도, 섭씨 26도. 오늘 밤에도 흐리고 가끔 비 내리겠습니다. 밤 최저기온 65도, 섭씨 18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기온 77도, 섭씨 25도. 최저기온 66도, 섭씨 19도 예상됩니다. 오늘과 비슷한 날씨 예상됩니다. 뉴욕시 현재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78도, 섭씨 26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입니다. 계속해서 워싱턴 일원입니다. 오늘 조금 흐린 날씨 보인 가운데 낮 최고 기온 85도, 섭씨 29도 나타냈습니다. 오늘 밤에도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밤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인 내일은 최고 기온 86도, 섭씨 30도, 최저 기온 69도, 섭씨 21도로 대체로 맑은 날씨 이어집니다. 워싱턴 현재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며 기온은 82도, 섭씨 28도 나타냅니다. 대기질 지수는 보통 상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뉴욕과 워싱턴 일원 날씨였습니다.
1: 최고의 선물은 승소. 최고의 결과로 증명하는 강력한 법률 그룹 교통사고. 사고상해 전문 샌더슨 킴러 그룹 대표 김동석 변호사가 5시 30분을 알려드립니다.
0: 한인사회에 유용한 정보를 전해드리는 정보톡톡. 첫 번째 소식입니다. KCS 한인봉사센터가 8월 한 달간 매주 월요일 뉴욕시 거주 시니어를 위한 특별 농산물 나눔 행사를 진행합니다. 이번 행사는 뉴욕시 노인국의 지원으로 마련됐으며 최근 물가 상승 또 복지 혜택 축소로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식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준비되어 있습니다. 행사는 8월 3일, 10일, 24일, 31일 매주 월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플러싱 제1교회 주차장에서 열리며 신선한 농산물을 무료로 제공합니다. 다만 준비된 물량이 소진될 경우에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참여 대상은 뉴욕시에 거주하는 만 60세 이상 시니어며 연령과 뉴욕시 거주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이 부착된 신분증을 반드시 지참해야 합니다. 매회 선착순 600명씩 모두 2,400명에게 농산물이 전달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KCS 한인 봉사센터 대표 전화 718-939-6137번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가 지난 27일 회원사인 숟가락 젓가락에서 7월 원래회를 열고 금융과 보험을 주제로 한 오픈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이날 포럼에서는 생명보험과 리빙 베네핏, 개인, 주택, 비즈니스 보험, 소규모 사업체를 위한 그룹 건강보험, 그리고 은행의 다양한 금융 프로그램과 트러스트 계좌 활용법 등 사업자와 일반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실용적인 정보가 소개됐습니다. 참석한 금융보험 전문가들은 실제 사례를 바탕으로 강연을 진행했으며 회원들과 질의응답을 통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도 준비했습니다. 한편 8월 14일과 15일 양일간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열리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 준비 상황도 함께 점검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엑스포를 통해서 한국 중소기업의 북미 시장 진출을 지원하고 한인 기업 간의 비즈니스 네트워크를 확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엑스포 관련 문의는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전화 201-917-8013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최근 버지니아에서 운전자들이 꼭 알아둬야 할 새 교통안전제도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버지니아는 미 최초로 초고속 과속 운전자, 일명 슈퍼 스피더 차량에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명령할 수 있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됐으며 반복적인 과속과 난폭 운전을 줄이기 위한 목적입니다. 버지니아에서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형사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제한속도보다 20마일 이상 초과해 운전하거나 또는 시속 85마일을 넘겨 운전하는 경우입니다. 시속 100마일 이상으로 운전하다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에는 법원은 차량에 지능형 속도 제한 장치 ISA를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ISA 장치는 GPS와 도로별 제한 속도 정보를 활용해서 차량이 정해진 속도를 넘지 못하도록 제어하는 기술입니다. 난폭 운전 혐의가 인정될 경우에는 처벌도 무겁습니다. 최대 $2,500의 벌금, 최장 1년간의 징역, 그리고 운전면허 정지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상황에 따라 운전자 교육 프로그램 이수와 함께 속도 제한 장치 설치를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과속으로 생각했던 행동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특히 고속도로 주행 시 제한속도를 반드시 확인하시고 안전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정보톡톡이었습니다. K라디오 이브닝 뉴스 광고 듣고 잠시 후 계속됩니다. 라디오 이브닝 뉴스 이 시간은 뱅크 오브 홉 주택용자 사전 승인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세요. 뱅크 오브 홉의 경쟁력 있는 주택용자는 다양한 맞춤형 사전 승인 프로그램을 제공합니다. 지금 뱅크 오브 홉 모기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뱅크 오브 홉 쿠쿠와 함께하는 삶 리빙 위드 쿠쿠 대한민국 대표 생활가전 브랜드 쿠쿠가 쿠쿠만의 기술력으로 여러분의 일상을 더 건강하고 편리하게 만들어드립니다. 쿠쿠가 정수기부터 시원한 안마의자까지 다양한 제품에 특별한 혜택을 준비했습니다. 지금 바로 검색창에서 쿠쿠 렌탈을 검색하시고 쿠쿠하세요. 쿠쿠 제공입니다.
2: 여보, 이 집으로 하자. 집도 예쁘고 애들 키우기도 딱이다.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저번에 나 봤던 집 오퍼됐거든?
3: 모기지는?
2: 홈모기지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4: 요즘 모기지 이자가 올라가던데?
3: 재융자는 아직 괜찮아.
2: 재융자도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5: 뱅크오브홉 홈모기지.
6: 뱅크오브홉 이젠 이퀄 하우징 랜들.
7: 이번 유럽여행은 좀 다르게 가고 싶어. 너무 바쁘게 돌아다니는 거 말고.
8: 그럼 푸른투어 프리미엄으로 알아봐. 거긴 속도를 줄여야 진짜 유럽이 보인다고 하더라고.
7: 정말? 풍경도 즐기고 도시의 여유도 즐길 수 있는 거야?
8: 그렇지. 서유럽은 물론이고 스페인, 발칸까지 코스가 정말 알차. 유럽을 가장 유럽답게 보여주는 전문가니까.
7: 출발 전부터 설레네. 역시 프리미엄은 다르구나.
8: 자연과 도시의 완벽한 조화. 푸른투어 프리미엄 유럽여행.
7: 전화하세요. 201-778-4000번 718-928-3333.
9: 여행은 역시 푸른투어.
10: 치매는 뇌세포가 망가져 생기는 정신질환으로 기억력과 인지력이 나빠지는 것은 뇌세포 손상 때문입니다.
11: 임상 연구 결과 PNS-R1 사포닌은 뇌세포를 손상시키는 독성 단백질 축적과 뇌혈관 손상을 막아 치매를 예방해줍니다.
10: 치매를 예방하면 기억력과 인지력이 향상됩니다. 100세 건강에 든든한 동반자 영브레인바디 GC 내추럴 714-870-7582.

0: 라이센스 건축 설계회사 리 엔지니어링, 메스터 플래머 프로페셔널 엔지니어 이연찬 대표에게 맡겨주세요. 718-429-0181, 718-429-0181.
1: 나 이가 빠진 지 벌써 몇 년째인데 임플란트가 무서워서 계속 미루고 있어.
2: 나도 그랬는데 빔덴탈 가봤어? 보철 전문의가 직접 치료하는데 숨겨진 비용 없이 가격도 미리 딱 알려줘.
1: 진짜? 그럼 믿을 수 있겠네.
2: 그럼 빔덴탈은 뉴욕 뉴저지 10개 지점에 탄탄한 치과라고. 빔덴탈 임플란트 전문의에게 맡겨야 평생이 달라집니다. 플러싱 159가 빔 덴탈. 오늘 상담 예약하세요. 718-358-5488. 718-358-5488. 빔 덴탈.
3: 세금 문제, SBA용자 크레딧카드 부채 등 채무로 어려움을 겪으시나요? 원금보다 늘어난 부채, 악화된 크레딧 점수, 법적 소송과 압류 차압도 이제 혼자 걱정하지 마세요. 2007년부터 한인 동포들의 재정과 크레딧 문제를 전문적으로 해결해온 비전 1 크레딧에 믿고 맡기세요. 크레딧 사기, 텍스, SBA 론, 비즈니스 리스, 몰게이지 등 복잡한 금융 문제도 전문적으로 해결하고 개인정보도 합법적으로 보장해드리는 비전 1 크레딧. 페어팩스 코트하우스 옆 703-539-8377, 703-539-8377.
0: 밝은 미소는 건강한 치아에서 시작이 됩니다. BK 치과. 염증 없는 잇몸, 오래가는 임플란트, 풍부한 임상 경험과 맞춤 진료로 치아이식 일반 치과, 보철 치과, 구강외과, 미용 치과까지. 이제 BK 치과입니다. 703-609-2875, 609-2875, BK 치과.
4: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고 계십니다. 지금 시각 5시 39분 지나고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 일명 림팩에서 올해 한국이 처음으로 해양전력지휘관 역할을 맡은 데 대해서 훈련을 총괄한 미군 장성이 리더십의 역사적인 이정표라고 평가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세계 최대 해상연합훈련인 환태평양훈련 림팩에서 올해 한국이 처음으로 해양전력지휘관 역할을 맡은 데 대해 훈련을 총괄한 미국 장성이 리더십의 역사적 이정표라고 평했습니다. 제블런 사령관은 한국 이외에 칠레와 캐나다, 일본이 각 분야에서 지휘 임무를 수행했다고 설명하면서 이런 리더십 역할은 단순히 상징적인 것이 아니고 작전 운영에 대한 것이라며 각국은 실질적 역량을 제공했고 연합전력이 이들의 리더십 혜택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연합해군 구성군 사령관 임무를 수행한 김인호 해군소장은 화상회견에서 한국 해군은 림팩 참여를 통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계속 강화하고 있다며 이번 해양전략지휘관 역할이 한국 해군의 역량 향상을 위한 귀중한 기회였다고 평했습니다. 그는 이어 한국 해군은 주어진 책임과 기대에 성공적으로 부응했다고 본다고 덧붙였습니다. 림팩 훈련 핵심 요직인 연합 해군 구성군 사령관을 미국이 아닌 국가가 맡은 것은 한국이 역대 네 번째이며 아시아 국가로는 최초입니다. 지난달 24일부터 이달 31일까지인 올해 림팩 훈련에는 8200톤급 이지스 구축함 정조대왕함, 3,000톤급 잠수함 도산 안창호함, PA-DAY 해상 초계기 포세이돈 등 한국 해군의 최신 예전력이 대거 참가했습니다. 회견에서는 림팩 훈련이 향후 대만을 둘러싼 유사시와 어떤 관련이 있느냐는 질문도 나왔습니다. 제블런 중장은 림팩은 특정 국가의 신호를 보내려는 훈련이 아니고 참가국 모두의 준비태세를 위한 훈련이라고 답했습니다. 미국은 림팩이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태평양 안보를 위한 동맹 파트너 간 연합작전 역량 강화가 목적이라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림팩을 중국 포위훈련이라고 비난해왔으며 이번 림팩 작전에도 극초음속 미사일 둠펑 17 발사 장면을 처음으로 공개하며 견제했습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4: 그룹 방탄소년단 BTS가 내년 2월 열리는 제69회 그래미 어워즈에 음악을 출품하지 않는다고 29일 전격 발표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이날 오후 SNS를 통해서 올해 그래미에는 출품하지 않기로 했다면서 음악이 지역이나 언어로 구분되기보다는 음악 자체로 들리고 사랑받을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방탄소년단은 지난 3월 발표한 정규 5집 아리랑으로 빌보드 메인, 싱글, 앨범 차트 1위를 모두 석권하는 등 세계적인 반향을 일으켰습니다. 그럼에도 대중음악계 최고 권위를 지닌 그래미 어워즈에 도전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것은 지난달 그래미 측이 한국, 중국, 일본 등 아시아권 음악을 구분해서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을 신설한다고 발표한 것에 대해서 비판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는 K-POP을 비롯해 J-POP, C-POP 등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아시안 국가 언어를 유의미하게 사용하고 아시아 출신이거나 현지에서 인정받는 아시안 팝 음악의 탁월함을 기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미 측은 아시안 팝이 글로벌 음악 업계에 미치고 있는 영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을 인정해서 이를 신설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가요계에서는 별다른 음악적 공통 분모를 찾을 수가 없는 한국, 중국, 일본의 대중음악을 아시아라는 지역 단위로 묶었다는 점에서 서구 중심적인 사고가 반영됐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미국 등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날로 영향력을 높이는 K-POP을 주요 부문이 아닌 베스트 아시안 팝 뮤직 퍼포먼스 부문에 국한하려는 것으로 풀이된다는 시각도 나왔습니다. 해당 부문 신설로 겉보기에는 K-POP의 그래미 수상 가능성이 그 어느 때보다 높아졌지만 본상을 비롯한 주요 팝 부문에서 유의미한 성과를 낼 가능성은 매우 낮아졌다는 겁니다. 그래미 어워즈는 가수, 프로듀서, 녹음 엔지니어, 평론가 등 음악 전문가 단체인 레코딩 아카데미가 1959년부터 매년 여는 시상식으로 대중음악계에서 최고 권위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 내 다른 대중음악 시상식과 비교했을 때 비백인 아티스트에게 유독 보수적이고 배타적이라는 비판도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에서 공립학교가 고등학생을 포함해서 학교 내 휴대전화 전면 금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찬반 논란이 커지고 있는데요. 학생들의 학습 집중력과 정신건강 개선을 기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반면에 응급 상황 발생 시 학생들과 부모와의 연락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김승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5: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는 다음 달 새학기부터 모든 학교에서 학생들의 휴대전화 사용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이른바 벨투벨 정책을 시행하는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학생들은 등교 후 첫 수업종이 울리는 순간부터 학교종이 울릴 때까지 학교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번 변화는 특히 고등학생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지난 학년도까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하루 종일 휴대전화를 꺼두고 보관해야 했지만 고등학생은 점심시간과 쉬는 시간에는 휴대전화 사용이 허용됐습니다. 이 정책은 휴대전화뿐 아니라 태블릿 PC와 노트북, 스마트워치에도 동일하게 적용됐습니다. 하지만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는 일부 고등학생들이 수업 중 교실 밖으로 나가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기존 정책의 실효성에 한계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피터 모런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리더십 및 개선 담당 책임자는 27일 카운티 교육문화위원회 회의에서 새학기부터는 모든 학교에서 벨투벨 정책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모런 책임자는 학생들에게는 쉽지 않은 변화가 될 것이라며 연구 과정에서 가장 많이 나온 표현 중 하나가 기술 중독이라며 이는 실제 존재이며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6: You know, the word that was often used through a lot of this research was an addiction to technology. And I don't want to like undersell that. That's a real thing.
5: 학부모들의 반응은 엇갈렸습니다. 휴대전화 전면 금지를 지지하는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아이들이 하루 종일 학교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필요는 없으며 학습에 방해가 된다고 말했고 또 다른 학부모도 휴대전화는 아이들의 정신건강에도 좋지 않고 수업 집중을 방해한다고 밝혔습니다.
7: Yeah, I think that's a great idea. I don't think children should have cell phones in school all day because it's distracting to their work.
8: I think cell phones are generally not good for kids' mental health, and it's a distraction from learning.
5: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 측은 교직원과 학부모 사이에서 과도한 화면 사용이 학생들의 두뇌 발달과 학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해가 높아지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학생들에게도 왜 휴대전화 사용을 줄여야 하는지 충분한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런 책임자는 아이들에게 스스로 휴대전화 사용을 조절하라고 요구하면서도 왜 그렇게 해야 하는지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윌 자완도 몽고메리 카운티 교육문화위원장은 휴대전화 제한 정책이 학생들의 집중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지만 동시에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없다는 불안감과 스트레스가 증가할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최근 학교 정신건강 지원 예산이 삭감된 상황에서 고등학생들의 심리적 부담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반면 가장 큰 쟁점은 학생 안전 문제입니다. 일부 학부모들은 학교에서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학생들이 911에 직접 신고하거나 부모에게 즉시 연락할 수 없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했습니다. 한 학부모는 딸이 학교를 마치고 나오는 상황을 항상 확인하고 싶다며 휴대전화를 전면 금지하는 것은 안전 측면에서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9: I always want to hear and know when my daughter's getting out of school. So no, it's a no. I don't think that's safe at all.
5: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는 현재 시행 중인 정책에 따라 교실마다 학생들이 휴대전화를 보관하는 휴대전화 보관함을 설치하거나 학생이 직접 휴대하되 사용할 수 없도록 잠금 파우치를 활용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교별 여건에 따라 보관함을 사용하는 곳도 있고 잠금 파우치를 사용하는 곳도 있습니다. 다만 수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교사의 허가 아래 제한적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으며 장애 학생 가운데 개별 교육 지원 계획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이 필요한 학생은 계속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모든 학생은 등교 전과 하교 후 그리고 통학버스에서는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학교 관계자들은 이번 정책이 학생들이 휴대전화 대신 친구들과 직접 대화하고 소통하는 시간을 늘리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현재 워싱턴 수도권 대부분의 교육청은 이미 벨트벨 휴대전화 사용 금지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메릴랜드 주 찰스 카운티, 앤아룬델 카운티, 세인트 메리스 카운티는 아직 고등학생들의 점심시간 휴대전화 사용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책을 둘러싸고 학생들의 학습 집중도와 정신건강 개선 효과에 대한 기대가 나오는 가운데 비상 상황 대응과 학생 안전을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앞으로 정책의 핵심 과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K라디오 김승규입니다.
10: K스포츠 이번에 월드컵에서 우승한 스페인 축구대표팀의 측면 수비수 마르크 쿠쿠레아가 월드컵에서 우승하면 감독 얼굴을 문신으로 새기겠다고 공언했던 약속을 지켜 글로벌 스포츠계의 화제입니다. 대회 개막전 스페인 인기 라디오 채널인 카데나 코페에 출연해 우승 시 루이스 데라푸엔테 감독의 얼굴을 문신으로 새기겠다고 선언했던 쿠쿠레아는 우승 직후 자신의 사회관계망 서비스를 통해 작업 아티스트를 찾았고 마침내 완성된 타투 사진과 함께 약속은 지켜졌다는 문구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작업은 NBA 스타 르브론 제임스와 테니스의 신성인 카를로스 알카라스의 타투를 전담했던 세계적인 아티스트 강가가 맡아 완성도를 극대화했고 쿠쿠레아의 팔에 새겨진 타투에는 정장을 차려입은 데라포엔테 감독이 월드컵 트로피를 들어올리는 순간이 매우 입체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대회 직전 첼시를 떠나 레알 마드리드로 이적한 쿠쿠레아는 이번 대회 8경기 전경기에 선발 출전하여 경기당 최상위권의 인터셉트와 측면 커버 능력을 선보였고 스페인은 대회 전체에서 단 1실점만을 허용하는 가공할 만한 수비력을 보여줬습니다. 결승골의 주인공 페란 토레스가 왕실 접견 자리에서 삭발 공약을 웃음으로 회피한 것과 달리 유로 2020
5: 메릴랜드주 몽고메리 카운티 공립학교는 다음 달 새학기부터
10: 불펜의 안정감을 극대화하겠다는 계산입니다. 둘째는 주전포수 오스틴 웰스의 좌완 상대 약점을 보완할 우타 플래튼 포수 물색으로 컵스의 카슨 켈리, 코로라도의 허터 굿맨, 미네소타의 라이언 제퍼스가 후보군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셋째는 타율과 OPS 부진에 시달리는 라이언 맥마운의 3루 자리를 대체하기 위해 휴스턴의 이사학 파레데스, 텍사스의 조시정, 화이트삭스의 미겔 바르가스 등 타격감이 검증된 내야수를 영입해 타선의 무게감을 더하는 전략입니다. 반면 뉴욕 매치는 선발진의 안정성 확보와 불펜 자원의 효율적 배치를 위한 다각도의 트레이드 카드 타진에 들어갔습니다. 프레디 페랄타, 데비 윌리엄스 등 베테랑 투수 자원들의 트레이드 시장 가치를 면밀히 평가하는 한편 클레이 홈즈를 둘러싼 시장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며 2027 시즌 이후까지 바라보는 단연차 전력 구상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시티필드에서 펼쳐진 서브웨이 시리즈에서 매치가 양키를 7대6으로 꺾었던 접전의 열기는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한이라는 고뇌의 시간 속에서 뉴욕 야구 팬들의 심장을 다시 한번 뛰게 만들고 있습니다. K라디오 이성훈입니다.

증시입니다. 연방준비제도가 기준금리를 동결한 뒤에 인플레이션 위험 우려 속에서 미 장기채 금리가 급등하면서 뉴욕 증시가 하락 마감했습니다. 이날 뉴욕 증시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2.19% 하락한 51,594.14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1.52% 내린 7,316.15,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전장보다 1.74% 내린 24,442.94에 각각 마감했습니다. 이상 오늘의 증시였습니다.

0: 지금 여러분께서는 K-Radio 이브닝 뉴스 청취하셨습니다. K-Radio 이브닝 뉴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이 시간 제작의 K-Radio 보도국, 진행의 김소영이었습니다. 청취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
1: K-Radio

0: K-Radio 게시판입니다. 뉴저지 한인경제인협회 창립 38주년 기념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가 오는 8월 14일과 15일 뉴욕 웨스트나이약 팰리세이즈 센터에서 개최됩니다. 한국 기업의 미국 시장 진출과 한인 비즈니스 활성화를 위한 이번 엑스포에서는 한국 기업과 제품 홍보, 바이어 상담, 프랜차이즈 및 창업 기회까지 다양한 비즈니스 네트워킹이 펼쳐집니다. 또한 태권도 시범과 케이팝 댄스 공연 등 다채로운 문화 행사도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문화를 한자리에서 만나는 제7회 북미주 글로벌 비즈니스 엑스포에 참관은 무료입니다. 이번 행사는 IW그룹, 유택시, 김안나 스테이트팜 에이전시, 글램 뷰리 아울렛, 마이클로펫, 인첸트 미네랄숍, 하이스트 부동산, SH 현상희 회계사, 로열 댄스 스튜디오, K타이거 태권도, 재외동포청과 주 뉴욕 대한민국 총영사관이 후원하며 월드와이드 칠드런 파운데이션이 주관합니다. 제7회 북미주 엑스포, 새로운 비즈니스의 기회를 만나보세요. 자세한 문의는 201-917-8013, 201-917-8013번으로 해주십시오. 뉴욕과 뉴저지에 계신 한인 동포들의 건강을 지켜드리는 신만이 장석훈의 청종산삼에서 정말 좋은 가격으로 세일을 실시합니다. 건산삼 300불짜리는 150불에 판매하며 산삼블루초 캡슐 300불짜리도 150불에 드립니다. 또한 산삼 액기스 150불을 75불에, 열매 주스도 150불을 75불에 할인해 드립니다. 천삼 레귤러 캡슐 타입은 500불짜리를 반값 250불에 판매합니다.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은 산속에서 직접 채취한 산삼만을 매장에서만 판매합니다. 신선하고 다양한 건강제품을 플러싱 노던 블러바드 159가에 위치한 신만이 장석훈의 천종산삼에서 지금 만나보세요. 고객을 위한 특별한 빅세일 놓치지 마시고 감사의 마음을 건강제품으로 선물하세요. 천종산삼 문의전화 718-879-2340, 718-879-2340. 쥐시내추럴 영 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건망증 치매 예방은 뇌세포 손상을 막아야 합니다. 영 브레인바디의 주성분인 PNSR1 사포닌의 기억력과 판단력에 대한 최신 RCT 임상 결과가 국제학술지 파이토메디슨에 등재되었습니다. 객관적인 유효성과 안전성 데이터를 도출하는 국제표준 규격을 준수한 임상 결과로서 치매약인 도네페질 단독 투여군보다 PNSR1 사포닌을 병행, 투여했을 때 기억 및 인지 기능 개선 가능성이 약 4배 높게 관찰되었습니다. 최신 메타 분석과 임상 연구로 확인된 PNS 뇌건강과학, 이제 영브레인바디로 직접 체험해보세요. 한정수량으로 영브레인바디 2개 사면 하나 더 드립니다. 지금 전화하세요. 714-870-7582, 714-870-7582. 쥐시내추럴 영브레인바디 2 플러스 1 세일. 함께 나누고 싶은 새로운 소식, 전하고 싶은 정보가 있으십니까? 미주 최대 한인 라디오 방송국 K-Radio 게시판은 한인사회, 단체, 종교기관의 행사와 집회, 비즈니스 광고, 다양한 정보와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알려드립니다. 문의 전화는 뉴욕 718-352-1660, 718-352-1660, 뉴저지 201-242-1660, 201-242-1660, 워싱턴 DC를 비롯해 버지니아와 메릴랜드 지역은 703-273-4001, 703-273-4001번입니다. 지금까지 K-Radio 게시판이었습니다.
1: 열정과 혁신 속에 최고의 상품을 창출하는 기업, 아름다움에 공헌하는 기업, 키스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2: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0: seems like yesterday. Show. I laced the track, you locked the flow. So far from hanging on the block of dough. No t-
1: words can express what you feel. 문득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우리가 오늘 이 시간에 이 도로 위에서 똑같이 빨갛게 빛나는 브레이크등을 바라보며 나란히 멈춰 서 있는 것. 이 수많은 차와 그 속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필 지금 이 순간 내 차의 라디오 주파수 혹은 같은 인터넷 주소로 핸드폰 스피커에 나오는 소리에 담는 여러분의 귀가 이 목소리에 닿아있다는 거예요. 우린 이거를 그냥 우연의라고 부르고 어쩌다 마주친 평범한 하루의 한 조각이라고 대수롭지 않게 넘기곤 하죠. 하지만 어쩌면요, 오늘 하루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칠 대로 지쳐버린 당신을 이 세상이 그냥 내버려둘 수 없어서 어떻게든 위로 한 스푼 건너보려고 보낸 아주 조용하고 다정한 보이지 않는 손길이 우리를 이곳으로 이끌어낸 건 아닐까요? 지난 수많은 갈림길 중에서 하필 그 길을 선택했기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을 스치게 되었고 예상치 못한 순간에 불쑥 건네진 온기 덕분에 쿵 내려앉았던 마음이 다시 몽글몽글 피어나려는 일들. 어쩌면 삶이라는 건 말이에요. 거창한 기적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무심하게 흘러가는 보통의 날들 속에 숨겨진 아주 작은 운명들을 하나씩 알아보는 과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저녁 당신의 하루 끝머리에 찾아온 이 운명 같은 만남이 내일의 발걸음을 아주 조금은 가볍게 만들어줄 진짜 운명이 되기를 바랄게요.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지금은 노는 시간 K플레이 D&B 시작합니다.

0: 2026년 7월 29일 수요일 제이든의 K-Play D&B 시작했습니다. 첫 곡으로 들으신 곡은 명곡이죠. 쿨의 운명입니다. 그 제가 마이크 소리가 너무 커가지고 살짝만 줄일게요. 네, 제가 그 오늘 게스트분들이 좀 빵빵하게 있는데 혼났어요. 운명인데 운명 노래 틀었다고. 뻔하다. 이런 느낌. 네, 그래도 명곡이니까 잘 듣고 왔습니다. 저희가 흔히 금사빠라고 하죠. 금방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 뭔가 별거 아닌데 길을 가다가 이상하게 눈이 한번 딱 마주쳤거나 카페에서 우연히 내가 내일 정말 좋아하는 노래가 나왔거나 아니면 상대방이 그냥 나한테 오늘 날씨 좋네요 라고 한마디 건넸을 뿐인데 속으로 혼자 이거 뭐지? 저 사람 나한테 관심 있나? 오빠랑 나랑 통했어. 이거 완전 데스티니 아니야? 라고 거하게 의미를 부여했던 적 말입니다. 별거 아닌데 의미 부여해서 운명이며 하늘이 맺어줬다며 별거 아닌 사소한 우연 하나에도 어머머머머 하면서 머릿속에는 이미 영화 한 편을 척척 찍어냅니다. 하늘이 우리를 맺어줬구나. 이건 운명이야. 하면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죠. 근데 또 인생이라는 게 묘해서 그런 하찮고 사소한 착각들이 모여서 진짜 인연이 되기도 한단 말이죠. 오늘 또 D&B 도로 위에서 핸들 잡고 계신 우리 청취자분들 중에서도 나 옛날에 진짜 별거 아닌 거에 운명이라고 착각했다가 뼈 으스러지게 되어봤다. 혹은 근데 놀랍게도 그 착각이 진짜 운명이 돼서 지금 옆에 앉아있다. 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겁니다. 자, 오늘 우리 K-Play D&B 테마는요. 바로 이 거창하고도 발칙한 단어 운명입니다. 잠시 후에는 저희 또 게스트분들 또 만나뵙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3부에서는 또 오늘 방송을 함께 빛나주실 수요 패널 수요 더 멋진 단어가 있을까요? 수요 게스트 수요 손님 손님이 좀 그렇다. 스페셜 스타 어떻게 마음에 드세요? 오케이 스타 수요 스타 수수 만나뵐 거고요. 네네. 이분은 불사조 단어인 피닉스, 그리고 저는 원래 귀염 뽀짱인 줄 알았는데 아니래요. 아니라고. 네. 단호하게.
1: 아니고.
0: 네, 뽀로로라고.
1: 네, 뽀로로.
0: 노는 거 좋아하시는, 제일 좋아하시는 뽀로로를 합쳐서 뽀닉스. 아, 이거 되게 열심히 외워야겠다. 뽀닉스. 네. 뽀닉스님을 모시고 또 이 사람이 인생에 과연 어떤 데스티니가 숨겨져 있는지. 속속 탁 탈탈 털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메시지를 지금 이 시간부로 화요 화선처럼 열어둘 테니까요. 여러분이 겪은 운명 같은 썰들 지금 바로 써주세요. 예. 내비가 알려준 대로 골목길로 빠졌는데 갑자기 도로가 공사 중이라 막혀서 유턴했습니다. 다시 돌아오고 나오는 길에 길을 잘못 들어서 똑같은 자리를 세 바퀴 돌았어요. 내비가 저를 놀리는 게 확실합니다. 괜찮아요. 저도 그 사고 잘못해가지고 공항을 한 세 번 본 적 있어요. 저녁에 짜장면 먹으려고 배달앱 켰다가 최소 주문 금액 맞추려고 만두랑 콜라를 추가했거든요. 근데 최종 결제 금액 보니까 배달비까지 해서 거의 40분이 넘게 찍혀있더라고요. 최소 주문의 금액이 함정에 또 당했습니다. 조금만 놓고 하면 4, 50불 금방 나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서비스랑 뭐 딜리버리, 뭐 이런 것들만 해도 금방 나가는. 그 한 번 할 때 좀 많이 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상사가 은근 열받게 하길래 대놓고 싸우지 못하고 컴퓨터 키보드 엔터키를 평소보다 3배 정도 파괴적으로 팡팡 쾅쾅 내려쳤습니다. 제 손가락은 아프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사표 10장 던졌습니다. 그랬을 때 좀 있죠. 네. 옛날에 우리 다 상사 있을 때 저녁에 침대에 누워서 핸드폰 보다가 충전기를 꽂으려고 보니까 선이 닿을 듯 말 듯 먼 거예요. 일어나서 멀티탭을 끌고 오기는 귀찮아서 온몸의 관절을 최대한 꺾어서 겨우 꽂았습니다. 인간은 역시 도구를 쓰는 동물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그 있죠. 네, 나중에 저희 그 많습니다. 카이로프랙틱. 네. 많이 이렇게 듣고 계신 우리 또 물리치료사들 저희에게 나중에 광고 하나 부탁해 주세요. 오늘 사고 벨트웨이 타는데 제 앞에서 가시던 분이 방향 지시등도 안 켜고 갑자기 끼어드는 겁니다. 오, 웃겨도 경적을 울리는 찰나 그 차 뒤 유리에 초보 운전 살려주세요 라고 붙어있는 거 보고 그냥 화가 싹 녹았습니다. 저도 옛날 생각나더라고요. 아닌데 저는 초보 운전 때 잘했는데 마트 세제랑 우유 딱 두 가지만 사러 들어갔거든요. 근데 계산하고 나올 때 장바구니 보니까 과자, 아이스크림에 닭강정까지 들어있더라고요. 마트 마법에 또 걸렸습니다. 무조건이죠. 국물. 저는 옛날에 어렸을 때 코스코 이제 엄마 따라서 가면 뭐가 많이 쌓여있잖아요. 우유며, 계란이며, 야채며. 거기다가 이제 싹 바닥에 넣는 거죠. 플레이스테이션 게임. CD. 나중에 걸리면 이제, 아, 빨리 하면서 이제. 아침에 알람 맞출 때 5분 간격으로 5개로 맞춰놓잖아요. 결국 마지막 알람 울 때까지 눈 한번 제대로 못 뜨고 허겁지겁 뛰쳐나오면서 왜냐면 매일 똑같은 실수를 반복할까 진지하게 꺼냈습니다. 오늘 점심에 김치찌개 먹었는데 흰색 티셔츠를 입고 있었거든요. 아니나 다를까 한 숟갈 뜨자마자 국물이 정확하게 가슴팍을 스매시! 휴지로 벅벅 문지르면 더 번지는 거 아시죠? 오늘 하루 종일 그 국물 자고 가르느라 가슴 줄이고 다녔습니다. 요즘에 그거 나온 거 있어요. 그 타이드 아웃인가? 그걸로 이제 해도 예, 잘 지워지니까. 커피 주문할 때 분명히 아이스 아메리카노 디카페인으로 달라고 명확하게 말했는데 받아서 차에 타보니까 일반 라떼가 들어있더라고요. 아 고속도로 위에 진입해서 돌릴 수도 없고 그냥 울면서 마셨습니다. 뭐 그래도 맛이 있으면 저는 그 최근에 이제 아는 분이 저한테 이제 커피 맛있는 거라고 해서 그 추천받아서 사줬는데 제가 계피를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계피가루 많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래도 뭐 맛있게 네, 듣고 있지 않겠지? 아닙니다. 맛있어요. 퇴근길에 차가 너무 막혀서 짜증지수가 그게 다랬을 때 라디오에서 제이드는 헛소리를 들으면 실수가 터집니다. 맞아요. 제가 또 그래도 여러분을 위해서 원래 제가 정말 똑똑한 사람인데 그래서 일부러 헛소리 하는 거 아시죠? 예?
2: 컨셉이에요.
0: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엄청 반갑게 손을 흔들길래 저도 같이 양손 흔들면서 미소 지어졌거든요. 알고 보니 제 뒤에 있는 연예인급 미모의 다른 사람에게 인사한 겁니다. 아, 3초 동안 세상의 주인공이 된 줄 알았네요. 어우, 궁금하네요. 연예인급 미모? 마트에서 장 다 보고 주차장 나와서 제 차 찾는데 색깔이랑 차종이 똑같은 다른 사람 차 문을 덜컥 열려고 했습니다. 경고를 눌러서 도둑질하다 걸리는 사람한테 저도 이런 점 많아요. 예, 같은 차도 있을 때 어떤 사람은 막 그 계속 문을 흔들면서 이제 안 열린다고 그러다가 아차 하면서 이제 민망하는 다이어트한다고 냉장고에 닭가슴살만 꽉 채워놨는데 나 생각나네. 옛날에 또 밤 11시 되니까 눈이 말똥말똥해지는 겁니다. 결국 양심상 후라이드 대신 구운치킨 시키면 살 안 찐다는 말도 안 되는 논리로 한 마리 통째로 흡입했습니다.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 가끔 이제 TV에 나오거든요. 정말 잘생기고 멋있는 사람이 이제 맨날 운동하는 거 나오고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지라고 하면서 하는데 아 현실은 달라요.
3: 할 수 있어요.
0: 오늘 저녁에 닭가슴살 사고 집에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양념통닭을 먹겠죠?
2: 닭가슴살을 사서 닭을 튀겨 먹을 수도 있어요.
0: 그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3: 아니면 치킨 텐들.
0: 어쨌든 닭가슴살만 아니면 맛있는 걸로. 여름만 되면 전기세 폭탄 맞을까봐 에어컨 리모컨을 들고 껐다 켰다를 3번 반복하거든요. 결국 참다 못해 18도로 풀가동을 해놓고 이불 덮고 누워있습니다. 18도가 추운 건가요?
2: 욕하신 줄 알았어요.
0: 아니. 그 한국의 그 온도. 제가 그 가늠이 안 돼가지고.
2: 저도 잘 안 돼요. 네.
0: 어쨌든 저는 그거 알거든요. 100도면 덥다.
2: 그렇죠. 끌어요.
3: 18도가 한 네. 65도.
0: 65도?
2: 선선하고 딱
0: 나쁘지 않은데? 나쁘지 않아요. 운전하면서 노래 부를 때 창문 살짝 열려있는 걸 깜빡하고 고음파트에서 목청껏 질렀습니다. 신호 대기 중이라 옆차에 있는 운전자분과 눈이 정확히 마주쳤는데 서로 말없이 창문을 스르륵 올렸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노래 보통 부르는 편인가요?
2: 저 지하철에서 그것도 미국 지하철에서 이어폰을 끼고 아이유 노래를 좋은 날에 듣고 있다가 무척 슬픈 기억인데 생각을 못하고 노래를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옆에 쳐다보더라고요.
0: 아 노래 불렀어요? 따라서?
2: 따라서 불렀던 거예요. 저도 모르게. 오빠가 좋은 거.
0: 오빠가 좋은 거.
4: 어떻게 해?
0: 오빠가 좋은 걸.
2: 오빠가 좋은 걸 하다가.
3: 그럴 수 있죠.
0: 그럴 수 있죠. 오빠가 좋은데 어떻게 해?
3: 그럼요. 참겠어요.
2: 그래서 목청껏 노래를 부르다가 웃기다. 순간적으로 눈을 딱 뜨면서 옆에서 있는 시선이 너무 따가워서 그 다음 정도로 내렸습니다.
0: 아, 내렸어요?
2: 내렸어요. 아무리 미국 사람이지만 그건 좀 아니죠.
0: 사이렌 오더로 아이스 아 저도 그런 적 있어요. 그러니까 그 너무 오면은 기분이 좋은 거야.
2: 오빠가 좋은 거.
0: 아니요, 저는 오빠가 아니고 저는 약간 노래가 너무 좋아가지고 스피커에 나오는 컴퓨터에서 노래 따라 부르다가 알고 봤더니 창문을 열어놓은 거. 옆에서 드르륵 드르륵 막 소리 나는데 아 그런 창피한 기억. 네. 노래 안 부르세요 보통?
3: 저는 조용히 갑니다.
0: 조용히?
2: 그 처음에 흐밍 하다가 나중에 결국에는 이제 와 오빠가 나올 수 있죠.
3: 충분히 또 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0: 아, 아 락은 또 쉽지 않죠. 아무래도.
2: 쉽지 않죠. 빗대가 네. 올라가죠.
3: 그렇죠. 창문을 꼭 닫고 합니다. 네.
0: 딱 한 편만 보고 자야지 주말에라고 하면서 드라마 틀었는데 정신 차려 보니까 아침에가 쨍쨍하게 떠 있는 거라고요. 내 주말은 어디로 증발한 건지 국세청에 신고하고 싶습니다. 그래도 한 에피소드를 다 본 거면은 또 엄청 또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3: 아마 정주행했을 것 같아요.
0: 정주행. 전 정주행을 못 해요. 보다가 자. 그러면 이제 또
2: 다시 주행해요.
0: 네, 다시 주행. 다시 주행을 한 열 번째 하는 거야. 그래서 저거 봤는데 하면서
2: 평생 이제. 주행.
0: 그러니까 네. 너무 힘들어요. 예, 근데 저는 약간 그런 파였어요. 보다가 잠드는 파. 저희 형이랑 아빠는 끝까지 보는 파. 그래서 이제 주말에 이제 영화를 보면 저는 꾸벅꾸벅 졸면서 보거든요.
2: 버틸 필요 없어요.
0: 예, 근데 그때는 그게 그 뭔가 토요일날 주는 나의 뭔가 행복감.
2: 맞아.
0: 그리고 일요일날은 아침에, 아, 이렇게 하면 너무 나이, 아침에 그 디즈니 만화를 하거든요. 아침에. 아세요?
2: 아침에 안 일어나서 잘 모르겠어요. 토요일 아침 왜?
0: 토요일 아침? 일요일 아니었나?
3: 토요일 아침.
2: 아, 디즈니.
0: 바뀌었나 봅니다.
2: 다들 디즈니 좋아하시나 봐요.
0: 엄청 좋아했어요. 아. 도날드 덕이 막 다리에 막.
2: 저는 미키마우스.
0: 미키마우스. 예. 미키마우스는 남자예요, 여자예요?
2: 쥐예요.
0: 네. 그렇군요.
2: 네.
0: 퇴근길에 꽉 막힌 차 안에서 라디오를 들었는데 제이든 목소리 들으면서 엉뚱한 썰들 나오니까 오늘 하루 받았던 스트레스가 웃음과 함께 날아가네요. 오늘 방송 끝까지 프락스에 발라주세요. 어제 제가 만난 분이 저한테
2: 진짜 좀 프락셀이라고 해서 얼굴에 시술 받으셨다는 얘기 받았어요. 죄송합니다. 귀가
0: 프락셀이라는 용어를 쓰나요? 얼굴 시술도?
2: 프락셀이죠.
0: 네. 아 프락셀이라고.
2: 네. 오. 푸 악셀이 아니고 프락셀.
0: 프락셀.
3: 프락셀.
0: 그렇군요.
2: 네.
0: 아무튼 네 아니고요.
2: 네 죄송합니다.
0: 풀 악셀이었고요. 풀 엑셀이죠. 엑셀.
2: 엑셀.
0: 엑셀.
2: 점점 울리고 있어요.
0: 네 우리 원어민의 또 네. 그 어쨌든 제가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요 며칠간 못 웃고 있었는데 제 방송 듣고 처음으로 웃었다.
2: 아유.
0: 기분 너무 좋았어요, 진짜. 아, 지금 방송 듣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2: 보람 뻗치시겠네요.
0: 그분은 또 얼굴도 잘생기고 키도 또 큽니다. 아, 네. 청취하고 있는 계신 여자분들, 그분이 싱글이길 간절히 바라봅시다. 사연과 신청곡 보내실 것은요, 카카오톡 K-Radio DC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오픈톡 K-Radio 검색하면 저희 오픈톡 들어오셔서 익명으로 마구마구 떠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친구들 또 내향인이라서 지금 눈치싸움하고 있는데 많이 많이 떠들어주세요. 방송 참여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저 오셔가지고 지금 거의 우리 저희 그 게스트분들은 누워서 방송하시거든요. 잘못 오셔서 편하게 오셔서 놀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소개할 내용 있으시거나 뭐 광고하실 거, 뭐 나 여자친구 생겼다, 남자친구 생겼다 다 좋고요. 네. 저희 방송은요 kradio.us로 들어오시고 우측 상단에 온웨어 버튼이 있거든요. 그거 누르신 다음에 DMB 누르시면 라디오 들을 수 있습니다. 또한 또 우리 그 또 저희 라디오 AM1320으로 들을 수 있는데 이게 멀리서까지는 안 돼요. 뭐 캘리포니아나 뭐 한국이나 이런 분들은 저희 아까 말씀드린 저희 웹사이트에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래 듣고 올까요? 저 요즘에

0: 세상의 모든 핫한 소식들을 가장 가까이서 당겨봅니다. 제 이름이 주민 트렌드. 지금 포커스 맞춤입니다. 이제 아침마다 거울 보면서 오늘 좀 피곤해 보이네 라고 하는 건 내가 아니라 거울이 먼저 말해주는 시대입니다. AI 건강 거울이에요. 욕실 스마트 거울이 얼굴색, 눈밑 다크서클, 피부는 물론이고 체온과 심박 변화까지 분석해서 오늘은 수분이 부족합니다. 스트레스 지수가 높습니다. 같은 건강 리포트를 실시간으로 알려주는 AI 거울이 빠르게 상용화되고 있습니다. 어떨 것 같으세요? AI가 나의 오늘 상태를 알려준다고 하면 좀 편할 것 같지 않나요? 너무 티냐?
1: 너무 편할 것 같아요.
0: 네. 그렇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1: 조금 더 발전해서 뉴스까지 읽어주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0: 뉴스도 그런 거면 뭐 하지 않을까 싶어요. 다이어트는 메인이라고 외치는 분들 이제 음식도 거짓말 못합니다. 접시에 음식을 담고 스마트폰 카메라만 비추면 AI가 메뉴를 자동으로 인식해 칼로리와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율까지 바로 계산해주는 서비스가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이제 이 정도는 200칼로리겠지? 라고 행복회로도 AI 앞에서는 통하지 않습니다. 쇼핑몰에서 한 시간을 돌아도 결국 아무것도 못 사고 나오셨던 분 계시죠? 최근 AI 쇼핑 비서가 내 체형과 평소 스타일, 가지고 있는 옷까지 분석해서 이 바지는 집에 있는 셔츠와 잘 어울립니다. 이건 안 사셔도 됩니다. 라고 조언해주는 서비스가 등장했습니다. 이제 충동구매도 AI 허락을 받아야 되는 시대가 오고 있습니다.

퇴근 후 냉장고 열었는데 먹을 게 없네라고 말했는데 냉장고가 아니요 있습니다라고 대답하는 시대입니다. 스마트 냉장고가 있는 건데요. 최신 AI 냉장고는 남은 식재료를 자동으로 파악해 오늘 만들 수 있는 요리를 추천하고 유통기한이 임박한 음식까지 알려줍니다. 심지어 필요한 재료는 자동으로 장바구니에 담아주는 기능도 지원합니다. 호텔 체크인 하면서 직원 대신 로봇이 반갑게 인사하는 풍경이 점점 익숙해지고 있습니다. 호텔 로봇이 체크인은 물론 객실까지 짐을 가져다 주고 수건이나 생수를 요청하면 엘리베이터를 타고 직접 배달하는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팁을 줄 필요도 없고 야식 주문도 24시간 가능합니다. 이제 해외여행에서 번역기를 들고 허둥대던 시대도 점점 끝나가고 있습니다. 무선 이어폰 하나만 착용하면 상대방이 말하는 언어를 거의 실시간으로 내 귀에 번역해서 들려주는 AI 통역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여행은 물론 해외 비즈니스에서도 활용도가 크게 높아지고 있습니다.

주말의 K-POP 연예계 소식 전해드립니다. K-Update. 오늘 하루 인터넷을 핑크빛으로 물들인 아주 깜짝 놀란 기분 좋은 소식이 하나 있죠. 영원한 국민 여동생으로 불리던 배우 문근영 씨 극비 결혼 소식 바로 브리핑해드립니다. 오늘 29일 문근영 씨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직접 쓴 손편지를 올리며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편지에는 늘 혼자 걷던 길을 함께 걷고 싶고 사소한 일로도 서로를 웃게 해주고 싶은 사람을 만났다며 아주 로맨틱한 고백이 담겨 있었는데요. 우려보다는 축하를 부탁드린다며 앞으로 더 열심히 살아가겠다는 다짐도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가까운 지인들조차도 두 사람이 교제 사실을 몰랐을 정도로 아주 조용하고 예쁘게 사랑을 키웠다는 건데요. 결혼식 역시 화려한 이벤트 대신 가족들만 모인 식사 자리로 조촐하게 치렀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다들 궁금해하실 문근영 씨의 마음을 훔친 주인공 바로 7살 연상의 뮤지컬 겸 연극 배우 정평 씨입니다. 2007년 데뷔해서 무대에서 탄탄한 연기 내공을 쌓아온 실력파 배우인데요. 과거 문근영 씨가 감독으로 이끌었던 창작 집단 바차에서도 함께 활동하며 오랜 시간 동료로서 끈끈한 신뢰와 공감대를 쌓아오다가 연인으로 발전했다고 합니다.

K-POP 역사에 남을 만한 소식입니다. 그동안 경쟁을 이어오던 하이브와 SM, JYP, YG가 처음으로 손을 잡고 초대형 음악 페스티벌 페노메넘을 개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K-POP을 대표하는 네 기획사가 함께 만드는 무대인 만큼 어떤 아티스트들이 참여할지 벌써부터 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의 맨체스터 시티가 아시아 투어 참가 선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이번 일정에는 홍콩과 한국 방문이 포함되고 있어 국내 축구 팬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그룹 BTS가 2027년 그래미 시상식에 음악을 송출하기 출품하지 않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최근 그래미가 아시안팝 부문을 신설했지만 BTS는 음악과 지역과 언어가 아닌 작품 자체로 평가받아야 한다라는 입장을 전했는데요. 팬들 사이에서도 의미 있는 결정이라고는 반응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BTS의 그래미 출품 거부가 더 주목받는 이유가 있어요. 사실 그래미를 둘러싼 논란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올해 캐치아이의 그래미 무대 이후에는 한국인 멤버 윤채의 카메라 분량과 존재감이 상대적으로 적었다는 이른바 윤채 패싱 논란도 팬들 사이에게 불거졌는데요. 물론 이는 그래미나 소속사가 인정한 사실이 아니라 팬들이 제기한 문제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BTS는 새로 만들어진 베스트 아시안 팝 퍼포먼스 부문에서도 출품하지 않겠다고 밝히며 음악은 지역이나 언어가 아니라 작품 자체로 평가받아야 된다라고 메시지를 던졌습니다.

0: 이젠 전문가에게 맡기세요. 버지니아 지역 최대 규모 한인 에어컨 회사 L&B 유니버설 냉난방.
1: 가정용과 상업용 에어컨 설치는 물론 점검과 보수까지 책임집니다.
0: 캐리어, 트레인, 레녹스 등 각종 메이저 브랜드 취급합니다.
1: 규모가 곧 신용입니다.
0: 레귤러 시스템 2톤까지 초특가 세일합니다.
2: 고객 만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0: L&B 유니버설 냉난방 703-618-4822.
1: 이 기회를 꼭 잡으세요.
3: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진짜 맛을 찾고 계신가요? 이제 페어팩스의 하우바이 하우루 그리고 신터빌의 하우루에서 짜장면, 짬뽕, 탕수육 등 한국인이 사랑하는 정통 중화요리의 깊은 맛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하우루 신터빌에서는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온 가족이 편안하게 식사하실 수 있고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에서는 지역 최초 All You Can Eat을 제공해 다양한 한국식 중화요리를 무제한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6351 멀티플렉스 드라이브 센터빌 13005 L 리잭슨 메모리얼 하이웨이 페어팩스. 다양한 정통 한국식 중화요리의 깊은 맛, 우리가 찾던 그 맛을 하우바이 하우루 페어팩스 하우루 센터빌에서 만나세요.
4: Turn the radio up. 이제 다 off하고 listen.

Monday to Friday, 6 to 8K, play DMV. 아, 들리시나요? 네, 오늘,

0: 자, 다들 귀찮아도 지금만큼은 스마트폰 자판에 손가락을 올리셔야 할 타이밍입니다. 오늘 기습 퀴즈인데 Who is this라는 코너예요.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주고 이야기를 해주고 이 가수에 대해서 맞추는 건데 조금 오늘 도움을 주실 것 같습니다. 우리 보닉스님이. 네. 네. 그래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주인공은 말이죠. 최근 대한민국 음원 차트를 아주 사정없이 뒤흔들고 있고 스레드와 SNS 타임라인을 눈물바다이자 축제 분위기로 만들었던 장본인입니다. 오늘 이거를 맞추시는 분, 이 퀴즈를 맞추시는 분들에게는 기프트카드가 나갑니다.
1: 좋네요.
0: 또 우리 오늘 지금 필요한 커피, 예, 커피 수혈 그런 느낌으로.
1: 예, 카페인 좋습니다.
0: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은요. 데뷔 전부터 매일 밤 연습실 불이 꺼질 때까지 거울을 보면서 구슬땀을 흘리던 아이돌입니다. 우리가 과연 무대에 설 수 있을까? 라고 하면 불안감을 딛고 마치 다른 예전에 활동했던 아이돌의 명곡을 최근에 리메이크를 해서 당당히 음원 차트 최상위권에 이름을 올렸고요. 거기다 오는 아 이거는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리고 담당 팀장님이 멤버들을 다 불러 모아서 살벌한 지령을 내렸습니다.
1: 딱 2주 준다. 지금 몸무게에서 정확히 3kg 빼와라. 0.1kg도 안 봐준다. 아니 여기서 멤버들이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다이어트는 기본이고 몸무게를 0.1kg라도 줄이겠다고 미용실에 달려가서 머리카락을 싹둑 잘라내고 손톱, 발톱까지 바짝 깎았답니다. 거기에 렌즈도 빼고 화장도 지우고 세상에서 가장 가벼운 옷만 골라 입고 올라갔대요. 특히 멤버 메인은 목표치에서 0.2kg가 모자라서 이 마지막 기회를 얻고 홀로 연습실에 나와서 줄넘기를 미친 듯이 돌았다고 합니다. 그때 소속사 대표까지 연습실에 내려와서 같이 줄넘기를 뛰어줬다니. 야,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인간 승리 아닙니까? 그렇게 피눈물 나는 연습 세션을 버티다가 보니 멤버들끼리 끈끈해질 수밖에 없었겠죠. 몰래 맛있는 거 먹을 때도 다 같이 몰래 먹고 관리자 눈에 걸릴 때도 다 같이 걸려서 단체로 혼나면서 정이 아주아주 아주 깊어졌다고 합니다. 힘들 때는 서로 눈물 닦아주며 버텼던 그 꼬맹이들이 이제는 드레드 타임라인을 도배하고 음원 차트 최상위권을 접수한 우주 데스터가 된 거예요. 여러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 뒤에는 이렇게 치열하게 구르고 깨진 어제의 눈물이 있는 법입니다.
0: 좋습니다. 자, 여기까지. 예, 네, 여기까지 들었을 때 생각나는 분 누구 있으세요? 혹시?
2: 아, 저는 이거 네. 릴스를 본 것 같아요.
0: 최근에?
2: 근데, 네. 그, 그룹 이름을 까먹었어요.
0: 아, 코코몽님이 선수 쳤습니다. 걸그룹 리센느.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네. 근데 이분들 스토리가 진짜 대단해요. 이게 약간 스레드에서 엄청 이제 이분들 엄청 힘들게 막 유튜브도 찍고 막 그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짤로.
1: 리스에서 본 것 같아요.
0: 그 두 명이 있는데 한 예쁘장하게 생긴 여자애들 되게 말라가지고 조그만한데 그 사투리로 얘기를 하는. 보셨죠?
1: 아, 누군지 알죠?
0: 보셨죠?
1: 유튜브 짤에서 본 것 같아요.
0: 그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이. 저도 그 짤을 본 지 되게 오래됐는데,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이 모든 사람, 한국 사람들이 이제 스레드를 보고 이래서, 아, 얘네들은 성공시켜야 된다. 해가지고 이제 국민 그룹이 된, 우리 또 리센느. 예, 그리고 또, 아, 코코몽님 너무 잘 알아요. 카라의 히트곡. 제가 카라 되게 좋아했거든요. 프리티걸. 예, 리센느. 그래서 아까 전에 저희가 틀었던 그런 노래였어요.
1: 야, 바로 예. 들어가네. 우리가 너무 힌트를 쉽게 줬나 봐요.
0: 진짜 다 얘기하긴 했어요, 근데. 네. 네. 근데 진짜 대단한 것 같아요. 같이, 이제, 소속사 대표가 정말 열심히 하거든요, 이분들이.
1: 때린 거 아니에요?
0: 아니에요. 그래서, 줄넘기도 같이 돌고, 또, 어린 또 친구들이니까 또 얼마나 또 예민하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신경 써가지고, 아무튼, 리센느 노래, 프리티걸 듣고, 네, 저희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0: 자, 듣기 싫은 노래가 나왔죠. 아재 개그. 자, 아재 개그 타임입니다. 제가 여쭤봤거든요. 좋아하냐고 하니까 좋았다고 해서 틀은 거예요. 오해하지 마세요. 자, 오늘 어느 정도로 좀 잘 아세요, 아재 개그?
1: 그게 은근히 한번 빠져들면.
0: 네. 그럼 어느 정도 아실 것 같은데? 좀 가볍게 한번 먼저
1: 제
0: 가볼까요?
1: 주변에 아재들 네. 굉장히 많아요. 입만 열면 다 그냥 아재 개그예요.
0: 한번 가볍게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몬드가 죽으면 뭘까요? 되게 쉬운 걸로 간단하게 아세요? 다이아몬드.
1: 네버다.
0: 아 다이아몬드. 아,
2: 다이아몬드.
0: 병아리가 태어나서 가장 먼저 찾는 약은 이것도 쉬운 거.
3: 약.
0: 맞아요. 정답. 꽃가게 주인이 제일 싫어하는 나라는? 시든. 이거가 아니라 제가 조금 이따가 다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까먹었어요. 시드니. 시드니 맞았다. 깜짝 놀랐어요. 네. 시든 나라 이거 아니어가지고 당황했다. 비 매니저가 하는 일은 비 매니저가 뭘 할까요? 비만 관리.
2: 비만 관리.
0: 어부들이 싫어하는 연예인, 이건 유명한 건데, 되게 약한 거. 네. 배철수? 배철수 알아요?
4: 배철수 박사님 아니에요?
0: 박사님이요?
1: 배철수 음악캠프죠.
0: 네, 음악캠프.
4: 잘 몰라요.
0: 네. 네. 소가 불냈는데 구경만 한다면? 소방관. 신화가.
1: 이게 허무해요. 점점 허무해지고.
0: 원래 이게 공격이에요, 이제. 공격. 여러분에게 킹받게 하는 공격.
1: 있어요.
0: 네, 어느 정도 무너졌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한 번만 할게요. 신화가 왕에게 공을 던지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뭘까요? 신화가 왕에게 공을 던지면서 하는 말은? 송구합니다, 전하.
1: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0: 이런 싸한 느낌 아니었는데. 네. 이런 싸한 느낌 아니었지만 그 싸함을 또 이제 풀기 위해서 노래 듣고 저희 2부에서 시원하게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주무시지 마세요.
1: 걸렸어요.

0: You have your dial set on 1310 AM, WDCT, Fairfax, Virginia, Washington, D.C.
1: 그거 맥도날드에서 새로 나온 음료 아니야? 나 한 입만. 그럼 딱 한 모금. 어, 한 모금 아니잖아. 잠깐만. 우와, 딸기랑 수박 맛? 그리고 레모네이드에 냉동 건조 딸기도 들어간 맥도날드 신상 스트로베리 워터멜론 리프레셔지. 이제 돌려줄래? 마지막 딱 한 모금만.
2: 맥도날드의 신상 음료, 상큼한 리프레셔와 톡톡 튀는 크라프트 소다. 뜨겁고 바삭한 프라이스와 함께 즐겨보세요. 리프레셔에는 카페인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0: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의 힙한 2026년도의 최고의 힙한 선택 제이든의 K-Play DMB 제일 핫한 남자 스카이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1: 안녕하세요. 김스카이입니다.
0: 아, 김스카이, 김스카이. 어제, 김스카이. 어제 나가고 나서 굉장히 또 반응이 핫했다고 난리예요.
1: 아, 네, 감사합니다.
0: 주변에서. 언제쯤 그 물집 난 그 발 보여주시나요? 막 이러면서.
1: 오늘 손 받고.
0: 순례길을 또 갔다 오신 우리 또 스카이님이 또 이제 또 목소리로 또 이렇게 들려주시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한때는 또 저희가 항상 또 재밌게 또 놀고 이랬던 친구가 저희 친구들이 자꾸 이제 그 자리를 좀 비우고 있거든요. 한 분 가면 한 분 오고.
1: 스미마셍.
0: 그런 느낌. 예. 네. 그래서 뭐 다음번에 또 뭐 여행 계획이 또 있으신가요? 그래서?
1: 일단은. 네. 10월 달에. 네. 필라델피아를 갈 예정입니다.
0: 아, 필라델피아는 또 치즈죠.
1: 맞아요.
0: 크림인가요?
1: 아, 거기는. 네. 뭐 둘 다 좋습니다. 네. 네. 아, 근데 필리 치즈 스테이크죠.
0: 맞네, 맞네. 네. 저 우노도 가보고 진호도 가봤나? 아닌가?
1: 그거는 시카고입니다.
0: 네. 아, 그렇군요.
1: 아, 지오다니스. 네.
0: 저기 있잖아요, 거기 필라델피아에.
1: 필라델피아는 이제 펜스테이션 이제 필리 치즈 스테이크 파는 곳이 있죠.
0: 두 개 있던데. 엄청 유명한데. 제가, 진호 아니에요? 진호?
1: 제가 잘 몰라요.
0: 그럼 아, 맞잖아. 진호 맞아요.
1: 왜요? 같이 가실래요? 10월 달에 10월 제가 달에요? 좋아하는 네. 가수가
0: 네. 누구죠?
1: 데넨쉘이라고.
0: 데넨쉘이 네, 아.
1: 콘서트를 하는데 네, 네. 아마
0: 무슨 아니, 무슨 가수예요? 혹시 소개를
1: 컨츄리 가수.
0: 컨츄리 미국 컨츄리 가수.
1: 맞습니다.
0: 또 좋아하시는 분들이 또 간혹 있으셔가지고.
1: 맞아요. 작년에 투어할 때 제가 네. 데넨쉘 콘서트를 두 번이나 갔어요.
0: 데넨쉘이
1: 그 한 투어를 하는데 네. 두 곳을 가서 봤습니다. 아, 근데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0: 콘서트가 주는 또 그런 매력이 있어가지고.
1: 맞아요. 콘서트장 안에서만 네. 느낄 수 있는 그런 바이브가.
0: 약간 근데 컨츄리 노래 가수면은 막 방방 뛰고 이런 느낌 아니겠네요?
1: 그렇긴 하죠.
0: 네, 네. 잔잔스한 그런 느낌?
1: 잔잔한데 한방 있는.
0: 한방 있는 잔잔스. 그렇습니다. 노래 나가는 동안 또 우리, 또 스타. 저희, 수요스타. 우리 또.
1: 수소.
0: 네, 수소님이 요즘에 EDM이 좋아. 라고 이제 했어가지고 또 EDM에 대해서 또 얘기를 좀 하다가 예, 잠깐 돌아오셨습니다. 자 오늘 또 우리 이분을 또 소개 안 할 수가 없죠. 예, 이분은요 굉장히 또 여러 가지 뭐 다재다능합니다. 오늘 처음 보셨죠?
1: 네, 저는 오늘 처음 뵀어요.
0: 네, 굉장히 또 이런저런 경험이 많은데 사실 경험보다는 또 좌절이 많았던 것 같아요. 얘기를 또 들어보면은 아닌가? 이분의 지인은 좀 많이 아시겠지만. 정말 그런 인생에서 오뚜기처럼 일어났는데 또 이게 강철 멘탈이 없으면 또 일어나기 힘든 그런 오뚜기 아닙니까? 해서 대단한 그런 다시 부활하는 불사조 피닉스처럼 힘든 날들을 다 이겨내고 마이크 앞에 당당하게 선 원래 기염뽀짝인 줄 알았는데 뽀로로처럼 노는 걸 좋아하는 강인한 누나 보닉스님 소개합니다.
2: 안녕하세요. 보닉스입니다. 반갑습니다.
0: 네, 오늘 또 그 흡족한 그런 닉네임을 또 이렇게 찾으셨어요.
2: 아, 네네. 네. 뽀로로가 최고죠. 네. 노는 게 제일 좋아요.
1: 노는 게 제일 좋아.
0: 어떻게 잘 맞는다.
2: MBTI. 좋아요.
0: MBTI가 INTJ이시고 네. 굉장히 또 내향적이시지만 똑같죠, 우리?
2: INTJ세요?
1: 네, 저는. 오,
0: 그리고 저는, 또, 금요일날 또 방송하시는 우리 우렁이님이 또 INTJ고, 예. 네, 좀 많은 것 같아요, INTJ. INTJ가 방송을 또 잘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
2: INTJ의 특징들이 뭐냐면 대부분 네. 네. 밖에서는 최대한 발산하고 집에 또 가자마자 눕기 시작해요.
0: 아, 맞나요?
2: 다시 계획을 짜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진실만을 얘기해요. 쌉티?
0: 그렇습니다. 굉장히 또 저희가 이제 만나기 전에 인터뷰도 또 많이 했는데 저는 사실 이분을 되게 아까 전에 말씀드렸지만 뭔가 좌절과 그런 역경을 이겨내고 나온 그런 아이콘 그런 느낌이 좀 강하긴 해요.
2: 의지의 한국인이죠.
0: 의지의 한국인. 의지의 한국인. 뭐 하나 쉐어해 줄 수 있는 그런 에피소드 있을까요?
2: 아 이게 되게 슬픈 이야기인데. 네. 이렇게 이 또 한국인의 의지하면 네. 또 저 아니겠습니까?
0: 그러니까
2: 제가 무려 미국의 이민국가 네. 약 22년간의 사투를 걸쳐서 영주권을 받고 네. 이번에 시민권까지.
1: 와 축하드립니다.
0: 네, 22년이 되게 네. 트라이 그 몇 번 이거를 시도를 하셨죠?
2: 아, 7번 정도 하고 중간에 변호사님이 한 분이 늙으셔갖고 돌아가셨어요.
1: 와.
0: 이게 되게 에피소드가 너무 신기한 게 저렇게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 네. 다 됐어요. 다 네. 됐는데 거기서 카트에서 종이 한 장이 나온 거야. 아. 근데 그게 바로 뽀니스니까.
2: 그게 저였어요.
0: 그런 느낌. 세상
2: 지문 같은 네. 경우는 네. 그 지문 웃지 못할 얘기인데 지문을 요즘에는 다 스캔을 뜨잖아요.
0: 그렇죠.
2: 옛날에 1995에는요. 지문을 와. 찍어요. 찍은 아, 후에
0: 대박.
2: 2층으로 카트에 종이를 담아서 달달달달달달 해서 4층으로 올라가요. 그럼 1층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내 이름 언제 부르나? 딱 부르고 있었는데 안 부르는 거예요. 3시간 지났는데도. 가다 잊어버렸어. 종이가 뚝
0: 떨어져. 잊어버릴 수가 있냐고 이게.
2: 그럴 수 있어요. 와. 그 떨어진 종이의 지문이 제 지문이었어요.
0: 와. 그렇게
2: 굉장히 슬프지만
0: 네. 최근에 또 획득을 하신 거잖아요, 그죠?
2: 아, 최근에 제가 2016년에 영주권을, 네. 제가 94년도에 미국에, 네. 조기 유학을 네. 왔죠. 고등학교 네. 1학년 때. 자, 나이가 나오고 있어요. 계산하지 네. 마시고요.
1: 네, 네, 네. 태어나기 전이라?
2: 네. 네. 좋으시겠어요? 늦게 태어나셔서? 좋으시겠네요.
1: 마음 편히
2: 네.
1: 듣고 있습니다.
2: 좋으시겠네요. 네. 늦게 네. 태어나셔서.
0: 맞아.
2: 하여튼, 그때는 그랬어요. 네. 그리고 2016년에 영주권을 네. 아주 자랑스럽게 네. 받고 네. 이번에 10년 후에 네. 이제 영주권을 갱신을 할까 아니면 시민권을 딸까 네. 하다가 캔쿤에서 놀러 갔다 오는데 잡혔어요. 세컨 인터뷰에 걸린 거예요.
0: 아 진짜요? 네. 네.
2: 그래서 왜 잡았니? 그랬더니 너에게 해줄 충고가 있단다. 시민권을 신청하도록 해라. 왜 따지 않니? 아 그렇게 해서 되게 생뚱맞게 해서 한 30분 앉아있다가 그 세컨 리뷰에서 그 얘기를 듣고서 네. 지금 내가 여기서 예스를 안 하면 나 여기서 못 나가니? 그랬더니 아니야 그냥 얘기해 주려고 그리고 한 시간을 쫄아있다 나왔어요.
1: 와.
2: 그래서 제가 시민권을 신청 하나 영주권을 갱신 하나 가격도 비슷하고 해서 가자.
0: 가격도 비슷하게 되게 어떻게 보면 인생을 되게 심플하게 사는데 그 큰 결정들을 되게 시원시원하게 좀 하는 경향이 있거든요.
2: 너무 지쳐 있으면 나중에는 그냥 에라 이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0: 그럴 것 같아요 정말.
2: 그래서 이번에 시민권도 네. 가뿐하게 패스하고 네.
1: 아 축하드립니다.
2: 독수리가 되었습니다.
0: 예, 역시 불사조 독수리 대단한 것 같습니다.
2: 저는 네. 뽀로로가 될 거예요.
0: 네.
2: 네.
0: 우리 모두의 꿈은 또 뽀로로 아니겠습니까?
2: 그럼요.
0: 네. 노는 게 참 제일 좋아요.
2: 제일
0: 그래서
2: 좋아요.
0: 저도 이제 라디오를 하면서
2: 누워서 노는 건 더 좋아요. 느낌.
0: 그러니까요.
2: 네. 네. 줄 까먹으면서.
0: 네? 너무 좋다.
2: 딴 생각하면 안 돼요. 네. 그거 음란막이었어.
0: 네. 아니. 아무 말도 안 했는데.
1: 저는 하겐다즈 마차 아이스크림.
2: 완전 좋아요.
0: 아 맞아요.
2: 하겐다즈 아이스크림 중에 네. 요즘에 제가 꽂힌 게 뭐냐면 딸기 하겐다즈인데 콘으로 돼 있어요. 네 개 들어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오늘 그거를 두 개를 고지해서 다 까먹었는데 밑에 끝까지 먹어야 돼요. 그럼 과자 밑에 딸기들이 숨어 있어요.
0: 하겐다즈가 밑에 숨어 있다고요?
2: 밑에 숨어 있었어요. 재미.
0: 와 신기하다.
2: 끝까지 사실은... 먹어줘야 돼요.
0: 옛날에 그거 있었잖아요.
2: 다음 주에 바꾸겠습니다.
0: 옛날에 그 뭐. 아이스크림 먹으면 끝에까지 먹어야지 초콜릿 나오는 그런 아이스크림이 있었는데 월드콘 그런 느낌
1: 월드콘.
0: 좋은 것 같아요.
2: 한국 걸 따라했네 하겐다즈가. 네.
0: 그러니까
1: 그럴 수 있죠.
2: 네. 네. 역시 앞서가는 K 아이스크림.
0: 그 뽀니스님은 좋아하는 과자가 바나나 킥과 새우깡을 섞어서 먹으면 단짜 최고의 조합. 이라고 말씀했어요.
2: 바나나 킥을 입에 살짝 녹여 먹다가 입이 달달해지면 이게 입 천장에 붙잖아요. 네, 이렇게 네. 꾹 누르면 네. 그때 새우깡을 뽀짝
0: 신기하다.
2: 먹으면 완전 맛있어요.
0: 제가 옛날에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네. 약간 한식은 어떻게 만들었을까라는 고민을 정말 많이 하다가 옛날 사람들이 이렇게도 먹고 저렇게도 먹고 이제 고인물이 된 거야. 그랬을 때 만들었는데 약간 그 뽀닉스님은 좀 그런 느낌이 아닐까. 모든 과자를 좀 약간 섭렵하고 그렇게 발견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2: 그래도 새우깡 최고예요.
0: 새우깡.
2: 바나나 킥 좋아요.
1: 바나나 킥이 최고입니다.
2: 제니가 먹잖아요.
0: 바나나 기름.
2: 아, 그럼 또 블랙핑크의 우리 또 제니가 좀 뭘 네. 아는 것 같아.
1: 아, 뭘 좀 아시는.
0: 아, INTJ인가? 그 꼬북치님이 INTJ 흔하지 않다고 들었는데 박수가 절로 나와라고.
2: 아,
1: 여기 두 명이나 있네요.
0: 가장 큰 인생의 전환점이 있었을까요? 그랬는데 그 교통사고가 크게 두 번 났다고.
2: 세 번이요, 세 번.
0: 세 번.
2: 세 번 다 폐차.
0: 폐차.
1: 와.
2: 하지만. 네. 불사조처럼 살아났어요.
0: 그렇죠. 세 번째 또 났을 때는 차가 아예 뒤집어졌다고.
2: 네. 그래서 네. 제가 이렇게 문을 열고 삐직하고 나왔어요.
0: 대단한 것 같아요. 차가 뒤집어진 거예요, 이게.
2: 한 바퀴 반 돌았어요.
0: 와. 어떤 생각이 좀 들던가요?
2: 그 주마등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느껴봤어요.
0: 진짜.
2: 내가 막 어딘가에서 뛰어다니고.
0: 주마등 뜻 뭔지 알아요?
1: 아니요, 몰라요. 근데
2: 지금 네이버 찾아보세요. 네이버, 네이버.
1: 아, 제가 네이버를 안 써서.
2: 구글?
0: 주마등이 뭐예요, 근데 정확하게?
2: 찾아보세요. 아. 진짜. 하여튼
0: 약간 저는 주행 하면은 뭔가 가로등 이런 거 생각나가지고. 그
2: 걔네들이랑 좀 다른 건데. 하여튼 다른 약간 저기 주마등 취소. 하여튼 무언가가 네, 네. 그 슬로우 모션으로 아. 그 짧은 순간에 아름다운 순간 막 기억하고 싶은 순간 내가 죽기 전에 다 가져가야 될 모든 아름다운 최고의 영상미를 딱 눈앞에 쓱 들어가고.
1: 저 이거 봤어요.
0: 어디서요?
1: 영화에서요.
0: 아,
2: 그쵸. 차 한 바퀴 반, 두 바퀴 반. 그리고 이제 CG로 다 그 유리가루 다 날아가고.
0: 와, 천천히 이렇게.
2: 천천히.
0: 와, 신기하다.
2: 눈알이
0: 와.
2: 내 안으로 들어오는, 막 눈알 속으로 들어오는 듯한 느낌인데, 피했어요.
0: 피했다는 거는 좀 약간 MSG 아닌가요?
2: 그렇죠. 라디오잖아요. K라디오.
0: 이럴 수가. 네. 이럴 수가.
1: 저 영화는 약간 다른 삶을 사신 것 같아요.
2: 하지만 전 꿋꿋하게. 네. 외로워도 슬퍼도 울지 않아요.
0: 별명이 그렇게 많은데 또 되게 무난한 별명. 이름에 관련된.
2: 손오공.
0: 네. 그리고.
2: 손씨예요.
0: 다른 사람이 들었을 때 약간 이런 경험까지 했어요. 이런 경험이 있을까요? 시아라고.
2: 너무 많은데.
1: 이미 교통사고로도 그렇죠. 많은 것 같아요.
2: 그리고 영주권도 뭐 그 정도면 이민국에서 이제 지쳐서 줄 때가 돼서 준 것 같아요.
0: 사람이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 약간 뭔가 정말 간절히 원할 때는 안 되거나 막 약간 억까를 하다가 포기하고 이제 그러려니 할 때.
2: 아니 말고 네, 할 때 자연스럽게 인터뷰 날짜가 잡히고.
0: 그렇게 좀 이루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이분이 사실 미국에 온 게 영화 음악 때문에 왔다고 합니다. 네. 이분이 영화 음악을
2: 제가
0: 하시고
2: 제가 나름 네. 어릴 때부터 클래식을 무척 가까이 하고 6살부터 바이올린 하고 7살 때 피아노 하고 11살 넘어서 첼로 하고 그래서 저는 클래식 쪽으로 제가 영화 음악을 할 거라는 생각을 하고 미국에 왔는데 오자마자 그 두 달 만에 모든 꿈이 박살이 났어요.
1: 무슨 일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 우리 한국에서 예체능 하면 될 때까지 하고 연습이 뭐든지 될 때까지 하고 상 받고 뭐 이렇게 착착착착 쌓아가는 이런 게 있었는데 미국에 딱 오니까 정말 그 악보를 외우거나 무엇을 외워서 하는 아이들이 아니고 정말 필대로 자기의 감정대로 뭐 모차르트든 베토벤이든 쇼팽이든 자기가 그 음악을 새로 재창조를 해서 그걸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테크닉만 알고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아이들을 보면서 망했구나. 바로 접었어요.
0: 너무 천재성이 또 다분하다 보니까.
2: 네. 저는 그때는 되게 뭐라 그럴까 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것만 했는데. 그래서 약간의 좀 슬픈 시간을 보냈죠.
1: 그때가 고등학생 때 유학을.
2: 네네네네. 고2 때. 네.
0: 영화 음악은 어떻게 하시다가 또
2: 제가 되게 좋아하는 영화가 있는데
0: 네. 그 영화가 이름이 뭐죠?
2: 시네마 파라디오스.
0: 시네마
2: 천국이로 알려져 있죠.
0: 시네마 천국.
2: 예, 시네마 천국.
0: 아, 그 시네마 파라다이스의 그 나라 언어.
2: 그렇죠.
0: 이탈리아?
2: 예, 시네마 파라디오스.
0: 파라디오스. 파라디오스. 어느 나라 영화예요? 이탈리아가 이탈리아. 네. 역시 그럴 것 같아. 예. 또 얼마 전에 또 이탈리아 갔다 오셨어요.
2: 아, 갑자기 젤라또 먹고 싶어, 젤라또. 죄송해요.
0: 자, 얘기가 산으로 가지만, 네. 고급스러운 라디오, 네. K-Play DMB 여러분과 함께 하고 계시고요.
2: K-라디오. 네. 네, 좋아요.
0: 그리고 또, 영화 음악 같은 경우가, 저도 되게 그 영화를 보면 또 생각나는 게 있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좀 약간
2: 내가 기억한대요.
0: 여운이 예, 네. 긴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 영화를 보시고 이제 다짐을 하신 건가요? 영화 음악을
2: 네,
0: 해야겠다.
2: 그냥 네. 그냥 클래식으로 무슨 교수님이나 무슨 작곡가나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클래식에서 조금 벗어나지만 영화 뒤에서 그 영상을 같이 서포트해 줄 수 있는 그런 음악을 만들어야겠다는 굳은 결심을 하고 온 거죠.
0: 진짜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모든 영상들의 음악을 어떤 걸 쓰냐에 따라 또 달라집니다. 느낌이.
2: 그러니까 가끔 네. 그런 역주행하는 거 있잖아요. 네. 그게 드라마 뒤에 깔리면 역주행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0: 맞아요. 저도 이제 영상 편집을 할 때 그래서 노래 고르는데 정말 한 시간, 뭐 몇 시간 걸린 적도 있어요. 그 노래로 해서 이제 편집이 또 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2: 그러니까 어떤 예술 중에서도 음악이라는 게 정말 대단한 게 영상은 우리가 퍼스도 할 수 있고 다시 리플레이도 할 수 있는데 음악은 그 순간이 지나면 그 음은 사라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모든 예술의 시작은 음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0: 하모니? 좋습니다. 네? 그러면 또 이분을 또 한번 또 만나보기 위해서 이분이 또 말씀하신 신청곡 뭐였죠? 왈츠
2: 시네마 천국을 한번 틀어보시는 건 어떨까요?
0: 시네마 천국이요?
2: 시네마 천국의
1: 네. 또 2시간 소리 아닌가요?
2: 네네 두 시간 다 말고 네
0: 아 그 노래가 네네네 시네마 천국 OST라고 하면 나오는
2: 그렇죠
0: 건가요?
2: 그렇죠
0: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엔니오 모리콘의 춤 그렇죠 이건가요? 알겠습니다 네. 듣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0: 자연스럽게.
1: Ennio Morricone의 추모곡 시네마 천국 OST 들었다가 노래 좋긴 한데
0: 맛배기로
1: 네, 너무 처질 것 같아서 바로 그냥 네,
0: 잠깐 졸릴 네, 뻔했어요.
1: 예, 네, 약간
2: 잤어요.
1: 네, 네. 너무 파스타 느낌이어가지고 네. 오늘 또 우리 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해서 또 사연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마철 지나고 큰맘 먹고 이불 빨래를 싹 했습니다. 코인 빨래방 가가지고 건조기까지 돌려가지고 바짝 말려왔죠. 그날 저녁 깨끗하게 샤워하고 에어컨 살짝 틀어놓은 방에서 뽀송하고 서걱거리는 이불 속에 몸을 어려운 단어가 왔네요. 서걱 뽀송 몸을 쓱 집어넣었는데 아 살겠다 소리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살구색 살결에 닿는 그 촉감 하나로 일주일 피로가 다 날아갔습니다. 그 스카이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불 빨랬다는 소리예요.
2: 아 이해했습니다.
1: 네. 어쨌든 그 뭐 네. 건조기, 뭐, 기분 좋은 것 같아요. 빨래하고 약간 뽀송하게 약간 그 티셔츠도 이렇게 빳빳하게 해가지고 이렇게 말리는 그런 거 보면은.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주마등이 그 저승사가가 들고 가는 등 아니냐고 피치님이 죽을 때.
0: 빙고.
1: 꼬국진님이 독수리 되신 거 박수 드린 거였습니다.
0: 감사합니다.
1: 박수. 아, 그거 좀 어떻게 보면은 다시 돌아가서 어땠어요 기분이? 그 결국에 한 22년 만에 이제 독수리를 다루신 거잖아요.
0: 아니요. 영주권이 22년.
1: 영주권이 22년. 그러면
0: 시민권은 32년.
1: 32년 만에 다른 건데 어떠셨어요?
0: 그냥 그랬어요.
1: 딱히 막 이렇게.
0: 플렉스 이제 뭐 괜찮아.
1: 요즘에는 좀 더
0: 괜찮아 이제.
2: 나이보다
1: 많이 어려워져가지고 그죠?
2: 네. 요즘에 어렵다고 들었어요.
1: 그래서 같이 계신 남성분은 제가 아는 그분인가요?라고 다른 분인가요? 아마 모르시는 분이실 텐데, 예, 네, 저희는 또 이제 모르시는 분들 저도 어제 처음 만났거든요, 이분. 네. 그래서
0: 안녕하세요, 모르시는
1: 그런
0: 분.
1: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어가지고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그 우리 또. 포닉스님에 대해서 좀 알아가는 시간이긴 한데 저희는 또 이제 천천히 또 알아가는 것도 좋아하니까 예, 아무래도 여러 가지 또 궁금한 점 있으면은 또 많이 여쭤보시고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지금은 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으로 소개를 하는 게 좋을까요? 포닉스님은?
0: 저는 네. 일단 은행 쪽에서 일을 오래 했고요.
1: 네.
0: 현재도 금융 쪽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1: 맞습니다. 굉장히 또 사람들도 많이 아니까 또

0: 더 정열적으로 더 강력하게 잠도 자지 말고 더 놀아.
1: 그것도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 한번 다 정리하시고 뉴욕으로 가셔가지고 또 열정을 또 불태웠던.
0: 아, 한번 그런 적이 네. 있었죠. 제가 아 이것도 되게 정말 진짜 슬픈 얘기 제가 오늘 하는 거예요.
1: 아, 죄송합니다. 네. 아,
0: 제가
1: 아, 그런가요?
0: 네. 사고가 그때 한번 났을 때 네. 피는 안 났는데 손가락이 뽀개졌어요. 새끼 손가락이.
1: 지금 괜찮아요.
0: 그래서 네. 새끼 손가락이 가뜩이나 짧은데 피아노가 도에서 미까지 따당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저는 뭐 라흐마니노프 같은 게 큰 대곡을 칠 수가 없게 된 거예요. 화음이 따다다당 이런 걸 못하는 거예요.
1: 저가 진짜 중요한 게 저도
0: 따다다 네. 피딩 이거 안 되거든요. 그래서. 네. 슬픈 마음을 가지고 집에 있는 스테인웨이 그랜 피아노를 팔기로.
1: 엄청 그 비싼 거잖아요. 그죠?
0: 몰라요. 그것도 안 나요. 너무 열받아갖고. 그러니까 열받았다는 표현은 조금 저급하고 조금 절망에 차서.
1: 절망에 차서.
0: 그 어린 나이에 절망에 네. 차서 네. 그 피아노를 팔게 됩니다. 아. 네, 그걸 팔고.
1: 미국에서, 한국에서 가져오신 거예요?
0: 아니요, 여기 샀죠. 무겁게 그걸 왜 들고 와요? 미국에 더 좋은 거 사서.
1: 아니, 너무 좋으면 그럴 수 네. 있어서.
0: 그걸 사서, 네. 팔게 되면서, 제 손에 돈이 얼마 정도 지어졌는데,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얼마가 전지, 한 뭉치가 이만큼이 됐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마지막으로 뉴욕으로 4시간 반 만에 달려갔어요. 클럽에 갔죠? 골든벨 울렸습니다. 와. 다 쓰고 왔어요.
1: 와, 일주일 거기 있었어야 되는데.
2: 그러니까.
1: 네. 대박이다.
2: 그리고 제가 태어나기 전이었겠죠.
0: 진짜. 그렇군요. 그 태어나기 전에 제가 골든벨을
1: 제가 약간 중간에 껴 있어서 되게 난처하네요.
0: 예, 후끈하죠. 네. 하여튼 그렇게 네. 골든벨을 한번 네. 미련 없이
1: 멋있다,
0: 달리고
1: 진짜.
0: 네. 네, 그리고 지금까지 개미처럼 일하고 있습니다.
1: 아. 네, 또 저렇게 놀면 또 후회가 없을 것
0: 없어요.
1: 같아요. 네, 확실히. 정말 원없이
0: 골든벨을 네. 두 번 칠 건 아닌 것 같아요. 아. 1년 그러니까 평생
1: 다음날에 솔직히 후회 때 안 했다.
0: 기억이 잘 나지 않아.
1: 아. 네. 그게 좋지.
0: 네. 네. 나지
2: 후회가
0: 않아.
2: 없었다.
1: 네.
0: 후회를 할 만한 기억이 남아 있지 않았어. 너무 만취한 상태라.
1: 아. 네. 우리 스카이 님은 좀 약간 뭔가
0: 태어나기 네. 전인데 그게 뭐 의견이 있을까요?
1: 뭔가 원없이 놀았다. 뭐 이런 적이 있으실까요?
2: 저는 네. 이제 대학교 때, 대학교 때 열심히 놀았던 것 같습니다. 네. 그때는 제가 사실 대학원도 나왔거든요. 네. 석사를 했는데 저의 석사 GPA가 저의 학부 때보다 높습니다.
1: 오.
2: 네, 학부 때는 논이랑 성적 관리를 잘 못했어요.
1: 그렇군요.
2: 여기까지만.
1: 네, 알겠습니다. 네. 20대 때는 아무튼 열심히 놀아라.
0: 무조건 놀아야 돼요. 네,
2: 그런. 20대 초에는 네. 많이 노세요, 여러분.
0: 나이 들어서 놀면 추잡해요.
2: 그러고 제가 여기서 말하면 혼날 것 같긴 한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힘들어요.
1: 노는 게?
2: 그렇습니다. 네, 맞아요. 집이 너무 좋고 침대가 너무 좋고.
0: 아, 침대 바꿔 위험합니다.
2: 제 친구들이 저 뭐라 부르냐면 잠만 보라 불러요. 잠만 보. 아. 제가 잠이 많아서 네, 여기 어디서든 잘 잡니다.
0: 아, 그래서 진짜. 피부가 좋으시군요.
2: 아, 감사합니다.
0: 네, 꿀 피부네요.
2: 어머, 감사합니다.
1: 이게 어디? 제가 항상 누군가를 만날 때 요즘에 하는 여쭤보는 게 있어요. 알고리즘이 뭐냐? 유튜브 요즘 뜨는 거. 어떤 거 좀 많이 들까요?
0: 뱀띠 운세 대단합니다. 미치겠어요. 이거 좀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1: 저도 스레드 보면 이게 운세가 나와요. 띠별로.
0: 왜 그런지 모르겠어.
1: 더 보게 돼. 더 보게 클릭하게 되고 좀 더 귀 기울이게 되는 그런 느낌적인 느낌이 있습니다.
0: 맞아요. 네. 맞아요.
1: 그래서 오늘 또
0: 대박 난대니까 그냥 나는 네. 걸로.
1: 그러니까 맨날 난대.
0: 언제 날 거야?
1: 너 이제 큰일 났다. 너 이제 난다. 이제 이런 느낌으로
0: 이번 만나는. 7월에 다가온다. 네. 8월에
2: 여러분에게 투자하겠습니다. 대박 나면 저를 기억해 주세요.
0: 네네네. 잘하세요. 있을 때. 네.
1: 맞아요. 운명에 대해서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테마를 운명이라고 좀 지어봤는데요. 어떠신 것 같아요? 본인의 운명이라든지.
0: 운칠기삼.
1: 운칠기삼이 뭐죠? 7번.
0: 운이 7이고.
1: 네. 나머지는 3은 기세인가요? 요즘엔 기세인데.
0: 아, 기세? 그럼 기세인가요?
1: 네. 좋습니다. 오늘 또 그래서 또 여러 가지 또 준비를 해봤는데,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이건 운명이야! 탑10 준비해봤습니다.
0: 그런 거 좋아요.
1: 네. 자, 10위부터 한번 돌아오면서 읽어주시죠.
2: 자, 10위. 출근길 라디오를 켰는데,

0: 네, 내 심정을 딱 대변하는 노래가 흘러나올 때.
1: 어? 이거 내 얘기인데? 우주가 나 위로해주려고 이 노래 틀었나? 싶지만 사실 전 세계 직장인들이 출근할 때 똑같이 듣고 있는 흔한 멜로 차트 1위 곡일 뿐입니다.
0: 굉장히 티적인 해석이네요.
1: 네. 구이 혹시?
2: 네, 신호등 건너려는데 파란불이 내 발걸음에 맞춰 마법처럼 바뀔 때. 신호빨이라고 하죠.
1: 오.
2: 이거 아침에 굉장히 기분 좋아요.
1: 맞아요. 그 약간 멈췄는데 파란불 딱 되면은 탁탁탁 한 3개 정도 되는 기분
2: 좋아요. 되는 날이네.
1: 하면서 복권 삽니까?
2: 복권은 사기는 한데 네. 확인을 안 해갖고 맞았을 수도 있어요.
1: 제가 그거 좀 수거해가지고.
0: 신호등은 보통 30초에서 네. 45초 동안 바뀝니다, 네. 여러분.
1: 30초에서 40초요?
0: 45초요, 네. 보통. 네. 여러분의 발걸음이.
1: 저희가 그거 세지는 않잖아요.
2: 소중한 근데. 정보 감사합니다.
1: 네, 감사합니다. 네. 하지만 세진 않을 거예요.
2: 네.
1: 8입니다. 마트나 쇼핑몰에서 내 앞에 가던 사람이 내가 사려던 마지막 물건을 지불하다가 포기하고 돌아설 때.
2: 개이득.
1: 이건 내 차례구나. 운명적으로 남은 거 특템 하고 알고 보면 하자가 있어서 포기한 걸 내가 덤탱이 쓰는 경우가 있죠.
0: 근데 그걸 또 계산하고 나서 보죠.
1: 그쵸. 네.
0: 그쵸. 자, 7위. 깡막힌 DMV 495 도로 옆 차와 눈이 0.1초 동안 딱 마주쳤을 때.
1: 잠깐, 네.
0: 495, 그쵸. 힘들죠.
2: 아, 저 그런 적 있어요. 495 1, 딱 눈 마주쳤는데 아는 사람인데.
1: 어?
0: 어?
2: 개소름.
1: 저 그런 거 있어요. 앞에 운전을 저렇게 했는데 아는 사람일 때.
2: 어? 방긋 웃어야 돼요.
1: 맞아.
2: 방긋
1: 웃어야 돼, 맞아.
0: 저는 운전하다가, 좀 너무 느린데 해서 봤는데 제이든 형일 때.
1: 미안합니다.
0: 바로 전화하죠.
1: 가정적으로 운전하는 남자라서. 예. 가남. 자. 6입니다. 휴대폰 화면을 보려고 딱 뜨는 순간 시계가 11시 11분이거나 22시 22분일 때 약간 이런 느낌.
0: 그거 그때는 소원 빌어야죠.
1: 소원 빌면 이루어지나요?
0: 아직은 안 이루어졌는데. 빌다 보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1: 저는 약간 효율충이라서 그렇게 했는데 안 된 그런 간증 좀 듣고 싶어요. 된 분들. 예.
0: 자, 5위 가볼게요.
1: 네.
0: 5위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식당에 들어갔는데 메뉴판 첫 번째 음식이 인생 맛집일 때.
1: 나쁘지 않아. 기분 좋아. 예. 네. 여기를 발견한 건 운명이야.
0: 등갈비 김치찌개.
1: 등갈비 김치찌개 어떻게 생각하세요?
2: 배고픕니다.
0: 곱창 전골.
1: 오늘 곱창 전골인가 오늘 메뉴는?
2: 오늘 그러면
1: 곱창.
0: 제가 어제 먹어서 안 됩니다. 다른 거 가시죠.
1: 놓고 갈까요?
2: 버리죠.
1: 네. 자, 4위입니다. 오랜만에 연락할까 고민하는 찰나에 그 사람에게 먼저 카톡이 왔을 때, 오, 설레겠다. 우리는 통했어. 이거 데스티니야. 설레벌치죠. 알고 보니까 나한테 돈 벌리거나 청첩장 돌리려고 연락 돌린 거였습니다. 대신 궁금한 게 있어요. 청첩장을 네. 전 애인한테 애인이 보냈다면
0: 네.
1: 무슨 심리일까요, 이거는?
0: 그거는 이제 축의금을 받고 싶은 심리 아니에요?
1: 아무 생각 없이 그냥
0: 네.
1: 모자랐던 거야.
2: 아니면 잘못 눌렀을 수도 있어.
1: 그냥 전체 발송.
2: 전체 발송.
1: 그리고 동명이인.
2: 어.
1: 제가 이 최근에 그 우리 또 스카이님한테 전화를 했는데 동명이인한테 제가 잘못 걸었거든요.
2: 아 진짜요?
1: 네.
2: 나 그런 적 있어요.
1: 그러니까 웬일이야 이러면서
2: 잘 지내지?
1: 잘 지내지 이러면서
2: 잘
1: 약간
2: 지내.
1: 그런 경우가 좀 있습니다. 네.
0: 저도 네. 그 친구한테 전화를 어제 했는데 딱 어제였어요. 어제 했는데 이제 지땡씨라고 있는데 그분을 제가 전화를 했는데 제가 성을 까먹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김지땡씨, 최지땡씨, 박지땡씨, 그 다음에 결국은 찾아냈습니다.
1: 뭐 독고였나요?
0: 그래서 그 중에 한 명은
1: 네.
0: 옛날에 대학교 때 친구였는데 대학교 이후에 어제 처음으로 연락을 해본 거예요.
1: 그렇게 또 연락을 또 할 구실을 또 찾았군요.
0: 네.
1: 혹시 뭐 카카오톡 프로필이 바뀌었는데 사진이 예뻐 보였던가 그런 건 아니겠죠?
0: 그건 아닙니다.
1: 알겠습니다.
2: 오샵일 거예요.
0: 자, 4위. 오랜만에 연락할까 이거 이미 읽었죠?
1: 네.
0: 3위.
1: 네.
0: 늦잠 잔 아침, 눈을 번쩍 떴는데, 알람 울리기 딱 1초 전입니다. 여러분은 알람을 마치고 주무시나요?
1: 저 알람 무조건 울리는데.
2: 저 알람 4개.
0: 네 개요. 네.
2: 전 아침형 인간이 아니기 때문에 네 개. 그러니까
1: 알람 네 개 할 때 일어나세요? 아니면 첫 번째 일어나세요?
2: 네, 네 개.
1: 네 개 때? 노래가 다 다르구나.
2: 끄고 자고, 끄고 자고, 끄고 자고.
1: 아, 이번 마지막이구나 하면서 이제.
2: 근데 7분 간격으로 해놨어요.
1: 7분 간격이면 좀 그래도 많이 여유 있게 준 그럼요. 거다. 첫 번째는 무조건 아닐 거고 한 3, 4개 정도 돼야 이제 정말 일어나야 될 시간?
2: 이미 첫 번째 네. 일어나 있어요. 아. 일어나 있지만.
1: 만끽하는 거야. 그러니까
2: 엄지발가락을 꼬무작꼬무작 하면서 이제 뭔가 몸의 세포를 하나하나 이제 일으켜야지 갑자기 일어나면 좋지 않아요. 그날 하루가.
1: 좋지 않아요.
2: 그날 하루가 맞아. 불편할 수 있어. 기분 좋게 일어나요.
0: 과학적인 기반을 가지고.
1: 조용하세요.
0: 네, 알겠습니다.
1: 네. 자, 2위 가죠.
2: 네, 2위. 소개팅이나 모임에서 만난 사람과 유년 시절 살던 동네나 취향이 소름 돋게 똑같은.
1: 아, 그럴 때 있어요.
2: 이런 배포되는 거예요.
1: 네, 진짜 이럴 때.
0: Destiny.
1: 진짜.
0: 이건 진짜 인간입니다.
1: 네. 그런 적 있으세요, 두 분?
0: 없습니다.
2: 사귀었어요, 그래서.
1: 근데 이제 그런 게 있으면 좀 더 이제 더 연락할 수 있는 그런.
2: 막 그때 막 어렸을 되니까. 때 살았던 때 즉석 떡볶이 집에서 네. 그거 기억나 만두 만두 얘기하니까 공감대 형성과 네. 그때 그 유년 시절의 공기와 좋아했던 음악과 뭐 영화나 뭐 이런 것들 다.
0: 와, 로맨틱하네요.
1: 제가 포닉스님의 이 좋은 기억을 또 깨고 싶진 않지만.
2: 하지 마세요.
0: 하세요.
1: 제 친구 중에 정말 여자를 잘 꼬시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뭐냐면
2: 아 픽업 스페셜리스트라고 아니, 하죠 그거.
1: 아니 근데 그 친구는 항상 여자를 항상 잘 꼬시는 그런 친구였는데 한국 가자마자 한 게 초등학교 앨범에서 G 페이지를 보면 그걸 전화번호로 해서
2: 다들 얼굴이 달라서 네. 못 알아봐요.
1: 그렇죠. 근데 그 친구는 또 꾸준히 연락을 합니다. 해서 만나서 또 사귀었던. 와 그런 썰이 생각나네요.
0: 근데
1: 네.
0: 그거는 진짜 노력이 대단하네요.
1: 그러니까
0: 박수 쳐줘야 돼요 네. 사실.
1: 자 1위입니다. 집에 거의 다 와갈 때쯤 주차장에 딱 한 자리 남은 명당자리를 발견했을 때 아 이걸 공감하시는 분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 주차가 전쟁인 곳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그런 데는 만약 예를 들어 그럴 때 있죠 뭔가
0: 주차장에 그 기둥이 양쪽에 딱 있어서 그 한 자리 딱
1: 너무 좋지
0: VIP 자리처럼 기분 너무 좋지
1: 그거 아세요?
0: 그런 거 찾을 때 기분 너무 좋아요.
1: 백화점에서 자리를 막 찾으려고 돌아다니다가 저기 있다 자리를 딱 들어가는 순간 조그만 차가 이미 주차돼 있어 안 보인 거야.
2: 오토바이 있어.
1: 예, 그런 거.
0: 오토바이.
2: 모로사이클.
1: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들과 함께 또 운명에 대한 또 직장인들이 착각하는 이건 운명이야 답변 알아봤는데 어떻게 뭐 공감하시나요? 여러 개 어떠세요?
0: 저는 몇 개 공감한 것 같아요.
1: 네. 그 중에서 제일 뭐 공감했던 거 있으세요? 보니스님?
0: 저는 주차장 자리요. 저는 네. 여기 저희 건물 앞에 진짜 명당인 자리에 차를 딱 대놨습니다.
1: 좋아요. 저도 있는데 저는 약간 시비가 약간 출근길 라디오를 켰는데 내 심정을 딱 대변하는 노래가 나왔을 때 이거 말고 이거 좀 슬픈 건데 슬프고 좀 찌질한 건데 그 첫사랑하고 헤어졌을 때 나오는 노래가 내 노래야 너무 슬퍼
2: 그런 날 막 날씨도 좋잖아 막
1: 맞아요 맞아요 진짜 아 진짜 그럴 때가 있어요. 이 모든 노래가 다 내 얘기 같고 예, 이거는 뭐 운명은 아니고 예, 그런 적이 있었다 그런 느낌. 노래 한 곡 듣고 올까요? 요즘에 핫한 이 친구도 엄청 옛날 뭐랄까 엄청 혼자서 뜬 가수예요. 이달의 소녀라는 그룹에 있다가 뭔가 가수가 그룹이 잘 안 될 것 같으니까 이 친구가 소속사한테 저 엄마 좀 보러 간다고 하고서 미국으로 왔어요. 혼자서. 그래서 거의 춤 다 추고 뭐 자기 컨셉 만들어가지고 솔로로 데뷔해가지고
0: 미국에서요?
1: 네. 그 데뷔는 한국에서.
0: 아, 한국에서? 네.
1: 이렇게 난 했다. 열심히 했다. 해가지고 했는데 그 친구가 너무 노력하고 열심히 해가지고 모든 PD들이랑 관계자 여러분들이 막 띄워주기. 근데 너무 실력도 좋고. 네. 다영님이 부르는 바디. 듣고 오겠습니다.

0: 말. 고민 상담소 도와주세요.
1: 도와주세요.
0: 자, 고민 상담소 시간입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모든 걸 공유한 10년지기 베프가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이 친구를 만나고 집에 오면 기분이 묘하게 나쁘고 에너지가 빨리는 기분이 들어요. 대놓고 욕을 하는 건 아닌데 은근히 잘 깎아내립니다. 제가 이번에 큰 맘 먹고 가방을 하나 사서 보여주면 어? 이거 이쁘네. 이쁘네. 근데 너한테는 좀 안 어울리는 색 같다. 나 이거 작년에 유행할 때 살까 하다가 말았는데 하는 식이에요. 제가 무슨 좋은 일이 생겨서 자랑하면 축하보다는 그거 생각보다 금방 거품 빠지던데 조심해 라고 하면서 찬물을 끼얹습니다. 오랜 정 때문에 앓으면서 참고는 있는데 만나고 나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합니다. 이런 관계도 계속 유지해야 되는 가치가 있을까요? 아니면 칼같이 끊어야 할까요?
1: 불락하세요.
0: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뭔가 배드 에너지를 주는 친구가 있으면 굳이 왜 만나야 될까라는 생각을 좀
1: 맞아요.
0: 많이 하거든요. 뭐 크리틱이라고 해서 내가 발전할 수 있게 얘기하는 건 있는데 크리틱은 크리틱을 알아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요.
1: 그쵸. 네.
2: 저희가 여기 INTJ가 둘이 앉아있으니까 너무 잘 맞는 것 같아요.
0: 어떻죠? INTJ는?
2: 블락합시다.
1: 귀찮아.
0: 맞아.
1: 칼같이 네. 끊어내는 것도 네. 귀찮아.
0: 그것도
1: 블락.
0: 귀찮아.
1: 블락. 너는 나에게 접근할 수 없어.
0: 블락했는데 알아차리면 어떡해요?
1: 그건 괴사종이지. 아. 네.
2: 근데 세상에는 네. 정말 좋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1: 맞아요.
2: 맞아요.
0: 굳이 그죠?
2: 그렇죠.
1: 굳이 에너지. 굉장히 짧아요. 네.
0: 저도 약간... NTJ라서. NTJ는 뭐였네. 수요일은 NTJ야? 앞으로 NTJ. 이제 게스트 이제 오시면은 이제 문 앞에서 이제 체크해야 돼요. 신분증 네. 체크하고 네. NTJ.
1: 체크해 봐 봅니다.
0: 수요일은 NTJ. 네,
2: 수요일 날은 NTJ.
0: 알겠습니다.
2: 익명의 고민인데요. 30대 남성이에요. 제발 남자들의 영원한 숙제 좀 풀어주세요. 며칠 전 주말 데이트 때인 일입니다. 점심을 먹고 카페에 갔는데 여자친구 표정이 눈에 띄게 굳어있더라고요. 당황해서 자기야 어디 아파? 왜 기분이 안 좋아? 하고 물었더니 창밖을 보면서 아니 아무것도 안 나빠.
0: 새침하네요 굉장히.
2: 절대 아무것도 아닌 표정이 아니라서 내가 뭐 실수한 거 있어? 말을 해줘야 알지.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면서 그걸 꼭 말로 해야 알아? 오빠는 진짜 왜 화났는지 몰라서 몰라? 하더라고요.
0: 안 칼지네.
1: 아유 안 칼지.
2: 진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어제 보낸 카톡부터 오늘 아침 메뉴까지 시뮬레이션을 다 돌려봤는데 도저히 데이터가 안 나와요. 퀴즈를 푸는 것도 아니고 문제를 알려줘야 답을 낼 텐데 이런 소통 차단 상태일 때 대체 어떻게 대응해야 이성적인 대화가 가능할까요?
1: 대화 가능하지 않아요. 제가 이런 남자 만나봤어요.
2: 이런 남자요?
1: 이런 남자. 저는 약간 방목하는 스타일이다 보니까
0: 연애를
1: 네. 연애를 방목을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2: 연애를요?
1: 예, 그러다 보니까
0: 그런 사람도 있어요.
1: 남자 친구가 네. 이제
0: 되게 쿨한 느낌.
1: 쿨한 게 아니고 내가 바빠. 내가 더 소중해.
2: 저도 방목형이고.
1: 방목하니까.
0: INTJ는 여러분 방목형입니다.
1: 그래서 나의 목장 네. 안에 풀어놨을 네. 뿐 거기서 네가 이걸 넘어가면 너는 딴 목장에 가는 아이야.
0: 저 질문. 네. 그러면은 그 보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1: 그냥 바로 전화해서 어디냐 나 간다 그냥 만나요. 맞아요.
0: 스케줄이 있는데?
1: 스케줄? 내 스케줄 맞춰야지.
0: 그러면은 항상 그 스케줄은 그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경우의 수로 비워둬야 되겠는데?
2: 아니죠. 저는 아니죠. 이제 남자 네. 입장에서 네. 얘기를 하는데 네. 뭐 스케줄이 있으면 스케줄을 맞춰서 봐야죠. 네, 상대방을 존중하는
1: 합리적으로
2: 네,
1: 한 번은 내가 좀 이렇게 물러나고 네. 내가 한번 물어.
0: 그런 것도 이제 하는 그런.
2: 그래야죠.
1: 합리적으로.
2: 일방적인 거는 네. 이 관계에서 좋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 그 잘못 팬클럽 이런 거 되면 안 돼요.
2: 맞아요.
1: 상호 서로 소통.
2: 한번
0: 정도 이렇게
1: 핑퐁이 있어야 돼요.
0: 그게 어떻게 보면 또 계산적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
1: 인간은 계산적이에요. 인간은 다 계산적이에요.
2: 계산적이라는 말보다는 네. 계획형이라는 거.
0: 계획형.
2: 계획을 하고 만나는
0: 계산적. 네.
3: 너무 웃겨요.
1: 회사 공짜는 없어요.
2: 아, 근데 이런 네. 여자친구가 이러면, 아, 이거는 진짜 답이 없습니다.
1: 헤어져요, 헤어져.
0: 근데 몰라서 물어? 하는데 뭐라고 대답을 해야 돼?
1: 모르면 어쩔 수 없는 그냥... 거예요. 그런 애들은 평생 몰라요.
2: 그냥, 아, 저 같은 경우는 진짜 모릅니다. 말을 해줘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0: 말해주면은 그럼 기분 안 나빠요?
2: 기분은 안 나쁘죠. 이제 그거를 이제 기억을 했다가.
0: 자, 봅시다. 아까 전에 아까 뭐라고 했죠? 어디 아파? 왜 기분이 안 좋아? 아니, 아무것도 안 나빠.
1: 아, 공감하는 거 너무 어려워. 다 외워야 되잖아.
0: 외워야 되는데.
2: 아니, 근데 왜 기분이 나빴는지 네. 정확히 얘기를 해주면. 그 상황이 왔을 때, 다음에 상황이 왔을 때, 그 전에 생겼던 그 일을 데이터 해가지고.
1: 근데 꼭 이런 사람들은.
2: 막던지, 풀멘트 하든지, 아니면, 풀려고.
0: 이렇게 알려줬어요. 내가 항상 점심 먹고, 숭룡에, 식혜 대령에 오는 거 좋아한대잖아. 근데 왜 이런 데 데리고 왔어?
2: 그러면, 한식을 먹어야죠. 네.
0: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2: 네. 여친을 정말 사랑한다면 해줄 수 있지만 아 근데 이거는
1: 외워야 여친도 돼요. 공감도 외워야 돼요.
2: 여친도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1: 그럼요. 서로 노력해야죠. 네.
0: 알겠습니다. 그 저기 INTJ는 이렇다고 하니까 다행히 INTJ가 아니실 텐데 그래도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라고 하시니까 아무래도
1: 알아서 하세요.
0: 물어보세요. 물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예, 물어보시는 걸로 예, 할게요. 자, 헤어진 사람을 아직 못 잊겠어요. 헤어진 지 1년이 넘었는데 아직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새로운 사람을 만나보려고 해도 자꾸 비교하게 되고 그때의 추억만 떠올라요. 주변에서는 시간이 약이다라고 하는데 저는 왜 아직 그대로일까요? 1년이 넘었다. 1년이 넘었는데 생각날 수 잠깐 옆 표정이 왜
1: 집착이에요 집착
2: 많이 생각날 수 있습니다
0: 생각날 수 있어요
2: 네, 그 사람과 갔던 그 공간과 그 사람과 같이 먹었던 음식을 먹는다 하면은 충분히 많이 사랑을 했다면
1: 동관계가 있었나요?
0: 저는
1: 남은 카드 빚을 계속 샤넬 사주고 나서 계속 이거 갚아야 돼갖고 카드 명세서 볼 때마다
2: PTSD
1: 그거 아닌가?
2: 저는
0: 샤넬 근데 그런 것도 뭐 달달이 내릴 수가 있는 거예요? 한 번에 내는 게 아니라?
1: 카드로 긁고 나면
0: 카드
1: 페리카드로 캐시 빡 사줬으면 모르겠는데
0: 그치.
1: 내 카드를 긁어서 그녀에게 사랑의 느낌으로 줬는데
0: 근데 갑자기 상상해봤는데 너무 잔인하다. 그러니까 이게 12개월로 이제 샀어. 샀는데 2개월 만나고 헤어진 거야. 뭐 어쩔 수 없죠.
2: 네. 근데 이 사연을 쓰신 분 제가 너무 공감하고요.
0: 아 그래요?
2: 그냥 그 공간 그 도시를 떠나는 게 답인 것 같아요.
0: 근데 저는 자꾸 비교한다고 하는데 저는 차라리 안 만났으면 좋겠어요. 이 친구를 잊지 않으면 굳이 만나서 약간 다른 사람한테 상처 주는 것보다는 빠르게 잊고 그다음에 그 저는 그거를 믿어요. 약간 열심히 잊는다. 열심히 잊으세요. 잊고 그다음에 깔끔하게 만났대요. 그
1: 하림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0: 출국
1: 아니
0: 어떤 노래죠?
1: 사람이 사랑으로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라는
0: 거. 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2: 그거는 건강하지 않은 것 같아요.
0: 그러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그 사람으로 잊혀지는 상대는 상처를 받을 수가 있고 그 다음 사람을 위해서 한 사람이 이제 희생하는 거라서 징검다리.
2: 그죠.
1: 팔자예요.
0: 네, 팔자. 맞습니다.
2: 근데 진짜 진민이 형이 저를 봤듯이 한 2년 정도 개인에게 투자를 하면은 잊혀집니다. 아
0: 그렇군요.
2: 네.
0: 새로운 사람이 아무튼 새로운 사람을 또 만나보려고 노력하는 것도 뭐
1: 굳이
2: 자기 개발에 신경 쓰세요. 자기 개발하다 보면
0: 그냥 너무 외로워서 그러면 그냥 친구로만 만나세요. 친구로만 만나고 사귀지 말고 그렇게 좀 지내면은 또 좋을 것 같습니다.
2: 너무 힘들면 저한테 연락을 주세요.
0: 예?
2: 제가 보드 게임 해드릴게요.
0: 네.
2: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1: 그걸 원할까요?
0: 전혀 궁금하다는 눈빛. 자, 피치님이 생각나면 아직 시간이 아직 더 필요한 것 맞습니다. 예. 아직 생각나는 거는 시간이 많이 필요한 거니까.
1: 맞아요. 어쩔 수 없는 거죠.
2: 자기 취미생활 많이 하고, 그러면은.
0: 와, 피치님 세다. 난 나 때문에 전 여친이 잊혀진다면 뿌듯한데. 와, 이렇게 또,
2: 아.
0: 요즘엔 테토년들이 좀 맞는 것 같아요.
2: 테토 남이시죠?
0: 아니, 테토 여, 여. 테토 여, 여.
1: 발음을.
0: 테토 여.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네. 아무튼 뭐, 오늘 또 두 분과 함께한 시간이 후딱 또 갔어요. 제가 또 이제 할 코너들도 많이 있는데, 요즘에 오시면은 다들 그런 것 같아요. 아, 할 코너들도 많은데, 너무 아쉽게 또 두 분 드려야 될 시간이 와가지고, 오늘 처음 방송하셨는데 어떠셨어요? 그, 뭐죠?
1: 포닉스.
0: 아, 포닉스. 네, 포닉스님. 네.
1: 저는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0: 네.
1: 몰랐고.
0: 네.
1: 제가 처음부터 너무 많이 깐 것 같아요. 자제하겠습니다.
0: 밸런스 나쁘지 않은데? 이런 느낌? 거의 막 저희는 T인데 뭔가 이제 포닉스님 때문에 F가 돼가는 느낌? 공감.
2: 아, 네. 맞아요, 맞아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0: 맞습니다, 네. 네. 아니요, 저 연이라고 하지 않았고, 네.
1: 네. 그, 뭐, 조심하세요.
0: 네네, 그렇습니다. 그, 뭐 한마디 해주시죠, 오늘. 네, 오늘 이제 아. 방송,
2: 네. 네, 오늘도 또 청취자분. 불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0: 네, 청취자분들께 이제 인사 한번 해주시고.
1: 네. 네. 전 다음 주 수요일 날.
0: 네.
1: 저의 그, 초대 손님을 한번 모시고.
0: 아,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오늘 또 두 분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아쉽지만 두 분 보내드리면서. 아, 오늘 그 전해추 한번 해주시죠. 저녁 메뉴 추천.
1: 아무거나 다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너무 배고파요.
0: 아니, 청취자분들이요. 청취자분들에게 추천해주는.
1: 아, 제가요?
0: 네.
1: 저 지금 떡볶이도 먹고 싶고요.
0: 네.
1: 라볶이도 먹고 싶고요. 그냥 분식으로 가고 싶어요.
2: 여러분, 순댓국 드십시다.
0: 알겠습니다.
2: 이런 날씨에 순댓국과 네. 족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1: 약간 비 올 것 같아요. 저녁에 비 온다 그랬어요.
0: 알겠습니다. 네. 그럴 것 같네요. 아무튼 두 분 보내드리면서 노래 듣고 저희 돌아오도록 할게요. 안녕히 가세요.
1: 감사합니다.
2: 바이바이.
1: 빠이.

오늘 테마가 운명이었잖아요. 근데 뭐 별거 있습니까? 아침에 알람 못 듣고 늦을 뻔하다가 신호등 딱 파란불로 바뀌어서 지각 면한 거. 그거 다 운명 아니고 그냥 운이 좋았던 거예요. 우리가 평소에 길 가다가 모르는 사람이랑 어깨 한번 부딪히거나 꽉 막힌 도로 위에서 옆 사람과 눈 한번 마주쳤다고 이거 데스틴인가? 라고 과몰입할 필요 전혀 없습니다. 진짜 운명이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진짜 오늘 이 헬 같은 트래픽을 뚫고 퇴근해서 집에 가는 길에 하필 넓기 넓은 땅에서 하필 버지니아 하필 지금 이 시간에 하필 라디오 켜고 혹은 핸드폰으로 제 목소리 듣고 있는 이거. 이게 바로 확률상 엄청난 기적 아니겠습니까? 자, 우리는 내일 더 신나게 놀아요. 저는 제이든이었고요. 지금은 노는 시간. K 플레이 DMB

0: 본 방송은 CBS와 제휴된 방송 프로그램임을 알려드립니다.
1: 이강민의 잡다한 지식사전, 잡지사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편집장 이강민입니다. 그럼 오늘의 페이지를 펼쳐볼까요? 이강민의 잡지사 7월호 21번째 페이지. 앞으로 잡지사 1000회는 더 출연할 수 있다는 생각에 요즘 자나깨나 싱글벙글 밤잠을 설치고 계시다는 숭실사이버대 환경안전공학과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곽지식 작가와 함께합니다. 어서오세요.
2: 안녕하세요. 곽지식입니다.
1: 자, 지난 천초특강 라이브에서 우승을 차지하면서 잡지사 1000회 출연권을 획득하셨는데 요즘 뭐 이렇게 밥을 안 드셔도 배부르시다면서요?
2: 아, 그럼요.
1: 예. 네. 가족분들께 좀 자랑도.
2: 사실 제가 우승할이라고는 좀 상상을 못 했었는데. 예, 그때 이제 상품으로 받은, 스톡홀름의 풍경을 조립할 수 있는 퍼즐.
1: 예, 조립 뭐 들어가셨나요?
2: 그건 뭐, 1등 상품은 아니었습니다만. 예. 그런 것도 굉장히
1: 아니, 자꾸 1등 상품을 패싱하고 왜 부상을 자꾸 언급하시는 거야?
2: 그렇습니다.
1: 행복하지 네. 않으세요?
2: 아, 행복합니다.
1: 자, 오늘은 모처럼 과학계, 교육계, 증권가가 주목하는 시간이죠. 원소 오픈 어 타이밍 주기율표로 이어가 보겠습니다. 쉬운 다섯 번째 원소, 세슘에 대해서 알아볼 차례인데요. 이게 원소들의 일상 속 쓰임새를 알아보는 시간이니까.
2: 그렇습니다.
1: 어떤 우리 일상에서 어디에 쓰이는지부터 좀 알려주시면 좋겠는데요.
2: 일단 세슘 요즘에 뉴스라든가 언론에서 가장 세슘을 많이 들을 수 있는 그 기회는 세슘이 뭔가 안 좋은 물질.
1: 그렇지.
2: 뭔가 이 세슘이 발견돼서 뭔가 문제가 됐다.
1: 어딘가에서 이런 걸로 검출이 되면.
2: 네, 그런 걸로 되게 많이 등장을 합니다.
1: 그렇죠.
2: 세슘 사실은 세슘 덩어리로 져 있으면 뭐 위험하긴 한데요. 그런 거 말고 뭐 물에 녹아 있다거나 어떤 화합물을 이루고 있어서 세슘을 이용해서 만든 물질이 어디 좀 있다거나 한 게 특별히 굉장히 위험할 이유가 다른 물질에 비해서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1: 아, 그래요?
2: 예를 들면 뭐 비소라든가 뭐 이런 거에 비교할 바는 아닌데.
1: 네네.
2: 왜 세슘이 뭔가 이렇게 독의 상징, 악의 상징이 되었느냐라고 하면.
1: 네.
2: 이게 이제 방사능 물질하고 관련이 깊어서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 항상 보면 뭐 방사성 세슘.
2: 네. 네. 이게 이제 정확하게 말하면 방사능 물질도 아니고 핵폐기물하고 관련이 깊어서 그렇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
1: 네네.
2: 세슘 자체가 사실은 방사능을 많이 띄고 있는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흔히 뭐 떠올리는 뭐 우라늄이라든가 플루토늄이라든가 이런 거는 딱 들어도 이거 방사선 라듐 뭐 이런가 뭐 방사선 레디에이션이 나온다고 해서 이름도 라듐이 된 거거든요.
1: 그렇네.
2: 그런 거에 비하면 세슘 색깔에서 나온 이름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뭐 그렇게 사실은 방사선하고 원래는 연관도 별로 없었어요.
1: 네.
2: 19세기에 뭐 마리아스 코드부터